제조업이 있긴 있지. 근데 대놓고 한국질에서 이렇게 막 비교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다라 헷갈렸는데, 아, 나는 확실히 성남이니까, 다는 제조업 종사자를 비교하니까 다가 화성기겠구나라고 이렇게 역으로 유추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꿀팁들은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풀다가 막혔을 때 행하면 됩니다. 풀다가 막혔을 때, 알겠죠?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본다면은, 다가 화성시구나. 왜 제조업 종사자 수를 비교하려면 화성을 반드시 언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리얼입니다.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알아. 이제 찾았으면 쉽지. 화성이 신도시가 위치하니까 아파트 비율이 높을 수가 없겠구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두고 풀었어도, 얘들아, 두고 풀었어도,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치? 풀다 보면 경우의 그런 수적으로 좀 따져본다면 한번, 그치? 한번 수로 따져본다면, 이렇게도 정답이 되나? 저렇게도 정답이 되나? 따져보면, 니은 디귿이 결국 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 이 수능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막혔다? 일단 넘어가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굳이 여기에 시간을 막다 쏟을 필요는 없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알겠지?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정답,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자, 42번입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주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부터 볼까요? 고양시입니다. 여주시죠, 여주시. 시지만 촉락적인 성향입니다. 여기는 화성시가 되겠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신도시 없음. 이렇게 되겠네요. 자, 봤을 때요. 2011년에서 2020년에 건축된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2기 신도시가 되겠죠. 그럼 가는, 아, 2기 신도시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바로 화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제일 높네. 압도적으로 높네. 그게 바로 고양시가 되겠구나. 그치? 나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나가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어려워했던 문제 있죠? 그거 어려웠던 문제.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 한6% 가까이 됐던 거.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3월 학력 평가를 좀 여러분 잘 분석했다면은 이런 것도 좀잘알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외우기엔 좀 어렵죠, 사실은. 그치?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아까 그 비율로 좀잘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문제는요. 자, 볼게요.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아니죠. 무슨 신도시? 2기 신도시입니다.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를 묻는다라고 본다면 보통 제조업체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은 성비가 높거든. 남자가 주로 제조업에 근무하니까. 서비스업에 주로 근무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은 서비스업 발달한 지역은 이제 서비스업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근무하니까 성비가 낮거든요. 나는 주로 서비스업이고 가는 주로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성비가 높은 게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나는 가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간 인구 지수, 고향은요, 100이 안 돼요. 근데 가는 100이 넘어가. 한108 정도 됩니다. 지금 2024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1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거는 가가 더 높아요. 나는 다보다 경지 면적이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 다. 면적 자체도 여주가 넓은데, 여주는 촉락적인 성향이야. 상대적으로 경지 면적도 당연히 다가 더 넓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5번. 다는 나보다 아파트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수도 역시 뭐 경지 면적과 좀 비슷한 문제죠. 경지 면적이 없다. 그게 아파트 수가 많다. 약간 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래서 아파트 수가 많은 것은, 나랑 비교했을 때는 뭐예요? 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왜? 1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그냥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거 두 개는. 네. 자,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어때요? 가까울수록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좀 높아지고, 그렇지? 그리고 멀수록 통근 통학,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좀 낮아진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네. 그리고 2000년대에 건설된 거. 2000년대 이전. 90년대가 나왔으면 이제 고향으로 또풀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씩 또 추가로 알아가는 거예요. 자, 43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어떤 지역에 나왔는지 보니까요. 양평 나왔습니다. 양평. 여기 두말머리가 있는 지역이죠.

그치?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그 지역. 핫도그를 꼭사 먹거든요, 여기 가면은. 아, 맛있습니다. 연잎 핫도그 꼭 드셔보시기 바래요. 아니 그냥 괜히 맛있어. 그냥 연잎 자체가 맛이 없는데도 그냥 가서 먹어서 그런 거 되게 맛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하남입니다, 하남. 그리고 이쪽은 화성이 되겠죠, 화성. 막 저희 부모님이 막 장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말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알겠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홍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자, 서울 내 통근통학 인구 비율과 주간인구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 서울 내 통근통학 비율. 아, 이거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지, 그치?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던 문제. 그러면서 우리 이거 봅시다. 항상 주간인구 지수가 나오면은 100을 기준으로 딱 나눠. 100보다 넘어가, 100보다 안 돼. 그걸 떠올리는 거야. 그치? 화성은 일단 100을 넘어가죠. 이게 바로 화성이 되는 거예요. 다예요. 물론 이게 2015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2020년 자료를 좀 많이 보거든요. 110을 넘어가기보다는, 아, 120에 가깝기보다는 지금 한 108, 110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거는 화성시 인구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 5년 사이에도. 그래서 화성은 인구가 이제 100만을 넘어가죠. 그만큼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가나는 이제 주간인구 지수가 둘다 100이 안 되는데요. 양평도 선생님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하는데, 뭐 가평군이나 포천시 같은 경우는 진짜 멀긴 하나, 양평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에 좀 많이 살겠죠. 그러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또 서울 내 통근통학 비율을 보니까 어때요? 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가까운 거야? 가가 더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거죠. 가가 하남이 되는 거지. 나가 양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네. 볼게요. 나는요, 통근통학의 유출 인구하고 유입 인구를 비교하네요. 이거 주간 인구 지수를 가지고 풀수 있었죠, 충분히. 나를 봤을 때 통근통학 유출, 유입, 유출이 더 많으니까 100보다 안 되는 거죠, 주간 인구 지수가. 그치? 그래서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나는 가보다 나하고 가를 비교하고 있네요. 아파트 비율. 보통 이런 것도 신도시들 안 물어봤으면요. 보통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파트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남은 2기 신도시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라고 걸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하남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송파구라든지 이렇게 좀 얹혀져 있거든요. 2기 신도시가요. 그래서 같이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는 가보다 아파트 비율이 높다? 반대죠, 반대. ㄷ입니다. 다는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라고 되는데 다, 가,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는 제조업이 발달한 가가 될 수밖에 없, 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ㄷ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다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다, 나, 애초에 면적 자체가 비슷하다면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물론 이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 기준으로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은 아니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과거 자료 같은 거볼 때요, 여러분들 막 그래서 좀 외워야 될 거하고 외우지 말아야 될 거를 좀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더라도 좀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면은 다는 120에 가깝구나 약간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현재는 이제 11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두면 되게 유용합니다. 사실은요. 화성시 같은 경우 워낙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44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골라봅시다. 여기 고양시고요. 1, 2기 신도시죠. 화성시고요. 여기 안성시죠. 안성시. 안성.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자, 농가 인구 비율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주어져 있네요. 항상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서울로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높겠죠. 그게 바로 뭐가 돼? 나가 됩니다. 다가 됩니다. 다. 좀 줄고 할게요. 네. 그럼 가하고 나 중에서 농가 인구 비율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수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비율을 물어봤잖아. 그럼 가가 더 많고요. 나가 더 비율상 적겠죠. 제조업이 발달한, 일자리가 많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고 신도시가 위치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 가는요. 나보다 아파트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촌락적이잖아, 가자. 그치? 여기는 신도시가 위치하니까. 가는 다보다 전체 농가 중

경합 농가의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합 농가의 비율은 도시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대도시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경합 농가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럼 가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타가 서울과 거리가 가깝기도 하잖아. 그럼 출퇴근하면서 통근통학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그치? 아니면 뭔가 농사 지으면서 막 펜션 운영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치? 통근통학하면서 농사 짓는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경합농가의 비율이 다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반대적으로 경합농가의 비율보다는 전업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치? 서울과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뭘 가지고 풀면 돼? 일자리가 얼마나 많냐를 가지고 풀면 돼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을 것이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니까. 그치? 그럼 일자리가 많을수록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 A는 B이고 B는 C이다. 그럼 A는 C이다. 이거 우리 첫 번째 초반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요. 다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 수 당연히 화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항상 제조업 종사자를 비교한다? 화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화성. 여기 세 지역 중에서. 화성만 딱 물어볼 만하죠. 나와 다에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나에는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죠. 그리고 다에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답 3번이었어요. 네. 그쵸? 막 엄청 어려운 건 없었네. 그치? 결국 통근통학 이런 것들.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지역의 일자리가 많이 없을수록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45번입니다. 그래프에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의 A에서 C 사이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역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볼까요? A는 오, 연천군이네요. 연천군은 주로 어디서 등장했었죠? 앞에서 지형할 때 많이 배웠었는데. 용암대지 할 때. 그치, 많이 배웠었지. 철원, 연천, 이렇게 같이 기억을 했었어요. B는요, 고양입니다. 고양시. 그리고 여기는 화성시. 화성시 진짜 꼭 등장하지 않니? 화성시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늘상 등장합니다. 신도시도 있어. 제조업도 발달해. 인구도 많아. 그치? 그리고, 왼쪽 그래프부터 한번 볼까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인구 변화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통근 현황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을 두었을 때 해당 연도의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치? 그러면서 볼게요. 그럼 본인은 그냥 상대적으로 알면 돼요. 가 같은 경우는요, 2000년대 이전에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2000년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네? 무슨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럼 뭐야? 화성. 가밖에 안 돼요. 가가 뭐가 되는 거야? 화성이에요. 나는요, 9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2000년대 들어서 조금 주춤하네요. 바로 고양시가 되는 거죠. 1기 신도시가 있는. 여기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 나머지 연천군이 되겠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촌락 지역입니다.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거든요. 왜 정답률이 낮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생각해봐요. 자, 통근시의 평균 소요 시간이면서 또 전철 및 지하철을 이용한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에요. 잘 봐봐.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 수도권에 지하철이 있는 이유는 뭐야?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하철은 어디로 모이니? 어디가 중심이야, 지하철은? 서울이 중심이에요, 서울. 그치? 결국 지하철은 다 서울로 모이게 된단 말이야. 결국 지하철을 탄다는 것 자체가요, 서울로 통근 통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나는요, 가, 다에 비해서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타죠. 일단 지하철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하철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서울로 통근 통학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통근시 평균 소요 시간이에요. 자, 잘 보세요. 고양, 화성, 연천이에요. 화성시. 자,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죠. 연천군, 여기도 마찬가지야. 굳이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그 지역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잘 봐봐. 통근했을 때 평균 소요 시간은 내가 그 지역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짧을까? 아니면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더 짧을까? 고향은요,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긴 하나, 고향시 자체에서 일하는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 지역에 비해서, 세 지역 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 그치? 그래서 서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또 소요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출퇴근하지 않으니까. 반면 화성하고 연천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소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냥 지하철도 안 타니까. 지하철 안 타는 이유가 뭐예요? 난 그냥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겠다 이거야. 특히 연천 같은 경우 더더 그러겠지. 이동을 안 한다 이거야. 그치? 자,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가, 나, 다를 비교했을 때, 나가 통근시 평균 소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아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평균 시간, 평균 소요 시간이 많겠다. 아, 그건 맞긴 하지. 물론, 뭐만 비교한다면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만 비교했다면은, 그게 맞아요. 근데, 전체 통근 통학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 지역에 통근 통학하는 사람의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근 시간 오히려 짧아지는 거야. 알겠지? 서울로 굳이 가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죠? 가깝지만 서울로 가는 비중이 많아가지고 소요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 나, 다를 찾으면 결국 가는 C가 되고요. 나는 B가 되고요. 다는 A가 되겠다. C, B, A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쉬운 문제였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 근데 이거 정답률 되게 낮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 그래도 나왔으니까 3월 학력평가라도 보고 이해를 합시다. 어쨌든 여러분들 사고력을 좀 증진시키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네. 자, 넘어가고요. 46번입니다. 사진은요, 지도에 표시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점을 시기별로 촬영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2000년과 비교한, 결국 두 개를 비교하래. 2000년과 비교한 2020년의 상대적 특성을 추론하래요. 근데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기도 했겠지만, 도시하고 촌락을 비교하는 문제는 많이 풀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문제들도 살펴보면은, 도시하고 촌락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선지들이 많았었거든. 근데 이거는 그 지역 내에서 촌락이었을 때, 그리고 도시가 변모했을 때, 그걸 비교하는 거니까, 결국 도시 촌락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기 보면은, 2000년은 상대적으로 논농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농사 많이 짓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촌락적인 성향인 거야.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2020년에, 오, 도시도 바뀌었어요. 김포잖아요. 몇개 신도시? 2기 신도시예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특히 2010년대 들어가지고 인구가 급증했죠. 아파트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문제 생각보다 정답률 엄청 낮았다. 이제 왜 낮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면서. 자, 기억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인구 밀도, 당연히 높아졌겠지. 뭐의 특성을 고르는 거니까? 2020년의 특성을 고르는 거니까 우리는 도시적인 특성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인구 밀도는 당연히 높아졌을 거예요.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으니까 인구가 많아졌겠죠. 2기 신도시니까 당연히 인구가 늘어났을 겁니다. 기억? 쉽게 정답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니은.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졌을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우리 이거 배웠었어. 뭘 배웠었냐면은, 봐봐. 수도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서울이 이렇게 있어요. 지. 서울 너무 크게 그렸다. 서울 조금만 줄일게요. 어우, 씨. 왜 이렇게 커? 서울이 이렇게 있어요. 지.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가 어떻게 됐어? 낮았어요. 100보다 낮았어. 왜냐하면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반면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대체적으로 뭐였어? 대체적으로. 무조건은 아니야. 무조건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특히 이거 인천 빼고. 대체적으로. 뭐또몇개 빼긴 하겠지만. 그치. 대체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가 오히려 점점점 높아졌어요. 그치. 파란색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됐어요. 네. 이 이유가 뭐야? 서울 주변에는 주거 단지가 많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졌던 거였잖아.
모든 지역은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그냥 모든 지역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몇 개는 항상 예외 지역이 있어. 성남시 같은 경우도 예외 지역이에요. 가깝긴 하지만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출퇴근도 많이 하면서 그 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쪽 봐봐요. 촌락이었을 때는 봐봐, 여기가 다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서 농사 짓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가지고 원정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굳이 말 김포 사는데 여기 주변 파주 가가지고 농사 짓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농사 짓는다는 거야. 그 말은 즉슨 주간 인구 지수가 그냥 100에 가깝거나 뭐 100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냥 100에 가까운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오른쪽 봐봐요. 여기에 주거 공간이 많이 들어섰죠. 신도시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일자리가 많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일하러 어디 가야 돼? 주변으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주간 인구 지수 어떻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여기는 100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결국 이 오른쪽에 선생님이 제가 그린 거하고 이거하고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요. 서울로 가니까. 그치? 오히려 멀면 멀수록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져요. 알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졌을 것이다? 아닙니다. 낮아졌을 거겠죠. 그치? 되게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네, 이해하면 또 재밌잖아, 한국지니까. 그치? 디귿입니다. 1차 산업 취업자 수가 증가했을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과거에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잖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치? 그럼 1차 산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겠죠. 기울도 감소했겠죠. 자, 리얼입니다.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의 면적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냥 서비스업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리얼도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결국? 기업과 리얼이 되었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만한 건 항상 주간 인구 지수야.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항상 중요하거든. 여러분들 주간 인구 지수를 정복해야지 도시를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주간 인구 지수를 꼭 정복하시길 바래요. 주간 인구 지수 딱100 하자마자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유출이 더 많구나. 그렇지? 100보다 넘으면은 유입 인구가 더 많구나. 바로 머릿속으로 따다닥 될수 있어야 됩니다. 자, 47번. 딱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볼 텐데요.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16번 문제입니다. 사진은요, 수도권에 있는 어디 지역의 시기별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1997년과 비교한 2019년의 상대적 특성을 비교하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항상? 2019년의 특성을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1997년에 비해서 2019년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2019년에는 도시적인 성향이고 1997년은 촌락이겠구나. 그럼 결국 이것도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는 문제네. 그리고 우리는 도시의 특성을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경지율, 그치? 경지율. 전체 면적 중에서 경지 면적이 몇 퍼센트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지 이용률하고 경지율은 다릅니다. 여러분 농업 가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둘다 기출에 나왔었어. 조심해야 돼. 특히 경지 이용률은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어쨌든 경지율 전체 면적 중에서 경작지 비율 어디가 높아요? 촌락이 더 높지. 도시가 더 낮죠. 낮다고 해야 되겠지. A, B, C 탈락. 1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 당연히 촌락이 더 높아야 되겠죠. 도시는 더 낮죠. 하나 남았네. 바로 뒤네. 그래도 인구 밀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인구 밀도, 주거 기능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효율성이 되게 높아졌어. 아파트는 높잖아, 되게. 그치?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면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으니까 인구 밀도도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정답은 이렇게 D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촌락하고 도시를 비교하는 문제는요. 자주 등장하니까요. 그냥 한번 제대로 공부해놓고 잘 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놓고 요새는 출제되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 녹여서 네 지역 중에 두 지역을 비교할 때 도시와 촌락적인 성향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당연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왔거든요. 1강부터 22강까지. 굉장히 좀 길면 길고 짧다면 짧다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그치? 제가 강조했던 그런 포인트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꼭 연습을 하시고 꼭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생 암기 중요하지

0: 하고 있어요. 항상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할 건 암기하자라고요. 꼭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마다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지형 파트에서는, 기후 파트에서는, 또 도시 파트에서는 각각 포인트가 다르잖아. 그런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좀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윤지 선생님이 있어요. 계세요. 이윤지 선생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데,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치? 취소하겠습니다. 저랑 좀 비슷하게 잘하세요. 네, 저보다 비슷하게 잘합니다. 둘다 잘하지. 뭐 이렇게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있겠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쉬워하는데 아쉬워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 저는 여러분들과 수능 특강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도 들으러 많이 와주세요. 고득점, 고난도 수능 특강을 맡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수능 특강입니다. 알겠죠? 어쨌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 44강까지 쭉 듣고서 그 결과값이 반드시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푸는 거 단순히 그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해보고, 분석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예측도 해보고, 특히 6월, 9월 모의평가, 그 수능과 연계되는 게 진짜 많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 꼭꼭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말, 해주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른 선생님과 잘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4: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2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이죠. 사회적 소수자 문항들 이번 시간에 풀 겁니다. 그리고 소수자 문제 다 푼 다음에는 성불평등 관련한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먼저 강의에서 참고하셔서 이번 시간에 다룰 문항들을 먼저 한번 풀어본 다음에 저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 기출 문항이 여러분의 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6번 문항이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9쪽이고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주말 드라마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자, A입니다.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 여성이고요. 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며 살았지만 끝까지 귀화하지 않고 B를 키워냄. B는요, A의 아들이며 제1교포 2세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음. 제1교포 2세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고요. 일본에서 탄광 노동자로 일하면서 광부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자, C는요, 일본 국적의 혼혈인으로 B와 함께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데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으며 B에게 동질감을 느껴 친구가 되었습니다. D는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돼요.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어 학창시절 차별을 겪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힘들어하였지만 B, E를 만나 위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2입니다. 일본 권력과의 딸로 비와 사랑에 빠졌으나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언어가 다른 낯선 땅에서 동양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차별에 시달렸다. 요 이중의 차별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도 많이 등장했었던 중요한 개념이었죠?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A는 B와 달리 역차별을 받았다. 즉,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게 적용되어지는, 우대되어지는 혜택으로 인해서 소수자 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역으로 차별받았다라는 그 내용, A와 B 모두 해당되지 않아서 1번 오답이고요. 이번에 B는 C와 달리 수적인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개념이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었죠? 따라 수적인 열세로 차별을 받았다라는 내용, 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C는 D와 달리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C는요. C는 지금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 요게 선천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선천적. 그 다음에요, D는요,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돼서 차별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요 내용. 요 내용은 지금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는 D와 달리 선천적 요인으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3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4번입니다. D는 E와 달리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D는 지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돼서 차별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고로 인한 장애는요,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요, 이 신체적 특징. 자,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차별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4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E는 A와 달리 국적이 주류 집단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A와 달리가 아니라 A를 보시면은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 여성인데 한국인이다. 일본인과 다르게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요 국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A와 달리라고 표현한 부분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47번으로 갈게요. 47번.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7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한 현상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부터 읽어볼게요. 자, 갑국에서 인구 비중이 90%를 넘는 흑인은 인구가 많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위치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B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고용상의 차별을 받기도 한다. 자, 노인. 자, C는요, 소수 민족 구성원이기만 한 사람보다 소수 민족 구성원이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받기도 한다. 즉,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소수자로 규정되어서 차별을 받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요인으로 규정되어서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받을 때그 차별의 정도가 더 크다, 강하다 정도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D는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소수자가 과거와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E는 을국에서 을국 국교를 믿는 사람이 병국에서는 그 종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자, 을국이라고 하는 곳과 또 병국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카테고리가 다름에 따라서 소수자로 차별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내용이 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A는 사회적 소수자가 권력의 열쇠가 아닌
수적 열세라는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주는가. 근데 A 봤을 때 흑인은 인구 비중이 90%를 넘는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결국에 수적 열세라는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라는 점, 요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 B를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즉 적극적 우대 정책,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와 같은 정책이 역차별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거 이 B를 읽었을 때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 그 정책으로 인해서 소수자 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역차별이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내용이 제시문에 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3번이에요. C는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지금 3번을 읽었을 때 소수 민족 구성원이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별을 더 많이 받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수록, 그쵸? 요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D는 사회적 소수자가 후천적인 요인보다 생득적인 요인으로 결정됨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제가 밑줄 친 비정규직 노동자,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모두 다 후천적인 요인에 더 부합하는 내용인 것을 알수 있죠? 뭐보다요? 생득적인 요인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선택지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에 E는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이 가변적이지 않고 고정적임을 보여준다? 아니죠. 고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왜요? 을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르게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 속하냐에 따라서 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소수자로 규정이 되어져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사회적 소수자 규정이 어떠하다? 상대적이다. 사회적 소수자 규정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7번의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2학년도 수능 19번 문항이고요. 자, 다음 자료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 갑을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교사가 먼저 말하는 걸 확인해 볼게요. 자, A는 신체적,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으며 신체적,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 즉, 식별 가능성. 그쵸? 식별 가능성. 또 자신이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의식을 지닌 사람들, 요거 우리 집합적 정체성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또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 사회적인 차별 대우이고요. 또한 주류 집단에 비해서 뭐도 있다. 권력이 열세하다. 권력의 열세. 자, 요런 내용들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는 요 A. 요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소수자. 자, 질문 첫 번째부터 볼게요. A는 해당 집단 구성원의 수로 결정되는가? 사회적 소수자는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X입니다. X. 그러면 지금 요거 얘는 틀린 거고 아니요가 맞는 거죠. 요 2점, 2점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A는 주류 집단에 비해 사회적 희소 자원을 획득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있는가? 즉, 권력의 열세이냐?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yes,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아니오가 아니라 예에 동그라미 쳐줘야 되겠지. 이미 두개 맞아서 2점을 획득했네요. 그러면은 니은과 디귿은 모두 다 틀리게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역과 요 예는 모두 다 옳게 맞게 답을 해줘야 하겠네요. 마지막 거 볼게요. A를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주류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렇죠. 요거 앞에서도 많이 봤었던 내용이죠. 여기서 예 받아서 여기서 1점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기역이 옳게 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특정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가? 자, 맞는 내용이죠. 이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달라지는가 했을 때 그럼 기역은 예라고 해야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1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1이라고 하는 걸 지울게요, 그냥. 그럼 여긴 틀리게 말해야 되니까 니은은 아니요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라고 해서 맞게 말해서 디귿은 반대로 이제 아니요라고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야지 요 2점, 2점에 모두 부합하게끔 갑과 을의 답변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역, 니은, 디귿은요? 예, 아니요, 아니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네, 정답은 여기 3번. 교재에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 아니요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문제에서는. 이 복습할 때 여러분들 요 질문들이 이제 합답형 문항이나 1번에서 5번까지 선택형 문항에 고스란히 물음표를 빼고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닌 내용, 틀린 내용. 노라고 답해야 되고 얘는 소수자 규정 상대성, 예스라고 말해야 되고, 권력의 열쇠, 예스라고 말해야 되고, 요거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한 역차별, 예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요 내용을 잘 복습해 두는 게요 문항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48번의 정답 3번이었고요. 49번으로 갈게요. 자, 49번에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항이고요.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 잘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필자가 강조하는 차별의 발생 원인이야.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자, 그러면은, 자, 차별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요 주어진 제시문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그 원인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력적인 원인들이 선택지에 많이 등장하겠죠? 하지만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분 찾아서 연결시켜 줄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문 볼게요. 자, 사람들 중에는 종교, 문화, 관습, 외향 등에서 주류 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이들이 있다. 자, 이들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 배척하고 사회적으로 차별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며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될수 없다. 다름의 경계를 만들어 경계 안에 우리가 경계 밖에 그들을 배척하고 차별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발생시켜 사회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다름이 나쁘다,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의미를 규정 짓는 거지. 그 다름이 잘못되고 나쁘다라고 규정 짓는다라고 하는 고기가 이제 요 제시문에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선택지가 뭔지 확인해 볼게요. 1번에 사회적 소수자가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이다.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일단 아니죠. 그러면서 또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차별의 발생 원인 또한 아닙니다. 2번에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 자체,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이죠. 이 자체가 차별의 발생 원인으로 적용될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요

소수자는 주류 집단에 비해 경제적 자원 획득에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즉, 권력의 열세 때문에 차별의 발생 원인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제시문에서 경제적 자원 획득에 불리한 위치, 이 내용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5번에 사회적 소수자가 스스로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을 가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거 뭐예요? 식별 가능성. 식별 가능성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주류 집단과 다른 신체적, 문화적으로 구분되어지는 특징 때문에 차별의 발생 원인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름을 다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태도, 그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번 또한 오답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정리하자면요, 정답인 3번을 제외하고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다 제시문에서, 즉 발문에서, 제시문과 발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거고, 제시문에서 부각되어 있지 않고 등장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5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항이 소수자의 마지막 기출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수록된. 자, 50번. 다음 자료의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권 다큐멘터리 영화제 주요 작품을 자,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A부터 볼게요. 자, 갑국에서 대다수의 어린 여자 아이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실상을 추적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B는요, 을국 정부에게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입니다. C는요, 병국의 지배 세력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병국 내 소수민족의 아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억압과 네, 착취를 당하는 병국 내 소수민족. D는요, 전국에서 새로운 정보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취재한 작품. 새로운 정보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누구예요? 노인.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번에 A는 B와 달리 인간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을 다룬 작품이다. 자, A는 뭔데요? A는 여성, 선천적인 요인이죠? B는 뭔데요? B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B와 달리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을 다룬 작품이다. 네,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이번에 B는 C와 달리 구성원의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 소수자를 다룬 작품이다. 사회적 소수자는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에 많고 적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죠. 3번에 C는 D와 달리 연령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차별을 다룬 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연령대가 아니라 C는 뭐예요? 소수민족이죠. 병국 내 소수민족임으로 인해서 아픔을, 지금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D는 A와 달리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을 다룬 작품이다. 적극적 우대 조치, 할당제나 가산점제가 적용되어진 대표적인 뭐 할당제, 뭐 장애인 의무고용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역으로 차별받는 집단이다라고 말하면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그 역차별을 받는 집단을 다뤘냐? D는 어떤데요? 새로운 정보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로 인해서 이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라고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4번 선택지에서 얘가 성립하려면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해당되지 않아야지 이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4번

또한 뭐다?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D와 A 모두 다. A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A와 D 모두 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번에 A와 C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례를, B와 D는 해당 사회 주류 집단에 대한 우대 사례를 다룬 작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A와 C는 맞죠. A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다음 C는 병국 내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서 A와 C는 요 앞부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B와 D는 해당 사회 주류 집단에 대한 우대 사례? 우대 사례? 이것을 다룬 작품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5번 선택지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기 때문에 오답이다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 소수자 관련된 문항들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기출엔 플러스로 오세요. 몇 페이지냐? 155쪽으로 와서요. 이제 우리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양상에서 성불평등 관련된 문항들을 우리가 풀 건데요. 대부분 이제 뭐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 성불평등 파트가 어려운 자료 분석 문항으로 등장했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그런 자료 분석 문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요 성불평등 관련된 자료 분석 문항이 6월, 9월 수능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런 폼, 유형에 따라서 자료를 난이도 있게 분석하는 문항으로는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을 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또 향후에 이제 또 성불평등 관련된 문항들이 그래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요. 아, 과거에 이런 문항들이 출제됐었구나라고 하는 경향성을 좀 정리를 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또 대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개념 확인해 볼게요. 자, 29번입니다. 인간이 지닌 신체적 속성으로 구분하는 것을 무슨 성이라고 하냐? 바로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죠? 자, 노란 색깔로 적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성.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젠더라고 하죠? 그쵸? 요거 사회적 성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성이다. 자, 이렇게 해서 빈칸 한번 채워봤고요. 그 다음에 35번에 자, OX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성불평등의 발생 요인으로서는 성별 분업, 남성과 여성에게 이제 서로 각자 주어진 어떤 기대되어지는 어떤 역할들이 분업화 되어져 있는데, 뭐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보통 약간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조금 더 근육도 있고 하면서 좀 힘세고 그런 일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해오고, 그쵸? 사회적으로 약간 밖에 약간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해오고,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게 뭐 이제 가정 안에서 주로 이제 가사 업무들을 담당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생리적인 특성이 반영되고 그 사회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적인 맥락이 반영되어져서 나타난 분업의 형태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특정 성별의 어떤 권력이, 어떤 우위의식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차별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성별 분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별적 사회화. 어려서부터 특정 성별에 대해서 또 다른 성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약간 특정 성이 다른 성보다 더 우월하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학습이 되어지는 양상이 차별적 사회화가 되는 것이고 또 불평등한 사회 구조 이러한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회 집단이나 사회 조직에서 나타나게 되는 양상. 대표적으로 뭐 가부장제나 아니면은 회사나 사회 집단, 사회 조직에서 특정 성별이 훨씬 더 승진에 유리하고 또 승진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전체적인 어떤 구성원 가운데 특정 성별이 훨씬 더 많은 구성원을 차지하고 그런 양상들이 이제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확인해 볼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가 모두 다 성불평등의 발생 요인의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1쪽이고요. 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 지수는요. 잘 보셔야 돼요. A 지수는

가라라 지표만을, 그 다음에 B지수는 가다라 지표만을 활용해서 작성한 성불평등 지수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성불평등 지수의 구체적인 값들이 쭉 나올 텐데, 결국에 이 지수가 클수록 성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 지수가 클수록 성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정리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가를 보시면은 성별 임금 격차라는 정보가 주어지고 있어요. 성별 임금 격차. 남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을 분모로 한 다음에요, 남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에서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을 뺀 것을 분자로 한 데에서 곱하기 100을 해주는 값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성별 고용률인데요. 자, 15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취업자 중, 남성 또는 여성 중 취업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는요, 성별 의원 비율. 그래서 전체 의회 의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중을 의미하는 데이터고요. 라는요, 성별 대학교 졸업률. 성인 남성 또는 여성 중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비중. 이러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볼게요. 가는 제시된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며, 나에서 라는 남성의 값에서 여성의 값을 뺀 수치, 가는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고요. 주목해야 되는 거는 나와 라인데요. 나와 라 같은 경우는 남성의 값에서 여성의 값을 뺀 수치를 사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가 20이야. 그다음에 나는 남성이 70, 여성이 50. 다는 남성이 50, 여성이 50. 라는 남성이 50, 여성이 60이라면은 A 지수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A 지수는 뭐뭐 쓰는 거라 그랬어. 가, 나, 라만 쓴다 그랬어요. 가, 나, 라만. 가는 뭐였어? 성별 임금 격차. 나는 성별 고용률. 라는 성별 대학교 졸업률. 그 다음에요. B지수는 여기서 지금 가다라죠? 가, 다, 라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주어진 사례를 통해서 A지수를 확인해 보면은요, A는 그대로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0 그대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라는 남성의 값에서 여성의 값을 뺀 것을 쓴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의 남성 70, 여성 50이니까 두 개를 뺀 거. 요렇게 적용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도 남성에서 여성을 뺀 거. 50 빼기, 그쵸? 50 빼기, 요건 이제 50 빼기 50이 되니까 일부러 표기를 안한것 같아요. A지수는 가나라죠? 라니까는 지금 제가 순간 다를 봤습니다. 요게 여러분 가예요. 다시 할게요. 요게 가고요. 요게 지금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는 게 지금 라가 되는 거죠. 라를 봤더니만은 라는 남성 50, 여성 60이니까는 그래서 50 빼기 60이다라고 해서 값이 얼마가 나온다? 30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비지수 같은 경우는 가 그대로 써서 20이죠. 그다음에 다를 씁니다. 그쵸? 다. 그러니까 다를 쓰니까 50 빼기 50이 되는 거예요. 50에서 50. 그 다음에 여기는 라를 쓰는 거죠. 라. 그래서 50 빼기 60 해가지고 다 더해서 10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잘 캐치해야 돼? 이렇게. 요거. 요걸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지 해볼게요. 자, 1번, 기억입니다. 갑국의 A 지수는 50. B 지수는 60이다. 그러면은 갑국의 A 지수 보시면은요, A 지수는 가, 나, 라죠? 그러니까 30. 그 다음에요, 나는요, 두개뺀 거잖아. 70에서 60 빼면 얼마야? 10이지. 라지, 라. 라 어디 있니? 여기. 30에서 20뺀거 얼마야? 10이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니까 50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비지수는요? 비지수는 가, 다, 라죠. 그러면 가, 비 얼마예요? 아, 갑국이니까 30이죠? 30. 그 다음에 다는요? 60에서 40 빼는 거니까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라는요? 30에서 20 빼니까 얼마예요? 10이죠. 얼마입니까? 60이죠. 60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다. 기억 선택지보다 정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니은에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갑국이 을국의 3배이다. 지금 가의 지표가 여러분들 성별 임금 격차 지표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것만 보고 여기만 보시고서는 요것만 보고서는 갑국이 을국의 3배네. 여기 30이고 10이니까 니은 동그라미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요 가에 적혀 있는 30과 10은 뭘 의미하는 거냐?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 요 값만 가지고서는 여성 취업자의 평균 임금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매력적이지만 오답이에요. 디귿에 A 지수에 따르면, 요거 지울게요. A 지수에 따르면 갑국보다 을국이, B 지수에 따르면 을국보다 갑국이 성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해볼게요. 자, A 지수. 갑국과 을국 구해보고, 그다음에 B 지수. 갑국과 을국 구해보겠습니다. 자, A 지수 갑국 여러분들 해볼게요. A 지수는 가, 나, 라죠. 그러면은 갑국에 30이고요. 그 다음에 나니까 70에서 60뺀거 얼마예요? 10이고요. 라도 30에서 20 빼니까 10이죠? 그럼 이게 얼마가 오는 거야? 5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A 지수 을국은요? A 지수 을국은요? 자, 10이죠? 가, 나. 그 다음에 라는 80에서 10을 빼는 거죠? 70. 그 다음에 라죠? 80에서 90을 빼는 거죠?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그럼 얼마예요? 7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비지수 갑국 해볼게요. 비지수 갑국은요, 가, 다, 라죠? 30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요, 60에서 40 빼니까 여러분 20. 그 다음에 라는요, 30에서 20 빼니까 10 해가지고 6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비지수, 자, 10에다가 다죠? 60에서 40 빼니까 20. 그 다음에 80에서 90 빼니까 마이너스 12여가지고 얼마가 나옵니까? 2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러면은 다시 디귿 선택지 가서 A 지수에 따르면 갑국보다 을국이, 갑국보다 을국이, B 지수에 따르면은 을국보다 갑국이 성불평등 정도가 심하냐 물어보고 있는데 A 지수에 따라서는 갑국보다 을국이 더 값이 크죠? B 지수는요, 갑국, 을국 비교했을 때 갑국이 더 값이 크죠? 값이 클수록 앞에서 제가 성불평등 정도가 더 심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면은 A 지수에 따르면 갑국보다는 을국이, B 지수에 따르면은 을국보다 갑국이 성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라고 말하는 디귿 선택지보다 옳은 내용인 걸알 수가 있어요. 디귿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선택지. A 지수보다 B 지수로 평가했을 때 갑국과 을국 간의 성불평등 지수의 격차가 작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둘 격차 20이죠. 격차는 얼마예요? 40이잖아, 40. 그러면은 B 지수로 평가했을 때 갑국과 을국 간의 성불평등 지수의 격차가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리을 선택지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번, 니은 선택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 요 지수별 단순하게 이제 산수라고 하죠. 산수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잘 챙겨줘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갈게요.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표는

각국의 티년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을 혼인 상태별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자,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20대 기혼 또는 미혼 남성 또는 여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기준이 얘야. 얘라고 할 때, 다른 연령대의 기혼 또는 미혼 남성 또는 여성의 평균 임금의 크기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대적 평균 임금이라고 한다. 자, 각국에서 T년의 기혼 20대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20이고, 20대, 기혼 20대, T년이죠, 그쵸? 그 다음에 미혼 20대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얼마다? 10이다. 그런데 20대 기혼 여성의 평균 임금과 20대 미혼 남성의 평균 임금은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정보도 있어요. 다 활용할 정보입니다. 따라서 20대 기혼 남성의 평균 임금이 100달러라라고 한다면 20대 미혼 여성의 평균 임금은 몇 달러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물어봤으면 좋겠지만은 나머지 것들이 많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표를 봤더니만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기준이 20대라고 나와 있는 걸알수 있어요.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남성 평균 임금분의 남성 평균에서 여성 평균을 뺀값 곱하기 100한 거를 말하는 거야. 근데 앞에 슬라이드에서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은 기혼 20대 성별 임금 격차 지수가 20이래요. 20. 그러려면 여러분, 남성 평균 임금을 만약에 기혼이에요. 기혼이잖아? 요걸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100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여성 평균 임금이 얼마가 와야지, 곱하기 100 했을 때 20이 나올까? 얼마가 와야지? 그렇죠. 80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80? 여기다가 여러분, 80. 80이 오는 거야, 80. 이해돼요? 그런데 요 80이라고 하는 20대 기혼 여성의 값이라고 하는 80은 또 앞에서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요. 이런 정보가 있었어요. 20대 기혼 여성의 평균 임금과 20대 미혼 남성의 평균 임금이 같대요. 그러니까 20대 기혼 여성의 요것과 20대 미혼 남성의 값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도 80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앞에서 또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요. 앞에서 성별 임금 격차, 미혼 20대의 성별 임금 격차가 지수가 10이래요. 10. 아, 그러면 남성 이게 80이다. 여기 80이야. 그런데 여성 80분의 80 빼기 여성을 해서 곱하기 100한 값이 1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성 평균 임금이 얼마가 들어가 줘야 돼? 얼마? 그렇죠. 72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72. 여기가 7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역 앞에서 요 기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2달러가 된다라고 해서 기역 선택지는 뭐가 된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에 주는 조건들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기역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들도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여기에 앞에 슬라이드에서 20대 미혼, 미혼 20대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10이라고 했었죠? 1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미혼 남성 100이라고 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고, 는 10이 나와야 돼. 그럼 여성 평균 임금 얼마가 와야 되는 거야? 90이지, 90. 요렇게 90. 90을 쓸수 있겠네. 90.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도 채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볼 수 있냐? 자, 100일 때 90인 거잖아. 100일 때 90이면은 140일 때 얼마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비례식으로 요기 값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지. 그쵸? 100일 때 90이면은 140일 때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기 물음표 값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게 같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가 올수 있냐? 얼마가 126이 올수 있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102대, 여기 저 안 적을게요. 요거. 101대 90이면은 155일 때. 155일 때, 여기. 여기에는 얼마가 올수 있냐라고 해서 또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값은 얼마가 오냐면은 139.5가 옵니다. 여러분 실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9.5. 저는 먼저 해봤으니까. 요런 느낌으로. 또 101대 90일 때 150이면은 얼마가 오냐라는 식으로. 101대 90이면은 150일 때는 얼마가 오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얼마가 오냐면은 135가 옵니다. 답일에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101대 90일 때 60이면 얼마가 오냐? 여기 얼마가 오냐면은 54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 40대에서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기혼이 미혼보다 더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40대 여러분 여기죠? 여기 40대. 그러면 40대에서 일단은 여기 101 대 80이잖아. 그러면은 120이면 얼마냐? 101 대 80일 때 120이면 얼마냐? 여기도 똑같이 숫자를 넣을 수가 있겠지. 얼마가 오냐면은요. 여기 96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 만들었을 때요. 오케이? 96이 와요. 그러면은 성별 임금 격차 지수를 먼저 기혼을 먼저 구할 수가 있겠네. 기혼 얼마? 165. 165 분모로 한 다음에 165 남성에서 여성 얼마? 96을 빼고 곱하기 101 값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요 값과 40대 미혼은요. 미혼은 자, 101대 80인데 145일 때 얼마일까? 비례지 세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45일 때 얼마가 나오냐면요. 116이 옵니다. 116이 와요. 그러면 요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 미혼 같은 경우에는 145. 145. 1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요 정보는 좀 이따가 구해도 될것 같아요. 요 정보는 좀 이따가 하고요. 요거 145로 해서 145 남성이고요. 남성 145에서 얼마 구해놨어요? 40대가 139.5를 구해놨죠? 곱하기 101 값. 요 값으로 여러분 비교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값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쪽의 값이 이쪽의 값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혼이 미혼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해서 이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50대 기혼 여성과 20대 미혼 여성의 평균 임금은 같다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일단 요 값, 아, 요 값이죠? 요값 어떻게 구해요? 101 대 80일 때 90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101 대 80이면은 90일 때 여기 얼마가 오냐? 계산해 봤더니만은 여기 72가 옵니다. 72. 그런데 아까 여기 70인데 여기서도 아까 얼마라 구해놨어요? 20대 미혼 여성이 72인 것을 구했잖아요. 1번 선택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자, 기혼 남성 40대와 50대의 평균 임금 차이와,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 사실은 요 정보가 필요했던 건데, 제가 먼저 구해놔 버렸는데, 이 4번 선택지 설명에서 여기 파트를 구해 볼게요. 자, 기혼 남성 40대와 50대 평균 임금 차이라고 하면은요, 여기죠, 여기, 여기. 얼마입니까? 5죠, 5. 5. 그런데 여기는요, 똑같이 요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101 대 80이었으니까 145일 때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가 오냐면은요. 아까 구해놨던 것처럼 116이 오는 것이고요. 101 대 80이니까 130일 때 얼마냐? 라고 하면은요. 여기, 여기가 112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혼 남성은 30대와 40대군요. 여러분, 여기 기혼 남성이 40대와 50대여서 여기 5를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미혼 남성은 30대와 40대,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아까 116이 맞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101 대 80일 때 140이면 얼마냐 해서 여기가 112가 오는 것입니다. 비례식 세워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두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두 차이는 여러분 4가 되는 것이죠. 그래 차이가 같다가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꼼꼼하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선택지. 미혼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평균 임금이 여성 평균 임금보다 높은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100일 때 지금 90. 남성이 높죠, 그쵸? 그 다음에 미혼이잖아, 미혼. 그 다음에 140일 때 126. 145, 139.5. 130, 135. 여기는 여기가 더 커요. 여기는 90, 54.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예외가 발생하고 있어요? 50대에서. 50대에서는 지금 오히려 여성 쪽이 더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아주 어려운 문항이었죠? 이렇게 해서 정답,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할게요. 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갑국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000년에, 전체 근로자예요. 2000년에 3,800달러이고요. 2020년에는 4,800달러이다. 표는 각국 근로자 집단별 월 평균 임금 갭을 나타낸 것이에요. 단 연도에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가 모두 같고, 연령대별 여성 근로자 수도 모두 같다. 요 정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참고해가지고요. 아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표 아래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갑국 근로자 집단별 월 평균 임금 갭은 해당 근로자 집단 월 평균 임금에서 갑국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을 빼주는 거예요. 2000년이라고 하면은 3,800달러를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이라고 하면은 4,800달러를 빼주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80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3,800을 뺐을 때 얼마였다라는 거예요. 3,000달러였다는 거죠. 3,000달러.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30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3,500에서 3,800을 뺐을 때 마이너스 300이 나오는 거죠. 플러스 700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4,500달러에서 3,800을 뺐을 때. 그렇죠? 3,800을 뺐을 때 700달러가 플러스 700이 나오는 거고요. 플러스 1,200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5,000달러에서 3,800을 뺐을 때 1,200이 플러스 나오겠죠? 플러스 1,200. 그럼 전체는 200달러, 플러스 200달러래요. 그러면은 4,000달러에서 3,800을 뺐을 때 플러스 2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도요. 여성은 마이너스 1,3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500에서 3,800을 빼야지 마이너스 1,3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이너스 5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3,3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이네요. 3,700이고요. 플러스 700이에요. 4,500이죠? 마이너스 300이에요. 3,5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갈게요. 2020년 이제 4,800을 빼주는 거예요. 달러 표현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8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4,000. 마이너스 300이에요? 4,500. 플러스 700이에요? 라고 하면 5,500이 와야 되겠죠? 5,500. 플러스 1,200이에요? 6,000이 와야 되겠죠? 6,000. 그래서 전체 플러스 200이에요? 네, 5,000이 돼야 됩니다. 여성은요, 마이너스 800이 왔대요. 그러면은 4,000. 마이너스 600. 4,200. 플러스 200. 5,000이고요. 플러스 400은 5,200이고, 전체가 마이너스 200이죠? 그러면은 4,600,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은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2000년에 월 임금 총액은 20대 이하 남성 근로자와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2000년에, 자, 남자 전체는요, 4,000.

달러 표현 생략할게요. 그다음 여자는요, 3,500. 인데 2000년에 요 전체 얼마였어요? 3,800이죠? 요 정도에 위치하겠네. 3,800.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여기 여자라 표현 생략됐는데 여기 여자 빼먹었는데 어디에 더 가까워요? 남자에 더 가깝죠? 그러면 결국에 남자가 여자보다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200만큼이고 300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이렇게 3대 2로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즉 1.5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도 이런데 여기서 어떤 정보가 있어요? 각 연도의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가 모두 같고 연령대별. 그다음에 연령대별 여성 근로자 수도 모두 같다. 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과 요 정보를 합쳐가지고 결국에 3대 2로 해가지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 2020년에 월 평균 임금은요, 남성 근로자가 30대 남성 근로자, 2020년에 30대 남성 근로자 얼마예요? 4,500이고요. 40대 여성 근로자, 40대 여성 근로자는 5,000이죠, 5,000. 따라서 30대 남성 근로자가 40대 여성 근로자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30대 근로자의 성별 월 평균 임금의 차이. 그럼 2000년 같은 경우는 3,500에서 3,300이죠, 여러분들. 그거 얼마예요? 200달러 생략할게요. 2020년 같은 경우에 30대는 4,500에서 4,200이죠. 얼마의 차이는요? 300. 그쵸. 그러면은 2000년이 2020년보다 크다가 아니라 어떻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이쪽이 더큰 거죠? 따라서 3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2000년 대비 2020년에 40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증가율.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40대 근로자 여기 찾아야 되죠? 남성은 어때요? 4,500에서, 어떻게 해요? 5,500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4,50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1,000만큼이 증가한 거죠.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여성은요? 40대 여성은요? 3,700에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5,000. 여기로 가는 거죠, 여성은요? 그러면은 3,700을 기준으로 얼마? 1,300만큼 증가해서 곱하기 100한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어때요? 남성보다 여성이 분자값은 더 크고 분모값은 더 작아요. 그럼 여성이 더 남성보다 증가율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5번에 연령대별 근로자의 성별 월 평균 임금의 차이는 2000년과 2020년 모두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면 되죠, 여러분들. 2000년 같은 경우는요, 20대 이하는요, 3000에서 2500이니까 500. 500. 여기는요, 3500에서 3300이니까 200. 4500에서 3700이니까 300. 아, 아니죠. 300이 아니죠. 800. 800이죠. 그 다음에 5000에서 4500이니까 500. 따라서 어디가? 2000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큼 차이 나는 여기. 40대에서 800만큼 차이 나는 걸로 가장 큽니다. 벌써 틀린 거잖아. 왜? 모두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2000을 해보니까는 40대가 오히려 800으로 가장 커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기 확인해 볼게요. 2020년 같은 경우에 4,000. 그 다음에 여기는 4,500, 4,200, 300이죠. 그 다음에 5,500, 500, 500이죠. 6,000, 5,200. 아, 여기서 800. 즉, 50대 이상에서 2020년은 800으로서 가장 크네요. 그래서 2020년에는 50대 이상이 임금의 차이가 800으로 가장 크지만은 2000년 같은 경우는 어디가? 오히려 40대가.
40대가 80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서 모두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라고 말한 5번 선택지는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53번의 정답은요, 1번입니다. 1번. 1번.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개별적인 값을 구해 놓으면은 조금 시간은 걸릴 뿐이지만은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거고, 1번 정답인데, 1번 정답이 왜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면은 결국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이렇게 2000년에 해봤더니만은 남자가 여자보다 3대 2, 즉 남자가 여자보다 1.5배 더 많다라고 한이 정보가 지금 각 연도에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 모두 같다, 연령대별 여성 근로자 수도 모두 같다라는 정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적 소수자와 성불평등 관련된 문항들도 함께 연습 한번 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성불평등 문항을 꼼꼼하게 다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한번 꼭 풀고 강의에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문화는 럭키 보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질 지니 전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확률로 넘어왔잖아요. 어때요? 별거 없죠? 오늘까지는 별거 없네? 이렇게 오늘 건 약간 다 아니야 오늘 것까지는 별거 없네라고 느끼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우의 수를 다뤄왔고 경우의 수와 확률, 사실 확률이라는 것도 중학교 때 다뤄봤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막 엄청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괜찮은데 이렇게 느끼실 거고 그 느낌을 오늘까지 열심히 잘 즐겨두도록 하세요. 왜냐고? 다음 시간은 또 다른 느낌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확률도 약간 그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용어, 으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될 건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꼭 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얘네랑 다 친해지면 참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이제 친해질 때까지가 시간이 모든 수학이 그렇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런 생각만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확률도 막 정리 막 이런 말이 달려있는 확률의 덧셈 정리 뭐 이런 것들을 하러 가보도록 할 겁니다. 알았죠? 그 전에 오늘도 짜잔! 한 가지를 또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게 읽고 가보도록 할까요? 웃겨서 갖고 왔어요. 친구가 성적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길래 네 성적은 잘 있으니까 너나 걱정하라고 했다.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즐거워해요. 저는 웃음 장벽이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기본적으로 뭐가 웃겨? 이런 태도 자체를 그냥 없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누군가가 그냥 옆에서 웃으면 웃을 수 있어요. 굉장하지? 누가 웃기만 하면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나를 웃기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야. 내 친구들이 그냥 야 이찬아 웃기 이러면서 다가오면 이미 웃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잖아? 그러면 하루에 웃을 일이 10번 이상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즐거워지는 건데 저는 이런 걸 보면 되게 즐거워요. 성적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 친구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왔겠니. 근데 나 내 스타일이야. 성적은 잘 있으니까 너나 잘해라 이런 말 하는 거 나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막 이렇게 파고들면 울적해지는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보통.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고3 교실에 가면은 친구들이 다 우울함을 서로 나눠요. 그러니까 우울함을 나누면 같이 좀 극복이 돼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우울함을 나누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다크해진다니까? 와, 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나는 야, 이것도 안 했냐? 와, 너 진짜 그랬냐?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막 약간 비난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나도 그래 이런 비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오거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울함을 공유하는 것 이런 느낌이라서 아 진짜 성적 진짜 성적 스트레스 너무 심하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 성적은 알아서 잘 살고 있어. 너나 걱정하렴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즐거워지더라고요. 수학은 알아서 잘 있어요, 여러분들. 너나 걱정하렴, 이런 생각들을 갖고 가시면, 이거 웃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체 이 이야기와 말랑말랑한 이 쌀떡이의 이 표정과 이 몸짓이 굉장히 놀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구만, 오늘따라, 그쵸? 자, 즐겁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아, 저런 거? 내가 웃긴, 그래서 저는 사실 영상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것들이 하나 있거든요. 웃긴 것만 모아놔요. 내가, 아, 그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한 한 가지 그 영상 아마 다들 알 건데 이거 꼭 찾아봐. 모르는 친구들은 10초 내에 웃을 수 있거든요. 그 광희라는 그 연예인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래서 팬이에요.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광희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아, 네, 그 사진기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 근데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나오고 계셨어. 안 되고 엘베 타고 혼자 내려가. 문 닫히고.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꼭 찾아봐요. 내가 그걸 꼭 저장해놓고, 약간, 힘들어. 그때 약간 초콜릿을 집어넣는 기분으로 그걸 보고, 100번째 웃고 있어요, 저는. 100번 넘게 계속 웃을 수 있어. 그걸 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사는 게 어떻게 즐거운지 알겠죠?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요 문제 하나 남겨놨었고요. 그게 예방주사야. 그런 식으로 딱 웃고 시작하면, 이런 아이들이 좀 귀여워 보이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심각한 영화나 이런 것도 잘안 봐요. 나는 약간 즐거운 웃긴 거 이런 거 좋아해. 아무튼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공은 흰공 또는 검은 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끊을까요? 여기서 이미 궁금해야 되는데. 자, 이거 따끈따끈한 6월 모평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수능과 비슷한 그 6월 9월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 어떤 건지 항상 궁금해하는데 이런 스타일입니다. 실눈 뜨고 보잖아요. 굉장히 새로워 보여요. 그지 않아?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거랑 되게 다른 느낌이야. 평가원 수능 문제가 주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본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의 새로운 소재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만 있어요, 사실. 뜯어보면 알맹이가 같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방법은 없거든요, 여기도. 근데 우리가, 아, 어렵겠다, 이러는 순간 되게 어려워져. 별거 아니고, 끊었을 때 이미 여러분이 궁금해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냥 넘어간다고? 아니지. 40개의 공 중에 흰 공과 검은 공만 있대잖아. 그러면? 몇 개씩 있는데? 궁금해야지. 몇 개씩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흰 공이 예를 들어 N개라면 검은 공이 40-N개일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검은 공을 N개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뒤의 그 흐름을 봐서 계산이 편한 방법으로 나는 취할 거기는 해. 보통 그 생각이야. 왜냐하면 여기가 N개인데 막흰 공에서 뽑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면 N개를 그대로 가면 되지만 검은 공에서 뽑는 게더 많으면 차라리 검은 공을 N개, 흰 공을 40 빼기 N개로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지수로 쓰는 거는 내가 계산하기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갈 거야. 각각 몇 개인지가 그저 나는 궁금했어.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은 두 개를 꺼낼 거야. 근데 흰 공만 두 개를 꺼낼 확률,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검은 공두 개를 꺼낼 확률, 이런 것들이 주르륵 등장을 하네. 그러면 아유, 다 읽지 말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분모에 깔고 갈까요? 전체는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건데, 자, 갑시다. 흰 공만 두 개를 뽑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N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겠네. 설정 잘 해놨네. 나란 녀석 칭찬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 P라고 한대요. 확률. 됐죠? 여기서 끊었어.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 수학에서는 말이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말 많을 때는요, 정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럴 때의 확률이야. 여전히 분모는 똑같이 40씩 2일 거고,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n개 중에 한 개, 40 빼기 n개 중에 한 개니까, 굳이 C를 이용하지 않을게요. 그냥 n 곱하기 40 빼기 n으로 쓸게. 이랬을 때 이것은 q거든요. 왜 같다라고 했냐면, p랑 q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60r을 궁금해하고 있어. r은 뭔데? 검은 공두 개를 꺼내는 거야. 근데 n 값이 나와야지 풀 테니까 r은 잠깐 기다리게 할까요? yes. 자, 그럼 이것만 비교해서 n을 구하면 되겠네. 분모 다 지워. 둘이 똑같으니까. 그치. 분자만 정리합시다. 2분의 n, n-1이겠죠? 는 n 40 빼기 n이에요. n에 대한 2차 방정식일까? 아니요. 우리 확통하고 있어. 계산 많지 않아요. 양변에 2 곱하겠습니다. 80 빼기 2n. n 넘어올까요? 3n이 81 되니까 n은 27. 요 정도는 내가 암산이 되거든? 그거 알아요? 우리 중에 계산은 누가 제일 못할까요? 내가 제일 못하지. 왜? 나의 뇌가 제일 오래되었어. 기적의 논리죠. 맞는 이야기잖아. 내가 암산할 수 있어. 여러분 무조건 할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냥 계산을 생략하나요? 내가 해내는 걸? 여러분 무조건 할수 있을 텐데? 기적의 논리 아니고 진짜 맞는 논리라니까? 자,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요. 그래서 내가 계산 실수를 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관대해져 줘야지. 왜? 나의 뇌가 제일 오랜 시간 일을 했으니까. 경로우대랄까? 뇌에 대한? 아, 그죠. 자, 어쨌든, n은 27입니다. 맞아요? 자, n이 27인 거 나오면 끝났지. 얘가 27이니까, 검은 공은 몇 개겠어요? 13개겠죠. 나는 검은 공만 궁금해. 왜냐면 r 알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쓸게요. r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데, 검은 공 13개 중에서만 두 개를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60을 곱해서 정답을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60R이니까. 맞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둘다 분모에 2가 깔릴 테니까 40 곱하기 39만 쓰시고요. 분자도 13 곱하기 12만 쓰면 돼요. 그리고 오라, 약분되는 3, 4. 한번더 되네. 2가 10분의 1이거든. 그럼 정답은 뭐라고? 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되게 획기적인 것 같은데 별건 없어요. 막상 펜을 대고 풀기 시작하면 다할 만하거든요. 근데 뭔가 펜을 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게 수학을 어렵게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궁금해해야죠. 흰공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같은 흰 공이에요. 다 같은 흰공 중에 왜두 개를 골라? 그쵸? 다 같은 흰공 중에 왜두 개를 골라요?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확률을 정의하던 때에 나왔다니까?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흰공두 개거나, 검은 공한 개거나, 아니, 그러니까 흰공두 개거나, 검은 공두 개거나,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40개 중에 두 개를 고른 다음에, 저 40개 중에는 같은 공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다가 다 라벨을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공 40개 중에 두 개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흰 공도 어때요? 다 라벨이 붙어 있는 거야. 그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것을 분자에 올려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확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건데, 이런 답을 할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상위 3%야, 이 정도면. 그렇지 않아? 문제를 잘 푸는 친구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궁금해하는 친구는 진짜 없다니까? 앞으로 빨리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대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고 그럴 때 추진력이 붙어요. 우리 꽤나 긴 시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알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겠어? 넘어갑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확률에 대한 것들 여러분 착착착착 한번 넣어봐요. 제가 착착 노트 넣어놨으니까, 그치? 자, 오늘의 제목은요,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라고 써놓고, 합사건과 곱사건 이런 말들은 왜 적어놨는가? 저런 용어들이 실제로 등장을 많이 하는가?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미 우리가 그 확률 앞에 경우에서 복습할 때 얘기했던 건데, A 또는 B 사건, 이제 사건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또는 사건이라고도 불러. 또는 사건. A이거나 B인 것. 근데 우리는 이제 뭘 알아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요. 표본 공간이 S거든. 전체 중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B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합니다.
A, B 사건이 당연히 하나의 표본 공간

0: 안에 들어와 있어야죠.
1: 그치. 같은 시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합사건이 되면 어때요? A이거나 B인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또는 B, 기호로는 합집합의 기호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곱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좀 재밌지 않아요? 왜 곱사건이라는 말을 썼을까? 교사건도 아니고. 그런 생각 들지. 그치? 우리가 곱의 법칙을 활용하던 때에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그치, 겹치는 경우. 둘다 만족시키는 경우. 이런 걸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일어나는. 그리고 이런 말과 같이 들어가는 거야. A인 동시에 B입니다. A이면서 B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 거죠. A이면서 B인 부분은 뭐겠어?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두 가지에 대한 정의를 왜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덧셈 정리를 말하기 위한 겁니다. 자, 덧셈 정리가 중요해서 보세요. 다시 한번더 나타내 볼게. 덧셈 정리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별거 없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 자, 표본 공간 안에 사건 A와 사건 B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와 상황이 똑같아요. 사건 A, 사건 B가 있고요. 그들은 겹치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이거나, 나오거나, 소수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뭐예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까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까요?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어떤 거 있어요? 2, 4, 6 있어요. 주사위니까. 소수는 뭐 있어요? 2, 3, 5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5 겹치는 것은 겹치는 교집합에다가 써주면 될 거고요. 맞아? 그 다음 나머지 여기 4, 여기는 4, 6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3, 5가 들어가겠죠? 그러므로 확률은 어때요? 총 6개의 주사위 눈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지금은 5가지입니다. 근데요? 새로운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자, 잘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합집합에 해당하는 합사건,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이니까 뭐 새로운 거 없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한글로 적어볼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하필이면 그냥 합집합이었을 뿐이에요. A 또는 B의 경우의 수. 맞아?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을 제가 기호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써요. ns분의 na 합집합 b. 지금도 그랬잖아. 근데요, 이것을 여러분, 지금 풀이한 거는 딱 요대로 풀이한 건데, 여기서 제가 좀 재밌는 걸 해볼게요. 뭐, 특별히, 근데 재밌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재밌다고 했는데, 하나도 재미없을 수도 있어. 뭐, 왜냐면, 뭐 똑같은 걸왜또 써요?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 봐봐. 여기서 이렇게 했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요, 여러분, 집합이니까 우리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잖아. 어떻게 구하면 되지?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 근데, 어맛, 겹치는 부분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하죠? 겹치는 부분 빼내면 돼요. 맞아?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뭐를 ns로 나누고 있다는 거잖아, 얘네들은. 맞죠?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 ns로 쪼개봐. ns분의 na 더하기 ns분의 nb 빼기 ns분의 na 교집합 b. 그러면 이들이 다 무엇으로 바뀌어요? 확률로 바뀌어요. 뭐? 약간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들죠. 뭐 ns분의 na 더하기 NS분의 NB니까 PB로 쓸게. 확률이니까. NS분의 NA 교비니까,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합집합 형태인 거야. 그래서 그냥 A 또는 B니까 A의 경우의 수에다가 B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어머 겹치네. 겹치는 걸 뺀다는 건 경우의 수에서 맨날 맨날 했던 거잖아요. 그거 했어. 근데 이걸 그냥 굳이 굳이 식으로 써가지고 나타냈더니 이렇게 나타내줬대. 이게 왜 하필 덧셈 정리라는 이름까지 붙었을까요? 이유는 알고 갑시다. 얘가 의미를 갖게 된 이유.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좀 재밌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건 지금까지 어떻게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것으로만 정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통계적 확률 제외하고 수학적 확률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만 확률을 구할 수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맞아? 근데 여러분, 최초로 확률과 확률을 더하고 빼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발명은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어때요? 확률과 확률을 더하고 빼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건 최초예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자, 그럼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데요? 라고 하겠지. 여러분들 교재 뒤쪽에 제가 많이 많이 넣어놨는데요. 한번 스르륵 넘겨볼까? 이것도 있는데 어쨌든 넘겨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A의 확률, B의 확률 막 이런 걸 알려줘요. 그냥. 지금까지 우린 어땠어요? 사건이 어떻고, 시행이 어떻고, 그러한 사건의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어떤 시행을 하는지, 어떤 사건인지는 안 알려줌이야.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만 알려줘. PA 값 알려주고, PB 값 알려주고, 이런 다음에 나한테 은근슬쩍 뭐 교집합의 확률 알려주고, 합집합의 확률을 구한다든지. 이러한 확률끼리 뭔가 이렇게 오순도순 찢이고 볶는 문제의 유형이 등장을 했을 때, 확률만 주어졌을 때, 사건이 무엇인지 안 알려주고도 확률끼리 더하고 빼서 풀수 있는 최초의 발견이 된 겁니다. 하지만 유래는 별거 없었다. 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건 별거 없다. 그래야지, 그지? 이런 거야.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두 가지의 면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 제가 여기 예제를 넣어 놨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체크 1에도 적어 놨어. 나한테 실제로 또는 사건의 확률을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본다면,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에서 확률로 넘어가는 버전으로 그냥 풀면 됩니다. 굳이 굳이 확률의 덧셈 정리로 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체크 1에 적어 놨죠. 이유가 뭐냐? 이거 보여드리면 알아요. 봐봐. 대단히 쉬운 문제를 갖다 놨어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거예요. 뭐두 장도 아니고 한 장이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입니다. 덧셈 정리 버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게.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럼 뭐야? 얘는 A 또는 B의 확률이고, 그건 어떻게 하죠? A라는 확률과 B라는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겹치는 사건의 확률을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빼주면 됩니다. 이게 덧셈 정리죠? 그죠? 그러면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10분의 2, 4, 6, 8, 10. 5개. 거기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건 3, 6, 9, 10분의 3.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빼. A와 B가 동시에인 건뭘 의미하죠? 2의 배수 이면서 and 3의 배수. 6의 배수. 그럼 6의 배수는 누구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중에서는 6밖에 없어. 10분의 1을 뺍니다. 사실은 누가 이렇게 쓰겠어? 얘를 2분의 1이라고 적어야 되겠지? 굳이 굳이 약분한 다음에 다시 한번 통분해서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3 빼기 1 하시니까 얼마예요? 10분의 7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덧셈 정리 버전이에요. 그죠? 근데 누가? 이거 중학교 때도 나오는 문제니까 얘기합시다. 누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2의 배수 누구라고? 2, 4, 6, 8, 10. 3의 배수 누구야? 3, 6, 9. 어만 6이 겹치네. 그러니까 하나 빼겠죠. 전체 10가지 중에서 뭐라고? 5가지, 3가지 그 중에 하나를 빼겠지. 이렇게 풀거 아니냐고. 그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분모에다가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 회계수 10만 쓰면 될걸. 굳이 10분의 5 더하기 10.

10분의 3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귀찮은데 뭐하러 그렇게 하지? 그냥 정답은 10분의 7이라고 할까?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냥 집합에 해당하는 합사건의 확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본다면 당연하지만 그냥 경우의 수 버전으로 확률 구할 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버전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맞지? 다만 덧셈 정리가 활용이 되는 이식 자체를 활용을 하는 문제가 뒤쪽에 등장을 할 거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낼 수 있도록 덧셈 정리라는 게 등장을 한 것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 그지? 이렇게 하면 돼.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고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또 볼게요. 배반 사건과 여 사건 요렇게 이제 한번 볼 건데, 자, 배반 사건과 여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여 사건의 확률까지 한꺼번에 쭈루룩 정리를 할게요. 일단 배반 사건과 여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뭘 정리를 할거 아니야, 그지? 용어 정리, 새로운 용어가 한번 더 등장합니다. 매일매일 등장을 할 거예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당연하지만 하나의 표본 공간 안에 있는데 그 둘이 배반 사건이라고 할게. A, B가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사실 난 근데 별로 안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직관적이잖아. 그막 대단한 설명보다 바로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 잘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딱 그림이 좋아. A랑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대. 이게 배반 사건이에요. 그전 앞으로 배반 사건하면 이렇게 얘기해. 겹치는 부분이 없어. A랑 B랑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배반 사건이에요. 근데 어렵지도 않은 이게 왜 중요하냐? 배반 사건의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가 케이스 나눌 때의 이야기. 케이스를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게 배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 어떤 문제를 풀때 보면, 뭐, A가 한개 포함되느냐, A가 뭐두개 포함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케이스를 나누잖아. 봐봐요. 얘네들이 겹쳐? 안 겹쳐.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사건은 어때요? 배반 사건이에요. 겹치지 않게 케이스를 나누게 되면 그 각각의 케이스가 말하자면 하나의 사건, 서로 배반 사건이 되어주는 거야.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린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했죠? 1번의 경우의 수와 2번의 경우의 수를 더했었잖아. 배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되게 새롭고 뭔가 다른데, 특이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케이스가 배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네. 겹치지 않는 케이스가.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배반 사건 밑에 여 사건이라는 약속 해놨죠? 여 사건은요, 약간 나의 그 볼드모트가 하나 풀리는 기분이에요. 제가 실수처럼 여집합을 여 사건으로 읽는 날도 많았을 거예요. 이때 나오는데, 앞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닌 경우 제외하는, 뭐, 적어도 제외하는 이런 거할 때, 여집합 활용하세요. 이렇게 썼던 게 말하자면 여 사건 이야기인 거든. 생각해봐. 내가 표본 공간이 있단 말이야, 전체가. 그 안에서 A를 구하고 싶은데, A가 좀 애매해. A가 아닌 나머지를 계산하는 게더 쉬울 때가 있잖아. A 여 사건은 A가 아닌 부분이에요. A가 아닌 부분을 여 사건이라고 해. A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 진짜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여 사건이 대체 왜 중요한지, 배반 사건은 또뭘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배반 사건은 뭐에 등장을 하느냐면,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가 따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 나오면서 배반 사건이 특히 막 이러면서 되게 대단한 것처럼 등장을 하거든. 근데 너무 소소하고 별거 없어요.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야. A랑 B가 서로 배반 사건이잖아. 그치, 지금. 그치. 이렇다면 A 또는 B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각각 더해주면 돼요. 그 사실은 케이스로 나누게 되잖아, 앞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올 확률,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올 확률, 그들을 어떻게? 더하면 끝이에요. 별거 없죠. 이렇게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가 활용이 됩니다. 사실은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지는 거고. 자, 여사건은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 계산할 때 이미 이런 거 해왔는데. 전체 경우의 수를, A를 계산을 해야 되거나 A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걸로 하자,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전체 경우의 수 중에 A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올리면 되는데, A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올리는 것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더 편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뺐잖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맨날 하던 일이죠? ns분의 ns 빼기 ns분의 na가 되니까 뭐예요? 네! 이렇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그냥 1에서 A의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게다가 하나 더 재밌는 거. 얘네들은 또 어떤 관계야? 배반 사건이죠? 그래서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도 이용해 볼까? A 합집합, A 여사건 하면 어떻게 돼요?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그러면 합집합의 확률인데 A 확률 더하기 A 여사건의 확률은 S의 확률과 같을 거죠? 얘가 얼마야? 1이야. 그래서 뭐라고? 여사건의 확률은 1 빼기 PA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그러나 저러나 여사건을 활용한 건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적어도 뭐 이상 뭐 이런 것들 풀 때, 그쵸? 그거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라서 뭐 대단히 여러분에게 낯설거나 뭐 새롭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뒤쪽에 문제들도요 편안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볼 거고요. 그 전에 지운 다음에 해야지.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짠 쉬는 시간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쌀떡이 지니 쌀떡이와 함께하는 거죠.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소원을 빕니까? 찍은 것을 다 맞게 해주세요. 이러죠, 그렇죠? 제가 얘기했어요. 합법적 지니, 합법적 소원만 가능하다고. 찍은 거다 맞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요. 지니가 굉장히 그런 거에 철저한 사람 요정이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찍는 거다 맞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접수가 되면, 이런 소원들은 이제 그 들어줄 수가 없어. 이게 아웃, 아웃,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찍은 거다 맞게 해주세요. 이럴 거면 누가 공부를 해? 그러지 않아요, 사실? 그냥 우리가 그 소원의 양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찍은 걸다 맞게 해주세요. 그럴 거면은 어차피 봐봐. 봐요. 이 말의 맹점을 알려드릴게. 찍은 걸다 맞게 해주는 소원이 만약에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문제를 어떤 것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풀어서는 안 돼. 찍은 거를 다 맞게 해줄 거거든. 그럼 여러분 앞으로 뭐 해야 돼? 아는 문제도 풀지 말고 다 찍어야 돼요. 근데 내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보상이 없잖아. 그래서 아는 문제인데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런 소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지키지 않을 거고 들어줄 수도 없고 이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찍은 거다 맞게 해주세요는 사실 그냥 관용구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찍은 거는. 근데 찍어서 다 맞는 경우는 잘 없죠. 아니 한 문제를 찍어서도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창 시절에 찍으면 다 틀렸어요. 찍었는데 답만 다 피해가는 것도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나는 찍어서 맞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대단하죠. 내가 기역, 니은을 알고 디귿을 몰라. 예를 들어 우리 때 합답형 이런 거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답에 꼭 기역, 니은도 있고 기역, 니은 디귿도 있어요. 난 고작 디귿 하나를 모르는데도 이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잖아요. 100% 틀렸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찍은 거를 맨날 틀리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 글렀다, 나는. 찍는 기술이란 난 아예 없다. 어쩔 수 없다. 공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차라리. 그렇지 않아? 그래서 찍은 거를 다 맞게 해주는 거는 별로 들어줄 수가 없는 게, 그리고 사실 아예 안 들어주는 게 나은 게, 그래야 공부 열심히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찍은 거를 다 맞지 못한다는 걸, 나는 찍으면 틀린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찍어서 맞춘 친구가 부럽지도 않았어. 어차피 나는 글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찍어서 맞으면 속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 친구가 찍어서 맞은 게 하나가 있다면 나머지는 다 틀렸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딱그내 고등학교 때딱 친구 하나가, 우리 반의 남학생 하나가 수능에서 단답형 주관식을 찍어서 맞췄었어. 대단하지 않아요? 단답형 주관식 정답이 21이었어. 근데 그 21이라는 것을 찍어서 맞췄어. 부럽지도 않더라, 여러분. 그럼 뭘 부러워해? 어차피 내가 찍는다고 그렇게 21로 찍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원은 그냥 뭐 이런 거지. 뭐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게 해주세요. 뭐 이루어지든 말든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냥 약간 흘러가는 지니의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되는 소원이었답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시 한번 흘러갔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는 않아요. 왜냐? 착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딱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기출이 최근 기출에 많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통 전체 안에서 확률끼리 어떻게 하는 유형의 문제라고 하면 딱요 유형 하나인데요. 요런 문제가 사용하는 기법은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뭐, 배반 사건, 여 사건, 그 다음에 집합의 성질, 이를테면 드모르간 법칙 같은 거.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요? 이런 거 활용하고요.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 요런 거 이용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률끼리 요렇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드모르간 법칙은 뭐였죠?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할 만한 문제는 여기 교재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써볼게요. 실제로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이거 뭐예요? 정리해봐. 저는 드모르간 법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C 뿌리기 또는 C 모으기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C가 너무 많이 있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C를 한꺼번에 모아줘. A는 C 뺏겼죠? B도 C를 뺏겼어. 합집합도 C를 뺏겨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으로 바뀌는. 요렇게. 아, 또는 C 뿌리기 법칙이면 뭐냐? A 합집합 B한테 C가 붙어 있으면 C를 모두에게 뿌려주세요. A도 B도 C를 받고, 합집합은 C를 받으면 교집합으로 이렇게 뒤집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드모르간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들도 은근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집합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걱정하지 마요. 그때그때 복습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한 말은 어디 있게요? 한글이요.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싶잖아. 한글을 좀잘 읽어주세요. 진짜로. 한글 잘 읽는 게 엄청 중요해. 여기도 보시면 배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죠? 배반 사건인데다가 확률인데 합집합의 확률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PA 더하기, 확률의 덧셈 정리 그대로 활용해봐. PB. 빼기 교집합의 확률을 쓰셔야 되지만,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이 정확히 1입니다. 라고 나온 거죠. 그대로 둘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거기에 여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배반과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 봐봐. A 여사건의 확률 대신에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1에서 A의 확률을 뺄게요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쓰시면 이것이 두 개의 A의 확률이라고 썼어요. 넘어가면은 끝나죠? A의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요. 오호, 그럼 얘는 어때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굉장한 걸? 그죠? 굉장한 걸?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정답 3분의 2로 완성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울 건 전혀 없어요. 어려울 거 전혀 없고,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죠? 다만, 재밌는 발견 하나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 뭐냐면, 저는 집합이잖아, 어쨌든 간에 얘네가.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배반 사건인데 확률을 합해서 정확히 1이야. 배반 사건이면 어떤 식이에요, 여러분?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없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들의 합이 1이잖아. 그럼 바깥쪽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본 공간 안에 A, B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서로가 겹치지 않게. 어떤 식이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오. 그래서 A의 확률이 3분의 1이 되니까 B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어주는 거. 그럼 사실상 어때요? A가 아니면 전부 다 B예요. 놀랍게도 B는 A의 여사건이었어요. 재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림을 그려보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은근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런 재밌는 생각도 해보세요. 이번도 6모거든요.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6월 모의고사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겠어. 근데 문제 모양 좀 보세요. 배반 사건이군. 합집합의 확률이야. 뭐 하면 돼요? PA 더하기 PB야. 끝! 충격적이지 않아?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만 하시면 됩니다.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2니까 정답은 12분의 5예요. 끝! 이렇게 나왔다고. 실화냐 싶겠지만 실화입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하게 나온 문제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뭐 수능 문제 이런 거는 무조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강약 조절이 당연히 되어 있어요. 쉬운 문제는 편안하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팍팍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에서 쉬운 게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쉬운 문제는 이 정도로 쉽게도 나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놓으면 돼요. 넘어가봐요. 3번도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수능 문제야.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해서 출제가 많이 됐던 유형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기출이 꽤나 쌓여 있어요. 그중에 내가 골라온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시력 검사하듯이 A 여사건의 확률을 알려줬지만 내 눈에는 무엇으로 보인다. 그냥 A의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면 아주 좋아요. 둘 중에 어떤 것을 고를, 어떤 걸 사용할지 몰라서 둘 다 준비해봤어. 이런 느낌으로 갖고 계세요. 두 번째 것도. 얘는 어때요? 그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모르지. 일단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근데 합집합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우와, 자, 봐봐요. 합집합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덧셈 정리니까 PA 더하기 PA는 알잖아. PB 빼기 PA 교집합 B인데 여기에서 이제 잉이 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PA는 알지만 PB도 모르고 교집합의 확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기. 이럴 가능성이 꽤 커요. 여러분이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잖아. 얘는 분명히 힌트가 될 건데. 자, 모를 때는 뭐 해주면 가장 좋으냐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저게 어디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시하고 싶어서. 그치, 그 차집합이라고 했던 그거야. 우리 집합할 때. B인데 A는 아니야. B인 것 중에 A가 아닌 부분이니까 여기죠. 이 빗금친 부분의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그럼 잘 보세요. B 중에서 교집합 부분은 제외시키면 돼요. 저게 누구야? 4분의 1이야.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래서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2분의 7이었어요. 위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난이도가 꽤 올라간 거죠. 그림만 그리면 해석이 쉽게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림만 그리면 덧셈 정리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알아? 봐봐. 자, 빗금친 부분의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A의 확률이 뭐예요?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A와 A가 아니고 B인 부분은 서로 어떤 배반 사건이네. 겹치는 부분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빗금친 빨간 주황 부분과 빗금친 초록 부분의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합집합이 되는 걸. 그래서 뭐 덧셈 정리를 쓸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A 또는 B의 확률 그러면 B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합집합을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교재가 활용을 한 건 A 또는 A는 아니고 B인 부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로 A의 확률과 B인데 A는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을 더해주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려라.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 그려라. 잘 그릴 필요 없다. 일단은 그려봐라. 그려보면 무엇이든지 해결이 된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수능 문제야. 이거 수능 내가 이거 해설할 때 봤던 문제라서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 긴장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돼. 봐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3장을 동시에 꺼낼 거야. 그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뭐 하면 돼요? 10개 중에 3개를 꺼내는구나 하면 돼. 그 다음에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거나 7 이상일 확률이에요. 그럼 봐봐. 가장 작은 수가 뭐면 돼요? 4거나 3이거나 2거나 1이면 돼요. 또 가장 작은 수가 7 이상이니까 7이거나 8이거나 9거나 10이면 되는데 가장 작은 수가 최대 8이잖아. 가장 작은 수가 9가 되면 나머지 두 개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여러분 해결해 주면 됩니다. 이게 대체 방금 했던 확률의 덧셈 정리랑도 무슨 상관? 배반 사건이랑 무슨 상관? 쉽죠, 그죠? 사실상 그냥 경우에서 구해볼게요. 가장 작은 수가 4가 되려면 5, 6, 7, 8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면 되죠. 나머지 큰 수 두 개. 여기는 가장 작은 수가 3이 되면 7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차례차례 8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되겠죠? 9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되겠죠? 이들을 더하시면 되어요. 얘 몇이야? 15. 7, 6, 2로 나누니까 21. 8, 7, 2로 나누니까 28. 9, 8, 2로 나누니까 36. 이걸 싹 더하시고요. 자, 가장 작은 수가 7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3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되니까 3, 4, 2, 3가지. 8인 경우는 얘네들 고르는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이래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싹 다 한번 더해볼게요. 여긴 얼마야? 일단 10, 9, 8, 7, 100 사라지고 3, 2가 되어요. 120이죠? 분모는 120이고 분자는 다 더해볼게요. 그럼 얼마냐면 36에다가 72에다가 얘네 둘 4 더하면 32를 더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예요? 104요. 해서 104 올립니다. 맞아요. 자, 4로만 나누면 일단 약분이 좀 될 것 같아서 일단 4로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30. 4로 나누시면 26. 어마 한 번 더 나누어지네요. 정답은 15분의 13. 2라고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땐 억울하지 않죠? 괜찮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떨리는 마음에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근데 가장 작은 수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출제는 뭐였느냐? 여사건이었습니다. 아닌 경우가 뭘까?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거나 7 이상이 아닌 경우가 뭐예요? 가장 작은 수가 5거나 6인 경우죠. 전체에서 얘네 둘만 제외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 이하 적어도 이런 거에 너무너무 막 여사건을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실전은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럼 가장 작은 수가 5이려면 어떻게 되면 돼? 5 뽑고 나머지 얘네 5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죠. 6이려면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겠죠. 얘 얼마야? 10가지. 얘 얼마야? 6가지. 그러므로 이땐 어떻게 하느냐? 1에서 120분의 16을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로 나누면 15분의 2죠? 정답은 그래서 얼마야? 15분의 3. 13.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수능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떨리는 데에다가 내가 황급히 얘네를 적었어. 가장 작은 수가 4 또는 2, 3 또는 2 또는 1이거나 아니면 7 또는 8, 6가지밖에 되지 않고 얘네가 계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로 달려가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한숨 내려놓고 보면 생각보다 더 하는데 헉헉. 계산 막히잖아. 잘 생각해봐. 가장 작은 수가 너무 많아요. 가장 작은 수는 8, 7, 6, 5, 4, 3, 2, 1이 가능한데 너무 많아. 나머지 생각하면 여사건으로 가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걸 알아내야 되는 거죠.

0: 그죠? 자, 5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재밌는 문제니까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주르륵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가 있지만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문제 풀수 있습니다. 배반 사건 뭔지 알았죠? 이렇게 등장을 했어. 여사건은 여사건임을 눈치채는 거, 여사건의 확률로 가는 게 편하다는 걸 눈치채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알았었어요. 그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잘하고 오셔야 되겠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5번부터 쭈루룩도 달려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4강 시작합니다. 우리 4강 어법 단원이거든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 이제 흩어져 있는 어법들, 그냥 내가 약간 두루뭉실하게 알고만 있었던 어법들을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강의가 될 거거든요. 일단 우리 항상 하고 있듯이 포스트잇으로 먼저 포인트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뭐가 나올 거냐면 평가원 기출 데이터를 선생님이 분석해서 떠먹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걸 알고 공부해야 확실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법은 정해진 게임이다 라고 선생님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어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 등장하지가 않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 문장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법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되면 문장이 바뀌어도 바로바로 적용하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지금 한 문제씩 29번에 출제되고 있죠.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이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잡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어떤 문제들을 다룰 거냐면 먼저 오늘 핵심 문항 네 문제입니다. 1, 2, 3, 4번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어법 포인트를 잡으면 면서도 독해도 함께 갈 거거든요. 카테고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내가 이런 카테고리를 오늘 선생님과 공부하는구나, 익숙해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봅니다. 자, 일단은 타입코드는 뭐였죠? 우리 뭐가 중요했어? 항상 유형의 전략이 중요했잖아. 오늘 어법의 전략부터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기출 데이터 분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6년간,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이라고 하면 6모, 9모 수능이잖아. 그치, 고3에서. 이제 3회가 치러진데 6년간 했기 때문에 18회차를 전부 다 분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법 한 문제당 선지가 몇 개 있지? 5개가 있잖아. 그치, 1, 2, 3, 4, 5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로 하면은 총 90개의 선지 포인트를 다 분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진짜로 데이터로 뭐가 많이 나오는지를 확실히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표 봅니다. 표 가시면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선생님이 위에 해놨거든요. 제일 1번, 1위가 뭐야? 관계사와 접속사가 포인트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답의 포인트라는 게 아니고 출제된 밑줄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사와 접속사는 딱 뭐가 중요합니까? 이어지는 절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여기 선생님이 간단하게 판별법만 설명하고 뒤에 가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풀을게요. 자, 그 다음에 본동사와 준동사 너무너무 중요하지. 본동사와 준동사는 지금 15번이나 출제가 됐고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러분의 수능에서도 굉장히 이제 나올 확률이 큰 부분입니다. 자, 절의 필수 성분인 동사가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뭐의 필수 성분이라고? 절의 필수 성분입니다.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문장 하나에 동사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절 하나에 동사가 하나 있는 겁니다. 1절 1동사 이렇게 갈 거거든요. 오케이? 왜냐하면 문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절을 포함할 수 있잖아. 왜? 뭘로 이어줄 수 있어? 접속사가 들어오면 또 다른 절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의 단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다룰 거고요. 자, 분사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분사란 건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뿌리에서 ing와 pp를 붙여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만들어 가는데 뭐가 중요했어? 능동과 수동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했지.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역할은 형용사니까 명사 꾸며줄 건데

이 명사와의 관계를 파악해서 능동이면 ing부터 현재 분사, 쏭이면 pp 형태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는 거 정말 정말 빈출되었습니다. 자, 대명사. 대명사에 예를 들어서 does 같은 거에 밑줄 그어져 있어. 그러면 뭘 파악하라는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1, 2, 3강에서 강조했듯이 독해에서도 중요한 건데, 대명사가 나오면 절대 앞에서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어법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결국 가리키는 명사가 있고, 그 명사가 단수이면 그것을 대수로 받아야 되고, 또는 is로 받아야 되고, 복수라고 하면 그때 이제 뭐 day라든지 them 이런 것들이 쓰이겠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석을 해서 이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를 여러분이 판별하시라는 문제고요. 자, 수일치 같은 경우는 이거 기본적이지만 또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겠죠. 긴 수식어, 수식어가 너무너무 긴데 그 안에서 진짜 주어의 핵을 찾아서 일치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단어가 정말 정말 주어 부분이 길때딱한 단어를 골라내서 그거를 동사와 수일치를 할수 있는가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알아두셔야 될거 투부정사와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능수동 형태 구분하는 것은 주어와 동작의 이제 주체, 주어가 동작의 주체인가 그리고 또는 대상인가에 따라서 뭐뭐 하는 거면 능동, 뭐뭐 되는 거면 수동을 써야 된다는 거. 이것도 뭐가 있어야 돼?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 구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조금 명확하게 갈수 있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한다. 나머지는 부사가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또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왜? 보어는 결국에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주격 보어, 두 번째 목적격 보어가 있거든요.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설명하잖아. 근데 주어랑 목적어 다둘다 뭐야? 명사잖아, 명사. 그러면 보어라는 것은 보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명사를 설명하는 보어 자리는 그래서 형용사가 오는 겁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이 문제 이제 쉽게 풀수 있겠고요. 자,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 and나 but이나 all 같은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등위라는 것 자체에 이말 자체에 정답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앞과 뒤에 뒤를 같은 위치로 묶어주기 때문에 기능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형용사를 썼으면 뒤에 형용사를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기능이 같은 기능인가를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기타는 뭐 가주어, 대동사, 강조, 가정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가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분석한 바 여러분한테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면서 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도 여기에서 다루는 거 정말 정말 문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갈게요. 오늘은요, 지금 우리가 리딩 초스를 안한 이유는 먼저 어법에 초점을 맞춰서 갈 거고, 지금 리딩 초스는 CGV 기억나시죠? 코어 잡고, 그 코어가 어떤 말로 반복되는지 그룹핑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발생하면 글이 펼쳐지는 대로 반응해라. 말씀드렸습니다. 갑니다. 자, 어법상 틀린 것은 고르는 겁니다. 33페이지. 자, climate change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 등장했습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영향을 줄 겁니다. 다른 부분의 세상에 영향을 줄 건데, 다르게 영향 줄 것입니다. 선생님이 1, 2, 3, 4, 5번의 출제 의도를 또는 어법 포인트를 여기 옆에다 필기할 거거든요. 간단하게 필기 따라오시면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자, ly에 밑줄 그어져 있네? ly는 부사거든요. 부사는 누가 뭐래도 vs 형용사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랬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형용사는 누구를 담당한다? 얘는 명사 담당해. 그러면 조금 더, 부사가 어떤 걸 꾸미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자면, 부사 같은 경우는 동사나, 또는 형용사나, 아니면은 다른 부사, 요런 것들을 수식합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해석으로 가셔야겠죠. 어떤 걸 꾸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세상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데 달리 영향을 끼친다. 해석 자체가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고 여기 동사 부분 달리 영향을 끼친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기후 변화여도 세상의 다른 부분에 달리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 오케이입니다. 동사 잘 꾸미고 있고요. 자, for people at high latitudes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높은 위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다음에 이렇게 끊어주시면서. Small amounts of climate change에서 조그만 변화, 그러니까 조그만 양의 어떤 기후 변화라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좋다라고 합니다. 좋은데 by reducing, 자,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란 뜻이겠죠? 어떻게 이득이 되냐면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높은 곳에 살면 좀 추운 지역이 아닐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것이 뭐 온난화랑 같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후가 좀 따뜻해지거나 변화하면 뭘 낮추면서 이득이 되냐? The amount of energy에서 에너지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꾸며주고 있죠. 자, 사람들이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없는 구조잖아요. 그치? 왜? require 뒤에 목적어 비어 있으니까. 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줄인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걸 하기 위해 필요하냐면 to heat their homes에서 그들의 집을 따뜻하게 데울.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있으면 좀 춥겠잖아. 그때 날이 조금만 따뜻해지면 이 사람들이 뭔가 난방비가 덜들 수가 있겠죠. 자, in the winter에서 겨울에. 그다음에 and가 등장했습니다. and의 네모 별표. 아까 선생님이 병렬구조 하면서 and, or, but 짚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and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바로 병렬구조를 자동으로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갈게요. 2번은 병렬구조를 의심하셔야 돼. 자, 그럼 병렬구조라는 것은 뭐에 병렬을 하려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기능이 일치해야 돼. 기능일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 자, lengthening이라는 것은 늘리는 거죠. 그러면 봐봐, 뭘 늘리는 거냐면 growing seasons for farmers에서 누구한테? 이 farmer들한테, 농부들한테는 이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시즌도 늘어난다. 뭐 날이 따뜻해지면 그 기간이 늘어나겠죠? 늘어나게 함으로써 이득을 주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거 어디에 꽂히는 거야? by, ing에 이렇게 꽂히는 거지. 그럼 이 앞에 by가 없을 뿐이지 결국에는 뭐뭐 함으로써는 reducing에 대한 랭스닝이 뭐가 되겠다? 바로 병렬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하시면서 어떤 기능이야? 뭐뭐 함으로써라는 해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나 수단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같이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시면요. while, 근데 반면. 자, while 같은 경우는 반면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득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 그래도 더운 지역이야.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똑같은 기후 변화도요, could bring, 뭘 가져올 수 있냐면, 질병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흉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뭐가 있을 수 있어? 치명적인 heat waves 하면 폭염이거든요. 폭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지금 아까 앞에서 말했던 어떤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구체화된 거 보이시죠? 독해적으로도. 그래서 같은 기후 변화여도 달리 사람들한테 작용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플러스로 작용하고 누군가한테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죠. 왜? 질병이라든지 흉작 이런 것들을 갖고 오니까. 됐죠? 자, 독해도 확인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예시를 또 듭니다. 자, 이 사람 이제 어떤 분을 소개를 하는데 콤마 콤마로 이렇게 괄호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and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앞에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녀의 동료들까지,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굳이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는 이분의 어떤 발견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 뒤로 쭉 가는 겁니다. 되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전, 그 former 하면 전이죠. 전 관리자라고 합니다. 그 미국의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 Science Foundation 재단에, 그러니까 과학재단에 전 감독관이라고 하는데 이분과 이제 이분의 동료분들이 발견했습니다. 여기까지 쭉 가셔야 됩니다. 자, 대시 나왔네요. 뭘 발견했냐면 선생님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단 쭉갈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도 습관이 됐을걸? 동사 나오고 나서 뭘 발견했는데? 라고 해서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발견했다라는 해석이 되면 자연스럽게 접속사 대스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선생님 팁을 드릴게. 자, 대스는요, 여기서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접속사 대스를 물어봤어. 접속사 대시라는 게 아니고 대시 맞는지를 확인하는 걸 지금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그럼 접속사 대스는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할 거예요. 아까 1위 문제가 뭐였어? 접속사와 관계사 구분하는 거잖아. 요걸 기억하세요. 안과 밖으로 구분할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대 뒤에 있는 내부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밖이라는 것은 대시 이 문장 안에 끼어 있잖아. 문장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어떤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밖은 문장에서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방에 들어가서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방과 나 방에 나오면 거실 있지. 거실에서의 그 모습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안쪽에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접속사라는 것은 접촉만 시켜주기 때문에 그 뒤에 절을 가져오면서 완전한 절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은 완전하다는 거. 완전해야 됩니다. 접속사는 붙여주는 역할이야. 그 다음에 밖에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Discover라는 동사에 어떤 절을 이끄는 거야? 명사절을 이끌거든요. 그래서 문장, 이 바깥 시선으로 보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명사절의 기능을 한다. 그럼 봐봐. 명사절의 기능하고 있습니까? 목적어 역할, 지금 동사들이 나오니까 일단 목적어 맞습니다. 목적어니까 O라고 표시할게요. 목적어 맞고요. 그다음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내부 구조가 완전한지 봐야겠죠? 자, 내부 구조 보시면 they could predict. 그들이 뭐할수 있었어?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발병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어디서 발병했다? 이 열대 지역인 어떤 나라들에서 발생했다라고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발견 내용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네.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전하게 다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by ing는 그냥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완전한가? 완전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해요. 그러면 안과 밖의 구조에서 다

0: 확인하셔도 접속사도 OK입니다.
1: 접속사 됐, 오케이. 선생님이 팁을 드리자면 접속사 됐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편하거든요. 뭐라고? 라는 해석이 되는지도 확인하시면 이것도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발견했는데? 라고 이제 뭐라고를 쳐주면서 읽으면 훨씬 더 해석이 자연스럽다는 것까지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서 by observing.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했냐면 관찰하면서 어떤 그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온의 증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열대 지역의 해양에서 증가가 있었으면서 아,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가 늘었더라? 콜레라가 늘어났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예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뭐가? 이 기후변화가. 자, 뒤로 갑니다. 4번으로 갈게요. 아직까지는 다 괜찮네요. 자, even within a single city. 자, even이 강조법이거든요. 심지어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심지어 하나의 도시에서도 그럼 안 봐도 뭐라고 할것 같아? 한 도시에서도 이 영향력이 다르다는 말할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카고 같은 지역에서도 자 뒤에 보시면 이 시티에서도 people may disagree 사람들은요 의견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disagree는 의견이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다릅니다. about 한 다음에 whether 나왔네요. 자 whether 분석합니다. whether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whether도 접속사거든요. 댁과 안과 밖의 기능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뜻이 어떻게 추가되는지 잘 보세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안과 밖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안 같은 경우는 얘는 완전해야 되거든요. whether는 완전합니다. 그다음에 밖에는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는 걸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은 명사절을 이끌 수 있고, 그다음에 부사절도 이끌 수 있다. 이 차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거든요. 명사절 이끌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절은 뭐뭐이든 말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그때그때 여러분이 이제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안이 완전한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어? 웨더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해지지 않은 이든 말든 인지 아닌지 뭔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럼 about you 이거 전치사네?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네? 그럼 일단은 바깥에서의 형태 어떤 거 하고 있어? 명사절을 이끌겠지. 인지 아닌지 뜻이겠지. 오케이, 바깥은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뒤에 안쪽을 한번 볼까? 그러면 안쪽에서 이 이하가 완전한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뭐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냐면 뒤에 보시면 the benefits of mild winters 해서 milder 같은 경우는 온화한이란 뜻이잖아. 또 온화한 이그 겨울의 benefit이 outweigh 같은 경우 동사로 무슨 뜻이야? benefit이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더 크다. 더 중하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목적어보다 중요하다. 그럼 뭐가 목적어입니까? 뒤에 보시면 이렇게 severe한, 뭔가 심각한 여름의 폭염의 위험보다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뜻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치? 왜냐면 기후변화니까. 이 기후변화가 왔을 때, 겨울이 좀더 따뜻해지는 benefit이 여름의 폭염, 의 위험성보다 더 큰지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이 다 분분하다는 것이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는 사람들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뭐가 다르다? 의견이 다르다는 걸 포함하고 있어. 표현하고 있죠. 지금 whether 아래쪽 한번 볼까? benefit이 주어고요. 다음 outweig가 동사고요. 그다음에 risk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benefit과 risk를 이렇게 재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다라는 의미겠죠? SVO가 다 있으니까 완전하네. 이것도 OK입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밸런싱을 맞춘다. 밸런싱을 맞춘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재어본다는 뜻이잖아. 뭘 재어본다는 거냐면 이 베네핏을 누군가한테 있는 베네핏을 against 뭐에 대비해서 누군가한테 그게 피해가 되겠죠. 기후변화라는 것이. 이게 자 밸런싱이라는 것이 지금 주어 역할 아니야? 밸런싱을 맞춘다는 것은 한 다음에 이 R을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동사거든요. 이거 뭐의 일치? 조동사 수의 일치. 조동사 수의 일치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어? 한 단어 주어를 밝힐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뭐라는 것은? 견주어 본다는 것,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견주어 본다는 거겠죠. 뭐가 더 높고 낮을까? 견주어 본다는 거. 이거 그러면 동명사 주어니까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니까 are이 아니고 is로 바꿔야겠죠. 정답 뭐가? 자, 이게 과학적 문제가 결국 아니라고 합니다. 왜?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 과학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다. 뭘 가지고서 올바른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게 결정될 수 있는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에는 윤리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질문 또는 의문이 되겠다. 근데 뒤에 보시면 best left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가장 잘 남아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남아있는 거냐면 policy process에서 결국에는 정책 과정에 남아있는 그런 의문 거리인 것이다. 문제거리인 것이다. 결국에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 사이 어떤 정책이나 윤리적인 문제의 차원이란 뜻입니다. 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자, 근데 그것은요, 뭘 포함하냐면 이 과정을 또 설명합니다. 뭘 포함하냐면 중요한 어떤 중대한 참여를 포함합니다. 대중이라든지 아니면 사적인 어떤 조직들, 그런 조직들의 참여가 필요한 어떤 윤리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다라고 하고 지문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코어 한번 확인해 보면 코어는 누가 뭐래도 기후변화의 영향이었죠. 특성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갈린다. 유익하거나 해로운 지역이 또다 갈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밸런싱 나왔죠. 그래서 영향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도 V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특성도 V로 한번 다른 얘기로 확장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메인 아이디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마찬가지로 34쪽입니다. 이번에는요, 네모 칸 안에서 각각 맞는 거 한번 골라볼 거거든요. 요런 문제도 한번 대비해 볼게요. 자, Australian Social Psychologist에서 이 사회 심리학자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 분이 코인드가 이제 만들어내느라 뜻이 있거든. 그래서 주조하고 만들어내는데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냐? 출민한 건 용어죠. 그래서 개념 크리프. 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크립 하면 기어가다 이런 뜻이 있거든. 슬금슬금 기다. 기어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는 뭔가 퍼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 그려지죠? 뭔가 기어가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거. 그쵸? 그래서 이런 용어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describe, 서술하기 위해서. 얼마나 harm related concept 해서 harm related 같은 경우는 이게 harm이 뭐야? 이게 해악이란 뜻이잖아. 그쵸? 안 좋은 거. 해악과 관련된 컨셉.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대시 묶어주면서. 이 대시 같은 경우는 보충 설명입니다. 또는 부연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악과 관련된 컨셉트에 뭐가 있는지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buse, 뭐 학대라든지 아니면은 중독이라든지 정신적 문제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괴롭힘 그리고 선입견 이런 것들 이런 해악과 관련된 컨셉이 have 어떻게 여기로 이제 하우절에 주어와 동사까지 나온 겁니다. 그럼 주어가 컨셉트고 동사가 have crept가 되겠죠.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뭐할 정도로 퍼져나갔냐면 그 결과로 encompass는 포함하다라는 중요한 뜻입니다. 뭘 포함하냐면 더 넓은 의미들을 포함하는 걸로 어떻게 갔는지를 서술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 concept creep이다. 그럼 여기서 딱 일단 소재랑 특성 잡으면 이 해악과 관련된 컨셉이 소재 아니겠어? 근데 이게 어떤 특성이 있다고? 얘네가 포함하게 됐대.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게 됐다. 이렇게 딱 잡고 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해악이라는 게 아, 조금 더 뭔가 범위가 넓어졌구나. 이렇게 키워딩 하시면서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하나 설명할 건이 2라는 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약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 2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결과의 2가 있는 거 아십니까? 결과의 2 부정사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얘네가 뭔가 퍼졌습니다. 그 결과 퍼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 포함하게 됐습니다. 퍼져가지고 그 결과 더 넓은 의미를 이렇게 포함하게 되는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의 투부정사라는 거. 자, 뒤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번 나왔거든요. 역사적으로는요, definition, 이 정의입니다. Each of these words에서 이 각각의 아까 말했던 뭐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대라든지 이런 각각의 definition 이런 것들은 잘해야 돼. 봐봐. 주어 부분에 뭐가 많아, 단어가 많을 때는 수식어구를 묶어주면서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주어는 definition. 그래서 주어의 핵 발견하는 거였죠. A번은 주동수의 일치였습니다. 그럼 뭐로 일치시켜야 돼? 당연히 was겠죠. 지금 S 안 붙었으니까. 그래서 A번은 주동수의 일치. A는 수의 일치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의 핵을 꼭 확인하셔라. 수식어는 묶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historically는 예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얘네의 그 정의 자체가 was relatively tight. 비교적으로는 되게 엄격했습니다. 한 다음에 comma referring to에서 뭐뭐를 가리키면서. 뭘 가리켰냐면 a small set of severe harms에서 아주 작은 수의 뭐만 가리켰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해악만을 가리켰다고 해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려면 굉장히 심각한 것들만 중독이라 불렀는데 그러나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hese definitions에서 이러한 그 정의들이 어떻게 됐어? expanded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그룹핑해야지. creep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점점 퍼져 나가서 확장됐습니다. 어떻게까지 확장됐어? to include에서 포함했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less severe examples에서 덜 심각한 example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봐봐. 예전 같은 경우는 이 definition이 tight했지만 그치?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확장되었다.
됐어? 어떻게 확장됐어? 레스 시비언 것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라는 거 주제의식까지 다 찾았습니다. 독해같이 가져가면서. 자, 그러면서 이 abuse 뭡니까? 학대잖아. 이제 예시로 바로 쳐주거든요. 이 학대라는 개념이 once 같은 경우는 한때 이런 뜻이죠. 그럼 계속 과거와 현재를 뭐 하고 있어? 대조하고 있네. 한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to involve 뭐랑 관련이 있어? only 이런 것들을 포인트겠죠. 그래서 오직 physical assault 하면 폭력이거든요. 폭력. 그래서 이게 신체적인 폭력만을 포함했지만 but now 지금은 됐어? once와 now의 과거와 현재의 대조까지 바라보시면서 갈게요. 지금은 some consider, 누군가는요, 생각합니다. consider를 보자마자 반응하셔야 되거든요. consider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라고 부릅니다. 오형식 동사라고 함은 뒤에 목적어와 보호가 같이 오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 자, be는 일단 consider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consider 같은 경우는 목적어랑 보호에 관계성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목적어랑 보호는 결국에는 목적어가 보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둘 사이에는 같은 관계입니다. 왜? 보호 자체는 앞에 있는 걸 보충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럼 봐봐. 잇과 대충에 뭘 쓸래라고 했거든요. 그럼 잇과 대 갑자기 감이 안 오는데 뒤로 좀더 가볼게요. 자, abusive. 이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는 게 폭력적이냐면 여기서 핵심이 있네. 2가 여기 있었네. 그럼 봐봐. consider가 있고 잇과 대충에 뭐 쓸래 한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가 abusive였겠죠? 그 다음에 2가 나온다는 건 여기가 여러분이 아는 바로 진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뭘 물어본 거야? 가목적어를 물어본 거야. 아, 그럼 이런 상황 아니야? 지금 목적어가 좀 기니까 뒤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가목적어를 쓴 상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to 부정사로 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 그럼 목적어를 보내주면서 훨씬 더이 글이 명확하게 읽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is로 딱 해준 다음에 먼저 abuse를 먼저 말해주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뒤에 말할 거 굉장히 폭력적이다 한 다음에 뒤에 좀긴 이렇게 to 부정사가 와도 좀 길어도 바로바로 이해가 되거든. 됐어? 이렇게 모양이 예뻐지면서 우리한테 확실히 의미가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가목적에는 뭐 써야 돼? 뭐의 용법이야? 이세 특별한 용법입니다. 이것을 dummy이라고 하거든요. dummy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hat을 안 쓰는 이유는 that이라는 것은 그것이라고 가리키는 좀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that을 쓰면은 뭔가 consider that? 뭐뭐를 고려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dummy it.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목적어에는 it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자리가 가목적어인 걸 알았으면 it을 골라야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시의 의미가 좀 대신 강하기 때문에 가목적엔 dummy it을 쓴다. it을 쓴다라는 거. 그럼 봐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것을 생각합니다 한 다음에 이게 넘어간 다음에 결국에는 이 등호를 어디다 줘야 되는 거야? 진 목적어랑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적어가 이 뒤에 나온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뭐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to let your kids walk home alone. 그래서 너의 아이를 집으로 혼자 걸어오는 것까지도 이거는 뭐다? 뭐가 된다?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학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학대의 범위가 폭력, 신체적 폭력에서 그냥 아이를 집에 혼자 오는 것도 학대라는 걸로 범위가 넓어진 그런 예시를 들고 있네. 자, 그 다음에 또 addiction, 중독이라는 것도 used to가 뭐야? 과거엔 그랬다는 뜻이잖아. 또 현재와 과거를 대조하려고 합니다. 자, 뭘 포함하려고 하냐면 dependence에서 의존을 포함합니다. 어떤 걸 의존했냐면 chemicals, 화학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나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하는 걸 addiction이라 했는데 but has now 잘 보세요. Now 과거와 used의 대조,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확장되었습니다. include 뭘 포함하는 거야? 어떤 중독이냐면 소셜미디어나 일 중독도 중독에 포함될 만큼 개념이 넓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 트라우마도 이제 트라우마 컨셉도 once도 나왔네요. 과거에는 이라는 의미였죠. focused on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또는 목격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떤 폭력적인 상황. 그쵸? 이런 걸 목격하는 걸 포함했어. 예를 들어서 대학살 같은 거. 대학살에서 살아남는 것 같은 걸 포함을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거에서 이제는 뒤안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것들도 트라우마로 포함된다. 되어지면요. involve watching violent movie에서 뭐 폭력적인 영화라든지 아니면 even 한 다음에 having 나왔네. 자, having 나오자마자 또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까 consider랑 having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자동화가 되셔야 되거든요. having도 대표적으로 오형식 동사에 포함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뭐라고 불러? 사역 동사라 부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를 가져가요.
목적어가 보호하게 만들다.

때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 가치가 무너지는 경험할 때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뜻이잖아. 너의 가치가 뭔가 도전을 하는 게 아니고 도전을 받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챌린지드가 되겠죠. 수동의 의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동이었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Was it challenged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는 해학 관련 개념들이었죠. 특성은 비교적 엄격한 정의였다가 이제 특성이 V된 거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범위가 확장되었다. 자, 메인 아이디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갈게요. 35쪽. 이번엔요, 과거 얘기부터 합니다. 자, 과거에는요, it was often assumed. 이제는 요런 표현들을 봤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과거에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이 됐대. 가정이 되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가정되었다. 이게 바로 통념입니다. 쌤이 나중에 로직에서 통념과 반박 엄청나게 강조할 거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competence. 자, competence는 역량이란 뜻이죠. 근데 acquired 나왔네. 자, acquired 같은 경우는 지금 PP의 형태일 수도 있고, 얻었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는데, 뒤에 한번 볼게. 뭐가 중요하냐면, 자, 대시. 접속사잖아. 접속사는 뭘 갖고 온다 했어? 절을 갖고 온다 했지. 그러면 절의 개념에서 절은 일동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다? 절의 경계선이 중요합니다. 자, 1번은 일단은 대시라는 접속사가 있어. 그 뒤에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반드시 형성돼야 되고 동사가 일단 하나가 있어야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돼. 과잉도 안 되고 부족도 안 됩니다.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는지 볼게요. 그걸 acquire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볼게요. 자, 첫 번째 랭귀지니까 L1. 그 너의 모국어가 되겠죠. 첫 번째 랭귀지에서 얻어진 컴피턴스가 was 여기 보이십니까? was. 그러면 동사가 여기 있네? 동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는 acquired는 일단 동사는 아니야. 그러면 이거 뭐야? PP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 분사는 뭐랑 또 구분해야 되는 거야? 현재 분사랑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 컴피턴스를 꾸며주는 거니까 얻어진 능력이야. 능력이 뭔가를 얻고 있어? 얻어진 능력이니까 수동의 의미까지 맞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자리는 일단은 동사가 아니니까 뭐야? 분사 문제였네. 분사에서 지금 수동의 의미 OK입니다. 그래서 이거 acquired 맞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너가 L1에서 얻어진 그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모국어를 배우면서 이게 질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From that 이런 거 절대로 넘기면 안 돼. That은 뭐였어? Competence를 가리키는 거였죠. 뭐와 다르냐면 Second Language. 너가 두 번째 언어를 배웠을 때 역량과는 다르다. 또는 Any Subsequent는 이후에. 뭐두 번째 언어 말고 선생님 정말 정말 부러운 능력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Privileging이라고 하네. 이거 특권을 주는 거잖아. 특권화 시키는 겁니다. 아, 어떤 걸 특권화 시키는 거냐면, 네이티브 랭귀지인가 L1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룹핑 되면서. 첫 번째 랭귀지, 너의 모국어를 특권화 시키는 것은요, led to. 어떤 걸 유발하냐면, 많은 popular misconception. 여기서 popular가 여러분, 인기 있느냐 아닙니다. 대중적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의란 뜻으로 별표 한번 쳐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너네 L1만 특권화 시키는 거, 모국어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능력만 특권화를 시키는 거, 그것만 좋다고 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난다. 예를 들어서 뭘 믿는 겁니까? 아이들, bilingual parents. 이 이중 언어를 쓰는 두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부모님의 아이들이 never fully 절대로 뭐할수 없어,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Either language 그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한국어와 영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하시는 분의 아이는 어떻게 된다? 한국어와 영어 둘중 어느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자, remaining. 자, 2번 나왔습니다. 컴마 한 다음에 ing, remaining. 자, 컴마 ing. 요거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모양새가 분사구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은 뭐가 중요하냐면 무조건 이거 알으셔야 돼요. 자, 분사구문이라는 건 결국에는 분사로 이루어진 구거든요. 근데 분사는 누구 꾸민다 했어? 명사로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했지.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를 무조건 찾으셔야 돼. 그리고 뭐 따져야 돼?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remaining, 남아있는 건 지금 누구야? 이 children 아니야? 이 남아있는 건 children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남아있는 거냐면, remain 자체는 자기가 자동사로 그냥 남아있다란 뜻입니다. 수동 자체가 없어. 자동사야. 남아있으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남아있어? 어느 정도 이 언어적으로 disadvantaged에서 뭔가 그 이득을 못 받고 있는, 그치? 불리한 상황에 남겨져 있다라는 주장을 한다라고
라는 뜻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Remaining은 지금 children이라는 의미상 주어를 설명하면서 능동의 의미로 그냥 남아있다는 자동사로 ing, 오케이입니다. 자,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주장들은요, 뭐 때문이냐면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들. 아까 말했던 그, 예를 들어서 이중언어를 배운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중언어의 자녀들도 뭔가 불리하다라는 이러한 것들, 이런 주장들은 뭐 때문이냐면 이 믿음 때문입니다. 자, this이 지금 belief를 설명해준 동격이 되시 되겠죠. 그러면서 이 일, 제 1언어를 쓰는 거. 그러니까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norm. 이게 표준이고. 그다음에 그들은요, 믿어집니다. 자, held라는 것은 hold가 원형이잖아. be held니까. hold는 믿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됐어? 그러면 그런 주장 같은 것들은 믿어지는 겁니다. 많은 United States,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한테 믿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한테 믿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where 나왔네? 자, where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는 거야?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는 또 안과 밖으로 한번 가볼까? 자, 안이라는 것은 자기 안쪽이니까 그 이하가 어때야 돼? 관계 부사라는 말에 힌트가 있거든요. 얘 자체가 부사니까. 그 뒤에 절 자체는 어떻게 해야 돼?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부사는 뭐에 영향을 안 줘? 문장의 구조, 절의 구조에 영향을 안 주니까 완전할 거고요. 바깥에서는 이게 중요해. 바깥에서 무슨 절이 끌어오면 관계부사는 부사절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절대 안 돼요. 관계부사라는 것은 결국엔 앞에 있는 장소의 선행사, 장소나 상황의 선행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명사를 설명하는 거네. 그래서 형용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형용사절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형용사절, 그럼 앞에 일단은 명사 잘 있고요. 난 뒤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근데 거기서는요, 제1의 언어가, 하나의 언어가 politically,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dominant, 뭐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만 쓴다는 뜻이겠죠. 지배적이니까. 그러면 봐봐. single language,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나오는 거, dominant가 뭐야? 주격,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SC는 주격, 보어의 의미입니다. 그럼 완전하네?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 자, 뒤로 갑니다. 다음에 사업 볼게요. What is view? 자, what을 이제 만났습니다. 선생님 위에 살짝 지우고 갈게요. 자, what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빠르게 가려면 what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많이 배웠잖아. what은 XX 구조야. 너무너무 중요해. what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면 XX 구조거든요. 앞에 선행사가 없어. 오케이? 난 뒤에는 관계대명사니까 명사 하나를 뺏어올 거야. 그래서 안과 밖으로 쳐도 똑같아요. 자, 안팎으로 한번 가볼까? 안에서는 뭐야? 뒤에가 불완전입니다. 뒤가 불완전. 그다음에 바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얘 명사절이 끕니다. 왜? 앞에 있는 명사를 자기가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선행사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명사, 자기가 명사인데 선행사인 앞에 명사가 또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한번 볼까? what은 일단은 앞에는 없네? 이거는 맞네? 앞에 X, 선행사 없다는 표시입니다. 다음 뒤로 한번 볼까? 어디까지 가야 돼? 캔이 여기 동사로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가서 봐야겠죠. 이 상황에서. This view must be wrong. 어때? 이러한 시각이 틀림없이 틀렸다. 라는 거 완전하지 않아? This view, 주어. must be 동사, wrong. 뒤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주격 보호까지 완전하게 있네. 그럼 완전하니까 탈락입니다. 됐어? 왜? 뒤에도 X여야 되는데 완전하잖아.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뭐로 바꿔야 돼? 자, 주어의 부분을 이끌면서 이거 주어 부분이잖아. 그다음에 동사가 뒤에 나오니까 주어 부분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겠지. 뭐로 바꿔야 돼? T가 완전한 접속사 뭘 이끌어? 대시 이끌지 됐. 모양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That this view must be wrong can. 이거 충분히 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시 지금 접속사로서 주어 부분을 형성하면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뭘? 완전한 절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뭐뭐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주어니까. 그래서 이런 시각이 틀렸다는 것은 쉽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로부터 from the fact that 어떤 증거 또는 어떤 사실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랭귀지 이상을 말하는데 왜 하나의 랭귀지만 지금 더 좋다라고 치느냐라고 이것만 봐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다음에 it is bilingualism에서 이중 언어라든지 아니면 삼중 언어입니다.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not으로 바꾸면 되겠죠? 지금 하나의 언어만 쓰는 게 아니고 that 자 보세요. it is 대신에 강조구문입니다. That is most common에서 가장 흔한 것은 바로 뭘 강조하는 거야? 이중 언어, 삼중 언어가 더 뭐하다? 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볼게요. Supposedly 나왔네. Supposedly는 ly니까 뭘 꾸며주는 거야? ly 부사니까 아까 했죠? Monolingual 지금 꾸며주고 있거든요. 형용사 꾸며줍니다. Supposedly는 아마도라는 해석이에요.

심지어 아마도 하나의 언어만 쓰는 나라,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도 USA 센서스 같은 경우는 인구 조사의 수치거든요. 인구 조사 수치를 봤더니 뭘 보여주냐면 적어도 20%의 인구가 뭘 쓴다? 정기적으로 어떤 규칙적으로 어떤 언어를 쓰냐면 other than English, other than은 제외하거든요. 아니 여기 미국에서마저도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쓴다. 그리고 53%의 사람들이 뭘 말한다? 그 중에서도 영어를 말한다. 그러면 봐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또 영어까지 말하면 최소 몇 개야? 두개 언어를 쓴다고 하니까 하나의 언어만이 지금 뭐 이렇게 옳다, 이런 시각은 틀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소재는요. 단일 언어 사용이고 특성은 일반적이라는 믿음이 있다. 모국어 특권화 하는데 이거는 특성이 V 됐죠. 그래서 잘못된 인식이다. 사실 이중, 삼중 언어 사용이 더 흔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가겠습니다. 36페이지고요. 데카르트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reason이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뜻도 있었죠. 자, 이성이라는 건 우리 정말 정말 많이 나온 소재네. 소재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야. 자,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프라이즈됐다는 것은 되게 높이 여겨졌다는 뜻이겠죠. 높이 여겨졌는데, 자, 이 서양 사회에서 높이 여겨졌습니다. Standing as much처럼 이제 이렇게 지위를 가지면서 어떤 입지를 가졌어? 최고의 어떤 미덕의 입지를 가졌습니다. 어떤 근대주의의 시각에서 세계관에서 최고의 입지를 가졌어. 뭐가? 이성이. 그럼 누가 봐도 이성이라는 게 소재로 딱 잡아치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거야? We are led to believe.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진 거야? 믿도록 이끌어졌습니다. 하면서 이끌어진 만큼 그것처럼 It is the power to reason that. 자, 여기서 to부 정사는 뭘 꾸며주고 있어? to부 정사 나왔네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to부 정사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to부 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reason은 여기선 동사로 어떤 얘기야? 추론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바로 추론하는 힘입니다. 어떤 게 추론하는 힘이냐면 that sets humans. 그래서 인간을 어디로 두는 거냐면 above the remainder. 더 다른 것들, 남은 것들의 이상으로 두는 겁니다. 어떤 거야? Animal kingdom. 아, 그러면 다른 동물들이 많이 있을 때그 동물들의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위에 두는 거. 가 뭐다? 바로 인간의 추론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때 강조문도 한번 보시고요. 이때 강조문은 그 사이에 있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론하는 힘을 엄청나게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요합니다. 인간의 뭐에? 생존에. 뒤에 보시면 근데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가 어떤 걸 말하냐면 otherwise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이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거지. 뭐가 부위될까? 지금 특성이 부위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성 계속 칭찬했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방향이 나왔는데? 그러면 특성이 부위되겠죠. 펼쳐지는 대로 읽어볼게요. 자, among the most important objections are 어몽이 앞으로 튀어나왔네. 알아두십시오. 어몽이라는 것은 범위를 형성하는 뭐뭐 중에서니까 범위를 형성한 전치사거든요. 이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전치사 구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뒤에가 도치가 됩니다. 일단 도치를 알았어야 돼. 됐어? 첫 번째 도치였다는 거. 해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objections, 어떤 반대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들입니다. 일단 도치가 되면서 여기가 주어인데 does가 나왔네. 선생님, does는 뭐라 그랬어? 대명사 수일치. 그러면 수일치니까 앞에 뭘 가리키는지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 학자, 데리다라는 학자의 이것들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가리키는 거 앞에 있는 반대. 그 사람이 한 반대가 유명하다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또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Objection에 S 붙었네. 그러니까 너지는 맞겠죠. 자, 좋습니다. 데리다의 라이팅, 그 어떤 저서들을 보면, 그가 쓴거 보면 한다음에 often 나왔으니까 이렇게 콤마 콤마 괄호 쳐주겠습니다. 설명해 줍니다. 이게 뭐로 식별되냐면 뭐로 식별되는 거야? 해체주의로 식별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다음에 is가 나왔네. 그럼 이 자리 한번 보세요. is라는 것은 지금 동사니까 수일치 하라는 거 아니야? 내 앞에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S가 안 붙은 이 명사 일치시켰으면 is를 쓰고 싶겠지만 뭘 찾아야 돼? 주어의 핵을 찾으면 뭐였어? writings가 주어겠죠. S 붙었네? 그럼 정답은 3번. R로 가야겠죠. 쉽고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랑 쉬운 건또 다른 차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R로 정답 3번 찾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ambiguous. 뭐 하는 거야? 모호하고 열려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열려 있대.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의 데리다의 입장이 좀 열려 있고 해석이 분분한데. 자, 근데 하나의 어떤 측면에서 보자 하면. 그러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의미입니다. 해석이 열려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측면에서는 그 데리다의 그 반대들이 저서들이 아주 매우 undermine 뭐 하는 겁니까? 언더, 아래쪽을 파는 거야. 마인 알죠? 광산. 그렇죠? 그래서 언더, 아래쪽을 판다는 건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기반을 약화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건물의 아래쪽을 파면 그 건물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뭘 약화시키는 거냐면, 이 문화적인 어떤 투자,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해왔을 거야. 인간의 이성에 연구도 많이 할 거고, 믿음, 신뢰도 있었을 건데,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됐어? 해석은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however야. 확실한 것은 이 서양에서 어떤 문화적인 지지와 투자를 다 해줬을 거야. 인간의 이성한테 그거를 뭔가 약화시키는 결과가 있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두 가지의 premises, 뭡니까? 전제를 생각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자, suggest 데리다. 이거 헷갈렸을 거야. 데리다를 suggest 한게 아니고 이거는 인용입니다. 인용할 때는 V와 S가 또 도치가 돼. 인용도치라고 써볼까?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데리다가 말하기라는 뜻입니다. 인용할 때는 VS가 도치가 돼요. 자주. 자, 뒤에 보시면 rational arguments bring about.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이성적인 거 있잖아. 이 이성적인 논증 자체가 bring about은 뭘 발생시키다라는 중요한 동사구죠. 그래서 뭘 발생시키냐면 굉장히 큰 suppression, 억누르는 겁니다. 뭘 억누르는 거야? 의미의 억누름. 그렇죠? 의미의 압력 또는 의미를 이렇게 짓누르는 거 이런 것들을 유발시킨다는 뜻입니다. 의미의 억압이고요. 그 다음에 더 넓게 말해서는 우리가 뭐할때 설득을 될때 어떤 거에 설득되는 거야? 이 이성적인 argument 논증에 설득이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논증에. 그러면 우리는 더 알지는 못하고 덜알 수밖에 없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축소되고 압력을 받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이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다음 세컨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If closely examined, 이건 뭐였어? Examined라는 건 이것도 결국에는 분사입니다. 이거 사실 분사 구문이거든요. 왜 if를 접속사를 살려놓은 분사 구문일 뿐이야. 그럼 선생님 분사 구문은 뭐 찾으라고 했어? 의미상의 주어 찾으라고 그랬죠. 주어가 생략된 걸 보니까 주절의 주랑 똑같을 때 생략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이게 의미상 주어지. Rational arguments가 주어입니다. 그럼 이 arguments가 자기가 검토할 수 있어? 아니 검토될 때인 거죠. 그러면 수동의 의미 OK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if 뒤에 they are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봐도 되겠지. 됐어? 이것도 사실 분사 구문이었다는 거. 의미상 주어를 꼭 찾아서 능수동 판별해라. 이게 이제 검토가 됐을 때 면밀하게 이런 arguments 같은 경우, 이성적인 논증 같은 경우는 collapse 무너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성 또는 합리성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파운데이션이 아니다. 어떤 토대가 아니야? anything. 어떤 거의 토대도 아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기관들에 대한 토대도 아니고 또 어떤 거에 대한 토대도 아닙니까? 결정하는 거의 방식의 토대도 아닙니다. 어원한 다음에 what 나왔습니다. what은 앞에 없고 뒤에 없고 확인할까? 앞에 지금 뭐가 없어? 명사 없는 거죠? 그다음에 what is more 할때 what 뒤에 is와 사이에 뭐가 없어? 지금 주어가 없죠. 됐습니까? 일단 XX 구조 되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한다? 무엇이? 의문사 what을 보고 계십니다. 의문사 what도 관계대명사 what과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볼게. 무엇이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가를 결정하는 어떤 방식으로서도 뭐가 안 된다? 파운데이션, 토대가 안 된다. 뭐가? 이성이나 합리성이. 자, 그래서 rather 그 대신에 데리다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그 좋은 이유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suppressive 뭐 하는 거야? 억압적이고 empty 비어 있다. 즉 공허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성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었네. 자, 소재 이성. 입니다. 소재는 이성이고요. 그 다음에 특성은요. 서양 문화의 가장 중요한 미덕인 줄 알았더니만 데리다의 반론이 나오죠. 의미에 대한 막중한 억압과 면밀히 보면 붕괴까지도 일어난다. 메인 아이디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강후기 인증 과제 또 나왔습니다. 계속 단어장 잘 외우고 있죠? 단어장을 복습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어장 선생님 말씀드렸어. 문제가 너무 안 풀린다. 그러면 그 유형편의 단어를 먼저 외우시고 문제를 푸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인증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에서 공부한 오퍼 포인트 선생님이 정말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정말 기억에 남는 포인트들 정리해 주시면서 저랑 29번 수능에서는 무조건 맞는 걸로 갈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도 어떠셨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법이 아니고 어휘 문제네요. 다시 독해로 돌아가서 독해에 또 신경 써보는 수업 할 거거든요. 일단은 수강후기 복습해 주시고요. 문제 또 당연히 풀어 오셔야겠죠. 문제 풀어 오신 다음에 저랑 또 확실한 분석으로 실력 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2027 수능 완성 세계사. 네, 박세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9시간으로 돌리고 있는 이 개념. 벌써, 우리 각종 중국 정근대, 일본 정근대, 인도 정근대, 서아시아 정근대를 거쳐 서양사로 들어왔습니다. 자, 가장 내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항수도 많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내용은 다 꾹꾹 눌러 담았기 때문에, 자, 잘 공부한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빠르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다 진입시킬 것이고, 로마 거쳐서 중세 진입하고, 비잔티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내용이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합니다. 아테네는 민주정치 발전. 그럼 그거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과 키워드,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네 글자 시리즈가 있지? 솔페클페, 클카피카. 제찰찰제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솔론 자 이제 이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창정권을 차등 분배했다. 그다음 페이시스트라토스 독재자 잠깐 등장했고 자 클페 클레이스테네스 자 부족제 개편과 500인 평의회 그다음 너무나 유명한 도자기 파편에 독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 쓰자. 그래서 추방하자. 도편 추방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성기 페리클레스가 있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게 구성됐고 거기에 자금을 우리 아테네가 잘 맛있게 잘 먹으면서 이 민주정치의 기틀이 마련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페리클레스가 되겠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고 키워드는 추첨제와 수당제. 그러나 여러한 한계가 있었고요. 파르테논 신전이 건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자, 라이벌 스파르타 가볼게요. 스파르타는 소수의 무슨 도리스인이 다수의 피정복민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도리스인 그 자체, 이 하나하나의 도리스인들이 강력한 군인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적 통치체제, 엄격한 생활, 이런 것들을 했고요. 자, 지배를 받던 민족으로서는 자, 예속농민의 헤일로타이, 그보다 아래, 여기 반자유민의 페리오이코이, 그보다 아래의 자, 예속농민 헤일로타이가 토지를 경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던 그리스 세계가 변화를 맞게 되니, 자,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었다. 페르시아 전쟁, 그 다음에 그들끼리의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지. 자, 페르시아 전쟁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었던 부분이고요. 사이가 안 좋았겠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때만큼은 또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전투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스파르타 특히, 스파르타와 관련해서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테르모필라이 전투가 있습니다. 자, 이기면서 아테네가 번영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무엇? 델루스 동맹의 맹주로서 성장하면서 자금적으로도 상당히 이익을 보게 되죠. 자, 그렇는데 그 델루스 동맹과 스파르타 세력이 대립을 하면서 무슨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자, 델루스 동맹, 아테네 중심, 그리고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전쟁인데, 자, 이번엔 누가 이겼습니까? 스파르타가 이겼어. 근데, 그 스파르타가 이제 뭐 주도를 해서 그리스 세계가 이제 발전을 했느냐? 그렇다라기보다는 동반 쇠퇴를 하게 되었고 그 틈에 좀더 북방에 있던 마케도니아에 이 사람이 내려왔고 그리스 세계를 정복한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동방 원정까지 떠나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자, 이 사람이 뭐라고요? 알렉산드로스의 아빠다. 알렉산드로스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알렉산드로스로 무난히 넘어오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했다. 자, 그러니까 아빠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세계를 정복하고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뭐 했다?

동방원정까지.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자,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이 건설됐고, 자, 그 자신의 제국에 대해서 동방적인 전제군주제를 도입했고, 그러니까 마치 그 군주의 권위를 이렇게 신처럼 모시는 군주의 모습, 또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를 수용하고 피정복민의 문화를 존중했다. 그리고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 우리 세계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가 두개 정도 나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좀 이따가 로마에서 나올 텐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시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그 다음에 융합을 위해서 이주, 그 다음 결혼, 이런 것들을 장려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전투할 때 대표적인 거, 이소스 전투. 수능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추가해드렸습니다. 이소스 전투. 자, 그러나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분열되었다가 로마로 다시 통합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스 파트에 헬레니즘 문화 있어요. 뭐 니케상, 라오콘 군상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기초적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로마로 갑니다. 메인 테마죠, 메인 테마.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자 유럽의 어떤 모체가 된 로마. 자, 일단 로마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공화정식이,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근데 출제되는 걸 보면 제국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공화정식을 보면은 로마 시민권의 이 신장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시민들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조치들, 호민관이랄지 평민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고, 법이 이제 관습법이 아니라 성문법 형태로 정립이 되었다. 이게 바로 12표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정관 중한 명은 평민에서 선출이 된다. 이거 리키니우스. 그 다음에 평민회의 이제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호, 르, 텐, 시우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이 공화정식이 중요한 내용은 호민관에서 호르텐시우스 법까지, 호에서 호까지 이렇게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시점이 기원전 3세기가 됐어요, 여러분. 자, 이 말은 즉슨 이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작은 언덕에서 출발했던 그 작은 도시국가 로마가 점점 이탈리아 반도까지도 넓어지고, 이제 팽창해 나가는 그 과정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금 기원전 3세기 호르텐시우스 법 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복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마침내 기원전 3세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니까 반도가 뭐야? 바다와 면하고 있죠? 바다 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고 그 바다에서 이미 무역을 하고 있던 나라와 충돌을 하게 되었다. 자, 그 나라가 바로 카르타고였고 그들과의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있고 코끼리 타고 왔다. 요거 유명하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스키피오란 장군의 활약이 있었다. 결론, 치고받고 했지만, 결론, 로마가 카르타고의 승리를 했고, 최종적으로 카르타고를 아예 삭제 수준으로, 이렇게 멸망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서지 중의 백권을 장악을 했고, 이 이후에 이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까지 정복하면서, 이제 지중해 대부분을 지배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정복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어마어마하게 이제 넓어질 예정인데, 그걸로 가기 전에, 자, 이제 이렇게 팽창했던 로마 공화정 시기가 꺾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자, 왜 꺾이게 되느냐? 그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자. 노예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오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토지가 황폐해지고 자영농들은 자신의 토지가 결국에는 토지를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이 노예를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귀족들은 노예를 이용해서 대농장에서 막 곡물들을 값싸게 막 쏟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영농민이 다 죽어나갑니다. 자, 이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 우리가 뭐라고 한다? 라티푼디움이라고 한다. 라티푼디움. 자, 그래서 자영농이 죽어나가니까 아 이러면 안 돼. 호민관 출신의 용감한 형제가 등장해서 이 농지법이랄지 곡물법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노용 이제 자영농을 좀 살려주고 그다음에 곡물을 좀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법안들을 내걸었으나 결국에는 뭐 자결을 한다거나 살해를 당한다거나 비극적으로 끝나고 로마는 더욱더 혼란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자, 무슨 형제? 그라쿠스. 그라쿠스. 자, 그라쿠스 형제가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 로마는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귀족파, 평민파의 권력 투쟁이 있었고, 이때 노예 검투사의 반란이 있었는데, 진압하기 쉽지 않았고, 이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군인 정치가들이 성장하게 된다. 무슨 쿠스? 스파르타 쿠스. 자, 이제 과도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기 전성기 찍고, 포에니 전쟁 이기고, 라티푼디움, 그라쿠스 형제 개혁 실패,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등등으로 혼란기로 이제 빠져들고 있다가, 이런 혼란기에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과도기를 겪고,

로마가 이제 뭐가 된다? 제정사회로 이렇게 황제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시 팽창하게 되는데, 자, 그 시기입니다. 자, 유력한 정치인 3명이 연합해 있다. 그래서 삼두정치라고 하고요. 카, 폼, 크. 카, 폼, 크. 자, 카이사르가 대정적으로는 가장 유명하지만 의외로 우리 세계사 쪽에서는 카이사르가 뭔가 교과 내용 지식적으로는 많지 않아요. 자, 크라수스, 우리 서아시아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파르티아와의 전투에서 사망했다. 아들까지. 자, 그리고 2차 삼두정치.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죠.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당했는데 그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후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카이사르와 이제 부하였던 안토니우스도 있고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도 있다. 자, 이 둘의 대립이 메인 테마가 되는 거고 레피두스는 뭐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안토니우스는 또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카이사르의 연인이었던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서로 또 연인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상관의 연인까지 계승을 했던 안토니우스가 되겠고, 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애초에 사이가 좀 좋지 않은 데다가 로마의 패권을 두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 자, 그 대결이 뭐다? 악티움 해전. 자,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했고, 자, 이제 로마는 제정으로 넘어간다. 2부가 되겠습니다. 자, 2부예요. 자,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상 황제로 군림하면서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겠고요. 자, 그는 스스로 뭐라고 했다? 난 제1 시민이야. 프린캡스라고 불렀고 원로원에서는 뭐라고 했다? 존엄한 자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다잘 나오는 키워드. 악티움, 프린캡스, 아우구스투스. 자,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로마가 막 엄청난 팽창과 유능한 황제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5명까지. 그래서 우리가 5명의 유능한 황제, 현명한 황제, 그래서 오현제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오현제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라고 무조건 황제 자리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동의할 만한 유능하고 존경받는 자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됐던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본인 자체는 철학하는 황제, 명상록, 대단한 이런 그런 훗날에 많이 이름을 알린 그런 뭐 존경받는 황제였지만 그 아들 때부터 그렇지 않았고 이 모든 질서가 깨지면서 혼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정리. 삼두정치 거치고 옥타비아누스, 로마 제정 시작, 오현제 거치면서 팽창과 이제 번영, 팍스 로마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오현제 깨지고 그 뒤로 군인 출신 황제가 연달아서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자, 로마 공화정기의 노예제 대농장이 뭐였어? 라티푼디움이었죠. 이때는 노예는 아니지만 부자유 소작인 뭔가 경제적인 관계를 넘어서 경제 외적인 강제까지 당하는 사실상 이제 중세의 농노의 기원으로 볼수 있는 콜로누스라 부르는 사람을 이용한 콜로나투스라는 대농장이 성행하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로마가 자 공화정 정점 찍고 꺾이고 제정 정점 찍고 꺾이고 이러고 있는 건데 다시 로마를 또 번영을 시켜보자. 중흥 군주들이 나온다 이거죠. 중흥 군주. 자, 이 중흥 군주들이 디콘테다. 디콘테. 자, 첫 번째 디갑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전제군주제를 도입했고 제국의 넓은 제국을 좀 효율적으로 다스려보자. 그래서 정황제 두 명.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황제 두 명. 이렇게 해서 네 명이 다스리는 사분할 통치를 도입을 했고요. 자, 그럼 디콘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잘 나와. 가장 잘 나와. 자, 일단 로마 사회에 크리스트교가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는 황제 숭배 거부, 군대 거부 때문에 엄청나게 탄압을 당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트교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들을 인정하고, 그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 자, 그 다음, 크리스트교가 공인받으니까 이제 교세가 확장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막 계파가 갈려져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회의가 주관이 되면서, 종교회의가 열리면서,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정통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질서가 확립이 되었다. 그리고 수도를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으니, 자, 너무나 잘 나오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오늘날의 이스탄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디콘테, 자, 테로 왔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크리스티교를 국교로 했고, 그가 죽은 이후에 결국엔 동서로마가 분열이 되었다. 자, 근데 서로마는 결국에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게르만 용병 오도와케라는 자에 의해서 결국엔 무너졌고요. 동로마는 1000년 더 지속되니 우리가 중세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살펴본다. 그리하여 비잔티움 제국을 따로 살펴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 봉건 사회의 성립, 중세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 문화사, 뭐 실용적인 거, 법률, 콜로세움, 잘 알잖아, 그치? 자, 이제 그냥 바로 정치사로 갑니다. 서유럽 봉건 사회, 즉 중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로마 멸망한 이유를 우리가 이제 중세로 구분을 하는데요. 중세 갑니다. 중세 가겠습니다. 자, 로마 시기에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막 대규모 러시를 해왔고 곳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게 무슨 족? 프랑크족이었다. 자, 얘네들은 이동거리도 짧은 데다가 정착한 곳이 대박. 오늘날의 프랑스 쪽, 갈리아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점점 팽창을 해 나가는 가운데 교회와 손을 잡으면서 정당성, 명예까지 다 확보가 되면서 나중에 결국엔 로마 이후에 또 최대의 그런 어떤 그 나라로서 국가로서 오늘날 유럽 여러 나라들의 또 모태가 되는 그런 중요한 나라가 됐다. 자, 너무 돌려서 말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로마 이후에 출제 프랑크 왕국이 출제가 된다. 요 말입니다. 프랑크 왕국 공부하자고. 자, 네 글자 시리즈 뭐야? 클카피카고요. 자, 일단 메카의 클카피카. 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자, 메카로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 자, 메는 뭐냐? 메로베우스 왕조. 그 다음에 칸은 카롤로스 왕조. 그래서 같은 프랑크 왕국이라도 왕조 두 개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고 이 왕조에 각각 메자클 카, 피, 카 요렇게 매칭을 시켜야 된다. 글로비스, 카롤로스 마르텔, 피핀, 카롤로스 대제 요렇게. 그래서 메카 구분 짓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클카피카, 클로비스부터 가보면 메로베우스 왕조고요. 자, 개종을 했다. 아하. 그래서 교회랑 가까워지고 있어. 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는 로마의 국교였기 때문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 누구야? 교황이죠. 교황 입장에선 자신의 울타리가 아주 든든해. 로마 제국이잖아. 그런데 로마가 무너졌어. 서로마가 무너졌어. 비잔티움은 달라요. 자, 비잔티움 황제가 종교도 주관하면서 교황하고는 대립이 있고 자꾸 이제 이쪽을 간섭하려고 하기 때문에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비잔티움하고는 멀어지는 것을 오히려 더 추구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는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어때? 이 프랑크 왕국이 지금 뭐를 한 거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지. 야만족인 줄 알았던 이 게르만족과 이제 손을 잡고 함께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카롤루스 마르텔로 넘어가게 된다. 자, 클카피카, 카롤로스 마르텔인데, 자, 궁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고 재상격인 궁제였고, 자, 그가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 군대를 어떻게 했다? 격퇴했다. 자, 그때 이슬람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가 뭐야?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슬람 왕조인데, 북아프리카를 빠르게 휩쓸고 지브롤터협을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정복하고 더 가가지고 프랑스 쪽까지 이슬람이 진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투르와푸아티에서 막았다. 오케이? 중요한 거죠. 자, 근데 그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 카를로스 마르테리. 그치?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기 아들대로 넘어갔는데 그 아들이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자, 그래서 아들이 누구냐? 카롤루스 피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그 부계로 이어지는 거야. 카롤루스 마르텔, 그의 아들, 카롤루스 피핀, 그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자, 카롤루스 피핀을 보니까 얘도 궁계 출신이야.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궁제란 말 나왔다고 무조건 카롤루스 마르텔만 생각하지 말라. 일단 궁제 출신이었어, 이 친구도. 자, 그랬는데, 결국엔 이 카롤루스 피핀은 새로운 왕조를 열었어요. 그래서 카롤루스 왕조로 이제 바뀐 겁니다. 메로베우스가 아니라 751년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시아에서 당나라와 아바스의 탈라스 전투가 있었던 해고요. 자, 롬바르드족을 공격해서 얻은 지역을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하였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왕조를 열었는데 사실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야? 이 정신적인 이 서유럽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인 교황의 인정,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교황이 인정을 해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황에게 땅을 이렇게 선물로 줬고, 이것이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글자 시리즈로 쌤이 개념 강의 때 항상 했거든요. 자, 두 글자 시리즈. 개창, 개종, 궁제, 격퇴. 그 다음, 역시 피핀도 새로운 왕조 개창, 기증. 자, 그 다음, 마지막, 카를로스 대제 가보겠습니다. 옛 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래서 전성기 때 영토를 보면 결국 옛날 로마랑 비슷하기도 하고, 여기 안에서 오늘날의 뭐 독일이든 뭐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다그 안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카를로스 대제가 별명이 뭐야? 유럽의 아버지. 유럽의 아버지. 자, 그런데 그렇게 정복 활동을 하면서 정복한 곳곳에 뭐를 했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니, 그리고 교황을 보호해주고, 이러니 교황이 얼마나 이쁘고 또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줄수 있는 선물이 뭐였다? 800년 크리스마스 미사 때 황제의 관을 주었다. 서로마 황제의 대관. 자, 그래서 옛날 서로마는 무너졌지만 그 정도의 위상과 명예를 부여를 했던 거죠. 자, 이거를 누가 했느냐? 레오 3세.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황 레오 3세가 카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로서의 관을 대관해 주었다. 또두 글자 키워드. 자, 대관 그리고 부흥. 자, 이 부흥이 뭡니까? 르네상스죠. 로마가 무너졌잖아. 지금 그리스 로마가. 그러나 궁정학교를 수립 만들고 학문과 고전 연구를 후원하면서 문예가 부흥한 거야. 그래서 카를로스 르네상스 부흥. 자, 이게 바로 클카피카의 카를로스 대제였습니다. 자, 클카피카 이넷 중에 하나 나온다. 넷 중에 둘도 엮어서 나올 수 있어. 아빠와 아들 이런 식으로 계보를 이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파트 지나가고요. 자,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됩니다. 카를로스 대제 죽은 이후에 베르뎅 조약과 메르센 조약 거치면서 동서 중 프랑크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었고, 오늘날에 각각 독프, 이탈리아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프랑스는 서프랑크가 거의 프랑스로 그냥 거의 직결되죠. 그런데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상황이 좀뭐 바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애매한 구석이 있다. 그냥 독일 지역, 이탈리아 지역 이런 식으로 봐야 될것 같아. 19세기 거의 같은 시기에 나라가 탄생하니까요. 자, 그래서 9세기는 쉽게 말해서 뭐다? 혼란스럽다. 왜 혼란스럽다? 거대한 나라였던 프랑크가 분열돼 버렸어. 그치? 분열됐어. 혼란스러워. 근데 거기에 9세기에 북방에서 노르만족이 또 내려와. 혼란스러워. 그거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자, 그 노르만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친구들인데, 바이킹족이죠. 대대적으로 내려와서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예컨대 러시아 쪽의 노브고로드나 키예프, 그 다음에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국, 그 다음에 그 노르망디 공국 출신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가서 정복하고 노르만 왕조. 이런 식으로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뭐 이탈리아 쪽에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봉건제, 지방 분권적인 중세의 특징들이 나타났고, 자, 그 일반적인 특징은 선생님이 그냥 패스했습니다. 너무나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뭐 주군과 봉신, 농노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봉건 국가의 사례를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프랑스는 카페 왕조가 이제 자리를 잡고, 프랑스가 이제 계속 왕조사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프랑스 쪽에 노르망디 공국 출신의 윌리엄이 건너가서 정복하고 개창을 했죠. 그래서 노르만 왕조가 이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 추가 부분입니다. 사정공통은 아니고 일부 교과서 파트. 일부 교과서 파트. 자, 동프랑크 쪽에 오토 1세가 간단해요. 그 옛날 프랑크의 카를로스 대제는 정복 활동하고 정복하는 지역마다 교회 세워주고 얼마나 이뻐. 그래서 서로마 황제로 대관을 교황이 딱 해줬잖아. 근데 프랑크 왕국이 또 분열됐어. 아,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떡하나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뭐야? 이탈리아 내란을 진압하고 교황을 도와줬다.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다른 교황이지만 요한 12세가 로마 황제로 또 대관을 해줬다. 그래서 이때 이 동프랑크 쪽에서는 이제 이 나라를 뭐라고 불렀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 오늘날 이제 독일과 연관이 있는, 완벽하게 뭐 직결되는 건 나중에 또 프로이센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독일 쪽에 신성 로마 제국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서양의 중세라고 하면은 중세를 규정짓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제후, 지방분권, 즉 봉건제적인 사회였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우위에 뭐가 있냐면 종교, 크리스트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중세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 크리스트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크리스트교의 특징이 뭐냐? 교황권이 중세에 절정에 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속 군주와 뭔가 대립한 에피소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그냥 그 대립부터 보는 건 아니고, 크리스트교를 운을 한번 띄워보면, 자, 크리스트교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에서 공인받았고,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로 가면서 국교가 됐고, 그 뒤로 쭉쭉쭉쭉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로마가 확대함에 따라서 발전되고 있다가, 자, 이제 8세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야? 이미 서로마는 무너졌고, 비잔티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존재하고 있을 그런 시기인데, 자, 비잔티움 같은 경우는 이 종교에 있어서도 황제의 권한이 이제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야. 자, 이때 누가? 레오 3세가 발표를 합니다. 자, 뭐라고 발표를 하게 되냐면, 불멸의 신을 뭐 한다? 형상화하는 것은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지 마! 성화 그린다는 거, 그림 그린다거나, 동상으로 만든다거나, 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상숭배야. 라고 하면서 레오 3세가 이런 조칙을 발표했다. 별표. 아주 잘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요게 교과서적인 단원으로서는요, 크리스트교 파트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따가 아예 별도의 단원으로 비잔티움의 발전이 따로 또 있어. 거기랑 합쳐야 돼. 비잔티움의 문제로 여기가 또잘 나와요. 레오 3세의 자, 성상을 파괴령을 내렸다. 성상 파괴령 8세기에 아주 잘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요게 이제 비잔티움을 뜻하는 겁니다. 비잔티움의 수도니까. 그러고 서로마 교회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엔 수장이 누구야? 교황이다. 근데 교황이 왜 이걸 싫어하느냐? 교황 입장에서는 지금 게르만 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인데, 게르만은 굉장히 문맹률이 낮고, 사실 일반 대중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이거를 신앙심을 이제 계속 갖고 나간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게르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이들을 전도할 때는 눈에 보이는 성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립을 했고, 또 애초에 자꾸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 교회를 간섭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서 좀 떨어져 나오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간다. 알겠죠? 그러다 결국 1054년 어떻게 됐다? 멀어졌다. 분열됐다.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수장으로 한 그리스 정교,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으로 갈라져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사실은 이게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훨씬 더 종교 전문적으로 보시면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크리스티교였는데 그리스 정교회와 이렇게 그냥 로마 가톨릭, 요렇게 이제 분열이 됐다라는 겁니다. 1054년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을 공부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을 거치게 되면은 가톨릭은 그대로 있고, 개신교가 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루터파, 칼뱅파, 요렇게 등장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된다. 자. 교황과 황제의 대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 항상 여러분 개념 강의 할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황제권. 그다음에 요게 교황권. 자, 이제 황제와 교황의 대립 사례를 살펴볼 텐데, 자, 뭘 두고 처음에 싸웠느냐? 서임권,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싸웠다. 자,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누구? 하일리 4세가 대립을 했습니다. 특히 그레고리우스 7세 같은 경우는 클린 이스트원 출신이고, 상당한 이제 그 개혁을 주도했던 게이 클린 이스트원이었는데, 거기 출신으로서 갖가지 문제들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교황이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황제와 대립을 했고 서로가 서로를 부정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그런데 자,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회에서의 파문이 훨씬 더, 이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이죠. 결국, 일단 위기감을 느낀 이 그레고리우스, 아니, 하일리 4세가 뭐 했다? 이탈리아의 카노사성에 머무르고 있는 교황을 찾아가서 그 추운 겨울날, 싹싹싹싹 빌면서 일단 한발 물러선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쯤에 들어가는 게 카노사이구요.
교환권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서임권 문제가 그 당대에 바로 끝났느냐? 그렇진 않았고, 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보름스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성직자 서임권은 교회 쪽으로 이렇게 교황으로 오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13세기로 가면서 교황권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던 교황이 바로 인노켄티우스 3세다. 교황은 해요, 황제는 달에 비유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자, 보름스 협약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중세 서유럽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신앙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스콜라 철학의 집대성. 선지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패스했습니다. 자, 이제 비잔티움 제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방금 여러분들 아마 요거 의문 가지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지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했는데, 인노켄티우스 13세기까지는 봤는데, 왜이 뒤에 꺾이는 시점 스토리는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교과서 편제상 중세의 변화 파트에 들어갑니다. 자, 중세의 전형적 특징이 뭐야? 교황권이 우위에 있고, 그쵸? 지방 분권적이고, 뭐, 요런 특징인데, 점점 그게 바뀌면서 교회의 권한 떨어지고, 이제 국왕의 권한이 높아지고, 뭐, 요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교과서상 뒤편제에 있어서, 방금 지나간 부분인데, 그래도 말로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면, 여기 꺾일 때 일어난 사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필립 4세와 보니파키우스 8세의 대립. 아비뇽 유수. 1309에서 1377까지 아비뇽 유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비뇽 유수가 끝났지만 프랑스 쪽에서 계속해서 그 로마 교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황의 중복이 되는, 이제 다른 복수가 되는, 그쵸? 로마에서도, 아비뇽에서도 교황의 복수로 나오는 대분열 시기가 이어진다. 그래서 7, 8에서부터 이 콘스탄츠 공의에 의해서 정리가 될 때까지 뭐 요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권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니, 자, 위클리프나, 영국의 위클리프나, 보헤미아 쪽에 후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요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츠 공의회,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중세의 변화 파트에서, 중세의 변화 파트에서 다시 언급이 된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잔티움 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로마였어요. 그치? 로마였는데 이 로마가 테오도시우스 사후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됐어요. 그치? 근데 서로마는 게르만 용병대장 오드와케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 이후에 이 지역은 그야말로 혼란을 겪다가 그 혼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통합성을 강화한 것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동, 중, 서, 프랑크 이렇게 분열되고, 그 다음에 노르만족 내려오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중세 유럽의 특징, 봉건적인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각국의 서유럽 나라들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흐름으로 갔고, 그 시기 동안, 자, 여기 동쪽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 자, 이 동로마는 쭉 멸망하지 않고 쭉쭉 그냥 계속 존속했다. 1000년 이상을 굳건하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최후의 방파제. 왜? 외부 민족 침공, 뭐 이슬람교 침공 다 우측 전선에서 막아내고 있던 게 바로 동로마, 즉 비잔티움이었다라는 것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잔티움은 따로 이렇게 독립시켜 놓고 하나의 꼭지로 살펴보게 된다. 자, 그러면 비잔티움 보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 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 이후 약 1000년간 유지된 제국으로서 고전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로마는 무너졌지만 그런 그리스나 로마의 고전 문화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외국 문물과 또 접하는 지점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외국 문물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 비잔티움이 무너지면서 그 유산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유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면서 유럽에서 또 근대 문화가 활짝 꽃피게 되는 그런 방파제이자 자극제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년이나 이렇게 유지가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 했어요.

있어요. 문제를 푸는데 어떤 크리스트교 나라야. 제국이야. 이런 황제가 있어. 이런 표현 써준다. 그러면 일단 비잔티움 쪽일 확률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은 접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정치적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 황제 교황주의. 황제는 세속적인 정치에 있어서의 지배자고 교황은 뭐예요? 종교에 있어서의 그런 지도자가 될 텐데 일치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교회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건건 간여를 하고 서쪽, 서유럽 쪽에도 계속 간여를 했던 거야. 성상 파괴령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다음, 수도. 동서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그 관문이라고 해야 될, 딱 어울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오늘날에도 뭐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수도는 아니죠. 수도는 앙카라고. 수도보다 더 유명한 도시 이스탄불이죠. 현재의 이스탄불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지금 이스탄불인데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사이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가 들어간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전성기 가보겠습니다. 자, 전성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요 인물입니다. 요 모자이크화의 주인공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전성기 군주로서 아주 유명하다. 자, 그냥 뭐 정복 군주입니다. 옛 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 그래서 여기다 살짝 뭐좀 추가 좀 해보면은 뭐 동고트 왕, 이탈리아의 뭐 동고트를 정복했다. 이탈리아의 동고트 정복했다. 그 다음에 뭐 북아프리카 쪽에 반발왕국 정복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부연 설명으로 좀 나오면서 유스티니아누스를 위한 장치로 이렇게 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러한 정복 활동을 할때또 이제 그 앞장섰던 장군이 있어요. 벨리사리오스 장군.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 같은 게좀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법도 정비를 해냈어요. 그래서 로마가 애초에 그런 실용적인 문화, 법,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는데 그 로마 시절부터 점점 확대되어 왔던 이법 체계가 이 시점에서 한번 총 집대성이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딱 집대성해서 정리를 한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다. 자, 그래서 우리 세계사에서 이 사람 이름을 딴 법전이 또한 3개 정도가 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생각나는 친구들이 개념을 많이 돌렸다라는 얘기겠죠. 자, 가장 먼저 나온 거.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 그래서 이렇게 법전 이름이 이제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게 3개가 이제 교과서에 나온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했고,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도 설명이 나올 수도 있겠다. 로마법 대전. 자, 요렇게 설명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로마법 집대성.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 이스탄불의 상징, 많은 사람들이 또 보기를 원하는 성당이 하나가 건축이 됐으니, 그건 역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이 되겠어요. 자,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뭐, 아야 소피아라고 나올 때도 있고, 뭐, 하기야 소피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크게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해서, 유스티아누스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요. 자, 성소피아 성당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모습은 자, 앞이 계속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근데 오스만은 어떤 친구들이냐? 이 친구들은 이슬람교거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크리스티교의 성당이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스크로 개조가 된 건물이 바로 성소피아 대성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양식들이 들어간 거지. 미나렛이라는 이런 첨탑도 들어가고 내부에 여러 크리스티교의 뭐 성인들 모자이크화나 이런 것들이 있던 것들이 이제 회반죽으로 덮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후에 20세기를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튀르키예의 공화국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튀공. 튀르키예 공화국이

기간들이 물론 이제 누구나 들어가 볼 수는 있지만 편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 이런 제한이 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도도 한번 보죠. 비잔티움 제국의 지도. 황제가 즉위할 때 영토가 여기 이렇게 무슨 색이니? 주황색? 주황색이었을 때는 말 그대로 여기 이렇게 동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모습이죠. 여기 발칸반도가 있고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고 그렇죠? 이집트 있고.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가 이제 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자, 북아프리카 정복됐고 이 북아프리카 정복하면서 이제 반달왕국이 정복됐다는 표현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일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반도까지 다 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정말로 그 옛날 그 로마와 같은 그런 이제 위세를 다시 회복을 했네요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뭐를 또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느냐? 뭐를 보면 좋겠냐면 주변 국가. 주변 국가 보면은 서고트 있는 서고트는 사실은 뭐 그렇게 내용으로 나올 만한 것은 없고 프랑크 왕국은 언급될 수 있겠죠. 자, 프랑크 왕국 계속 존속했고 클카피카 우리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9세기에 분열됐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요거 봐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거의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같이 다녀. 문제에서도.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을 가리고 예를 물어보고 너무 똑같은 말 많이 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그 말했습니다. 똑같은 말이고 진짜 너무 질린다. 또저 얘기한다. 그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가리고 얘를 찾게 하거나 얘를 가리고 사산왕조를 찾게 하거나 이렇게 서로 이제 사이좋게 크로스도 하면서 서로를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워낙 이 둘의 전쟁 대립이 길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를 우회해서 여기 홍해 쪽으로 가는 새로운 루트가 이렇게 새롭게 개발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메카나 메디나 이런 도시들이 번영하게 됐고 그런 국면 속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함마드가 등장하고 이슬람교가 창시되고 이렇게 그리고 그 이슬람교가 어떻게 됩니까?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하고 이제 어떻게 돼? 비잔티움하고 직접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정통 칼리프 시대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였지.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북아프리카 이렇게 휩쓸고 여기까지 다 정복하잖아, 우마이야가.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크리스트교 문화권이었는데, 자, 우마이야 왕조. 그러니까 7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슬람 문화권으로. 근데 그 이슬람 시대의 그 정복 활동이라는 게 워낙 성공적이고 강력했던지, 이때 이슬람화가 된이 지역들은 지금도 다 이슬람화라는 거죠. 단, 여기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화가 됐지만,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우리 다 공부했던 친구들이니까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다 크리스티교로 다시 정복이 되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북아프리카도 나중에 우마이야가 그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우마이야에서 아바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바스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아바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잔티움이라는 나라가 어떤 거야? 천년 지속되니까 계속 비잔티움이야. 여기는 봐봐. 사산왕조 페르시아였다가 정통 칼리프였다가 우마이야였다가 아바스였다가 계속 바뀌잖아. 근데 비잔티움은 계속 비잔티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거또 말한다 또 말한다. 계속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주변 국가로 크리스티교 국가고 어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비잔티움이 힌트로 주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아바스가 됐는데 그 아바스가 어떻게 돼요? 약화되지. 아바스가 약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 셀주크가 오지. 셀주크가 와가지고 아바스한테 인정받고 술탄이 되지. 근데 그 아바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나톨리아 반도 쪽 진출하는 거잖아. 요쪽. 아바스가 아나톨리아 쪽 진출하고 예루살렘 쪽 진출하고 아바스가 아니라 셀주크가 자, 이쪽 진출하고 이쪽 진출하고 특히 크리스트교 성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이 위기감을 느껴서 서쪽에다가 뭘 요청한다? 십자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쇠퇴 보겠습니다. 쇠퇴. 외침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외침. 이게, 아니죠. 자, 그래서 외부 세력의 이제 침공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가,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은 이후에 이러한 제도들이 실시가 됐다. 자, 요거 출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또. 비잔티움이 나오면은 거의 이제 최근에는 요것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영토가 넓잖아. 어떻게 이 넓은 영토를 좀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역을 나눠가지고 군사령관이 그 지역에 대해서 민정과 행정, 이제 군사적인 부분 통치도 하지만 행정까지도 담당을 하는 군관구제를 실시했다. 군사령관이.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명 테마 제도라고도 불러요. 테마.
테마

0: 자, 그다음 둔전병제를 실시했다. 이제 군사들의 그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고 농사도 짓지만은 이제 군사로 이렇게 복무도 하게 하는 둔전병제를 실시했다. 되게 잘 나와 하여간.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비잔티움을 던져줍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레오 3세의 성상 파괴령 이런 것들을 주면서 비잔티움을 밝히지 않아. 정답으로는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한 나라 이런 느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외침을 겪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다가 이제 셀주크 튀르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좀 고통을 겪어. 셀주크 튀르크. 근데 셀주크 튀르크 때문에 뭐 했습니까? 십자군 요청을 했잖아. 근데 십자군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막판에 그냥 아주 타락해 버리죠. 그래서 4차 십자군은 어떤 모습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차즈라는 성지 쪽으로 가지는 않고 오히려 야 예루살렘 쪽 가는 거 지금 그거는 별로 비전이 없어. 어떻게 한다? 아군, 도와달라고 한 우리의 같은 크리스티교 같은 편인 아군인 이 비잔티움을 때린 거야. 4차 십자군이.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고 나중에 어차피 십자군 때 나옵니다. 라틴 제국을 수립해 버리는 거죠. 1204년에. 이 정도의 타격을 입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슬람교의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 시기 1453년 무너졌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뭐 천혜의 요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고 이 시기가 중세의 문을 닫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연도입니다. 비잔티움은 문을 닫았고 한편 서유럽 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전쟁도 종결된 그 해로서 아 이제 유럽의 한 시대가 저물었구나라고 볼수 있는 그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화를 한번 보면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하고요.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했다. 또 그리스 고전의 연구와 보존이 이루어진 지역인데 무너지면서 오스만 제국에게 무너지면서 그 문화유산이 다 유럽으로 다시 흘러 들어갔고 유럽에서 이제 그게 고전 문화 부흥의 자극이 되었다. 르네상스. 자, 건축 양식으로 보게 되면 웅장한 돔, 내부의 모자이크 은근히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건물로서는 성소피아 성당이 당연히 가장 유명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서아시아사 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아흐메드 사원, 일명 블루 모스크를 봤는데 그거랑 절대 헷갈리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 쪽의 그 민족 슬라브족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도 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가 전파되면서 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색의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냈다. 그 다음에 뭐 문자 이런 것들도 다 정립이 되고요. 키릴 문자 이런 것들도 정립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키예프에서 성소피아 성당이 만들어졌다. 초록 지붕에 아주 아름답게 생긴 그런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잔티움은 무너졌지만 그 비잔티움의 문화 유산을 계승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슬라브 쪽의 러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중세의 정말 중요한 내용들까지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고대로 시작해서 로마, 그다음에 중세의 특징, 그다음에 중세의 이제 방파제 역할을 했던 비잔티움까지 살펴봤고 아직 중세는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십자군으로부터 마지막 내용, 중세의 마지막 절대왕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2회의 뒷부분 문제 풀어보기로 했죠. 1회보다는 2회가 좀 난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신용장 관련된 좀 재밌는 문제, 좀 난도가 있는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이 뒷부분이 좀 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환율 같은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금융이나 무역 파트가 조금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열심히 배워보면 되겠죠. 그래서 11번부터 또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마케팅 문제예요. 마케팅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문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케팅을 완전 복습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식품주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라고 합니다. 컨설팅 의견을 반영할 경우 이 식품주가 수행할 업무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좀 지문이 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일단 현재 상황을 보니까요. 컨설팅 보고서가 다음과 같이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대요. 그래서 STP 전략, 마케팅 믹스 전략을 했고 최종적으로 컨설팅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봐야 되는 문제죠. 꽤 길죠. 우리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자, 근데 중요한 거 STP 전략은 S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하고 그 다음에 T는 그 중에서 하나를 표적시장으로 선정하고 타겟팅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 P는 뭐였죠? 우리가 그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을 것인지 포지션, 자리를 위치하는 걸 잡는 걸 우린 P, 포지셔닝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제일 위에 칸을 보면 가구 형태를 기준으로 가구 형태, 몇 가구인지 가구 형태를 기준으로 시장 세분화를 했대요. 그 총 3개로 이렇게 시장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S에 대한 부분이죠. S. 자, 두 번째, 세분시장 1, 1인 가구 여기에만 집중적 전략을 구사하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3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다 하거나 뭐 하나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1인 가구 하나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타겟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 맞죠? 집중적 마케팅을 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하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자사의 제품을 건강한 유기농 간편식이라는 이미지로 포지션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게 P, 그래서 STP 전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믹스 전략, 생동적인 전략을 보는 거예요. 자,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서 고가격으로 책정하겠다. 자, 프라이스 첫 번째 가격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재료를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한 건강한 간편식 메뉴 개발을 하겠대요. 얘는 제품에 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한 지역에 하나의 점포에만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겠다. 얘는 뭐죠? 플레이스, 유통 전략이네요. 세 가지 P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설팅 의견도 한번 볼게요. 자, 컨설팅 의견은 여기까지 했는데 간단하게 건강한 식사를 하기 원하는 편의가 기준으로 시장 세분화를 다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가구 형태를 기준으로 시장 세분화를 했잖아요. 이렇게 세 개. 그런데 이제는 편익을 기준으로 하래요. 그럼 기준에 따라 다시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체 세분 시장을 대상을 하나의 전략을 구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세 개 정한 것 중에서 우리가 딱 하나만 골라서 집중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했는데요. 이제는 다 하나만 타겟팅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그냥 다 해라. 타겟팅을 다 해라. 이거는 서로 차별화를 두지 말고 하나로 다 해라. 비차별적 마케팅 방법을 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간편식에 대해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가격을 넘지 않도록 타사 제품과 유사한 대중적인 가격 으로 조정하고 제품 취급을 희망하는 모든 점포에 판매를 해라. 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가 고가격으로 책정했잖아요. 가격을 높게 책정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대중적인 가격으로 좀 무난한 가격으로 가라. 두 번째 가격을 한번 제안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독점적으로 판매권을 부여하는 유통경로 정책 중에 뭐였을까요? 전속적 유통경로 정책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정책을 하라고 모든 점포에 다 주라고 했으니까 얘는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에 해당합니다. 얘는 전속적이고요. 전속적. 이렇게 자, 정리해봤으니까 선지로 바로 가볼게요. 자, 가격 전략은 명성 가격 전략을 실시할 것이다. 자, 가격 전략 우리가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고가격 전략이 아니라 대중적인 가격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명성 가격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의 심리가
고가격, 약간 가격이 높을수록 더 비싸고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명품처럼.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명성 가격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중적인 가격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관습 가격 전략에 가깝죠.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컨셉트 의견을 반영을 안 한 상태고요. 자, 두 번째. 니은 전속적 유통 경로 정책에서 개방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독점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딱 하나에만 판매권을 주겠다는 전속적에서 모든 기회를 다 오픈하겠다, 원하는 판매 점포 다 주겠다라고 하는 개방적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적절한 설명 맞죠. 자, 디귿. 시장 세분화 기준을 심리적 변수에서 인구통계적 변수로 가겠다. 자, 인구통계적 변수가 바로 지금 이 가구 형태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뭐 나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인구통계적 변수였기 때문에 인구통계적 변수에서 뭐로 바꿨죠? 편익을 기준으로. 편익이라는 건 뭔가 만족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구매 상황이나 뭐 구매 충성, 그 브랜드 충성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같은 묶음집인데 그거는 심리적 변수가, 심리적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통계 변수에서 행동적 변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리을 표적 시장 선정 전략. 이거는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은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타겟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표적 시장을 딱 잡는다. 타겟팅. 타겟팅을 할 때 집중적 마케팅에서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으로 변경할 것이다. 맞죠? 처음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했다가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로 그냥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표적시장 선정은 원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정할 땐 집중적, 전체를 하면 비차별적,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마케팅 전략을 다 구사하겠다. 이거는 차별적 마케팅. 그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고 마케팅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포피믹스까지 엮어서 총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1번 문제죠. 1번 문제 풀어, 11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환율 문제가 뒷파트에서 두 개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도 조금 난도가 있겠다. 여러분이 느꼈을 때 체감 난도가 높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환율 문제에서 지난 시간 설명했지만, 환율은 보통 그 변하는 원인,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 이렇게 보통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환율 관련 역할 놀이 상황이고요. 교사 질문에 따른 역할의 대사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좀 신선하게 느껴지고 이 여기 나와 있는 역할 가나다라 마에 따라서 각각의 선지를 다 하나씩 매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상황에서 그냥 쭉 보면 되는데 이건 상황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다섯 개에 따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난도 체감 난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 원매 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단서 항상 중요하죠. 상승할 때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 선생님들 하는 1달러에 우리가 1,000원이었다면 교환 비율이 얼마로 늘어난다? 2,000원으로 해볼게요. 2,000원으로 두 배가 됐다. 교환 비율이.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1번 가부터 보겠습니다. 매달 월급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직장인이래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동일한 원화로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겠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동일한 원화 1,0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점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1,000원으로 지금 똑같이 교환비율이 1달러에 2,000원인데 1,000원으로 1달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0.5달러밖에 못 사요. 똑같은 1,000원으로 동일한 원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주식을 산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옳지 않은 설명이죠. 자, 2번 나와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인 미국 유학생.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는 미국 유학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나,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부모님. 이 부모님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국적이겠죠.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부담이 줄어들겠다. 자, 생활비를 보내야 돼요. 옛날에 1달러를 보내면 우리가 1,000원으로 이제 그 자녀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똑같은 1달러를 보내면 이제 그 자녀가 한국에서 2,000원만큼 그걸 우리가 생활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생활비를 보내줄 때 부담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설명이네요. 2번은 정답이 옳은 걸 고른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원화 표시 예금에 투자 중인 미국인이 아까 우리 1번에서는 가에서는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3번에서 다에서는 미국인이 우리나라 원화 표시 예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금을 최대한 나중에 해지해서 미 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예금을 나중에 환전한다. 우리가 점점 처음에 환전할 때는 이제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0원짜리 이제 원화 예금이 있는데 이걸 환전하면 1달러였을 거예요. 자, 그 나중에 환전을 해볼까요? 1달러. 나중에 환전을 하면 우리가 똑같이 0.5달러로 환전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교환 비율이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윗달러로 나중에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잖아요. 그쵸? 더 적은 달러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자, 4번, 5번 사례 라와 마도 보겠습니다. 자, 라.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가. 자, 국내에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돼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제품이 좀 싸게 느껴져야겠죠. 저렴하게 느껴져야 수출을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회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이거 1회차, 1회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문제, 환율 문제 할때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회사 제품이, 우리나라 회사 제품이, 1,000원짜리였어요. 1,000원짜리였으면 우리가 1달러로 표시가 돼서 우리가 수출을 할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똑같이 제품은 1,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1,000원짜리가 0.5달러가 됩니다. 외화 표시 가격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인데 훨씬 싸네.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 많이 수입하겠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할수 있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진다, 높아진다. 틀린 설명이고요. 자, 5번. 마, 이전보다 여행 경비 부담이 줄어들겠다. 마의 상황 봐야 되죠. 미국 여행 예정인 한국 대학생. 자, 우리 여행 가려면요. 미국으로 가려면 우리나라 돈못 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로 환전해야 돼요. 달러로 환전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했으면 1,000원 1달러 환전 가능한데, 이제는 1달러 환전하려면 얼마 줘야 돼요? 2,000원 줘야 돼요. 부담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도 해외여행 가고 하면 지금 환율이 1,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 가는 게막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막 십몇 년전 해외여행 갔을 때는 환율이 막 1,100원, 1,200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율 상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율의 상승, 뭐 이런 경제적인 상식을 선생님 얘기했지만 직접 실제적인 삶에 대입하면 훨씬 문제가 좀 부드럽고 편하고 여러분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뉴스 같은 거 자주 보면 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류정보 시스템. 자, 물류정보 시스템은 처음인 것 같아요. 1회차, 2회차에선 처음입니다. 물류정보 시스템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경영혁신 문제 기억나죠? 경영혁신 문제는 선생님 보자마자 바로 찾아야 돼. 바로 찾아서 시간 단축해야 돼라고 했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정답률도 높고요. 그런데 물류정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정답률은 높고, 그다음에 난도는 좀 낮고.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빨리빨리 찾아서 역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제시문을 볼게요. 물류 솔루션 서비스 안내. 실시간으로 상품 정보를 현행화한대요. 주문을 자동화하는 것을 현행화도 하고, 주문을 자동화도 하고, 이런 고객의 만족도 유지, 비용 절감, 마진 개선, 뭐 등등이 필요하다. 자사의 통합 물류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이점이 있다. 첫 번째는 상품이 팔린 시점에, 살린 시점에 바코드를 이용한대요. 우리 찍는 거, 바코드를 이용해서 상품을 단가, 가격,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해주고 일별, 월별 분석 데이터까지 제공해준대요. 자, 이거 보는 순간 우리는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맞아요. 판매 시점 정보, POS 생각나야 되죠. POS. 자, 두 번째 동그라미. 기록된 상품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재주문점이 도달한대요. 예를 들어 내가 재고를 뭐 10개 남으면 재주문점을 설정해두면 재고가 알아서 10개가 됐을 때 자동으로 주문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재주문점 도달 시 자동적으로 주문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동 주문에 대한 EOS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위에는 POS, 밑에는 EOS. 그래서 우리가 영어 약자로 해서 두 개를 찾아내면 기역 디귿. 정답은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CRM도 볼게요. CRM은 고객 관계 관리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과 관계를 잘 긍정적으로 쌓으면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면 또 다른 혁신이 될수 있다. 사실 물류정보 시스템에도 나오지만 우리 마케팅 파트에서도 나옵니다. CRM. 그 선생님이 수능 특강 제시를 들 때는 OTT 같은 거볼때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좋아하는 채널의 그런 성향들을 반영해서 추천해 주잖아요. 계속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좋은 관계를 고객 분석을 잘해서 고객의 원하는 취향에 맞게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CRM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CBO는요, 이제 첨단 화물 운송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GPS로 실시간 화물 지금 위치가 어디냐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차 간격을 뭐 우리가 조정을 한다던가 물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제가 어디인지 뭐그 화량 재고를 뭐 어디서 오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첨단 화물 운송 12호였습니다. 우리가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에서는 이렇게 영어 약자, 지금 보는 문제처럼 이렇게 영어 약자만 나올 때도 있고요. 한글도 같이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영어 없이 한글로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상관없이 영어 약자까지 꼼꼼하게 달아놔야 된다라는 점 같이 얘기하면서 물류정보 시스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마 물류정보 시스템은 수능 완성해서 계속 나올 거라서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또 새롭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기업 집중 문제네요. 자, 다음 자료 1은 기업 집중 형태, 가나다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고, 자료 2는 가나다의 특징을 연결해서 공통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리고 가나다는 카르테 콘체른 트러스트, 카콘트 세 가지로 해당한다라고 단서 줬습니다. 자, 기업 집중을 일단 왜 하는 거죠? 기업 집중. 우리 2단원의 기업과 경영, 형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기업 집중은 일단은 불필요한 경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필요한 경쟁하고 싶지 않고, 우리 같이 좀잘 해보자. 그래서 기업이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런데 크게는 이제 크게 유형을 보면은 이제 일반 형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형태가 있었어요. 기업 집중이. 일반 형태는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카르텔, 그리고 콘체른, 그리고 트러스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고, 특수 형태는 콤비나트, 그 다음에 컨글로머릿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형태 안에서 각각의 사례를 보고 가나다가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가. 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제약은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이미 벌써 굉장한 힌트를 주고 있죠.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다양한 소규모 제약 회사를 인수하여 독점적으로 전 세계의 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자, 이 제약 회사가요. 비슷한 동종인 소규모 제약 회사를 어떻게 했대요? 인수해 버렸대요. 인수. 인수해서 시장 독점을 해버린 거죠. 본인 회사가 그 독점적으로 제약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카르테 콘체른 트러스트가 각자의 특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례 접근할 때 가장 접근하기 좋은 특징은 경제적인 독립성 그리고 법률적인 독립성을 여러분이 상실했는지 유지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가를 볼게요. 여기다가는 그냥 약자로 경제적인 독립성 그리고 법률적인 독립성. 유지됐을 때는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상실됐을 때는 X로 표시해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했어요. 하나로 인수해 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독립성, 법률적인 독립성 둘다 상실이 됩니다. 둘다 상실이 되는 가장 강력한 기업 집중 형태 뭐였을까요? 그렇죠.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가장 강력한 형태. 가. 자, 나도 볼게요. 세모세모 그룹은 게임. 음악, 전자제품, 다 다른 분야죠? 게임, 음악, 전자제품, 부분 등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기업 브랜드 활동을 하고 있대요.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전략은 지주회사에서 조정해서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 영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자 활동은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지주회사가 하나의 전체 전략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다 적어볼까요? 법률적 독립성은 일단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성은 지주회사. 지주회사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콘체른 기업 집중 형태 생각나야죠. 자, 마지막 다. 네모네모 주는 동아시아 철강 수급 시장 통제, 시장 통제 나왔네요.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의 제철 비슷하죠? 동종 유사 기업과 생산 계획, 글로벌 수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영업하고 있다. 자, 이거는 어떤 뭔가 경제적 독립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법률적 독립성이 아예 상실된 게 아니고 각자 있는데 그냥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얘는 각자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는 가는 그렇죠. 카르텔이죠. 담합. 담합. 카르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물론 이거 말고도 특징이 있어요. 이따 볼 건데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례 접근에서는 이렇게 접근해서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를 찾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수학에서 많이 보는 집합처럼 공통점을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다라는 설명을 여긴 해놓은 거고요. 읽진 않겠습니다. 자, 기억으로 바로 갈게요. 기억에는 기억 여기네요. 가랑 나.
가랑 나가 뭐죠? 이 트러스트랑 콘첼은 이 둘의 공통점이네요. 경제적 독립성이 유지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경제적 독립성은요, 둘다 상실되고 있죠. 이 X가 상실 표시였잖아요. 독립성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가 상실이 들어가야겠죠. 상실. 그 다음에 니은, 동종 기업 간의 수평적 결합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 니은은요, 가와 다의 공통점이에요. 가와 다. 그럼 트러스트랑 카르텔의 공통점이네요. 자, 트러스트 아까 예시에서 봤겠지만 제약회사가 비슷한 동종업계를 인수해서 수치적, 수평적 둘다 결합을 다할수 있는 형태였었고요. 카르텔은 수평적. 그 아까 예시를 다시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은 철강이랑 제철 기업에 그냥 서로 정보만 교류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결합 형태에 가깝습니다. 근데 동종 기업 간의 수평적 결합 공통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정답이고요. 자, 디귿에. 디귿은 뭘까요? 나랑 다의 공통점이네요. 그러면 나랑 다니까 이렇게 콘체르이랑 카르텔의 공통점. 법률적 독립성이 유지된다. 법률적 독립성이 유지되는 거 맞죠? 둘다 오네요. 각자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럼 디귿도 맞으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고요. 자, 리을에는 기업 집중의 형태가 기업 집중 특수 형태이다. 우리 아까 선생님 시작할 때 말했지만 카트콘 세 가지는요, 일반 형태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리을은 전체의 공통점인데, 그래서 얘는 두 개는 적답이 아닙니다. 특수 형태는 콤비나트, 그 다음에 컨글로머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기업 집중 형태는요, 여러분, 모의고사. 그 6급 모의고사에는 한 번씩 꼭 빠짐없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최근에 5학년과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15번입니다. 다음은 A씨 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문제였어요. 자, 보험 문제가 지금 2회차에서 처음 나왔는데, 우리 1회차에서는 보험 어떤 문제 나왔죠? 맞아요. 사회보험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사회보험에 대한 약간 강제적인 그런 보험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에서 손해보험, 뭐 인보험, 물보험 다양한 용어를 한번 볼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보험 사고 경위서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입니다. 위에는 우리가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A씨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화재보험 주에,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화재보험은 이제 회사 이름이죠. A씨는 이제 보험을 계약한 사람일 것 같고요. 화재보험은 보험회사, 보험자가 되겠죠. 가나 보험을 계약한 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이 보험사고 경영서 작성했고, 이에 따라서 내역서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화재보험주에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역서를 통보받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이제 보험 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이제 A씨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 보험자, 보험회사가 저 화재보험주구나 라고 알수 있죠. 그 보험 계약자, 이렇게 A씨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본인 소유의 시가 4억 원의 건물에서, 자, 본인 소유예요. A씨 소유의 시가 4억의 건물에서, 건물.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실제 피해액이 얼마다? 2억 원이다. 2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안에 있던 B씨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됐대요. 그러니까 몸의 신체에 뭔가 그 상해를 입은 거죠. 골절되는 상해 사고가 발생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이제 두개 나눠서 받았는데, 첫 번째는 A씨 소유 건물에 화재 발생한 거에 대한 보험금 1억 원을 받았고요. 이 보험금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보험회사, 보험자가 이제 보험 수익자한테 준 거죠. 이제 준 보험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실제 준 거. 자, B씨의 발목 골절 때문에 300만 원을 이제 받았대요. 그래서 각각 가와 나가 어떤 보험이냐를 일단 첫 번째 찾아야 됩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보험 중에서 어떤 걸까요? 그렇죠. 가는 화재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의 일종이죠. 화재보험. 자, 나는 뭘까요? 나. 나는 발목이 다쳤잖아요. 내가 신체 일부에 이미 힌트를 줬어요. 상해. 다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보험금을 받은 거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 우리 재산보험 할때 배웠었죠. 그렇죠. 약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이 약간 두개다 절충되어 있는 느낌. 상해보험, 화재보험 찾았습니다. 자, 그럼 선지로 가볼게요. 자, 기억. 가해 보험의 보험 금액은 2억 원이다. 자,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게이 보험 금액과 보험금이죠. 자, 보험금은 실제로 우리가 받은 금액이고요. 보험금액은 금액이 붙었다는 거는 이제 보험회사, 보험 그 자죠. 보험자에서 우리가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액수가, 보험금액 액수가 보험금액입니다. 그래서 둘의 의미는 달라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보험 금액은 2억 원이다. 그럼 보험 금액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험금을 산출하는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실제 보험금을 받고 지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우리가 실제

손해액, 내가 진짜 입은 손해액에서 어떻게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보험 가액, 보험 가액이라는 거는 그 물건의 시가 최대 가액 분의 보험 금액입니다. 자, 근데 보험자는 생략했어요. 보험 금액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자, 그럼 가액분의 금액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실제 보험금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금이 우리 이미 나왔어요. 얼마라고요? 1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1억 원은 실손해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죠? 우리 건물에서? 위에서 실손해액 2억 원의 재산상각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억 원 곱하기 가액분의 금액이에요. 가액은 그 건물의 시가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4억. 자, 4억분의 금액이니까 금액을 몰라요.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거든요. X. 자, 그럼 얘네 두개 나누니까 얼마일까요? X는 넘어가니까 2억이죠. 그 보험 금액은 얼마다? 2억 원 맞네요. 그래서 공식을 통해서 유추해서 푸는 문제. 보험금 구하는 공식 손해보험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 나보험은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비례보상 원칙은 손해보험에서 등장하는 원칙이죠. 나보험은 상해보험이에요. 우리 신체상 다쳤을 때, 인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가보험은 물보험, 나보험은 인보험. 자, 물보험, 인보험, 우리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물보험은 이제 사물에 대한 거, 물건, 물자. 한자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많이 쓰는 용어였고, 인보험은 사람인 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상해, 이런 목숨, 이런 거에 관련된 생명보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가는 물보험, 나는 인보험. 맞죠. 그 디귿을 맞는 설명. 가와 나 보험 피보험자. 자, 피보험자.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요, 실제 그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가보험의 피보험자는 A씨가 맞아요. 우리가 건물의 소유가 A씨였잖아요. 그래서 A씨가 손해를 본게 맞는데, 나보험에서는 상해보험이거든요. 이거는 신체상해, 뭔가 상해를 입은 건데, 신체상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A씨가 아니라 B씨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나의 경우에는 B씨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않은 설명.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보험 문제. 우리가 상해보험이랑 화재보험.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보험, 물보험 같이 사례를 통해서 한 번씩 봤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잘 해야 우리가 제시문에서 같이 찾아서 매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잘 용어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16번, 17번 연계 문제고요. 16번, 17번, 16번은 무역 문제, 17번은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 문제 또 나온다고 했죠? 한번더 나올 거예요. 자, 16, 17. 우리나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무역 거래 내용이고요. 물음에 답하시오. 인코 탐지 2010 환전을 전제로 한다. 자, 우리나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미국의 세무 주의 인삼을 수출하고. 자, 선생님, 무역에서 나올 때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된다? 맞아요. 그 누가 수출업자인지, 누가 수입업자인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 일단 인삼을 수출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일단 수출을 해요. 근데 세모세모 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쌀도 수입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둘다 수출업자가 될 수도 있고 수입업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원미달러 환율 변동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 대금 결제 조건을 아래와 같이 계약했다. 대금 결제 조건을 보니까 DA 조건에서 어떻게 해요? DP 조건으로 바꿨네요. 자, 둘의 공통점은 일단 뭐다? 추심 방식이다. 얘는 acceptance, 인수 인도 조건이에요. 서류를 인수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얘는 뭐죠? 후지급 형태, 후지급. 그쵸? 근데 얘는 페이먼트, 얘는 일단 인수가 아니라 지급해요. 그래서 지급인도 조건이에요. 바로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 무슨 형태? 동시지급 형태의 대금 결제 방식이라는 거죠. 시기가 수출할 때는 나중에 하고, 대금 결제를. 그리고 수입할 때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는 그 시기를 땡겨서 동시로 했어요. 자, 그러면, 변화 아니지만 어쨌든 따로 놓고 봤을 때, 동시로 했어요. 그러면 수출과 수입 이거를 보고 우리가 환율이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유추해야 되는 조금 난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환율 문제 뒤에서 볼 거고요. 일단 수출 계약서와 수입 계약서 바탕으로 16번의 무역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선지로 갈게요. 바로 선지로. 이거 중요한 건 일단 우리나라 입장,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수입할 때, 쌀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세모세모주가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인이 된다. 자, 세모세모주가 일단은 수출업자가 되죠. 여기서는. 환어음 발행하는 거 맞는데, 얘가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인이 된다. 자, 선생님, 환어음 지급인 중요하다고 했죠? 추심이에요. 우리 추심 방식이기 때문에, 추심 방식에서는 수입업자가, 우리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지금 수입업자이기 때문에, 환어음의 지급인이 되는 거,

맞죠?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라서 맞는 방법. 얘는 추심을 보고 푸는 거. 자, 2번 수출할 때, 이번에 인상 수출할 때예요. 세무대무주가 체결한 적합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자, 이거 뭘 보고 풀어야 될까요? 적합보험의 피보험자? 많이 어렵죠. 적합보험이라는 건 일단 화물에 거기에 화물보험, 우리가 그 손해보험을 의미해요. 거기에 피보험자, 그 화물의 주인, 그러니까 손해를 입는 피보험자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누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추가. 이거 뭘 봐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 지금 인코텀즈 FOB랑 CIF 나와 있죠? 이거를 보는 건데,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업자, 누굴까요? 수출업자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 주죠. 우리나라. 그리고 수입업자, 누구였죠? 미국인 세모세모 주였어요. 자, 근데 수출할 때니까, 수출할 때그 가격 쪽은 FOB 부산입니다. 이 부산은 선적항이에요, 부산. 선적항 부산 맞죠, 우리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선적항 부산에서 여기 물건에 본선에 적재했어요. 선적항에서, 부산항에서 우리가 FOB 조건 했기 때문에 FOB 조건은요, 여기서 선적항에 했을 때, 선적항에 우리 물건에 적재상, 적, 선적항 적재를 했을 때, 물품의 위험 이전 분기점과 그리고 비용의 이전 분기점이 같이 이동합니다. 누구에게로? 여기서부터는 다 수입업자에게로 이동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뒤부터 나타나는 뭐 적합보험이나 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운송이나 이런 계약을 다 누가 할까요? 이 수입업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수입업자를 위해서. 왜? 물품의 이전 소요 분기점 이쪽부터 다 수입업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파손되는 거는 다 수입업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모세모주가 체결한 거 맞고요. 적합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적합보험 피보험자가 말했지만 세모세모주잖아요. 이 사람 소유가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피보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소유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앞에까지.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그럼 정답은 옳지 않은 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수출입 거래 시 품질의 결정 시기는 선적 시점으로 동일하다. 품질, 수량 이런 결정 시기 뭐 보고 결정하는 거죠? 선적 시점, 양도 시점은 인코텀즈 보고 하는 겁니다. FOB, CIF는 둘다 선적 시점 동일하기 때문에 맞고요. 자, 피보험 목적물의 담보 범위. 목적물의 담보 범위는 수입할 때보다 수출할 때더 좁다. 담보 범위는 뭘 봐야 돼요? 우리 보험 계약 체결 조건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ICC A 조건, 그 다음에 B 조건, 그 다음에 C 조건 순으로 적어지죠. 여기가 제일 담보 범위가 높아요. 자, 그럼 수출할 때더 좁다. 수출할 때더 좁다. 맞네요. ICC C 조건이니까 C 조건 더 좁은 거 맞죠? 자, 5번. 수출 물품과 수입 물품의 위험 분기점. 위험 분기점 보는 순간 얘는 뭘 봐야 된다? 인코텀즈 봐야 된다. 근데 수출과 수입 위험 분기점은 선적항의 본선상으로 동일하다. 자, 보니까 FOB, CIF 조건은 둘다 해상 및 내수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CIF 조건까지 CIF 조건은 둘다 물품 이전 분기점이 선적상의 본선상에 올려놨을 때까지가 이제 위험 분기점입니다. 물품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데 둘의 차이는 뭐였어요? 그러면 CIF 조건은 인슈어런스 보험이랑 그다음에 프레이트 이 운임이랑 둘다 누가 비용 누가 내요? 수출업자가 여기 갈 때까지 냅니다. 그게 CIF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비용 이전 분기점은 다르지만 둘다 선적상의 본선상에 동일한 건 맞죠. 위험 이전 분기점, 물품 이전 분기점이 똑같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보통 이제 FOB 조건이랑 CIF 조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세요. 인코텀즈.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통합형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오답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17번. 위 자료의 환율 변동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적절한 거. 자, 원인입니다. 원인. 환율 변동의 원인. 자, 일단 중요한 거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유추해야 돼요. 유추. 우리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 수출할 때는요, DA 조건을 했고요. 자, A 조건은 인수인도 조건. 그래서 얘는 후지급이라고 했죠. 후지급. 근데 수입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물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는 DP 조건이었어요. DP 조건은 무슨 조건? 지급인도 조건. 그래서 얘는 동시지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가 달랐어요. 얘를 바탕으로 환율을 유추해야 돼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원및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계속 예시는 똑같이 들게요. 교환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달러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나중에 원화로 환전해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지급 나중에 받는다는 거 수출 입장이니까 나중에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후지급으로 뒤에

조건으로 우리가 했을 거고, 자, 수입은요, 지급 인도 조건, 지금 바로 내야 돼요. 나중에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2천 원 주고 달러 사야 되거든요, 1달러. 그럼 더 많은 돈을 주고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불리하죠? 수입할 때는 무조건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하는 게 나아요. 그 동시 지급을 했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뭐를 유추할 수 있다? 아, 원미 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찾았어요. 이게 1번. 자, 2번은 뭐죠? 원인을 이제 보는 거예요. 환율 상승까지 찾았으면 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되기까지 원인을 찾아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두 단계인 거죠. 자, 기업.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여행이 증가한다. 우리나라 여행의 미국 여행.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여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달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이 달러에 대한 수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공서 그래프를 봤을 때 D곡선, S곡선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하죠. 그래서 환율 상승과 맞습니다. 적절한 원인이고요. 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 금액이 감소했대요. 그 많이 하면 이제 공급이 늘어날 텐데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급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공급이 감소되니까 환율이 늘어나는 거 맞죠? 환율이 상승하는 거. 그래서 기억은 이게 정답. 정답은 1번. 자,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에 대한 송금액이 감소한다?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한테 송금액을 보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달러로 환전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 달러가 원래 필요한 상황인데, 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자, 수요가 감소하는 걸 볼까요? 자,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이 인하,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환율 상승하는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상품을 수출한 금액이 증가한다. 미국의 상품 수출을 한 금액이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공급이 증가하죠. 외화 공급. 근데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1번. 난도가 있는 문제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맞췄다면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문제에 대해서 유추도 할수 있고, 상황 유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인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에 문제 중에. 자, 18번.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관한 앵커와 전문가의 대화인데요. 가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국은행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조절 정책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일단 한번 쭉 볼게요. 말풍선이 총 6개, 7개예요.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내 경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다소 과열됐대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대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지금 시중 통화량이 굉장히 많다, 적다. 많다. 너무 과열돼 있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이 그래서 이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대요. 기준금리 인상하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해서 경기가 안정됩니다. 맞죠? 근데 가가 뭔지 가 바로 볼까요? 통화량이 증가해서 우리가 통화량이 지금 되게 많은 상황, 과열돼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안 받고 대출금리 비싸니까 예금의 통장에 돈을 많이 넣게 되죠. 시중 통화량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됩니다. 그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 경기가 오히려 과열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통화량 증가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 경기 과열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외에도 한국은행이 또할수 있는 정책 세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공개시장 운영 정책,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세 가지. 그중에서 나를 뭔가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한국은행이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뭐할수 있겠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가봅시다. 나로. 나에는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통화안정증권은 공개시장 운영 정책 중에 하나였죠. 이제 우리가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건 목적이 있어요. 통화 안정을 위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환매한대요. 다시 사들인대요. 다시 사들인다는 건 이제 통화 안정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다시 사들이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그 매입 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중 통화량이 풀려버려요. 시중 통화량이 많아집니다. 근데 시중 통화량이 많아지는 건 오히려 인플레를 가속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상한 방법이죠. 오히려 여기를 발행을 해야죠. 발행. 발행을 해야 우리가 시중 통화량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자, 다에는 이래저래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유동성을 뭐할수 있겠다. 일단 경기 안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흡수, 통화량 감소, 그런 게 들어가야 되죠. 통화량 흡수, 뭐 유동성 흡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설명. 정답은 기억 기능이 아니니까 디귿 있는 대로 고르는 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통화 조절 정책, 저 골고루 알고 있는지 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유추하는 문제였어요. 자, 운송 문제 19번. 운송수단 문제도 선생님 말하지만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육해공의 그 특징들의 운송수단 특징들을 비교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보통 두 개, 세 개, 네 개가 비교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절대적인 특징이 아니라 항상 뭔가 비교해서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송수단. 자, 가나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상황 보니까 철도 운송, 우리 육해공 중에 철도 나왔네요. 차급 방식, 여러분 차급 방식이 뭐였을까요? 차급. 우리가 이제 철도가 있으면 이렇게 철도가 있죠. 운송을 할때 이거 하나에 한 량, 화차 한 량을 다 빌리는 거를 차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 화물 운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송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객들의 소량 화물을 주문한대요. 철도는 보통 이제 좀큰 화물, 무거운 화물을 많이 하죠. 자동차에 비하면 이제 육상에서 이제 소량이 많아지고 있고 운송량이 적더라도 전체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 뭐가 증가하고 있다? 뭐가 증가할까요? 그래서 나로 인한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단 운송량이 적은데 전체 운임을 지급하게 된다. 자, 이미 차급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뭔가 생각났을 거예요. 우리가 차급 하나를 다 빌리면 여기에 조금만 물건을 싣더라도 이거 하나 다 빌렸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빈 공간 돈안낼수 있나요? 아니, 돈 내야 되죠? 이빈 공간도 무조건 돈 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데드 프레이트.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화운임이라고 배웠습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데 운임을 내는 거죠. 빈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먼저 아까운 비용이죠. 공화운임. 그래서 가는 공화운임이 됩니다. 가. 근데 기억 선지에 바로 공화운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이죠. 자, 나에는 환적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 자, 환적 작업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 맞죠. 우리 철도 운송에서 환적 작업이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환적 작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니은도 정답. 옳은 것을 고르는 거. 자, 그리고 다에는 교통체증에 의한 운송 지연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아진다. 그 밑에 읽어봐야겠죠? 대안을 뭘 선택했냐면, 소량 화물의 근거리 운송, 소량 화물, 조그만 소량 화물의 근거리, 가까운 운송에 적합하며, 모두 필요가 없는 결국은 철도 운송에서 뭐로 바꿨다? 자동차 운송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까 환적 작업 필요 없는 거나 찾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대 효과가 자동차 운송에 대한 긍정적인 장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 보니까 교통체증에 의한 운송 지연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아진다. 아니, 운송 지연은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동차를 하게 되면 운송 지연이 단점이에요. 자동차의 단점. 얘는 아니에요. 그럼 기역 니은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육상 운송 중에서 철도랑 자동차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찾아내는 문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경제통합. 자, 경제통합 문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경제통합을 할때 각각의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특징들, 개념들만 물어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계산하는 문제까지 나올 것이냐. 이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까지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능 완성을 봤을 때 경제통합 중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A국 입장이에요. A국 무역 상황과 ABC, D국 간의 연도별 경제통합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경제 현상 고르는 거고요. 우리 경제통합이 총 5개 단계였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계, FTA. FTA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일단 중요한 거는 영내 관세. 우리 협정을 맞게 되면 영내국끼리는 영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거나 이런 특징이 있었고, 2단계로는 관세 동맹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세 동맹은 이제 여기 효과를 갖고 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뭘 가져가죠? 역 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 3단계로 가요. 그러면 공동시장이 됩니다. 공동시장은 여기서도 플러스 알파 효과를 가지게 되죠. 공동시장이라는 건 영내국 안에서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거. 자, 그리고 또 가요. 4단계로 가면 경제동맹. 경제동맹은 이제 공동의 뭐 금융정책 같은 거 세우는 거 플러스 알파 또 가져가는 거고, 마지막 5번이 완전경제통화, 완경통이라고 줄여볼게요. 완전경제통합. 얘는 사실 이론적이라서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이 경제적인 특징, 통합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볼게요. A국은 ABCD국의 상품 대당 수입 가격을 비교했대요. 그래서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한대요. 당연히 관세 포함해서 가장 낮은 그런 데서 수입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보니까 A국 입장입니다. 자, 대당 수입 단가가 나와 있어요. 관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입을 하면 관세를 같이 더해야 되죠? 그래서 수입 관세 구하는 거 나와 있고, 수입 관세를 더한 게 수입 가격입니다. 얘를 최저국으로 하는 나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수입을. 자, 그럼 얘 0.2니까 곱하면 16달러. 얘는 둘이 곱하면 0.3 곱하면 21달러. 0.4 곱하면 24달러. 그럼 관세가 이렇게 16달러.

16, 20, 24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도별로 경제통합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B국, C국, D국,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2023년도 경제에 체결된 경제협정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수입 단가와 수입 관세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80 더하기 16 하면 96달러 대낭. 그리고 C국은 91달러. 그리고 D국은 84달러. 자, 우리 수입 가격을 구했어요. 이 중에 최저국에서 수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선 어디서 수입할까요? 당연히 D국에서 수입하겠죠. 84달러 주고. 자, 2024년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AB국은 경제 동맹을 체결했대요. 자, 경제 동맹 몇 단계? 4단계. 이걸 체결했대요. A랑 B국. 자, 그러면 앞에 효과를 다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FTA에서 있었던 영내 관세 철폐, 영내관 철폐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B국이랑은 관세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B국과의 관세 이 16달러 없앱니다. 자, 그러면 관세가 0이기 때문에 얘는 80달러의 수입 가격이 가능하고요. 얘는 그대로네. 나머지는 91, 84. 자, 그럼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국가 B국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B국에서 아마 수입을 하겠죠. 자, 마지막 2025년도 AB국에 속한 경제동맹은 이미 A국이 이미 맺었잖아요. 근데 C국과 FTA를 맺었대요. 그럼 AB국은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C국이랑 FTA를 맺었다는 거는 1단계 FTA는 영내 관세 철폐를 하기 때문에 영내 관세 철폐 21달러 관세 매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70달러로 가져오죠. 얘는 그대로 변화 없이 84달러예요. 자, 그럼 2025년도에를 봤을 때 가장 저렴한 수입 가격 어디죠? 70달러인 C국이 되겠죠. 그래서 D국에서 했다가, B국에서 했다가, C국에서 수입했다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2024년에 A국과 B국은 공동금융정책을 수립했을 것이다. 2024년, A국과 B국. B국은 뭐였죠, 아까? 2024년에 경제동맹 체결했었죠. 경제동맹 체결하는 건 공동금융정책 수립하는 거 맞죠? 얘는 단순하게 이 4단계 경제동맹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D은 2025년 A국과 C국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했다. 생산요소, 노동, 토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영내국 사이에서 이동하는 거몇 단계였을까요? 공동시장이었습니다. 근데 2025년에 보면 C국과 FTA잖아요. FTA는 이거 1단계예요. 그래서 공동시장까지 특징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얘는 틀린 설명. D, D긋. 2023년 대비 2024년에 A국의 관세 수입은 대당 US 24달러 감소했을 것이다. 자, 이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2003년 대비 2004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쵸? 근데 84달러일 때는 우리가 사실 아무 협정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관세가 포함돼 있어요. 관세가 포함 얼마? 24달러가. 그래서 여기는 원래 24달러가 관세가 포함돼 있었는데 관세 수입 먹고 있었죠. 그런데 2024년도에 경제동맹을 맺으면서 관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80달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수입이 24달러의 관세 수입이 감소한 거 맞는 설명인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 디귿. 정답은 기억 디귿.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리을도 볼게요. 마지막. 2025년 ABC국은 D국에 대해 공동관세를 부과했다. 2025년 아까 ABC국, C국까지 FTA 맺었었잖아요. 위에 맺었던 협정이.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역외국. 이 D국은 역외국이에요. 협정 안 맺은 역외국인데, 공동관세 부과하는 건 관세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FTA에서 끝났거든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얘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 정답은 기역디귿 2번. 아까 찾았듯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회 모의고사는요. 1회에 비해서 난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많이 틀렸거나 어렵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계속 배울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요. 다음 강의에 3회차 모의고사 풀어볼 건데 반드시 풀어오고 채점 해오고 복습해 오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들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그걸 이용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내가 모르는 수용액의 농도를 정하고 싶어. 그럼 앞에서 배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활용하면 돼. 라고 해서 중화 적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수용액을 비교하고 나서 유니크 기출 풀이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오늘 다룰 내용들은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연습했던 건데요. 희석시키고, 취하고, 혼합하고, 숫자를 바꿔보았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몰 농도부터 제가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취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취하다가 먼저 나오지 않았고, 희석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취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이 같아야 된다라고 할게요. 취하는 거야. 내가 친구 핫초코를 뺏어 먹어요. 무조건 뭐가 같아야 돼요? 몰 농도요. 그럼 몰 농도는 같아요? 근데 부피는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200ml에서 내가 10ml만 취한 거니까 몇 배? 여기에서 200 중에 10. 다시 말해서 20분의 1이 된 거예요. 20분의 1배만큼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바로 용질의 양. 그래서 여기 용질의 양이 20분의 1배가 될 건데 확인해 보자. 여기 지금 밀리리터니까 0.1리터로 바꿔주고요. 이몰 농도니까 곱해주면 0.4몰. 그럼 여기에서 이몰 농도죠? 그럼 여기에는 0.01리터. 그럼 이거 곱해주면 0.02몰이에요. 그럼 20분 1배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반대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곱해서 갈수 있는데 10분의 4에서 곱하기 20분의 1을 해줘도 상관없죠? 그럼 여기 2, 여기 10이니까 100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지만 20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취하다. 저번 시간에 되게 많았죠. 취하다라고 할 때는 이만큼의 용질량이 감소할 거야. 몰 농도는 일정할 거야. 무엇을 이용할 거니? 라는 건 여러분들 선택. 근데 보통 저는 용질의 양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번에 물 켜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물을 넣어줄 건데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부피가 10배 되었다라고 하는 건 부피와 용질의 이 양, 그리고 여기에서 몰 농도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순서 바꿔서 쓸게요. 몰 농도는요,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니까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어. 그래서 몰 농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야. 제가 아까 쓰려고 했던 건 부피와 몰 농도는 반비례 관계야. 요거를 쓰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바꿔서 썼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자, 그럼 여기에서 10배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몰 농도는요, 반대로 10분의 1배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몇이다? 0.2몰 농도가 되었어요. 근데 뭘 변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용질의 양, 이 안에 알갱이 똑같아야 돼. 0.1리터서 곱해주면 0.02몰. 그래서 어떻다? 변화가 없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혼합시켜 볼 건데요. 다와 라를 혼합시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0.2몰 농도, 0.4몰 농도 그 사이 값이에요. 0.2보다 작아지면 안 돼. 0.4보다 커지면 안 돼. 그래서 한번 이네 분점을 먼저 이용해 볼까요? 0.2 그리고 0.4. 어느 쪽으로 가까워야 되니? 부피비가 100대 3. 그럼 얘네들 중에 양이 더 많아야 되는 건 0.4몰 농도가 더 많아야 돼. 그래서 어느 쪽에 치우쳐져야 돼? 0.4 쪽에 치우쳐져야 돼. 그래서 3대 1에 대한 비율로 있어야 돼. 란 뜻입니다. 그럼 바로 이 시점에 대해서 찾아줄 때는 실제 비율은 0.4와 0.2에 대한 차이니까 0.2죠? 그럼 0.2에서 얘네들이 총몇 칸인 거예요? 4칸 중에서 왼쪽 기준으로 3칸. 그럼 4분의 3. 근데 왼쪽 기준이니까 더하기 0.2를 해주면 이 시점에 대한 값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2죠? 거기다가 더하기, 이거 약분해주면 2분의 0.3. 그럼 얘는 사실은 10분의 2죠? 그럼 10분의 2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맞추기 해서 10 해주면은 얘네가 몇이 될까요? 그냥 2분의 0.7로 그냥 가도록 할게요. 그럼 나중에 얘네가 20분의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얘네들에 대한 농도가 바로 20분의 7이야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만약에 숫자 필요해요? 그럼 5 곱해주면 돼요. 0.35 몰 농도입니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요, 제가 이번에 용질의 양을 각각 구해서 정말로 맞게 구했는가를 확인.

해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0.4 몰 농도야? 부피는 0.3리터입니다. 그럼 곱해주는 얘네 몇이에요? 0.12 몰이요. 그럼 둘을 더해줘야 돼요. 그럴 때 얘네들이 몇이다? 0.14 몰이다. 여기다가 400ml니까 0.4리터를 나눠주면 2분의 7, 여기에서 똑같이 20분의 7, 20분의 7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45 몰 농도예요. 됐나요? 그래서 앞에서 취하다라고 하는 건 몰농도 똑같고, 희석하다라고 하는 건 용질의 양이 같고, 혼합하다라고 할 때는 부피 더해준 값, 용질의 양 더해준 값, 나눠준 값이 바로 몰농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는 내분점을 활용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을 활용하실 때는요, 여기 시작점 왼쪽으로부터 해서 얼만큼 얘네가 멀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칸에 대한 게 필요한데, 실제는 0.2칸, 그리고 나서 여기는 3대 1이다라고 했으니까 4분의 3만큼. 그래서 구해주면 여기는 2분의 0.3. 그럼 0.2 곱하기 2에 줘서 0.4죠. 그래서 0.7로 줘야 바로 왔고요. 20분의 7이구나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처음에 10분의 2로 하려다가 이게 조금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취향과 물김, 혼합 이해하셨나요? 사실은 수능에서 출제된 거는 이세 가지를 조금 혼합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잘 기억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따로 글이 없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식초 10ml가 있습니다. 이 10ml에다가요, 제가 물을 섞을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수용액 1이고요. 이 수용액 1에 대한 부피는 50ml입니다. 식초 10ml에다 물을 섞어서 수용액 1을 만들었는데 50ml짜리 만들었고요. 이때 나에 대해서는요, 수용액 1에서 딱 25ml만 제가 취해올 거예요. 자, 25ml만 딱 취해왔어요. 그러면은 몰 농도는 지금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내가 취해왔으니까 이 안에 알갱이가 달라졌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여기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50ml에서 25ml만 취해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끝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수능에서는요, X 몰 농도 HCl 염산을 섞을 건데요. 얘가 바로 20ml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이 안에서 지금 중화반응이 아니고 얘도 지금 식초니까 아세트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아세트산과 사실 염산에 대해서 수소이온에 대한 양을 증가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다 또 물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수용액 2예요. 그러면 물에 넣어서 부피가 몇이 됐냐면 100ml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25ml만큼 취해왔고, 여기에서 염산을 섞어서 만든 게 바로 여기까지 수용액인데, 물을 넣은 게 바로 수용액 2, 100ml입니다. 알았죠? 물까지 포함해서 수용액 2.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용액 2에 대해서 가져올 거예요. 수용액 2에서 20ml만큼 취해와서요, 얘와 누구를 반응시킬 거냐면, 0.1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을 반응시켰더니요, 15ml일 때딱 중화점이더래요. 이게 딱 주어진 실험 과정. 그리고 나서 결과는요, 사실 식초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에 대한 양을 알려줄게. 이 아세트산에 대한 양은 몰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 몰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입니다. 그러면 표현을 제가 이제 7mm로 바꿔볼게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용질의 양으로 가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식초 10ml에 아세트산에 대한 양이요, 7mmol이래요. 그러면 여기 식초 10ml에서 7mmol이다라는 것까지 이해 되셨죠? 물을 섞었어요. 그대로 몇이어야 돼요? 7mmol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50ml에서 25ml이에요. 50ml에서 25ml다. 다시 말해서 얘를 2분의 1 배해줬다. 몇이 됩니까? 여기 왔더니 3.5mmol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내가 몰라요. 그래서 다로 가볼게요. 그랬더니 얘네들에 대해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은 0.1과 15mmol을 곱해줬더니 1.5mmol이더라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수용액 2도 똑같이 중화점이라는 건 수소 이온의 양이 얼만큼 있어야 돼요? 1.5 미리몰만큼 있어야 돼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00ml에서 20ml만큼 취해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한 양은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취해 갔다라고 할때100 중에서 20만큼 5분의 1배 됐어요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역수치 해주면 되죠. 그래서 1.5 곱하기 5, 5배를 해주니까 원래는 7.5mmol이 있었는데 얘한테서 5분의 1배 해준 게 1.5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3.5mmol 구해놨고 여기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더해준 게 몇이다? 아, 7.5mmol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 몇이 돼야 돼요? 4mmol이요. 그럼 4mmol이다? 그럼 20ml 분해요. 4mmol 해주면 얘네들 몰 농도 몇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 5분의 1, 0.2요.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취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혼합시키는 것도 해봤고요. 이 혼합이라고 했을 땐 수소 이온에 대한 양의 관점으로 제가 갔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근데 몰농도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몰농도 관점을 한번 가볼 건데요. 식초 10ml에서 아세트산에 대한 양을 줬어요. 그러면 7mmol인데 얘가 사실은 10ml죠. 그럼 몰농도는 얘가 몇이다? 0. 그냥 10분의 7로 가보도록 할게요. 10분의 7 몰농도다라고 갑니다. 그럼 10분의 7 몰농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물을 섞었어요. 그 물을 섞었더니요, 10ml였던 애가 50ml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50ml가 됐네? 원래 10ml였던 애가? 그럼 얘가 몇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배 해주니까 50분의 7 몰농도가 됩니다. 그럼 50분의 7 몰농도가 된 거를 내가 취했어요. 그럼 똑같이 몰농도 몇이어야 돼요? 50분의 7 몰농도여야 돼요. 근데 얘에 대한 몰농도는 X예요. 그랬더니, 이제 몇뭘 녹는지 알려줘야지 우리가 혼합에 대한 걸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혼합에 대해서 활용하려 봤더니 여기 수액 2에서 그리고 여기서 수산화 나트륨에 대해서 관계를 이용했던 얘에 대한 몰 농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지금 0.1몰 농도 15ml일 때 여기에서 얘에 대한 몰 농도 몰라요. 하지만 20ml라는 거 알아요. 같아야 돼요. 그럼 얘 지금 몇이 돼줘야 돼요? 아, 얘는요. 지금 40분의 3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5죠? 여기다 20 나눠주니까 40분의 3. 그럼 40분의 3몰 농도가 뭐냐면 얘가 지금 20ml일 때예요. 근데 얘 취해온 거죠? 그럼 100ml일 때도 몇이어야 돼요? 40분의 3몰 농도여야 돼요. 그럼 40분의 3몰 농도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물을 섞은 상태거든요. 원래는 25ml와 20ml 더해주면 부피가 45ml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이 된 거예요? 100ml. 그렇게 해서 얘네가 40분의 3이 된 거니까 반대로 45분의 100을 해주면 원래 얘네가 물 희석시키기 전에 몰 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일단 약분해주니까 20과 9. 그럼 여기 약분, 여기 3, 여기에서 약분 2. 6분의 1이 나옵니다. 이 6분의 1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기에서 50분의 7 몰농도와 X 몰농도의 딱 중간가, 평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했던 혼합이랑 똑같은 원리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지금 처음에 50분의 7이었어요. 나중에 혼합하고 나서 여기에 6분의 1이고요. 여기가 X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부피비는 5대 4. 그럼 5만큼 있는 애 가깝죠? 여기가 바로 4, 여기가 바로 5. 그럼 여기에 대한 차이가, 실제 차이가요, 300분의 8입니다. 그럼 여기 실제 차이가 300분의 8이에요. 그럼 이 약분해볼까요? 2, 여기는 75. 그럼 75분의 2예요, 여기가. 그럼 전체는요, 전체는 얘네가 9칸이에요. 이건 4칸에 대한 거죠? 그래서 4분의 9를 해줄게요. 그럼 전체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여기 1, 여기 2. 약분하면 여기는 2, 5. 그래서 50분의 3입니다. 그럼 전체가 50분의 3이에요. 50분의 7 기준으로 이 칸이 50분의 3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50분의 몇이다? 10. 그래서 5분의 1, 바로 10, 0.2가 똑같이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더 우리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접근했던 거는 양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식초 10ml에 물을 넣어서 수용액을 만들더라도 양은 일정해요. 근데 50ml에서 25ml로요, 2분의 1만큼 취했으니까요,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얘에 대한 양 모르겠어요. 근데 물을 섞어서 만든 거에 대해서 얘네가 100ml 중에 20ml 취했으니까 5분의 1배가 됐다는 건 알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에서 수소이온의 양과 여기에서 수산화이온이 같기 때문에 중화점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수산화이온 양이 지금 1.5인데 얘가 원래는 5 뺐을 때 수소이온의 양이니까 여기는 7.5야. 그래서 얘가 4밀리몰이야라는 걸 찾아냈고요. 이게 바로 용질의 양을 가지고 한 거. 몰 농도로 할 거면 몰 농도가요. 물을 탔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5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50분의 7과 X에 대한 이 평균에 대한 여기에서 나온 혼합 용액에 대한 이몰 농도는요. 바로 다에서 우리가 얻어냈는데 문제는 물을 탔어요. 물을 탔기 때문에 45ml에서 100ml가 됐네. 역수치에서 45분의 100으로 원래 40분의 3이 아니라 6분의 1이었어라는 걸 찾아내서 6분의 1 시점 찾아내고 얘네들에 대해서 X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지금 난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요. 여기만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지금 평균 값을 구해야 돼요 라고 할때 혼합률을 구해야 돼요 라고 할 때는 원래는 여기서 50분의 7몰 농도 그리고 부피가 25ml 그리고 여기에서는 X몰 농도 여기에서 부피가 20ml 이게 바로 밀리몰이고 여기에서 얘네도 혼합한 부피는 25와 20 더해주면 45ml 이게 바로 얘네들 값이 뭐다? 6분의 1이다라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 45분의 25와 45분의 20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쓸 때도 그냥 간단하게 50분의 7에다가 사실은 45분의 25야. 그래서 9분의 5 더하기 x 곱하기 여기 45분의 20이야. 9분의 4 이렇게 해서 6분의 1로 가기도 해요. 이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럼 양쪽에다가 9 곱해주고 여기 9 곱해주면 빠르게 이 x 값이 몇이다라는 게 나와요. 5분의 1이구나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4분점 어려워요. 괜찮아. 요렇게 구하셔도 돼요. 하지만 용질의 양으로 가는 거, 몰 농도로 가는 거두 가지 모두 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연습 하셔야 돼요. 이번에 나왔던 수능 유형이 이거였어요. 식초에다가 물을 섞고 그리고 나서 염산과 섞어서 수소이온의 양을 늘렸던 문제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한번더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취하다, 물키다, 혼합한다 라고 할 때는 취한다 라고 한다. 그럼 뭐가 같아야 된다? 몰 농도가 같다. 물킨다. 뭐가 같다? 용질량이 같다. 혼합한다 라고 할 때는 첫 번째, 그냥 산과 산이면 수소이온의 양이 증가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수산화이온과 그리고 나서 수소이온에 대한 중화 반응인가에 따라서 안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소수소이온에 대한 양에 대한 합이다라고 하면 너무 고맙게 그냥 용질의 양 합해주거나 내분점을 활용해주면 된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같이 마저 두 수용액 비교하는 연습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할 거는요.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 뭘 물어볼 거냐면 첫 번째, 1몰 농도 HCl 10ml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X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이 있고요. 얘가 20ml 있어요. 그럼 X몰 농도 몇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로 물어볼 거냐면요. 아세트산에 대해서는 내가 몰 농도를 몰라요. 그래서 X몰 농도예요. 얘가 10ml가 있는데요. 내가 두 가지 용액을 가져올 거예요. 하나는 A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하나는 B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얘네 둘을 가지고서는 적정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얘네 지금 수소이온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지금 얘네 둘이 같아야 돼? 수소이온의 양과 수산화이온 양. 그럼 얘네 둘도 같아야 돼? 수소이온 양과 수산화이온 양. 여기서 V1ml, V2ml라고 했을 때 그럼 얘네들 양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세 가지가 같아야 돼! 라는 걸 활용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 과정 가볼게요. X몰 농도 아세트산 25ml에다가 물을 넣었습니다. 자, 물을 넣었다라고 하는 건 뭐다? 희석시켰다. 그럼 두 가지 관점 빠르게 생각하자. 첫 번째, 용질의 양은 어떻다? 일정하다. 농도는 어떻다? 변할 것이다. 그러면 수소이온의 양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활용할 거면 바로 그냥 수소이온이 일정해라고 가시면 되고요. 나는 근데 여기에서 몰 농도 활용하고 싶어. 그러면 전체가 100ml가 된 거죠? 원래는 25ml였어요. 그럼 몇배된 거야? 4분의 1배. 그래서 X에다가 4분의 1배 이렇게 가도 돼요. 자, 그럼 두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어떤 걸 활용할지는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가보자. 삼각 플러스 그에 가에서 맞는 거 이제 취입니다.
그럼 모유농도 어때요? 일정해요. 하지만 용질의 양 변할 거예요.

몇이었어요? 원래 100ml였는데 나중에 얘네가 40ml만큼 취할 거기 때문에요. 100ml에서 40ml만큼 취했어? 다시 말해서 10분의 4만큼만 용질량이 올 거야. 첫 번째 경우, 수소 이온의 양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취했어요. 100ml에서 40ml만. 그래서 10분의 4배. 만약에 농도로 갈 거예요. 농도는 변화 없이 일정해요. 4분의 1x로 그대로 가주면 돼요. 그래서 페노프탈 용액 넣고서는 반응시켜 봅니다. 자, 그랬더니요. 0.2 모유 농도 수산화 나트륨을요. 뷰렛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서 끝내지 않았어요. 부피 측정하고 다시 0.2 모유 농도 대신에 Y 모유 농도로 부피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뷰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 플라스크를 두 개를 준비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뷰렛 첫 번째와 두 번째 들어있는 건 달라요. 하나는 0.2 모유 농도, 하나는 Y 모유 농도로요. 서로 다르게 해서 얘네들에 대한 결과값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실험 과정을요. 좀 축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내가 반응에 사용할 아세트산에 대한 모유 농도는 일정. 여기서 부피도 일정. 그래서 수소 이온의 양은요, 일정합니다. 자, 일정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물을 넣었어요. 그래도 일정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몇배한 거예요? 지금 100분의 40이 됐으니까요, 10분의 4배 됐습니다. 그럼 수소 이온의 양이 10분의 4배에서 이 일정한 상황에서 하나는 0.2 모유 농도 수산화 나트륨, 하나 Y 모유 농도 수산화 나트륨을 가지고 반응할 거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는 40, 하나는 16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활용해 볼 건데요. 40일 때 모유 농도는 0.2였대요. 0.2. 그 다음에 16ml일 때는 Y 모유 농도였대요. 이때 수소 이온의 양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누구랑 또 같아야 돼요? 수소 이온의 양. 걔가 바로 몇이냐면 지금 40ml였죠? 자, 여기서 100ml였죠? 그래서 X 모유 농도였죠? 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수소 이온에 대한 양으로 갈 거면 처음에 X 모유 농도에다가 25ml죠? 여기다가 얘네들 10분의 4배 해줬습니다. 라고 가주면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모유 농도 관점으로 갈 거면 X 모유 농도에다가 물을 넣어줬어요. 100분의 25니까 4분의 1배로 갔고요. 여기서 수소 이온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40ml일 때 반응했으니까 40ml로 해주면 이게 바로 수소 이온에 대한 양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더. 제가 두 가지로 지금 접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수소 이온에 대한 양으로 갈 때는 지금 X 모유 농도와 25ml일 때 초기 값에 대해서 이 양이 10분의 4배가 됐어라고 갔고요. 만약에 모유 농도로 갈 거면 X 모유 농도에서 25ml에서 100ml가 됐으니까 4분의 1배 했고 거기에서 40ml만큼 넣어줬으니까 40만큼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수소 이온에 대한 양이 될 겁니다. 둘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모두 같다. 하나, 둘, 세 개. 뭐, 이거 두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또는 하나, 둘, 세 개.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X랑 Y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X란 값은요. 여기에서 얘가 지금 8이에요. 그러면 Y는 16분의 8이니까 2분의 1, 0.5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얘네가 8이 나와줘야 돼요. 그쵸? 40ml 곱하기 0.2니까 8 곱해주면은 여기에도 우리가 2, 5 약분 되니까 5, 10. 그럼 여기 X가 몇이다? 0.8이다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도 똑같이 몇이 돼야 돼요? 8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10이죠? 그럼 X는 0.8이다. 똑같죠? 상관없습니다. 뭐로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는 0.8, Y는 0.5. 더해준 값 구해라 라고 했었죠? 더해주면 1.3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던 거는요, 바로 X랑 Y인데, 두 가지 수산화 나트륨의 모유 농도가 주어졌습니다. 그 수산화 이온의 양과 수소 이온의 양이 같아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거를 활용할까 고민을 했다 둘다 있어요. 하나는, 아, 그냥 수소 이온의 양으로 가져가자. 하나는 모유 농도로 가져가자.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수소 이온의 양이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하라고 했으면 저는 1번으로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난 모유 농도가 더 자신 있어요. 그러면 X 모유 농도에서 부피가 25에서 100ml로 지금 4분의 1배가 됐으니까 모유 농도 변한 거에다가

그때 시점에 얘네들의 부피 40, 곱해주면 수소 이온에 대한 양. 근데 만약에 내가 수소 이온으로 가고 싶어? 그럼 40, 100, 25. 그래서 여기에서 10분의 4배? 근데 여기에선 똑같아야 돼. 그럼 x 곱하기 25에다가 10분의 4배 해주면 수소 이온의 양이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직접 풀어봐야지 점점점 이해가 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풀어보고 설명 다시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조금 다르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아까는 하나의 수소나 나트륨에 대한 몰 농도,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애에 대한 몰 농도 구해봐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식초 속에 아세트산에 대한 함량을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식초가 보통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0ml 부피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부피로 주어졌을 때이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에 대한 양이 구할 수 있도록 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과 같으니까. 이때 X몰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우리한테는 보통 식초 1g에 들어있는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질량을 바꿔줘야 되니까,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밀도가 주어집니다. 그럼 그램 퍼 밀리리터니까 곱해주면 10dg이 되겠죠? 그럼 10d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에 대한 양이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지금 질량이죠? 질량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X몰에다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우리 뭘 곱해줘야 돼요? 분자량.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여기서 아세트산 60이죠? 곱해주면 60X g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궁금한 거. 1g이야. 이건 10dg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나눠주면 되겠죠? 10dg 중에서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은 60X g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1g에 해당하는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게몇 그램인지 또는 부피가 몇인지 내가 혹시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같이 비교할 거는요. 식초 10ml에 질량의 측정을 일단 할 거고요. 여기 부피로 시작했는데 질량을 측정한대요. 주의하셔야겠죠? 부피로 시작하지만 질문은 식초 1g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까 식초 1g에 들어있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 적정 실험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질량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때 가해 식초 10ml에 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100ml로 만들어서 희석시켰어요. 저는 지금 뭐로 갈 거면 수소 이온에 대한 양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이온에 대한 양은 일정해요. 물만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취할 거예요. 100ml에서 10ml 취했어요. 100ml에서 10ml 취했으니까 몇이다? 얘네는 10분의 1배다. 그럼 수소 이온의 양이 10분의 1배가 되었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적정에 활용한 거는 0.1몰 농도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 가겠죠? 0.1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적정했을 때 부피 측정.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10ml에 해당하는 게 A g이다 라고 했습니다. 10ml에 해당하는 거 A g이야? 이거 지금 10ml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0.1 몰농도에 대해서 수산화 나트륨 반응시켰을 때 부피가 10ml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0.1 몰농도인데 몰농도 삭제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한테 X를 구하라고 했을 때 질량이에요. 질량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몰.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10ml와 0.1 몰농도 곱한 거는 바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인데 문제는 이건 밀리몰이에요.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바꿔주면은 몰이 되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사실은 얘네들에 대한 질량이니까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요? 분자량. 그래서 우리한테 질량 물어보면 항상 양에다가 화학식에 곱하자. 그래서 60까지 곱해줬습니다. 그럼 다된 건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거한 가지. 우리는 A g으로 했어요. 10ml일 때 A g. 근데 여기는 지금 1g이 들어있는 이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바꿔야 돼요. 다 구하고 A로 나눌 건지 차라리 얘를 X g이 아니라 사실은 얘는 X g이 아니라 여기에서 A g만큼 있으니까 똑같이 A 배줘서 AX g이야 라고 바꿔줄 건지. 둘 중에 하나 똑같아요. 이거를 A로 나눠주든가, 이거를 AX로 나눠주든가, 얘가 결국 뭐다? AX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더. 식초 전체 질량은 A g입니다. 근데 1g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A분의 1배로 여러분들 바꿔줘야 돼요. 그 바꿔주는 과정은 여기다가 1을 나눠줘도 되고, 여기 x 옆에다가 A를 곱해줘도 돼요. 그래서 AB만큼 해줘야 된다. 그럼 이거에서 곱해줄게요. 그럼 여기 1. 자, 여기 지금 곱해줬더니 얘는 몇이다? 아, 100분의 60이다. 100분의 6이네요. 제가 약분 요거 했으니까 빠르게. 그럼 사실은 이거 한번더 우리가 또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빠진 게 사실 있어요. 자, 이거 약분하기 전에 하나 더 빠진 거 챙겨올게요. 뭘 빠뜨렸냐면, 봐봐요. 내가 100ml 만들어서 10ml만큼 취했거든요? 그럼 여기 사실은 식초 10ml 들어있었던 애는 얼만큼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구한 거에 10배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내가 지금 주어진 정보는 가의 식초 1g이에요. 내가 희석시킨 여기가 아니라, 희석시킨 여기 아니라 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100분의 10, 10분의 1배 했던 걸 다시 10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60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60이라고 했는데 여기 쓰지 않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그럼 여기 지금 수산화 이온에 대한 밀리몰 뭘로 바꿔줬고요? 여기 뭘로 바꿔준 것까지? 그럼 몰의 질량으로 바꿔준 것까지? 가에 대한 거니까 10분의 1배 된거 10배 다시 해주기. 그래서 10분의 6이고요. 이게 바로 AX니까 X는 몇이다? 아, 5A분의 3이다 라고 가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는 이제 질량까지 구하는 거 했습니다. 그러면 유니크 기출 풀이를 통해서 두 가지 용액 비교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아세트산에 대한 수용액 몰 농도를 알아보는 중화적정 실험에서 실험 기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통 원래 요게 좀 많이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실험 과정 보여주면서 이 니은이 무엇이니?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니은 바로 보이죠? 여기 지금 콕이 달려 있고요. 중화적정할 때 삼각 플라스크는 내가 농도 모르는 애, 농도 정확히 아는 애는 니은에 넣는다. 니은은 뷰렛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세트산을 준비했습니다. 가의 수용액 10ml에 물이 넣어서 100ml 수용을 만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로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소 이온의 양으로 갈 것이냐, 몰 농도를 할 것이냐. 근데 묻는 게 뭔지 일단 보고서는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일단 알았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요. 기역 미리만큼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대요. 취했구나.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니은에 들어있는, 아까 니은은 뭐였다? 뷰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뷰렛에다가요,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0.2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줬어요. 거기다가 삼각 플라스크에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뜨리면서 바로 흔들어주면서 반응을 완결시켰더니 붉은색이 나타나였고요. 이때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몇이었다? 바로 10ml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준게 뭐였냐면요. 여기 가에서 아세트산에 대한 몰 농도가 1.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실은 1.0 몰 농도구나라는 거 주어졌으니까 이몰 농도를 가지고 따라오셔도 되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반응시킨 게 뭐냐면 0.2 몰 농도.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10ml죠. 얘가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인데 수소 이온의 양도 똑같아야 돼. 넣어준 애에 대해선 기역 밀리리터. 그럼 여기 지금 몰 농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수소 이온이 나을까요? 아니면 몰 농도가 나을까요? 몰 농도가 낫겠죠. 그래서 저는 몰 농도로 갈게요. 1몰 농도에서요. 여기 10ml에 100ml로요. 얼만큼 된 거예요? 100 중에 10만큼 10분의 1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취했으니까 똑같아야 돼요, 몰 농도가요. 그래서 10분의 1만큼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은 무엇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20이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내가 수소 이온으로 양으로 갔으면 좀 복잡했겠다. 왜? 몰 농도만 바로 알면 여기 부피를 알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몰 농도로 갈때 1, 몰 농도 10에서 100이 됐으니까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배를 해주네. 그럼 여기에서 기역이라는 거 20ml구나라는 걸 빠르게 구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기역은 20, 니은은 뷰렛.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식초 1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구해보도록 할게요. 가 25도에서 밀도가 D, 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그러면 부피로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식초 10ml에다가 물을 넣었어요. 그럼 물을 넣었는데 지금 10ml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따가 식초 1g이기 때문에 질량 바꿀 수 있으니까 밀도도 동그라미 적어놓을게요. 물을 넣었지만 이 안에 용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몰 농도는 변했을 거고요. 나에서 맞는 거 20ml만큼 취할 겁니다. 용질의 양이요. 100분의 20이네요. 그럼 얘네들 몇이다? 5분의 1배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반응에 참여시킨 수산화 나트륨은요. 0.2 몰 농도고요. 이때 얘네들이 대한 부피를 측정할 겁니다. 자, 그럼 측정해줘야겠죠? 측정했던 A래요. 자, 까먹기 전에 써놓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부피는 A ml. 그리고 또 우리한테 구하란 X가 무엇인가 봤더니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 어디? 가. 그럼 가로 다시 가볼게요. 가. 아, 원래. 원래 들어있었던 거.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을 구하고 수소 이온에 대한 양이 같아라고 구한 거에다가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몇배 줘야 돼요? 5분의 1배로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때는 원래대로 5배를 해줘야 돼. 란 뜻이에요. 그럼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은 0.25 몰 농도, 거기에서 부피가 A 밀리리터인데, 우리가 사실은 질량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밀리몰로 가면 안 되고, 당연히 몰로 바꿔줘야 되죠? 10의 마이너스 3제곱. 여기까지가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 양이 같다. 근데 사실은 5배 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우리는 궁금한 건 질량이니까 뭐 해줘야 된다? 곱하기 60을 해줘서 분자량까지 질량으로 바꿔줘야 된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여기에서 1g에 들어있는 게 궁금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X g이었고. 근데 얘는 사실은 몇이었냐면 10ml죠? 그렇다라는 건 질량이 10ml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얘 얼만큼 있다란 뜻이에요. 10dg만큼 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내가 구해준 거에다가 10dg을 나눠줘야지 1g에 해당한 아세트산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지금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A. 그리고 여기에서는 곱해주면은 300. 그러면 곱하기 3. 여기에서 그러면 없어지죠? 그러면 바로 100. D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400D분의 3AE라는 게 바로 뭐다? X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요. 식초 1g에 들어가는 아세트산의 질량인데, 가에서. 그럼 식초 1g인데, 사실은 식초가 10ml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10ml가 이 질량으로 바꾸면 10dg이래요. 근데 나 1g이 궁금하니까 다 구하고 나서 얘네들 전체 질량을 나눠줘서 1g에 들어있는 건 이만큼이야 라고 나타내준 겁니다. 그럼 그때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은 바로 수산화 나트륨과 반응한 수산화 이온과 동일하게 수소 이온이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취했잖아요. 100 중에 얼만큼? 10만큼, 20만큼이네요. 그럼 100 중에 20만큼이니까 5분의 1배를 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5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5배를 해준 게 바로 수소 이온에 대한 양. 근데 질량이 궁금해? 분자량을 곱해줍니다. 그럼 질량이 나오겠죠. 분자량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X는 물음표고 옆에다가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이라고 주어졌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그 다음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 문제도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풀이하는 거는 단독 수용액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다 써줘야 돼요. 세 번째 문제 사실은 두 가지 수용액에 대한 비교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할 필요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제 따라가면서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2번에서 풀었던 이 풀이를 그대로 여기서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한번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다쓸 필요 있나? 라는 생각으로 다른 풀이도 해보도록 할게요. 25도에서 식초 A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알아보기 위한 중화작정 실험입니다. 25도에서

저요. 식초에 대한 밀도가 주어졌는데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 식초 A, 하나 식초 B입니다. A 20ml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ml 만들었고요. 20ml에다가 100ml. 저는 수소 이온의 양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변화가 없어요. 근데 50ml만큼 취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할게요. 100ml 중에서 50ml니까 2분의 1배 취해줬구나라는 거 알았고요. 여기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산화 나트륨 모의 농도는 A 모의 농도입니다. 그때 적정했을 때 붉게 변한 순간 이제 부피 측정.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더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B라는 애를요. 20ml 물을 넣고 수용액을 그램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은 우리는 얼만큼 취해가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100ml에서 여기 50g만큼이니까 얘도 100 100g, 100ml가 아니라 100g에서 50g이니까 2분의 1배만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을 써줄 때, 아, 나에 대해서 식초 A에 대한 정보를 일단 써놓고 갈게요. 얘는 원래 20ml가 있었어요. 20ml가 있었던 A에서 지금 2분의 1만큼 취해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20ml 있었고, 그리고 여기다가 2분의 1만큼 취해서 반응시켰고, 자, 식초 B에 대해서는요, 원래 얘도 20ml 있었고요. 얘는 지금 100g에서 50g으로요, 얘도 지금 2분의 1만큼만 취해간 상황입니다. 모두 다 A 모의농도 수산화 나트륨으로 반응시켰고요. 그 결과예요. 다에서 마에서 부피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각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도 줬고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수산화 이온의 양과 수소 이온의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활용해 줘라. 그러면 여기 A 몰 농도. 그런데 이건 사실은 밀리몰이기 때문에 몰로 바꾸기 위해서 10에 마이너스 3제곱.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얘는 원래 2분의 1배 준 거니까 2배로 해서 원래 값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 대한 질량이 지금 구하시라고 했죠? 그럼 질량 구하기 위해서 분자량 60. 똑같이 마에서도요. 수산화 나트륨 모의 농도, A 모의 농도. 그때 밀리몰이니까 몰로 바꾸기 위해서 10에 마이너스 3제곱. 그리고 나서 얘는 2분의 1만큼 취해준 거죠? 그 원래는 지금 2배를 해줘야겠네. 2배 해주고, 질량 구하려면 분자량. 이렇게 해서 각각 지금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 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준게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래요. 어? 우리는 지금 20ml에 들어있는 근데 여기서 질량으로 바꿔주면 아까 밀도 dA 써라라고 했죠? 그럼 20dA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1g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20dA를 곱해주면 20ml에 해당하는 애의 아세트산 질량이 돼요. 똑같이 여기다 해볼까요? 얘도 지금 20ml인데 밀도 몇이었어요? dB 곱해주면 20ml를 그냥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다. 20dB g이구나. 그럼 여기도 1g이 아니라 사실은 20ml니까 20dB 곱해주면 되겠죠. 질량 단위는 지울게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어떻다? 아, 같다. 라고 이제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뭐예요? X.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가야 하는가? 어차피 다와 마에 사용한 수산화 나트륨 모의 농도는 같고요. 어차피 지금 얘네들 밀리리터로 하나, 뭐, 밀리몰로 하나, 몰로 하나, 어차피 나는 얘네 둘에 대한 비율로 세울 거거든요? 비율로 세울 게 때문에 얘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같은 애들에 대한 분자량이죠? 아세트산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난 얘네들에 대한 비율로 이제 풀어볼 건데요. 다와 마에서 얘네가 반응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을 통해서 수소 이온에 대한 양을 결정 지을 겁니다. 그 수소 이온의 양이 바로 질량과 비례 관계다라는 걸 세울 거예요. 그러면 다와 마에 대해서 비례 관계를 세워주면 얘네들은 2대 5. 거기다가 우리가 사실 취해준 양이 여기 운 좋게 같았죠? 그래서 요것도 지워줍니다. 그래서 2대 5에 대한 비율이네. 그럼 2대 5에 대한 수소 이온에 대한 양이 있어. 그럼 질량비도 2대 5여야 돼. 왜냐면 분자량은 아세트산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몰비가 즉 질량비다라는 건 1단원에서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량비가요. 너무 운 좋게 모두 다 20ml로 시작했어. 그래서 0.02 dA 대 xdB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 정리 한번

0: 해볼까요? 여기서 2이 없애주면 0.01. 그럼 여기는 0.05 dA는 xdB. 그래서 여기 x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20분의요. dB는 dA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가주시면 돼요. 됐나요? 다시 한번더 볼게요. 제가 두 가지 수용액을 비교할 때는 풀이가 아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3번인데 2번 풀 때는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부피, 그때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몰 농도, 그럼 여기까지 밀리몰이고 10에 마이너스 3제곱 해주면 몰이다. 이게 바로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이 같습니다라는 걸 활용을 해줬는데요. 우리가 100ml를 취해서 적정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100ml에서 취한 게 만약 예를 들어서 5분의 1배야? 그럼 다시 5배 줘야지. 근데 여기선 몇 배였냐면 2분의 1이었어요. 100ml에서 50ml 취했네? 그럼 2분의 1배 한 건데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2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2배를 해줬고 질량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량 곱해서 질량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준게 뭐였어요? 식초 1g이죠? 1g이니까 원래 얘네 1g 아니야. 20ml야. 그러면 부피를 밀도로 바꿔줘야 되니까 부피를 밀도 아니라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밀도를 이용해서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줬어요. 자, 그럼 원래는 이거를 나눠줘야 되죠? 근데 제가 싫어. 그래서 곱해버렸어요. 사실 얘는요, 20ml에 있는 이 질량이 0.02 곱하기 20dA야라고 해서 식을 세워준 거는 2번 문제에서 풀이할 때, 그냥 수용액 하나 있을 때. 근데 만약에 수용액 두개 있다? 얘네들 비례관계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통된 거 뭐야? 수산화 나트륨 똑같은 애 사용했잖아요. 그때 사용된 부피만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 몰농도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럼 얘네들 굳이 뭘로 안 바꿔도 돼요? 네, 안 바꿔도 돼요. 그 분자량 안 곱해도 돼요? 네. 하지만 얘네가 취해온 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취해온 값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부피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1g에 들어있는 거니까 얘네가 실제로 얼마큼 있었는가 질량이 지금 운이 좋아서 20ml였죠. 모두 다. 근데 만약 부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질량 곱해주면 그 식을 통해서 수소 이온에 대한 양, 몰이라는 건 사실은 질량과 무슨 관계? 비례 관계구나라는 걸 세워줘서 X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 수용이 있는가, 한 가지가 있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화적정을요, 저번 시간 오늘에서 총 2시간 동안 같이 다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유니크 블룸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휘석, 취함. 희석이라는 건 물이 첨가했기 때문에 수소 이온에 대한 양은 어떻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몰 농도는 바뀔 겁니다. 그래서 부피 보고서는 몰 농도 고려해 주시고요. 만약 내가 이제 취했어요. 그럼 몰 농도는 똑같지만 그 안에 들은 알갱이수는 달라질 거다. 근데 이제 묻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식초를 갖고 논 다음에요. 그래서 이 안에 아세트산 질량 구해봐 라고 할 건데요. 이때 까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 분자량 고려해 주기. 그리고 취했기 때문에 원래 양으로 돌이켜 주기,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중화적정 복습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강국선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드디어 도형에서의 평면벡터의 내적입니다. 왜 드디어라는 말을 했느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한 부분들은 이제 내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따로따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도형에서 평면벡터의 내적을 물어보는 걸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나왔던 것처럼 도형에서의 평면 벡터의 내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줘야 됐더라? 첫 번째, 뭘 이용해 각각의 벡터의 크기를 알고,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안다라면은 벡터의 크기 내적, 그러니까 크기 각, 요걸 가지고 이제 코사인 값, 요걸 가지고 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지는 뭘할수 있다? 내가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그냥 띡 올려놓기가 수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무심하게 좌표 평면에 2, 그리고 2 넣어서 문제에서 내적을 구하라고 하는 벡터들을 그냥 성분으로 순서상으로 그냥 첩첩첩 써주면 그냥 간단하게 숫자 계산으로 내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보다 기하적 의미를 찾아서 수선의 발을 찾아서 내가 내적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두 벡터의 시점이 이렇게 어떻게 되면 일치하는 경우 한쪽 벡터의 종점을 다른 쪽 벡터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거의 길이 곱하기 이거의 길이가 내적이구나. 꼭 이쪽에서만 수선을 내려야 되느냐? 아니다. 이쪽에서 내려도 된다. 해서 이거의 길이 곱하기 이거의 길이다. 이렇게 내가 수선의 발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편하게 내적을 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예각인 경우 그러하고 내가 둔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을 그려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내적은 이거의 길이에다가 이거의 길이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다. 내지는 이쪽으로 연장을 해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의 길이에다가 이거의 길이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다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이렇게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두 벡터의 내적은 수선의 발을 내려주어서 뭐 곱하기 뭐 이거 곱하기 이거다. 마찬가지로 둔각이 되었을 때도 내적을 계산하라 하면 수선의 발을 시점과 종점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의 길이 곱하기 이거의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다. 이두 벡터가 이렇게 크로스로 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어서 이거의 길이 곱하기 이거의 길이가 내적이구나. 둔각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크로스로 된다 하더라도 수선의 발을 내려주어서 이거의 길이에다가 이거의 길이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구나. 이거를 할수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면 얘가 제일 편해요. 왜? 수선의 발처럼 그냥 선생님이 항상 쓰는 표현 있잖아요. 그냥 그림에서 그냥 숫자 축축축 대입하자는 거예요. 끄적댄다 그러죠. 끄적끄적 되다 보면 그냥 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언제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예나 예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를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해보면서 다양하게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는 내적 문제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자라는 거예요. 해서 필수형 6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항상 이 내적 단원을 설명할 때 항상 예시로 드는 문제거든요. 네. 우리 수능 완성 이 제작팀이 선생님이랑 마음이 동했어. 이 문제를 예시로 넣어 주셨어. 내가 요청한 게 아닌데. 그만큼 의미 있다. 다양하게 해석해보는 연습하기에 딱 좋다. 보자고요. 그림 가치 한 별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에서 이 녀석 벡터 AB 더하기 K 곱하기 벡터 BC, 벡터 AC 더하기 3K 곱하기 벡터 CD 내적이 0이래요.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내적이 0이야? 수직. 그치. 기하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 거예요. 내적이 0에서 수직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벡터 AB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가는 벡터고, 벡터 BC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인데, 거기다가 내가 적당히 K배를 해주면은 요렇게 가는 벡터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벡터 BC에다가 적당히 K배를 해서 요렇게 가는 벡터를 더했어. 그럼 AB에다가 K 곱하기 벡터 BC를 더해주게 되면 요렇게 가는 벡터가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벡터 AC는 요 벡터죠. 거기에다가 벡터 CD에 지금 여기서 얘가 BC에다가 K배를 했거든.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여기다 K배를 해준 요만큼의 길이는 K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벡터 CD에 K배를 해주게 되면은 3K배를 해주게 되면은 길이가 얼마가 돼? 3K가 돼. 요 K에 한 배, 두 배, 세 배, 한이 정도 느낌으로 합시다. 요렇게 가는 벡터가 벡터 CD의 3K배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뭘로 잡은 거야? 3K로 잡은 거거든. 그럼 여기서 A에서 C로 갔다가 벡터 CD의 3K배를

그러면은 요 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적이 0이라는 것은 직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직각이라는 포인트에서 내가 찾아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려냈지? 그럼 직각삼각형 보이면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 누구? 피타고라스 형님. 그럼 피타고라스 형님 이용해주자. 요 녀석의 길이의 제곱을 봤더니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1의 제곱에 k의 제곱을 더해준 거네. 해서 1의 제곱에다가 k의 제곱을 더해주고 그 녀석에다가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이거의 길이는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요거의 길이의 제곱, 요거의 길이의 제곱은 1의 제곱, 요거의 길이는 3k에서 1을 빼준 거죠. 그럼 얘는 3k-1의 제곱이 될 거야. 이 녀석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요 녀석이 지금 뭐죠? 1-k에 여기는 3k, 얘는 1-k의 제곱에다가 3k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내적이 0에서 수직 조건을 찾고 저 주어진 벡터식을 기하적 의미를 찾아서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완전 기하적인 접근을 한 거죠. 기하적으로만. 기하적으로만. 그럼 여기서 얘를 전개를 해봤더니 1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겠다. 플러스 1 플러스 얘는 9k의 제곱이 되겠다. 마이너스 6k가 되겠다. 플러스 1이 되겠다. 우변은 1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k 제곱에다가 플러스 9k의 제곱이 되겠다. 9k 제곱, k 제곱, k 제곱, 9k 제곱이 사라지게 되고요. 1도 하나씩 날려버렸어. 그럼 마이너스 2k를, 마이너스 k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4k가 될 것이고, 4k가 2가 되면서 k의 값은 2분의 1이 됐다라고 기하적인 접근을 수직을 찾아서 내적이 0에서 수직을 찾아서 그림을 그려 나가서 푼 거예요. 근데 답은 나왔어. 근데 이렇게 풀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좀 허술해. 뭐가 허술하냐? 내가 K가 문제에서 지금 양수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K가 1보다 커져버리면 BC의 K 배려점이 이만큼 오는 벡터가 돼버려. 그림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3K라고 하는 녀석도 지금 1보다 큰지 작은지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3K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요 벡터가 여기까지 오느냐 여기까지 오느냐 케이스가 나눠져야 돼.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 심지어 K가 음수면은 벡터 AB에다가 벡터 BC의 K 배려면 1로 가는 벡터거든요. 그러면 K가 음수냐 0보다 크고 1보다 작느냐 근데 또 3K가 1보다 크냐 작냐 이걸로 케이스를 다 구구절절하게 나눠줘야 돼. 그때에 따른 그림을 그려보고서 그때에 따른 식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르게 식을 쓰그좀 써나가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하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풀려면 그런 것까지 체크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하적인 내가 해석을 할때 그런 부분을 내가 디테일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 범위를 안 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 맘대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그려 나갈 때는 그 범위에 따라서 이런 그림이 맞는지를 좀 체크하는 습관을 갖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소개한 풀이에요. 이렇게 풀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푸는데 포인트가 우리가 이 문제랑 똑같은 게 수능에 나온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내가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을 때저 실수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이것이 유일한 케이스인가 맞는 케이스인가를 체크하는 습관을 갖자라는 거. 그럼 이를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자. 어떻게 한번 갈 것이냐? 지금 그냥 벡터의 그 내적 연산 성질 가지고 쟤를 전개를 싸그리몽땅 다 해버린 거야. 그냥 분배 법칙에서 전개를 해봤더니 좌변에 벡터 AB에다가 내적 벡터 AC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AB와 3KCD, 3K 곱하기 벡터 CD를 해버리면 벡터 AB에다가 그리고 3K를 앞으로 빼줍시다. 그럼 더하기 3K 곱하기 벡터 AB에다가 벡터 CD가 될 것이고 벡터 BC의 K배 벡터 AC. 그럼 K 곱하기 벡터 BC에다가 벡터 AC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3K 제곱에 BC와 벡터 CD가 되겠죠. 내적해주면 0이래요. 그럼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벡터 AB와 벡터 AC. 벡터 AB는 요거고요. 벡터 AC는 요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기하적 의미, 너 수선해발 내리면 여기가 뻥 떨어지잖아. 그럼 내적은 이거 길이에다가 수선해발이 여기니까 이거 길이 곱하기 이거 길이거든.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요 녀석 뭐야? 1 곱하기 1, 1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3K 곱하기 AB랑 CD. 이번에는 AB가 요거예요. 그 다음 CD는 요 반대 방향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반대.

A랑 CD는 서로 수직이에요. 내적이 0이 돼버리죠. 3K제곱. 그럼 0 곱해봐야 너는 사라져. 그쵸? 그럼 0이라고 씁시다. 그럼 여기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 3K 플러스 K, 마이너스 K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다? 1 마이너스 2K는 얼마가 돼? 제로가 되면서 K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구나. 그냥 전개를 해버린 거예요, 전개를.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알고 있는 벡터, 크기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알고 있는 벡터들을 한번 벡터를 이렇게 쪼개보는 겁니다. 지금 벡터 A, B, BC, AC, CD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라는 벡터를 내가 벡터 X라고 한번 불러보고 너라는 벡터를 벡터 Y라고 불러보면 두 벡터의 크기는 1이고 둘은 서로 수직이거든. 그럼 벡터 A, B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X예요. 그 다음 벡터 BC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Y예요. 그죠? 그러면은 벡터 AB에다가 K배의 벡터 BC는 X, 벡터 X 더하기 K 곱하기 벡터 Y로 표현이 되고요. 벡터 AC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벡터 X랑 벡터 Y를 더해준 거거든. 더하기 3K 곱하기 벡터 CD는 벡터 X랑 반대 방향인 거죠. 그럼 3K 곱하기 벡터 CD는 마이너스 벡터 X가 된다더라.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너는 벡터 x 더하기 k 곱하기 벡터 y가 될 것이고 내적 벡터 x는 1 마이너스 3k의 벡터 x 더하기 벡터 y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내적을 해주면은 벡터 x와 벡터 x를 내적해주면 뭐야? 벡터 x의 크기죠. 그게 얼마야? 1이니까 앞에 얘만 남겠네. 1 마이너스 3k, 1 마이너스 3k, 1 마이너스 3k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 K 곱하기 벡터 Y에 벡터 Y를 내적해주면 K 곱하기 벡터 Y의 크기의 제곱인데 그 녀석 역시 얼마예요? 1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랑 Y라는 벡터를 내적해주면 0. Y랑 X라는 벡터를 내적해주면 0이니까 나머지는 0이야. 그래서 K가 얼마가 나와? 2분의 1이 나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세 번째 아이디어는 두 벡터의 크기를 알고 내적,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내적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두 벡터들로 문제에서 주어진 식,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다 표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개만 잘 정리해주면은 벡터 X의 크기의 제곱, 벡터 Y 크기의 제곱, 벡터 X와 벡터 Y의 내적을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럼 이 녀석의 이렇게 크기를 알고 내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아는 녀석들의 벡터로 표현하는 것의 끝판왕이 누구다? 성분이야, 성분. 성분. 이 녀석을 내가 그냥 성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크기와 이루는 각을 아는 벡터들을 표현하는 그 종결자다. 그 종결자? 뭔가 이렇게 너무 허세. 아무튼 그 끝이다, 해. 그래서 내가 벡터 AB라고 하는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0예요. 더하기. K 곱하기 벡터 BC. 벡터 BC는 1,0이죠? 그럼 얘는 K,0예요. 그러면 저 벡터 AB의 K 곱하기 벡터 BC라고 하는 녀석은 K-1,0가 되겠죠? 그 다음, 벡터 AC라고 하는 녀석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고요. 3K 곱하기 벡터 CD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0,3K가 될 겁니다. 그럼 너라는 녀석은 1,3K-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AB에다가 AB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0,-1이죠? AB.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 했어. 역시 여러분들은 이 계산이 틀린 걸 눈치채고 있었죠? 여러분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나 아닌가 일부러 틀려봤어요.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그럼 얘는 K,-1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얘를 내적해주면 X성분, X성분끼리 곱해주고요. Y성분은 Y성분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3K에다가 플러스 1이 되겠죠? 이퀄 제로가 되면서 K가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분의 1이 역시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쵸? 해서, 여기서 내가 벡터 두 개를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알고 있는 크기를 알고 내가 두 벡터의 내적 값을 알고 있는 벡터들로 표현하는 것의 그 끝에 있는 녀석이 누구다? 성분을 이용하는 거다. 특히나 문제에서 정사각형, 직사각형 얘네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좌표평면상에다가 올려놓고 성분을 찹찹찹찹 대입하기가 너무나 좋거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해 주는데, 선생님 그러면 얘가 얘보다 훨씬 전 계산이 편한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때에 따라서 문제에서 이렇게 예쁘게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정육각형을 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성분을 집어넣는 거 역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렵진 않지만 무리수가 막 등장해서 싫어? 그럼 내가 너를 벡터 X, 너를 벡터 Y라고 표현하면은 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벡터들을 벡터 X랑 벡터 Y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럼 크기도 알고 내적도 알면 계산하기 쉽겠죠? 그나마 얘도 그래. 좌표로 표현하기가 쉬워.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그게 몰라. 그냥 벡터 X랑 벡터 Y를 알고 얘네들이 좀 일단 임의의 삼각형에서 그림에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연산을 통해서 내가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각각의 벡터들을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크기와 내적 값을 알고 있는 벡터의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거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표현해서 정리한 다음에 전개해서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끝에 누가 있다? 좌표 평면상에다 올려놓고서 성분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해서 아까 여기서 얘를 계산할 때도 AB랑 AC, 벡터 AB에다가 벡터 AC를 내적할 때 크기 곱하기 코사인 45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수선의 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면은 그냥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연습해 볼수 있었던 볼수 있었던 6번이었습니다.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내적을 다양하게 한번 연습을 해봤고, 첫 번째 풀이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하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해석해 나갈 때이 K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그림이 정말 맞는가? 이 그림이 정말 유일한가? K가 음수라면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 그런 것들까지 내가 다 고려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항상 그림이 안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그림을 그려나갈 때는 이게 유일한 케이스인가? 좌표 평면을 그릴 때는 x좌표 양수인 검수인가 이런 거 따지는 것처럼 그런 디테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을 가져줘야 되겠다. 알겠죠? 더 연습을 해봅시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보시면은요,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에요. 정육각형. 좀 전에 정육각형 얘기를 했는데 바로 나왔죠? ABCDF에서 삼각형 ADE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할때 AC와 AG를 내적을 해달래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연습했었던 것처럼 내가 크기를 알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통해서 내적을 계산할 수 있는 벡터들로 표현하는 그런 한번 풀이로 한번 접근을 해 봅시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벡터 AC와 벡터 AG를 한번 내적할 때 AC부터 표현하면 벡터 AC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벡터거든요. 그럼 정육각형에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 벡터가 벡터 x 더하기 벡터 y니까 요 벡터는 벡터 x와 벡터 y의 합이거든요. 그럼 AB에서 BC를 더해준 건 벡터 x랑 벡터 x 더하기 y를 더해준 거니까 벡터 AC라는 것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얘는 두 배의 벡터 x 더하기 벡터 y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내적. 벡터 AG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벡터 AG라고 하는 녀석은 좀 단계를 나눠서 씁시다. 벡터 AC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X의 두 배에다가 벡터 Y를 더해준 거다. 자, 그렇다면은 벡터 AG라고 하는 녀석은 무게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위치 벡터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벡터 AG는 3분의 1에 AA 0벡터죠. AD AE를 더해준 거든. 그럼 AD와 AE를 각각의 벡터 X랑 벡터 y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겠다, 그쵸? 그럼 벡터 ad라고 하는 녀석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요 벡터의 몇 배? 두 배가 되겠어. 그럼 여기서 얘는 벡터 x랑 벡터 y를 더해준 녀석의 두 배가 될 것이고, 벡터 ae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y에다가 벡터 x 더하기 y를 벡터 a를 더해준 거죠?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은 벡터 x 하나에다가 벡터 y를 두 개, 요렇게 더해준 게 되겠네? 그럼 두 배에 하나에 3이니까 얘는 벡터 x 플러스 3분의 4 벡터 y가 되겠다더라. 자, 준비 끝. 그러면 내가 크기를 알고 각각의 벡터의 내적을 알수 있, 두 벡터의 내적을 알수 있으니까 두 벡터를 내적해버리면은 두배 벡터 x 벡터 y를 더해준 거. 벡터 x 더하기 3분의 4의 벡터 y를 내적해주면 전개했을 때두 배에 벡터 x 벡터 x를 내적해주면 벡터 x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의 벡터 y와 벡터 y를 내적해주면은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내적하면 개수가 1. 요렇게 하면은 3분의 8. 3분의 8 더하기 1은 3분의 11의 벡터 x와 벡터 y의 내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한 변의 길이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요 녀석도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x랑 y의 내적은 크기에다가 둘이 이루는 각이 몇 도야? 120도. 12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너를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된다? 4, 2는 8이 될 것이고 얘는 3분의 4 곱하기 4니까 3분의 4, 4, 16이 되나요? 마이너스죠. 하나 약분해 버리게 되면은 3분의 11이 3분의 22가 되나요? 그렇죠? 요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6. 그럼 마이너스 2. 그럼 8에서 2를 빼주게 되면은 6이 되겠다라고 해서 내집값 6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내가 크기랑 이루는 각을 알므로써 내적을 구할 수 있는 벡터들로 한번 식을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정육각형도 어디까지나 되게 나이스한 도형이거든, 예쁜 도형이거든. 계산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거든. 그래서 얘도 야, 너도 그냥 좌표평면으로 가. 그냥 A를 우리가 시점으로 많이 하니까 A를 원점으로 가져버리고 Y축을 이렇게 그려버리자. 그럼 얘네들의 좌표를 계산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지금 너한 변의 길이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연장해서 수선해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3이 나오죠?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선해발을 내려버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3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벡터 AC라고 한 녀석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자, 두 번째 방법. 성분을 이용하자. 벡터 AC라고 하는 녀석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루트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는 요런 벡터가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 벡터 AG라고 하는 녀석은 이 점의 좌표를 찾아줘야 되겠지? 근데 D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얘가 2니까 정육각형에서 요렇게 그려주게 되면 얘는 2, 2, 얘는 마이너스 4만큼, 0, 마이너스 4예요. 2라고 하는 녀석은 X좌표가 루트 3이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되는 요런 점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A, D, E의 무게중심 G의 좌표는 너를 0,0을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루트 3인가요? 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0을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죠. 그럼 벡터 AG라는 녀석이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연산해주면 너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얘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너랑 연산에 플러스 되고 뭐가 나와요? 7이 나와요? 그럼 너는 6이 된다. 훨씬 간편하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 올려놓기 되게 좋은 친구들,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정육각형도 정육각형은 좌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도형이 보이면은 요거 그리면은 각각 어떤 점들의 위치 관계나 요 사이의 거리 같은 것들이 계산하기가 되게 수월하거든. 그래서 내가 점들의 좌표를 세팅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봤고 조금 더 다르게 또 한번 보면은 AC랑 AG를 내적해라. 지금 이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는 결국 내가 내적값과 크기를 알고 있는 벡터들로 연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말고 좀 다르게 우리가 각각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거나 기하 적음을 가지고 접근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AC라고 하는 녀석과 AG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내적을 얘를 기하 적음위를 가지고 해결하려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를 찾는다거나 반대쪽으로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지. 왜? 지금 여기서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뭐 각이등분선도 아니야. 각에 대한 데이터도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 왜?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각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것의 길이를 내가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AG라고 하는 녀석과 AC라고 하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G라는 녀석이 무게중심이라 각을 가늠하기 힘들지만 위치 벡터에서 AG라고 하는 녀석을 AC라는 벡터에 내적에다가 AG라는 녀석을 3분의 1에 AD와 AE와 AA를 더한 걸로 할 수가 있잖아요. 즉, 그럼 여기서 얘는 3분의 1의 AD 더하기 벡터 AE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너는 3분의 1은 앞으로 끄집어내고 내적을 전개해주면은 벡터 AC와 벡터 AD를 내적을 해주는 거죠. 더하기 벡터 AC와 벡터 AE를 내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주면 뭐가 되느냐? 벡터 AC와 벡터 AD는 예측하기가 쉽거든. 수선의 발을.
지금 얘가 정육각형이니까 이렇게 수

선해발 내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얘를 보조선으로 그려주면 예측하기가 쉽다고요? 얘가 정삼각형이잖아. 어디에 떨어져? 중점에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내적의 값은 이거 곱하기 이건데 얘가 중점이니까 너 1, 1,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내적의 값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3 곱하기 4예요. 얘는 3 곱하기 4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 AC랑 AE를 내적을 했어. AC랑 AE를 내적했어. 이번에는 다시 지우고 AC라는 녀석은 요 녀석이야. 그다음 AE라는 녀석은 요 녀석이야. 이거 이어버리게 되면 뭐가 나오지? 정삼각형이 나오지? 그럼 정삼각형이 나오면은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반열에서 어디 떨어지지? 중점에 떨어지지. 그럼 2벡터와 2벡터의 내적은 수선의 반열 위치가 여기 떨어지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얘한 모서리 길이를 2라고 얘기를 했잖니. 그럼 여기서 얘를 이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얘가 2, 1,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3이 나오지? 너가 루트 3이 되니까 너는 2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이 돼버려요. 그럼 얘는 얼마야? 2, 3은 6, 3, 4, 12. 그럼 더해주면 18. 앞에 3분의 1을 붙여주면은 6이라고 계산이 되겠죠. 즉, 세 번째 풀이는 뭐냐? 내적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하적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찾고 싶었던 거야. 근데, 수선의 발을 예측하기가 좀 어때?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했느냐? 이 모르는, 이 에이지라고 약간 애매한 녀석을 내가 수선의 발의 위치를 예측하기 쉽게 벡터를 적당하게 표현을 해본 거죠. 그래서 분배를 했더니, 내가 기하적 의미를,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기 수월한 형태였던 내적의 연산들이 등장을 한 거고, 그 상태에서 내가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문제를 실전에서 시험에서 풀어보라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두 번째 풀이로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풀었었기를 기대를 해요. 왜? 일단 무게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정육각형이라고 하는 되게 나이스한 도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에다 올려놓기가 너무나 매력적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면은 위치 벡터를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좌표 평면에서 너무나 유리해져요. 계산하기가 편하거든. 뒤에서 하게 되는 공간 좌표도 마찬가지야. 공간 도형 공간 좌표에서도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이 등장하게 되면은 좌표 공간상에 올려놓으면은 너무나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상에 올려놓고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현명했을 거야. 하지만 세 번째 풀이와 같이 얘를 내가 내적 수선의 발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그 벡터를 가지고 분해를 해줘가지고 내가 내적을 전개를 해서 각각의 수선의 발을 찾아서 내적을 계산하는 이런 식의 발상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첫 번째 풀이와 같이 아는 크기와 두 벡터의 내적 값을 알고 있는 벡터들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해보자. 다양한 방법들 연습해봤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갈게요. 21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에요. 선물 AC를 지루하는 반원이 있어요. 여기에 그림을 주고서 이런 마지막에 반원의 호는 삼각형 ABC와 AC에서만 만난다. 즉, A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텍스트로 설명을 한 거예요. 해서 그 상태에서 AC의 점피가 AB가 PC라는 벡터의 K배래. 두 벡터가 실수배. 뭐다? 평행이다. 평행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AB라는 벡터가 요렇게 가는 거니까 여 C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평행한 평행선을 그려주어. 그럼 여기서 이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거야? P가 있어서 PC라는 벡터가 온다라는 거지. 근데 원이 있다며. 여기에 만나는 점에 P가 오겠네. 오케이. 그 상태에서 K 값을 구하고 PA라는 벡터랑 PB라는 벡터를 내적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P의 점을 얘기를 해주고 K 값을 찾아주고 내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떤 게 좋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죠. 삼각형도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이야. 너무나 나이스해. 좌표 평면상에다가 올려놓기가 너무나 좋은 거지. 그치? 너를 내가 뭐라고? Y축이라고 불러주고, 너를 내가 뭐라고? X축이라고 불러주자. 그러면 AB랑 평행한 라인을 그릴 건데, 지금 여기서 얘가 지름이니까 원의 중심을 이렇게 잡아주자. 그러면 평행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좀 보조선을 요렇게 그려주면은 얘가 60도, 요렇게 60도 그려주면은 요 라인에, 요 점에 지금 P가 오겠지요. 지금 여기서 보조선을 좀더 그려주면은

보면 요렇게. 그럼 여기서 요렇게 올려주면 여기 직각이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정삼각형을 이렇게 보조선으로 그릴 수 있는 요런 느낌으로 지금 P의 위치를 대략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좌표를 다 잡아버려. 지금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잡았어? 4라고 잡았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거든. 그럼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가 되겠죠? 그 다음 A라는 점의 좌표는 0, 얘가 2니까 2루트 3, 2루트 3이라는 점이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PC라는 벡터는 벡터 AB, PC라는 벡터에다가 내가 적당한 실수별을 해서 벡터 AB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PC의 길이는 지금 AB 길이의 얼마야? 절반이잖아. 얘가 여기에 딱 이렇게 정삼각형이 예쁘게 딱 떨어지게 되죠. 그쵸? 여기서 지금 얘를 중심으로 하는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너의 K값은 얼마가 돼? 2가 돼. 벡터 PC의 두 배를 해주면 벡터 AB가 되거든. 그럼 그 상태에서 벡터 PA와 PB를 내적하라고 했으니까 P의 좌표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수선해발을 내려주게 되면 얘가 얼마가 돼? 1이 될 것이고 얘가 얼마가 돼?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P의 좌표는 뭐야? 3,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벡터, 자, 첫 번째 풀이 얘를 성분을 가지고 계산해 보자라고 한다면은 벡터 PA에다가 벡터 B를 내적을 해라라고 한다면은 PA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세요. 3에서 제로를 빼주고 PA 종점은 저기 있죠? 0에서 3을 빼주면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PA 종점에서 시점을 빼라. 2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면 루트 3 내적. PB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면 마이너스 5. 그 다음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5, 3, 15,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너는 12가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 있는 요 K값하고 요 내적값을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정답은 24가 되겠죠. 성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르고 편했을 겁니다. 왜? 너무나 나이스한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예쁜 도형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에 올려놓고 성분을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르게도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여기서 K의 값이 2라는 것을 구하는 것은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흘러갔어요. K의 값이 2라는 것을 구하는 건 동일하게 흘러갔는데, 여기서 벡터 PA와 벡터 PB를 내적하는 녀석을 다르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연습할 거예요. 첫 번째, 벡터 PA와 벡터 PB를 내적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점에서 요렇게 요즘 여기에 P, 여기서 중점을 M이라고 불러주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원위의 점이잖아. 원위의 점을 내가 뭐할수 있어? A, B에 대해서 P에서 중점으로 가는 것, 그냥 중심은 내가 편의상 뭐 5라고 불러줍시다. 좀더 중심 느낌 나게. P에서 5로 갔다가 원의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로 쪼개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PO에다가 OB를 우리가 더해준 녀석으로 벡터의 내적식을 변형을 해보면은 벡터 PO랑 벡터 PO를 내적해주면 벡터 PO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PO랑 OB, PO랑 OA는 내가 PO에다가 내적 OA 더하기 OB가 될 거예요. 더하기 벡터 OA와 벡터 OB를 내적해 주면 되겠다더라. 그럼 벡터 PO라고 하는 녀석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고, 벡터 PO의 크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거든.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예요. 그럼 너는 2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쉬운 거부터 합시다. OA랑 OB를 내적을 해요. OA랑 OB를 내적을 해요. 어라? 너는 중점이니까 정삼각형에는 수직이잖아. 내적해 버리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버려. 그쵸? 그럼 PO에다가 OA랑 OB를 더했어. 그럼 PO에다가 PO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OA랑 OB를 더해주게 되면은 얘가 지금 OA랑 OB가 직각이잖니,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요렇게 중점을 연장해서 요렇게 정삼각형을 여기다가도 예쁘게 요렇게 그려주고, 그럼 여기서 요렇게 가는 벡터. 얘가 OA와 OB를 더해준 합벡터가 되겠죠? 그쵸? 요 정삼각형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면은, 즉, 이 벡터와 이 벡터는 평행한 게 눈에 보여.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2,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 이어보면 정삼각형 이렇게 뭐 이렇게 예쁘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4가 제 내적값이다. 4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된다. 그럼 내적을 해버리게 되면은 4 더하기 8이 되면서 12가 되는구나. 12에다가 2를 곱해서 24라는 답을 끌어내겠죠.
그럼 얘를 또 다르게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연습 고정된 점 A와 B에 대해서 두 점을 이렇게 내적을 해줘라 뭘 이용할 수 있다? 중점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해줘? 중점 M을 이용해줘. A, B의 중점 M을 이용해주면은 좀 전에 그림처럼 여기에 P가 이렇게 왔을 때저 벡터의 내적 PA와 PB의 내적은 PA 내적, PB의 내적을 내가 중점을 거쳐가 P에서 중점 M으로 갔다가 M에서 A로 가. 그리고 내적 P에서 중점 M으로 갔다가 M에서 B로 가. 그러면은 뭐가 좋느냐? PM이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PM 내적 MB, PM 내적 MA를 묶어서 PM에다가 내적 MA와 MB를 더해주게 되고, 그 다음 더하기 MA와 MB를 내적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무슨 벡터야? MA와 MB 0벡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MA랑 MB를 내적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길이가 같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니까 역시 내적을 계산하기가 쉬워. 2 곱하기 2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벡터 PM의 크기의 제곱만 계산해주면 돼. 벡터 PM. 이 녀석의 길이는 지금 얼마가 나오는 거지? 아까 우리가 그림 삼각형 그리면서 2에다가 2에다가 4가 나오는 거지. 그쵸? 그럼 얘가 4의 제곱이야. 그럼 4의 제곱에서 4를 빼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라고 접근을 해준 거죠.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라. 시험에서 접근했다, 접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예쁜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좌표 평면상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냥 성분을 가지고 첩첩첩첩 계산하는 게 제일 현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연습해봐라. 원위의 점이 있으면은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를 해봐. 왜 이러면 우리가 해석하기 쉽다고요? P가 움직임에 따라서 PA와 PB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해. 근데 중심을 거쳐서 가면 중심으로 가는 벡터는 뭐가 바뀌어? 방향이 바뀌지만 크기가 안 바뀌어. 해석하기가 쉬워. 그리고 중심에서 어딘가로 가는 벡터는 결국 뭐야? 고정된 벡터야. 고정된 벡터, 변하지 않는 벡터니까 해석하기 쉬워. 그래서 중심으로 거쳐가는 거고. 또는 중점을 거쳐가는 벡터의 내적으로 만들어 버릴 때는 뭐가? 얘가 0벡터가 되면서 가운데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는 고정된 점, 중점과 이 녀석을 이은 녀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정된 값을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몇 번만 연습해보면은 이제 이거를 매번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내적을 더해준 거야. 라고 약간 반사적으로 계산을 흘러가게 될 거예요. 처음은 한번 써보시고 몇번 연습해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 들어갈 겁니다. 해서, 내적을 얘기할 때 이게 원위의 점에 대해서는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의 덧셈으로 쪼개보는 거할수 있겠구나. 그리고 두 벡터의 내적을 얘기할 때 이거와 이거의 내적을 할때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벡터들의 내적으로 쪼개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요것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내적 단원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알겠죠? 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22번. 문제 오늘 많이 풀진 않지만 한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보면서 내적을 보는 시야를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 네,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22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 평면에서 AB의 크기는 4예요. AD의 크기는 6이에요. 너네 둘의 크기를 알고 있어. 그리고 ABC의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60도라고 하는 나이스한 각이다. 그 상태에서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해서 PQ가 단속을 만족시킬 때 BD와 PQ를 내적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각형 CPQ는 정삼각형, 블라블라, 블라블라. 좋아. 얘네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CPQ는 정삼각형이래. C를 중심으로 하고, C가 있고, PQ가 정삼각형이면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 이따만한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몰라요. 여기 한점 고정된 상태에서 이게 정삼각형인데, 거기 가에서 두 번째 주어지는 조건, CP랑 CQ를 냈을 때 2분의 3의 벡터 AB랍니다. 어떻게 할래요? 똑같은 점 C를 시점으로 한 상태에서 앞에 개수가 1, 1이잖아. 뭐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납니까? 개수의 합인 1, 2를 더해서 2로 나눠주고 싶은 충동이 들겠죠?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좌우변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벡터 CP 더하기 벡터 CQ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된다? 4분의 3의 벡터 AB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우리는 뭘할수 있다? PQ의 중점을 M이라고 불러준다면 내가 지금 정삼각형인데 CPQ가 정삼각형인데 얘네 둘의 중점 M에 대해서 벡터 CM이 되는 거죠. 그럼 벡터 CM이 4분의 3의 벡터 AB가 된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같다가 아니고 그냥 벡터가 같아 버려. 벡터가 같아. CM과 AB는 실수배고 그 실수배가 4분의 3배야. 그러니까 AB라는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 녀석과 같은 방향에 누가 있어? CM이 있는 것이고, 그쵸? 같은 방향에 CM이 있는 것이고, 그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분의 몇 배? 4분의 3배래. 근데 지금 요 녀석의 길이가 지금 아까 우리가 4라고 그랬거든. AB 길이가 4라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 3만큼 떨어진 지점에 뭐가 온다? M이라는 녀석이 온다라는 거죠. 좀더 직선 느낌 나게 다시 연장을 해서 여기에 3만큼 떨어진 지점을 내가 M이라고 불러준다. 요만큼이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만큼이 3이 된 상태에서 얘가 M이니까 여기서 내가 좌우로 요렇게 수직으로 올려주고 수직으로 요렇게 올려주게 되고 요 올려진 상태에서 여기서 PQ가 되거나 QP가 되겠죠. 그쵸? 근데 누가 P고 누가 Q인지는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그럼 얘가 정삼각형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면서 30도, 30도, 60도, 60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얘의 길이가 3이 되는 거니까 얘의 길이는 루트 3, 요만큼의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3이라는 것은 알아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누가 P고 누가 Q냐? 나의 조건을 보자. BC라는 벡터는 지금 이렇게 가는 벡터거든. 요 벡터에 CP를 내적한 거랑 CQ를 내적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내가 이항을 시켜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벡터 BC에다가 똑같이 시점이 P고 똑같이 시점이 Q니까 CP에서 CQ를 빼준 녀석으로 내가 해석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벡터 BC에다가 벡터 얘는 종점 시점 Q에서 P로 가는 벡터거든요. 음수란 얘기예요. BC랑 QP가 뭐가 된다? 둔각이 된다. 그럼 BC가 요렇게 그려졌으니까 QP가 둔각이 되려면 이렇게 되면 얘가 되잖아. 너가 Q고 너가 P가 되어야지 둔각이 되겠구나 라고 해석해 줄수 있을 것이고, 즉 똑같이 BC라는 게 등식이건 부등식이건 똑같이 BC라는 게 보이면 이항시켜서 묶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본다고 했을 때 벡터 BC에다가 벡터 CP예요. CP는 요거죠. 그러니까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수 있는 거죠.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벡터 BC에다가 하나는 얘인데 얘가 지금 여기가 30도잖아. 근데 여기서 얘가 60도거든. 얘가 120도니까. 얘 30도잖아. 얘 직각이야. 그럼 벡터 BC에 요 벡터는 0이에요. 그리고 벡터 BC에 요 벡터는 음수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0이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인데 얘가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건 간에 P랑 Q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BD랑 PQ를 내적을 해달래. 근데 여기는 정리를 합시다. BD랑 PQ를 뭐 해달래? 내적을 해달래. 그럼 여기서 역시나 도형이 60도짜리 4에다가 6에다가 1해 버리니까 그냥 쿨하게 뭐 할다? 좌표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X축 그리고 Y축. 너의 길이가 4고 이 각이 60도니까 너의 길은 2가 되면서 너는 2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럼 BD는 D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지금 6이고 2니까 너의 X좌표는 8, Y좌표는 2루트 3이 이렇게 되겠죠. 해서 BD라는 벡터를 성분을 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PQ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가 60도고 너가 30도니까 얘가 수직이거든. 직각이거든. 그럼 얘가 정삼각형인데 얘가 이렇게 여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 PQ라는 벡터는 X축의 방향으로 요만큼 요 길이가 요 높이랑 같은 3이잖아요. 그쵸? 그럼 PQ라는 벡터는 3. Y축의 방향으로는 2루트 3의 절반만큼 아래로 내려간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BD라는 벡터는 8, 2루트 3이라며.
그럼 8, 2루트 3과 3, 마이너스 루트 3을 내적해 달랬네? 그럼 8, 3,

24. 너랑 너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면서 18이 되겠구나. 라고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성분을 이용하지 않고 계산을 해보자. 그냥 기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찾아보자. 라고 하면도 할수 있는 것은 하려면은 BD라는 벡터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리고 PQ라는 벡터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너와 너가 이루는 각이라거나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예측하기 어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했었어. 내가 수선의 발을 예측하기 쉬운, 각을 예측하기 쉬운 벡터로 쪼개보자. BD라고 하는 벡터가 지금 뭐냐면은 B에서 A로 가는 벡터에다가 B에서 C로 가는 벡터를 더해준 거거든. 평행사 변형에서. 그럼 여기에다가 누구를 내적해? PQ를 내적을 해. 그럼 너는 내가 BA에다가 PQ를 내적을 해주고, 그리고 BC에다가 PQ를 내적을 해줬어. 그러면은 BA랑 PQ를 보면은 BA랑 PQ인데,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지금 얘가 60도고,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뭐라고? 3이라고. 근데 여기서 얘의 길이가 뭐야? 6이야. 그럼 여기서 정삼각형을 그려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얘 수직이동 분선상에 여기가 오는 거죠. 얘가 6이고 3인이고 수직이니까 1대 2대 루트 3.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 수직 방향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만나는데 얘랑 수직이야. 그럼 얘가 얘랑 평행하잖아.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수직이야. 너랑 너가 수직이야. BA랑 PQ는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이 0이 나와요. 그다음 BC랑 PQ는 BC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PQ를 내적을 해달래.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줘. 어디에 와? 지금 얘가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위치하는 꼴이 되거든. 여기 길이가 2대1이 되는 지점이 되면서. 여기 중점에 떨어져. 그걸 찾을 수가 있어. 얘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면 여기 떨어져. 그럼 내적은 요거 곱하기 요거거든. 근데 이 길이가 6이고, 얘가 중점이니까 3이잖아. 그럼 6 곱하기 3은 얼마가 돼? 18이 돼. 해서 더해주면은 18이 된다라고 내가 찾아줄 수 있겠죠. 해서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 우리가 내가 내적을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끔 벡터를 적당히 쪼개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던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다양한 내적 문제에서 손쉽게 내가 계산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내적 정말 많이 연습해야 되는 단어예요. 하면 할수록 점점점 그림이 보면서 재밌어질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믿어봐요. 알겠죠?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모의고사 5회 분 마무리 해볼 거고요. 13번 문항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 바로 보시죠. 자, 13번입니다. PN접화 발광 다이오드에 관련된 회로 문제인데요. 자, 실험 과정을 볼게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LED A에서 T, 저항 스위치 등을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A 또는 B에다가 연결을 하고서 그 연결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를 이제 해석하는 문항인데,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위치를 A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 A에서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데요. A에 연결했을 때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확인할 수 있고, A의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A의 아래쪽은 N형 반도체, 위쪽은 P형 반도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전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C에서는 흘렀다라는 이야기고, C의 위쪽은 P형, 아래쪽은 N형, 이렇게 되겠죠. 자, 쭉 갑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D 검육의 C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쭉 갔는데 A를 다시 통과해서 스위치 A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쪽으로 B를 통과해서 회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B에도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B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 즉, X는, 그렇지, P형 반도체, 아래쪽은 N형 반도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B에 연결했을 때를 확인해 볼게요. 자, B에다가 연결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전지의 위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 아래쪽이 플러스 극이 돼요. A에서 빛이 방출이 됐대.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플러스에서 나와서 어디로 전류가 이제 흐를 텐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갈수 있나 봤더니 플러스 극과 N형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렇지, 역방향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즉, D를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D에는 전류가, 맞아요, 흘러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거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B에 연결했을 때 전류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방향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요. 전류 흐르지 않고 A에 연결했을 때와 똑같이 D 검육의 C 순서로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기역은 C 검육의 D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을 한번 볼게요. 스위치를 B에다가 연결을 했대요. 그러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쭉 흐르게 될 거고,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아래 방향으로 A를 통과해서 B로 연결돼야 되는 상황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디귿에서 B에다 연결을 하면 D의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접합면에서 멀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D에는 여러분들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양공이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접합면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해서 정답은 1번 기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회로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전류의 흐름을 잘 찾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14번 굴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굴절과 전반사를 융합한 그런 문항인데요. 상황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A에서 B로 입사한 후에 A와 매질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한대요.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보자, 얘들아. P가 A에서 B로 굴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역에서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각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매질에서의 각을 비교한 다음에 속력 굴절률을 세트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입사각은 이만큼, 굴절각은 법선과 굴절 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만큼. 비교를 해 보면 A에서의 각과 B에서의 각이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A의 진행 속력, B의 진행 속력을 비교해 봤을 때 A가 더 빠르다. 그럼 굴절률은 A보다는, 그렇지,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은 맞는 설명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은요,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반사를 한대요.
자, A에서 C로 진행할 때는 전반사를 하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A에서 C로 진행을 할 때, 요 각이 잘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직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반사할 때이 전체 각도 직각이고, 반사 법칙에 따라서 입사각과 굴절각 같아야 되니까 45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 그럼 45도구나. 그럼 이 45도라고 하는 것은 입사각인데, 전반사 조건에 따르면 이 입사각이 무엇보다 커야 되죠? 맞아요. 임계각. A와 C 사이의 임계각보다는 커야 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A의 굴절률이 C의 굴절률보다 어때야 될까? 그렇지. 더 커야만 합니다. 자, 그럼 굴절률 조건이 두 개가 다 나와 있네? 이두 개를 종합해 볼게요. 종합해 보면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C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러면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A와 C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45도였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엇각에 의해서 여기도 45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빛의 역진성에 따라서 A에서 B로 빛을 진행시키지 말고 B에서 A로 빛을 진행시켜 볼때 45도의 각도로 굴절률이 더큰 B에서 A로 진행을 시킬 때 빛은 전반사하지 않고 굴절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45도라고 하는 것이 A하고 B 사이의 임계각보다는 더 작다라는 거예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니까 전반사를 하지 않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는 이 두 개를 한번 종합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임계각, AB 사이의 임계각은 누구보다는 크고, 그렇지. 45도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A하고 C 사이의 임계각이 45도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AB 사이의 임계각이 AC 사이의 임계각보다는 어때야 된다? 커야 한다라는 결론이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해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전반사와 관련된 간단한 문항이었고요. 그다음 우리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림 나는 X축상에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냈고요. 원점 O와 중요한 조건이죠. 원점 O와 X equal ED에서의 자기장은 0이래요. 0. 자기장이 0이다. 합성 자기장이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은 여러분들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이다라고 제시를 해줬고, 자, 또 하나의 조건. O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A 도선하고 B 도선이 두개다 이제 있는데, 저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가, 그러니까 위치가 0에서 D로 가까워질 때, 즉, B 도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로 증가하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B 도선의 왼쪽 방향으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즉, 그 말은 위로 올라가는 전류의 방향으로 왼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D에 가까워질 때, 즉 도선 A에 가까워질 때는 그렇죠. 마이너스잖아요. 즉 A의 오른쪽은 마이너스, 그럼 반대로 왼쪽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A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쪽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A, B, C 지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이 0, 그다음에 X equal ED에서 A, B, C의 합성 자기장이 0임을 활용해야 되는데, 보세요. ED라고 하는 지점은 A 도선, B 도선의 전부 다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ED에서 A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둘다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합성 자기장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C는, 그렇죠,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C가 플러스다라고 한다면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이어야 ED 지점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니은 볼게요.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걸 또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합성 자기장이 0인 지점을 아직 써먹지 않았어요. 제대로.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A는 원점에서 들어가는 방향,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 C에 의해서도 나오는 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식 두 개를 세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관계식 세워볼게요. 원점에서는, 옆에다가 정리할까요? 여기다가. 자, 원점에서는요, 마이너스 BA. 왜냐면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BA라고 한다면, B에 의해서는 B, B라고 정리할 수 있고, C에 의해서도 B, C라고 정리할 수 있고, 이게 0인 거예요.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 X equal ED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ED는요, A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3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BA가 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D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기는 한데 방향이 어때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B, B. C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건 ED이건 똑 떨어져 있는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B, C equal 0. 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0이 나왔을 때이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빼보면, 자, 3분의 2 BA 마이너스 2 BB가 0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2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BA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죠? 3 B B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이 D만큼 떨어져 있을 때를 이렇게 BA, BB라고 표현했으니까 결국에는 전류의 세기, A의 전류의 세기는 B의 전류의 세기의 3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Y축상의 Y equal ED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B 제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원점 부분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B, C 이렇게 정리해 볼 건데 A하고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똑같아요. 그죠? 하지만 반대인 게 있는데 C라고 하는 도선을 기준으로 O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었다면 ED에서는,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그쵸? 그러면 이 합성 자기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EB0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마지막 줄 한번 보실래요? O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B0인 거죠? 요거. 요게 B0인 거예요. 근데 BA는 B의 3배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마이너스 3B0가 되는 거고 BC는 EB0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3B0, B는 플러스 B0.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

마이너스 2b 제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4b 제로. 아, 크기만 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4b 제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귿은 틀렸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일단 AB의 전류의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전류의 방향을 찾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점과 ED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A와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B0임을 활용하면 ED에서도 B0로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첫 시작은 그래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프 분석 통해서 방향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항 16번 열역학 열기관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16번도 우리가 열기관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제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그래프가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아니네. 즉, 압력 절대온도 그래프네. PV 그래프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각 과정별로 열역학 1법칙을 통해서 흡수한 또는 방출한 열,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 1 등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사용돼야 되는 우리의 열역학 분석 도구는 PV가 T에 비례한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부피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부피는 P분의 T를 활용해서 부피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P0분의 T0를 V0라고 세팅을 해본다면, B 같은 경우에는 EP0분의 ET0니까 결국에는 똑같죠. V0입니다. 자, 숫자만 볼게요, 이제. 2분의 4니까 EV0. 1분의 4니까, 그렇지, 4V0. 이렇게 PV를 다 찾았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수 있냐면,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조금 작게 그려볼게요. 압력 부피 그래프로 그릴 거고요. 압력이 지금 P0, EP0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점을 찍으세요. EP0, P0. 그리고 부피는 1부터 2, 4까지 있으니까 1, 2, 3, 4 이렇게 네개 찍고 V0, EV0, 4V0.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A부터 하나씩 그리는 거야. A는 P0의 V0죠? 그러니까 여기. A. 그 다음, B는 EP0의 V0니까 여기. 여기는 B. C는 EP0의 EV0니까 여기. 여기가 C네. 그 다음, D는 P0의 4V0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그다음에 D에서 A 과정의 그래프, 즉 PV 그래프가 하나 완성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변환하는 거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금방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를 좀 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표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표에 ABC 전체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얘를 A에서 B, B에서 C로 나눌 거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밑에도 C에서 D, D에서 A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열역학 제1법칙을 활용해서 이 표를 채워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볼게요. 문제의 조건에서 A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으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 3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래요. 등 적과정이니까 일단은 1이 0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B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도 같이, 그렇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30이 되겠지. 그러면 델타 U도 플러스 3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BC 과정은 등압 과정이고요. C, D 과정은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일 거예요.

근데 이제 BC 과정 같은 경우에는 ET0에서 4T0로 ET0만큼 온도가 변해요. 그러면 T0일 때, T0 변했을 때 30만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있다면, ET0만큼 변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렇지. 60이어야 되겠지. 플러스 60. 왜냐면 BC는 부피가 증가하니까. 자, 그러면 Q는 델타 U 더하기 W에 의해서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60 더하기 40에서 얼마? 100이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PV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 거는? 그렇지. 넓이요, 넓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1이었죠, 1. 일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외부에 일을 얼마만큼 해줬는지를 면적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BC 과정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보니까, 자, BC. BC의 면적은 EP0V0입니다. 면적 지금 구한 거예요, 면적. 근데 요때 일이 40이야, 40. 40만큼 외부에 일을 해줬어. 그런데 D에서 A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에 해당되는 면적인데 이 면적을 보니까 P0에 3V0니까 마이너스 3P0V0입니다. 그럼 이때는 60만큼의 일을 외부로부터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 40일 때가 EP0V0니까 마이너스 3P0V0일 때는 마이너스 60이어야 되겠네. 조금 위로 올라갔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0. 요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CDA가 전체 10이에요, 10. 근데 잘 보니까 C에서 D 과정은 요렇게 사다리꼴 만들어서 면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것의 절반 중간 값이 2분의 3P예요. 2분의 3P에 EV0를 곱하니까 이 사다리꼴 자체가 얼마가 나오냐면 3P0V0가 나와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C에서 D 과정에서 외부에 해준 일이 이것보다는 어떻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작다. 작다라는 거겠지. 작으니까 합쳐서 10이 만들어지려면 여기는 플러스 70인 게 아니라 플러스 50이 나와야 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아, 그럼 여기 CD 과정에서 W가 플러스 50이야? 그러면 Q가 플러스 50이겠네. 그리고 열기관이 1회 순환하는 동안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렇지, 0이니까 마이너스 90. 그럼 마이너스 90과 마이너스 60을 더하면 마이너스 150. 이렇게 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온도 변화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PV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통해서 E를 구한다. 요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C는 EV, A는 V이기 때문에 C에서가 더큰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니은.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플러스 50. 그러니까 50줄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은 열기관의 열효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열효율은 흡수한 열량분의 외부에 얼만큼 일을 해줬는가로 볼 수가 있고, 흡수한 열을 보니까 이렇게 3개 더하면 얼마예요? 180. 외부에 해준 일을 다 더해보면은, 일의 양, 토탈 일은 얼마냐면 30. 해서 열효율은 6분의 1이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디귿까지 맞아서 정답은 5번. 기역님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열기관과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이 그래프를 PV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표를 나눠서 다 써보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하면 실수를 좀덜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페이지, 제일 어려운 문항들이 포진되어 있죠? 17번 문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문제 조건들을 살펴보자. 자,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D, 3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세기가 각각 균일하고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인 자기장 영역 1에서 3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표에서 지나갈 때마다 특정 지점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당연히 알려줄 거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D에 있을 때, D에 있을 때니까 P가 D에 있을 때면은 한 이쯤 되겠네. 여기다가 조선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는 D인 지점이에요. 자, D인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Y 방향이려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 그럼 왜 이게 형성이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근데 어떤 게 증가해야 얘를 방해하려고 들어가는 게 형성이 될까? 그치. 나오는 방향이 증가되어야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영역 1에서는요, 잘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걸쳐져 있는 영역 2하고 1의 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두 칸으로 쪼개서 자, 들어가는 부분 마이너스 b, 들어가는 부분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나오는 방향이 증가되어야 여기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니까, p에서 마이너스 y니까, 이 영역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기장의 세기는 아직 몰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제 반가운 숫자가 있죠? 0. 유도 전류의 세기가 0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영역이다. 그러면 7D에다가 위치를 한번 시켜놓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두칸 나눠서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장의 변화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영역 3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EB가 되어야 되고 그 방향은 그렇지.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기억에서 뭘 물어봤냐면 1에서 3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센 게, 큰게 2가 맞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EB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도 유도 전류는 그렇지. 흐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0이니까. 만약에 EB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자기장의 변화의 결과가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만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EB보다는 당연히 커야 됩니다. 그러면 영역 1을 B라고 했을 때 영역 3가 EB고 영역 2 같은 경우에는 EB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큰 거는 영역 2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은 이제 4D일 때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에서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4D로 한번 위치시켜보자. 요렇게 갈게요. 4D. 자,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요렇게 X축으로 나눠보면 X축 위쪽 방향으로는 통과를 할때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 요 아래 영역만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영역 2라고 세팅을 해볼 수가 있고 영역 3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 B만큼이었잖아요. 자, 이 변화를 한번 옆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다 써보면 나오는 방향의 영역 2의 자기장은 점점 감소를 해요. 변화요, 변화. 그리고 나오는 방향의 영역 3의 자기장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가 있으니까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감소해?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나오는 거를 만들어야 돼. 나오는 게 증가해? 그러면 나오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를 만들어야 돼.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요게 4D일 때 상황이에요. 요것도 한번 보자. D일 때. D일 때는 여러분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해요. 그리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영역 2의 자기장 B2가 증가합니다. 자, 이런 변화의 방해의 결과로서 들어가는 게 증가해? 그럼 들어가는 거 만들어. 나오는 게 증가해? 그러면 반대로 들어가는 걸 만들어주면 돼요.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것을 B2로. 아,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나오는 걸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자, 선생님이 지금 물결 치고 있는, 아니다. 체크하고 있는 걸 한번 봐보자. 요 체크하고 있는 요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예요. 그쵸? 그럼 그 말은 뭘까? 이러한 변화로 얘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기장의 결과가 이거인데, 이거 1대의 유도전류의 세기가 I0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유도전류의 세기는 I0가 될 텐데, 부호가 반대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플러스 Y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X equal 4D하고 D를 보니까 니은 디귿이 자연스럽게 둘다 해결이 됐네요.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기억은 I0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럼 디귿, 니은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각각의 위치에서의 자기장 변화에 따라서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변화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변화에 방해하는 결과가 무엇일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 문항입니다. 질량이 M3M2M, 라지 M인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가 정지에 있대요. 정지. 아주 땡큐인 조건이죠. 정지에 있습니다. R자임이 0이에요. 자, 그리고 자, 잘 보셔야 돼요. P만을 끊었을 때,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 그럼 P만을 끊었을 때 A는 등가속도 운동할 거고, B도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텐데, B는 BCD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죠. 얘네들이 각각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거리가 2L이 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대요. 그거랑 자, 다시 문제 보세요. Q만을 끊었을 때, 이제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를 끊었을 때 D는 내려갈 거고, A, B, C 한 묶음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2L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서로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일단 무슨 말일까? 자, 정지 조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동일한 빗면에서는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각각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을 질량비로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이 M인 물체의 빗면 방향 R자임이 F다라고 한다면, 3M인 물체는 그렇죠. 3F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C의 R자임을 빗면 방향 R자임 F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지 M을 스몰 M의 K배다라고 한다면 D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2분의 K의 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를 이용한다면 정지 상황, 즉 R자임이 0이다라는 것을 활용을 해보면 4F가 라지 F 더하기 2분의 K의 라지 F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P만을 끊었을 때 A 운동할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그리고 B하고 C하고 D 묶음으로 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 A의 가속도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A, B, C, D의 묶음 가속도의 T 제곱. 그치?
그게 얼마가 나오면 돼요?

EL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Q를 끊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D 따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ABC가 하나의 묶음이 되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초기 속도 0이므로 2분의 1 AD가 속도 T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A, ABC 묶음 가속도의 T제곱. 요게 EL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식을 쓴 겁니다. 실제로 바로 이해를 했다면 식을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거리가 똑같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T제곱, T제곱, T제곱, T제곱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 결론이 뭐냐면, A의 가속도의 크기의 합과 BCD 묶음 가속도 크기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그렇지. D의 가속도의 크기 더하기 ABC 묶음 가속도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가속도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뉴턴 제2법칙에 따라서 알짜임과 질량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그렇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A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m분의 스몰 f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BCD는 질량합이 5m 더하기 라제임이니까 km. 그리고 힘 같은 경우에는 f 더하기 2분의 kf에 3f 뺀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3f를 한번 빼봐요. 그럼 좌변의 결과가 얼마가 되죠? 그렇죠. f가 됩니다. 그러니까 ABC 가속도를 표현하기 위한 알짜임은 결국에는 F와 같다라는 거예요. F. 오, 식이 뭔가 깔끔해졌어요. 자, 그 다음 AD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2M분의 2M이 아니죠. KM분의 2분의 K의 F 더하기 ABC 질량합은 6M 그리고 알짜임은 ABC니까 4F-F 이렇게 되겠네. 4F-F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F-F도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KF랑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분의 K의 라지 F. 됐죠?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식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K라고 하는 것은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정리는 이제 수학이니까, 이 식을 정리했을 때 K가 4가 나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 여기로 다시 가세요. 우리 D의 질량을 KM으로 두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D의 질량이, 그렇지, 4M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가속도의 크기의 합이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특정 K의 값을 찾아내고, 그 K가 D의 질량에, 적용되어서 쓰여진다면 4m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19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입니다. 자, 문제의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은 마찰 구간이 나올 거고요.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마찰 구간 나올 거고, 용수철도 나올 거고, 굉장히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전형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3m, 2m인 물체 A, B로 용수철 P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을 시켰대요. 자, 여기서 이제 D만큼 압축을 시킨 거고요. A는 마찰 구간 1을 지나서 높이가 H인 용수철 Q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또 압축을 시켰대. 여기도 D만큼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오른쪽도 보니까 여기도 D만큼 압축을 시켰어. 그죠? 자, 그리고 Q와 R의 높이는 서로 똑같고요. P와 S의 높이 차는 라지 H. 그리고 1, 2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마찰 구간을 한번 지날 때 각각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QR 용수철 상수는 똑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수평면에서부터 가장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뭐 h'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p에서 q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손실되는 에너지를 w라고 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높이를 h2라고 해보겠습니다. h1이라고 할게요. 마찰구가 1이니까. 자, 여기서는 h2라고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p'이라고 하는 것을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에 라지 p는 mgh로 표현되는 형태, 그다음에 뭐 ph'이라고 하면 mgh'. 뭐 이걸 여러분들 문제 풀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그다음에 P1은 MGH1, P2는 MGH2, 그리고 K는 뭐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는 굳이 쓰지 않을게요. 자,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요걸 이제 바로 아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D만큼 압축이 되었다가 분리가 되었죠? 자, 압축이 되었을 때는 정지 있는 상황이니까 분리 전에 운동량은 0이에요.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분리 후도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에너지 식 EK는 EM분의 P제곱에서 분리 후에 A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에너지의 비는 질량 비의 반비례예요. 그렇죠? 근데 A 대비의 질량 비가 3대이니까 운동에너지는 그렇지. 2대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를 EK라고 해볼게요.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는 그렇지 3K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A부터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A의 식은요, EK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빼먹으면 안 되죠? 질량이 3이니까 3PH'. 자,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쭉 내려가는데 마찰 구간 1을 지나게 됩니다. 마찰 구간 1은 손실되는 에너지를 W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여기에 도착해서 용수철을 D만큼 또 압축시켜요. 그러면 P'의 에너지와 수평면에서부터 H만큼 높이 있으니까 3P, 질량이 3이니까 3M이니까 3P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요게 A에 관련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B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B는 초기에 운동 에너지 3 라지 K, 그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주의해야 되죠. 질량이 2M이니까 EPH'. 그리고 마찰 구간 2를 지날 때 1과 같은 에너지만큼 손실된다 했으므로 W. 자, 요게 이번에는 바닥면에 도착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P'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을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B에서 A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이 K가 될 거고요. K-PH'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P가 된다. 그러니까 K는 PH'-3P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식을 요 A 있죠? A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걸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P'. P'은 D만큼 압축시켰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분리가 되면서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로 나뉘어졌죠? 그 말은 뭐예요? 이게 결국에는 A, B의 운동 에너지 합 OK와 그렇지, 같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쓸수 있으셔야 되고, 이게 OK다라고 하는 것은 2K를 넘겼을 때 3K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한번 써볼게요. 3에다가 K를 대입하면 PH' 마이너스 3P 플러스 3P는 이제 좌변 3PH' 빼기 W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요.
이 W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을 없애기 위해서 W는 3mgh1이 되는 거니까 3을 한 번에 이렇게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 pH 프라임, 우변에 pH 프라임 없어질 거고 좌변에 마이너스 3p 플러스 p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2p, 우변은 마이너스 mgh1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p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mgh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h1이 2h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찰 구간 2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도 똑같다 그랬어요. W로. 근데 그 W라고 하는 표현이 B는 질량이 2m이니까 2mgh2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요게 3mgh1하고 같은 건데, 요 H1이 2H니까 H2는 자연스럽게 3H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요 H거든요. 그 H는 H1 더하기 H2예요. 그럼 여기가 2H이고 여기가 3H니까 전체는 얼마? 그렇지. 라지 H는 5H가 됩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죠? 해서 정답은 동그라미 2번 5H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치고 2점짜리 문항으로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는 다소 간단했어요. 자, 하지만 실제로 어렵게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항상 명심하시고 어려운 문항들, 3점짜리 문항들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기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자나 ABC가 각각 마이너스 XA, 마이너스 D, D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림 나는 가에서 양전하인 A의 위치를 X equal XA로 옮기고 고정을 했대요. 자, 표에서는요, A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각각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요 A가 여러분들, BC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위치해 있죠? 근데 나를 보니까 BC 고정되어 있고 똑같이 XA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XA, 여기서는 XA. 그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보니까 C에서 0이래요, 여러분들. 두 전하의 외부에 있는 이 C라고 하는 전하에 작용하는 합성 전기력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 전하의 종류는 서로 반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가에서 3F, 나에서도 3F예요. 가 3F, 나 3F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B하고 C의 전하량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대칭인 상황인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C가 과연 플러스 전하인지 마이너스 전하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자, 나에서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보니까, 잘 보세요. 자, 이 흰색을 C가 마이너스라고 가정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는 C를 어떻게 하냐면, 밀 거예요. 그쵸? BC 사이의 힘, AC 사이의 힘은 이렇게 인력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A도 볼게요. B는 A를 이렇게 당길 거고요. AB 사이의 힘, A와 C 사이의 힘도 이렇게 인력이 되겠네. 그치? 자, 근데 이제 만약에 C가 플러스이다라고 한다면 BC 사이의 힘은 인력, A와 C 사이의 힘은 청력, A와 C 사이의 힘은 청력, A와 B와 A 사이의 힘은 인력. 이렇게 표현이 되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A에서는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C에서는 플러스일 때 힘의 방향이 서로 같잖아요. 이렇게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같음을 통해서 우리가 크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 C에 작용하는, 즉,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AC 사이의 힘, BC 사이의 힘을 합산해
8대가 OF라고 한다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3F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C가 양전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C가 양전하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니은에서 XA가 3D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가의 A와 그다음에 가의 C, 그리고 나의 A, 나의 C를 우리가 다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A에서는 AB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CA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C에 작용하는 R자 힘은, 그렇지, 0이에요. 그러면 A가 C를 미는 힘과 B가 C를 당기는 힘, 요 힘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가에 A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자, 가에 A 같은 경우에는 AB 사이의 힘에서, FAB라고 해볼까요? AB 사이의 힘에서 AC 사이의 힘을 빼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그치. 3F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의 B가 아니죠? C를 보니까 BC 사이의 힘과 AC 사이의 힘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C를 볼게요. 나의 C에서는 AC 사이의 힘. 근데 AC를 가에서랑 구분하기 위해서 AC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랑 FBC를 더한 결과가 OF가 나와야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가의 AB하고 나의 AC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전하량의 크기가 BC가 똑같고요. 가에서 A는 마이너스 XA에 있고요. 나에서는 XA에 있어요. 그러니까 A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가에서요, 나에서 A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그치. 크기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얘를 뭐 1, 2, 3, 4번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4번을 3번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3번식에다가 대입하면, FAB, 자, AC를 이렇게 대입하면은 FAB 더하기 FBC가 OF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1번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한번 더 써보면 FAB 빼기 FAC가 3F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두 식을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FBC 더하기 FAC가, 그치, EF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2번에서 BC와 AC 사이의 힘은 R자임이 0임을 통해서 서로 크기가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둘의 크기가 같아? 둘을 더했을 때 EF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얼마라는 걸까요? 각각이 F. 얘도 F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보세요. FBC가 F면 FA에 얼마를 더해야 OF가 될까? FAB는, 그렇죠, 4F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F, 지금 니은에서 XA가 3D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A하고 B, A하고 C 사이의 관계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리에 대한 B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XA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FAB와 FAC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 대 AC는 얼마예요? AB는 4F, AC는 F. 그러니까 결국에는 4대 1이에요. 그럼 거리의 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쿨롱 법칙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AB 사이의 거리와 AC 사이의 거리는
1대 2가

2가 될 거예요. 그지? 그럼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AB 사이의 거리는 XA 빼기 D 그리고 AC 사이의 거리는 XA 더하기 D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EXA 빼기 ED는 XA 더하기 D가 될 거고 XA는 3D가 된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에서 AB, 가에서 AC 사이의 힘의 관계를 파악해서 쿨롱 법칙에 적용해가지고 거리의 비를 찾아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지 않았죠? 그죠? 자, 마지막 D급 보겠습니다. 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얼마일까요? A가 B를 당기고 있어요. 그쵸? A가 B를 당기고 있는데, A가 B를 당기는 힘은,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F였어요. 그리고 C가 B를 당기고 있는데, BC 사이의 힘은 F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보면은 3F가 나와야 돼요. 가에서는 3F. 이제 나에서 보면은 B가 C를 당기고 있고요. A도 C를 A가 B를 당기고 있는 거죠. C가 B를 당기고 있고 A가 B를 당기고 있는데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 조건에 따라서 A와 C 사이의 힘, 그러니까 BC 사이의 힘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F 힘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AC 사이의 힘이라고 하는 게 4F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은 3F라 그랬거든요. 그럼 AB 사이의 힘이, 그렇지, F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가 F가 되겠네? 그러면 나에서는 EF가 되겠구나 해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렇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문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6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5회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번부터 13번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은 남아있는 14번부터 20번까지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이 있죠. 요 문항들 한 문항 한 문항 내가 어떤 생각들 했어야 하는지 짚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항풀이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개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그에 집중해야 되는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일단 화학식량과 몰, 화학반응식 특히 이 안에 양적관계 요 문항들 좀 집중해서 풀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문항이기도 해서 우리 오늘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어야 하고 그럼 이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어야 하는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동적 평형 이거 pH, pOH 관계 파악하면서 미지수 특정하는 문항이 있었거든요. 크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출제된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가 얼마나 노련하게 문항들을 접근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적용하기에는 좋은 문항이었어요. 그간 내가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항 해석을 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오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화반응, 중화적정 실험에 대한 것이었는데 밀도와 관련된 것들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미지수를 어떻게 썼는가 이게 좀 중요했거든요.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주관식 여러분 선원 수령의 문항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선택형을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활용하면서 문항을 푸셔야 돼요. 그런 거 내가 바르게 방법들이

숙지되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라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 완성할 수 있었는지 특히 금속의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은 더 난도가 점점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양전하량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모두 미지수 특정이 가능했는지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집중해야 되는 개념들 머릿속에 잘 한번 넣어주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13번까지 문항을 풀었었거든요. 오늘은 14번부터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요, 원소 X와 Y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XY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를 마이너스 2다라고 우리한테 이미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미지수 조합에 대한 값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화학 반응식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 산화환원 이거 가지고 화학 반응식 완성할 때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결정해가지고 화학반응식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있는 반응물에서 Y의 산화수, 생성물에서 Y의 산화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됐을까? 이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 반응물에서 Y의 산화수 보니까 산소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산소의 경우에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Y의 산화수를 플러스 5로 한번 볼까라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를 플러스 5라고 보게 되면 하나당 마이너스 2, 전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요 M에 해당하는 값이 3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응 후에 생성물에서 Y의 산화수를 우리가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플러스 2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소 마이너스 2니까 더해서 0이 돼서 이 숫자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산화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한번 지금 산화수 맞춰봐 주시면 이제 우리 X를 한번 결정해 볼게요. X의 경우에 얘는 이온이니까 마이너스 2 그대로 한번 적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X 하나가 플러스 6이었겠구나라는 산화수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 우리 확인을 할게요. 먼저 X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이 됐죠. 그러면 8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증가된 걸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럼 산화수가 8만큼 증가했구나 이렇게 표시. 자, 그 다음에 Y를 보면요. 플러스 5였는데 플러스 2가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3만큼 감소했구나. 그럼 우리 공부했을 때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쟤는 8만큼 증가했고 얘는 3만큼 감소했으니까 같게 맞춰주려면 여기에는 3을 곱해주시고 여기에는 8을 곱해주시면 증가한 산화수 24, 감소한 산화수 24로 맞춰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3을 곱해주기로 했으니까 A에 해당하는 걸 3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3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B에는 8을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 B에는 8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화수가 변화하지 않은 원자는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개수들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산소의 경우에는 3개짜리가 8개 있으니까 총 24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응 후에도 24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4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12개 있어요. 그럼 나머지에서 12개 가지면 되는데 하나짜리가 8개 있으니까 8개 빼면 4개만 채워주면 되겠죠. 여기 하나짜리 있으니까 D에 해당하는 것이 4였겠구나 라고 판단해주시면 바로 수소까지 결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2개짜리가 4개니까 총 8개 있는 거고 수소는 여기 하나 있으니까 C에 해당하는 게 8이었겠다라고 모두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우리 모두 찾은 거거든요. A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3이라고 적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B는 우리가 8이라고 찾았고 마지막에 수소 이온 앞에 있는 C도 8이라고 찾아주신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은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요. 결국에는 B와 C를 더한 바로 16이라고 하는 것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5번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 문항을 보시면서 내가 조금 낯선 산화환원 반응식이 등장했을 때도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맞춰가면서 미지수를 모두 다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거예요. 연습이 많이 되어 있다면 내가 정말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문항이었어요. 요 문항 가지고 여러분의 숙련도를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1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25도씨의 수용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부터 다는 각각 염산 수용액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시된 것은 일단 pH에서 POH를 뺀 값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를 보면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 그거 지금 몰수로 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부피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몰수, 그리고 몰수비, 그리고 부피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그렇죠. 몰농도의 비를 알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의 비를 안다는 건 이걸 가지고 pH가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이 문항을 풀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가와 나에서 한번 보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 그럼 20y 대 y니까 이 비율이 20대 1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럼 거기를 부피비 구해볼게요. 1대 5라는 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그럼 1대 5입니다. 그럼 이거 나눠주시면 그게 결국에는 몰농도의 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해주시면 10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해주시면 1이 되는 거니까 100대 1이 되는 이걸 보면서 얘가 지금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의 비가 100대 1이 되는 거니까 얘를 pH로 바꾸게 되면 결국 가에서 나보다 pH가 이만큼 더 작겠구나라고 하는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미지수를 좀 써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pH를 제가 지금부터 A라고 한번 둘 거예요. 그러면 POH는 당연히 14-A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죠. 지금 우리 문항에서는요. 단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 10^-14제곱입니다. 라는 걸 줬기 때문에 pH와 pOH 더해서 14라고 하는 값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pH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고 했고 가에서 pH가 이만큼 더 작은 거였으니까 나의 pH는요. A에다가 2를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걸 또 14에서 빼주시면 12-A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pOH였을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제시되어 있는 미지수 특정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pH에서 pOH를 뺄게요. 빼면 어떻게 되냐면 2A-14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X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2로 약분하면 A-7에 해당하는 게 X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 다음도 pH에서 pOH를 뺄게요. 그러면 2A에서 마이너스 10에 해당하는 게 X 플러스 1인데 X를 우리가 A-7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1을 더해주시면 A-6인 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A는 넘기면 A만 남을 거고요. 10 넘기면 4가 되면서 우리가 A가 무엇인지 찾아낸 거예요. 아, 그러면 가에서 pH는 4의 값이었고 그러면 얘는 10의 값이었구나. 그러면 두 개 빼볼게요.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X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3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맞는지 그 다음 걸로 확인. 여기에 보면 여기다 4를 넣으면 pH 6이고요. 얘는 8이 되죠. 빼주시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우리가 X를 마이너스 3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보세요. 더해주시면 이 값이 6이 되는 거죠. 그럼 pH와 pOH 빼가지고 6이 되는 거 우리 어떻게 연습했냐면 요거 반으로 나눠요. 그럼 3이 되는 거죠. 그럼 7에서 한 번은 3을 더해주고 한 번은 7에서 3을 빼주는 거였잖아요. 그럼 pH가 10이 되는 거고 pOH는 4가 되면서 10에서 4를 빼서 6이 나왔던 것이다 라고 판단을 모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정만 할게요. 가와 나의 경우에는 pH가 pOH보다 작아요. 산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시했던 거에 하나는 염산수용액,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염산수용액이거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와 나의 경우에는 염산수용액이 될 거고요. 다의 경우에는 pH가 pOH보다 큰 거죠. 그럼 염기성이니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자료 해석했으니까 기억본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염산수용액입니까? 이거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겠죠. 두 번째 보면 가의 pH, 이거 우리 4라고 이미 찾은 거예요. 나의 pOH, 8이라고 이미 찾은 거죠. 그 값은 이가 맞습니다. 니은 옳은 보기. 디귿을 볼 건데, 디귿도 우리가 연습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가에서 OH-의 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에서 우리는 pOH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농도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인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양으로 가려면 이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죠. 비율로. 비율로 접근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밀리리터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이에서 보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거든요. 그럼 pH 보면서 얘도 몰농도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될 거고 그때의 부피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그 값이 10입니다. 라고 하는 디귿은 당연히 옳은 보기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골라주시는 거니까요.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항은 내가 그동안 pH에서 pOH 뺀 값, 이거 정말 많이 우리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거 내가 연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좋았어요. 일단 이두 개를 보면서, 아, 몰농도에 대한 비를 알수 있겠다. 몰농도에 대한 비가 나오면 내가 pH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할수 있어. 그럼 미지수 처리에서 가와 나의 pH와 pOH를 모두 특정 하고 그럼 x에 대한 값이 나오니까 x 넣어가지고 다에 대한 정보도 모두 가지고 오면 되는 문항이었어요. 다시 한번 요 문항 여러 번 연습하시면서 pH, pOH 모두 다룰 수 있는지 나의 이해도를 꼭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을 볼 건데요. 다음은 중화적정 실험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풀던 중화적정 문항보다는 저는 좀 어려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 문항을 푸는 구조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x분의 y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택형 문항을 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답 안에서, 우리 답 안에서, 보기 안에서 정답을 고르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골라야 하는 답안, 보기 선지를 한번 보세요. 모두 D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곱해져 있죠. 즉, 분모에 다 D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그냥 내가 D를 1이라고 놓고 푼 다음에 문항의 답을 구하고 마지막에 그냥 d분의 1 곱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미지수 하나는 덜어놓고 갈 수가 있죠. 그러면 훨씬 더 계산하기도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아, 모두 다 보기 선지 안에 분모에 D가 있네. 나는 D를 1로 놓고 풀 거야. 그리고 나다푼 다음에 D분의 1 해서 그 값을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에요. 25도씨에서 밀도가 D g per ml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밀도를 그냥 1로 놓고 보겠다. 밀도가 1이에요. 그러니까 부피 제시되면 그냥 질량으로 볼 거고, 질량으로 제시돼도 그냥 부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거기에 수산화, 아니, 아세트산 수용액을 준비를 한대요.

가의 수용액 5ml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뒤쪽에 살짝 한 장만 넘겨갔다 올게요. 보시면 가에 아세트산 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이거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실험을 100g 가지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했냐면 5ml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밀도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밀도는 부피는 질량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 밀도를 1로 처리하고 보기로 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100g 가지고 실험했을 때의 질량인데 내가 100g 가지고 실제 실험을 안 했고 5ml 가지고 했는데 밀도를 1과 1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5g 가지고 실험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5g 가지고 실험한 데이터 값을 얻을 건데, 실제 문항에서는 100g 가지고 실험했을 때 몇인지가 나는 궁금해요 라고 우리한테 물어본 거니까, 내가 다 모든 절차를 통해서 구한 값을 정해지면, 실제 이 값으로 갈 때는 몇배 해야 돼요? 그렇죠. 20배 해서 그 y를 구하면 되는구나. 내가 실제 이 실험은 밀도 1로 처리하면서 5g 가지고 실험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되셨죠? 그래서 얘도 그냥 그람으로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당연히 그 값도 우리한테 그람으로 안 준다고 했어요. 뭐에 대한 값으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한테 몰농도에 대한 값을 아마도 줄 거다. 그럼 몰농도에다가 빨리 부피를 곱해서 몰수에 대한 정보로 가지고 오고, 여기는 부피를 곱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우리한테 준 분자량 있는 거죠? 분자량을 곱해줌으로써, 우리에게 결국 필요한 요 질량에 대한 값을 찾아낼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문항에 보시면 이제 이 수용액 5ml에 물을 넣었대요. 그럼 우리 희석한 거죠. 희석하면 부피 몇 배인지 확인, 그럼 몰농도는 거기에 반비례 할 거다. 그 연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5ml였는데 수용액을 20ml로 만들었대요. 그럼 지금 부피가 4배 됐네. 몰농도 몇 배? 4분의 1배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A 몰농도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전에 얘는 4A 몰농도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20ml 다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A 몰농도라고 하는 거 내가 몇 ml 갔냐면 10ml를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0.1 몰농도 염산 수용액 10ml를 혼합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양이온의 양이니까 그럼 요 안에도 요 몰농도와 밀리리터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0.1에다가 그리고 요 10ml라고 하는 걸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물을 넣어가지고 얼마만큼으로 만들었냐면 50ml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럼 몰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m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최종 수용액의 부피는 50ml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대로 두고 우리 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만든 M 몰농도라고 하는 거 20ml를요, 삼각 플라스크에 놓고 페노부탈레인 용액 떨어뜨린 다음에 0.1 몰농도 수산화칼륨으로 적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수용액 전체가 붉게 변하는 순간까지 넣어준 수산화칼륨의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아, 내가 여기에서 말한 요 몰농도 일때 얘를 20ml 적정을 하는데 뭐 이용했냐면 0.1 몰농도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몇 ml 들어갔습니까? 라고 보면 x ml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어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나는 그냥 얘가 궁금한 거예요. 얘.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구하러 가는 길에 특정해야 되는 미지수가 너무 많은 것뿐 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요 x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밑에 어떤 힌트가 있었냐면 요런 힌트가 있었어요. 라 과정 후에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K 플러스 칼륨

거죠. 그럼 x를 넘기면 3분의 5x라고 하는 게 2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결국엔 몇이 될 거냐면 x가 12였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넣어서 올라가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이게 그러면 12라는 것이었어요. 요거 10으로 약분되고 요거 6이 되면요. 결국 요 m에 해당하는 값은 0.06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두개 곱해주시면 이 값은 3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얘가 1인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이 2를 가지면 되는 거죠. A에 해당하는 것은 0.2였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앞으로 문항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A를 왜 이렇게 열심히 구했냐면 원래 우리가 처음에 썼던 거 5ml 있죠? 이거 4A몰입니다. 우리 문항 풀면 결국에는 몰롱도 구할 거예요.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구하느라 이 과정을 다 읽어온 거예요. 아, 그럼 A가 우리 0.2인 거 찾았으니까 결국 여기 우리한테 준 거는 0.8몰롱도였던 것이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죠. 그럼 거기에 부피 곱해야 돼요. 부피 5ml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요거 그대로 한번 넣어 주시려면 대신 리터로 넣어 줘야 되니까 200분의 1리터를 곱해 주시면 양이 나올 거고요. 그 양에다가 그냥 분자량 60 곱해 주시면 우리는 질량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식으로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0.8, 그럼 부피를 곱해야 되니까 200분의 1이었던 거고 분자량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100이 될 거고 요거는요 30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24가 되니까 100분의 24가 되는 거죠. 요거 다시 한번 약분을 요렇게 해주시면 몇이 될 거냐면 25분의 바로 6이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값이냐면 바로 우리가 5g 가지고 실험했을 때 25분의 6이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20 곱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요거 약분해 주시면 결국 5분의 24g이라고 하는 것이 y 값이었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에 보면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요 y라고 하는 걸 5분의 24로 찾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걸 x로 나눠주라고 했어요. 우리 x는 이미 9하고 왔거든요. x는 1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거 요렇게 역분을 해주시면 결국 5분의 2였는데 우리가 계산한 건 미지수 하나 떼놓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한 다음에 d분의 1 곱해줍시다. 요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다 그냥 d만 요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2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풀었던 그 구조에서 달라지는 문항은 아니었거든요. 몰롱도 계산하면 부피 곱해서 몰수 가지고 올 거고 분자량 곱해서 질량 가지고 오는데 나는 100g 다 가지고 실험한 거 아니니까 거기에 배수만 해서 답을 구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했었어요. 내가 문항들 바르게 풀수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 구조들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금속 A부터 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입니다라고 하고 우리한테 실험 과정 그리고 결과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의 반응성 문항이 나올 때는 우리가 어쨌든 양전하량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문제를 푸는 것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항의 유형이거든요. 그럼 우리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옳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1가 양이온 12mol 들어있는 수용액 우리 N은 그냥 빼고 갈게요. 그러면
수용액 불이밀리리터를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금속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반응이 일어나고 석출되고 다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양전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전하량은 요거 두 개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플러스 12로 계속 맞춰주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가의 비커에 BX몰을 XM몰을 넣어서 반응 완결시키고요. 나의 비커에다가 C

수면모를 넣어가지고 반응을 완결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과정에서요. B3+는 C와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나이에서도 다이에서도 플러스 12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조건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얘네가 몇 몰로 존재하고 있을진 알 수 없는데 그 양이온의 양이 6몰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X, 6-X 곱해주시고 그 X를 특정해주셔도 당연히 문항은 쉽게 풀리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4몰이 있다라고 하면 N을 빼고 가면 이거 이미 곱해서 12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얘를 3만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3이 되고 그럼 나머지 3, 두 개 더해서 6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플러스 3이 되니까 양전하량의 함이 플러스 12로 유지되는 걸 바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A 플러스 이게 남아있는 거니까 넣어준 B가 모두 반응했을 것이고 넣어준 이 B는 3N몰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3N몰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 여기서도 플러스 12가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양이온의 양 C의 경우에는 CN 플러스는 1.5N몰이 있는 거고 요거 두 개 더 했을 때 A 얘를 대체하는 거니까 플러스 3을 감당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M에 해당하는 것은 E였을 것이다 라고 쉽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M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E로 결정을 했고요. X에 대한 건 3몰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값이 2냐고 물어봐서 기억은 당연히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 과정 후에 요 다 과정이거든요. C에 그냥 요거 고체의 양을 물어봤어요. 그럼 3N몰 넣는데 얘는 1.5N몰만 녹아 들어갔으니까 1.5N몰은 남아있을 거고 더 이상 A 플러스가 없죠. 모두 석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2N몰은 모두 석출됐을 겁니다. 그럼 그게 그 값이 4는 아니니까요. 니은도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거 볼게요. 다 과정 후에 양이온 수의 비를 물어봤는데 우리 이미 구했어요. 3대 1.5, 2대 1이 되는 거죠. 2대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귿까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셔서 정답은 디귿 하나만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요 문항 보시면서 금속의 반응성의 경우에는 요런 요 정도의 난도에서 크게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양전하량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 위에 내가 미지수들을 빠르게 좀 특정할 수 있는가 그런 연습들이 되어 있는지만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X, Y가 반응하여 Z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입니다. 라고 하고 화학반응식 나와 있고요. 마저 한번 문항을 좀 읽어보면 그림 가는 실린더에 X, Y를 넣은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의 실린더의 일부가 반응한 것을 그 다음에 다는 나의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킨 거래. 그러니까 완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둘 중에 반응물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소모함으로써 반응하는 총량을 결정하는 물질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한계 반응물을 잡아야겠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나는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문항을 많이 푸는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이 문항을 많이 풀어보다 보면 어떻게 문항들을 풀어야 하는지 세 줄 쓰기 먼저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문항으로 달려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달려들기 전에 문항에서 나에게 어떤 정보들을 주고 있지? 그걸 먼저 파악하면 훨씬 더 우리가 세 줄 쓰기 하는 그 시간, 무려 정보 찾고 하는 그 시간들을 좀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눈이 먼저 가야 하는 것은 화학반응식이에요. 화학반응식의 개수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럼 이 반응에서 X1몰, Y2몰 반응하면 Z2몰이 생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반응이 화학반응식의 개수만큼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3몰이 사라지고 2몰이 생성되는 거죠. 아, 이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1몰씩 감소하는 반응이구나 라는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전체 부피는 어쨌든 몰수에 비례할 거니까 전체 부피의 변화, 전체 몰수의 변화를 보시면 되겠죠. 얘는 지금 18 부피, 18몰이라고 볼게요. 얘는 16몰. 그 다음에 여기는요, 13몰, 감소하고 있는데, 그 비,

이유를 보시면 얘가 반응이 일어난 게 2몰 감소한 거라면 얘는 3몰 감소하고 있으니 반응이 일어난 게 2대 3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총 반응이 5만큼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B로 얘기하고 있어요. Y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면 얘는 그 5에 해당하는 반응이 일어날 만큼 존재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떤 힌트를 볼수 있냐면 그러면 3만큼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Y는 6W 필요했던 것이고 이거 다 반응한 거였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만큼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4W가 필요할 거고 6W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여기에서는 10W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계수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계수대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반응할 때 Y가 2몰씩 감소하니까 3몰이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가정하는 거죠. 그럼 얘가 6몰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10몰이었던 것이구나. 그러면 반응이 이 반응 계수대로 두번 반응하면 Z는 그때 4몰만큼 생성이 되었을 거고 이 계수대로 세번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Z는 10몰 생성되었던 것이겠다라는 이 계수비를 따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13몰, 16몰, 18몰 그럼 얘가 3몰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응 계수대로 반응했을 때세번 반응하면 3몰 감소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6몰 있었을 텐데, 다 더한 게 16몰인 거죠. 얘가 이만큼 두번 반응이 일어났으면 여기에서 더 더해서 8만큼 존재했을 텐데 두개 더해서 실제로 18몰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서 모든 걸 특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우리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에 있는 10W, 그냥 우리 W 떼고 갈게요. 10이 다 반응했죠. 근데 X는 4가 다 반응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 X에 지금 3몰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3몰 남아 있다는 건 1.5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비를 따져보면 2.5만큼 반응했다는 거고 그때 Y는 10이 다 반응한 거죠. 따라서 10만큼 다 반응했습니다. 그럼 생성물은 우리 질량보존 법칙 써야 되는 거죠. 반응물의 총량과 생성물의 총량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요거 두개 더해주는 게 12.5가 되면서 결국 우리는 질량비를 찾아주신 거예요. 요거 질량비 적어보면 1대 4대 5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바로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 쓰시면 되는 거죠. 계수비가 1대 2대 2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바로 분자량비를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2대 4대 5입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그냥 내가 생각 없이 그냥 원래 푸던 관성대로 그냥 세줄 쓰기하고 문항을 푸는 게 아니라 천천히 들여다보고 이 반응식의 계수가 의미하는 거 보고 전체 몰수의 변화를 보면서 아, 내가 몰수를 이거 비율로 특정할 수 있겠네. 그러면 간단하게 질량비 구하고 부담에 몰비 구하고 그다음에 바로 분자량비를 바로 구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사실 토대로 기억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에서 실린더 속에 Z의 질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성물만 넣고 여기 반응이 완결된 다음에 Z가 생성된 거니까 생성물의 총량과 반응물의 총량은 같아야 돼요. 12.5W입니다라고 하는 기억은 당연히 오름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우리 X의 분자량을 2의 비율로 볼 때, 그 다음 Z의 분자량의 비는 5라고 본 거죠. 그러면 2분의 5입니다라고 하는 니은도 오른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볼게요. 가에서 실린더 X의 양분의 Y의 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요거 우리 이미 몰수 계산 이미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걸 8, 그리고 Y에 해당하는 걸 10으로 본다면 4분의 5입니다라고 하는 D급번도 당연히 오른보기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골라주실 거니까요. 정답 5번으로 특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항이요. 굉장히 좋은 문항이었어요. 간단한 문항
문항 같지만 내가 제시되어 있는 걸 그냥 풀려고 문항 속으로 막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무난 풀던 그 습관대로 버릇대로 풀려고 그냥 답만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고 문항 보면서 어떤 정보가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지? 그거 조합해서 기억 니은 디귿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았거든요. 요 문항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의 스킬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우리가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우리는 바로 1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가의 실린더에 지금 X2Y 기체 11W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에는 가의 실린더에다가 ZY2 11W를 첨가된 걸 나타낸 거래요. 그 다음에는 다에는 나의 실린더에 X2 14W가 첨가된 것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내가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었느냐가 이 문항을 풀었을까 못 풀었을까 그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 서술이 뭐였냐면 실린더 속 기체 1g에 들어있는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했거든요. 1g에 들어있는 근데 얘는 혼합기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구체적인 몇 그램인지가 질량에 대한 정보가 아예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볼게요. 1g에 들어있는 X원자 수비. X원자는 뭐예요? 얼마나 있는지 보고 분자당 X원자 수 곱해주시면 바로 우리 계산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에서 다, 나 대 다, 여기에서요. 몇이라고 줬냐면 6대 11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요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문항 속에서 실린더 속의 기체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한 서술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서 아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피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아 그럼 나는 그냥 이 부피를 지금부터 몰수로 볼 거야. 그럼 여기 넣어준 X2Y11, 우리 W 빼고 갈게요. 11g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지금부터 얘를 1몰이라고 볼 거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첨가했어요. 근데 얘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얘 1몰이 있는 거고 근데 EV가 됐다는 건 부피 2배, 몰수 2배? 그럼 얘 들어온 것도 1몰이라는 얘기잖아요. 얘도 1몰인가 봐. 되셨죠? 자, 여기다가 이걸 첨가했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몇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얘 아까 있었던 애, 얘 1몰, 얘도 아까 있었던 애 1몰, 얘가 몇 몰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구나. 그럼 그 정보를 아마도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던 실린더 속 기체 1g에 들어있는 X원자 수의 B, 이거 가지고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1g에 들어있는 이거 등장하면 우리한테는 질량에 대한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이에 해당하는 거 우리 W 떼고 가면 11, 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전체 질량이 22분의 그러면 X원자 수라고 하는 거는 분자의 양에다가 분자당 X원자 수를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얘가 1몰이다 1몰이다 지금 가정하고 문항 풀고 있으니까 X가 어디에만 있냐면 여기에만 있거든요. 아 얘가 1몰 있다고 하는데 분자당 X의 원자 수가 2예요. 그러면 곱해주시면 그게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네 우리 비율로 갈 거니까요. 그럼 다에 해당하는 건 11, 11, 14를 더해주시는 거니까 그냥 22에다가 14 더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36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가 지금 1몰에 X 지금 원자 두 개 있으니까 동일하게 2에다가 어디에도 X가 있냐면 여기도 X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우리는 몇 몰인지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A몰 이렇게 둘게요. 그럼 분자의 양이 이 A몰이고 분자당 X의 원자 수가 2니까 여기다 이 A를 더해준 이 B가 6대 11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그냥 던져준 것이었다고요. 근데 얘를 보면 요거 요렇게 약분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얘 비율을 다시 표현하면 이거는 결국 11분의 1 대 6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지금 11분의 1이에요. 결국 이 값이 몇을 가지면 되냐면 6분의 1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값 몇을 가지면 돼요? 6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A가 4가 되면 되니까 아 A는 2몰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X2 14W g이 2몰이면 X2 바로 1그 1몰에 해당하는 것은 7W g이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X 그리고 Y, G에 우리는 원자량의 비를 알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X2가 지금 7, W 빼고 가면 7이라고 하면 X 하나당 3.5의 비로 본다면 X2 똑같이 있는데 Y 하나 더 붙었더니 4g이 더 붙었죠. 그러면 Y는 원자량의 비가 4로 볼 수가 있겠구나. 근데 그게 Y 두개 있으면 8이 될 거고 Z가 붙었더니 또 11이 됐대요. 그럼 Z의 원자량 비는 3이 되겠구나. 결국 얘네는요. 7대 8대 6의 비를 갖는 것이구나라고 모두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우리한테는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1, 1, 2 그대로 더해주시면 요 X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넣어주시면 얘는 4의 값을 갖는 거고요. Y의 원자량의 비를 우리가 8이라고 했어요. 8 넣어주시고, 그 다음 Z의 원자량의 비를 6이라고 했으니까 6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요렇게 약분이 되고요. 요렇게도 약분이 되니까 결국 그 값은 3이었다라고 해서 정답이 여러분 3번에 있었어요.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문항 보실 건데, 어디가 여러분들이 조금 난도 있게 느껴졌을 수 있냐면 단그 풀이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이 풀이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문항 속에서는 어떻게 제시했냐면 실린더 속 기체 1g에 들어 있는이라고 얘기했었다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실린더가 전체 몇 g인지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빨리 우리한테 제시된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1g에 들어 있는 그거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것이 X 원자수의 비였으니까 우리가 특정 원자수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분자 양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 그냥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라고 하면서 얘를 1몰로 보고 1몰, 1몰이라고 봤으니까 얘를 미지수 A몰이라고 칭해주시면서 A를 먼저 특정하고 나면 문항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요 문항들을 여러분 꼭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 문항 사이에 어떤 정보들이 제시가 될때 실린더 속에 뭐 모든 기체 1g에 포함돼 있는 1g에 들어 있는 이런 표현 등장할 때 아직도 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법들을 알고 있는지 특별히 이런 혼합 기체의 경우에는 질량 제시가 됐으니까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그 방법 반드시 꼼꼼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항 20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은요, 표는요, 세 가지 수용액이에요. 그래서 A 몰롱도 염산 수용액, 그 다음에 B 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그 다음에는 0.1 몰롱도 YOH2거든요. 이거 수용액,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한테는 그냥 이온수비 분석하는 그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한테 제시할 때, 세 번째 요 수용액의 경우에는 몰롱도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거든요. 이거 0.1 몰롱도에 해당합니다. 이거 이용하면 사실 요 문항이 크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물론 여기 제시되어 있는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수의 비, 요거 가지고도 풀 수는 있는 문항이었는데 우리는 제시되어 있는 몰롱도가 있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이용해 보면 저는 가, 나, 다 적혀 있는 거에 왼쪽에는 양이온, 그리고 오른쪽에는 음이온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몰롱도와 부피 그대로 곱할 건데 우리는 밀리몰 사용해 보면서 어쨌든 비율로 접근 할 거라서 해석이 가능한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개 곱해 주시면 지금 Y 2플러스 양이온이 한개 생성될 때 OH 마이너스는 그렇죠. 두개 생성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부피가 같으니까 여기 역시 1,
2로 체크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부피가 두 배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수의 비를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H+의 경우에는 산성의 경우에 존재하고 중성이나 염

유기성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거죠. 그러나 반드시 누구는 있어야 되냐면 구경꾼이오는 존재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부피가 있고 세 개의 수용액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경꾼이온, 여기 나트륨이온, Y, E+라고 하는 구경꾼이온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이두 개는 모두 구경꾼이온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실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지금 1만큼 존재하고 있으니까 얘도 1만큼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기는 1가 염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OH-도 1만큼 만들어냈을 겁니다 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 부피가 두 배가 됐거든요. 그러면 양이온 이만큼 만들 때 음이온 이만큼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다시 절반이 됐으니까 1만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에 보면 얘는 지금 여기에는 음이온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지 더볼 수가 없는데 나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 수 B라고 하는 것이 1대 2대 2의 B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미 1대 2까지는 찾았으니까 얘가 2의 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누구냐면 수소 양이온이거든요. 수소 양이온은 알짜 이온으로서 반응에 참여해요. 그 안에 OH-가 있다면 반응 다 하고 OH-가 더 이상 없으니까 H+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반응 다 하고 그 나머지가 이만큼 존재했던 것입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럼 누구랑 반응하냐면 H+는 OH-랑 반응한단 말이에요.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와 함께, 여기 있는 거와 함께, 즉 4만큼 반응했다면 아, 원래 6만큼 있었을 것이고 4만큼 반응하고 현재는 2가 남았고 그래서 1대 2대 2의 비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배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1가산이기 때문에 얘가 6을 만들어냈다면 음이온도 6을 만들어냈을 거고 부피가 절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3이 될 거고 3이 될 거예요. 이거의 중간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5, 얘도 4.5를 만들어냈을 겁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용액의 액성을 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OH-3, H+3만큼 반응해서 가의 경우에는 얘는 중성이었던 것이구나라는 결정이 가능해지고요. 나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OH- 다 반응하고 H+가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경우에는 산성이었습니다라고 최종 액성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의 경우에는요, 4.5 이거 다 반응하고서도 0.5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럼 OH-가 남아있으니까 다에 있어서 최종 액성은 바로 염기성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 수 B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럼 모든 양이온 수 B라고 하는 건 얘네 둘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Na 플러스 그리고 Y 플러스 순서로 쓸때 그것이 1대 2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기억까지 모두 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번부터 보면서요, 옳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B를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문항에서 A가 무엇이었냐면, 염산수용액의 A 몰롱도, 그 다음에 수선화나트륨 수용액이 B 몰롱도였거든요. 몰롱도를 물어볼 때는 결국 같은 부피 안에서 몇 개씩을 만들고 있는지 개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가에 있어서 10ml와 나에서도 10ml, 각각의 에서 몇 개씩을 만들고 있는지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의 경우에서 10ml에서는 지금 우리 분석한 대로라면 3개. 근데 나의 경우에는 10ml에서 지금 2개씩 만들고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3대 2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넣어주시면 3분의 2가 되어야 하는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1대 2라고 찾았는데요. 기억이 1대 2로 적절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4에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첫 번째로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을 먼저 한번 구해보고 어떻게 또 구할 수 있었는지를 두 가지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의 경우에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음이온이라고 하면 음이온 요거 세 개거든요. 그쵸? 그러면 3을 적어주시고 부피로 나눠줘야 되니까 부피는 올릴게요. 다 더해주시면 25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나이에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예요. 그럼 나이에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는 6이 되니까 위에다 적어주시고 부피로 나눠줄 거죠? 다 더해주시면 그 부피는 40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걸 계산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2로 약분이 되고요. 얘는 5가 되고 얘는 8이 될 건데 이렇게 다시 약분이 되니까 결국 4분의 5였다라고 확 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니은 하나 골라주셨어야 돼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모든 음이온, 모든 양이온 혹은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시되어 있는 요 값이 있는데 요 거기 값에 이 몰농도의 합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결국 모든 음이온의 양, 모든 양이온의 양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였잖아요. 물론 지금의 현 문항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몰농도의 합을 가지고 문항 해결해 주셔도 되지만 앞으로 어떤 문항이 어떻게 복잡하게 제시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면 나는 반드시 전체 부피를 곱해 줌으로써 모든 음이온의 양, 모든 음이온의 양, 양에 대한 정보로 다시 가져오면 우리가 분석했던 이온 수비를 그대로 활용해 주면서 문항들을 해결을 해 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문항과 연계해서 개념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모든 양이온의 양 혹은 모든 음이온의 양 요거 정리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일단 모든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량을 결정했어야 되죠. 그래서 최종 수용액의 액성이 뭔지가 중화 반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량의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걸 먼저 과량의 혼합전 이온의 양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혹시나 들어온 것 중에 이과가 있으면 이과의 구경군 이온의 양만큼은 빼서 우리가 모든 이온의 양을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였죠.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제시가 됐어도 그러면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서 결국에는 모든 이온의 양에 대한 정보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바뀌어서 모든 양이온의 양을 물어본다라고 해도 방법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과량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과량이 산성인 건지 염기성인 건지 그 과량의 양이온의 양을 먼저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제 뭐만 봐야 돼요? 그렇죠. 들어온 것 중에 이과가 있는지 이과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되죠. 이과에 양이온이 있다면 그럼 그 들어온 이과의 양이온 양크만큼은 빼주시면 되는 거고 보기 안에 제시된 정보 중에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하는 서술이 등장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전체 부피를 곱해서 역시나 동일하게 모든 양이온의 양에 대한 정보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모든 음이온의 양, 이것도 방법 동일한 거죠? 과량의 음이온의 양이 있어요. 그쵸? 그럼 과량 결정했으니까 혼합점 음이온의 양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하시고, 무엇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그렇죠. 들어온 것 중에 이과가 있는지, 이과가 없는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 게 이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과의 음이온의 양만큼은 반드시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빼고 나면 우리가 모든 음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 문항에서 제시하게 될때 우리가 앞에 문항으로 살짝 돌아가 본다면 우리한테 제시했던 것처럼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 아니면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 이렇게 제시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냥 전체 부피 각각 곱해줄 거고 모든 음이온의 양, 모든 양이온의 양, 모든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서술로 바꿔서 이온 수비 분석한 거 가지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했던 과량 결정하는 거, 들어온 이가의 구경꾼이온 빼주는 거, 그게 양이온과 음이온과 관련해서도 과량 결정하시고 혼합전 이온의 양 찾은 다음에 들어온 이가의 양이온이 있는지, 들어온 이가의 음이온이 있는지 이것만 파악하셔가지고 빼준 다음에 이온의 양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요 5회에 해당하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들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문항 풀었던 것 중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거 굉장히 어렵다 라고 느끼는 문항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항 풀 때 요 부분을 넘어갔으면 괜찮았다, 요 부분을 생각해냈으면 이 문항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짚어드렸거든요. 그 부분 꼭 점검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도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전에 강한 학, 여러분의 수동학 멘토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전자발찌 문제 풀어볼 거고요. 역시 들어가기 전에 머스 체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36번, 37, 38, 쭉 47번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전체 문항이 다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36번. 자, 2, 3주기 1족, 15, 16족 원소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이 그냥 기억은 앞에서도 많이 봤던 표현이야. n 플러스 l이 가장 큰 값. 그쵸? 이거는 같은 주양자 수 일지라도 뭐 es랑 ep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 es, ep의 n 플러스 l은 얼마? 얘는 2고 얘는 3이죠. 그쵸? 뭐 1s는 당연히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3s, 3p로 왔을 때도 얼마야? 얘 3이지. 얘는 같아. 얘는 같은데 얘는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3주기니까 요 정도까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1s, es는 다르고, 그 다음에 ep부터 3s까지는 같고, 그 다음 3p가 또 다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뭐 4s까지 간다면, 4주기까지 원소 간다면, 4s도 이제 4로 같겠죠. 얘랑 같겠지. 그러면 같은 값일 때는 다 포함해서 전자수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 준위가 같은 값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니까, 2p, 뭐 3이다. 이 값이 3이면 2p랑 3s까지 다 더해서 전자수를 구해줘야 된다. 이런 거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각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n 플러스 1의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는 값이고요. 가장 큰 값. 얘는 거기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가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가볼게. 자, W가 얘가 2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크다, 2다. 뭐 ES겠지. E는 ES밖에 없어요. 그죠? ES 방금 봤지만. 그럼 ES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다라고 간다면 얘는 리튬이 되겠네요. 뭐 이런 상황. 그다음 얘는요? 얘는 EP랑 3S. EP도 3이고 3S 3이야. 근데 EP에 그러니까 3이야. 근데 밑에 보시면은 전자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EP를 다 채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EP의 3개다라고 하면 누구다? 질소다 가시면 되고. 얘도 EP 3S까지 다 되는데 얘는 7이니까. 아, EP를 다 채우고 3S까지 넘어갔구나. 그럼 얘 나트륨이다 가는 거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3P까지 가는 거죠. 얘 4S는 갈 수가 없는 게 어차피 2, 3중이니까 3P까지 가는 거고, 그럼 3P에 전자가 4개니까 누구다? 황이다 가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W와 Y는 같은 족 원소이다. W는 1족이고요. Y도 1족이니까 같은 족 원소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홀 전자수는 X랑 Z.

X는 홀전자수가 3이잖아. 15족. Z는 홀전자수가 2다. 요것도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SP 전자수 B가 나와 있어. 늘 나오는 또 표현이죠. 되게 전형적인 표현인데 많이 나오는 표현. X랑 Y. 자, X는 S에 4개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돼, 속도가 여러분. 1s2, 2s2. 4개 있다. 나와주셔야 되고. 2p에 3개 있다.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고요. y는 s에 5개 있죠. 1s2, 2s2. 자, 1s, 2s, 3s1 있고요. 그 다음에 p에는 6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시오라고 되는 거니까 이건 5대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기역, 니은, 니긋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7번. 바닥 상태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질소 원자 바닥 상태라고 있으니까, 어쨌든 2p까지, 1s, 2s, 2p까지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n 플러스 l은 일단 나올 수 있는 게, n 플러스 l이라고 써보면 얘는 1, 2, 3. 이게 나오는 거지. 1, 2, 3. 그죠? 자, 근데 n 플러스 l의 값이, 지금 같은 거는 2p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2p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런 상황으로 가시면 되고, 그러면 가능한 게 얘는 무조건 1s야. 얘는 무조건 2로 가야 돼. 알겠죠? 얘는 무조건 1, 아, 잠깐만. 얘가 1s. 미안, 미안. 자, n 플러스 1이 이 관계니까 여기서 1, 2. 그래서 1, 2둘 중에 하나 가시면 되고요. 얘는 3인 것들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2p고, 얘는 1s거나 2s 중에 하나이다로 가는 거네. 요 상황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나, 여기 또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2p인데 둘다이 값이 이번에는 다가 크대. 그쵸? 요런 상황으로. 근데 가는, 어쨌든 1s, 2s니까 무조건 얘는 1 또는 2. 주양자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1 또는 2로 가야 돼. 자, 그럼 얘부터 해볼게요. 자, 2p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제 2p에서는 자기 양자수가 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n-ml이라고 했으니까 자, 집중을 하시고 잘 한번 써보자. 자, n은 2야. 2로 정해져 있고, ml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하는 거니까 3인 거네. 그다음 2에다가 0이니까 얘는 2네요. 그럼 2에다가 1이니까 1이네. 그럼 1, 2, 3이 나오는 거야. 1, 2, 3이. 그쵸? 1, 2, 3이. 그러면 여기서 1, 2, 3이니까 가능한 게 얘는 어쨌든 1 또는 2가 돼야 되고,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3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커진다는 특징을 이용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는 1. 그럼 가는 1s가 되는 거고, 가는. 그죠? 가는 1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 3인데 둘다 2p죠? 그럼 2, 3에서 둘다 2p, 2가 나오는 거는 ml이 0. 그죠? 그 다음에 3이 나오는 건 ml이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다. 2p에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1s다.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비탈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1s다 맞는 표현이고, 나는 ml은 플러스 1이다. 나의 ml이 플러스 1이다? 0이죠. 틀렸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나하고 다. 같은 2p니까 에너지는 같다. 답은 기역. 1번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8번. 자, 우리 문항수가 많아서 좀 효율적으로 정말 문제 풀이 틀만 딱딱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 3중에 바닥 상태 원자라고 나와 있는데, sp 오비탈 중 하나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여기서 S가 뭔지, P가 뭔지를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치? 나 X는 1대1로 있으니까 이건 SP 둘 중에 뭐 아무거나 둬도 돼요. 근데 Y는 3대2? 얘도 3대2잖아요? 그러면 P가 뭐가 돼야 돼? 이쪽이 돼야 되는 거지, 이쪽이. 파란 색깔, 영역. 그쵸? S가 더 많다? 뭐 S가 더 많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게 3대2의 비율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P가 돼야 된다로 가시면 되고, 그럼 얘가 P야, P. 파란색이 P고요. 얘가 S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전자수가 나와 있는 거니까, 오비탈 수가 아니라 전자수, 그치? 전자수가 나와 있는 거니까, 빨리 이것도 적용하셔야 돼요. 일단 정리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sp들은 전자수가 동일하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부터 가능해? 산소부터 가능, 산소부터. 그쵸? 산소부터. 1s, 2s, 4개. 총 4개. 그 다음 2p에 4개인. 산소부터 가능하죠. 그 다음 또 마그네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X는 아마도 마치 산소일 것이다. 산소 또는 마그네슘. 2, 3중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Y는요, 2대 3. 이것도 2대 3의 비율이 어차피 전체 2, 3중에 대해서 두 가지밖에 없어. 뭐 있냐면, 네온. 네온 4분의 6이죠. 뭐가 4분의 6이냐면, S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그러니까 네온은 S에 총 4개 있죠. 1s.

SDS 피해층 6개 있잖아. 얘가 지금 딱 2대 3의 비율이고요. 그다음 인도 있어요. 인도 6분의 9야. 이렇게 쓴다면.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돼. 1S2, 2S2, 3S2에 2P에 6개에 3P에 3개니까 6분의 9. 근데 하나 더 있긴 해. 사주기까지 가면 8분의 12인 칼슘도 있긴 해요. 근데 얘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사주기니까. 그럼 얘네 둘이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다라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누가 누군지 맞추는 거는 조건이 나와 있어. N-1 중에 가장 큰 값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X는 산소니까 N-1의 가장 큰게 뭐예요? 2겠지, 2. 그쵸? 1S1이고요, 2S2고요, 2P는 또 1이기 때문에 2S가 가장 크다. 그죠? 산소. 그럼 2가 되는 거야, 2. 그러면 Y는 2. Y는 2. 그럼 얘네는 뭘로 가야 돼? 뭐 1이나? 뭐 1로 가줘야겠네요. 1. 1로 가줘야겠네. 그쵸? 1로 가줘야 돼요. 자, 그럼 X. Z가 1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잠깐 Y가, 잘못했다. 그쵸? X가 지금 산소니까, X가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이 N-1이 가장 큰 값. 그쵸? X가 산소니까 얘가 2가 돼야 돼. 그럼 2, 3으로 가야겠네. 요 상황. 어쨌든 2보다 크다. 가능하고 이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Z를 2로 가야 되는 거잖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세요. 그럼 Z가 2로 가야 되는 거니까, N-1이 가장 큰 거. 자, 둘 중에 2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얘는 가장 큰게 3P. 3S. 3P는 3-1이니까 2가 나올 거고, 3S는 3-0이니까 3이 나오겠네. 얘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럼 3이 제일 커. 그럼 얘는 안 되네, 그쵸? 그럼 Z는 인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Z는 뭐가 돼야 돼? 네온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럼 얘가 네온이 돼야 되는 거다. 로 가시면 되고, 그럼 Y가 3이 나올 수 있는 누가 돼야 돼? 인이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인이고 얘가 3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얘 산소는 이미 아까 구했죠? 아까 2라고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기억. X와 Z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X와 Z. X와 Z는 2주기니까 같은 주기 원소 맞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 홀전자 수는 Y가 Z보다 크다. 자, Y는 홀전자 수가 2이기 때문에 15족이니까 3이죠? Z는 홀전자 빵이죠. 18족이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가 X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개 들어있는 거, 쌍으로 들어있는 거. 자, X부터 보시면, X는 산소니까, 네, 일단 1S에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2S에 또 전자쌍이 있고, 그 다음 2P에는 전자쌍이 한쌍 있는 거지, 한 쌍. 요렇게 있는 거니까 총세 쌍이 있습니다. 그럼 세 쌍이고요. 그 다음 Y는 여기서 이제 황이야, 그치? 황은 다 채워져 있지. 다 채워져 있고, 3S까지 다 채워져 있고요, 그쵸? Y가 2니까 2, 그쵸? 다 채워져 있고, 그 다음 3P에 몇개 있어? 홀전자만 있기 때문에 총몇 쌍이다? 여섯 쌍이 되는 거네요. 인이에요, 인. 그쵸? 자, 그래서 두 배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온이다라고 나와 있고, 역시 바닥 상태. 자, 전자배치 자료, 오비탈 자료. 자, N은 가하고 나는 같은데, 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N은요, 최대가 2예요. 네온이기 때문에. 1s, 2s, 2p까지만 전자배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다는 그럼 1s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2, 주향성수 2다라는 거 가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최종적으로 가나다에 에메레압이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0이잖아. 근데 내가 둘다 0일 수 있을까? 둘다 0일 수도 있죠. 뭐 as나 뭐 2p에 0일 수도 있긴 해. 근데 그 조건에서 그럼 여기에 이것도 만족시켜야 돼. 그럼 둘다 0이던지 아니면 1-1로 가든지 둘다 2p로 요런 상황으로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런 조합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가하고 다해서 얘가 1s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1이지. 1 0이니까 1이야. 그럼 얘도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1? 그치? 그럼 2s면 이거 2 0으로 2잖아요. 그럼 가는 무조건 2p로 가야 돼. 2p로 가면서 2p니까 1이 나오려면 이 값이 1이 나오려면 2 마이너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자기향자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 하나는 자기향자수가 0이고 1s가 0이고 얘는 마이너스가 1이면 3개 다 더해서 0 나오려면 나머지는 플러스 1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게 누구다? 그게 나가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1, 2p밖에 없지 뭐 가능한 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자, 기억. 나의 ML은 플러스 1이다. 그쵸? 맞는 거고요. 다는 1s다. 맞는 거고. 방위 부양자수는 가

가가 다보다 크다. 가도 p오비탈. 그 다음에 다는 s니까 p오비탈이 1이고, 그죠? s오비탈 0이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억이 되는 설명으로 이주기, 바닥 상태, 원자. 자, 이런 것들 계속 정보를 입력하면서 가야 돼. 문제 풀때 집중해서. 아, 이주기다. 이주기 범위 안에서만 찾으면 되겠구나. 자, 기억 보시면 각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되는 오비탈 중에 또 나왔죠. 계속 나오는 표현이야. n 플러스 1이 가장 크다라는 것은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같은 주양자수 일지라도 에너지가 더 큰, s보단 p가 n 플러스 1이 더큰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주양자수 다르더라도 2p가 n 플러스 1이 3인데 3s도 3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둘을 이제 둘다 3이니까 이게 최대라면, 3의 값이 최대라면 이거 두 개를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자가 들어온 오비탈 중에 얘가 가장 큰 오비탈. 이런 식으로 둘다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3s로 끝난 다음에 2p, 3s를 다 포함을 시켜야 돼. 마찬가지로 만약 이게 뭐 4s로 끝나. 그럼 4s로 끝나는 전자 배치다라고 한다면 3p하고 4s를 다 합쳐야 되는 거지. 얘도 n 플러스 1이 4고요. 얘도 n 플러스 4기 때문에 둘이 같잖아. 그럼 둘을 합쳐서 이제 분류를 해줘야 돼요. 같이 합쳐서 가져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원자, 기억이 되는 전자수가 이것도 A, 2A, 5. 그럼 뭐가 보여? 5가 보이네. 얘부터 가야겠네. 그럼 2주기라고 했으니까 2주기에서 5개 들어있다? 어디 있어야 돼? 가장 큰 오비탈. 2p에 5개 들어있어야 되는 거네. 2주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2주기이기 때문에 1s, 2s, 2p라서 지금 n 플러스 1이 1, 2, 3으로 다 달라. 그럼 2p에만 5개 있는 거지, 지금. 그쵸? 그럼 얘가 누구다? 플로린이다 가시면 되겠고, 전자가 들어온 오비탈 수는 플로린이기 때문에 1s, 2s, 1s, 2s, 2p까지 다 들어있어서 총 5개다. 그럼 b도 5가 되는 거네요. 그럼 얘도 5가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 x가 1대 2의 관계인 건데, 일단 여기서 힌트는 얘예요, 여러분. 얘. 오비탈이 5개인 게몇개 없잖아. 질소, 뭐 산소, 플로린 이미 했고. 그죠?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 뭐, 네온? 네온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전자수가 두 배의 관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질소라고 해보자. 그럼 질소라고 해보면, 원자보다 큰 것부터 해볼까? 전자수가 많으니까. 그럼 얘라고 해봐. 그러면, 기억에 들어있는 2p에 몇개 있어요? 2p에 6개 있지. 그럼 2p에 6개 있으니까, 얘가 6이 되면, 얘는 3이 돼야 돼. 그럼 얘는 2p에 3으로 가면 되긴 해.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얘가 5죠? 근데 얘는 몇이야? 6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지. 얘 질소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질소도 오비탈 수가 총 5개가 돼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얘 네온이 아니라 산소로 가볼까요? 그럼 산소로 가보면, 그쵸? 여기서 2A. 그럼 산소에서는 2P에 전자가 4개 있으니까, 그쵸? 이게 가장 큰 에너지. 그러니까 N 플러스 L이 3인 L 중에 전자가 4개 있는 거죠? 그럼 2a가 4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될수 있겠구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요 상황이 된다면 얘가 2면 얘도 4가 돼야 되는 거네. 그럼 오비탈 수가 하나, 둘, 셋, 넷. 1s, 2s에 2p에 2개가 있으면 총 4개가 되면서 홀전자 2개로 끝나면 누가 돼? 탄소가 되는 건데 2p에 2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거네. 에너지가 가장 큰 오비탈. n 플러스 l이 3으로 가장 크잖아요, 2p가. 그럼 얘는 탄소이구나. 요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가 2고 B가 5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답은 4번. 7이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4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41번은 원자 번호가 20번 이하인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 문제에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전자 하나 얻었다라는 것은, 사실 얘는 뭐 17쪽 비금속이었다. 얘는요, 1쪽 금속. 얘도 17쪽 비금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얘도 뭐 1쪽 금속이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 중요한 조건이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sp 오비탈 수인데, 양이온 하나 됐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s는 일단 있을 거고, P가 0이 됐다는 거야, P가. 그럼 우리가 1쪽 금속이라고 했을 때 누가 가능해? 리튬 같은 게 가능하겠네, 리튬.

원래 원자일제도 없었고요. 피 오비탈에. 그 다음에 양이온 됐을 때도 없는 거니까 0으로 가능하겠네. 그 다음 얘는요. 오비탈 수가 2분의 3이야. 그쵸? 2분의 3. 그러면 1s, 2s, 2p에 3개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일단 2, 3으로 가정하면 1s, 2s, 2p에 3개로 갈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17쪽 비금속 누가 있어? 플로린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2야. 그럼 2분의 4. 가능할까요? 2분의 4? 자, 1s, 2s, 2p. 그 다음 3s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2분의 3은 2분의 3 나올 수가 없어. 그럼 3분의 6으로 가야 돼. 3분의 6. 그럼 3분의 6으로 가면서, 그럼 3분의 6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 1가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비탈 수는 3분의 6이야. 언제? 양이온 됐을 때. 플러스 1가. 하나 전자 잃어버렸을 때. 근데 그게 옥텟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애다. 플러스 1가 됐을 때. 그럼 누구다? 4s1으로 끝나는 칼륨이었다.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되는 거지. 1쪽 금속이니까. 그 다음 얘는요? 얘는 2의 비율이야. 이것도 3분의 6으로 가져야겠네. 그럼 3분의 6으로 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된 거야. 이온일 때. 근데 마이너스 1가니까 얘는 원래 누구였다? 17쪽의 염소였다. 그래서 음이온 되니까 하나 더 들어와서 18쪽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C는 칼륨이다라는 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고 이쪽의 원소는 두 가지다 맞는 거고요. 얘는 4주기, 3주기. 전기금속도 B이 나왔는데 D는 염소고 B는 플로린. 얘가 1등이지 플로린이. 무조건 더 크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네, 사실 이번은 바닥 상태 질소 원자에서 전자가 되는 오비탈, 전자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사실 질소면은 뭐 1s, 2s, 2p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2p에 홀즈 원자 하나씩. 자, 그러면 가에서 여러분 이런 관계가 나왔어. 뭐 x, 다 문자로 나오긴 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일단 1s, 2s, 2p라고 써놓고, 자, n 플러스 1이 얘는 1이고요, 2고요, 3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같네? 같다라는 건둘다 뭐라는 걸까요? 둘다 2p라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빨리 찾아내야 돼. 관계를. 얘들아. 여기서 뭐 1일 것이다 대입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이것도 0 나오잖아. 그치? 안 되고. 아, 얘는 이게 둘이 같은 애가 나왔다는 건 2p의 관계밖에 안 되는구나로 빨리 찾아내야 돼. 그래서 x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x는 3이다. 그럼 x는 3이니까 얘는 2, x는 3이니까 1. 또 음수 나오면 안 되죠? 0 나오면 안 되죠? 이런 조건으로 이제 x는 3이다. 그럼 x는 3이니까 얘는 2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둘다 어쨌든 2p네. 둘다 2p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1인 거니까 2p니까 n이 2잖아요. 그쵸? 내가 1이 나오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ml이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다. 써 놓으시면 되고. 근데 얘가 2가 나왔어. 그러니까 2p니까 2 플러스 0으로 가야 2가 나와주겠지. 얘는 자기 향자수가 0이다. 찾았고요. 그 다음 얘는요. n-1이 2가 나와야 돼. 2. 그럼 이거는 뭐 3p로 갈 수는 없잖아. 질소니까. 그러니까 2s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자, 기억. 가에 들어온 전자수는 2다. 가에 들어온 전자수는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질소는 2p에 다몇 개씩 있어? 하나씩 있는 거죠. 2p에다 하나씩 있어. 그래서 이건 틀린 거지. 그다음 니은의 x-1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자, 기억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n-l. n-l이 이 오비탈 2p니까요. 얼마예요? n은 2고 l은 1인 거니까 1 나와야 돼. 그 1이 x-1이야? 아니지, 그치? x-1은 2죠. 틀렸고. ml은 나와 다 같다. ml은 나하고 다가 같다. 얘도 ml이 0이죠. 있으니까. 얘도 0이니까 나하고 다 같다.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그러면 디귿. 2번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네, 43번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가 나와 있고 전자수비, 홀전자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수비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s 오비탈은 전자수분해, p 오비탈은 전자수 이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칼슘까지만 외우면 되잖아. 그리고 나오는 숫자들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고 그 비율이 비슷한 것도 몇개 없어, 그치? 자,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분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의 비율도 당연히 여러분 암기를 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따가 여유가 되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2, 3주기에서 이게 1이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게 전자수잖아. 누가 있냐면 산소랑 마그네슘.

그다음에 A가 1이니까 얘는 3이네. 그럼 15족이네. 그럼 15족에서 2분의 3? 사실은 바로 인 나와줘야 돼. 인. 그러니까 외웠을 때 상황이고요. 안 외웠으면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15족이라는 걸 여기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질수하고 인밖에 없어. 그럼 S의 질소는 1s, 2s, 4. EP의 3. 그다음 P는 1s2, 2s2, 2s, 아, 1s2, 2s2, 3s2 6개, 2p의 6개, 3p의 3개, 9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기했죠. 2분의 3의 비율은. 참고로 정리해드리면 이 1의 비율이랑 2분의 3의 비율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1의 비율은 산소랑 마그네슘 아까 정리했잖아요. 홀전자 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2분의 3의 비율은 인이랑 네온이랑 그다음에 칼슘이 있습니다. 칼슘. 정리해보세요. 얘는 4분의 6이고요. 얘는 8분의 12. 이렇게가 있거든요. 우리 20분까지 다뤘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인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는 이다. 맞는 표현이고, 원자가 전자수는 X가 2보다 크다. 아, X가 Z보다 크다. X가 산소죠. E, Z, 산소죠. 그쵸. 원자가 전자수지. 그치? 원자가 전자수니까 16족 6개지. 그치? 근데 Z는 15족이니까 5개죠. 그쵸? 맞는 표현이고요. 전자가 들어가는 오비탈 수는 Z가 Y보다 크다. 자, 오비탈 수는 Z는 몇 개? 1s, 2s, 2p, 3s, 3p 몇 개예요? 총 9개. 9개.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인부터 어디까지 9개? 아르곤까지 9개가 되겠지. 자, 인 9개 오비탈 수. 그 다음에 y는 플로리는 몇 개? 5개.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5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소부터 어디까지? 네온까지 5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뭐 원자 번호로 비교해도 어쨌든 원자 번호 큰 애가 오비탈 수가 더 많겠지. 물론 무조건 딱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러다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이야.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얘가 더 크긴 한데 오비탈 수는 같거든요. 뭐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전자 그 원자 번호로 일단 비교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4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네, 44번은 자, 바닥 상태 질소. 질소가 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질소는 저 오비탈에 대한 정보. 일단 얘는 상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마운 거죠. 문제가 좀 쉽게 나온 유형인 거지. 상대값이면 또 이거를 이제 비율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얘는 대놓고 1 나와 있으니까 가능한 게뭐 1s밖에 없고. 그럼 1s에서는 어차피 여러분 얘가 다 0이잖아. s는 다 0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1 나오는 거죠. 1분의 1, 1. 그다음 3이야. 그럼 3이면 EP밖에 안 되지. 3s는 안 되잖아요. 질소는 EP가 들어있으니까 바닥 상태니까 얘는 EP가 되고요. 그럼 EP에서 이게 1이 나오려면 밑에 주양수 2고, 부양수 1이니까 2에다가, 그다음에 얘는 1을 무조건 더해줘야 돼. 그러면 1을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을 또 빼줘야겠네. 그럼 얘는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얘도 3이니까 다 EP야. 다 2p고, 그 다음 얘는 2분의 1 나왔거든? 그럼 2분의 1이다라고 했을 때 뭐가 가능해요? 일단 2s 가능하긴 하네, 2s. 2s로 가볼까? 그럼 2s로 가보면 얘가 2고, 얘가 0, 0이니까 일단 2분의 1이 가능해. 일단 2s라고 해보자. 그럼 2s일 때 n 플러스 1이 2잖아. 그럼 얘도 2가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게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단 2p 내에서, 2p까지 범위 내에서, 질소니까. 그럼 얘가 이제 2가 나올 수 있는 게 밑에 이제 2p라고 했을 때 주양수 2고 그다음 부양수 1이니까 2 곱하기라면 2고요. 그다음 ml이 몇이면 될까? ml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1이면 되겠구나. 가능하네. 그럼 얘는 자기 양자수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어쨌든 질소는 2p-1, 0 플러스 1에 다 하나씩 들어 있으니까 무조건 다 들어 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x는 2다. 맞는 표현이고 ml은 가와다 같다. ml은 가 0이고요. 다는 1이야. 틀렸어.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주니는 나하고 라 같다. 에너지는 나하고 라가 같지가 않지. ES랑 EP니까 수소에선 같지만 다전자 원자, 질소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다. EP가 더 크다. 나가 더 크다. 틀렸습니다. 답은 그러면 1번. 기억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네, 45번은 얘는 상대값이요, 상대값. 그쵸?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써야 돼. 상대값까지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표현은 다 외울 수도 없고, 물론 각각은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홀 전자 수나, 뭐, s 오비탈은 전자 수나, 뭐 이런 것들은 늘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 빨리빨리 적었을 때 범위가 있으니까 적을 수 있잖아. 얘네 범위 안에 적었을 때 비율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여기는 속도가 중요해.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 그럼 일단 15, 16, 17쪽 한번 적어볼게요. 질소 2주기에 이렇게 있고요. 3주기에는 인, 황, 염소가 있습니다. 자, 이거 나타내볼게요. SO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분해, 홀 전자수 나타내보겠습니다. 자, 얘는 얼마냐면 1s2, 2s2 4개, 4개 있고 홀 전자 3개. 1s2, 2s2 4개 있고요. 홀 전자 2개. 1s, 2s 4개 있고 홀 전자 하나. 1s2, 2s2, 3s2까지 6개이고 홀 전자 3개.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s에는 총 6개 있고 홀 전자 2개. 얘도 마찬가지로 3주기니까 s에 6개 있고 홀 전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9대 4대 1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9대 4대 2. 어떻게 하면 9대 4대 2가 될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값을 맞춰볼까요? 뭐, 11을, 6으로 맞춰볼까? 얘를 6? 그럼 6이면 얼마야? 4.5지. 4.5? 6이면? 3이고. 6이면 얼마? 2.5. 1점? 그치, 1.5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 6으로 맞췄으니까 여기서 9대 4대 1을 얼른 찾아야 되는데, 보이는 게 얘가 9면 여기서 얘.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2가 될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지. 9대 4대 2. 9대 4대 2. 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 황, 염소가 되는 거다. 질소, 황, 염소. 그럼 질소, 황, 그다음에 염소.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것만 사실 찾아낼 문제는 이제 쉬운 거지. 거의 다한 거죠. 문제 다푼 거죠. 그럼 보시면 W랑 Y는 다른 주기 원소이다. W랑 Y는 다른 주기래. 그럼 Y가 3주기니까 W는 2주기다. 요 소리고요. 그쵸? 2주기다. 자, 그 다음에 W가 Y랑 이 값이 같대요. 그럼 Y의 이 값을 나타내면 되겠네? 그럼 Y의 이 값은 얼마예요? 홀전자 S16쪽이니까 2개고,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총몇 개? 10개. 2P에 6개, 3P에 4개에서 총 1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5네 5. 이 비율이 같아야 돼. 2주기에서. 누가 될수 있을까? 2주기에 5의 비율 나올 수 있는 게 홀전자 하나에 P오비탈에 5개 있는 누구? 플로린이 가능하네, 플로린. 이런 식으로, 일단 5의 비율이니까 1대5로 집어 넣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W가 이제 플로린이다로 가시면 됩니다. W는 플로린이기 때문에 역시 2주기 원소 맞는 조건이다. 자, 기억. 3주기 원소는 두 가지이다. 3주기 두 가지고요. 맞고. 원자가 전자수는 W가 플로린이기 때문에 7이고, Z는 7. 둘다 7이야, 17쪽.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이 보기에서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전자가 들은 오비탈 수는 X랑 Y. X는 오비탈 수가 1s, 2s, 2p 3개니까 총 5개 있고요. Y는 1s, 2s, 2p 3개에 3s, 3p 3개니까 총몇 개다? 9개 있다. 원자 번호도 지금 Y가 더큰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이 그래서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자, 바닥 상태에 탄소 원자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도 이제 2p까지 생각을 해야겠다. 2p에 전자 2개까지, 홀 전자 2개 들어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게 나오셔야 되고. M-L이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어차피 탄소니까 1s, 2s, 2p가 끝이거든요? 그럼 M-L이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얼마야? 1이잖아. 그럼 1, 2밖에 없어. 1, 2밖에. 그럼 1, 2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가는 무조건 2가 돼야 돼서, 2이란 숫자가 돼야 되고, 얘는 1이란 숫자가 돼야 돼서, 가는 ES가 무조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가는 ES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1이니까, 뭐, 둘 중에 가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나가 또 있네요. 그치? 근데 여기 나하고라는 같은데, 여긴 또 이렇게 되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에서 힌트를 빨리 얻어야 되거든? 출제자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선 얘네가 같은데, 여기선 나가 크다 이런 조건을 준 거거든, 사실은. 이런 것들 눈에 보여야 문제가 좀 빨리 풀립니다. 다 일일이 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드니까 문제 풀이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관계로 가볼게요. 자, 그럼 일단 나는 1s이거나 2p가 돼야 되는 거지. 나는, 그쵸? 뭐로 가볼까요? 나는 1s건 2p. 1s로 가볼까? 1s는 이 값이 무조건 몇이야? 0이죠, 0. 1s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1s다라고 하면 0이지. 그러니까 0이야, 값이. 그럼 얘도 0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가능한 게 2p에 누가 있어? 2p에? 2p에 자기 항자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L-ML의 값이 0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지. L은 2p니까 무조건 1이잖아. 그럼 1-1로 가면 돼요. 그럼 자기 항자수가 1인
EP가 가능하거든? 일단은? 자, 일단 가볼게. 그럼 라는 EP의 자기 항적수 0이다. 이렇게. 얘는 1일 수다. 중요한 정보만 써놓고 넘어갈게.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가 일단 1일 수고, 그럼 1이고, 그다음 다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럼 라는 EP 0이니까 해봐. EP 0이니까 맞는지 볼게. 이 관계가 맞는지 보자. 아까 얘기했던 요 관계, 나라의 관계. 그럼 라는 EP 0이니까 2분의 2 플러스 1의 0이네요. 그죠? 2분의 3이네. 그럼 2분의 3이니까 맞구나. 일단 여기까지는 맞아. 그래서 2분의 3이 맞구나. 그럼 라는 EP의 0을 일단 해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는요. 다는 여기서 얘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얘가 지금 0이잖아요. 그럼 얘는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1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럼 지금 1s 있고 2s 있으니까 또 EP에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EP에서 갈수 있는 게 뭐가 있어? EP에서 갈수 있는 게 보세요. 얘는 지금 한 거고. 그쵸? 얘 또는 얘로 가야 되거든? 그럼 얘 한번 나타내볼까? 얘 1이고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 2네. 이 가능하네. 그 다음에 얘 1이고 얘 플러스 1이면 0이잖아. 그럼 안 되네. 얘밖에 안 되네. 얘. 자, ML이 마이너스 1인 거밖에 안 되네. 그럼 다는 EP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역시 대입했을 때 이게 맞는지 봐야 돼. 자, 1s는 값이 1인 거잖아요. 1보다 작게 나와야 돼. 자, 여기 보면 주의항자 수 2고, 2고, 보의항자 수 1이고,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1이네. 아, 같게 나와야 돼, 같게. 말 잘못했죠? 같게 나와야 돼? 그럼 얘1 나오네. 그럼 맞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막 접근하면 복잡해서 문제 못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아, 나하고 나의 관계를 유도해서 가는 게 편하다는 거지. 그런 요령들을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억. 나는 1을 쓰다. 그럼 나는 1s니까 나는 1s 맞고요.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얘는 탄소야. 탄소니까 EP 하나 있어야겠죠? 틀렸고. 에너지 주진을 라가 EP고요. 근데 가가 ES이기 때문에 다전자 원자에서 무조건 이렇게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도 에너지가 차이가 있다. 답은 그러면 기억까지 끝.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4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7번은 마그네슘 전자 배치에서 전자 가는 오비탈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역시 마그네슘이라는 거, 문제를 보시면 다 비슷비슷하죠? 요즘 나왔던 것들은 특정 원소를 주고, 걔에 대한 오비탈에 대한 정보를 양자수 조건으로 주고 있다라는 게또 반복적이야. 문제의 그 유형이. 자, 그럼 마그네슘이 나와 있어. 여기서 가능한 거는 뭐 3, 2, 1, 뭐 2, 1, 뭐 이렇게 되겠다. 3, 2, 1밖에 안 되겠다. 3, 2, 1밖에. 0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1s, 2s, 2p, 3s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n 플러스 l 값이 1, 2, 3, 3으로 같단 말이지. 그래서 1, 2, 3밖에 없어. 그러면 다는 무조건 1s가 돼야 돼. 나도 무조건 2s가 돼야 돼. 그럼 얘만 잘 결정하면 돼. 일단은. 그죠?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 2s니까 ml이 0일 거 아니에요. 그럼 라도 0이어야 되거든. ml이. 근데 물론 2p일 수도 있어. S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가는 3. 그럼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무조건 S가 되면 안 되지. S가 되면 안 되고 EP에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가는 EP에 자기 항자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이 상황에 맞는 거죠. N 플러스 1은 3이면서 자기 항자수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그치? 가는. 가는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 값이 가장 큰게 라가 제일 크대요. 그쵸? 그러면 L 플러스 ML은 어쨌든 중요한 건 S라면 다 0이잖아. S라면 다 0이죠? 그럼 나도 0, 다도 0이야. 그 다음 얘는 얼마야? 부양자수가 1이고 이거니까 얘도 0이네? 그럼 라가 제일 크다라는 건 라는 0보단 커야 돼. 그럼 0보다 크면서 ML은 또 0이야. 이런 걸잘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ML은 0이면서 이 값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라는 무조건 뭐로 가야 돼? L이 1인 EP 오비탈로 가줘야 된다는 거지. L이 1인 EP 오비탈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L이 1인 EP 오비탈이면서 자기 항자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에너지 주니는 가하고 난 같다. 가는 EP고요. 그 다음에 나는 ES니까 에너지 주니 다르죠. 다전자 원자 다르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보기가. 자, 가의 L 플러스 M은 0이다. 가의 L 플러스 ML은 0이겠지. L은 1이잖아. L은 P니까, 오비탈이 P니까, 부양자수가 1이고,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맞겠고요.
라는 if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47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 4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8번은 2, 3주기 14족, 16족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14, 15, 16족 그세 가지 2, 3주기 정도인데요. 이걸 또 마찬가지로 다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바로 2니까 1분의 2, 안 되면 2분의 4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하거든요. 앞에서 문제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죠? 그게 좀더 효율적인 것 같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1분의 2 될까요? 홀 전자 하나인데 p 오비탈이 두개 있다? 말이 안 되죠. p 오비탈이 두개 있으면 홀 전자 무조건 두 개여야 되는 거지. 탄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 2분의 4로 가시면 되고. 그럼 p 오비탈의 전자가 4개 있다. 2주기에 원소로 가줘야겠고요. 4개 있고 홀 전자 두 개. 누가 돼야 돼? 얘는 산소가 되는 거지. 그럼 X는 일단 산소라고 보자. 자, 그 다음에 Y는요, 1분의 3될수 있을까? 1분의 3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2분의 6. 그럼 2분의 6이면 홀 전자 2개, p 오비탈의 전자 6개. 될수 있을까? 이것도 안 되지, 그치? 해보시면, p 오비탈 전자가 6개래. 그럼 여기 2p 일단 6개가 채워져 있고, 홀 전자가 2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나와봤자 하나겠지, 그치?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3분의 9로 가볼게요. 그럼 3분의 9. 홀 전자 3개. 아, 일단 15족 나와주셔야 되고요. 피오비탈 9개, 누가 있다? 그치, 2인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얘는 1분의 4. 이것도 안 되지? 1분의 4. 1분의 4면 2p에 4개 있는 거니까 홀 전자가 2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2개? 자, 안 되는 거고. 그럼 2분의 8로 가. 2분의 8. 그 2분의 8로 가면 홀 전자 2개의, 그치, 가능하죠? 2p에 일단 6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3p로 넘어가, 그 다음에, 그치, 3p로 넘어가야 되죠. 3s는 전자가 채워져 있어도 어차피 p오비탈의 전자 수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 어차피 s오비탈에는 홀 전자가 최대 하나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3p의 홀 전자가 두개 있는 교소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교소가 돼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기억. 3주기 원소는 두 가지다. 두 가지다 맞는 표현이고 홀 전자 수는 x가 16쪽이니까 두 개죠. 근데 y는 세 개. 그래서 y가 더 크다. 틀렸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z가 x의 두 배이다. z가 오비탈 수가 몇 개? 여기 그려져 있지만 1s, 2s 있고요. 이거 쓸게요. 그다음 2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쵸? 여덟 개. z는 여덟 개고. x는 1s, 2s, 2p 다섯 개죠? 그쵸? 다섯 개.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 1번만 가능하겠습니다. 전자 배치는 그러니까 결국 많이 알고 있어야 뭐 모든 단원이 그렇긴 하지만 양적 관계도 우리가 문제 풀이 방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수 있잖아요. 문제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지 풀수 있잖아. 근데 이건 더더욱 그래. 이건 보자마자 데이터를 바로 대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만 좀 승산이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시면 여러분 다할수 있고요.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정리까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그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9번. 자,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sp 오비탈 중 하나이다. 기억니은 원자번호는 y가 x보다 크다. 원자번호는 얘가 더 크대요. 자, s 오비탈과 p 오비탈 중에 하나인데, 거기들은 전자수 비율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3분의 2, 5분의 3이니까, 당연히 밑에가 p 오비탈이 돼야 되는 거지. 그쵸? 밑에가 p 오비탈이 돼야 돼요. s가 5개고 p가 3 이런 거 없잖아. s가 10개고 p가 6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쪽이 p야. 그럼 얘가 P고 얘가 S의 전자수비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정리를 하면 좋다고 얘기했죠. 3분의 2, 뭐 있어? 3분의 2는 없잖아. 3이 없고 6분의 4로 가면 되지. 그럼 S의 4개, P의 6개인 네온이 가능해. 뭐 18쪽 제외한다라는 거 없으니까 일단 네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2인데 얘도 3분의 2니까 사실은 3분의 2의 비율이 2, 3주기에서는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빠르지. 칼슘은 빼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거라서 얘가 누구다? 얘가 인이 돼야 돼요. 인. 9분의 6, 인이 돼야 돼. 그래서 원자번호가 얘가 더 크다니까 요 상황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Z는요, 얘는 5분의 3. 있어? 5분의 3. P의 3개, S의 3개. P의 5개, S의 3개. 없잖아. 그럼 10분의 6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2P의 6개에다가 3P의 4개니까 얘 누구다? 황이 되는 거다. 요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주기 원소는 한 가지이다. 2주기는 한 가지이다. 맞고요. X는 홀 전자가 없지. 18족 0이죠. 원자과 전자수는 Y가 15족
5개고요. Z는 6개니까 Y가 더 작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네, 50번은 수소 원자의 오비탈 나와 있는데, 수소 원자니까 조심해야 할 게, 아, 주향자수 같으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같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나다라에서 각각 3 이하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범위를 준 거지. n 플러스 1이 3 이하이다. 가능한 건 어디까지? 3s까지. 1s부터 쭉 3s까지만 고려해라 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네, 가가 나보다 크다 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은 나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에너지 준위는 또 같대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여기서 ml이라는 조건이 항상 결정적인데, 가부터 라의 ml 합이 또 0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일단 요런 것들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가보자. 일단 p 오비탈도 들어있을 거고, 뭐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ml이. 자, 가볼게요. 자, 얘부터 가보자. 여기서 가능한 게 어차피 1, 2, 3, 요게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뭐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n은 나가 다보다 크대. 그러면 얘가 지금 겹치지. 얘가 겹쳐. 그럼 여기서는 얘가 몇이어야 될까요? 1s, 2s, 2p에 3s. 따지 보라는 거잖아, 지금. 1, 2, 3이니까 nl이. 그쵸? 자, 그런데 나가 그러면 만약 얘라고 쳐봐. 얘라고 치면 얘가 3이고, 주향자수가 3이고, 나가 얘라고 쳐봐. 나가 얘라고 치면 주향자수가 3이고, n 플러스 1이 3이기 때문에 3보다 더큰 n 플러스 1은 없잖아. 그럼 안 되는 거지. 그치? 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주향자수가 2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될순 없지, 무조건. 누구보단 크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에서 결정적으로 얘는 주향자수가 2구나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나가 주향자수가 2구나. 그럼 ES거나 EP가 돼야 되겠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다는 또 확실히 뭐야? 얘가 ES거나 EP면, 지금 주향자수만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1S가 돼야 돼요. 그럼 다는 1S가 돼야 되고. 그럼 에너지 준위는 나하고 라가 또 같대. 그럼 나하고 라가 같다. 그럼 얘가 어쨌든 주향자수인데, 준위 같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게 수소 원자죠? 그럼 ES, 또 EP, 뭐 이런 관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얘가 무조건 나에서,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서 N 플러스 1이 3이 될 수는 없잖아. 2잖아, 무조건. 그럼 얘는 EP가 아니라 확실하게 ES네. ES로 결정 짓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ES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아, 라는 어쨌든 EP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EP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나는 ES야. 그럼 ML은 0이잖아요. ES니까 0. 그럼 ML이 0보다 크니까 라는 EP의 플러스 1의 자기 향자수가 돼야 돼. 그럼 자기 향자수 합이 다 0이, 합이 0이 돼야 된대요. 그쵸? 그럼 정리해보면 지금 가에서 아, 나는 ES고. 다는 1s고 이게 나고요. 그다음 다는 1s고. 그다음 다는 라는 얘가 2p야. 그럼 가가 뭐가 돼야 돼? 얘 00이지. 자기 향자수. 얘 플러스 1이죠. 그럼 2p에 마이너스 1로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다 합쳐서 0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항상 ml에 있습니다. 자, 기억. 다는 1s이다. 다는 1s가 이제 맞는 거고요. ml은 나가 가보다 크다. ml은 나가 가보다 크다. 가보다 크다. 0이니까 0 마이너스 1로 맞습니다. 에너지는 가가 라보다 크다. 에너지는 가는 2p고요. 라도 2p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자, x와 z라고 나와 있는데 전자배치 그림이 있습니다. 문제 쉬우니까 빨리 가볼게요. 기역. x의 전자배치는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 자, x 전자배치는 싸움 원리 만족하지, 그치? 만족하는 거고요. y의 전자배치는 혼트 규칙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죠? 혼트 규칙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 쌍이 아니라 홀 전자가 최대로 들어가는 게 안정하다. 이거 틀렸습니다. 바닥 상태 원자 홀 전자수는 Z가 Y보다 크다. 일단 원자니까 전자수가 양성 자수가 될 것이고, 그럼 Z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8번, 산소가 되는 거죠. 그 바닥 상태면 얘는 홀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돼야 되는 거, 두 개. Z는 두 개가 돼야 되고요. Y는 누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질소네. 그럼 질소의 홀 전자는 몇 개? 세 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5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단서가, 얘는 사실은 0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 S도 되고, 뭐, P도 1-1의 조합이 되니까, 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얘는 무조건 P가 돼야 되지. P. 자, 그러면 1 플러스 자기 향자수 1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2P도 있고, 3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럼 2P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EP라고 가정하면

요값이 얼마? 3이 나와야 돼. 2p니까. 그럼 a가 1인 거네요. 그렇죠? a가 1.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얘도 3p 아니면 4s가 되는데 4 있으면 0이 나와야 되지. 아, 4 있으면 4가 나와야 되지. 4 플러스 0으로. 근데 2니까 3p로 가면 돼. 그러면서 얘는 3 마이너스 1의 조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A는 2다. 틀렸어. 1이다. 니은 가의 모양은 그쵸. 구형이다. S오비탈 맞고요. 에너지니는 다가 나오다. 주형수 크니까 맞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오늘 3강이죠. 3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이해문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오늘의 긍정의 한 줄 뭘까요?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남하고 비교하는 습관적인 것들이 알게 모르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남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를 되돌아보면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게 바로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공으로 다가서는 길이라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은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졌는가, 좀 더 진보하였는가, 좀 더 성장하였는가, 그리고 어제에 안 좋았던 습관이 오늘은 고쳐지고 있는가 등을 즉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동아리 가입 신청서에 나타난 학생 A, B의 자아정체감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자아정체감 유형은 우리가 대표적인 학자인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어떤 유형과 관련된 문제는 마샤의 네 가지, 이론 중에 네 가지가 있죠. 정체감 유해, 그 다음에 정체감 혼미, 정체감 그 다음 유실, 정체감 성취라는 네 가지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조금씩 차이는 있죠.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중에 A와 B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동아리 가입 신청서고요. 동아리명은 스마트팜 동아리예요. 제 꿈은 오이 농사꾼입니다. 자, 부모님이 가업을 이어받았으면 하셔서 했어요. 여기가 핵심이네요. 그죠? 오이 농사가 제 미래가 되었습니다. 또한 친한 선배가 스마트팜 동아리를 강력하게 추천해서 해당 동아리에 가입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선배의 강력한 추천이다라는 거죠. 즉, 자신의 어떤 의견보다도 어떤 부모라든가 자신의 어떤 스스로 하기보다는 부모라 동료, 그 다음에 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유형, 우린 그런 것을 우리가 유실, 즉 정체감, 자아정체감, 유실이라고 하죠. 유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B, 평소 작물 기르기를 좋아했고 진로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후, 진로검사도 실시했고 본인이 그 다음에 그걸 실시해서 분석까지 했어요. 후에 공공농업고등학교로 진학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스마트팜 동아리를 통해 어릴 적부터 꿈꾸던 미래 농업 기술자의 꿈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했어요. 자, 진로 검사도 본인 스스로 이제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걸 토대로 진로 검사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또 학교도 선택했고 이거는 정체감이 뭐죠? 성취죠, 성취. 성취. 스스로 이제 탐색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관여를 직접 스스로 해 나가는 상태. 그걸 우리는 자아정체감 성취라고 하죠. 요두개 말고, 유해랑, 그 다음에, 혼미. 혼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거에 관여한 적도 없는, 잘 모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어떠한 것에 관여하지도 않는 상태를 우리가 혼미라고 하고, 유해는 탐색은 하였지만은, 어떤 일에 실질적으로 실행에 어떤 옮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말하죠. 관여하지 않는 상태죠. 탐색 정도만 하는 상태를 우리가 유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기억 볼게요. 학생 A는 자아 정체감 혼미에 해당한다. 혼미가 아니라 뭐다? 유해, 유실에 해당한다라는 거. 유실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수 없고, 니은 학생 A는 자아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이다. 자아정체감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유실 같은 경우는 자아정체감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하지 않고 어떤 부모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어떤 동료의 어떤 의사결정에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관여해 나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니은은 유실이 맞는 답이다라는 거고, 디귿 학생 B는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긍정적인 자아 탐색이 필요하다. 자, 성취는 이미 탐색했고, 특별한 거에 관여를 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수행해 나가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 이거는 뭐, 유실 혹은 뭐, 유해 이런 거에 좀 가깝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쵸? 자, 니을, 학생 B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공적으로 직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맞죠? 성취가 우리는 사실 가장 바람직한 어떤 자아정체감 형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리을하고 리으면 4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자아정체감 유형만 가지고 우리가 문항을 출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진로 의사결정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진로 의사결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뭐 의존적 유형이냐, 합리적 유형이냐, 직관적 유형이냐 이런 걸볼때 요거를 단순하게 이제 자아정체감 유형으로도 문제 출제할 수 있겠지만은 수능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자아정체감 유형하고 그다음에 진로 의사결정하고 같이 좀 믹서해서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 A 같은 경우는 진로결정 의사결정 유형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의존적, 즉 부모의 어떤 가업을 이어받아서 부모의 의견대로 하는 어떤 의존적 유형이 조금 더 가깝다는 내용이 알수 있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스스로 무엇인가 해 나가고 진로 검사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하고 본인이 선택한 고등학교 진학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합리적 유형이 좀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자아정체감 유형의 문제다라기보다는 그걸 확장해서 우리가 수능에서 출제된다면 진로의사결정 유형도 우리 같이 함께 이 제시문 안에서 살펴보면서 같이 연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쉽게 좀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봤고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청소년 직업 심리 검사 결과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청소년 직업 심리 검사 결과지를 봤는데 보니까 언어, 수리, 추리, 공간, 지각, 과학, 집중, 색채, 사고 했는데 여기 별표의 경우 나오죠. 당구장 표시로. 자, 별표의 경우 해당 적성 요인이 각 직업에서 중요한 적성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토대로 해서 이 검사는 이 심리 검사 중에서도 이제 적성 검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적성 검사를 했구나. 자, 기억. 특정 영역에서 발휘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기 위한 검사다. 오케이. 이게 바로 적성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죠. 잠재적인 가능성. 우리가 적성에서 핵심적인 키워드죠. 그래서 적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직업에서 얼마만큼 해당 직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

거. 니은, 결과지와 관련 있는 개인의 특성은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과 같이 고정된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 말이 좀 헷갈린데,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이거? 아, 선천적 요인이 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 뜻이잖아요. 이거에 고정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적 요인, 후천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변할 수 있고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인 요 표현이 바로 오답을 나타내 버린 거다라는 걸알수 있고, 디귿, 희망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 직무 수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할때 적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시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 적성 말고 우리가 비교해서 꼭 살펴봐야 될게뭐 있죠? 흥미, 흥미. 흥미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좋아하는 경향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흥미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가 이제 높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수행하거나 할 때에 대해서 내가 그 직업에 대해서 지속성을 좀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흥미다라는 거. 그래서 성공을 어떤 예측 가능성을 좀더 보는 것은 적성, 그렇죠? 그리고 지속성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흥미.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수능에서 이제 문제 이와 관련된 문제 낼때 비교해서 우리가 풀수 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해결해 봤고, 그래서 적성과 흥미의 개념은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잘 받아두세요. 출제 빈도가 그간 보면 좀 높은 편이니까.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3번 보니까 다음 뉴스에 나타난 AB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오른 것은, 자, 사회적 책임하면 대표적인 학자가 캐럴이죠. 물론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계속 수능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죠. 캐럴의 사회적 책임하면 네 가지 책임을 우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이제 보면은 법률적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윤리적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자선적 책임이 있죠. 법률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 이제 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법률적 책임이고, 경제적 책임은 기업에서의 어떤 본원적 책임으로서 가장 실질적인 책임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어떤 그뭐 고용을 더 증대시킨다든가, 그다음에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좀더 보장한다든가, 그래서 매출을 올리고 기업이 더 성장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 책임이고, 윤리적 책임은 기업으로서 즉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잘 수행하는 책임, 우리가 윤리적 책임이라고 할수 있고, 자선적 책임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기업이죠. 기부죠, 기부. 그래서 사회에 어떤 환원하거나 기부를 통해서 기업이 어떤 그 자선적인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자선적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네 가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중에서 어떤 책임에 해당하는지 A 기업과 B 기업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가죽 신발을 제조하고 있는 A 기업은 가죽의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구의 밀림을 훼손하는 업체로부터 가죽을 공급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건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도리에 가까운 거니까 이거는 결국 윤리적 책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인 B 기업은 소방관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수소 전기 버스를 소방청에 기증하였다 했으니까 바로 뭔지 알겠죠. 이는 수소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대기 시간에도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전동식 의자와 냉난방 시설 등 특수 제작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 소방관들은 재난 환경에서 잠시나마 버스에서 탑승하여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부 같은 거니까 이거는 자선적 책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A 기업은 윤리적 책임, 그 다음에 B 기업은 자선적 책임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제시문에서 어떤 책임이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죠. 제시문에서 다양한 내용 요소와 결합돼서 하나의 답지로서 우리가 책임 부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출제됐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기사에 나타난 경영관리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경영관리 순환 과정 하면 네 가지를 우리가 순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죠. 보게 되면은 계획하고 처음에, 그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고, 지휘하고, 마지막 통제를 하죠. 이 통제를 통해서 어떤 비교 분석, 즉 평가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뭐야?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피드백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경영관리 순환 과정이다 하는 것. 자, 제시문 보도록 하죠. 이 중에서 어떤 거에 이제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찾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되겠죠. 세모세모 기업이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중장기 혁신 2025 전략을 공개했다. 2025 전략 달성을 위해 세모세모 기업은 2025년까지 총 61조 1000억 원에 투자할 계획이며, 그죠? 자동차 부문에서 영업이익률 8%, 글로벌 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할 것을 이제 주요 목표로 제시했대요. 목표를 제시했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사실은 뭐에 해당하는 걸알수 있어? 바로 계획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세모세모 기업의 사장은 앞으로는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이동수단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이 제시문은 뭐다? 계획이다. 목표를 제시하고, 그래서 보통 계획에서 우리가 기업에서도 올해 2000 상반기 목표는 뭐다? 뭐 하반기 목표는 뭐다? 혹은 연 단위로 해서 2026년 목표는 뭐다라고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업무 계획들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업무 성과에 따라 구성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활동. 요거는 지위죠. 지위. 그래서 업무 성과에 따라서 조직원들의 동기 유발 차원인 거죠. 동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보상 같은 것들을 실시하죠. 이건 지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이 될수 없죠. 2번 계획과 실제 성과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는 활동. 이거는 통제에 해당하겠죠. 통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찾아내서 결국에는 다시 또 계획에 반영하는 거죠. 3번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배분하여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은 조직이죠. 조직 활동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 자, 4번.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활동. 이게 바로 계획이죠. 정답은 4번이네. 자,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활동이 바로 뭐야? 지휘의 개념이죠. 지휘의 개념이죠. 그래서 답이 될수 없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됨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경영관리 순환 과정도 다른 어떤 기업 경영과 관련된 문제 출제할 때 같이 답지로서 형성되는 아주 좋은 문제의 소재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잘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쉬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두면서 틀리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끔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만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경향이 종종 있죠. 특히나 시간이 이제 촉박하고 우리가 20문항을 푸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쉬운 것들을 좀 간과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쉬운 문제일수록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 자,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항은 내가 틀릴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틀릴 것 같아. 그쵸?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나도 어렵다는 것은 상대방도, 즉 우리가 다른 응시생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쉬운 문제는 다 쉽기 때문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업이 기업의 시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제품 설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부정형 문항이네요. 부정형 문항. 공공기업의 시장 분석 결과, 레인코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개성의 표현을 좋아하고 가치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MZ 세대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윤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개성을 표현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비싸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용인할 만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비싸도 우리는 사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인 거죠. 타겟층 설문조사 결과 레인코트 가격의 심리적 저항선은 만 원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대. 그러니까 우리가 레인코트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 만원 정도까지는 나 충분히 살 용의가 있어! 라고 분석이 됐다는 거죠. 경쟁사 제품의 단점을 개선하여 판매한다면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최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대요. 자, 근데 경쟁사의 제품 분석을 봤더니 소재는 면으로 돼 있고 디자인은 검정색 단색이면서 민무늬 디자인이야. 그다음에 개성 표현이 약하고 실용성이 부족하대요. 가격대는 3,000원대야. 자, 가격은 일단 MZ 세대를 경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지. 충분히 우리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다음에 이러한 디자인이라든가 면 소재, 이런 소재 부분에 대해서 경쟁 기업보다 차별화된 것을 우리가 좀더 내놓는다면 충분히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판매가 더잘 돼서 우리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쟁사 제품의 단점을 개선해서 판매한다면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상태에서 다음 밑에 제시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면은 통기성이 우수하나 방수 기능이 약하고 관리가 까다롭대요. 당연하지. 그렇죠? 그다음에 3,000원대 제작 가능해요. 요게 경쟁사의 어떤 소재라는 거야. 자, 폴리에스터 봤더니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방수 기능과 통기성이 좋아. 4,000원대에 제작이 가능하대요. 라일론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소재라는 거야. 근데 가격은 좀더 비싸겠죠. 5,000원대 제작 가능. 어쨌든 간 우리는 만원 이하에서는, 만원 밑으로는 우리가 다 용인되는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왜? 아까 위에 제시문에서 MG가 만원 이하에는 다 구매할 용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디자인 비용 봤더니 검정색 기본은 색상인데 변경 시 500원 추가되고 그다음에 주머니는 개당 500원 추가되고 조절끈 모자 손목 허리에 추가 기능에서 부위별 800원이고 그다음에 액세서리 200원이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다 추가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가장 비싼 거, 즉 5,000원의 나일론 재질과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한다 그래도 만 원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림잡아서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주머니나 조절끈을 넣는 등 실용성을 추가하면 경쟁사보다 디자인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이거는. 그쵸? 예. 그래서 이건 맞는 답이 되고, 옳지 않는 거예요. 부정형 문항을 찾으라, 답을 찾으라는 거야. 자, 2번. 가격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소재는 면으로 제작하고 가격 또한 동일하게 3,000원대로 맞춰야 할 것이다. 이거는 이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잖아. 이거 MG를 경영하기 때문에 가격대 만 원을 때까지 가능하고 차별화된다. 경쟁사와 차별화돼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 이게 보면은. 그치? 경쟁사 제품과 대지품의 단점을 개선해서 판단한다면 했으니까 경쟁사 제품과 차별해서 요거보다 이러한 단점들, 면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건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답이 될수 없지. 이게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야?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3번. 설문조사 결과와 타겟층의 소비 습관을 보았을 때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도 소비자들은 구매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다음 4번. 왜? 아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만원 이하에서는 다 용인하기 때문에 그다음 질 좋은 거를 하면은 더 많이 구매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자, 4번. 트렌드에 맞는 여러 색상을 제작하거나 부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추가로 판매하면 디자인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것이다. 당연히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나가기를 이제 바랬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번. 경쟁사 소재의 단점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기능의 가치를
부유하기 위해 나일론 소재로 제작하는 것이 최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겠죠, 당연히. 만원 이하이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쵸? 이미 우리가 앞에 제시해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자료 해석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제시문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이 길지만 이거를 잘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제시문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답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리 어렵진 않았어. 근데 제시문이 길고 그 자료에서 해석을 하고 분석해야 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서비스 생산 체제의 보편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서비스 생산 요소 투입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서비스 생산 요소 투입 단계야. 요 투입 단계. 서비스 내용과 범위가 결정이 되면 서비스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데 수입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야겠지. 예를 들면 뭐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어떤 정보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해서 뭐래? 서비스를 투입하겠죠. 그쵸? 그래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자, 기억. 주변 경제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한다? 그쵸. 이런 걸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를 우리가 그거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니은, 만족도 조사를 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 정도를 파악한다. 만족도 조사를 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도를 파악한다? 만족도 조사야.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를 받고 난 후에 만족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어디야? 서비스 산출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생산 요소 투입 단계가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서 그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그쵸? 그래서 요 투입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맞는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면 우리가 알수 있다. 라는 거죠. 서비스 생산 체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자,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더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완성해서 우리가 완성은 모의고사잖아요. 우리 지금 모의고사의 어떤 한 형태를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는 아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이것만 가지고 공부 더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상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문제. 다음은 직장 생활과 관련한 A씨의 일기장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A씨가 갖추고자 하는 직업기초 능력에 속하는 하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 10개 중 어느 하나고 제시문은 그 중에 하위 영역을 찾아라. 그 문제인 거죠. 자, 입사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신입사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땐 주변에서도 기대를 많이 해줬고 나름 자신감도 있었는데서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업무에 치이고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자기계발에는 손을 놓고 말았다.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죠. 그죠? 뭐에 대한 건지. 최근 들어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새로운 업무들을 척척 다루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다. 예전엔 내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뒤처진 기분이다. 자, 그래서 오늘 결심했다. 더 늦기 전에 내 전문성을 키우고 나만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보자. 다시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자. 결국 이 내용 전체를 볼때 자기 개발, 이미 제시문에서 어떤 능력인지 우리 나와 있어. 결국 뭐야? 자기 개발 능력이다라는 거. 자기 개발 능력은 크게 우리 세 가지의 어떤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자아 인식 능력.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능력. 세 가지죠. 결국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1번. 경력 개발 능력이 자기 개발 능력에 포함된다라는 거, 하위 영역이라는 거알수 있죠.
자, 예산 관리 능력은 요거

이거는 그 자원관리 능력에 해당하는 거죠. 자원관리 능력의 하위 영역이다. 이거는 정보죠. 정보 능력. 그다음에 도표 분석이니까 수리 능력에 해당하죠. 기초 외국어 있으니까 이거는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죠.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7번 문제, 직기초 문제 살펴봤고,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8번 문제는 NCS와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공공기업의 수정 전 채용 방식과 수정 후 채용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공공기업이 수정 후 채용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수정 전 채용 방식은 입사 지원 서류의 학력, 가족 사항, 어학 점수 등을 기재하고 지식 중심의 전공 필기 시험을 시행했고 일반적인 비구조화된 어떤 면접으로 시행됐어요. 그 과거의 어떤 채용 방식이라면 자, 입사 지원 서류에 직무 관련 교육 경험 및 경력, 자격 사항들을 기재하고 NCS 기반의 필기 시험을 시행하고 직무 능력 관련 구조화 면접을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정 후 채용 방식은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다. 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혹은 공정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두 가지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직무 중심이라는 것에 대한 키워드는 꼭 기억해 놨더라. 직무 중심이라는 거. 자, 기억. 사원 채용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 당연한 거죠.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학력이라든가 가족, 어학사항 등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직무를 중심으로 우리가 기재되고 있잖아요. 그죠? 직무 관련 교육, 경험, 경력, 자격사항 등을 넣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기업 입장에서 신입사원 교육 및 훈련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아니야, 감소하겠지. 그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채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교육 훈련이나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거지, 증가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알수 있고, 디귿 구직자 입장에서 직무 능력 기반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당연하죠. 직무 능력 기반이다라는 거, 직무 중심이라는 거. 그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NCS 관련된 채용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향상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오늘은 전공별 직무 수행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가 볼게요. 가. 자,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거 뭐죠? 국민 내일 배움 카드죠. 가는 뭐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다. 나와보니까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비 지원이에요. 이거는 국가 기관 산업, 국가 기관 및 전략 산업에 대한 어떤 직종 훈련이다라는 거.

국가 기반 및 전략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즉 직종에 대한 어떤 훈련이다라는 거. 자, 기억 볼게요. 간은, 즉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10만 원 이상의 어떤 대기업 규모의 이제 어떤 근로자. 근데 여기서는 만 4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의 특수 형태의 어떤 근로자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만 75세 이상도 또안 되죠. 이 부분은 이제 특강에서 제외 대상 부분은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충분히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강에서도 우리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더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자, 니은. 가는 1인당 5년간 300에서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적합한 훈련 과정을 수강할 때 훈련비 전액을, 전액이 아니지? 전액을 항상 지원하진 않아. 그치? 전액 또는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전액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도 요 전액을 항상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틀린 답이라 하는 거. 자, 디귿. 나는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지원 가능해요. 요는 취업을 희망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직종을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특성화고등학교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문도 내려와서 지원하고 이제 훈련받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디귿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 리을. 나는 국가 경쟁의 근간을 이루며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기계, 자동차, 전자 같은 중요한 산업 분야에 해당한다. 뭐 최근에 반도체 이런 것들 전부 다 해당하죠. 그래서 니을도 맞는 답이야. 그래서 디귿하고 니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최근에 이제 요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뭐 이런 것들. 어떤 국가 기반 및 이제 전략 산업과 관련된 가지고 그 관련된 직종들, 그다음에 뭐 배터리 전기 뭐 이런 전기차 관련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이제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해마다 요 어떤 산업이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제 그쪽 부분 특화, 특히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기반에서의 산업에서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그거에 대한 훈련 어떤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9번도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했어요. 자, 하렌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이론에 근거한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으로만 구분한다 했어요. 자, 어떤 내용은 합리적 유형이고 어떤 내용은 직관적, 어떤 내용은 의존적 유형인지 제시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했어요. 자, A 학생 보니까, 학생 A 보니까 저는 항상 제 감정에 충실한 편이라 그 순간, 뭐야, 직관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편이에요. 이건 뭐야, 직관적 유형이라는 거알수 있죠. 직관적 유형이다. 저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주변 친구, 친한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물어본다. 본인이 아니라 이런 주변에서 물어보고 그 결정을 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무슨 유형? 의존적 유형. 의존적 유형이다라는 거. 그럼 하나는 뭐겠어? 당연히 합리적 유형이겠지.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터넷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서적들을 찾아서 충분히 정보를 분석해. 충분히 분석하고 또한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책임을 이미 저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했어요. 그래서 합리적 유형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직관적 유형과 관련된 제시문들을 이제 그간 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매료를 느껴. 뭐, TV를 보다가 혹은 뭐 어떤 걸 하다가 순간적으로 매료를 느껴서 그것을 그러한 직업들을 선택하려고 결정한다.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직관적. 그쵸? 그 다음에 뭐, 나는 이거 하고 싶었지만은, 이런 것도 생각했지만은, 부모님이 그것을 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부모님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 그런 관련된 제시문이 나왔다. 의존적 유형이다라는 거. 합리적 유형은 뭐,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진로 검사도 하고, 적성 검사도 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그러한

과 관련된 제시문이 나오면 합리적 유형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기억 보니까 학생 A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비교적 적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사실은 직관적 유형,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다가 아니라 비교적 많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학생 B는 타인의 기대와 요구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지. 의존적 유형이니까 타인의 기대와 요구 등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의존적 유형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 되고 요 맞는 답이 된다라는 거. 티귿. 학생 C는 지나치게 신중할 경우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합리를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이야. 디귿도 맞는 답이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 니을 볼게요. 학생 A, 학생 B, 학생 C 모두 여러 대안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 자, 자신의 어떤 결정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합리적 유형에 좀 가깝죠. 합리적 유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학생 A 같은 경우 직관적, 의존적, 특히 요 학생 B의 의존적 유형 같은 경우는 남 탓을 하기 쉬운 경향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나는 뭐 은행원이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공무원을 원했어. 근데 나는 부모님 의견에 따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무원이 됐어. 근데 공무원이 돼 보니까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말다툼도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난 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하라 그래서 한 것뿐이야. 난 하기 싫었어. 그러면서 내가 그 결정한 공무원이 결정한 것을 누구 탓으로 해? 부모님 탓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의존적 유형이 남 탓을 하기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합리적 유형.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할 때도 합리적 유형. 합리적 유형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다 풀어봤고, 그럼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1번부터 10번 내용들 중에서 좀 수능에 출제할 만한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볼때 가장 중요한 건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던 부분이 바로 뭐야? 해비거스트의 생애 발달 단계별 특징과 발달 과업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게 가장, 어떤 시기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할 때, 그것을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을 딱 하지 못하죠. 다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청소년기부터 해서 성년기, 중년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노년기까지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 특히 직업과 연관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요 노년기까지 네개 시기가 가장 연관되어 있잖아. 사실 직업하고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비중을 둔다면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좀 비중을 좀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는 핵심적인 어떤 발달 과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영아기에 대해서는 이 애착 형성 부분 이러한 부분들, 사람에게 신뢰와 애착 형성 부분이 좀 중요하고, 유아기에서는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생활에 필요한 어떤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아동기에서는 자주 출제했던 게 또래 친구와의 어울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도덕성의 기초, 그 다음 학습 습관 형성하기, 이러한 부분들이 그간의 출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다 중요하죠. 자아정체감하면은 이제 청소년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 도덕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진로 탐색,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청소년기다라는 거예요. 그 청소년기에 가끔 대신문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질풍노도의식이 이런 거, 사춘기 뭐 이런 것들 다 청소년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년기. 성년기 같은 경우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내가 가진 직업, 그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죠. 그쵸? 그게 성년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 관점의 사회적 가치, 그 다음 직업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뭐 쉬운 내용이고, 요 부분이 조금 더잘 받아두면 좋을 것 같고, 중년기 하게 되면은 갱년기라는 요 표현, 같이 따라서 여러분이 꼭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기에 가장 위기가 갱년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특강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 사춘기 10명과 갱년기 1명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갱년기가 이긴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갱년기다, 갱년기인 것 같아 했을 때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예. 굉장히 무서워요. 저희 집에서도, 가장 무서우신 분은, 제 아내죠. 애들도 제 아내한테 가장 무서워해요. 갱년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인생철학 확립학 이것도 나왔었고, 이 정도 두 가지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년기 가서는, 건강 관리와 은퇴에 적응하기. 그 다음에 배우자 사별 및 본인 죽음도 이제 준비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더 많이 들게 되면은. 특히, 이때까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역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요게 조금 노년기에서 많이 출제됐던 경향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샤의 자아정체감요. 계속 이제 출제되고 있어요. 모평이나 본서에도 가끔씩 이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은 위기랑 전념 이두 가지 섹터로 나눠져서 위기가 있으면서 전념도 있다면 정체감 성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기는 없지만 전념이 있다면은 이제 정체감 유실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요거는 몰라더라도 요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라.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실, 정체감 유해, 정체감 혼미에 대한 개념은 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가장 바람직한은 정체감 성취겠죠. 여러 방면 탐색한 후에 그 역할에 관여하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진로라든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정체감 성취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유실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동료의 조력을 통해서 의사결정 및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유실 단계인 거고, 정체감 유해 같은 경우는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가치, 그 다음에 역할, 흥미, 직업 등을 탐색하고는 있으나, 아직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떤 거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 그걸 우리는 유해라고 할수 있고,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혼미겠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검토한 적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 상태. 그래서 뚜렷한 직업관이나 이념 자체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정체감 혼미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체감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이 저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체감 성취에 해당할 거예요.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내가 어떤 대학이라는, 어떤 과라는 거 목표를 잡고 지금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체감 성취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애발달 단계별 직업 생활.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생애발달 단계에서 직업 생활과 연계에서는 요,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요 중심으로 네 가지, 시기를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시문에 직업 생활과 연계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해비거스트의 생애발달 단계와 관련돼서 했을 때는, 이러한 청소년,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나오는 키워드 등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직업 생활과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봐놨두면은 우리 해비거스트의 발달 단계 및 특징에 대해서 내용도 여기에 가미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표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과 연계해서 직업과 연계해서 보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내용이 거의 확장돼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직업 생활과 연계해서 나온다면은 요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핵심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강까지 쭉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이번 시간 1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점 테스트 1번 문항까지 문제풀이를 마쳤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2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물체를 레일 위에 점 A에 가만히 놓았더니 자, 그러면 A점에서 물체는 정지 상태였다는 것이고 물체의 질량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물체의 질량을 M으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BC를 지나 점 D에 도달하는 순간의 모습이고요. CD의 높이 H1, H2, 그리고 BCD에서 물체의 속력이 각각 나와 있고 질문은 H2분의 H1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니까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표현하면 될 텐데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아예 각 지점에서의 속력을 제곱해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암산하기가 쉽겠죠. 제곱하면 4V의 제곱이 될 것이고 제곱하면 9V0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각 지점에서 EK와 EP의 합이 같다. 그 이야기는 감소한 에너지가 있다면 증가한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 양은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A 지점은 정보도 특별히 없고 또 A 지점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A 지점은 무시하고 B에서부터 C까지 무엇이 감소했느냐?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네. 2분의 1 M 16에서 4를 뺀 12V0의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대신에 무엇이 증가했을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B에서부터 D, 즉 B와 D를 비교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어느 지점에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럼 B하고 D를 골라보면 감소한 것은 역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16에서 9를 뺀 7V0의 제곱, 운동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어요. 그렇다면 대신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2만큼 증가했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h2분의 h1을 구하래. 그 얘기는 위식에서 아래식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것들은 다 지워질 거고 h2분의 h1은 7분의 12, 따라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요 정도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우리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 문제예요. 문제 상황부터 보면 빈면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자, 이때 마찰 공기 저항은 마찰 구간을 빼놓고는 다 무시한대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할 텐데 2.5m를 이동하는 순간의 속력이 5m/s가 됐고 가만히 놓았으니까 처음 물체의 속도는 0이었겠죠. 그림 나는 A와 B를 실로 연결해서 A를 가와 경사각이 같은 빈면에 가만히 놓았대요. 자, 그렇다고 하면 A도 처음에 정지 상태였을 것이고 정지에 있다가 실 를 끊은 후 A와 B가 각각 운동하는 모습이고 A는 길이가 4m인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아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문제는 나본인데 왜 가본이 이건 왜 주어 있을까? 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보기 제시문 기역본이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역본을 봐봐. 가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가본을 보면 물체의 질량이 없다? 등가속도 운동할 거 아니에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본으로부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네? 대신 변위가 있어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우리가 이용하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이아스는 낮은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고 처음은 정지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느냐? 가속도 구할 수 있죠. 이항하면 2 곱하기 s는 2.5니까 2분의 5. 나중 속도, 그게 바로 뭐예요? 5잖아요. 5, 5, 25. 다 약분되네.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가 5m per sec 제곱이에요. 그럼 똑같은 빗면이니까 A를 가만히 놓으면 이 A는 빗면 따라서 운동하겠죠. 그때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A의 알짜 힘은 A의 질량 4 곱하기 가속도. 질량에 상관없이 빗면이 같으면 가속도가 같죠? 얼마랑 같아? 5로 같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이 A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26톤이라고 우리한테 가본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A하고 B가 A만 있으면 이렇게 내려올 텐데 알짜 힘 받아서 A하고 B를 연결했더니 정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A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26톤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26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정지. 그렇다는 얘기는 중력 가속도가 10m per sec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아, B의 질량이 2kg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니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뒤끝. 마찰 구간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냐? 자, 이 A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26톤의 알짜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근데 등속도 운동을 한대.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 마찰 구간에서 그치, 물체에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 마찰력을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 등속도 운동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찰력의 크기와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26톤이 같다란 얘기예요. 그럼 다시 보기 디귿으로 와서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속도는 변함이 없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감소할 텐데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때 사고의 전환. 왜 A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지? 마찰력 때문에. 즉,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뭐가 똑같냐면 마찰력이 한 1과 똑같아요. 그럼 마찰력 구했잖아. 크기가 26톤 곱하기 마찰력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은 반대. 마이너스 4. 따라서 마찰력이 A에 해준 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80줄이야.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A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만 물었으니까 숫자만 대답하면 돼요. 80줄.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를 통해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가 우리가 F는 MA 운동 방정식 적용할 때 빗면에서의 물체에 작용하는 빗면 아래 방향의 알짜 힘, mg 사인 세타 언급했었죠? 연합한 문제로도 출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은 A하고 B 두 물체가 등장을 했고, 또 용수철도 있는 거 보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또 올라가는 형태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거 그림만 보고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일단 문제 상황을 보면, A하고 B, 용수철 Q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대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정지 상태라는 거고, 가만히 놓으면 이제 이 A하고 B가 용수철이 이제 펴지면서 각각 반대 방향을 운동할 텐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하거나 하나의 물체가 두 물체로 분열하더라도,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처음 AB의 운동량이 합이 0. 그럼 분리 후 AB의 운동량의 합도 0이려면 운동 방향은 반대여야 되고, 그리고 질량이 1대 2예요. 그럼 그때 속도의 크기 비는 몇대 몇? 2대 1이어야 되죠. 그래서 B의 속도가 V라면 A의 속도의 크기는 반대 방향으로 2V. 그래야만 A의 운동량 마이너스 2mv, B의 운동량 플러스 2mv 더해서 0.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형태를 보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mv제곱으로 놓는데 2분의 1mv제곱 형태로 계속 데리고 다니려면 너무나 눈으로 보기도 힘들고 계속 뭔가를 필기하는 동안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나와 있을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EK,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mv 제곱을 K로 놓자. 그럼 훨씬 간단하잖아. 이만큼 쓸 것을 한 자만 쓰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A의 운동 에너지는 용수철 Q로부터 분리될 때 2분의 1m 곱하기 2v의 제곱이니까 4v의 제곱. 따라서, A의 운동 에너지가 4k구나.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B의 질량 2m 곱하기 V의 제곱이니까, B의 운동 에너지는 2k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AB가 용수철로부터 분리됐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구했고, 자, 이 AB가 각각 마찰 구간 1, 2를 지나서 동일한 용수철 P1, P2. 동일하다고 하면 무엇이 동일한 걸까, 얘들아? 용수철 상수 K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각각 P1, P2를 압축해서 속력이 0이 된다고 합니다. 자, P1과 1은 높이가 h인 평면 위에 있고요. 높이가 h인 평면에서,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일 텐데, 이것이 A와 Q가 분리된 직후 A의 운동 에너지의 몇 배이다? 8분의 3배이다. 그럼 계산하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3K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리고 P1, P2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댓값이 각각 Q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댓값의 9분의 1, 6분의 1. 그럼 여러분들, 용수철 Q에 저장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에너지의 최댓값은 얼마일까요? 바로 압축시키면서 용수철 Q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용수철이 펴지면서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니까 용수철 Q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댓값은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되겠죠. 그럼 다시 P1으로 가서 P1이 최대로 압축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댓값이 바로 최대로 압축했을 때지 그게 바로 얼마냐면 용수철 Q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6K의 몇 배라고요? 9분의 1배. 자, 그럼 계산하면 3으로 약분되고 3분의 2K. 그러니까 A는 4K를 가지고 출발해서 마찰 구간을 지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2분의 3K, 탄성 포텐셜 에너지 3분의 2K를 갖게 된 거네. 자, 그럼 이제 B로 와서요. 자, B에서는 P2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댓값은 Q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댓값의 6분의 1배. 오, 그럼 뭡니까? B는 2K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운동하다가 마찰 구간 Q를 지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댓값 K가 됐어. 그러면 마찰 구간 2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암산으로 가능하죠? 2K가 K가 됐으니까 K만큼 손실됐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자,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4K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최종 목적지에서 A가 갖게 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자, 요거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할까요? 4. 그 다음에 더하기 3, 3은 9. 계산하면 얼마? 6분의 13K죠. 즉, 4K의 운동 에너지가 6분의 13K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얼마? 6분의 24에서 6분의 13을 빼면 6분의 11K. 이게 바로 마찰 구간 1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W2분의 W1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6분의 11.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보전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보전, 그리고 비보전이 연합되어 있는 문제인데, 운동량 보전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보전은 연합돼서 정말 출제가 잘 되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 그리고 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 보면 A하고 B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A를 실피로 용수철에 연결했더니 A가 빈변 위에 정, A의 정지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중력은 50N일 거고, A하고 B가 정지했다는 얘기는 이 A의 빈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 역시 50N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0.3m 늘어나 있대. 그럼 용수철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 용수철이 실피를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럼 그때의 탄성력이 얼마냐? 용수철 상수가 100, 그리고 0.3m 늘어났대요. 그러면 탄성력은 kx로 구하니까, 30N. 즉, 용수철이 30N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서 실을 30N으로 당기겠죠?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30N과 F인데 이두 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50이 돼야 돼. 따라서 A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이다? 20N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림 나는 용수철을 끊었습니다. 그쵸? 왠지 용수철이 나오면 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용수철을 끊은 후 A가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점 B를 속력 V로 지나는 순간의 모습,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알짜인 방향은 빗면 윗방향, B에 작용하는 알짜인 방향은 빗면 아래 방향이 되겠고요. 이때 A, B 사이에 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0.8m라고 주어져 있고, A 지점에서 A는 정지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F는 MA,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또 AB가 중력만 받아서 운동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억으로 가볼게요. A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자,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0이고 V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V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처음 속도 알고 있고 0으로, 나중 속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0.8s를 알고 있어요. A를 구하면 되겠네. 2하스는 낮은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A를 구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잊어버리면 안 되죠? AB를 한 덩어리로 놓고 가속도를 구해야죠. 그러면 한 물체로 놨을 때 질량은 15kg. 자, 그럼 이두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은 B에 작용하는 중력 50N. 자, A에는 우리 가본으로부터 구했잖아. 빗면 아래 방향으로 20N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니까 두 힘의 합력 30N 작용하겠네요.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2m per sec 제곱. 그럼 가속도를 알고 s를 아니까 v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v를 구하셔도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구했어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자,

우리 개념 수업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희미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고요. 이 희미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 같아. 무슨 희미한 일이에요? 바로 알짜 희미한 일이죠. 근데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아,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이야.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의 질량에다가 우리 가속도 구했죠? 가속도를 곱한 20N. 이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죠. 알짜 힘은 MA니까.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알짜 힘 방향으로 A가 이동한 거리 0.8. 계산하면 얼마? 16줄. 이게 바로 뭐예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이고, 알짜 힘이 한 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이 바로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에요. 기억은 옳은 문장. 자, 그럼 니은은 이거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16줄이라고 하는 것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기도 하니까 16줄 equal 2분의 1 곱하기 A의 질량 곱하기 V의 제곱. 따라서 V 제곱 계산하면 5분의 16 나오고, 그렇다면 V는 루트 5분의 4가 나올 거고요. 분모를 유리화했네요. 니은 옳은 문장. 자, 디귿. H는 얼마냐? 자, 이럴 경우에 A하고 B가 함께 운동하고 중력만 작용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죠.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감소한 에너지를 찾고 증가한 에너지를 찾아서 그 양을 이퀄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이렇게 운동할 때 감소하는 것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네. 5 곱하기 10, B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리고 A가 0.8m 올라가니까 B는 0.8m 내려오겠네요. 증가하는 거, A는 올라가잖아. 그럼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A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모르니까 H. 끝이 아니죠. 증가하는 것도 있지. 뭐가 증가해? A에서 B까지 운동하면서 속력이 증가하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2분의 1 곱하기 A하고 B 다 운동 에너지 증가하니까 15 곱하기 V의 제곱인데 V의 제곱을 구했습니다. 5분의 16. 자, 요거 계산하면 40. 요거 계산하면 24. 자, 그러면 요 값이 얼마여야 될까요? 16이면 되겠네. 따라서 H는 0.16m가 돼야 되겠죠? 디귿은 틀렸네요.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과 같은 문제, 선생님 고등학교 때왜 이렇게 용수철만 나오면 무서웠던지, 네, 무서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늘어나면 원래 위치로 가려고 탄성력이 작용하고, 용수철이 만약에 압축됐다면 원래 위치로 가야 되니까 압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 KX가 작용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볼까요? 자, 6번 문제. 질량이 2kg인 물체 를 높이가 5m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대요. 그러면 처음 속력은 0이었다는 얘기고 수평면에서 구간 P를 지나 용수철 상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K는 200 N/m. 이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최대 D만큼 압축시켜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P에서는 물체의 크기가 F인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대. 자, 그러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림 나는 P를 지나는 동안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오랜만에 보는 그래프예요. 무슨 그래프야? FT 그래프죠. FT 그래프. 자, FT 하니까 생각나는 거뭐 있어요? FT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그대로보다 FT이다. FT가 뭔데? 충격량이죠. 충격량의 크기예요. 이 그래프의 면적이. 그럼 이 그래프의 면적은 일단 커다란 직사각형 4, 2, 8, 작은 직사각형 3, 2, 6, 총 14.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14인데 충

양이 다른 말로 뭐더라?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자, 이때 물체의 질량이 얼마라고요? 2kg.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느냐? 아, 구간 P를 지날 때이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 7m per sec이구나. 근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속도가 7m per sec 감소하는구나. 구했습니다. 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렇게 충격량하고도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또 6번 문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5m 위치에 가만히 놓았던 물체가 내려옵니다. 그럼 수평면을 지날 때의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처음에 이 물체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수평면을 내려오면 몽땅 운동 에너지로 변해야만 되겠죠? 자, 수평면에 내려왔을 때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 수평면에 내려왔을 때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다? 10m per sec이다. 그런데 이렇게 달리던 녀석이 크기가 반대 방향으로, 아니, 크기가 F인 힘이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간 P에서 속력이 7m per sec만큼 감소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마찰 구간을 빠져나온 직후 이 물체의 속력은 3m per sec라는 거죠. 3m per sec로 달리다가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하고 정지했다는 거야. 그럼 일단 이 물체는 3m per sec로 달릴 때 운동 에너지가 있었겠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339. 자, 이것이 몽땅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최대 압축된 길이 D의 제곱. 2 지워지고 2 지워지고 넘어가면, 아, 따라서 최대 압축된 길이는 얼마이다? 0.3m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런 문제는 진짜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 또 간만에 보는 거지만 FT 그래프의 면적이 뭐다? 충격량. 그럼 여러분들, F 이동 거리의 그래프의 면적은 뭐예요? 그쵸. 그때는 힘이 아닌 W. 그러니까 항상 X축과 Y축의 물리량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운동량의 변화량. 자, 요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속력이 7m per sec 줄었으니까, 아, 그럼 이 구간을 빠져나오면 물체의 속력은 3m per sec이고, 이 운동 에너지가 무엇으로 다 전환되면 정지하겠어요?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면 정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6번 문제 마치고, 57쪽에 있는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테스트 문항이 8번까지거든요. 7번, 8번 두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그림과 같이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빗면의 점 A에 A를 가만히 놓았더니, 자,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아, 처음 상태에서 A는 정지 상태. 처음 속력 0으로 시작하는 거죠. A, B, C가 함께 등가 속도 운동을 하다가 A가 점 B를 지나는 순간에 실 P가 끊어졌어요. 실 P가 끊어졌어. 오, 그러면 이후는 A 혼자 운동하고 B하고 C가 함께 운동하겠네요. 자, A가, 물체 A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A점에서 A의 속력은 0이고, A가 B를 통과하는 순간에 A의 속력을 V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조건 그대로 식을 쓰는 거야. A에서 B까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오, 그런데 A의 질량이 없고요. A의 질량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미션이네. 그럼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놓을게요.
스몰 M으로 놓으면 안 되죠. 스몰 M은 B와 C의 질량이라고 하는 상수를 나타낸 거니까 겹치지 않게. 그럼 다시 A에서 B까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것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6분의 5. 그러면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A가 빗면을 2D만큼 내려오니까 C는 2D만큼 올라가겠네. 그럼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ED일 거고 이것의 몇 분의 몇이라고요? 6분의 5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네요. 조건이 A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5분의 11배이다. 따라서 A가 B를 지날 때 속력의 제곱을 V제곱 한다면 C를 지날 때는 V제곱의 5분의 1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B와 C의 질량은 스몰 m으로 같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A의 질량 M을 구하는 식은 요거 하나만으로는 못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A에서 B까지 운동할 때는 ABC가 함께 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A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좀 연관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빗면의 길이가 아니라 높이죠.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높이와 B에서 C까지의 높이는 몇대 몇일까? 동일한 빗면이고 빗면이 2대 1이니까 높이도 2대 1이겠죠? 그래서 ED에 해당하는 높이를 EH, 그리고 D에 해당하는 높이를 H라고 할게요. 아, 그랬더니 A 혼자 단독으로 운동할 때 BC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수 있네. 감소한 에너지가 뭡니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자, A가 이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겠어요. 2분의 1m에 5분의 11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이니까 5분의 6v제곱. 이 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2분의 1 라지 mv제곱. 이게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네. 그러면 얘만 남기고 이항해. 그럼 라지, 아이고, 죄송해요. 2분의 1 라지 mv제곱이 뭐하고 똑같아? 라지 mgh 곱하기 6분의 5와 똑같아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머나. emgt 이것이 필요하다면 라지 mg H로 바꿀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또 2번과 같은 식에서 요것도 가끔 나와요, 시험에. 라지 M을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분의 1V제곱 equal 이항해서 6분의 5GH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라지 M 넣을 수도 있고요. 스몰 M 넣을 수도 있죠. 질량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 ABC가 함께 운동하는 구간, 어디? A에서 B까지. 이 구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 물체가 함께 운동했을 때, 운동하고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면 항상 감소한 에너지, 증가한 에너지를 찾아서 이퀄로 놔야 돼요. 그러면 감소한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ABC가 함께 운동하는 구간이 A에서 B까지 A가 밑으로 내려오네. 감소한 것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라지 mgEH. 자, 그리고는 감소하는 거 없죠. C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지 mgED만큼. 또 ABC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죠. 정지하고 있다가 속력이 V가 됐어요. 2분의 1, B하고 C하고 질량의 합, E 스몰 m 더하기 A의 질량, 라지 m. 그리고 V의 제곱. 자, 나의 미션은 라지 m을 스몰 m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얘는.

GH, GT에 뭐 V 제곱 주구난방이야.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로 통일해야죠. 무엇으로 통일할 거냐? MG, ED.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일본에서 봤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Large M, GH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2분의 1 V의 제곱. 이거 대신에 뭘쓸수 있어? 6분의 5 GH를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E small m 더하기 large m 곱하기 6분의 5 gh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나면 gh, gh, gh는 다 지워지거든요. large m equal small m으로 정리하면 a의 질량 large m이 얼마가 나오느냐? 10 스몰 m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은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서 풀어본 것처럼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연합될 수 있고 충격량과도 연합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a가 빗면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리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높이의 비로 여러분들이 바꿔치기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 때는 변수들의 관계식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라지엠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표현할 수 있는 식들을 찾아보니까, 아, 요 식이 요렇게 바뀌고, 또, 이거 강조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런데 A의 질량을 모를 때, 이런 경우에는 질량을 지워버려라. 그러면 질량과 상관이 없는, 어떤 질량이 들어가도 성립하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3점 수능 테스트에서 어려운 문제를 고른다면 선생님은 바로 이 7번 문제 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어렵게 보이지가 않은데 이 안에 숨어 있는 여러 맥락들이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그래프가 소개가 되면서 뭔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무엇으로 제공하겠어? 텍스트로 제공하겠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텍스트로 주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그래프로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서 물론 순간 좀 당황은 하죠. 내가 이거 해석할 수 없는 그래프면 어떡하지? 당황할 수 있지만, 아, 나는 할수 있어. 텍스트를 그래프로 달리 표현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제시문이 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를 접촉시켜서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2L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대요. 그러니까 최대로 압축을 시킬 거네. 그러면 이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했을 때, 최대로 2L만큼 압축됐을 때, 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2L의 제곱이니까 4L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이 어떤 에너지로 전환될 거냐. 자, 가만히 놓았어요. 가만히 놓으면 용수철이 펴지면서 A하고 B가 분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 A는 용수철에 묶여있는 애고 B는 A하고 접촉만 시켜놨기 때문에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분리가 된다고 했었죠? 두 물체에 관련된 내용, 우리 53쪽에 2점 테스트 12번에서 풀었습니다. 자, 이두 물체가 분리가 될 때는 바로 용수철 평형 위치,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인 원래 용수철 길이에서 분리가 돼요. B는 3V라고 하는 속도로 평형 위치를 지나가면서 등속도 운동하는 거고요. A도 평형 위치는 3V로 지나가.
근데 A는 용수철에 매달려 있으니까

A가 평형 위치를 지나는 순간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탄속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A의 속력은 평형 위치 3V의 속력이 평형 위치를 지나가면 3V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B는 계속 3V인데 A는 3V로 가다가 속력이 느려지니까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AB가 어디에서 분리가 된다? 평형 위치에서 분리된다. 그럼 여러분들, 평형 위치까지는 A하고 B가 마치 질량이 4m인 한 물체의 운동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용수철에 이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평형 위치에서는 변형된 길이가 0이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이게 몽땅 무엇으로 전환돼야 돼?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4m. 그리고 평형 위치에서의 B의 속력이 얼마다? 3V 제곱하면 9V의 제곱. 이 식을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만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B의 운동을 보면 3V로 운동하다가 3H만큼 올라가서 V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데 마찰 구간에 대한 조건이 있죠.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B의 역학적 에너지를 W라고 할게요. 자, 이 W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대. 그러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3mgh.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B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가에서 A가 B와 분리된 후, 그러니까 이제 A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X equal L인 지점과 X equal minus L인 지점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동안 A에 작용하는 R자임 F를 변이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얘들아, 요 구간은 마찰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용수철에 의한 탄속력밖에 없죠. 그럼 탄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크기가 뭐다? 용수철 상수 곱하기 변이잖아요. 자, 이곳을 이 식이란다. 그래프를 보고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그럼 봐봐.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거나 늘어난, 즉 변형된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L. 그러니까 x 대신에 l 넣고 용수철 상수 정보가 없으니까 그대로 k 넣고 그럼 최대로 l만큼 늘어나거나 최대로 l만큼 압축됐을 때 그때 최대 탄속력의 크기가 얼마라는 겁니까? F0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탄속력 F는 kx를 그대로 그래프에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용수철 상수가 K라고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왜준 거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용수철 상수 K 값이 L분의 F0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이거 찾으라고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그래프를 등장시킨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A와 B가 분리되는 순간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얼마냐? F0, L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F0하고 L이 어디에 있어? K에 있죠. 그러니까 요 식을 그대로 쓰되 K 대신에 L분의 F0를 대입하란 얘기예요. 그럼 LL 지워지고 요거 약분하니까 이 F0, L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A하고 B가 함께 접촉해서 EL만큼 압축됐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게 바로 뭐예요? A와 B가 분리되는 순간 A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 자, 니은 F0를 구하는 건데 이 F0의 표현식을 보니까 O, MV제곱 운동 에너지 형태로 돼 있어. 자, 그럼 이거에 맞추려면 EF0L, 이게 바로 좌변이잖아요. 이거를 또 우변과 같이 2분의 1, 9, 4, 36. MV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거 18될 것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F0지? 그럼 F0만 남겨놓고, L은 분

0: 13m, 8V의 제곱. 자, 요거 넘어가면은 9에다가 3을 더하는 거니까 12mgh. 자, B의 질량이 3m이니까 2분의 1 3mv의 제곱 형태로 바꿔볼까요? 2분의 1 3mv의 제곱 equal 약분하면 3이고 2니까 넘어오면 2분의 3mgh. 오, 그럼 다한거 아니에요? 자, B는 3h 위인 곳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만큼 얼만큼? 9mgh. 거기에다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3mv제곱이 얼마하고 똑같아요? 2분의 3mgh.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니까 2분의 21mgh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그림 갑옷만 보면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우리가 여태까지 익히 했던 거잖아. 용소 처리 나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물체가 운동해 운동 에너지, 위로 올라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마찰 구간이 있으면 그 마찰 구간에서는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옷만 보면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나번 그래프를 보니까 아니 이거는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래프 같은데 이게 뭐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탄성력이죠. 최대로 L만큼 변형됐을 때 탄성력의 크기가 F0로 주어진 그래프예요. 그래서 용수 처리 나오면 물리학 1에서 중요한 것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지만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함께 탄성력 F가 KX라고 하는 것도 간간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3점 문제까지 모두 풀이를 했는데, 선생님 생각에 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처음 수능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연계 교재의 문제들을 다루게 되니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것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직 수능 유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렵게 출제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만큼은 정말 가볍게 쓱쓱 풀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수없이 반복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 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이렇게 빙산의 일각만 봤던 그런 조동사의 예문들과 이 활용들만 가지고 좀 부족했다라고 느꼈을 텐데, 이거 이제 문형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다져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포인트에 나와 있었던 지난 강에서, 특강에서 조동사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그 실전 문제 풀면서 확인 학습까지. 이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추측 갑니다. 자, 추측 뭐가 나와요? 믿다이다 나오네요. 믿다이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 옆모습 막 그렸지. 이렇게. 어떤 정황을 봐. 아, 뭔가 정황을 봐. 시각적으로 봐. 정보를 수집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래? 판단이라는 거래. 뭘로? 자기의 경험이나 근거가 있어요. 보통 경험으로 자기가, 아, 내 경험상 그렇더라. 그래서 이렇던데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뭐라고? 요우다 또는 믿다이다. 믿다이다랑 요우다랑 똑같다 그랬어. 추측의 요우다, 믿다이다. 자, 갑니다. 자, 어떤 추측을 믿다이다로 했는지 볼게요. 아이가 얘기합니다. 어네 짱 겐기 나이네. 이랬습니다. 자, 누나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나니까 아따 너뭐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너무 너무 됐어 된가 욕구 나갔답니다. 너무 너무 어쩐지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쩐지 이게 어떨 때 쓰는 거야? 우리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할때그 도모는 그러니까 뭐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딱히 해석이 되지 않지만 베리머치 같은 그런 약간 조금 더 강화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부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쩐지라고 해 추측하는 느낌이에요. 도모 미따이다 이런 식으로 어쩐지 뭐뭐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호응하는 거야. 뭐뭐인 것 같다. 이미 일어났다. 과거형이 나왔잖아. 낚았다. 뭐가 안 좋았대? 시험 점수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별로 시험 점수 잘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봤을 때 지금 엄마가 뭘본 거야? 이게 엄마야. 엄마의 눈이지? 엄마가 딸이 이러면서 온 거야. 막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팡! 하고 들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시험날인데 애가 저러고 들어가면, 아, 뭔가 시험을 못 봤나? 라고 이제 자기의 경험상 판단해서 말하는 거지.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래? 속가 그렇구나. 그래서 밥도 탑에 나이대 부정 상태입니다. 낙후때가 아니라 나이대. 예, 낙후때랑 비교하면 낙후때는 뭐뭐하지 않아서라는 부정의 이유를 얘기한 밥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파요. 이런 낙후때를 쓰지 않고 나이대는 부정 상태. 뭐뭐하지 않고란 뜻이야. 아, 너무 소리를 크게 냈나? 뭐뭐하지 않고. 다베나이데 하면 먹지 않은 채 공복 상태로 학교에 간 거고요. 다베나 그때 밥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파요. 원인 결과가 나오는 게나 그때 나이대는 부정 상태란 말이야. 아, 그래서 저렇게 밥도 먹지 않은 채 않고 집은 회안이 잊잤단다. 그 자기 방으로 가버렸구나. 얘기했습니다. 잊잤다. 짰다가 뭐야? 차후에 과거가 찼다가 되는 거지. 찼다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테시마우 뭐뭐 해버리다라는 태형에서 나오는 거죠. 완료를 얘기합니다. 이 완료의 테시마우인데 얘가 줄여지면 차우가 돼서 차우가 과거가 돼서 찼다가 되는 거지. 아, 방에 가버렸구나. 이전이 삼뽀니 데모 있고 때 고에오 카케 때미오까 이랬습니다. 자, 함께 삼뽀 즉 산책에 라도 든지 라도 라도 이거 없어도 돼. 삼뽀니 있고 산책하러 가다의 목적의 니. 산책하러 가다. 산보니 데모. 산책이라도 가자라고 토. 코에오 카케테미오가 잡자. 코에오 카케로 보자. 코에 카케로는 1번. 말을 걸다. 아노 스미마센 하고 말을 저기요 하고 말을 거는 거. 두 번째 권유하다. 초대하다. 두개다 돼. 여기서 뭘까? 권유하다. 초대라기보다 권유가 낫겠지. 그러니까 야 저렇게 기분 나쁜데 야너 리프레시 좀 하자 나랑 나가자. 이렇게 말을 걸어볼까? 권유해볼까? 이마와 지금은 히토리니 시대 오이타 호우가 이잖아이. 이랬습니다. 하, 좋다 철 들었네 동생이. 자 타호가 이 뭐였어 이거? 우리 타영에서 배웠지. 뭐뭐 하는 편이 좋다라고 하는 조언. 은자나이라고 하는 거는 은자나이 뭐뭐잖아이 뭐뭐잖아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잖아 그지? 은자나이 확인 뭐뭐잖아 자기 의견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뭐뭐하는 편이 좋다 좋지 않아가 되는 거지. 예. 부정이 아니야.

0: 안녕하십니까. 자, 12자 추측 전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18번째 수업하고 있고요. 교과서 93페이지.
1: 특강 93페이지 펴시면 추측 전원이 나옵니다. 우리 전강에서 선생님 특강이라고 해서 조동사 특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동사 특강을 그러니까 50분짜리 강의로 이 섭렵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한번 맛보기로 싹 한번 봤단 말이지. 이번에 이 추측 전원을 통해서

뭐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를 멋멋치 않아라고 얘기한 거지. 자, 혼자로 해두는 편이 좋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바쁘다. 자, 보자. 이거 한번 쪼개볼게. 니스르 테오크 타호가 이 은자나이. 이게 다 합쳐진 거야. 말도 안 되지 않니? 자, 니스르 뭐뭐로 하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선택이나 결정, 판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뭐뭐 해 두다라는 보조동사. 뭐뭐 하는 편이 좋다라고 하는 조언. 뭐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야? 뭐뭐지 않아 뭐뭐 라고 생각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확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히토리니 혼자로 하다. 혼자로 간주하다, 선택하자, 결정하다. 그러니까 혼자로 해두는 편이 좋지 않아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히토리니 시테, 이게 시테, 오이타, 그지? 호가 인자나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혼자로 해두는 편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야, 혼자 냅둬 그냥. 응. Leave her alone 뭐 이런 거잖아. 응. 그대 놔둬 그냥 걔. 지금 뭐 속상한데 뭐 데리고 나가. 뭐 이런 얘기를 동생이, 누나가 지금 시험을 못 봐가지고. 자, 미다이다 있습니다. 자, 옆모습 그렸어요. 뭐예요? 판단해서 말하는 거예요. 경험이나 근거를 토대로 감각적, 직감적으로 판단, 추측, 요다의 회화체 표현이다. 자, 아노 레스토라마 인기가 아르. 그러면 단정이 되는 거야. 저 레스토랑은 인기가 있어! 라고 단정을 하는 건데, 아르미따이다 있는 것 같다. 이츠모 히토가 이빠이다요. 자, 어떤 레스토랑이 차 있어. 레스토랑. 레스토랑. 응? 레스토랑이 있단 말이야,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라서 가타카나로 레스토랑이. 이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대기 번호 막 뽑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바글바글해 막. 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얘네 둘이. 야, 저 레스토랑 말이야. 저기 사람 저렇게 줄 서고 있는데 말이야. 아, 저 레스토랑 말이야. 사람 진짜 많네.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인기가 아르 미따이다. 이 미따이다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눈으로 봐, 얘를. 정황을. 자, 옆모습을 그릴게. 이 정황을 봐, 얘가. 와, 진짜 봐. 사람 많나. 이렇게. 와, 많네. 판단을 해. 무슨 판단을 해? 줄을 서는 데는 인기가 있다라는 거를 뭘로 자기 경험이나 어떤 데이터, 통계 자료가 있어. 경험이나 뭐 데이터, 자기만의 데이터가 있는 거야. 경험은 자기만의 데이터인 거잖아. 데이터인 거잖아. 나의 데이터를 굴려봤더니, 나의 경험적 데이터를 굴려봤더니 저렇게 많이 사람 줄 서는 데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였어. 아, 인기가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네 인기가 아르미따이다네. 이츠모 히토가 이빠이다요. 이렇게. 노다상 스고쿠 우레시소다. 우레시소다. 기쁜 것 같다.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방글방글 웃고 있어. 아, 기쁜 것 같은데 시아니 고카쿠시다 미따이다. 저렇게 웃는 사람을 봤어. 어떤 얘가 또 웃는 사람 봤어. 하하하하 하고 막 웃고 있어. 이 사람 이거 얘 사람 이거 본 거야.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우레시소나 카오를 하고 있는 거지. 기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저렇게 한거 보니까 저 사람이 합격 발표 날인데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합격한 것 같아 라고 추측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실이 나레 모 이마생. 교실에 아무도 없어요. 교와 지교가 나이오 데스. 교실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수업이 없다라는 거를 추측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다 미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없어야 돼. 예. 괜히 들어간 글자니까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추측. 자, 여기서 추측 볼게. 카모시레마세. 이거 쉬워. 뭐 말지도 모른다. 까모 시레마 시라나이 시리마생 아니야? 시레마생 여기서 많이 틀려요.
시레마생이야. 시리마생 아니야. 시레마. 선생님, 시리마생.

했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표현이 그렇게 생겼어. 세상 こんにちは 사사키 데스. 세상 안녕하세요. 사사키예요. 이마 묘인 이르노 데스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오모타요리 생각보다 콘데이 때 생각보다 이거 그냥 외우자. 막혀가지고 즉 붐벼서 약속은 시간이 많이 아와나이 까모시레나이 니 많이 아오. 어디 어디에 맞춰 시간에 대단데 얘는 가능 동사를 쓸 수가 없어. 많이 아예나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그 교과서 봐봐봐. 이게 지금 시간에 못 맞출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못 맞추다라고는 맞출 수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가능 동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아우는 예, 가능 동사를 안 만듭니다. 많이 아와나이 그냥 부정형으로 하면 돼요. 많이 아에나이 아니에요. 자, 모시 이타라 만약에 뭐뭐라면 if 6시 지나도 내가 오지 않는다면 기무라상과 먼저 사귀니 나 기다리지 말고 미세니 이때 그다사이 가게 가세요. 아다시가 요약했다는데 내가 예약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테니사니 점원에게 와타시노 나마에 의해봐 나의 이름을 말하면 쓰고 세기니 안나이시테 모라이마스. 좌석으로 안내 받을 수 있어요. 스미마셍가 죄송하지만 요러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약속 시간. 그러니까 세 명이서 약속했나 보다. 근데 제가 지금 병원에 왔더니 병원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약속 시간보다 늦게 6시인가 봐요. 근데 6시보다 늦게 이제 도착할 수 있으니까 먼저 가서 주문하고 먹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까모시레나 몸일지도 모른다. 어떤 일이나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것도 추측 표현인데 나 늦을지도 몰라 이거랑 나 늦겠지요. 오늘은 늦겠지요. 이렇게 겠지요에 해당하는 대시오를 한번 해석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어날 가능성이 불확실한 건 이쪽, 확실한 건 대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한번 볼게요. 일기예보 오늘 동경은 맑겠습니다. 쿄 도쿄와 하레르 데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맑겠죠. 데쇼 그래서 네. 하레르 까모시레마센 이런 식으로 이 기상캐스터가 말하진 않아요. 까모시레마센은 약간 회화체적이고요. 좀 확률이 낮은 거에 썼습니다. 아노 라메이야니 이때 미오까 하이때 미오까 들어가 볼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응. 객고 케악상가 오이까라 오이시이 까모 맛있을지도 모르 오이시이 데쇼네 이렇게 써도 돼. 까모를 쓰면 조금 더 가능성이 대쇼보다 조금 추측하는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느낌. 몇 퍼센트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건데, 그지? 그냥 찍어볼까? 까모시레나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의 직관상은 까모시레나이는 65? 대쇼는 한 78? 이 정도 느낌? 자, 전언으로 갑니다. 전언은 말을 전달하는 게 전언이야. 언.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언 1번. 자, 소우데스로 갑니다. 우리 추측과 전언의 조동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언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종지형에다 쓰인 거야. 자, 후에떼 이르 소우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간단하죠? 자, 사이김 최근에 가제오 히쿠히토가 후에떼 이르 소우데스.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저기서 주의할 거 아무도 강조하지 않지만 선생님 혼자 강조하는 카제오히쿠 감기에 걸리다. 카제 니 아니고 카제 오 감기에 걸리다니까 카제 니 히쿠 쓰고 싶지? 아니에요. 카제 오 히쿠입니다. 감기를 뽑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카제오 히카나 있다메니와 나 있다메니 목적을 나타냅니다. 원무하기 위해서는 소토카라 밖에서 카에 따라 뭐뭐 하면 어디서 돌아와? 밖으로부터 돌아오면 태오 요크 아라우 코토가 손을 잘 씻는 게 다이세츠 데스 중요합니다. 유비또 유비노 아이다 여기는 아이다라고 읽어요. 아까 사이간자 어디서 읽었는데 여기다 선생님 쓴게 아까 가능 동사 안 된다는 마니 아우 그치? 시간에 맞게 되다 나니나니니 마니 아우 할때 이게 마 그럼 말하고 읽기도 하죠. 근데 아이다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말하고 읽히는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읽고요. 보통 한 글자짜리를 훈독으로 하면 아이다라고 읽죠. 사이, 유비또, 유비노,

아이다. 뭐 학교와 집 사이, 가꼬또 이에노 아이다. 그지? 유비또 유비노 아이다마데 사이까지 시까리는 어떤 행동을 어떻게 철저하게 제대로 하는 모양의 시까리입니다. 시까리에 아라이마죠. 철저하게 씻읍시다. 맞다. 또 스카레테이르 또 뭐뭐 하면 A 토 B 할 때, A 토 B 하면은 A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B가 100%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또 스카레테이르 또 피곤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가지오 히키야스이 마시형 플러스 야스이가 뭐야? 아이고 힘이 너무 세요. 뭐뭐 하기 쉽다가 되는 거예요. 응?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감기 뭐 하면 스카레테 이르 또 피곤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하다라키 스기나이 요니시테. 아 너무 많다. 자 마시형 플러스 뭐 나와요? 스기르. 뭐뭐 지나치게 이거 하다. 네, 뭐뭐 하기 쉽단데 이게 지나치게 뭐뭐 하다. 타베스기르 하면 과식하다. 노미스기르 과음하다. 하다라키스기르는 뭐야? 과로하다가 되겠죠. 과로하지 않도록 나이오니시데. 너무 많아. 근데 일본어 감각을 아는 친구들은 이런 거 나오면 스트레스 안 받아. 선생님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 언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걸 또 여기다가 또 응용을 하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언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죠. 뭐하지? 너무 많아. 많은 거 알아. 근데 사실은 나이도 알고 요니도 알고 스르도 알아. 근데 모아보면 이런 단어가 된다니까. 뭐뭐하지 않다. 목적. 응? 요니 스르. 뭐뭐하도록 하다. 뭐뭐하지 않도록 하다. 요니 스르. 운도 스르 요니 스르. 운동하도록 하다. 운도 시나이 요니 스르. 운동하지 않도록 하다. 이런 식으로 뭐뭐하도록. 하다라키 스기나이 요니 나이 요니 시대. 과로하지 않도록 해서 유루와 주분 충분히 내 마셔 잡시다. 사무이 히와. 추운 날에는요, 후쿠오, 이츠모 요리, 보통 때보다, 이치마이, 한 장, 오우쿠 기다리, 한장더 껴입거나, 아타타카이 노미모노, 따뜻한 음료를, 논다리스를 또 마시거나 하면, 이데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 보자. 감기에 걸리다. 오히코였어요. 자, 동사의 종지원 플러스 소우데스 전원이었습니다. 자, 나이 따메니 뭐뭐하지 않도록 목적입니다. 자, 타라 뭐뭐하면이라고 하는 가정이죠. 네,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이다. 시까리 뭐였어요? 어떤 행동을 철저하게 하는 모양. 제대로 꼭. 자,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얘도 에이 타라 비고 얘도 에이 토 비라고 하는 가정형이지만 얘는 순차의 느낌이 있다고 하면 A가 하면 B가 이루어지는 거. 얘는 A를 하면 100% B라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피곤하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뭐뭐 하시다. 마시오 플러스 야스이. 마시오 플러스 스기르. 자, 요니스르 뭐뭐하지 않도록 하다, 뭐뭐하도록 하다라는 목적. 뭐 타리스르라고 하는 열거 뭐 이렇게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이 전원의 첫 번째 본문을 이렇게 만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이게 문법이 촥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와요.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우리 전원에서보다 어떻게 만드는지 보자. 종지형이야. 비가 내린다고 한다. 후르소오다. 내렸다고 한다. 후따소오다.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 후라나이소오다. 넓다고 한다. 히로이소오다. 이 소오다가 뭐라 그랬지? 쟁반이라 그랬죠. 자, 히로이 얹어봅시다. 히로이소오다. 이 소오다 쟁반. 얘는 소오데스까? 소오자나이. 그 다음에 뭐또 소우 대시다 과거 음은

부정 다안 된다 그랬어요. 소우다는 그대로 놔둔다 그랬죠. 어디서 전원의 소우다는 얘는 쟁반이야. 쟁반, 말을 옮기는 쟁반. 그래서 안 손댄다 그랬어요. 자, 히로 카타 소우다. 넓었다고 한다. 넓지 않다고 한다 해볼까요? 히로쿠 나이 소우다. 넓지 않았다고 한다. 히로쿠 나 카타 소우다. 네, 그만할게. 자, 건강하다고 한다. 겐키다 소우다. 건강했다고 한다. 겐키다타 소우다.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야스미다 쉰다 소우다. 야스미다 소우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땡키요 호니 요르또 니 요르또 니 요르또 에 이렇게 뭐에 의하면 뭐뭐 영어 according to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야. 에 땡키요 호니 요르또 일기예보에 의하면 고고까라 아메니나르 소다라고 한다. 아니까라 냉환이 요르또 아니까라노 냉환이 오르다. 형으로부터 온 전화에 의하면, 기노 겐키나 오토코노코가 건강한 남자아이가 우마레타 태어났다 소우됐어요.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다 뭐야? 정보의 근원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전원의 소우다. 말을 옮기는 거니까. 아까 어디 갔어? 이 쟁반, 이 쟁반. 응? 제 말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아노에이가 스고코모 시로이소우 데스요. 그 영화 정말 재밌다 그러는 것 같아요. 소우난데스가자 니치오비님 이때미마스 일요일에 봐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전원의 소우다. 자, 추측의 소우다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95페이지 지금 어구풀이 하고 있는 거야. 자, 예시 봅니다. 여기는 활용이 없어. 아까 그 시제가 없어. 후리 그냥 맞형이 돼주는 거야. 후리소우다. 하늘이 너무 꾸물꾸물해. 비가 올것 같다. 가능성. 히로이소우다가 아니 히로소우다. 넓을 것 같다. 넓을 것 같다. 요사소우다. 좋아 보인다. 나사소우다. 없어 보인다. 오카네 나사소우다네. 돈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뭐 행색이 초라하거나 뭐 이럴 때 오카네가 나사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겐키 뭐 실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겐키 소다 건강해 보인다. 뭐 할머니가 막와 뛰고 있어. 아저 할머니 되게 겐키 소다네 겐키 데스네 해도 되지만 겐키 소데스네 건강해 보이네요. 뭐뭐하게 보이다. 자 여기는 안 되고요. 겐키 소나 카오 겐키 소다에다가 명사를 붙였으니까. 나형용사 활용을 해서 겐키 소우다니까 이 수직의 소우다는 다로 끝나기 때문에 얘는 무슨 활용을 해줘? 조동사이지만 활용은 뭘로 해주냐고요. 활용은 나형용사 활용을 해주는 거야. 왜? 왜? 다로 끝났잖아. 자, 겐키 소우니 하면은 건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냐? 자. 今日は 風も 強いし 雨も 降りそうだ 비가 올것 같다. 와, 뭔가 막 그렇죠. 을씨년스러운가 보네요. この店のケーキはとても美味しそうだね 맛있어 보인다. 먹었어?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케이크를 보니까 뭐 되게 신선해 보이고 막 크림도 막 잔뜩 있고 되게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저도 疲れてはいますが 좀 피곤해는 피곤 疲れては 이루 테 이루 써도 되는데 피곤하고는 있다. 즉 피곤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의역을 해볼게요. 카제 대와 나사소 대와 나이 감기는 아닌 것 같다. 카제 대와 나사소 감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카제 대와 나이 나이가 나사소다로 이렇게 감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원으로 갈게요. 이제 우리 전원 갔다 추측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자, 두 번째 전원에 본문 들어왔습니다. 도윤이하고 미나토의 대화입니다. 미나토 君, 오하요. 미나토, 안녕. 今日 英語の 시험だね. 영어 시험이네. 勉強した? 공부했어? 그랬어요. したんだけど, 공부했는데, 昨日 도중에 내짰대. 차우, 뭐뭐 해버리다. 자버려서. 사이고마다 느끼나 깠다. 마지막까지 다 못했어. 시험 보면 다안 보고 갔다고요? 네.
센세노 하나시데와 니오르토 똑같습니다. 정보의 근원지 니오르토 아까 했었지? 원마스에 가면 선생님의 이야기로는 쿄오노 시켄 무즈카시라시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에? 러시오 어떻게지? 마다 시켄마데 20분 아르카라 20분 있으니까 다이지나 토코로 중요한 곳 다케 뿐만 뿐 든지라도 미테오 이따라 타라 뭐뭐 하면 제안할 때 쓰는 겁니다. 테오크는 뭐야? 뭐뭐 해두다. 자 그럼 해석해보자.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봐두면 어때? 따라 도우 됐을까? 이게 지금 생략된 거잖아. 뭐뭐 해보면 어때? 라고 근데 뭐뭐 해보면 하면서 이제 해석이 약간 생략이 됐죠. 뒤에 의문사가 도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도 좀 약간 중요한 거 먼저 쓱 한번 보는 게 어떠니? 라고 얘기하는 라시를 지금 설명하려는 본문이었어요. 라시. 선생의 하나시대와 교원의 시계 무스카시라시요. 자, 이게 라시는 진짜 완전한 전원이지. 무스카시 소다요. 선생님 쓰면 안 돼요? 돼요. 무스카시 또 이때이르 이때다 말했어. 선생님이 어렵다 했어. 이렇게 무스카시 소다요. 무스카시라시요. 무스카시 또 이때다 이래도 돼요. 무스카시 이때 이때다 이렇게. 자, 라시에는요, 정보 전달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자, 단정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추측의 형태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추측이 아니지. 뭐야? 말을 옮기는 전원인 거야. 뭐가? 라시가. 라시라고 하는 애는 사실 전면적으로 쫄보야 쫄보.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단정하고 싶지도 않아. 아, 내가 그런 거 아닌데? 그러고 싶은 거야 나중에. 그래서 뭐라 그래? 추측의 형태 뭐뭐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아이라서 의사가 감기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는 라시를 쓸수 없다라고 지난 강 조동사 하면서 했습니다. 뉴스니오르토 뉴스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정보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시를 쓰는 거야. 자 오늘은 무척 덥대 이렇게 얘기할 때. 왜? 그냥 단정하고 싶지 않고, 주관적으로. 그냥 책임지시고 싶지 않아. 그냥 근데 들은 건 있어. 그래서 그냥 말은 해. 그걸 뭐라 그래? 라시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고노마치와 시즈카데 스미야스이 라시요. 자, 이 마을은 되게 조용하고 살기 좋다는 것 같던데. 이렇게. 토쿠니 고도모가 이르 가족끄니와 특히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이 토코로다. 네, 뭐뭐, 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 됐을까? 끝났어요. 자, 조동사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특강에서 이거 했어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쭉 한번 봤어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도 조동사 공부할 때, 지금 뭐, 진짜 오랫동안 공부했지. 그래서 전공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뭐 이런가 보다 하고 아는데, 이거 빨리 이해하기 쉽지 않고요. 막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되게 어려워해요. 그런데 누가 잘 이해하는 줄 알아요? 애니메이션 많이 본 친구들은 아예 오히려 이런 게 조금 쉽게 이해가 되고 진짜 많이 쓰거든. 그래서 그냥 왠지 알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사실 차라리 속 편한. 그런 상황이에요. 막 옆모습 그려야 되고 막 이렇잖아. 자, 소우다라고 하는 거는 활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추측과 전언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다 위따이다는 활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추측이나 예시 비유 얘네 둘이, 그지? 얘네 둘이 같은 내용이야. 위따이다는 요다의 회화체였어. 자, 라시는 추측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추측이 아니라 뭐야? 전언이야. 말을 전하는 건데 추측의 형태로 전하는 거지. 말을 전달을 하는 거야. 추측처럼. 그럼 얘는 추측이야. 전언이야. 전언이야. 그냥 아는 거 말하는 건데 추측처럼 말하는 거야. 자, 따이 따가루는 얘는 일리인칭, 얘는 제3자. 그지? 희망과 욕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역도 되고요. 시키는 것도 되고, 하게 해주는 것도 되죠. 허락해주는 것도. 자, 레룰 아래루의 수동 존경 가능이 있는데, 자, 일류, 이류, 삼류 다 수동 존경 쓸수 있고요. 존경도 일류, 이류, 삼류 다쓸수 있는데, 가능만 이류와 뭐만 돼? 쿠루만 되고,
인류하고 스르는 가는 동사를 스르는 대기류로 해주고 인류는 에단 플러스 루로 해주는 대체제가 있죠. 자, 이렇게 설명을 지난 강의에서 드렸습니다. 쭉 한번 봤고요. 자, 조동사 활용 정리만 좀 해봐요. 자, 소우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우다도, 미따이다도 같은 뜻인지 판단 비유 예시. 이게 추측이죠. 추측. 자, 이건 전언입니다. 사실은 추측이지만 사실은 전언, 말을 전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아, 아니, 활용을 좀 해볼게요. 자, 가자, 가자. 자, 비가 내릴 것 같아. 어떻게 되죠? 후리소우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린다고 해? 후르소우다? 뭐 후따소우다 해도 돼요. 과거를 해도 돼요. 마찬가지요. 후르소우다? 후르요우다? 후따요우다 해도 돼요. 후르미따이다? 후따미따 해도 돼요. 과거도 된다는 거야. 후르라시? 후따라시 해도 돼요. 비가 내렸다고 한다 해도 되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야? 아, 마스형인 얘만 좀 기억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종지형들이구나. 종지형. 선생님, 종지형이 뭐예요? 종지부를 찍는 형태가 종지형이야. 이거는 시제하고 상관없어. 이게 현재형도 되고 과거형도 돼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형태. 내리다, 내렸다. 얘네들이 종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도 되고 과거도 포함된다. 자, 그럼 얘는 종지형이야. 자, 히로이 갈게, 히로이. 얘는 히로 소다. 넓을 것 같다.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각보다 넓을 것 같은데 넓을 것 같은데 넓은 것 같은 대로 다 이렇게 그때그때 해석이 되는 히로소오다 이렇게 어간이 나와야 됩니다. 자, 넓다고 합니다는 히로이소오다, 히로까따소오다, 히로이요오다, 히로까따요오다, 히로이미따이다, 히로까따미따이다, 히로이라시, 히로까따라시 다 뭐야? 종지형. 써도 되고, 얘는 종종종. 쫙 종지어. 쫙 종지어. 같다는 거야. 얘네 둘, 얘네만 좀 기억하면 되겠죠? 어간에다 붙으니까. 이해가 됐지? 자, 이제 얘가 어려워, 얘가. 나형용사에서 조금 확 바뀌어요. 잘 봐. 갱끼 소우다. 어우, 저 할머니 진짜 잘 달리네. 건강한 것 같다. 어간에다 붙습니다. 건강하다고 한다는 갱기 다소우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갱기 닷다소우다를 쓰거나 종지형 자 요다비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뉘는 거야 잘봐잘봐 건강한 것 같다 어떻게 되죠 갱기 이거 빨간색으로 여기서는 종지형이 아니야 갱기나 요다 갱기미다이다 갱끼 미따이다. 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미따이다 바로 붙어요. 그 다음에 갱끼라시. 건강하다고 한다. 자, 이게 중요하지? 자, 야스미로 갑니다. 얘는 없어. 자,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야스미다 소우다. 쉰다고 한다. 휴가라고 한다. 야스미 닷다 소우다. 이런 식으로 종지형에 붙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요다. 여기, 이제 또 여기가 중요해. 쉬는 것 같다. 휴가인 것 같다. 어떻게 되더라? 명사에다가. 어떻게 붙여줘야 돼? 야스미, 요다 어떻게 붙여줘야 돼요? 노 요다. 이렇지. 여기는 야스미 미따이다. 그냥 쓰면 돼요. 야스미 라시. 그치? 자, 요렇게. 아까 지금 중요한 게 얘네 셋하고 얘네 둘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얘네만 조금 약간 주의해두면 나머지는 활용 조금 기억이 나지 않니? 자, 이제 뭘로 들어갈 거냐면, 이제 조동사 따이따가로 사색. 여기는 선생님 미형용사, 나형용사 왜안 나와요? 아니, 시키는 거랑 당하는 건 동사에 붙여야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OEC에다 따이를 어떻게 붙여요? 그죠? 저 앞에 있는 애들은 붙일 수 있지. 얘는 추측하는 거니까. 얘는 완전 다른 애들. 동사에 붙는 애, 동사만 나온 거예요. 따이따가로 가자. 맛생부터요. 이키따이.
다 마스영, 다 마스영, 마스영, 마스영이 붙습니다.

다 맛형이 붙습니다. 얘는 아단에다 붙죠? 얘도 아단에다가 붙습니다. 자, 맛형은 2단이지 뭐. 2단, 아단. 2단에다가 따이를 붙이거나 따가루, 아단에다가 세루 붙이고, 아단에다가 레루 붙이면 됩니다. 그럼 해볼게요. 논불 해보자. 마시다. 노미 따이, 마시고 싶다. 노미 따가루, 마시고 싶어 하다. 노마세루, 마시게 하다. 노마레루, 마심을 당하다. 먹히다, 뭐 이런 거죠. 자, 여기는 룰을 떼고, 뭐 붙여져요? 따이나 따가루. 얘는 길게, 사세루를 붙여야 되죠? 라레루를 붙이면 됩니다. 떼준 만큼 더 길게 붙여주면 돼. 자, 미 따이, 보고 싶다. 미따가루, 보고 싶어 하다. 미사세루, 보게 하다. 미라레루, 보물 당하다. 타베 따이, 먹고 싶다. 타베 따가루, 먹고 싶어 하다. 타베 사세루, 먹게 하다. 먹이다. 타베 라레루, 먹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쿠루 갑니다. 자, 읽어봐요. 어떻게 읽어요? 키다이, 오고 싶다. 키따가루. 얘는요, 코 사세르죠. 오게 하다. 코 라레르. 오물 당하다. 자, 슬은 어떻게 돼요? 시다이, 시따가루. 사세르. 사레르. 얘네는 독립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 기억해 둡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 자, 보자. 밑줄 진 부분에 쓰임 옳은 거 찾아봐봐. 오늘은 날씨가 좋은 것 같아. 요사소다 들어가는 거 맞죠? 카레와 이샤니 날이 따깠다 소우데시다. 돼안 돼? 전원의 소우다가 안 되는 게뭐 있어? 의문문 안 되고 부정문 안 되고 과거 안 되고 과거 안 돼. 답은 2번. 그럼 어떻게? 날이 따깠다 소우데스 쓰면 돼요. 되고 싶어 했다. 무즈카시 이 떨어뜨리고 소우다를 썼으니까 어려운 것 같은 책을 읽고 있어. 소노링고와 그 링고 사과는 오이시 소우자나이. 맛있을 것 같지 않다. 자, 맛있지 않을 것 같다는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오이시 쿠. 그다음 어떻게 돼? 그다음 어떻게 돼? 나사소우데스. 쿠 나사소우를 쓰든지 소우자 나이를 쓰든지 두 개씩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소우다따 나갈 것 같았다. 네꼬가 마도카라 대소우다는 뭐야? 아직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는데 나갈 것 같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올것 같아. 후리소우다 나갈 것 같아서 창문을 닫았어요. 고향에 나가면 잃어버리잖아. 답은 2번. 자,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봅니다. 다 뭐야? 활용이야. 활용. 예, 조동사 활용입니다. 미카짱, 그라이가우스에 넣으시다. 넌 이렇게 어두운 얼굴하고 왜 그런 거야? 슈쿠다이니, 슈쿠다이유 이에니 와스레자떼 숙제를 집에다 놓고 왔는데 말이야. 센세니, 뭐라고 했어요? 기노, 요로 오스쿠마데 얕다노니, 소레와 타이엔 닷다네. 센세니, 시카타, 선생님에게 혼냈다. 시카루미다이, 혼내는 것 같다. 시카타 소우다, 혼냈다고 한다. 시카떼 호시, 혼내기를 바란다. 시카라레 짰다. 답은 5번이죠. 혼나야죠. 본인이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가졌으니까. 시카루 혼내다니까. 시카라레루 혼남을 당하는 거죠. 시카라레 차우 혼남을 당해버렸다. 이렇게 답은 5번. 3번 들어왔어요. 유리상 스에키오씨와 이마모 가요 때르노 니나니나니 니 카요 온대요. 니가 지금 빠져있어가지고 카요가 나니나니니 카요 다니다. 수영교실 다니고 있어? 응, 미키사모 가요와나이 같이 다니지 않을래? 아따시가 카요테이르 떠꺼러 내가 다니고 있는데 신세츠니 호시테 쿠레테이르 너이 쿠레테 쿠레르시 가르쳐주고 좋아. 수영장이 저 되게 좋다고 합니다. 응, 이건 노우라는 뜻이죠. 노우. 아따시와 이인다께도 나는 되는데 나는 괜찮아. 고노마에 수지상 가스에요 가라. 수지 씨가 수영을 어떻게? 예, 뭐 했기 때문에? 나라 때문이다 이까라. 배우고 싶기 때문에 나라 때문이다. 배워 보고 싶어 하다. 그러니까 배워 보고 싶다 까라. 에이, 뭐왜 이상하지? 아, 얘가 제3자잖아. 제3자가 뭘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따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뭘 써야 돼요? 따가루를 써야죠. 나라에 따가.

0: 됐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나라이 따이 때 이때다라는 식으로 뒤에 조동사 같은 것들이 전원이나 추측이 붙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DCD가 답이 되겠네. 근데 나라 때 호시는 배우기 바란다. 수지상가 쓰이에요 나라 때 호시 누구에게 수영을 배우기를 바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수지 씨가 어떤 사람이 당신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 상대방에게 배우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그런 거죠. 자기가 배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어색하죠. 아, 서운한다. 자, 콘도 이치도 미니 키테 때 코에요 카케 테미오 까나 한번 보러 와라고 내가 권유해 볼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수지가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를 미키가 알고 있어. 그래서 미키가 유리한테 지금 너 다니고 있냐고 물어봐서 그 수영장 정보를 알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3자의 희망이 나오는 표현이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황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 들어왔어요. 또 이것도 조동사 문제네요. 자, 우사키니 시레시마스 먼저 갈게요. 다다카상 와마다 가에라나인데스까? 아직 집에 안 가세요? 고노고로 되게 바빠 보이시네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오는 그냥 붙은 거예요. 무시하세요. 오는 그냥 붙었어. 이소가시인데 왜 오가 붙었지?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소가시 이인데 이를 떨어뜨리고 소우데스를 붙여야 되죠. 당신을 내가 보아하니 뭐뭐해 보여요. 바빠 보여요. 이소가시 소. 이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소가시 소. 이소가시 이 소는 안 돼. 왜냐면 얘는 왜안 돼? 전원이잖아. 바쁘다고 합니다가 되는 상대방의 앞에다 두고 이송아 시소. 그러니까 이 1, 3, 5 중에 골라봅시다. 예, 마이니치 시고토 대 매일 일 때문에 원인을 나타낸 조사대에 슈마츠모 내가 쉴 수가 없어요. 야스메마생. 야스메마생은 쉬지 않습니다. 이 얘기고요. 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3번입니다. 답은 3번. 5번 들어왔어요. 자, 기무라 君は今日試合に出るの？오늘 시합 나가? 야, 내 나이 みたいだよ。안 나가는 것 같아. 지금 기무라라고 하는 제3자에 대해서 둘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케 기타나 케도네. 네, 아까 들었는데 말이죠. 개가오, 자, 전원해야 되죠. 개가오 시다. 이미 다쳐야 시합을 못 나가기 때문에 과거를. 다친다고 한다가 아니라 다쳤다고 한다를 쓰는 게 맞겠죠. 다쳤다. 개가오 시다 소우다. 개가오 시소우다는 다칠 것 같다가 되니까 아직 안 다친 거야. 시나이 소우다, 시나카타 소우다는 안 다친 거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미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해야 되겠죠? 자, 6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사역동사 나올 것 같아요. 나카에산 너, 그러니까 너의, 당신의, 나카에산 너 코산와 주쿠니 가요떼마스까? 학원에 다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에 아니요. 僕は 뱅큐より 도모다치도 나는 공부보다 친구와 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놀게 하고 싶어요. 놀게 하다. 놀게 하다. 아, 이게 놀 유자가 나오네. 아소. 분대요. 아소. 바. 세르. 놀게 하다. 메이크 힘 플레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놀게 하는 거. 마소바 세따이. 놀게 해 주고 싶다. 놀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줘야지 부모의 그러니까 아 공부만 시키는 건좀 그렇고 놀게 하고 싶어 하고 답이 3번 되겠네요. 자, 7번 들어왔습니다. 가와이 테가미 데스네. 귀여운 손편지네요. 예, 편지네요. 카레니 아게린 데스까? 남자친구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곧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소원한 데스까? 오카상 기뻐하시겠네요. 대시원의 추측이 나와야 됩니다. 요로코브 데시오네. 어머님 기뻐하시겠네요. 요로코비 데스. 기쁨입니다. 기쁘다고 합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네요. 기뻐한대요. 좀 이상하죠? 답은 3번. 기뻐하시겠네요. 데시오. 추측을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이제 케이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동생은 케이크 집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여동생은 그 계절에 맛있는 과일, 계절 과일을 사용해서 케이크를 만드는 거를 아주 잘해요. 최근에 여동생이 만든 케이크가 유명해져가지고요. 손님이 옛날보다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고, 유끄리 야스메 나히, 푹 쉬지 못하는 날도 있는 것 같다. 아르 요데스가 지분 가츠쿠타 본인이 만든 케이크를 오이시소우니 맛있게, 것처럼, 그치? 맛있어 보이게 타베테이르 오케아상 오미르또 손님을 보면요 개인기가 되는 기운이 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보람을 찾나 봐요. 나와 여동생 케이크는 여동생이 만들고 일찍부터 손님 안 오고 계절 과일로 만들고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먹고 있는 손님을 보면 기운이 나고요. 최근 여동생은 전화로 주문해서 이런 말 없었어요. 답은 3번. 자, 네일 시합 어떨까? 노 다로. 다로는 대쇼보다 격식이 없는 추측 말이에요. 자, 어떨까? 히가시코오코가 지오이 소다. 힘 세다고 한다. 센것 같다. 세다고 한다. 센것 같다. 셀지도 모른다. 다 되죠, 여기는. 그럼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야. 자, 카노조 이츠모 겐기다네. 아, 그냥 무척 항상 건강하네. 응. 아누 겐기사가 카노조 답다. 그녀 답다. 성격이 더 그러한 거. 선생님은 센세 라시 센세예요. 선생님 다운 선생님. 그녀 다운 답다 라시. 추측이 아니라 답다 해야죠. 새로운 또 뜻을 가지고 있는 라시를 골라야 되겠죠? 자, 콘도노 에 도요비. 이번 토요일 사쿠라 마츠리 같이 안 갈래? 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가수가 온대요. 자, 어떨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죠? 그럼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줘요? 오모시로소다. 이 떨어뜨리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답은 1번. 자, 아까 야마다 씨로부터 전화가 있어서 오늘 뭐 한대요? 라고 전언을 해줘야 돼. 야스민 마시다. 쉬었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쉰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소우데스. 뭐 이런 식으로. 쉬고 있습니다. 쉴지도 모릅니다. 오늘 쉴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요. 라는 식으로 뭔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맞겠고요. 자, 12번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죠? 30번 문제 형식이네요. 자, 이곳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이게 뭐야? 호수. 호수 주변을 달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그러니까 삥 도는 정도만이라면 도는 것만이라면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없죠? 자, 중간에 쉴 거라면 쉬는 경우라면 라면 나라 다 되죠? 예, 2시간 정도 걸릴까나 그랬습니다. 나는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호수 근처에 있는 공원의 꽃이 예쁘다고 하는데 키레 라시 키레 다에 다 떨어뜨리고 라시 잘 붙였죠? 거기에도 가보면 어때? 라고 얘기합니다. 40분 정도로 미루미 따위 본다 보는 것 같아. 자, 답은 5번인데요. 이게 되게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 볼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줘야 돼. 40분 정도로 소요해서 여기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해주는 게 좋아서 해설도 보면 미라레루라고 하는 가능 동사를 쓰고 미따이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전시나 영화나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딱 봐야 되는 건 미루인데 꽃을 집중해서 보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돌면서 보는 건지 그것도 조금 중요한 것을 미루를 왜 썼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여기서는 40분 정도로 소요하면 그 꽃을 볼수 있다고 해. 볼수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제 녹록치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맥락상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능이나 활용을 안다고 해도 맥락상 또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다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나상, 고쿠로사마데시다. 자, 마타!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교재 기준 11강, 12강에서 배운 금융의 전체적인 내용을 22문제에 걸쳐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금융이 워낙에 내용이 많고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이 복습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가 기출문제 안 풀어봤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수능실전 문제 22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한 문제 한 문제 수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된 문제 22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11강이죠.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대화 장면에 나타난 금융시장의 종류 나왔습니다. 금융시장, 우리 직접 금융이랑 간접 금융시장 나눠서 종류 열심히 공부했죠. 자, 대화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은행에서 현장 실습할 때 어떤 업무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업의 신용 정도를 점검하고 기업이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 금융상품의 매매를 돕는 업무를 했어. 안에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죠. 첫 번째, 기업이 신용 정도를 점검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했대요. 뭐를요? 기업 어음을요. CP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를 서로 매매를 돕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시장을 고른다면 기업 어음시장, CP 시장을 고를 수 있겠죠. 콜시장, 전자단기 사채시장, 양도성 예금증서시장, CD시장,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시장, RP시장 모두 우리 어디에 해당하는 거였죠? 우리 모두 금융시장 안에서 단기에 해당하는, 단기 금융시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업 어음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신용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채권같이 좀 어려울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비해서 빠르게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대안 선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선택한 대안에 나타난 금융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걱정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자주 볼수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금융상품 물어보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대안을 주고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해서 그 대안에 맞는 또 특징을 골라내는 이 문제가 굉장히 기출문제에 자주 보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분석해 놓으면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나 이제 모의고사 수능 볼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상황 분석을 먼저 볼게요. 신규 사업 부문 진출에 공장 설립 자금으로 1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공장 설립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1안, 2안 한번 볼게요. 1안은 은행 대출,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한다고 했고요. 또 2안도 은행 대출은 똑같고요. 자사주 매각, 이제 본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다는 얘기죠. 받으러 온 매각,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안 선택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 둘을 비교해서 직접 금융상품 조달 금액의 큰 방안으로 선택을 하겠다. 무슨 말이냐? 직접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직접 금융 형태로 우리가 돈을 조달하는 게더큰 금액을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고른 상태에서 우리가 선지를 접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직접 금융이 얼마인지 1안부터 볼게요. 첫 번째, 은행 대출. 여러분, 은행 대출은 뭐죠? 우리가 은행이라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간접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니죠. 자, 유상증자. 우리가 아직 이 유상증자라는 개념을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제 나중에 금융 뒷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유상증자는 우리가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그 주금을 납입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직접 금융에 해당합니다. 5천만 원. 그리고 회사채 발행한다. 채권 발행하는 거 대표적인 직접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랑 채권은요, 관련된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직접 금융시장 안에서도 자본시장, 장기 자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일까요? 7천만 원이죠. 그러면 1안은 7천만 원이구나.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거고. 2안, 은행 대출. 아까 똑같이 말했죠? 얘는 간접이라 아니에요. 그리고 자사주 매각. 자사주 매각도 본인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거기 때문에 직접에 해당됩니다. 직접. 자, 그리고 받으러 온 매각. 자, 이걸 여러분이 조금 이제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출제 의도는 받으러 온 매각한다. 보통 한의에서 돈을 받을 때, 이게 자산을 통한 그냥 자산을 받는 거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도 자체는 은행을 통한 거라서 이제 간접이라고 보고 푸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는 4천만 원 조달했기 때문에 얘는 4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안 선택에서 직접 금융 상품 조달 금액이 더큰거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더 커요? 1안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밑에 선지를 볼때 1안을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소비금융 이용했다. 선생님, 아까 밑줄 친 부분. 소비금융은 보통 소비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게 공장 설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비금융이 아니라 산업금융이죠. 그래서 틀린 설명.

은행 대출도 이자 지급하고 회사채도 이자 지급해요. 만기 상환이랑 같이 이자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금융 방식이라는 게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러면 이둘 중에 얘만 보면 되는 거죠. 회사채 2천만 원. 근데 전체 비율을 물었기 때문에 전체 1억이었잖아요. 1억분에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면 얘는 20% 맞죠. 그래서 20%.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 금액이 타인 자본으로 조달한 금액보다 적다라고 했어요. 자기 자본 볼게요. 자기 자본은 하나밖에 없죠. 유상증자 방식. 그럼 얘는 5천. 네, 타인 자본으로 조달한 금액은 사실 은행 대출도 타인 자본, 회사채도 타인 자본이 맞지만 우리 이 문제에서는 계속 직접 금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금융의 형태 안에서라고 가정해서 풀어볼게요. 직접 금융 안에서 2천만 원밖에 없죠. 근데 5천이 더 큰데 얘가 적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틀린 설명 이렇게 가서 정답을 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 수능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를 풀 때는 확실히 더 명확하게 정확한 조건을 주고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거예요. 자, 3번, 4번 볼게요. 해동화 식전 중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왜냐하면 3번과 4번은 같이 제시문을 보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보겠습니다. 금융의 기능을 물었어요. 근데 가에 한정했어요. 그래서 가부터 먼저 보고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북경과 동네를 오가는 상인과 역관들에게 중국과 일본을 왕래할 때마다 필요한 은전을 돈을 빌려줬대요. 돈을 빌려줬대요. 이때 진욱은, 일단 진욱과 호조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진욱은 대체로 원금의 2할 2%를 이자로 받았다. 돈을 빌려주고 어쨌든 내가 이자를 또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명확하게 내가 자금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을 한 거잖아요. 자금의 중개기는 그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3번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4번이 여러분이 좀 제시문을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코텀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무역을 안 배운 상태에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도 하나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조와 진욱, 등장인물이 호조와 진욱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역할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제시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진욱 등장인물이죠? 진욱은 이웃 노인에게 은전 천냥을 받아들고 동네로 떠나 외관에 들어갔대요. 진욱은 외인 머슴으로부터 통신사의 일정을 듣고 관서와 관북 일대 인삼을 모조리 사들였다. 인삼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통신사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호조에서 일본으로 보낼 예물로 돈 3개 상인들에게 인삼을 준비해놓으라 하였으나 보관해둔 인삼이 없었대요. 그래서 진욱은 호조에게 찾아가서 인삼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해 호조는 인삼 구매에 필요한 은전을 미리 지급했다. 인삼 구매에 필요한 은전을 미리 지급했대. 선지급했대요. 그리고 도착한까지, 도착하는 항구까지, 항까지 운송에 대한 책임도 모두 누구한테? 진욱한테 맡겼다. 그 책임을 다 너가 져라. 라고 진욱한테 얘기한 거죠. 통신사가 바다를 건너자 진욱은 인삼을 은전수에 맡게 도착항인 시모노세키항에 운송해 놓았고 책임을 졌으니까 이에 진욱은 인삼 한 채에 한 채라는 건 뜻이 밑에 있습니다. 10배 이상의 은전을 남겨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큰 키워드는 이제 무역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무역에서 배울 때 선생님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유통에서 매매 거래 조건을 물어보고 있지만 무역과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를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저 호조와 진욱이 있습니다. 근데 진욱이 어쨌든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판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려볼까요? 호조, 진욱부터. 진욱은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판매자. 쉽게 말해서 그 얘를 도착 항구까지 우리가 인삼을 책임을 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입자는 누가 되는 거죠? 호조가 되는 거예요. 구입자, 구매자. 구매자라고 할게요. 구매자. 자, 이거를 정리해 놓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삼을 개수 단위로 거래했다. 우리 매매 5조권에서 이런 수량하는 단위 배웠잖아요. 개수 하나, 둘, 셋셀수 있는 게 있었고 셀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 킬로그램, 면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힌트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한채 밑에 보면요. 인삼의 거래 단위로 단위 무게를 750g을 의미한대요. 그람수로 나타냈어요. 얘는 하나, 둘, 셋, 셀수 있는 단위가 아니죠. 근데 개수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계량 단위로 거래했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죠. 본선 인도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자, 이게 바로 인코텀즈인데 11개 조건 중에 우리가 판매자의 위험 이전 분기점과 그 비용 이전 분기점을 잘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그런데 이 FOB 조건은요. 여기가 선적항이라고 보고 여기가

선착항이라고 봤을 때 선착항에서 이 배에다가 물건을 딱 올려놨을 때이 적재했을 때까지가 판매자의 위험 책임과 비용 책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아까 보면 이 모든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진욱에게 맡겼대요. 얘가 여기 도착항까지 갈 때까지 책임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FOB랑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격 조건을 찾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취지 자체는 이제 FOB 조건이 여기서 끝난다. 위험과 비용이 끝난다라는 걸 가정하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번. 인삼은 주로 평균 중등 품질 조건 FAQ로 거래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표준품 거래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때 무역에서 한다고 하고 넘어갔었어요. 인삼은 FAQ가 아니라 USQ입니다. 이게 공인으로 인증된 기관이 기준이 있거든요. 뭐 인삼이나 오징어나 면화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예시인데 인삼이기 때문에 공인 기관의 기준은 품질에 맞는 USQ 조건이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죠. 자, 4번. 대금 지급 방식은 진욱에게 유리하다. 진욱이 판매자거든요. 근데 아까 은전을 미리 지급했어요.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있었죠. 선지급은 누구한테 좋은 거죠? 판매자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 진욱이 판매자이기 때문에. 자, 호조는 경매매 방식으로 진욱과의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자, 경매매는 뭐였죠? 우리가 이제 경쟁매매 중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을 배웠는데, 경매매는 양쪽이 다수예요.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에 맞춰지는, 균형 가격에 맞춰지는 거래 방식인데, 전혀 다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고요. 제시문 파악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다음은 한국은행이 실행한 기준금리 정책에 관한 기사이다. 이에 나타난 정책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 우리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먼저 얘를 먼저 제시문을 파악하고 얘와 같은 목표를 가진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상승했대요.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가 1% 떨어진 지 4개월 만에 한국은행은 물가 관리 목표인 2%를 선을 다시 넘었다. 뭐 등등등등등 이유로 밑으로 바로 가볼게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통위 회의를 통해 현재 3%인 기준 금리를요. 2.5% 인상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금리를 인상해요.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금의 이자도 금리도 같이 오르고요. 그리고 대출에 금리도 같이 오릅니다. 금리를 의미한 거예요. 그럼 예금에 사람들이 많이 통장에 돈을 넣어요. 그리고 대출을 어떻게 해요? 대출을 안 와도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대출을 안 하니까. 손이 소비자가 꽁꽁 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는 목적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공채 매입하는데 국공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해서 사요. 그럼 그거에 판매 대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시중 통화량이 풀리죠. 시중 통화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얘는 다른 설명이고 지급 준비를 인하한대요. 그러면은 지급 준비금 만들어야 되는 게 금액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기관들이 조금만 지급 준비금 만들어도 되니까 여유가 많아져요. 그럼 시중 통화량이 풀리죠. 얘와 반대죠. 그래도 아니고요. 통화안정 개정의 예치예요. 통화안정 개정이 약간 반강제적인 느낌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치해라고 하면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예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해요? 좀 예우 자금이 없어지니까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통화안정증권 환매한다. 얘 반대가 발행이었어요. 발행을 했을 땐 시중 통화량을 흡수할 수 있는데 다시 내가 환매하게 되면 시중 통화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다른 설명.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확대한다, 대출을 늘린다,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융기관의 여유가 많아지거든요. 시중 통화량이 풀립니다. 그래서 얘도 반대 설명. 정답은 3번이죠. 이런 문제 유형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적에 따라 우리가 어떤 목적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하는지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또 쉽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6번. 다음은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의 일부이다. 이에 나타난 여수신제도 나왔어. 여수신제도. 여수신제도라는 금융기관을 바탕으로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하거나 예금을 하는 제도를 의미했었죠. 내용을 보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래요. 일단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한도 및 유보분에 다음과 같이 정한다라고 했고,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감액한 8조 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분이 현재 0조 원에 증액한 14.3조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단락이에요.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 중소기업 계속 나오죠? 이런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 키워드는 두 개예요. 첫 번째 대출, 일단은 예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정답은 5번이죠.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할 때 대출할 때 쓰는 게 5번이었어요. 금융 중개 지원 대출. 특별 대출은 SOS였죠. 정말 긴급할 때 우리가 대출하는 거였고, 일종 단자 대출, 우리가 영업 시간 내에 갑자기 너무 긴급하게 돈 빌려야 될때 우리가 하는 게 대출. 자금 조정 대출과 자금 조정 예금은 똑같은 건데,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예금하게 하면 예금, 오히려 부족할 때는 대출해 주는 걸 대출. 그래서 선생님이 예금 대출, 부족 자금, 여유 자금으로 키워드 동그라미 했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여섯 문제도 봤고요. 7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을 주제로 한 수익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에 나타난 한국은행의 업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업무 굉장히 많았어요. 화폐 발행부터 시작해서. 자, 그중에서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볼게요. 첫 번째,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서 통화 시스템 개선을 했대요. 통화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그리고 기축통화국과 함께 글로벌 금융 인프라 정책 방향도 모색했고요. 그리고 통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 분석, 통계 분석 같은 자료도 만들었고요. 시중은행에 예금 토큰 같은 걸 발행해서 좀 지급 결제가 잘될수 있도록 또 도와줬네요. 그래서 주요 목표는 디지털 화폐 글로벌 스탠다드화, 그다음에 뭐 프로토타입 시제품의 시스템 구축 등등등 있고, 기대 효과는 인프라를 통한 외환 금융과 통화 지급 결제 등 핵심 금융 인프라를 통한 새로운 공통 지급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원활하게 지급이 될수 있도록 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 한국은행 업무 볼게요. 첫 번째, 금융 시스템 안정 맞죠? 우리가 통화 시스템 개선하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을 찾았잖아요. 기억 맞고요. 니은 경제 조사 및 통계 작성 맞죠? 우리 아까 영향 조사하고 분석하는 걸 통해서 얘 조사하고 통계 작성한 거 맞구나, 찾아낼 수 있을 수 있어요. 자, 디귿 지급결제제도 아까 나왔어요. 예금 토큰 발행해서 마지막에 공통 지급결제 플랫폼 구축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디귿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순수하게 제시문에 접근해 제시문을 바탕으로 풀어내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8번도 볼게요. 자, 다음 기사에 나타난 금융시장도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가 금융시장이었는데, 금융시장 워낙 중요한 파트라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금융시장 종류. 자,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받았대요. 이걸 보는 순간 좀 느낌이 강하게 오죠. 얘를 바탕으로 발행하는 정책금융상품인 민간형 적격 대출을 출시한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이어질 경우에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유리한 상황에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택을 유도하려면 이런 우대금리 확대에 대한 새로운 유인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키워드가 다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고정금리가 긴 주기형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나 제공할지에 따라 소비자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 MBS 발행 시장도 은행에 참여한 만큼 공급 대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키워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한 금융상품, 그리고 MBS 발행 시장 나왔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어딜까요? 5번, 자산유동화 증권시장이죠. 이 주택담보대출 채권과 관련한 건요,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이 자산이라는 거는 비교적 우리가 좀 현금화가 어려운, 유동성이 좀 낮은,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거 있죠? 부동산 같은 거를 바탕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발행하거나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금 시장, 외환 시장은 우리가 단기 금융 시장에 해당했고, 주식이랑 채권이랑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은 좀 기간이 긴 장기 금융 시장의 대표적인 예시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개념인데 한번 제시문을 통해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9번도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재무 컨설팅 보고서다. 컨설팅 의견에 따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게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컨설팅 보고서를 보니까 자산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기업으로 AI 기반 가전제품 출시에 관련 시장 내 점유율이 상승 중이며 빠른 기업 성장을 하고 있대요.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추가적인 공정시설 설치 위한 자금이 확보가 필요하다. 컨설팅 의견을 보니까 제품 매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상환이 가능하다. 단기 상환. 짧은 기간 안에 상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도 감소하고 있대요. 그리고 특수법. 느낌이 오죠? 특수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 확보를 추천한다. 어쨌든 단기 안에 상환할 수 있고, 그리고 특수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중개기관이다. 그럼 특수은행의 느낌이 강하게 오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
맞죠. 바로 1번부터 정답이죠. 중소기업은행 뭐였어요? 기업은행. 여기 나와 있는 특수법에 해당하는 힌트를 찾을 수 있고요. 대출 상품 상환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시입니다. 단기. 그래서 1번. 2번도 볼게요.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채권을 발행한다.

그런 내용 없죠.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는 건 보통 장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기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단기 상환을 위해 기업 어음을 발행한다. 기업 어음 아니죠. 특수법에 의해 설립된 자금 금융중개기관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도 아닙니다. 자, 매출 채권을 기초로 한 증권을 발행한다. 아니죠. 역시 이런 내용 없고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을 통한 자금을 조달한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든 만족을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0번, 11번 연계 문제예요. 연계 문제. 10번 먼저 볼게요. 자, 10번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아까도 통화정책 수단 물어봤었어요.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문제고, 11번은 공고문에 나타난 유가증권 이미 봤겠지만 제목에 나와 있었죠. 그 유가증권에 대해 우리가 알맞은 설명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제시문을 분석해 볼게요. 자, 국고 발행 공고래요. 국고, 국채법. 이미 나왔죠. 국채,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 국채법 제5조에 의거해서 국고채권, 이런 거를 다음과 같이 발행했대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발행 일자, 상환 일자, 발행 방법 보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는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이 키워드만 보고, 아, 한국은행이 국채를 발행했구나.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걸 여러분이 유추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채기 때문에 유가증권은 채권을 두고 푸는 문제예요. 11번 문제. 자, 10번 문제 다시 볼게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채를 발행했어요. 국채 발행. 국채 발행이 간접 통화조절 정책 중에 어떤 거였죠? 공개시장 운영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채 이런 거를 발행하면서 아니면 다시 매입하면서 우리가 통화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였어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걸 누군가 사겠죠? 금융기관들이 사겠죠? 그럼 내가 시중 통화량을 어떻게 해서 한국은행에 쭉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다? 목적은 시중에 통화량을 흡수한다. 다시 말하면 감소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시중 통화량 흡수해서 지금 너무 과열돼 있는 그런 경기를 조금 안정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시중 통화량이 많을 경우 실수할 수 있다. 맞죠?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과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중 통화량을 갖고 와야겠다라는 목적. 맞습니다. 지급 준비율 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자, 지급 준비율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들이 지급 준비금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죠. 인상됐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열심히 지급준비금 만드느라고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이 어떻게 되죠? 감소하게 됩니다.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얘도 맞는 효명이죠. 같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기역 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 특정 시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에 대해 매매할 수 있다. 얘는 환매 조건부 증권에 대한 내용인데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통화안정계정에 일정 금액을 인출하게 해서 단기 유동성 조절할 수 있다? 아니죠. 그리고 인출하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약간 통화안정계정은 이제 공개시장 운영 정책 중에서 반강제적으로 예치해. 아니면 인출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인출하게 하면 금융기관들이 돈을 인출해요. 그럼 시중 통화량이 더 공급이 되거든요. 효과도 완전 정반대죠. 그래서 디글리을 둘다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 자, 11번은 아까 봤던 대로 국채예요. 그래서 좀 크게 보면 채권을 보고 풀어라 하는 문제입니다. 채권. 우리가 주식이랑 채권을 비교하는 게 예전에도 한번 수능 실전 문제 풀었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풀어볼 건데, 여러분이 아직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번. 증권의 소유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자, 주주총회. 의결권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그 중에서도 보통주 같은 거, 의결권주 같은 거. 어쨌든 얘는 채권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죠. 자, 2번.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 이 문제도 살짝 모호하긴 한데요. 어쨌든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다는 초점을 두고 얘는 이제 주식으로 풀고 맞고 푸는 문제입니다. 채권이란 용어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목적 자체는 주식이랑 채권을 이제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3번. 증권의 소유자는 시세 변동에 따라 차익 실현을 할수 있다. 증권의 소유자, 원래는 이 채권이 국채죠. 그래서 채권자는 시세 변동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원래는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통화 안정을 위해서 발행한 거로 가정을 하고 푸는 거라서 이제 좀 틀렸다고 하고, 다른 선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영 성과에 대한 이익 배당을 받으며 자기 자본의 성격을 갖는다. 일단 이익 배당 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성격도 가져요. 얘는 대표적으로 주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자,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어쨌든, 아까 국채였잖아요? 타인 자본의 성격, 대표적으로 타인 자본은 채권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 국채에 대한 설명이구나. 정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문제의 경우 조금 여러분이

신뢰하려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이 문제 출제 의도는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는 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번 기회에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는 표를 보고 뒷부분에 이제 금융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찾아내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 11번까지 우리 교재 11강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1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강도 똑같이 11개의 문제예요.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자금 조달을 주제로 한 대화 장면이다. 이번에 나타난 금융기관으로 적절한 것은 금융기관 나왔네요. 금융기관. 자, 부장님,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우리 기업도 유동성 확보가 어렵대요. 유동성 확보, 현금화하기 위한 그런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우리 기업이 보유한 어음을 이 금융에 할인해서 자금을 융통해 보죠. 이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너무 많은 키워드 주고 있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 금융기관인데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특수은행이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정답은 뭘까요? IBK 기업은행. 그렇죠. 중소기업은행 3번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특수은행 중에 하나였죠. 농협은행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였죠? 농협. 보통 농업인. 지 항상. 수협은 어업인이나 아니면 수산업 관련된 기관들을 위해 지원하는, 항공산업은 산업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는 거였고요. 수출이면 수출입 할때 우리가 뭐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럴 대출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죠. 특수은행은 개별 특별법에 의해서 목적이 확실했다. 특수 목적이 확실했다. 안에 있는 키워드로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강조했었죠. 1번 금융기관 풀어봤고요. 2번. 2번, 3번은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 은행의 업무 관련 기사 내용이고, 일단 가를 찾는 문제, 일반 은행의 업무 하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인데요. 이 환율 파트가 여러분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거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배웠다고 해서 뭐안 풀지 말고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 또 복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가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채무세무 은행과 네모네모 은행이 금융사 간 급전 거래. 느낌이 또 오죠. 금융사 간 급전 거래인 외화 가를 활용해서 자산 규모가 올해 들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의 수익성이 높아졌대요. 얘 금리로 인해서 뭔가 영향을 바로 받았나 봐요. 가가. 자, 그 단기, 또 단기. 단기 자금 운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금융사 사이에서 외화를 단기로 빌려주는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외화 가의 평균 잔액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밑에는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미 키워드가 너무 여러 번 나왔어요. 일단 단기고요. 금리 인상으로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금융사 간 급전 거래 너무너무 급할 때 우리가 뭐 했었죠? 콜 했었죠. 콜.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콜론입니다. 콜론. 콜론, 우리가 콜했을 때 바로 빌려주는 대출 업무 중에 하나 있었죠. 그리고 팩터링은요, 미결제 채권 같은 거를 인수해서 좀 자금의 융통 원활하게 해주는 업무 중에 하나였고, 예금 업무 뭐예요? 그냥 예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신 업무라고 배웠습니다. 안에는 요구불, 뭐 예금, 저축성 예금, 금융상품도 배웠었고요. 자, 신탁 업무, 신탁은 뭐였죠? 믿으신, 부탁할 탁. 내 재산을 믿고 맡긴다. 그래서 보통 신탁 회사가 그걸 받고 운용해주면서 수익도 좀 돌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방카슈랑스 뭐였죠? 겸용 업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방카은행이 슈랑스 보험 업무를 같이 하는 보험 상품도 판매하고 이런 겸용 업무 중에 하나였죠. 일반은행에. 그래서 일반은행의 업무 가볍게 봤고요. 자, 3번이 이제 아까 말했던 환율, 여러분이 안 배웠던 문제예요. 근데 아까 나 현상이 뭐였냐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의 금리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 기업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보통 환율 문제에서는 원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야 너한테 유리하겠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효과적인 대처 방안,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 여러분,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똑같이 투자하면 미국의 예금에 넣었을 때 훨씬 많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때요? 지금 갖고 있는 원화 예금 다 버리고 어디로 가죠? 우리 미국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공급과 수요 곡선에서 얘가 공급 곡선, 얘가 수요 곡선이었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달러를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왜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빨리 외국에 투자하고 싶어요. 달러 사고 싶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외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가치, 원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설명도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는 환율이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1달러 여러분, 우리가 1200원에 살수 있었어요. 환율을.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1400원, 15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시문. 자, 기억. 미 달러와 외채 상환 시기를 늦춘다. 여러분, 외국 돈으로 된 채무라는 거거든요. 외채가. 내가 이걸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환전을 전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빨리 채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옛날 같으면 1200원에 1달러를 갚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400원, 1500원을 줘야지 외채를 갚을 수가 있어요. 상환 시기를 늦추면 어떡해요? 더 불리하죠. 더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늦춘다는 말은 틀린 설명이죠. 나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자, 니은. 미 달러와 예금 인출 시기를 앞당긴다. 내가 미 달러 예금이 있어요. 그럼 얘를 내가 달러를 뭐로 환전하죠? 이제 원화로 환전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달러 갖고 있을 때 내가 환전하면 12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나는 더 많은 돈 1400원, 1500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앞당긴다고 했잖아요. 나는 최대한 기다렸다가 나중에 환전해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입니다. 자, 디귿. 미국 내 자회사 건물 매각 시기 늦춘다. 똑같아요. 2번이나 니은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미국에 회사 건물이 있어요. 얘를 매각한대요. 그럼 내가 매각해서 얘를 원화로 환전할 거란 말이죠. 늦춘대요. 처음에 좀 당기면, 당겨서 받으면 내가 12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늦추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니은과 디귿은 정반대죠. 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내가 수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대금을 달러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화를 이제 달러로 환전해야 돼요. 나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내가 옛날 같으면 1200원에 1달러를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1400원, 1500원 주고 1달러 사야 되거든요? 조기에 지급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나중에 늦추면 늦출수록 1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리을 5번.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선생님 직관적으로 최대한 설명했는데, 환율을 안 배운 상태에서 이해가 충분히 되신다면 굉장히 뒤에서 쉬울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라서 환율이 어렵다고 하지만 또 어렵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은행의 고객 응대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자, 금융상품 나왔네요. 금융상품. 자, 안정적으로 목돈 만들고 싶대요. 목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납입 방법과 납입 기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월 50만 원씩 3년 동안 가입하고 싶대요. 기간 되게 길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매월 50만 원씩 계속 적립하고 싶대요.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아 뭐다 가는 뭐다 가해 상품을 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찾아보면 얘는 정기 적금이구나. 정기 적금 어디서 나왔었죠? 우리 저축성 예금에 나왔었어요. 일반은행 업무에서 예금 업무에 나왔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가계 수표를 발행해서 소액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니죠. 자, 매월 일정 금액을 예입하고 약정 기간 후 인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 넣죠? 50만 원씩. 그리고 약정 기간 후에, 3년 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2번. 맞는 설명. 자, 3번.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부금하면, 부금. 일정 기간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예, 상호 부금이었죠? 그래서 아니고요. 자, 예치 금액, 예치 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제한이 없다. 예, 뭐죠? 제한 없이 여러분, 용돈 통장, 선생님 월급 통장 이렇게 편하게 쓸수 있는 거 보통 예금에 대한 설명이라 얘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은 저축성 예금도 아니죠. 요구불 예금이었죠. 그리고 5번. 개인 기업의 경우 당좌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여 예금 잔액 범위에 대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얘는 당좌 예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당좌 예금도 요구불 예금에 속했었고요. 근데 이거 풀다가 선생님이 드는 생각이 없는데 그런 질문한 친구 있었어요. 이게 정기 적금, 뭐 정기 예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중도에 인출할 수 없나요?를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한 기간을 못 지켰을 때, 그거를 깼을 때 약속을 깬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이자를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죠. 우리가 약속한 이자를 다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도 난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을 깰 수는 있다. 가능하다. 이런 걸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볼게요. 5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보험의 특징, 보험 문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최근 고환율과 미국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수출 및 수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대요. 정부는 미국의 보호 무역 조치로 인한 이미 늑도 느낌이 오죠? 미국의 보호 무역 조치로 인한 이런 중견 무역 기업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무역 관련 손해를 보상해준다. 우리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보험들 중에서 이 무역 관련해서 산업 정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해는 걸 우리는 정책보험이라고 배웠어요. 사회보험 말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당한 내용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력을 결정한다. 얘는 민영보험에 대한 얘기잖아요. 임의로 하는 거 얘는 아니고요. 일부 보험과 초과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부 보험, 초과 보험 이런 거에서 어디서 등장한다고 그랬죠? 손해보험, 그렇죠? 아닙니다. 저축성 기능과 보장성 기능, 저축성 기능과 보장성 기능은 선생님이 생명보험 할때 설명했었어요. 얘도 아니죠. 자,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정액보험의 특징 가진다. 자, 중복 보상 가능하고 정액보험, 생명보험에 대한 특징이죠? 아닙니다. 자, 5번. 산업진흥을 위한, 산업진흥을 위한 공공정책 실현. 정책보험 중에 하나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 여기 안에 뭐다 제시문의 뜻에 정확한 오답 여부는 몰라도 제시문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난도는 높지 않은 문제. 자, 6번입니다. 여러분, 6번은요, 우리가 선지가 일부 좀 수정이 되었어요. 나중에 정오표로 올라갈 텐데, 이제 2번의 경우 생명보험으로 바뀌었고요. 생사보험에서.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의무보장, 보장의 비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문제 해설을 위해서 수정이 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나중에 PDF 또는 정오표로 확인 한번더 해주세요. 자, 6번은요, 다음은 보험상품별 가입 비중 현황을 비교한 내용이다. 2023년 대비 여기 어떻게 비중이 변화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보험의 특징을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1번 임보험. 임보험이 뭐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의 보험이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니까 종신보험, 임보험 맞죠. 그리고 정기보험도 임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보험도 제3보험이지만 어쨌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세 개가 임보험이에요. 그러면 더해보면 55에 75% 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똑같이 종신보험, 질병보험, 그리고 정기보험 더해보니까 70%네요. 그러면 증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감소한 거죠? 그래서 얘는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2번. 생명보험에 속하는 보험 비중은 증가했다. 생명보험 볼까요? 이세개 중에서 생명보험, 얘는 제3보험이잖아요? 그럼 빼면 얘네 둘. 이렇게. 그리고 얘도 얘네 둘. 이렇게. 비중이 증가했는지 볼까요? 45%에서 얘는 50%로 증가했다. 맞죠? 얘는 맞는 설명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의무 보장 비중. 자동차 사고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자동차 책임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상대차에 대한 보험 보상이었고, 이 자동차 종합보험은 그게 선택이 확장된 플러스 알파, 나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었어요. 얘는 선택 의무, 얘는 의무 보험. 그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의무 보장의 비중을 봤을 때는 어쨌든 얘를 포함한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보장 자체, 의무 보장 자체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10%, 얘도 10% 동일하죠? 그래서 감소했다는 말은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자동차 책임보험이랑 자동차 종합보험을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인지가 안 됐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보험. 그래서 반드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상대차에 대해서 보장해줄 수 있는 상대 사람이나 뭐 차에 대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의무보험이고 얘는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물죠. 얘는요, 종합보험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반드시 책임을 지는 의무 보장의 범위를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책임보험을 포함한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2, 3번 봤기 때문에 4번 볼게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비중은 감소했다. 재산상의 손해 보상한다. 이거 뭐죠? 전형적인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손해보험이 어딨나 보니까요. 자동차 책임보험 손해보험이고요. 화재보험도 손해보험이에요. 그래서 25%에서 얘 둘이 더하니까 30% 증가했죠. 근데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 우리 질병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보험의 비중을 살펴보니까요. 질병보험 있네요. 그래서 질병보험 30%, 20%, 30에서 20으로 감소했어요. 그런데 증가했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보험을 처음 배운 입장에서는 조금 난도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해보험 안에서도, 자동차 보험 안에서도 여러분이 뭐 책임보험, 종합보험 이런 개념 잘 아직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디테일하게 챙겼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도가 있었다. 보험 종류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1번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자금 조달 관련 회의 장면이다. 이에 나타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뭐였죠? 은행은 아닌데 예금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성은 좀 높지만 안정성은 조금 떨어진다. 뭐를 제외하고? 우체국 예금 제외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생산량 증가에 따른 설비 확장을 위해서 설비 확장. 긴급 자금 필요하대. 긴급 자금.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하는 것 이외에 이런 뭔가 주식을 통해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하는 것 말고 내가 신속하게 자금 조달하고 싶대요. 네, 특히 기업의 단기 또는 장기 자금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관에서 차입을 하자. 이미 힌트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특히 기업이 필요할 때, 단기 자금 필요할 때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할수 있는 그 기관에서 차입하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어디 기관일까요? 그렇죠. 종금사, 종합금융회사죠. 종합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융통해줬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을 정리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잘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예금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얘는 정부가 관리하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 신용협동기구, 산호저축은행, 중소기업. 중소기업은행은 또 특수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중소기업은행. 자, 8번,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손해보험 가입 관련 사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손해보험에 대해서 나왔어요. 8번을 보니까 A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물어보는 거고요. 똑같이 자동차 또 나와요. 자, 그다음 9번은 가에 해당하는 직업수단. 우리 직업수단, 우리 유통에서 배웠었잖아요. 그걸 잠깐 복습하는 느낌으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A씨는 취업 후 저축으로 마련한 자금을 자동차 구입에 소비했대요. 그리고 자동차의 소유 사용에 관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이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은행에 제한이 된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열심히 해서 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했대요. 그 결과 세모세모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20만 원으로 제일 저렴했기 때문에 여기 가입하고 보험료는 사용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고 자신의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되는 가로 결제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 느낌이 오죠? 내가 자신의 계좌 잔액 범위 안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거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맞아요. 체크카드였습니다. 근데 뒤에서 볼 거고요. 일단 이거를 봤을 때 내가 반드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도 물고요. 은행도 못 해요. 우리 아까 했던 자동차 책임보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8번이에요. 자동차 책임보험. 자, 기억 볼게요. 자동차 사고 시 자기 신체 및 차량, 자기 차량 손해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아까 말했지만 그 자동차 책임보험의 의무는요. 자기가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이에요.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자, 운전자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면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맞죠? 손해보험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맞아요. 의무적으로. 선생님도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 샀을 때, 운전면허 땄을 때 바로 가입했었거든요.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보험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고 느꼈던 문제입니다. 자, 9번. 아까 말했듯이 가는 체크카드였어요. 여러분, 체크카드 생각하면서 풀어볼게요. 할부 구매 가능하다. 아니죠. 할부 구매 가능한 거는 이제 신용카드 특징 중에 있었습니다. 미리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한 후 사용한다. 이거 뭐였죠? 선불카드, 우리 교통카드나 아니면은 뭐 백화점 이런 카드 있었죠. 계약 조건에 따라 예금 한도를 넘어서면 신용으로 결제할 수 있다. 얘도 아니죠. 신용카드. 신용카드 하이브리드 카드 같이. 그 다음에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진 상환급 방식 맞죠? 동시 결제. 4번 맞습니다. 직제 현금이나 수표를 이용하지 않고 지로 계좌. 이런 지로 제도였죠? 다른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자, 10번 볼게요.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 나타난 사회보험. 드디어 나와서 사회보험. 중요하다고 했었죠. 소득이 있을 때 일정의 보험료 납부 후 노령, 장애, 사망이 있을 때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거나 그럴 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직장 가입자의 90%, 90%가 9%. 그래서 반반 나눈다. 얘는 우리가 사회보험 중에, 특히 4대 보험 중에서 어떤 거죠? 국민연금보험입니다. 국민연금보험. 얘와 해당하는 내용을 적절한 걸 골라내는 문제예요. 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얘는 고용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고령 및 노인성 질병이 있는 노인의 경우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도 아니죠.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해서 고령화로 인한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맞죠? 소득이 없을 때 우리가 국민연금 형식으로 연금 급여를 이제 지급하는 거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업무상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입은 경우 근로자나 가족의 경제생활을 보장한다. 이게 산재죠, 산재. 얘도 아니고요. 산재는 기업주가 100% 그렇게 부담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특징이 있었고.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상해, 부상 등의 보험급여를 제공해서 의료비, 얘는 국민 건강보험에 관련된 얘기죠. 얘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특징을 찾아냈었고요. 자, 11번 정말 중요해요. 11번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0: 해외에서 정말 많이 풀어볼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화재보험 계약 사항이 있고요. 화재보험 손해보험이죠. 그리고 이런 걸 사고 처리했을 때 관련된 설명으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 여러분 다 이제는 딱딱딱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또 복습이 필요하겠죠? 보험자, 보험회사,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피보험자는 그 대상이죠. 손해보험의 대상, 재산상 손해를 보는 보험기간이 있고요. 보험료 매달 납입해야 되는 거. 여긴 연으로 나왔네요. 보험 목적물, 그리고 보험 금액 뭐였죠? 보험회사가 최대로 금액,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보험 금액이었고, 보험 가액은 여기 소유 공장의 시가였습니다. 시가. 보험 목적물의 시가. 자, 그리고 이런 화재로 인해서 실제로 3억의 손해가 발생했대요. 그쵸? 이거 실제 손해액이죠. 실손 보상 특이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기억으로 바로 볼게요.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2억 원이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걸 강조할 건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 시간상 설명을 못해서 여기서 설명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험자라는 건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실제로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자주 물어봅니다. 이 실제 보험금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실손해액, 실제 우리 발생한 실손해액에서 보험 가액분에 보험 금액을 곱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실손해액 나왔어요. 얼마? 3억. 아까 3억이라고 나왔죠? 실제 손해액이 3억이고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도 나왔어요. 보험 가액이 어딨죠? 15억 원. 15억 원. 그리고 보험 금액이 10억 원. 일부 보험이죠. 약분하니까 3분의 2, 또 약분하니까 2억 원. 그래서 실제로 보험회사가 이제 지급할 금액은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2억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설명이죠. 자, 니은 피보험자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보험 주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피보험자가 아니 보험 계약자 A씨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동그라미 동그라미 보험 주에 손해배상 최고 한도액. 손해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 막 뭐라 그랬죠? 보험 금액이었어요. 보험 금액을 찾아보니까 10억 원이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자, 리을도 보겠습니다. 초과보험의 계약 형태로 비례보상 원칙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니죠. 초과보험이 일단 아니에요. 초과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금액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건데, 보험 가액이 훨씬 크잖아요. 얘는 일부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비례해서 공식 적용해서 2억 원 산출했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 문제의 키워드는 우리가 보험금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가장 큰 키워드였고,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수능 실전 문제에서, 앞으로 뭐 수능 완성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금융 파트 22문제 풀어봤어요. 꽤 난도가 어려웠죠. 그래서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 두 강이 또 남았거든요. 그래서 금융 두 강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문제를 풀어봐야 금융이 딱 끝납니다. 선생님 자주 강조하는 게 유종의 미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려면 여러분 지금 충실히 시간을 잘 보내야겠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금융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이제 교재 20강인데요. 예, 드디어 마지막 강에 다다랐습니다. 아직 강의가 끝은 아니거든요. 두 강의 특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우리 같이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강의 한눈에 보기입니다. 오늘 교재 20강에서는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비교와 명령 금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서서 비교 관련된 내용은 어법에서도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리고 문화 내용으로 중국의 속담과 회화 상용구가 나오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어법은 연동문과 가정문입니다. 우리 동사가 두개 이상 연달아 나오는 것을 연동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가정문도 그동안 많이 함께 학습했었는데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 수능 실전 문제 11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의 문화 내용으로는 춘절의 풍습에 대해서 등장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활용한 유형학습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유형 학습은 비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앞서서 배웠던 다양한 비교급들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 문장 한 문장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去旅行选择饭店的时候，你会把哪个方面放在第一位？ 여행을 가서 选择饭店, 예, 饭店 호텔이죠. 호텔을 선택할 때, 뭐뭐뭐뭐 할 때라고 말할 때, the时候라는 표현을 씁니다. 你会把哪个方面, 어느 방면, 어느 점을 첫 번째로 놓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점을 가장 우선시하니가 되겠죠. 我觉得卫生比什么都重要. 자, 여기 바로 비교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A, B什么都라는 표현 했었죠. 자, 여기서 위생 하면 청결함, 위생을 말하거든요. 예, 청결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要是不干净, 예, 干净 깨끗하다죠. 만약에 깨끗하지 않으면, 其他条件更好,我也不会住. 다른 기타 조건들이 더 좋아도 나는 머무르지 않을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 뭐뭐보다 만약에라는 표현이 우선 나와 있어요. 要是 가정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다른 조건이 더 좋아도, 여기서의 짜이는 다시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더 좋아도라고 더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도 머무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구문 같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A가 대답합니다. 那倒是, 그건 그래. 不过我觉得饭店的位置跟卫生一样重要. 자, A는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나는 호텔의 위치도 청결함만큼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A 跟 B 이양하고 뒤에 나온 종여가 이렇게 나오 있는 거죠. A와 B가 똑같이 뭐뭐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교급에서 B를 쓰는 비교문도 있었지만 A와 B가 같다라고 쓸때 A 跟 B 이양 혹은 A 和 B 이양 이런 표현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지금 나온 거예요. 饭店 附近 有 车站, 地铁站 的 话, 去哪都很方便. 예, 호텔 근처에 정류장 그리고 지하철역이 있다면, 자, 뭐뭐더화 역시 가정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편리해, 빵변, 편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뚠하우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문장보로 잘 보셔야겠죠. 네, 계속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네, 다음은 비교 두 번째 본문입니다. 昨天晚上在某某网站上买的东西，今天早上就送到了，真不错。 어제 저녁 때이 땡땡 사이트에서 시킨 물건이 오늘 아침에 바로 도착했어. 정말 좋다. 이런 경우 많죠. 저녁에 주문했는데 바로 아침에 배송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석해 보죠. B가 모모 网站 送到东西确实比其他网站快很多。 不过价格高一些. 자, 이 땡땡 사이트는요, 물건을 배송해 주는 것이 분명히 확실히 다른 사이트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B 비교급에서 B를 통해서 나타내고 다른 사이트보다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그 빠른 정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뒤에 很多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었죠. 뭐더 多了 이런 것들도 같이 붙여서 쓸수 있었고요. 그런데 가격이 좀 높아. 자, 이런 것들 비교문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였습니다. 앞서서 학습하셨기 때문에 아마 해석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또 가볼까요? 꾸이더 꾸이, 비엔이더 비엔이. 예, 비싼 것은 비싸고 싼 것은 싸. 그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我看, 내가 보기에 算上 시간 费用的话. 자, 또 나왔네요. 가정용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뭐라면이죠. 수안을 볼게요. 예, 수안은 더하다, 셈하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이오에서 수안을 학습하면서 수안이 여러 가지 의미로 파생되는 상황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여기서는 더하다, 셈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비용까지 합친다면 价格 差不到哪儿去. 가격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아. 가격은 비슷해. 이 얘기인 거죠. 자, A 不到哪儿去. 그럼 그다지 A한테 안다. A랑 비슷하다.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형용사 보다 날 취 구문입니다. 이 비교 대상의 정도가 비슷하다라는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들이 또 있거든요.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A 뽀비 B 형용사 多少 혹은 AB B 형용사 不了 多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아오로 읽어야겠죠. 자, 그러면 예문들 속에서 해석을 보면서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해석을 보면서 해석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얼마 덥지 않다 할 때 今天不比昨天热多少 이렇게요. 이렇게 多少를 써서 不比 A 不比 B 형용사 多少 이런 형태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他跑得比他快不了多少 그는 그녀보다 얼마 빠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형태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럼 얼마 빠르지 않다라는 것은 좀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비교 대상의 정도가 비슷하다. 또 보죠. 这件衣服跟那件比漂亮不到哪儿去. 자, 不到哪儿去 또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아까 전에 漂亮, 요 형용사 자리에 漂亮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옷은 저 옷에 비했을 때 그렇게 예쁘지 않다. 그러니까 비슷한 편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我的房间比你的干净不到哪儿去. 이번에는 형용사로 干净이 들어갔네요. 나의 방은 너의 방보다 얼마 깨끗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구문이 나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는 것들 중요하거든요. 이 구문 꼭 기억해 두시고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해서 해석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인 명령과 금지 표현으로 가볼게요. 자, 우선 명령하고 금지한다 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올리시나요? 그렇죠. 뭐 하지 말아라라는 표현, 비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혹은 부여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본문에 등장할지 눈여겨보면서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죠. 书法我已经学了差不多半年了. 书法 하면 서예입니다. 서예는 내가 이미 거의 반년이나 배웠어. 不过总觉得进步不大. 그런데 근데 실력이 그다지 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대요. 我不想学了. 나 더 배우고 싶지 않다. 学一门艺术需要一定的时间. 한 예술을 배우는 것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 자, 이렇게 한 분야를 말할 때 이렇게 이门 이수하고 이 예술을 세는 양사적 门이라고 읽습니다. 不想学就不学不是个办法. 배우기 싫다고 안 배우는 게 방법이 아니래요. 자, 지금 여러 번 뿌가 등장하고 있어요. 눈여 해석 잘 보셔야 됩니다. 배우고 싶지 않다고 배우지 않는 것이 방법이 아니야. 그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你得好好练习. 너 열심히 연습해야만 해.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의 의미로 得가 쓰이고 있습니다. 老师,您开始学的时候也像我这样进步很慢吗? 예, 선생님이 배우기 시작하셨을 때도 저처럼 이렇게 실력이 막 진보가 느렸나요? 당연하지. 现在你的水平是我学了一年才达到的。我为你加油。 당연하지. 지금 네 水平 하면 실력이죠. 수평이지만 한자로는 수준, 실력입니다. 지금 네 수준은 내가 1년 배웠을 때서야 다 도달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빠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화이팅, 힘내, 용기를 북돋아 줄게. 为你加油. 자, 加油你, 너를 화이팅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이거 바로 대표적인 이합동사였습니다. 加油, 화이팅하다, 힘을 내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합동사는 동목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뒤에 의미상 목적어를 바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为你加油, 이런 형태로 바꿔서 써주는 거였죠. 전치사를 써서요. 예, 이런 표현까지 나올 때마다 과거에 이제 학습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복습하시면서 확장을 시켜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上个月说好的事, 지난달에 얘기했던 거, 你怎么突然说不做就不做了呢? 갑자기 안 한다고 말하고 안 해버리는 거야? 他不是不是本来就不想做? 그는 원래부터 하기 싫었던 거 아니야? 是不是? 예, 이거인 것 아니야? 라고 추측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别乱猜，예, 别拿那个금지 표현이죠. 그리고 乱猜 볼게요. 乱은 한

싸우란 뜻이고요. 함부로 추측하지 마, 이거 하지 말라고 말할 때 비의 표현 쓰는 것 보셔야 됩니다. 说不定他有说不出的苦衷，说不定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고요.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고충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别乱猜 요 표현, 우리 금지 표현으로 등장했고요. 好, 좋아, 弄清楚他的情况后再说也不晚. 그의 상황을 잘 이해한 다음에, 분명히 안 다음에 말하는 것도 늦지 않아. 好的, 좋아, 那我先去找他谈谈,看看他是怎么想的. 그러면 내가 먼저 그를 찾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자. 자, 이렇게 한번 전체 문장 해석해 봤습니다. 명령과 금지 표현 여러 가지들 등장했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형광펜치 하면서 보시면 한눈에 보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본문 해석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중국어의 속담, 중국의 속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다양한 속담들 중에서 좀 기초적인 것들을 한 데 모아놨습니다. 이 속담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 속담도 마찬가지듯이 또 그 나라의 문화가 보이잖아요. 중국어에는 어떤 속담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나와 있는 속담입니다. 一口吃不成胖子. 예, 胖子 하면 예, 胖, 뚱뚱하다잖아요. 뚱보라는 뜻입니다. 한 입을 먹어서는 뚱보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说曹操,曹操到. 예, 曹操 하면 조조거든요. 예, 자, 조조를 말하니까 조조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속담으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속담 볼게요. 人外有人,天外有天. 사람 밖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 밖에도 또 하늘이 있대요. 이 얘기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라는 뜻과도 비교가 되는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衣服是新的好,朋友是旧的好. 아마 직역해서 의미를 바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옷은 새 옷이 좋고 친구는 오랜 친구, 옛 친구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旧 하면 오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중국의 속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요. 是人都有三分火. 사람마다 모두 약간의 불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말은 역시 우리말 속담 비슷한 걸 찾아보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是人都有三分火. 그리고 一分钱一分货죠. 한 푼의 돈 한 푼이면 그러면 그 한 푼의 값에 해당한다라는 뜻인데요. 예, 돈의 단위로 快角分 이게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펀입니다. 한 푼의 돈이면 그 한 푼의 값에 해당한다. 한 푼에 해당하는 물건이 나온다. 그 얘기인 건데요. 그 얘기는 바로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뜻. 그러니까 그 돈의 값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의미와 같죠.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회화에서 자주 나오는 상용구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상용구 문장들은 예문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실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문을 자세하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상용구는요. A不说还B입니다. A는 말할 것도 없고 B 하기까지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걸 외우시기보다는 예문 속에서 해석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해석 한번 가볼까요? 那家餐厅的菜价格贵不说还不好吃. 그 식당의 음식은 가격이 비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A不说예요. 그리고 还또不好吃 맛도 없다인 거죠. 네, 이런 문장 자세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고 구조에 계속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A보다는 앞서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이 바로 나왔네요. A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这儿卖的东西贵不到哪儿去. 이곳에서 파는 물건은 그다지 비싸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형용사 不到哪儿去 구조. 다음 문형 볼게요. A不是一两天就能逼的. A는 하루 이틀에 바로 B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도 굳이 구조로 외우기보다는 예문 속에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적합할 것 같니? 合适, 적당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对 A来说, 요 구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자, 이렇게 상용구 살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상용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不少 A 也得 B예요. A의 양이 얼마가 되든 B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这个手术很重要，多少钱也得花。 이 수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지 간에 꼭 써야 한다라는 뜻이죠. 花 돈을 쓰다죠. 花钱입니다. 지우지도 구조도 나오는데요. 얘는 뭐뭐 하는 것만 안다라는 뜻이에요. 你每天就知道工作，在家里什么都不做。 당신은 매일 일밖에 모르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얘기죠. 지우지도 단지 요것만 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칸저 에이바 요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우리 칸저 반이란 표현들 계속 나왔었는데요. 저젠시니 칸저 반바 대표적인 게이 바로 칸저 반입니다. 본 것을 그 견지한 채로 상태를 지속한 채로 처리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 어떻게 해도 괜찮아. 怎么做都行. 没有什么A的. 뭐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인데요. 那个公园没有什么可玩的. 别去了. 예. 놀만한 것이 없으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회화 상용구 볼게요. 你怎么不早说呢? 너 왜 일찍 말하지 않았니예요? 你怎么不早说呢? 现在让我怎么办? 너 왜 일찍 말하지 않았어?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고요. 在 A 보고라 하면 가장 뭐뭐 하다란 뜻입니다. 자, 요 표현은 또 역시 앞에서 시장부터 그 표현과 함께 요 在 보고는 꼭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对我来说，包饺子再容易不过了。 이렇게 나한테는 만두를 빚는 것이 가장 쉽다. 요 문장 再容易不过了。 이것도 해석이 꼭 돼야 되는 문장입니다. 打不起精神来가 나와 있는데요. 기운이 나지 않는다, 활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我现在干什么都打不起精神来. 난 지금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는다. 想到哪儿去了. 요것도 참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 독해 문제에서 이렇게 想到哪儿去了가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你想到哪儿去了?我一点都不觉得麻烦. 나 조금도 안 귀찮아. 무슨 생각이야? 무슨 소리야? 이럴 때 想到哪儿去了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화 상용구도 함께 정리를 해보았어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 어법인 연동문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동문과 가정문 두 가지를 함께 학습할 건데요. 첫 번째로 연동문을 보겠습니다. 연동문은 중국어에서 동사가 연달아서 두 개 나오는 것들로 연동문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중요한 어법 특징 중에 하나였던 시간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쓴다라는 것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연동문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중간에 휴지나 연결어 없이 동시에 수러가 돼서 하나의 주어를 설명하는 문장더러 연동문이라고 한다. 두 동사가 같은 주어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서로 어떤 의미상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선후 관계일 수도 있고 목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단일 수도 있고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나타내는데 예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기본 형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동사가 두 개 나오니까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목적어 이 형태로 옵니다. 이게 기본 형태라는 거. 첫 번째로 동작의 발생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他换上运动鞋去跑步了. 그는 운동화를 바꿔 신고 그리고 나서 뛰러 갔다는 거죠. 운동화를 바꿔 신은 게 먼저고 그리고 뛴 게 그 다음인 겁니다. 이렇게 선후관계를 나타낼 때 연동문이 대표적으로 쓰인다. 두 번째는 뒷동작이 앞동작의 목적인 경우인데요. 뭐 뒷동작 이거 하기 위해서 앞동작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예요. 앞동사로는 주로 라이나 취가 주로 쓰입니다. 여기서의 라이는 지금 번체자가 나있네요. 가다자로 쓰면 위처럼 쓸 수 있겠죠. 앞동사로 라이나 취가 주로 쓰이는 경우 我们去商店买东西. 우리는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간다. 근데 중국 사람들 사고에서는 가야지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간다라는 취가 먼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동사가 라이나 취인 경우 목적의 의미를 갖는다.

세 번째는 앞동사가 동작의 방식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용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타용쇼지 자신문. 그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한다는 뜻이에요. 마마坐火车去北京了. 엄마가 기차 타고 베이징에 갔다. 이렇게 뭐뭐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뭘 했다라는 의미일 때이 방식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세 번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4번은 첫 번째 동사가 有나 没有인 경우인데요. 我有一件事想问你. 나는 너에게 물어볼 일이 하나 있다. 자, 역시 중국 사람들 사고에는 일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너에게 물어보고 싶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어순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最近他没有时间跟我们一起吃饭. 최근에 그는 우리와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자,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앞으로 가는 형태를 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동일한 사실을 앞동사는 긍정하고 뒷동사는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우리 요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경우라서 한번 같이 볼게요. 他拿着手机不放. 그가 손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拿着手机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들고 있고 놓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동사가 긍정형이고 뒷동사가 부정형 이런 경우도 연동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했죠. 뭐뭐한 상태로 뭐뭐하다라는 의미의 저가 붙는 경우가 많죠. 이런 4, 5번과 같은 예문에서는요. 他笑着不说话. 그가 웃으면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앞동사가 긍정형, 그리고 뒷동사가 부정형인 경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 살펴볼게요. 우리 앞서서도 느끼셨겠지만, 어법에서 따로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도 한번 이 부분에 눈여겨보죠. 1번. 부정 형식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동사 앞에 뿌나 메이오를 넣는다. 자, 부정형은 동사가 지금 두개 이상 있었잖아요. 동사 1, 동사 2 이렇게 있었는데, 그 동사 1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我不去中国学习汉语. 나는 중국어를 공부하러 중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他没有来这儿吃饭. 그는 이곳에 와서 밥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 형식을 할 때에는 첫 번째 동사 앞에 뿌나 没有를 넣는다. 두 번째 주의사항 함께 살펴볼까요? 정반 의문문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정반 의문문의 경우에도 첫 번째 동사를 긍정 부정 형식으로 하거나 마지막에 부정부사 뿌나 메이오를 붙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볼게요. 你去不去打篮球? 너 농구를 하러 가니 안 가니 해야지. 이것 대신에 이 뒤에 있는 打篮球의 打를 긍정 부정할 필요 없다. 你去打不打篮球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를 정반 의문문화시킨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한 것이 你去打篮球 不 이렇게 뒤에 不를 붙여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 보면서 한번더 곰고이 해보죠. 他去没去你家玩? 그는 네 집에 놀러 갔니 안 갔니 이건 거잖아요. 去没去 해야지. 玩不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비슷한 표현으로 뒤에 메이요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他去你家玩了没有?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래서 2번 정반의문문 형태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이 앞동사를 정반의문문 한다. 그리고 부정형 할 때도 앞동사에 붙여준다. 요거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이 러와 꼬어의 위치입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연동문. 아까 목적을 나타내는 연동문 선생님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동사가 来나 去였고,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한다, 간다, 온다, 이런 의미였을 때 목적을 나타내는 연동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런 연동문에서 러나 꼬어 같은 동태조사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동사 뒤에 출현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있고 두 번째 동사가 있었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 他去了图书馆借一本书. 그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권 빌렸다라는 뜻이죠. 자, 이때 이 러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러는 첫 번째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다두 가지 동사를 포함해서 개괄해서 끝에서 붙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취 도서관 찌에라 이번 수. 그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권 빌렸다. 두 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이고요. 자, 이번엔 꼬

의미 봐보겠습니다. 他来过找你. 그가 너를 찾으러 온 적이 있다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동사 뒤에 꾸어를 붙이면 안 된다. 꾸어는 첫 번째 동사 来, 找, 두 번째 동사 找니까 두 번째 동사 뒤에 위치시켜서 포괄한다. 자, 你来找过你.他来找过你네요. 그는 너를 찾으러 온 적이 있다. 자, 지금 러와 꾸어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연동문, 첫 번째 동사가 라이나 취인 경우에는 러나 꾸어를 두 번째 동사 뒤에 붙여준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1, 2, 3번 주요 특징들 살펴봤어요. 중요하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맥락 잡아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어법 항목으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는 가정문이에요. 가정문은 선생님과 여러 번 했었는데요. 만약에 뭐뭐라면이란 뜻으로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과거에도 학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란 뜻으로 如果 그리고 要是 이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뭐뭐뭐的话 해서 가정을 나타낼 수도 있었죠. 예문 한번 볼게요. 지금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如果累了就休息吧. 피곤하면 좀 쉬어. 如果要是你不来的话，就告诉我一声。 만약 네가 안 온다면 내게 알려줘. 你有时间的话来我家坐坐。 너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좀 앉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 이 얘기겠죠. 뭐뭐더화 혹은 如果要是의 형태, 이거 다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 이제 OX 퀴즈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학습했던 연동문과 가정문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OX 문제 네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他去超市没有买东西. 그는 물건을 사러 超市 슈퍼에 간 것이 아니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没有라는 부정 형태가 네, 去가 첫 번째 동사고요. 그리고 마이 동시 할 때 마이가 두 번째 동사 되는데 지금 두 번째 동사 앞에 왔습니다. 부정문 뿌나 메이오 같은 경우엔 첫 번째 동사 앞에서 부정을 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바르게 고쳐보면 타 메이오 취 超市 마이 동시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부정형의 위치는 뿌나 메이오의 위치는 첫 번째 동사 앞이다. 2번입니다. 他喜欢骑自行车上学.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아, 되겠죠? 예,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거니까 예, 타다, 가다 이렇게 두 가지 동사가 동시에 나와 있네요. 맞는 문장이고요. 3번 가겠습니다. 去年他去北京旅行过. 자, 过의 위치를 묻는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작년에 그는 베이징에 여행을 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행을 하다, 베이징에 가다, 가다가 첫 번째 동사, 그리고 여행하다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러나 꾸어일 때. 자, 지금 첫 번째 동사도 라이나 취, 맞죠?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라이나 취고요. 그럴 때 꾸어, 러나 꾸어의 위치는 두 번째 동사 뒤에 위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류이싱 꾸어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답이고요. 자, 4번도 이어서 보죠. 星期天你来没来? 学校学习. 일요일에 너 학교에 공부하러 왔니 안 왔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정반의문문 형태를 묻는 겁니다. 정반의문문도 첫 번째 동사를 정반의문문화 한다고 했었습니다. 매일 라이 매일 라이 하고 첫 번째 동사를 정반의문문화 했네요. 이 문제도 이 문장도 맞습니다. 정답은 XOOO예요. 몇 문제나 맞추셨을지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요 문제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선생님이 또 추가적인 문제, 수능 실전 문제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뒤에 수능 실전 문제, 9번 문제 먼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他忙着收拾行李. 그녀는 바쁘게 짐을 정리한다. 자, 그 바쁜 상태가 지속이 되어서 收拾行李 한다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 他用铅笔不写字. 铅笔 하면 연필이에요. 그는 연필을 가지고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다. 인데요. 자, 부정형 뿌의 위치, 어디였죠? 예, 부정형 뿌는 첫 번째 동사 앞에서 부정을 했습니다. 전체를 부정해줘야 되니까요. 不用铅笔写字. 하고 2번, 정답은 아닌 것은 2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주의사항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정 형태가 어디에 오는지. 그리고 정반의문문은 첫 번째 동사를 정반의문화

한다는 거, 그리고 러나 꼬의 위치는 두 번째 동사 뒤라는 거, 이건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3번 볼게요. 昨天妈妈来看你了. 어제 엄마가 너를 보러 오셨다. 맞고요. 4번. 我们上网聊过一次天 했네요. 聊天이죠. 이합사네요. 이야기하다란 뜻이고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합사일 때는 기타 성분들 다 가운데 끼워서 썼죠. 이 위치도 문제 없습니다. 5번. 他们每天骑自行车上学. 또 나왔네요. 비슷한 문장이. 그들은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骑첫 번째 동사, 上学할 때 上, 두 번째 동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게 되겠네요. 이제 조금,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단계 더 응용해 볼까요?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这星期我工作特别忙, 连吃饭的时间都没有. 이번 주에 나는 일이 특히 바빴다. 그래서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다. 不过今天该做的事差不多都做好了. 그런데 오늘 해야 할 일은 거의 다 마쳤다. 자, 차부터 거의란 뜻입니다. 明天是周末, 내일은 주말이에요. 所以我打算散步去公园. 그래서 나는 공원에 산책을 갈 생각이다. 산부, 산책하다란 뜻이죠. 자, 여기서 뭐가 이상한가요?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연동문의 형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가야 산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산책하러 공원에 갈 생각이다라고 말했을 때 취공연 산보 이런 식으로 써야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고요. 자, 가야지 산책할 수 있다라는 시간 순서의 그 사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취, 두 번째 동사는 산보가 되겠습니다. 정답 바르게 또 고쳐보시고 왜 그런지까지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정답 5번이에요. 자, 이제 1번부터 다시 차근차근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祝你们幸福. 네, 幸福가 나왔습니다. 幸福는 예, 사성, 이성이고요. 그리고 행복이란 뜻이죠. 여러분의 행복을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A, B, C, D 어떻게 성조되는지. 이제는 우리가 단어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모르는 것만 위주로 빠르게 보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선생님은 전체 정답 확인할게요. 차이단 메뉴입니다. 사성, 일성이고요. 그리고 싱거, 성격이죠. 네, 우리가 찾던 사성, 이성의 발음이네요. 그리고 신원, 일성, 이성이죠. 네, 그리고 季节, 계절입니다. 역시 이제 계절 사성 이성이네요. 자, 이렇게 보면 정답이 B와 D 4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성과 사성을 잘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헷갈리는 성조 큰 소리로 읽으면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살펴봤고요.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다이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카페 요디얼 쿠, 커피가 좀 쓰다. 짜이디얼 탕, 예, 당은 설탕이죠. 설탕을 더 넣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쓰니까 단걸더 넣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这次我给你了很多麻烦，真不好意思. 이번에 내가 당신께 아주 큰 번거로움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더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될것 같네요. 真不好意思. 정말 죄송해요. 자, 두 가지 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4번 TN입니다. TN 일성이고요.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TN 당, 뭐 여기서 찌아 당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여기서는 아니요, 찌아 말고요. 여기선 TN이죠. TN 더하다, 첨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N 당 하면은 설탕을 첨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TN 마판 짝꿍입니다. 번거로움을 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귀찮게 했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지금 TN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들 모두 다 다이어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이거 다이어 때 정리했던 것들입니다. 빠, 그리고 빠오게이 이런 것들도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런 빠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이어 정리할 때 굉장히 많은 의미들 함께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고 절대 외워지지 않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올 때마다 다시 찾아보시고 찾아보시고 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넘기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2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除了他，我们没去过哪个公园。 그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모두 그 공원에 가본 적이 없다. 자, 우리 모두잖아요. 자, 여기서는 다 합산해서 모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합쳐서 모두 얼마입니까라고 할때이 공을 쓰는 거고요. 全部는 전부라는 뜻이고요. 여기 B번 볼게요. 小孩子是小孩子. 지금 보면 종과 장, 经常이 남아 있습니다. 장은 항상 자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종도 항상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 자, 결국 어린아이는 결국 어린아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는 다른 데는 없고요. 종에만 있습니다. 종실이라는 의미로요. 어린아이는 결국 어린아이야. 나는 동점은 안 되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또와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복습할 때 보시고요. 종의 결국이라는 의미가 있다. 종실. 자,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의미로 알맞은 것은 함께 해석하면서 문장 볼게요. 这里的风景真漂亮. 이곳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没错, 맞아. 早知道这儿的风景这么美. 여기에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일찍 알았더라면 밑줄에 쓸 텐데가 나오겠죠. 자, 뭔지 뒷문장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죠. 是啊, 맞아. 不过用手机拍也行.你多拍几张. 근데 휴대폰으로 찍어도 돼. 몇장더 찍어. 여기서 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주목해야 되죠. 갑자기 사진 찍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풍경이 얘를 이렇게 예쁜 줄 알았다면 사진기를 가져올 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훨씬 자연스럽겠죠. 그럼 그걸 찾아볼까요? 1번. 我就带照相机了.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아, 이렇게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사진기를 가져왔을 텐데. 跟家人一起来多好啊. 가족들이랑 함께 오니까 얼마나 좋니? 3번, 没有比这儿更漂亮的了. 자, 비교급 문장, 우리 했었던 표현이에요. 이곳보다 더 예쁜 곳은 없다. 그러니까 이곳이 제일 예쁘다. 그런 의미고요. 我们应该早点到这儿来. 우리 일찍 여기 왔었어야 해. 5번, 昨天我们就不用去别的地方了. 어제 우리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었네. 이런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밑줄 친 부분 파악하실 때는 사실 얘가 없었다면 나머지 것들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문장들인데 이 밑에 문장을 근거로 하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줄 앞뒤 부분은 꼼꼼하게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5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请问这裤子有大一点的吗? 有大点的吗? 말씀 좀 물을게요. 이 바지 좀큰거 있나요? 大中小号的都在这儿. 큰, 대중소가 다 여기 있습니다. 不过我看您穿小号就行.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스몰 사이즈 입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不, 아니에요. 我要给妹妹买. 저는 여동생한테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거거든요. 那应该是中号或者大号. 혹은 미디엄이나 그리고 대사이즈가 필요할 거, 중이나 대사이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더뭐 키가 크다라든지 풍채가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네요.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요. 3번이겠네요. 비워가 나보다 키가 크고 그리고 예, 비워팡이디알 저보다 좀 뚱뚱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 5번 정답 찾아봤고요. 6번으로 가볼까요? 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先生,这是您的房间卡,请拿好. 네, 선생님, 이건 당신의 방 카드입니다. 가져가세요. 谢谢,我的行李箱怎么办呢? 감사합니다. 제 캐리어는 어쩌죠? 자, 밑줄이라고 했으니까, 谢谢, 감사합니다. 放在房间门口就行,麻烦你们了. 방문 앞에 두시면 돼요. 당신들을 번거롭게 했네요. 자, 그럼 밑줄에 뭐가 들어갈까요?
我帮你

您叫一个人跟您一起来，제가 사람을 한명 불러서 당신과 함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여기서는 뭐 옮겨다 준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맞겠네요. 2번, 行李箱 太重, 一个人拿不了. 예, 이 짐이 무거워서 혼자는 들수 없습니다. 아니고요. 3번, 我们一会儿会送到您的房间. 자, 우리가 찾던 정답입니다. 우리가 잠깐, 잠시 후에 당신의 방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 앞에 놔주세요라고 말하는 문장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4번입니다. 先放在我们这儿. 먼저 이쪽에 놓으시고요. 明天过来取. 내일 와서 가져가세요. 자, 我们要打开看看里面都有什么东西. 우리는 열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7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飞机比火车快,那是当然的. 비행기가 기차보다 빠른 것은 당연합니다. 但是有的时候却不是这样. 근데 어떤 때는요, 그게 아닐 때가 있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因为一般城市的飞机场都要比火车站远很多.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도시의 공항은요, 다 기차역보다 훨씬 멀리 있대요. 加上去机场的时间, 공항에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결론으로 나와야겠네요. 火车没有飞机方便. 기차가 비행기보다 편리하지 않습니다. 坐火车有的时候会更快. 기차를 타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죠. 그죠? 공항이 멀리 있으니까 가끔은 기차 타는 것이 그걸 더했을 때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坐飞机的好处还是更多. 비행기를 타는 것의 장점이 더 많습니다. 坐火车比飞机快不到哪儿去. 또 나왔네요. A不到哪儿去. 기차가 비행기보다 빠르지, 그다지 빠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还得看自己的时间紧张不紧张. 시간이 빠듯한지 아닌지를 봐야만 합니다. 정답 2번이죠. 네, 8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我的钥匙找不到了. 제 열쇠를 찾을 수가 없어요. 是不是忘带了? 가져오는 거 잃어버린 거 아니야? 我把钥匙和眼镜一起放进了包里. 제가 열쇠와 그리고 안경을 함께 가방 속에 넣어두었는데, 眼镜都还在书包里呢. 예, 안경이 아직 가방 안에 있어요. 둘 같이 넣어놨는데 안경은 있단 말이에요. 야, 钥匙可能是从这里掉出去了. 열쇠가 아마도 여기에서 떨어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열쇠만 빠졌다는 얘기니까 가방에 뭔가 구멍이 났거나 가방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상황이어야 맞을 것 같네요. 1번 볼게요. 你的包破了. 예, 바로 나왔습니다. 네 가방 구멍 났어. 라는 표현이니까. 해졌다, 낡았다. 그런 표현인 거니까요. 破. 찢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가방이 찢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열쇠가 아마도 거기서 떨어진 것 같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眼镜好像坏了. 안경이 고장난 것 같다. 钥匙应该在书包里吧. 열쇠는 분명히 가방 안에 있을 거야. 不用带这么大的包. 이렇게 큰 가방을 들 필요가 없다. 가져올 필요가 없다죠. 这么多东西放不进包里.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가방 속에 넣을 수 없다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문화 문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春节在中国是很重要的节日. 춘절은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春节有很多风俗. 춘절은 아주 많은 풍습이 있죠. 비유 예를 들어서 包饺子的时候 有些人常常把糖包进馅里，만두를빚을때 어떤 사람들은 자주 그 설탕 그 바우를 찐 만두 소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탕을 빠우 빚어서 만두 속 안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설탕을 먹으면 사람들은 그 새로운 1년이 더 어떻게 될 거라고 믿는데요. 설탕은 무슨 맛이죠? 그렇죠. 설탕은 단맛이잖아요. 그래서 더 즐겁다고, 더 즐거울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0: 그러면 여기서 뒤에는 달다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달다는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되어서 쓰이는 거죠. 이렇게 맛 표현들은 다른 생활을 나타내는 의미로 파생이 되어서 쓰이기도 하거든요. 구 같은 경우에도 진짜 쓰다지만 뭔가 인생이 쓰다 이런 의미로도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 만두를 빚을 때 사람들이 자주 설탕을 그소 안에 넣는다. 빚어서 넣는다라는 그 문장 속에서부터 여기서 쭉 해석을 해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으면 사람들이 새로운 1년에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넣는 풍습이 있다. 그래서 1번 T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를 한번 더 같이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 교재 20강에서는 첫 번째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비교 표현 배웠었습니다. 우리 A 보다운 알취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령과 금지 표현, 비에나 부야오의 표현도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내용으로 속담 여러 가지 한꺼번에 나왔어요. 우리 속담과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회화 상용구들, 그 자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문을 기억하시고 해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동문, 가정문 중요했습니다. 특히 연동문은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복습 꼭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였던 춘절의 풍습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했던 내용 중에 연동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았어요. 바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교재 강의, 전체 강의 끝나신 것을 진심으로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특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짜이지에!
1: 태도, 용령의 나라샤. 지미,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2: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투파워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래 고종남입니다. 자, 18강이죠. 18강은 취업과 창업 및 기업가 정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부분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창업하고 기업가 정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즘에 비중 있게 많이 출제되고 있고, 특히 과거에는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근데 이제 고난도 문항 형태로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만큼 어떻다? 과거보다 더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창업에 대한 청년 창업, 뭐 창업, 청년 창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 정책 등 그런 것들이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더 점점 확장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본다면 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바뀌더라도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역시 창업 부분이다라는 거, 그만큼 중요성 있게 비중 있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정책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창업 부분이라는 거,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굉장히 중요해요. 창업이란 뭐냐면은 기업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창업이다라고 하는 거고, 창업의 역사, 어떤 이 단어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창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창업과 관련된 법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우리가 창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법령이 그렇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어떤 사업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그걸 우린 기업을 설립한다라고 하죠. 기업을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우리가 창업이라고 할수 있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에서의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지만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적은 규모의 어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서 또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구분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떤 거냐면 타인에게서 사업을 승계, 이어받는다는 거죠. 받았는데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런 사업의 승계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인수창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을 내가 이제 인수해서 이제 창업하게 되면 그건 창업으로 이제 봐요. 근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사업의 승계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으로 보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 변경 등으로 기업의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그런 형태 변경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하고 있는 일은 똑같아.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영위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회사의 어떤 조직 변경 형태 그런 것들은 이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어떤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폐업했다가 어떤 자금이 좀 마련돼 가지고 계속 이어서 이제 다시 하는 경우 이런 폐업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일정 규모의 기업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고 소상공인 창업인 경우에는 가게 인수 이런 것들은 이 창업으로 사업체 이제 인수 창업으로 해서 보는 거 있다라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인수 창업의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창업으로 그 부분은 이제 인정된다라는 거. 인정된다라기보다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 일정 규모 이상에서만 요 아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법령상의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창업의 목적으로 보면은 사회 국가적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은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창출이죠. 창업은 이제 새롭게 상품을 출시하고 혹은 뭐 새로운 용역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사업 어떤 출현을 도모해서 사회의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의 확대예요. 창업은 기업을 설립하는 거예요. 기업이 설립된다라는 것은 뭐야? 고용의 창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게 창업의 어떤 큰 목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해요. 창업은 다양한 기업들을 출연시키죠. 그다음에 다양한 상품들을 출연시켜요. 우리나라들 벤처기업에서 나온 신제품들 보면 굉장히 정말 대단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이익 증가 및 국가의 어떤 조세 수입 증가, 그다음에 소비 증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결국 국가 경쟁력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사회적 불안 요소도 제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업을 통해 실업을 극복함으로써 심리적인 어떤 상태, 안정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되죠. 그래서 창업이 국가적인 과제처럼 지금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청년들도 창업 전선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잖아요. 우리가 취업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인데, 요즘 최근에 어떤 뭐 취업의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요즘 트렌드 보면 자신만의 어떤 자신 있는 분야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게 창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대단하다. 심지어 요즘에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국가에서 그런 어떤 정책들이 더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대학, 좋은 대학 가면 좋은데 취업될 수 있다. 그거는 사실은 저희 세대, 선생님 세대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최근에는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좋은데 취업해요? 그렇지 않죠. 저는 정말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발전되고 그다음에 역동이 넘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하프 완주했습니다. 제 목표 2시간 달성했어요. 2시간 이내 들어왔는데 어제 뛰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사실 달리기라는 게 스포츠 중에서도 굉장히 지루한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좀 예전에는 40대, 50대 이후 분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어제 달리는데 제 옆에 다막 20대,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하프를 뛰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참가자 중에 50대 이상은 많이 없었어요. 10분의 1도 안 되고 20대가 굉장히 많은 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어제 제가 마라톤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자, 창업의 개인적 측면으로 볼게요. 내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는 직장에 대한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수 있잖아요. 내가 막 직장에 취업해야 된다, 취업해야 된다 이런데 맹목적이지 않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창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하게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직장에서의 성장 한계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간다면은 뭐 과장, 뭐 이렇게 승진이 되잖아요. 결국은 언젠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다. 즉 뭐야? 결국 자아실현의 추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또 뭐야? 창업이 잘 돼서 사업이 번창한다면 당연히 부를 누릴 수 있겠지. 그게 바로 경제적 여유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실패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창업을 통해서 경제적 여유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측면에서는 창업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 자, 창업의 방법에는 그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규 기업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기존 사업체 인수 창업. 이것도 창업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신규 기업 창업 같은 경우는 창업자 자신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가게를 할래요 하면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뭐 선생님 이름이 고종남이잖아. 종남 뭐 카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창업이 바로 신규 기업 창업이죠. 장점은 뭐야? 창업자에게 많은 자율권이 보장되고 창업 시 최신 어떤 기술과 장비를 그다음 원재료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유행에 잘 따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선택이 자유로워. 대신에 단점으로 뭐냐면은 판매나 이익 달성 정도로 예측이 불확실해. 근데 처음 시작하니까,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이런 게 불확실성이 좀 크죠. 그 다음 창업 계획의 합리성을 검증하기 좀 어려워. 그리고 초기 유통 비용 및 시장 확보가 어려운 게 사실이야. 창업 시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소요되고, 실패 시 많은 위험이 부담돼요. 여기서 이거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창업보다, 프랜차이즈 창업보다, 뭐 이런, 상대적이라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프랜차이즈 창업 뭐냐면, 계약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를 모기업의 어떤 경험, 명성, 로고, 생산 기술, 훈련 방법 등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사업 방식이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치킨집, 여러분이 자주 먹는 그 피자집, 이게 다 뭐야? 프랜차이즈 창업이죠. 프랜차이즈 창업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요즘 프랜차이즈 창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프랜차이즈의 어떤 아버지격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유명한 미국 기업 있죠. 가장 예전에 아주 그냥 이 프랜차이즈라는 어떤 그 사업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구체화된 기업.
그 맥도날드, 여러분 알죠? 햄버거 가게. 그 다음에.

다음에 뭐 스타벅스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프랜차이즈한 대명사로 손꼽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프랜차이즈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치킨 특히 치맥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나오면서부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치킨을 많이 찾고 실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창업하고 있는 형태로 많이 프랜차이즈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점으로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시설,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의 전반에 대해 모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정 지역 내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얻을 수 있고 원재료 구입이 용이해요. 사실 프랜차이즈 모 기업들이 수익을 어디서 원천으로 하냐면 원재료를 납품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모 기업들이. 단점으로는 뭐냐면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먹는 A치킨 브랜드의 후라이드 치킨이나 경기도에서 먹는 그 브랜드의 치킨이나 맛이 어때? 똑같지. 저 제주도에서 먹는 것도 똑같아. 이 프랜차이즈 창업한 그 치킨집은. 그쵸? 내가 거기에다가 종남치킨 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넣어서 만들 수 없어.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모기업과의 이익을 공유해야 돼요. 어떤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수익의 뭐 매출의 몇 퍼센트는 이제 내도록 이제 되도록 그런 데도 있는 데도 있어요. 일부지만. 계약금, 가맹비, 인테리어 등 가맹에 관련된 가입 비용이 소요돼요. 가맹비 이런 것들이 소요되고, 그다음 모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어려움이 같이 직면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그렇죠.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 뭐 사장님이 뭐 어떤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막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게 운영하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잖아. 그 모기업에 모어 프랜차이즈 모기업에 의 문제인데 그 회사 사장의 개인적 문제인데 그게 나한테도 불매운동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존 사업체 인수 창업인데요. 기존에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그대로 인수해서 경영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장 기업인 경우에는 성장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시간, 노력 등을 줄일 수 있죠. 다 되어 있는 거 바로 인수하면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생산 판매 조직도 기존 시설 그대로 이용하는 장점이 있어. 근데 단점도 존재하죠. 기존 사업체가 어떤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나쁜 점도 동시에 내가 인수하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설비품들이 뭐 수리를 요하거나 교체를 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잠재적인 어떤 매력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창업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잘 나가는데 그 사업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까? 아, 물론 뭐 넘길 수도 있겠지. 그런 거는 정말, 좋은, 인수 창업이 될수 있겠지만은, 하향 산업이라든가, 아, 식당이 별로 이제 주변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넘겼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떠안게 되거든. 사장이 바뀌었어요 해도, 그 이미지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장이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방법의 장점과 단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예, 수능에 자주 출제됩니다. 정리하면, 신규 기업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그 다음에 기존 사업체 인수 창업의 장점과 단점 계속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봐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법령에 따른 창업 관련 용어들을 이제 몇 가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창업 관련 용어들을 다음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창업기업 하면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하고 있죠. 법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재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하고, 신사업 창업 같은 경우는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 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 경제 발전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 신사업 창업이라 그래요. 기술 창업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어떤 기반에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융합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기술 창업이라고 하고, 청년 창업이라는 것은 창업 기업의 대표자가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을 청년

청년 창업이라고 해요. 중장년 창업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부터는 중장년 창업이라고 해요. 요거는 나이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용어들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어떤 창업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과 법령이 적용이 달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 창업이냐, 그다음에 뭐 청년 창업이냐 이런 식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창업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해놨던 거예요. 용어를 이걸 토대로 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자, 창업의 요소 하면은 대표적인 창업의 요소는 3요소 플러스 알파 해서 시장까지 포함해서 4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업의 3요소 하면은 창업자, 창업 아이템, 창업 자본.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서 창업의 요소 하면 시장까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우리는 창업의 요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창업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창업자예요.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 전체에 어떤 기반을 구축하며, 그 다음에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그 사람이거든. 창업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하고자 하는 의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창업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창업자가 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창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변치 않은 아이템과 자금력이 없어도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그 아이템은 좀더 빛나게 되고 그 의지를 보고 그 사람한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창업 자본력 부분에서도 확보가 되는 거죠. 그만큼 창업자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창업 아이템. 창업에 대한 어떤 속성, 아이디어를 우리가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떤 제품, 서비스, 기술을 생산해서 시장에 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창업 아이템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아이템도 중요한 요소긴 하죠. 그죠? 안 중요한 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면은 창업자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창업 자본이에요. 창업에 소요되는 돈이야. 자금으로서 시설 자금과 창업에 소요 비용, 그 다음에 어떤 생산 비용, 기업 경영 자금 등을 총칭해서 우리가 창업 자본이라고 하는데, 창업 지원은 자본에는 크게 이제 어떤, 뭐, 시설 자금이냐, 운전 자금이냐, 그 다음에 자기 자금이냐, 타인 자금이냐, 자금, 자본 똑같이 용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이에요. 창업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한다는 거. 다 좋아. 창업했어. 판매할 곳이 없어. 그럼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시장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거. 요네 가지를 우리는 창업의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창업 자본.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창업 자본의 분류. 자금 조달 원천에 따라서 이 창업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어디서 조달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이냐, 타인 자본이냐. 자기 자금이냐, 타인 자금이냐, 이렇게 자금과 자본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용어를. 근데 우리는 자본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기 자본이냐, 타인 자본이냐. 본인의 자금으로 타인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없는 것을 자기 자본이라 그래요. 타인 자본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서 정부의 정책 자금, 은행 대출금이 타인 자금의 어떤 상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자금들을 우리가 타인 자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기업에 대해서 배웠잖아.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그 자금이 우리 회사로 유입돼. 이거는 타인 자본일까요? 자기 자본일까요?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주식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자기 자본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타인 자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의 대출금 이런 것들이에요. 정부 정책 자금은 왜 타인 자본이에요? 정부 정책 자금이라고 해도 어쨌든 간 저건 나중에 상환해야 돼요. 우리가 정부 지원금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에 정부를 지원해준 지원금이나 공짜는 없어요. 뭐 이자를 감면한다든가 이자가 없다든가 혹은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기간상의 어떤 유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혜택을 보는 거지. 어쨌든 간 정부의 정책 자금도 역시 언젠가는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물론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자금들이 있긴 해요.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창업할 때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상환해야 돼요. 뭐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지원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대출 형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번 자금 용도에 따라서 어디에 자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설 자금이냐, 운전 자금이냐 이렇게 구분해요. 시설 자금은 사업장 및 생산 시설의 투자와 관련된 자금이에요.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거기 인테리어, 그다음에 그 치킨 하기 위해서 기름 뭐 이런 것들 튀기기 위한 기계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시설 자금에 해당돼. 운전 자금이라는 것은 재료, 인건비 등의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운전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재료와 인건비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운전 자금이다. 즉, 내가 판매를 통해서 나갈 그 상품에 필요한 재료라든가 그걸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바로 운전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구분하는 문제 나옵니다. 출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네 가지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창업에 기본적으로 이 창업 준비 단계, 회사 설립 단계, 그다음 창업 후 경영 단계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이 창업 후 경영 단계는 우리 앞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배웠죠. 인적 자원 관리, 생산 관리, 마케팅 관리, 재무 및 회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창업 준비 단계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이해하고 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회사 설립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다가 우리 가게를 열 것인지, 지하철 앞에 할 건지, 버스 정류장 앞에 할 건지, 입지를 선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회사를 설립해서 창업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그 후에 경영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하면은 오프라인 통해서 점포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가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창업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점포 창업 같은 경우는 크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눠져 있는데, 물론 이제 순서는 꼭 단계라고 해서 요게 꼭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1단계 예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창업 비전 목표 설정하겠죠? 창업 후에 결정 모색하고 아이템 모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업 계획서를 먼저 작성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점포 창업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하고 인적 물적 자원 조달 구성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사업 개시한다. 그래서 요게 단계가 완전히 딱 고정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능에 출제될 경우에는 요 단계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이 단계명이 안 나오게 되면 이러한 단계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가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업 개시가 일어난 다음에는 일반적인 어떤 절차상에서의 사업 계획서 내용에 대한 답을 찾는 거구나 형태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이 단계는 제시되고, 그 단계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다.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하고 있는데, 요건 좀더 확장될 거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창업 부분에 대해서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출제 다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 살짝 비틀어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안 나왔던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낸다 하면은 제가 보기엔 사업 타당성 분석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사업 타당성 분석은 말 그대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과연 타당한가를 분석하는 거야. 그럼 몇 가지를 분석하느냐?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를 분석해. 사업 수행 능력 분석은 창업자 그 사람을 분석하는 거야. 창업자에서의 적성, 자질이 있는가, 경험 및 지식 등이 사업에 대한 어떤 수행하고자 하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해요. 실제로 이제, 이걸 평가하는 평가표가 있어요. 물론 뭐좀 업종이나 이런 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가표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좀 체크한 다음에 내가 몇 점. 나는 어느 정도 점수 나오니까, 사업 수행 능력 분석은 우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시장성 분석이야. 희망 아이템의 상품성, 경쟁력 분석, 시장 동향, 수요 예측, 인력 확보, 제품 개발 전망 등을 통해서 유통 물량 등 유통 전략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서 말 그대로 얼마나 팔릴 수 있을 것인가. 사업 수행 능력은 그
그 사업에 대한 수익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고,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고, 제품성은 그 아이템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생산 시설, 생산 능력 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상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익이 실현되는 거고, 그 이하 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을 설정하는 게 손익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정비랑 뭐 변동비 이런 것들의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을 의미해요. 그래서 매출을 얼만큼 했는가에 따라서 고정비랑 비용비가 고정비랑 변동비가 얼마 들어갔는가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그점 이상으로는 이제 이익 구간이다라고 분석하는 게 손익분기점 분석이에요. 더 손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손익분기점은 예를 들면 한달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얼마는 팔아야 손실이 나지 않는가를 분석하는 게 손익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한 달에 우리 떡볶이집이 떡볶이 250 그릇은 팔아야 이익이 발생해.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야. 최소 250 그릇 딱. 그 이상으로는 계속 이익이 발생한다 그 말인 거죠. 그걸 분석하는 게 손익분기점 분석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무성 분석인데, 자금 조달 능력 분석과 그 다음에 뭐 위험 요소 분석, 성장성 분석 등을 통해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분석해서 적정한가를 분석해 보는 게 재무성 분석이다라는 거. 그 요것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해야지. 시험 문제 계속 출제했던 부분이야. 사업 개시 전이나 혹은 사업 개시 후 개시한 날로부터 요것만 기억해. 20일 이내야.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며칠? 며칠? 20일. 20일 이내 뭘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렇게 외워요. 자, 무점포 창업이라는 것은 어떤 창업일까? 온라인 창업이지.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바로 무점포 창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무점포 창업의 절차는 창업 준비, 쇼핑몰을 구축하고, 사업자 신고하고, 운영 준비한 다음 쇼핑몰을 개업하더라라는 거고, 자, 창업 준비에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상품 기획 및 조달 계획 수립한 다음에 사업 계획 작성을 통해서 우리가 창업 준비를 하더라. 라는 거. 사업 계획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은. 여러분, 사업 계획서 어떤 거냐면요. 건축가들의 설계도와 같은 게 바로 사업 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굉장히 잘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하라는 게 사업 계획서예요. 그 사업 계획서를 평가해서, 지원해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쇼핑몰 구축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구축 및뭐 도메인 등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쇼핑몰 운영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상품 올릴 사진들 이런 촬영하게 되고, 쇼핑몰 기획하고 구축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는데, 홈택스를 이용해서 관할 세무서에 똑같이 며칠? 20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고자 할 때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돼요. 통신 판매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요새 옷도 많이 구매되고 하잖아요. 구매하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와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가 있다. 또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둘다다 등록돼 있는 업체인지를 여러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최근에 뭐 이렇게 뭐야 피, 뭐 이래 자 개인들 간의 거래 사이트들도 있죠. 그런 데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좀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운영 준비가 하게 되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배송을 담당할 택배회사 계약을 해요. 여기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택배회사와 장기 계약을 해요. 1년 정도.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하게 되면 비싸잖아. 내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우리 물품을 갖다가 택배로 보낼 때 하나당 5천 원씩 하면 너무 비싸잖아. 그러면 이제 1년 계약하게 되면 뭐 3천 원, 2천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택배회사 사전에 이제 장기 계약 같은 걸 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온라인 시스템, 카드 결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겠죠. 그다음에 쇼핑몰 개업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 엔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검색 엔진 그런 데는 이제 무료로 이제 등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인터넷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고종남이 쇼핑몰을 운영해. 의류 쇼핑몰. 고종남 남성 의류 쇼핑몰이라는 나의 어떤 상호명으로 오픈한다고 쳤을 때, 내가 검색 엔진에 고종남

남성으로 쇼핑몰 검색해서 딱 나왔다. 이건 무료야. 근데 이건 무료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딱 검색하면 막 뜨잖아. 그런 건다 유료예요. 파워링크부터 해서 뭐쫙 뜨죠. 다 유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 본인의 이름을 등록하는 거는 무료다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업가 정신은 굉장히 많이 요즘에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기업가는 어떤 사람이냐? 사업을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이익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개척하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면서 창조와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모든 요소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기업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단순하게 이건 지금 경영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 볼때 기업가는 이렇게 정의하고 내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기업가라고도 합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총칭해서 다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불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앙트레프레너라고 사용하거든요. 그 자체가 해석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석되겠지만은 개인적 측면에서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취적이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기업가라고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창조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자세, 창조적인 어떤 자세를 가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하니까 무슨 뭐 사상 이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자로 써서 그냥 나오게 된 건데 거기서 말하는 정신은 사실 우리가 영어에서 해석되는 것,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원어로 이제 불어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앙트레프레너십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이라기보다는 행동지향적인 어떤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학자가 조지프 슘페터, 피터 드러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슘페터가 경제학자이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로서 제시한, 이론으로서 제시하고 많은 책에서 언급했던 게 바로 조지 슘페터예요.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안에서 창조적 파괴의 어떤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그랬고, 그러한 이루는 데 있어서 행동적 가치, 자세를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슘페터가 이야기하거든요. 더 웃긴 건 뭐, 웃기다기보다는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피터 드러커는 경영의 아버지라 그래요. 경영학자로서 조직하게 대가라고 할수 있죠. 경영학에서. 이 피터 드러커의, 부모님에서, 많은 영향,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바로 슘페터의 영향을 받았어요. 슘페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피터 드러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이제 경영학자로서 엄청나게 전 세계의 어떤 경영의 아버지로서 성장한 사람이고, 피터 드러커의 2004, 5년 이때 미국에서 출간하죠. 앙트레프레너십, 즉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이 나오면서부터 전 세계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확산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게 바로 피터 드러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계속 출제되고 있죠. 다섯 가지만 알면 돼요. 위험 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혁신성, 사회적 책임성. 자, 위험 감수성이라는 것은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돼요. 어려움 또는 손실이 발생할 걸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야. 아, 저거 하면 위험할 거 알아. 알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해 나가는 자세.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 성공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자세, 위험 감수성. 진취성은 뭐냐? 요거,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다. 여기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보다라는 문장이 나오게 되면 진취성이야. 그 다음에 자율성. 자율성은 뭐냐? 개인이나 팀의 독립적인 행동의 자세를 말해요. 최근에는 이 자율성이 굉장히 강조됐고, 자율성은 원래 기업가 정신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요소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건데, 200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율성, 개인이나 팀의 어떤 독립적인 행동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혁신성. 혁신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능력.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능력. 그래서 이게 혁신성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자세다라는 거. 사회적 책임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충 활동 이외에 법령, 윤리 준수,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사회적 책임성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가지 이거 출제합니다. 출제인데 요 밑줄 친 부분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되고 앞으로 특강 문제, 완성 문제 나올 때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은 기업가 정신은 여러분한테 보너스 문제가 될수 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여담이지만은 제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가 정신이고 제가 이 자율성이라는 지표를 2000년대 후반에 공식적으로 제가 쓴 논문에서 발췌했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논문에 많이 쓰여졌던 지표가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보도록 하죠. 1번부터 볼까요? 다음 창업 관련 컨설팅 내용에 따라 A씨가 수행할 활동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은했어요. 자, A씨 현재 상황 봤더니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한 지 3년이 경과했고 창업 초기에 매출이 현저하게 하락했대요. 자, 컨설팅 내용 봤더니 베이커리 카페의 경쟁이 치열함으로 창업 아이템을 변경이 필요하대요. 창업 아이템 변경 필요하고 시설 자금을 확보하여 매장 분위기를 변경하는 게 좋다. 자, 자금 확보해서 매장 분위기를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시설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타인 자본 조달 방법을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하죠. 자, 기억. 재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한. 재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 이거 뭐야? 운전자금이지, 운전자금. 운전자금이야. 근데 여긴 시설자금에 대해서 나왔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고. 자,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로 매장의 컨셉을 변경한다. 어떤 식으로든 창업 아이템을 변경하는 거잖아, 지금. 변경이 필요하니까, 아,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로 변경하겠다는 거야, 컨셉 자체를. 그치? 아이템을.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야. 아이템 변경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거고. 자, 투자자를 모집한 후 주식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주식 발행에서 투자자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자기 자본이야. 그치? 자기 자본이야. 근데 여기 뭐래? 타인 조달 방법으로 하겠대. 타인 자본 조달 방법으로. 이건 자기 자본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 정답은 니은. 니은 하나다라는 거. 즉, 이거는 아이템 변경이니까 어떤 아이템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없지만 어쨌든간 이런 카페를 통해서 컨셉을 변경한다, 아이템을 변경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니은만이 정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아, 다음은 창업과 관련한 Q&A 게시판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은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환경 수제비누 브랜드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초기 자본이 부족한데 은행 대출 없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 자금을 절약하면서 제품 판매할 수 있는 유통 방법이 있을까요? 세 번째,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일까요?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답변은 가야. 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죠. 기업,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은행 대출 없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클라우드 펀딩이잖아. 이건 대중으로부터 이제 펀딩을 받아가지고 하는 클라우드 펀딩. 오케이. 두 번째, 니은, 모기업과 가맹기업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건 프랜차이즈 창업이잖아. 그치? 프랜차이즈 창업인데 요거는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잖아. 전 친환경 수제비누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가 신규 창업하고 싶은 거잖아. 요거는 프랜차이즈 창업이기 때문에 아니지. 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수재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서 사업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케이. 들어갈 수 있어. 그치? 며칠 이내? 20일 이내 해야 하잖아. 사업자 등록. 요거 20일 중요해.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득은. 기억하고 읽으시면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신규 기업 창업을 희망하는데 이건 프랜차이즈 때문에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3번.
다음 창업 사례에 나타난 창업 요소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됐어요. 비대면 시대 창업 사례, 무인 로봇 카페. 요 제목만 봐도 이건 아이템이야. 어떤 거 하겠다라는 거니까 아이템이야. 그치? 창업 아이템. 자, 비대면 시대에 도래하며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무인 로봇 카페 창업에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 무인 로봇 카페라는 게 아이템이지. 이 시스템은 자동화된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제조하고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카페인 경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로봇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라는 단점도 존재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자체 업체 제휴통에 렌탈 모델로 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거는 자금적인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금적인 부분이니까 자본이네. 창업 자본과 관련된 거네.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창업 아이템과 창업 자본 두 가지네. 그래서 창업 자본과 창업 아이템이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창업자 자신이 어떤 거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 나는 누구고 뭐 나는 어떤 창업자로서 뭐 이런 데 대여 없어. 이걸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뭐 교육받았고 이거 없잖아. 창업자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그래서 니은과 디귿 두 개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점포 창업 절차 일부이다. 가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단계가 제시가 되고, 거기에서 요 단계에 대한 내용을 찾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한다 그랬지.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요렇게 이제 절차적인 것들은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아, 창업 예비 분석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에 답을 찾으면 되겠지. 1번. 창업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갖추고 영업을 시작한다. 요거는 이제 사업 개시 단계야. 마지막 단계잖아. 마지막 단계. 7단계 중에. 그지? 7단계 중에 마지막 7단계에 해당해. 아니지? 1단계가 아니지. 기업 조직을 구성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이거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조달이지. 이건 5단계에 해당하겠다. 5단계. 5단계에 해당하겠지. 5단계. 그 다음에, 사업 개요, 상권 입지 등에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계획서 작성은 요 6단계잖아. 요 다음 단계가 사업 계획서 작성 단계잖아. 그치? 요 6단계에 사업 계획서 작성 단계니까 아니야. 사업 계획서 작성 단계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4번, 창업자의 경험, 경력, 자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그치? 예비 분석에서 나의 경험이나 경력이나 자질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봐야지. 스스로. 그치? 4번이 정답이지. 이게 예비 분석이야. 시장 분석, 소비자 분석 등을 실시한 후 시장에 판매할 상품을 선택한다. 이거는 아이템을 결정하고 모색하는 거잖아. 여기 3단계에 해당하겠네.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5번 문제. 다음은 창업 적성 검사 결과이다. 가에 해당하는 창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사업을 초기에 시작할 때 초기 시장 개척 보다 이미 구축된 유통망, 시장 등을 활용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 뭐더 넓게 뭐 인수 이런 것도 알수 있고. 자, 중요한 건 얘 볼게.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걸 선호한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활용하여 초기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어야. 결과적으로 인수 창업이잖아, 이거 인수. 그런 프랜차이즈. 요거는 뭐야? 신규 창업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거잖아. 그치? 이거 아니래 다. 이것도 아니고 인수 창업 아니고 프랜차이즈 창업 아니래. 그래서 신규 창업이야. 그래서 창업 적성 검사 결과 유형 감소 성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능력이 강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창업? 신규 기업 창업으로 해라. 라는 거. 가에 들어갈 건 신규 기업 창업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기업. 창업자에게 많은 자율권이 보장되는 방법 맞지? 맞아요. 그다음에 니은, 기존의 설비, 생산시설, 조직구조 그대로 활용한다. 이건 인수창업이지. 그러니까 아니지. 디귿, 창업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 이게 신규창업의 정의지.
그다음 니을 창업 초기 단계부터 본사로부터 매뉴얼 교육 프랜차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 뭐? 프랜차이즈 창업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지.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이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5번까지 하고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모아서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이 3단원의 변별 파트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겁을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기초부터 공부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문항으로 나오는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첫 기초 다지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조금 자신만만하게 아 뭐 사람의 머리로 내는 문제인데 사람의 머리로 풀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의 내용 한번 학습 포인트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랑 전달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 뭐 분근, 탈분근, 재분근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달도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다음 뉴런으로 그 신호가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수능에서 풀게 될 그런 문제로는 어떤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내게 되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풀이의 핵심 포인트를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게 될 텐데 그 문제들을 푸는 시작점을 오늘 여기서 배우는 거니까요. 나중에 그냥 문제만 골라서 들었는데 만약 이해가 안 됐어. 그렇다는 거는 개념 이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핵심 포인트 짚어주는 거를 잘 듣고 그 내용을 적용을 해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육 수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근수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근육 원섬유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 구조에서도 각 부분이 또 나눠집니다. 그 부분의 명칭을 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뭐 A 대 H 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게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익히는 시간 가져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근수축의 실전이죠. 그래서 수축하거나 이완할 때 각 부분의 길이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뭐 부호라든지 그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해석하는 연습해보고 이 근육의 수축에 대해서도 문제풀이 핵심 포인트 마지막에 짚고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여기서 응용된 문제도 풀수 있다. 그러면 흥분의 전도와 전달 이 부분의 문제풀이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문항마다 자극을 어디다 줬다. 그 다음에 이 뉴런의 전도 속도는 어떻다. 그 다음에 막전이를 측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다. 이런 정보들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물론 문항에 따라서 자극을 준 지점을 찾아야 되거나 자극을 주고 측정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히 몇 밀리세컨드였는지 우리 보고 찾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보통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런의 어느 지점에 자극을 줬는지 정확히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뉴런의 전도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에 따라서 특정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막전이를 측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지점에 자극을 줬습니다. 그리고 요 지점의 막전이를 측정을 하는데, 뭐 문항의 내용에 따라서 이 지점에 자극을 준 순간부터 계속 이 지점의 막전이 변화를 계속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 자극을 주고 5ms가 흐르기를 기다렸다가 딱 0에서부터 5ms 딱 되는 시점에 이 값은 얼만지, 이 지점의 막전이 값은 얼만지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5ms 지났을 때 측정한다거나 뭐 4ms 아니면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에 T1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막전이를 측정했더니 이렇다 이런 값들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자극을 주고 측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경과된 시간에 대해서 꼭 동그라미 쳐가지고 잘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휴지전이 마이너스 70으로 유지가 되다가, 만약에 자극을,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쭉 탈분극 돼서, 재분극 돼서, 과분극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70을 회복하는 그런 그래프 보여준다. 이게 막전이 변화 그래프인데, 거기서 여러 값들이 표나 뭐 요런 자료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0이라든지 마이너스 10이라든지 0이라든지 이런 여러 값들이 제시가 될수 있지만 다른 값들은 다 이렇게 두 군데 정도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60이든 마이너스 70은 더 여러 군데의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0이든 0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지점이 있지만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 값은 딱한 지점에만 존재합니다. 물론 문항에 따라서 이 꼭대기 값을 플러스 30으로 주지 않고 플러스 35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값들이 측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 30이라는 거는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항에 따라서 그게 35가 될 수도 있다. 아무튼 이 꼭대기는 그 숫자를 보자마자 아, 저거는 탈분극의 꼭대기 지점이구나 라는 게딱 위치가 우리에게 그 인지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80도 과분극이 일어나서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만 도달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 값만 보더라도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마이너스 60 이런 값들은 탈분극일 수도 있고 재분극일 수도 있어서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값들이 섞여 있을 때는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에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실전 문제풀이 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자극을 주고 막전이 측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항에 따라서 그게 뭐 5ms일 때도 있고, 4ms일 때도 있고, 뭐 3ms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거를 체크를 해. 그리고 우리가 그 문항의 내용에 따라서 그 시간을 전도에 걸린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으로 나누어서, 쪼개어서 표기를 해보도록 한다. 꼭 그런 습관을 길러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전도에 걸린 시간이라는 거는 자극을 준 지점에서 측정 지점까지 좀 떨어져 있는 경우. 아까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죠. 이런 뉴런이 있을 때요 지점에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측정을 할 거야.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측정은 여기서 할 건데 얼마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할 거냐면 5ms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자극점과 측정점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전도라는 사건의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옆으로 가긴 가야지. 그 신호가 나트륨 이온이 자꾸 안에서 옆으로 확산돼가지고 옆에를 계속 탈분극 시키면서 옆으로 진행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전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도착하면 그때부터 아까

봤던 우리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사건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거를 약간 비유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복도가 있습니다. 근데 복도에 중간중간에 버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버튼이 있고, 그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플레이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뭐,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얘랑 좀 느낌을 맞춰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면서 차례대로 만나는 버튼들을 하나씩 누릅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노래가, 똑같은 노래가, 버튼 누르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다 똑같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여기서 버튼 누르고, 조금 더 가서 요거 버튼 누르고, 마지막 버튼 누르고, 여기까지 도달했다. 그러면, 이세 개의 버튼에 연결된 스피커 중에서 어떤 스피커에서 가장 노래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일까요? 당연히 A겠죠. 왜냐면 제일 먼저 눌렀거든. 제일 먼저 누르고 지나가는 동안, 얘 가는 동안 얘는 계속 노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누르면 얘는 그때부터 노래가 시작입니다. 그 상황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죠, 얘네 노래가. 그 다음에 지나가서 얘를 누르면 얘는 그때부터 시작이지만 얘는 한참 진행이 됐을 거고 얘는 또요 지나오는 만큼 그 시간 동안 노래가 플레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맨 먼저 도달한 지점이 거기서부터 먼저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변화의 진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요 상황에서의 진행은 막전이 변화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이 남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측정을 더 가까운 지점에서 한다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짧게 걸리겠죠. 그쵸? 그리고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멀리 있는 지점에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도 시간이 더 많아질 거고,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라는 또 다른 사건에 쓸수 있는 시간은 적게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점별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전도에 걸린 시간과, 그 다음에 뒤에서 남아서 그래서 이 측정 시점까지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데 남은 시간을 구분해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 다음에 요 자료로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그래서 지금 저기 뉴런이 하나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D1, D2, D3, D4, D3, D4라는 네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를 측정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X에 자극을 주고 X에 자극을 준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냥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앞으로 만나는 문제에서는 자극 주고 기다렸다가 그냥 한 시점에 딱, 아, 지금 값이 얼마냐? 이렇게 볼 건데, 지금 이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계속 측정하고 있었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 지점에다 자극을 주고 5ms 지난 다음에 5ms 지날 때까지, 5ms 때까지. 그래서 자극을 준 시점으로부터 5ms 동안에 벌어지는 그 막전이 변화를 계속 측정하고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D1까지 가는 데 시간이 더 적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까지 가는데 1ms가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1ms 동안 갔어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막전이가 마이너스 72였는데, 휴지전이었는데, 1ms 동안은 가는데 쓴 거야. 그러니까 아직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만큼은 얘가 막전이가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1ms 지나니까 드디어 막전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가 탈부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렇게 30까지 갔다가 밑에 내려와서 과분극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데까지 요렇게. 그래서 지금 얘가 5ms일 때는 다시 돌아와서 마이너스 70의 분극을 회복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2 지점까지는 얘가 좀더 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2ms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ms 동안은 여기서부터 자극이 온 건데, 2ms 동안은 변화할 수 없겠죠. 왜? 아직 도착을 안 했어. 2ms 동안에 왔고, 그 뒤에 몇 ms 남았어? 3ms 동안에 이 변화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변화를 딱 여기까지, 과분극까지 딱 했더니 5ms가 끝나가지고 측정이 끝났다. 그러면 마지막 지점에서의 값은 마이너스 80의 과분극이었던 이런 값으로 측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더 뒤로 가서, 그럼 얘는 앞에 4였을 거고, D3 지점은 가는데 더 멀어서 3ms가 걸립니다. 그래서 얘는 3ms가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3ms가 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 왜? 아직 그런 신호가 안 왔거든. 그런데 3ms가 딱 되니까 드디어 이 지점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노래가 나오듯이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플러스 30딱 되니까 시간이 끝났대. 그래서 5ms일 때는 플러스 30으로 끝나게 되었다.
자, 그러면 D4는 어떻게?

더 멀잖아요. 그럼 얘는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얘는 뒤에 이제 남은 시간이 2ms에서 2ms 동안만 막전이 변화가 일어난 거고, 얘는 가는데 4ms 써요. 멀어가지고, 요렇게. 3ms 동안 계속 잠잠했어.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전이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막전이 변화를 쓸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게 남았죠. 왜? 가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주고 이 측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가는데 걸린 시간과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으로 나눠서 쓰는 건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죠? 멀면 멀수록 가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은 가까울수록 많이 남고 멀수록 적은 시간이 남게 된다. 그럼 막전이 변화라는 이 사건을 겪는 것은 가까울수록 많은 것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멀수록 조금 겪고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 정도의 값으로 끝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문제에서 만나는 그런 그래프들은 자극을 주고 그냥 이렇게 계속 측정한 값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냥 도착해서 요 그래프 하나만 주거든요. 요렇게. 요 그래프 하나만 주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끝났을 때요 지점 값을 여기다 찍어주는 거예요. 자, D1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온 그런 마이너스 70 값. D2 같은 경우에는 요 제일 밑에 있을 때의 마이너스 80 값. 그 다음에 D3 같은 경우에는 요 꼭대기에 있을 때 플러스 30 값. 이건 그냥 선생님이 가정한 그런 어떤 값이라고 할수 있는데, D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이너스 60 값. 이렇게 그냥 그 측정 시점에, 마지막 시점에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이렇게 그냥 값을 찍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런 그래프로 만나게 된다. 그랬을 때 굉장히 간단한 거죠. 우리가 같은 뉴런 안에서 자극점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요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상에서 값이 더 오른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점 찍어놓고 보니까 지금 순서대로죠. 가까운 순서대로. 1, 2, 3, 4 순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한 것이 무조건 자극점으로부터 가까워야만 해요. 이게 1, 3, 2,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거리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은 거리대로 요 위치가 이렇게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점점 가는 쪽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극점에서 먼 지점의 값을 찍어보면 가까운 지점보다는 항상 더 왼쪽에 값이 찍혀야만 합니다. 왜? 그 지점은 가는 데 시간을 거의 다 썼고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를 쓸수 있는 시간은 더 적게 남아야만 하니까. 먼 지점이란 얘기는. 근데 요거는 서로 다른 뉴런이 속도가 다를 때도 저 그래프에서 비슷한 원리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뉴런과 B 뉴런이 있는데 B 뉴런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근데 그요 지점 사이의 거리는 같다고 쳤을 때 여기다가 자극 주고 여기서 측정을 하면 어느 지점에 더 빨리 도착할 수밖에 없어. 속도가 더 빠른 지점에 더 빨리 도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속도가 빠르니까 같은 거리를 더 빨리 가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거리인데 얘는 2ms 만에 도착하는데 얘는 더 느려서 3ms 만에 도착해요. 그러면 역시나 똑같이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은 얘는 많이 남고 얘는 적게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 많이 남을수록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는 값이 더 오른쪽에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합니다. 더 빨리 도착한다. 도착 시간이 더 빠르다. 그러면 요쪽에 값이 찍히게 되고, 도착이 더 느린 조건이다. 멀거나 속도가 느리거나 뉴런 자체가. 그러면 더 왼쪽 편에 값이 찍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뒤집힐 수도 없다. 그래서 뒤집힐 수 없다는 속성을 가지고 많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요 탐구 자료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탐구 자료 내용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우리가 앞으로 푸는 문제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45페이지에 있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뉴런들은 보통 이 정도 아니면 두개 정도 뭐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는 세 개의 뉴런이 제시가 됐죠. A, B, C 세 뉴런이 있고, 보통 우리가 만나는 그런 그림들은 밑마리집 신경으로 많이 제시가 될 겁니다. 왜냐면 마리집 신경의 경우에는 마리집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서 속도가 달라지면서 조금 문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밑마리집 신경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그세 가지 밑마리집 신경에 D1으로부터 D2, D3, D4가 각각 2cm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자면, 지금 나라는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나라는 그림은 A랑 B 뉴런에서는 그 지점에 자극이 도착을 했어. 그러면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요렇게 나타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통 A, B, C 셋 뉴런을 주더라도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 하나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A, B, C 모두 그냥 이거 보고 찾게 만드는 그런 문항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C는 이 그래프로 봐야 돼요. 그래서 C 혼자 막전이 변화 그래프 양상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정도로 출제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이제 평가 문항에서는 요거까지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보통 이 전도,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항이 좀 길고요. 요거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가로 이런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A와 C의 흥분 전도 속도가 나왔는데요. 얘네는 2cm per millisecond, C도 2cm per millisecond로 속도를 줬고, 그 다음에 B는 3cm per millisecond로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고, 여기 D1에다가 자극을 다요 D1 지점에다가 줬다고 하고요. 자극을 주고 4ms가 경과되었다라고. 자극 주고 경과된 시간을 이렇게 4ms로 고정해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을 뭐랑 뭘로 나눠야 된다고? 그 지점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이랑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자극점인 D1 같은 경우는 A, B, C 모두에서 그 지점에 자극을 주면 곧바로 그냥 막전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 지점 모두 가는 데 시간이 안 걸려요. 가는 데 걸린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4ms를 모두 똑같이 이 막전이 변화에 쓰기 때문에 A와 B는 이 그래프로 읽어주는 거죠. 도착해서 그냥 그 지점에서 4ms 지나면 다시 분극 상태, 마이너스 70 값일 거고, C 같은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4ms 지나면 다시 또 분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 B, C 모두 D1 지점은 4ms 지난 다음에 다 마이너스 70의 분극 상태일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랑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2cm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각 지점에 얘 속도로 갔을 때 2cm는 각 1ms 만에 주파하는 그런 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D2까지는 1ms 걸려. 그 다음에 D3까지는 2ms 걸리고, 그 다음에 D4까지는 3ms 걸리는 속도죠. 그죠? C도 마찬가지. 요렇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그럼 뒤에 남은 자리는 뭘 해줘야 돼? 총합을 4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채워줍니다. 3, 2, 1. 3, 2, 1 해서 전체 총합 4로 맞춰주면 되고요. 근데 B는 속도가 3cm per millisecond여가지고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얘는 1ms 동안에 요 사이 지점, 여기에 도착할 겁니다. 1ms 동안. 그러면 3ms가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2ms일 때 6cm 지점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2ms일 때 여기까지 도달할 거고, 그 다음에는 2ms가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문항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D2에서, 이 D2의 A의 D2 지점은 어떤 상태겠느냐. 그럼 얘는 가는 데 1ms 썼고, 도착해서 1, 2, 3ms 지난 상황이다. 그러면 값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80이겠죠. 얘는 마이너스 80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B의 D4 지점은 지금 어떤 상태냐, 뭐 탈분극이냐, 재분극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B도 요거 읽어줘야 되겠죠. 근데 B는 가는데 2ms 썼고 도착해서 1ms, 2ms 지났을 때 측정이 될 거야. 그럼 그때의 값은 얼마야? 10 플러스 10. 뭐 요렇게 측정이 돼 있을 거다. 근데 이 C의 경우에는 똑같이 D2 지점을 물어봐요. 여기서 1 플러스 3인 건 똑같은데 얘는 어떤 상태겠느냐 만약 물어봤을 때 얘는 도착해서 3ms 지나면 1, 2, 3ms 마이너스 80 값이 아니야. 거기 2ms일 때 마이너스 80 값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80 값이 아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 막전이 그래프 형태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 얘를 앞으로는 이제 섞어놓겠죠. 여기에서 지점들도 섞어놓고 이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올 텐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쉬운 문제부터 이점 테스트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실력을 끌어올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 가지고 다음은 근육의 수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근육들이 이제 수축하면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근육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눈동자 안에 있는 동공의 크기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그거 하나에도 그거를 늘려주고 조여주는 그런 근육이 하나씩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털이 막 춥거나 아니면 깜짝 놀랐을 때, 그죠? 소름 돋았어 할때 이렇게 털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근육 하나하나가 털을 당겨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갖가지 종류의 이제 근육이 있는데, 크게 나눴을 때 골격근,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뭐를 공부를 할 거냐면, 우리 생명과학원에서는 골격근에 대해서 공부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격근은 이렇게 뼈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뼈의 움직임을 이렇게 크게 일으키는 그런 근육이고요. 얘의 특징은 이 대뇌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움직이자, 이거 우리가 지금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건다 골격근이고, 심장근이나 내장근은 내 의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뭐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골격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종류는 문항에서 묻진 않는 내용이니까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격근은 이렇게 뼈에 붙어가지고 뼈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뼈를 움직일 때 내가 이 뼈를 들어 올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요거를 잡아주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근육이 앞뒤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서 이 같은 뼈를 움직인다고 해서 길항근이라는 표현으로 불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생명과학원에서 길항근에 대해서 묻는 일은 없고요. 그냥 앞으로 우리가 길항작용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는 걸 이제 여기서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두박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이두박근을 지금 못 보여줘서 아쉬운데, 이두박근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뼈에 붙어가지고 얘가 수축하면 얘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때 바깥쪽에 붙어있는 삼두박근은 얘도 땡기려고 하면 얘도 땡기고 얘도 땡겨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얘가 접을 때, 얘를 땡길 때는 바깥쪽은 늘어나주면서, 반대로 늘어나주면서 이런 접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고, 반대로 내가 팔을 펴고 싶어. 그럼 누가 수축을 해주면 될까? 바깥에 붙어있는 삼두박근이 수축합니다. 짧아져. 짧아지면 얘가 저절로 땡겨지겠죠? 그럴 때 이두박근은 늘어나주면서 그 움직임에 협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항적으로 이 움직임을 일으키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뭐 다리가 뭐 무릎 반사돼서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뭐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이두 가지 길항근을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이런 식으로 주고, 지금 누구 근육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A라는 근육은 수축 중입니다. 그럼 얘가 수축 중이면 지금 얘는 이두박근일까요? 삼두박근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팔을 펼때 수축하는 근육은 뭐야? 삼두박근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그림을 보고 해석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자료 제시형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골격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내장근, 심장근 또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이건 골격근에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일단 굉장히 복잡해요. 까면 깔수록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계속 나와.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 길쭉한 어떤 가늘고 긴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게 근육인데, 그 근육을 단면을 봤더니 또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쫙 빼보면 또 얘도 가늘고 길쭉하게 생겼어. 그거를 또 단면을 봤더니 또 동글동글해. 그 중에 하나를 또 빼봤더니 또 가늘고 길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이 되는 기준점을 잡자. 여기에서 기준점은 이 근육 섬유입니다. 근육 섬유가 사실은 세포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기본 단위는 세포잖아요. 그래서 세포 수준을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설명을 하자. 그래서 근육 섬유를 근육 세포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가늘고 긴 구조를 하고 있을 때 보통 섬유라고 많이 불러서, 그래서 근육 세포보다 근육 섬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근육 섬유라는 세포의 특이한 점은 이 표면에 동글동글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점 찍혀 있는 거. 요게 바로 핵입니다. 하나하나가 핵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의 세포거든요? 하나의 세포에 핵이 여러 개 있죠. 우리가 아는 다른 세포들은 아무리 독특하게 생긴 뉴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지만,

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뭐 발생 과정에서 원래는 다른 별개의 세포였는데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핵을 갖게 된 그런 이제 결과로 남았습니다. 얘가 지금 세포 수준이잖아요. 그럼 근육 섬유라는 세포들이 모인 것, 이건 세포들의 모임이죠. 그건 우리가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부를 거고, 그 근육 섬유 다발이 또한 단계 더 모이면 그때 우리가 보는 그런 근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을 좀 쪼개보면 근육 섬유 다발. 그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육 섬유라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근육 섬유라는 세포를 또 들여다봤더니 또 길쭉이가 들어있어. 걔는 이제 더 이상 세포는 아니고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냥 길쭉한 단백질 구조물입니다. 그냥 구조물이야.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걔의 이름은 근육원 섬유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문제 풀때 얘가 더 자주 등장한다. 근육 섬유는 가끔 근육 섬유가 세포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보기 정도로 나오고, 문항에서 다룰 때는 보통 근육 원섬유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 원섬유 한 가닥을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런 줄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로 줄무늬라고 하는데, 그런 줄무늬가 있는 이런 단위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면 우리가 한 단위만 공부해도 그 구조를 알수 있는 거다. 어차피 걔 반복이니까. 그래서 근육 원섬유에서 딱 기준이 되는 한 마디, 그거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르고요. 앞으로는 보통 얘 수준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 근데 근육 원섬유라는 거는 역시나 또더 들여다보면 더 길쭉한 애들, 가늘고 긴 애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걔네들이 바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단백질 필라멘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뭘 많이 먹어야 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왜냐면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이 될 거니까 단백질의 재료를 많이 공급해줘야 요거를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요렇게 생긴 거 있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진 그런 구조물을 이렇게 한 마디만 잘라서 옆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있다. 그럼 그렇게 돼 있을 때 일단 굵은 거랑 얇은 거의 명칭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가늘고 길다는 의미의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인데 더 두꺼운 애가 글자 수가 많아요.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 더 얇은 필라멘트가 글자 수가 두 글자, 액틴 필라멘트. 그래서 이건 듣다 보면 다 암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차피 계속 반복되니까 한 마디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마디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마디의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선이라고 불러요. 이쪽 지선에서부터 다음 지선까지가 한 마디다. 이렇게.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지선이고, 이 지선은 그 근육 원섬유 마디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역할도 있지만, 여기에서 액틴 필라멘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의 그 양쪽으로 뻗어나져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지선이라는 선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얘도 가늘고 길기 때문에 좀 고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가운데서 고정을 해주고 있는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걔는 이름이 M선입니다. 그래서 M선은 그냥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가운데, 중간이다라는 거뭐 외에는 앞으로 뭐 문항이라든지 이런 데 딱히 언급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볼 것은 이 지선, Z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명칭을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명칭입니다. 이 원섬유 마디에서 더 밝게 보이는 부분과 더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러면 더 밝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이고요.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밝게 보이는 부분은 명대, 어두우면 암대겠죠. 그리고 그 옆엔 또 밝게 보이거든요. 명대.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 아이대라고도 부르는 명대는 보니까 이쪽 두꺼운 마이오신 끝난 부분부터 다음 두꺼운 마이오신 시작되기 전까지 부입니다. 그래서 아이대라고 앞으로는 명대보다는 아이대라고 많이 부르게 될 텐데, 이 명대, 아이대는 뭐가 없는 부분?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없는 구간을 명대, 아이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액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다른 말로는 마이오신은 없는 부위가 명대, 아이대입니다. 자, 그러면 두꺼운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부분 전체는 암대가 됩니다.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마이오신이 있는 전체 구간. 마이오신이 들어있다? 그러면 A대예요. 암대입니다. 그래서 이 명대와 암대보다는 아이대, A대라고 많이 하니까 아이대는 이 밝잖아요. 밝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 눈부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고 암대는 암대다 해서 A대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 어둡게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굵은 해가 들어가 있으면 투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굵은 해가 들어가 있으면 어둡게 보이는 거고 그 굵은 해가 없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대, A대, 명대, 암대, 아이 눈부셔, 그 다음에 암대 A를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공부해야 되는 이 A대의 한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뭐만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액틴이 없고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 A대의 정중앙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H대라고 부를 거예요. 여긴 뭐만 있다? 마이오신만. 그래서 액틴만 있는 부분은 I대고요.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은 H대라고 하는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 근데 A대는 마이오신이 들어있는 전체. 뭐 얘만 있든 둘이 같이 있든 상관없고 마이오신이 들어있는 전체 길이는 A대입니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 우리는 A대, H대, I대 이 세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명대와 암대라는 이름이 붙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현미경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훨씬 밝게 보이죠. 그죠? 그게 아이대입니다. 아이대, 명대. 왜 밝다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두꺼운 필라멘트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밝게 보여요. 그런데 그 옆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둡게 보이죠. 에이대, 암대. 왜 어둡게 보인다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전체 구간이라서. 근데 지금 보면은 A대 한 가운데는 살짝 밝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살짝 밝죠. 그게 바로 H대입니다. 왜 살짝 밝냐면 그나마 어두운 데 중에서 두 종류의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껍지만 한 종류만 있는 게 덜 어둡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조금 밝게 보이는 이 부위는 H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골격근 수축 원리를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풀이의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골격근이 수축했다가 이완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그걸 좀 알아볼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쉽게 생각을 했을 때는 마이오신이나 액틴 필라멘트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 그래서 그런 물질의 길이 자체가 길어지면 전체 근육이 길어진 거니까 이완하는 거고 그 물질을 분해해서 짧게 만들면 전체적으로 수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미경 사진을 보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둡게 보이는 A대죠. 그렇죠? A대라는 거는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로 된 필라멘트, 그 물질이 들어있는 길이 전체였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 마디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지금 근육 원상의 마디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근육이 수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육이 점점 수축해서 길이가 변하고 있는데 이 마이오신이 있는 A대의 길이를 보니까 이 길이가 변화하지 않아요. 이 길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 물질의 길이가 변하는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두 필라멘트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 두꺼운 거 있고 액틴 필라멘트 얇은 거 있습니다. 얘네들의 길이는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만 겹쳐 있었는데 점점 더 겹치게 되면 전체 길이가 짧아지더라.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길잖아요. 근데 겹치면 겹칠수록 짧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수축하고 이런 식으로 이완하더라라는 거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하나하나의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얘네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액틴 필라멘트 사이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서로 상대적인 위치 그래서 한 마디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활주설이라고 부릅니다. 슬라이딩 한다는 거거든요. 활주가 슬라이딩해서 서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이런 상태로 있었어. 그럼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마디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또 다른 마디. 가운데 들어있는 굵은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 되겠고, 그 다음에 얇은 흰 선으로 표현된 요게 액틴 필라멘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가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세로선. 요게 바로 G선이다. 얘도 그렇고. 그럼 지금 이 그림에는 온전한 근육 원섬유 마디가 하나, 두 개라고 볼수 있죠. 온전하게 그려진 건두개 정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대라고 한다. A대, 암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액틴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요 구간은 I대라고 한다. 지금은 이게 굉장히 짧게 그려져 있죠. I대가 굉장히 짧은 상태로 그려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액틴이 끝난 데부터 다음 액틴이 시작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거기는 위로 좀더 연장을 해보면 그 구간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H대라고 부를 수 있다. 마이오신만 있으면 H대, 그다음에 액틴만 있으면, 선생님이 대략 그려가지고 조금 지저분해졌는데, 액틴만 있으면 I대, 마이오신이 있는 전체 구간은 A대.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복습 한번 해봤고, 자, 요렇게 있었어. 근데 요렇게 서로 요렇게 슬라이딩해서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근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완된 겁니다. 이완된 거. 전체적인 길이가 길어졌다. 한마디가 굉장히 길어졌죠. 이렇게. 그러면서 액틴과 마이오신의 길이는 변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뭐만 있지 지금?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어. 그런 건 우리가 H대라고 하는데 H대가 굉장히 길어진 모습.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I대라고 하는데 I대도 굉장히 길어진 상황.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선생님 지금 선으로 그은 부분? 요거는 그냥 마이오신의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A대거든요. A대는 어차피 마이오신이라는 물질의 길이기 때문에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활주설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할 때요. 어차피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니까 전체적인 길이도 이렇게 변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한다. 그럼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도 짧아지는 겁니다. 사실 얘가 먼저죠. 근육 원섬유 마디 하나하나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전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근육 이완할 때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길어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요걸 기준점으로 삼아 놓고요. 쟤랑 같이 세트로 가는 게 옆에 있는 요 하이입니다. 하이. H대 뭐였지?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 I대 액틴만 있는 부분. 걔네들이에요. 걔네들은 같은 경향을 갖고 움직입니다. 얘가 줄어들어, 얘네들도 줄어들어요. 얘가 늘어요, 얘네들도 늡니다. 아까 이완하는 그림 보여줬을 때 H대랑 I대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 또는 그냥 근육의 길이랑 하이는 같이 간다. 하이는 항상 같은 경향성입니다. 같이 간다. 잘 기억하시고 혼자 따로 노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이름이 별도로 딱히 지어져 있는 게 없는데 아까 액틴이랑 마이오신이랑 겹쳐 있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겹친 부분. 얘는 혼자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다 수축하고 짧아질 때얘 혼자 길어져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전체 길이가 짧아지려면 많이 겹쳐야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겹친 부분이 길어진다. 그다음에 근육이 이완해서 전체적인 길이가 늘어나려면 적게 겹쳐야 전체 길이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만 혼자 반대로 움직인다. 라는 거. A대는 아까 뭐였어? A대는 마이오신이라는 물질의 길이였죠. 이거는 변화하면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속성입니다.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해요. 안 변해요. A대의 길이는 안 변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그냥 경향성을 아는 거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어떤 숫자를 주게 되죠. 몇 마이크로미터다. 뭐 이런 숫자를 주게 되는데, 이게 우리 교재 47쪽에 있는 그런 자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런 문항에서 만나는 그림은 거의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한 마디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역은 옆에가 만약에 한 마디가 더 그려져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아이데인, 액틴만 있는 부분인데 그거의 딱 절반만큼만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그려지면 선생님은 2분의 아이데라고 부릅니다. 기억은 2분의 아이데. 그 다음에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니은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사실 겹친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디 안에서 겹친 부분의 절반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면 2분의 겹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어때요? 디귿은 그냥 H 대 통째. 요렇게. 요렇게 일단 명칭을 붙인다. 그리고 앞으로 보는 문제들 중에 한 95%는 기역, 니은, 디귿이 요렇게 똑같이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 A에서는 X의 길이가 3.0이고 B에서는 2.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B에서 A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A에서 B로 간다고 얘기해도 또그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데 우리는 짧았다가 길어지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완하는 걸로. 근육이 이완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라는 한 마디의 길이가 D만큼 변화하잖아요. D만큼 지금 길어지고 있다. 그 D가 지금 여기서는 0.8로 이 문항에서는 숫자를 줄수 있는 거죠. 근데 0.8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냥 그 변화량을 우리는 D라는 문자로 치환해도 되고 뭐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이 한마디랑 같이 가는 애가 누구라고 했냐면 하이는 같이 간다. 지금 기역은 I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은 H 됩니다. 하이. 물론 2분의가 붙긴 했지만 I대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는 같이 가요. 그럼 얘가 지금 이완하는 상황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도 지금 길어지고 있으니까 플러스의 어떤 값을 갖게 될 텐데, 그러면 이 기역인 2분의 i 대도 길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인 h 대도 길어질 겁니다. 요렇게. 근데 누구만 혼자 반대로 움직인다고요? 청개구리라고? 요렇게. 니은. 겹친 부분은 혼자 반대다. 그래서 얘는 혼자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잘 봐야 되는데, 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절반 유형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밑에다 적어야 되겠네요. 얘가 플러스라면 얘네들도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일 거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X라는 이 한마디가 지금 D만큼 변화하면 얘랑 똑같이 변화하는 거는 H됩니다. X 한마디랑 H되는 영혼의 짝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걔네 둘은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얘도 D만큼 움직여.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죠. 2분의가 붙은 애들. 걔네들은 이 D만큼 움직이는 거에 절반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2분의가 만약에 붙었다면 부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성대로 생각해주면 되는데 숫자만 2분의를 값을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0.8이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갈 때. 그러면 h대 0.8 증가할 거예요. 근데 2분의가 붙은 애는 0.4만큼 증가하겠지. 그다음에 혼자 감소하는 겹친 부분은 0.4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a대는 변해요, 안 변해요? 길이 변화량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칸에 하는 거는 실제 그 구간의 길이가 아니고 길이 변화량이다. 변화량.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잘 써먹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여기서 기역과 니은의 합을 물어보면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사실 기역과 니은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질의 길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요거, 요거. A대도 안 변하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안 변한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합으로 물어보면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인데 얘네들의 변화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두개 더해주면 돼요. 얘랑 얘랑 더하면 2분의 D만 남죠. 그죠? 그래서 변화량도 그냥 똑같이 얘네 둘을 더한 값은 변화량도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을 더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면 이거 전혀 상관없는 값이긴 하지만 두개 더해줘. 그러면 플러스 2분의 3D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문항에서 그냥 생뚱맞은 것들을 더해서 물을 수도 있다. 그러면 변화량도 그냥 걔네들 거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아주 가끔 양쪽 유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양쪽 유형은 뭐가 다르냐면 지금 여기에서 기역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포함해서 기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럼 그럴 때는 더 이상 기역이 2분의 i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i대 자체. 그래서 다른 것들이랑 다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D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만 겹친 부분으로 나왔는데 이쪽까지 겹친 부분으로 그냥 같이 묶어주는 경우에는 이것도 2분의가 더 이상 아니죠. 겹친 부분 전체를 의미한다면 그럼 2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D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D가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이 식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풀 때, 선생님 문제 풀 때마다 이거를 써드릴 건데, 우리가 일단 요거 먼저 잡아볼까요? X라는 한 마디는 가운데 들어있는 A 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에다가 옆에 들어있는 액틴 필라멘트만 들어있는 부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X 한마디의 길이는 가운데 들어있는 A대의 길이와 양쪽의 I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A대를 조금 분리해보면 겹친 부분 전체에다가 H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이랑 같이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으로 만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A대는 여기 전체인데 니은을 두번 더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가운데 H대가 들어있는 걸로 보통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A대가 이 니은 플러스 디귿으로 표기를 보통 이런 그림으로 할수 있다면, 그러면 X라는 전체 한마디는 거기다가 양쪽에 기역만 한 번씩 더 더해주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된다. 그 다음에 I대랑 겹친 부분 전체, 그러니까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요런 것들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문제 풀면서 이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복습하고 문제 열심히 풀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윤입니다. 자, 오늘 18번째 만남입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의사소통에서는 뭐 따로 배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정리해서 나왔으니 만나보죠. 이유, 그리고 의견 묻고 답하기. 문법에서는 요것도 앞에서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보시면서, 아, 요런 거 배웠었지. 아, 그때 요런 거 했는데 이제 확실히 이해된다. 그런 것으로 한번 지그시 밟는 느낌으로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에서는 이제 18강에서 러시아 명절 1하고 19강에서 러시아 명절 2 해서 두 강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2번, 3번 쭉 나오는데 요거,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 저기로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역격의 용법에서 뭘 배웠냐면요. 첫 번째로, 가능성과 허락을 나타내는 아이. 뭐였죠? 모시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성을 나타내는 아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나더하고 노시나. 자, 우리 처음에 한 거랑 반대되는 의미의 가능성이니까 불가능이 있고, 허락이니까 금지의 의미를 가진 아이, 닐자. 이렇게 배웠고요. 닐자는 뒤에 오는 동사가 불완료상이냐, 완료상에 따라서 의미를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뒤에 복습할 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1번 그룹에서 세 개를 묶어서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산다고 했을 때그 카테고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를 역격을 사용한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하려면 야가 아니라 문예나다. 너에게 필요해 집에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과거를 표현한다. 그럴 때는 무조건 will을 넣으시면 된다. 문예노시나 will라, 문예나다 will라 이렇게. 과거는 다른 거, 일치 고민하지 않고 보일러만 넣어주면 되고요. 미래에서는 무짓만 써주시면 됩니다. 무짓. 저번에 제가 그래서 수러부사 할 때도 요거 설명을 했었는데, 이 모시나 나다 노시나 니자는 의미상의 주어 역격, 과거 보일러, 미래 무짓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역격에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날씨 표현할 때 나왔던 수로 부사입니다. Halloween 하면 추운이라는 형용사인데 얘를 부사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오를 지우고 이 형용사 어미를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오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때 강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얘도 바뀌는 거거든요. Halloween이었다가 홀러드너로 앞으로 이동하죠. 그럼 얘는 춥게라는 말도 되지만 춥다도 되는 거예요. 러시아어 부사는 부사도 하고 이렇게 동사처럼 수로 기능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거를 바로 수로 부사라고 한다고 했죠. 수로의 기능을 하는 부사. 근데 이 수로 부사랑 방금 1번 이 그룹의 아이들이랑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 똑같이 복부 측. 수로 부사가 왔을 때 의미상의 조어 역격, 과거 will, 미래 must 온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오늘 2번은 배우진 않지만 1번과 관련된 동일한 문법 사항이 있어서 1번은 정리한 김에 같이 묶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했던 거 가도록 할게요. 허락과 가능, 허가와 가능의 의미를 가진 러시아어는 뭐냐면 모시나입니다. 모시나 다음에 동사원형, 의미상의 주어 역격, 과거, 브일러, 미래 부진. 자, 창문을 닫아도 될까요? 할머니 먼저 모시나 넣어주면 되겠죠. 모시나 한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야 되니까 닫다, 자크리치 넣으면 되고요. 창문을 목적어니까 대격, 오로 끝난 중성명사 대격 동일한 형태죠. 자, 반대, 열다는 아크리치. 자, 그리고 얘 명령법도 많이 나오니까 볼게요. 열어주세요. 러시아로 어떻게 할까요? 아트크로이체. 닫아주세요는 사크로이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시는 사크리치. 닫아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들어가도 될까요? 모시는 다음에 들어가다. 자, 요거 정말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이동동사 앞에 접두어 중에 V나 와가 붙으면 안으로, V가 붙으면 밖으로, 뿌리가 붙으면 도착, 우가 붙으면 떠남, 뿌라가 붙으면 통과, 그리고 삐리가 붙으면 A 공간에서 B 공간으로의 이동,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와가 붙었네요. 그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다란 말이 되는 거죠. 머시나바이치, 똑똑하고 이제 놓고 하면서 건네는 말이겠죠. 세 번째 문장. 가게에서 과일을 살수 있다. 부마가지니. 마가지는 여러분, 슈콜라나 우니베리스지엣, 비블리아제카처럼 부와 결합하는 명사입니다. 언제? 장소나 방향을 연결할 때. 상점에서 무엇이나 할수 있어요. 다음에 동사원형, 꾸삐지. 살수 있다. 뭐를? 프록티, 과일을 살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 yes. 여기에서 무엇이나 할수 있습니다. 뭘할수 있냐면, 음지아지. 음지아지는 선택하다, 고르다, 빌리다, 잡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빌리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뭐를? 우체부니, 교과서를, 네, 어디 교과서? 뭐 교과서? 로스카베이지카, 러시아어의 교과서, 러시아 교과서를 빌릴 수 있습니다. 자, 저기에서 교과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초중고 학생, 슈콜니, 슈콜니자도 있는데 이것도 있죠, 여러분. 우치니크. 여자는 어떻게 되죠? 우치니싸, 우치닉, 우치니싸. 자,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교과서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우치에브니크, 우치에브니크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의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우치에브니. 얘도 역시 앞모습이 굉장히 닮았죠? 거기다 우치에브니 곧 하면은 학습의 해니까 학년이 되겠습니다. 동사로 가볼까요? 가르치다. 혹은 외우다. 라는 말을 가진 아이가 우치치가 있어요. 우치치. 근데 이 우치치가 가르치다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치다는 말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접 목적어는 역격, 직접 목적어는 대격을 쓰지만 얘는 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뒤집어서 적용이 되는데 가르치는 대상은 대격을 사용해주고 가르치는 내용은 역격을 사용해준다. 그래서 이게 함정으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재학 중이다. 그다음 때 우치싸. 그 다음에 그제 표현이 와서 어디 어디에 재학 중입니다.
Я учусь в университете. 저는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어요. 요거랑 닮은 거 뭘까요? 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우치질. 여자 선생님은 우치질니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근에서 나온 아이들이라서 묶어서 설명을 지었어요. 자, 이제 2번 가서, 저건 사실은 뭐 굳이 저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또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허가와 가능의 의미는 모치. 모치는 뭐죠, 여러분? 영어로 하면 can이죠. 그거 다음에 동사원형. 할수 있다. 그거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치가 나왔으니 얘는 동사 변화해야죠. 현재 시제 변화하고 과거 시제 변화해야 돼요. 워낙 자주 등장한 아이니까. 나는 할수 있습니다. 야마구. 너는 할수 있다. 네 모슈쉬. 오나나 모슈트. 무이 모슘. 위 모슈츠. 아니 모구트. 다음에 동사 원형화서 요것을 할수 있다. 주어 인칭에 따라 바뀌고요. 자, 요거의 과거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시제 목, 마글라, 마글로, 마글리.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 가지고 두개 동사를 똑같이 변화시키는데 적용시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스모치. 얘는 할수 있다 동사의 완료상 동사예요. 즉, 모치 앞에 쓸을 붙이면 불완료상 동사가 완료상 동사가 되는 건데, 동사 변화할 때 스마구, 스모쉬쉬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과거 시제도 스목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여러분? 빠모지. 이거는 헬프죠. 플러스 역격,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치 동사 변화 쭉 하고 그 앞에 빠만 붙여주면 되고요. 과거 시제 쭉 하고 여기 앞에 빠 붙여주면 돼요. 이아 빠모크 이렇게. 그래서 이 모치 동사 변화를 알고 있으면 완료상 동사 변화,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빠모치. 역격지대집의 동사인데, 이 완료상 동사 변화 또한 같이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저슈가 나온 거예요. 주어가 뜨이라서.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썼던 빠모치가 나왔어요. 빠모치는 무슨 격지배?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역격지배. 그래서 오늘 역격인 이모가 왔죠? 너는 그에게 도움을 줄수 있니?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이 아니마고. 나는 할수 없어요. I wish 같이 하면은 약속하다란 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약속하다니까 간접 목적어가 와야 하므로 V의 역격엔 왕이 왔습니다.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는 거예요. 약속하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다. 뭐를? Slova. 단어를 주다. 요 말이나 I wish 같이라는 말이나 동일하게 약속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금지, 불가능. 방금 했던 모셔너와 대응 관계 있는 아이죠. 걔는 허락 가능성, 얘는 금지 불가능. 그런데 이 다음에 완료상에 올지 불완료상에 올지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금지가 되기도 하고 불가능이 되기도 한다. 불완료상이 왔을 때는 금지예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라스가 파리바치가 불완료상이거든요. 금지가 되겠죠. 네이지야. 그러움까. 큰 소리로 라스카 바리바치 말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포타그라피라바치. 불완료상 동사고요. 여기에 스가 붙어야지 완료상이 됩니다. 네이지야 포타그라피라바치.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리하지치 동사 볼게요. 선생님이 앞에 자세히 한번더 집어서 설명했는데 하지치 동사만 먼저 보시면 하지치 동사는 부정태 동사죠. 자, 이런 접두사가 붙지 않는 모든 이동동사는 부정태건 정태건 불완료상이라고 했습니다. 상의 개념에서는. 그런데 그 접두어가 붙으면 상황이 약간 달라지는데 부정태 동사는 그대로 불완료상으로 남아 있고 반면에 정태 동사는 접두어를 만나서 합쳐지면 완료상으로 바뀝니다. 근데 얘는 부정태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접두어가 오건 말건 계속 불완료상입니다. 그래서 불완료상과 결합했기 때문에 금지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미리하지.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의 이동인데 뒤에 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길을 건너면 안 된다. 나 그라스니 시비엣. 시비엣은 빛이거든요. 빨간색 빛에. 그러니까 빨간 불에 길을 건너면 안 된다. 금지로 해석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부정태 동사. 부정태 동사 앞에는 접두사가 와도 역시 불완료상이기 때문에 불완료상과 결합한 니즈아는 금지의 의미로 들어오면 안 된다란 말 되겠죠?
공간의 안으로니까 v 들어오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니까요.

자, 이제 need자 다음에 완료상 동사가 왔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제 불가능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need자 다음에 완료상 동사가 오면 불가능, 뭔말수 없다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게 생뚱맞게 여기서 나왔는데 처음 원칙에서 적용했으니까 다 모두 적용된다 생각하고 봅시다. 과거는 will, 미래는 would 사용하며 위치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개. 모두 다. 그러면 여기에는 완료상 동사가 왔겠죠? 요거의 예문이니까. Lishi치도 완료상. 똑같은 동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빠드니아치 하면은 오르다인데요. 불완료상 동사는 빠드니마츠사 입니다. 그래서 빠드니마츠사 부고리 하면 등산하다란 말이에요. 이게 산이니까. 에타 오친지 쇼라의 위쉬. 위쉬는 물건이라는 의미고 명사의 성이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이니까 지 쇼라야 여성 형용사 어미 오고 있어요. 힘든, 괴로운, 여긴 무거운 이런 말로 쓰여요.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라서 니지야. 그 다음에 금지 아니면 불가능인데 상이 뭐가 왔는지 보자. 봤더니 빠드니아츠 완료상 동사가 왔습니다. 완료상 동사가 왔으니까 불가능으로 해석해서 혼자 들어올릴 수가 없다. 혼자 올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의미상에서 역격이라서 역격 형태가 왔죠. 아신의 역격 형태. 자, 뒤에 보면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제가 여기는 과거, 여기는 미래, 여기는 현재예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리쉬츠. 당연히 완료상이니까 이 예문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불완료상은 뭘까요? 리샷. 여러분, 불완료상이 아 어미고 완료상이 이 어미인 거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접하는 아이 하나 더 있는데 뭐 있어요? 이주샷. 배우다. 이게 불완료상. 완료상은 이주치. 똑같죠? 아 이. 얘도 아 이. 해결할 수 없다. 뭐를? 자다쥐. 과제를 미에스 하면은 첫 번째 의미는 위드아웃이에요. 뭐뭐 없이.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우선 중요하니까. 요거 다음에 이제 성격이 옵니다. 미에스는 성격만 지배하는 아이거든요. 뭐 없이, 너의 도움 없이라는 건데, 너의 도움 한번 러시아어로 주격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뽀머쉬의 성을 알아야겠네요. 형용사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뽀머쉬는 저기 나와 있는 웨쉬와 동일하게 여성 명사입니다. 너의 뭘까요? 드바이야 뽀모쉬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성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미에스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수행대명사도 성격, 명사도 성격이 와야 되는데 격변을 해볼까요? 드바이에이, 드바이에이, 드바이유, 드바이에이, 드바이에이. 자, 이거 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마야, 스바야 해볼게요. 마야, 마이에이, 마이에이, 마유, 마이에이, 마이에이. 스바야, 스바야, 스바이, 스바이, 스바유, 스바이, 스바이 이렇게 됩니다. 자, 미야키상의 여성 명사는 격변은 어떻게 됩니까? 생격과 역격과 전치격이 동일한 어미 이를 갖고요. 미야키상의 여성 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고요. 주격에서는 유가 붙죠? 그래서 미에스 다음에 생격이니까 요런 형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드바이의 뽀무쉬가 온 겁니다. 너의 도움 없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아래 보시면 불가능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었다. 불가능의 과거 의미라서 이렇게 will가 왔고요. 마지막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 시제니까 니리자의 미래 시제 할 때는 무질만 써주면 돼서 무짓 리쉿 자다추 미에스 드바이 뽀모쉬 이런 표현이 왔습니다. 자, 이제 3번. 이것도 역시 당연한 건데 아까 1번 모슈너가 모치 동사랑 이용해서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니리지아는 그거에 반대니까 또 니를 쓰면은 당연히 금지나 불가능의 표현을 할수 있죠.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해석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아티스트 배우들이 니목 할수 없다. 근데 아빠지드바치 동사가 나왔어요. 아빠지드바치 의미가 뭐예요? 지각하다. 얘는 불완료상입니다, 여러분. 불완료상, 완료상, 쌍이 이 교재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거의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인기가 많아요.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료상은 뭘까요? 완료상은 좀더 짧아지거든요. 아빠지다치입니다. 얘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꾸다 어디로 지각하다 해서 수업에 지각하다 할때 나우로크 이렇게 표현해야지 전치격으로 나우로크 이렇게 쓰면 문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꾸다 표현.

불알효상이랑 결합했으니까 금지 표현으로 해서 연극을 연극 꾸다 표현 왔죠? 연극에 지각하면 안 된다, 배우들은. 두 번째 꽃비치. 꽃비치는 구입하다인데 불알효상이 좀더 길어요. 빠꾸빠트. 완료상이 꽃비치. 선생님이 요거 그때 설명할 때 동사의 상에서 15강에서 다른 애들은 불알효상에서 완료상이 될때 접도가 붙어서 빠, 브라, 우 이런 게 붙어서 완료상이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딱 봤을 때는 여기 빠가 붙었네? 그러면 얘가 완료상이겠지?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얘는 불알료상에 빠꾸빠치고 완료상에 꽃빛, 완료상에 요 앞에 뭐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니 그지 니 하면 어디서도 못 많다. 목 하면은 모치 동사 할수 있다 동사의 남성 과거죠. 할수 없었다. 뭐를 밀리에 표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 완료상이 왔으니까 불가능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의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는 두 개가 있어요. 누시나 혹은 나다.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동일하고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는 역격으로 표현한다. 시제에서는 과거는 will, 미래는 무제를 쓴다. 지금 1번 무엇이나 2번 일리자, 3번 나도 무엇이나 동일한 거라고 제가 맨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못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원칙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나온 모든 내용들은. 자, 무엇이나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 역격이니까 오늘 역격 이무가 왔습니다. 그는 뭘할 필요가 있냐면 다음에 동사 원형 가또비자 크플러스 역격 뭐뭐를 준비하다 시험의 역격 미사미에 넣어갔고요. 이렇게 전치사를 쓰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가또비츠 다음에 바로 대격을 쓰셔도 됩니다. 걔도 준비하다는 말이 돼요. 그들은 쉬어야만 했다. 쉴 필요가 있었다. 그들 아니의 역격인 임을 써주시고요. 노슈너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싶으면 그 사이에 will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뭐뭐 전에 라는 말을 할 때요. be를 씁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뭐 앞에 be를. 그 다음, 어디 어디 뒤에 할 때, the. 어디 어디 위에 할 때, not. 이 위에는 어떤 교탁 있으면 교탁 표면 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방이 있으면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 뭐 이렇게 벽에 액자 같은 거 걸려 있잖아요. 책상에서 앉았을 때 봤을 때 여기 벽에 액자가 걸려 있으면 그럴 때 책상 위에라는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위의 의미입니다. 표면 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디 어디 아래에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 어디 아래에는 포트예요. 근데 요거 다음에 족격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세트로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처음에 나오는 뭐뭐 앞에 할때 공간의 앞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뭐 전에라는 말로 같이 사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라서 여기에서 비에릿 아비에덤 아비에트 식사 전에 하고 족격이 온 거죠. 나다 뭐할 필요가 있다? 손을 씻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과거니까 will로 넣어줬고요. 의미상의 주어 역격, 행위자가 역격인데 아나가 행위자니까 아나의 역격 이해가 왔어요. 그녀는 뭐할 필요가 있었냐면 아스타짜 남다 집에 있을 필요가 있었다. 남아 있어야 했다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미래 시제가 요것과 요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뜨에 역격 집에 가서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할 필요가 있냐면 프리치. 있지 앞에 뿌리가 와서 도착의 의미를 강하게 이제 넣어주고 있죠. 도착할 필요가 있다. 도착해야 할 것이다. 쓰다. 이동동사 다음에는 꾸다가 오는데 그 꾸다의 표현 중에는 방향 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쓰다. 저기로 뜨다. 그래서 방향 부사가 왔어요. 쓰다. 여기로 와야 할 것이다. 보림이 하면은 제 시간에라는 말이고요. 자, 와하고 띠고 브레미아 한 다음에 생격이 오면 뭐뭐 시기에 라는 말이에요. 생격의 시기에. 요것과 요것은 전혀 다른 의미니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필요의 표현을 봤고요. 여기에서는 하나 더 가지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했던 것은 다 보시면 동사가 왔어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 어떤 행동,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노슈노 나를 쓰면 되는데 이제 그 필요한 것이 행위가 아니라 명사일 수 있잖아요. 큰 가방이 필요하고 파란색 연필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명사에 따라서 이 필요하다는 말이 네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왜냐면 러시아 명사는 성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가 남성, 여성, 중성, 복수 네 개로 나뉘죠. 자, 읽어볼게요. 뒤에 필요한 것이 남성 명사일 땐 요거 씁니다. notion. 여성 명사일 때는 notion아. 필요한 것이 중성일 때는 notion아. 복수일 때는 notion이. 그래서 명사. 명사에 따라서 남녀, 중복 일치시켜주면 되고, 의미상의 주어 역격 쓰는 것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는 부치의 변화형으로 다양하게 변주를 주면서, 앞에 나오는 motion아, notion아, 나다.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왔을 때는 과거는 will, 미래는 무지인데 이 필요하다 내에게 이 변화 형태는 부치의 변화형으로 다 맞춰서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볼게요.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사 원형 왔을 때 뭐뭐 하는 것 동사 원형. 그다음에 뭐뭐 이 뭐뭐 가 명사가 왔을 때는 노슈 노슈나 노슈나 노슈니가 온다. 일할 필요가 있다. 바로 동사 원형 쓰면 돼요. 의미상의 주어 역격은 동일하고요. 오늘의 역격 이모 같죠? 이모 노슈나라 보다치. 그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모 노슈나 쿠피치. 살 필요가 있다. 뭐를 책을 임 하면 아니의 역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할 필요가 있었냐면 과거 시제죠. 꾸빛 우체분이 교과서를 사야 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반면에 여기 보시면 누룩 남성 명사죠. 그니가 여성 명사 우체분이기 복수 명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이 필요한 것이 뭐냐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데 남성 명사이니까 노신, 여성 명사이니까 노시나 복수니까 노슈니가 왔고요. 의미상의 주어는 모두 역격, 오네 역격, 오네 역격, 아니의 역격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과거 시제를 만들 때 여기는 무조건 보일러만 오면 되는데 여기는 노슈니는 뒤에 명사가 복수일 때 쓰는 거라서 브이치 동사의 복수 중에서 과거 복수 중에서 복수 형태 will를 쓰면 되겠습니다. 만일 노슈니 왔어요. 그러면 과거 시제 뭐쓸 거예요? 이거 남성 명사 할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남성 명사 왔을 때뭐 씁니까? will. 여성 명사 누슈나, 무일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이치 동사의 남녀 중복이랑 일치시켜주면 된다는 거고 여기는 복수가 왔으니까 무일리가 왔다는 거죠.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의무의 표현. 지난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판서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4번이죠, 여러분. 번호 기억하세요. 1번, 2번, 3번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할 4번은 따로 살고 있어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얘네는 성격이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 역격 쓰는 거고요. 즉 행위자. 그 다음에 과거는 will 써주는 거고요. 미래는 무지 써주는 거예요. 단 3번에서 그 필요성에서 누신, 누신, 누시나, 누시나, 누시니. 노시노시나 노시노노시니 이거 있죠?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바뀌는 요거 제외하고 3번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아이들 요럴 때는 요걸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어떤 아이가 들어가냐면 저 노신이 들어가요. 노신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역격이 아니라 주격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남성일 때, 여성일 때, 중성일 때 복수일 때 형태가 네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것처럼 여성은 날슈나 오고요. 중성은 날슈노, 복수는 날슈니가 오고 동사 원형 오는 거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부분은 얘는 지금 행위자가 역격인데 여기는 주격으로 오고 있고 형태가 네 가지로 바뀐다는 부분 그리고 과거 시제는 이 아이랑 동일한 형태로 바뀌거든요. 남녀 중복이니까 브릿지 동사의 과거 시제 will, will라, will로, will이 오는 것처럼 얘도 과거 시제면 notion will, national will라, national will라, national will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아이는 별도의 규칙을 갖고 있는 아이다. 다른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남녀중복이니까 4개 등장하겠죠? 노쉔, 날슈나, 날슈노, 날슈니. 다음에 동사원형. 의무, 강한 의무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주어는 주격, 역격 아니에요. 문예, 날슈노.

이런 거 없습니다. 야, 날슈나, 온, 노쉔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주격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는 부지의 변화형으로 표현한다. 아까 우리 그 노쉔, 노쉬나, 노쉬는 노쉬니 다음에 명사가 와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렇게 일치시켜 준다고 할 때, 그때 나온 내용과 동일한 문장이 적혀져 있어요.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는 부지의 변화형으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요 아이와 관련된 예문이 지금 다섯 개나 등장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온, 남성이네요. 그러면 노쉔이 와야 돼요. 먼저 해볼게요. 뜨이. 근데 얘는 여잔가 봐요. 날슈나가 왔고요. 무이는 우리니가 복수니까 날슈니가 왔고요. 아니, 복수죠. 날슈니 왔고요. 아나, 날슈나 이렇게 왔습니다. 놀슌, 여성, 날슈나, 중성이 없네요. 복수, 날슈니 이렇게 왔고요. 다음에 동사원형 왔는지 볼까요? 동사원형, 동사원형, 동사원형. 그 다음에 얘는 과거 시제니까 한번 띄고 동사원형 왔는데, 주어가 아니니까, 아니에 해당하는 과거 부지동사의 과거 시제 무일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미래 시제가 왔는데 안 하니까 온 아나 무짓 이렇게 되죠. 미래 시제. 그래서 그렇게 일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주어에 따른 과거 미래 변화 형태. 자,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해석. 그는 해야 한다. 미루누지 돌려주다. 책을 어디로? 도서관으로 돌려줘야 한다. 책을 반납해야 한다. 너는 의사에게 가야만 한다. 너희 다슈나 바이츠. 이동동사 사람 쪽으로 그 플러스 역격 브라츠 의사 쪽으로. 우리는 리쉬츠 해결해야 한다. 대격 이 질문을 이 문제를 얼만큼 그들은 자플라치트 지불하다 지불해야만 했나요? 과거 시제 주어에 따른 변화. 내일 그녀는 보이지 하면은 V가 밖으로니까 집에서 일찍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유 묻고 답하기. 자, 왜라는 말, 빠치무 왜? 왜냐하면 세트예요. Why, because랑 똑같아요. 왔다무시더. 왜냐하면, 자, 질문. 빠치무 뜻이 뭐냐 도마. 너 오늘 왜 집에 있어? 왔다무시더. 왜냐하면, 야 몰리. 내가 아프거든. 두 번째 주제는 의견 묻고 답하기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깍, 띠, 누마시. 뭐, 외울 거 있나요? 주어가 뜨이니까 누마시 왔고요. 깍, 어떻게? 이거라면 당연히 이런 해석이 되겠죠. 이야, 누마요. 나는 생각해. 에떠. 이것이 니 브라빌라. 옳다. 브라빌라. 옳지 않다. 니 브라빌라.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추측 표현할 때, 무니까 슈츠. 나에게 여겨져.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하여 아베담 이것에 대하여 슈토브이두마이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있고요. 그다음 차를 드시겠습니까? 또는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무엇을 드릴까요? 밤 당신에게 차이 or 일리 코페. 당신은 공연이 마음에 들었나요? 자, 공연 러시아로 스펙타클이라고 합니다. 스펙타클은 미약해서 끝났으니까 성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남성 명사입니다. 누구에게 마음에 들다? 무엇이? 누구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는 스펙타클, 공연이 주어예요. 주어에 따라 동사를 일치시켜야 되죠? 근데 지금 이게 느라비자 앞에 빠가 붙어서 완료상 동사입니다. 느라비자는 불완료상, 빠느라비자는 완료상인데 주어가 남성이니까 과거 시제가 느라빠느라빌시하고 L이 왔죠. 주어가 남성에 따라 임에 따라서 일치시켜 줘야 하므로 그리고 누구의 마음에 들다? 당신의 역격 밤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주어가 아니라요. 요게 주어라는 거죠. 연극이 당신에게 마음에 들었나요? 그래서 주어가 이것이므로 이 주어에 따른 동사 과거 시제니까 남성에 따른 엘이 왔습니다. 만약 여성이 왔으면 빠느라 윌라시가 왔겠죠. 자, 대화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꼬에 브레미아고다 데리비쉬 어떤 계절을 너는 좋아하니? 자, 브레미아고다 볼게요. 브레미아고다 명사 플러스 명사죠. 앞에는 시간, 뒤에는 곧 해라는 말의 생격 형태가 왔어요. 한 해의 시간 러시아로 요거는 계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아로 끝나는 중성명사 왔기 때문에 중성형 된 까꼬에가 온 거죠.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 왔을 때 앞에 형용사를 일치시켜줘야 되면은 첫 번째 명사가 주인공이므로 예에 따른 일치시켜가 법칙입니다. 어떤 계절을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절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아예 한 몸처럼 움직이는 아이들 몇개더 있는데, 요일 있어요. 요일. 요일은 이거예요. 러시아로 젠 날인데요. 한 주의 날이거든요. 주가 뭐예요? 니지일야죠. 니지일야. 야로 끝난 명사에 생격을 해줘야겠네요. 명사 플러스 명사인데 뒤에 명사라서 생격을 해줘야 되는데요. 야로 끝난 명사의 생격은 이죠. 그래서 젠 니지일야 하면 요일이 되는 거고요. 시내는 뭐예요? 시내. 시내는 중심이죠. 젠트르. 젠트르 하고 도시의 중심이거든요. 도시 써볼까요? 모라트. 두 번째 명사니까 생격. 자음으로 끝난 명사 생격. 어미 아 붙여주시면 돼요. 젠트르고르다 하면은 시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해볼까요? 전화번호. 뒤에 있는 번호를 먼저 써주면 돼요. 이것도 일이 먼저 왔죠? 자, 번호는 노미에라. 그러면 전화를 생격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질리포나. 거의 붙어서 많이 다니죠, 이 아이들이. 저 계절처럼. 어떤 계절을 너는 좋아했더니 나는 겨울을 좋아해라고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아시죠? 봄은 뭡니까? 러시아어로 위스나. 여름은 리에타. 가을은 오심. 겨울은 지마. 자, 그런데 요거 명사의 성을 알아야 되니까 써드릴게요. 여성 명사고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족격으로 만들면 제가 시간 라테는 부사가 된다고 했죠? 족격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로 끝난 명사의 족격 오이, 이스노이, 봄에. 오는 족격 옴, 리에텀 여름에. 미약해서 여성 명사는 유를 붙이면 되죠? 가을에. 아니까 동일하게 오이 넣어서 겨울에. 이렇게 계절 나타내는 시간 부사도 정리해 봤습니다. 마치무 딜리브시무. 왜 너는 겨울을 좋아하는데? 버타무슈토. 왜냐 하면 나는 좋아해. 뭘 좋아하냐? 까따츠나 리샤흐. 까따츠는 타고 돌아다니다인데요. 이게 리쉬예요. 리쉬. 리쉬는 스키입니다. 늘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 중에 들어있던 아이인데요. 하나 더 있죠. 스키가 있으니까 스케이트도 알아셔야 되는데. 깐, 끼. 이게 스케이트인데요. 나 다음에 전치격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늘 복수로만 쓰이겠죠. 스키나 스케이트가 오른발, 왼발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복수 전치격 형태입니다. 요거 한번 복수 전치격으로 만들어 볼까요? 스케이트 타다 어떻게 할까요? 까타츠나 깐까흐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화문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슈토 뜨이 바다릴라 스바이무 브라토. 자, 바다릴라 동사 한번 설명하고 다시 대화문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아시죠, 여러분? 바다라크. 뭐예요? 선물. 자, 거기에서 이제 나온 동사 바다리츠. 얘는 뭘까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선물하다. 자, 그러면 러시아어 동사 중에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이 들어가는, 즉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문장에 동일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들을 몇개 만들어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That. 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라는 거고요.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나타낼 때 be를 쓰잖아요. 그러면 that 앞에 얘를 넣었어요. be that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전달하다. 또 하나, показать. 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라는 의미가 돼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즉 역격과 대격이 동시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과거 시제로 이제 보였는데, 무엇을 너는 선물했니? 누구누구에게라는 거라서 간접 목적어라서 역격이 와야 되는데, 이거의 주격 형태는 뭘까요? 브라트, 남자 형제.
자신의 남자 형제 하면 스보이겠죠. 스보이 격변은 어떻게 되죠? 아니, 격변화가 아니라 여성일 때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스바야 중성.

같이 활동체니까 얘가 얘를 수식함으로 동일하게 써서 얘도 생격이랑 동일한 스바이보가 대격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격 스바임, 전치격 스바욤 됩니다. 스바욤. 아니 자신의 오빠에 관하여 하려면 아 스바욤 브라체 되겠죠? 자신의 오빠와 함께 하려면 여기 전치사에 쓰를 넣으면 되고요. 여기는 사 스바인 브라돔 하면 되고 자신의 오빠를 하려면 스바이브 브라타, 자신의 오빠에게 하려면 스바이브 브라토. 그래서 뒤에 오는 것이 역격으로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므로 이런 형태가 왔죠. 스바이브 브라토. 자, 그 다음에 이아 파다리엘라, 나는 선물했어. 이무 온의 역격, 그에게 선물했어. 간접 목적어, 여기는 직접 목적어. 카메라를 선물했어. 파타파라트. 이문드라비자 포토그라피라바츠, 사진 찍다라는 말이죠. 드라비자 마음에 드니 이무 그에게 마음에 들어. 그에게 사진 찍는 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그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 이런 말이 되겠죠. 나 그는 좋아해. 굉장히 긴 동사 나왔어요. 푸치시스라바츠 뭐예요? 여행하다.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젤라진 하다인데요. 이게 사진이잖아요. 사진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해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토 무지츠 자카지 바츠. 아, 무엇을 주문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자카스 하면은 주문이라는 명사입니다. 주문 혹은 예약. 자카지 바츠는 불완료상 동사이고요. 완료상 동사는 좀더 짧은 자카자치 동사예요. A가 제목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슈토 무지츠 자카지바츠. 무지츠가 온 것은 주어가 V가 지금 생략돼서 그렇습니다. V에 따른 미래 시제 변화. 당신은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가 뭐라고 또 질문을 하냐면 아 슈토 V 무지츠 남 바사 비에타바츠 하고 있어요. 자, 요 동사는 뭐죠? 어떤 동사가 변한 거죠? 할수 있다. 무지. 고 동사의 V에 해당하는 변화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나요? 바사 비에타바치. 사 비에타바치 하면 사비에 이게 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동사라서 권하다라는 말이에요. 권하다. 근데 그 동사의 완료상이 빠가 붙으면 돼요. 의미는 권하다로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얘가 누구누구에게 권하다 해서 뒤에 역격을 오기 때문에 무의 역격이 남이 온 거죠. 우리에게 뭘 권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A가 yes, 여기에서는 오침 구스나가 도빗 샤슬릭 매우 맛있게 샤슬릭을 요리해요. 이 식당은 샤슬릭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러시아 식생활에서 꼬치구이 요리로 배웠던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I salad of 샐러드 중에서는요. 그 A가 마구 할수 있어요. 파리카멘더 바츠 하면은 리커멘드 아시죠? 추천하다. 그거의 완료상이 빠가 붙으면 되고요. 뭘 추천드릴 수 있냐면 아바슈노이 살랏. 여러분 요거 아세요? 오바슈. 그거의 회용사 형태입니다. 야채 샐러드 추천드릴 수 있어요. 하라쇼. 네, 좋습니다. 무이 바지미움. 바지미움은 어떤 동사 변화인지 한번 써볼게요. 브지아츠. 이게 완료상. 그 다음 브라츠. 얘가 불완료상. 의미는 영어의 테이크처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몇번 말씀드렸어요. 선택하다, 잡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빌리다 이런 의미도 있고. 자, 얘 동사 변화 보겠습니다. 바지무. 바지미오쉬. 마지미오째, 마지미오, 마지미오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미루, 미료슈, 미료트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주어가 무이라서요, 마지미오미였습니다. 우리는 고르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드바 두 개의 샤슐릭인데 2, 3, 4 다음에는 단수 생격이 오니까 자음으로 끝난 명사 단수 생격음이 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셔슐릭은 남성 명사라서 드바가 온 거죠. 자, 이라는 수사에는 드바하고 드비에가 있는데 이라는 수사 다음에 오는 명사가 남성 명사나 중성 명사일 때

드바가 오고 뒤에 오는 명사가 여성 명사일 때는 드 위에가 온다. 그래서 슐릭은 남성 명사라서 드바가 왔다. 셔실릭 두개 하고요. 샐러드 주십시오. 슈토니부 나지시에르트. 디저트로는 뭐 하시겠습니까? 디시에르트 디저트는 무인사카슘 파톰 자카제치. 아까 썼던 그 주문하다에 예약하다의 완료상 동사 할 때요. 이렇게 자음 교체가 일어나는데 얘는 일식 동사 변화라서 여기 나오는 제가 야부터 아니까지 쭉 자음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로 동사 변화가 되므로 이렇게 무이사카슘이 됐습니다. 다음에 주문할게요. 각 바슐라이지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러시아 문법, 문화에서 만날 명절 하나씩 볼게요. 새해, 성탄절, 부활절, 마슬리자 네 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날짜를 알아야 되는 기념일이 있는데 새해하고 성탄절은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날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러시아어로. 새해는 1월 1일이고요. 성탄절은 12월 25일 아니고요. 같은 1월에 있습니다. 1월 7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러시아로 써보면 1월 1일은 페르베 인 바리아 달 생격 서수는 서수 중성 축격이니까 1월 7일은요. 시지모에 뒤엔 똑같아요. 인바리아 되겠습니다. 새해하고 성탄절은 이렇게 날짜를 러시아로 알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명절 이름도 알고 계셔야겠죠? 새해. 노비고트. 이거는 뭐 우리가 잘하는 것끼리 연결됐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좀 어렵죠? 라이슈스트보. 이게 성탄절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러시아 성탄절은 1월 7일이다. 하지만 성탄절을 축하하는 분위기는 12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러시아인들은 트리를 장식하는데 그 트리를 또 러시아로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요일까예요, 요일까.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준비한다. 새해 1월 1일은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새해 전야에는 저희와 비슷한데 가족과 친지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이는 것까지 비슷한데 여기는 좀 다르죠. 자정을 저희가 막 기다리고 그러진 않은데 같이 요즘에는 자정을 기다리고 새해 전야 자정에는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건네는데 그것이 러시아로 스노빙 거덤이죠. 자, 왜냐하면 축하할 때요. 축하의 내용은 러시아 사람들이 스플러스 족격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스플러스 족격 됐어요. 이것이 족격으로 된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막 주고받고 서로의 행복과 행운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신년 연휴는요. 1월 1일에 시작되어서요. 정교의 성탄절인 1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다음 부활절은 파사라고 해요. 이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어떤 날짜가 있는 건 아니고, 기독교의 가장 큰 축일 중에 하나가 되고요. 뭐, 저희처럼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동일한데, 그 다음에 좀 차별되는 지점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십자가와 성상화를 든 행렬이 마을을 도는 십자가 행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슬리자. 이게 러시아만의 어떤 그 지리적 특성. 기후적인 특성이 반영된 건데 러시아는 워낙 겨울이 길다 보니까 봄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봄을 맞이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슬레니짜예요. 러시아로 마슬레니짜. 봄맞이 축제, 봄을 맞이하다, 만나다. 스티츠라츠. 뭐를? 봄을. 위스누. 이런 문장으로 문화에서 많이 등장해요. 요거는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절 8주 전인 2월 중순에서 3월 초순 무렵 일주일 동안 치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데 월요일은 무슨 날, 화요일은 무슨 날다 정해져 있어요. 마슬린제를 상징하는 음식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밀가루와 계란에 버터를 넣어 만든 블린니. 이것이 태양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걸 또 러시아어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심벌, 손자. 이것이 바로 블린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블린이 동그랗고요, 노랗고요, 뜨겁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닮았다고 해서 마슬린짜 기간에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일주일 동안 기념하기 때문에 요일마다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일요일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때는 서운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서로 구하고 오해를 푸는 날로 용서의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저번에 영화 배울 때 시베리아 이발사 러브 오브 시베리아라는

영화 소개해드렸는데, 1995년에 나온 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용서의 날에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반영된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러시아 기념일까지 해서 준비된 모든 내용은 함께 나눴습니다.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스비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일대가 선생님, 오늘은 23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수능특강 교재는요, 19강입니다. 직업 3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랑 그 다음 강의는 우리 공업일반에서 마지막 단원인 5단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랑 겹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공업 일반 과목 중에서 그냥 그래도 가장 가볍지 않나, 내용 요소들이.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단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조금 이제 외워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직업 3개 중에서 어떤 핵심 내용들을 배웠는지 한번 볼까요?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에 의야. 이건 국어적으로 우리 친구들 다 가능한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게 나와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는 게 나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한국 표준 뭐를 분류하냐? 직업 말고 요거 대신 산업 분류라는 것도 배웠어. 기억나죠? 우리가 그 대분류 항목에 A, B, C 해갖고 이거 외우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업 분류입니다. 직업 분류. 자, 그다음 직업관.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직업의식. 요렇게 직업관과 직업의식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니 그러니까 한 문제로 통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항, 쉬운 문항 이렇게도 나오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조금 더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자, 요거는 우리 공업일반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기능사 아니면 산업기사, 기사 이 관련된 내용들 외워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업의 개념입니다. 직업의 개념. 자, 직업은 뭐 그건 크게 어렵지 않아.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직업 갖고 있잖아. 나의 생계 유지, 경제적 의의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역할, 개성, 발휘 및 자아실현을 위해서 수입을 전제로 한, 수입을 전제로, 그러니까 직업이 성립이 되려면 직업의 요건이 필요한데 수입을 전제로 한, 그러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EBS 플러스에도 있습니다. 경제성. 그리고 계속적인 노동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또 계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이 행위 수반이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윤리적이지 않으면 또 우리가 직업이라고 분류되지 않아요. 그래서 윤리성도 있어야 된다. 여기에 플러스 사회성까지 있어야 이게 직업의 요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활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활동 한번 볼까요? 자, 자산 관련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자 수입이라던가 임대료, 자산 매각, 시세 차익, 사회보험 등 이런 것들은 사실 뭐가 없는 거야? 노동이 수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비경제적인 활동 인구야. 학생이나 전업주부, 무급 종사자, 의무, 자, 군인. 여기는, 경제성이 없는 거야. 그쵸? 그리고 불법행위, 불법노동, 윤리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직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근데 시험 문제, 요게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우리 친구들. 직업의 의의가 나와요. 네. 하나도 안 어려워, 우리 친구들. 자, 그래도 선생님 강의 한 번만 들으면 이건 할 수 있어. 한 번만 들어도. 자, 직업의 의의 중에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제시문에 관련된 내용은 무슨 의의에 해당하다. 요렇게 문제가 나와. 볼게요. 자, 첫 번째. 직업을 가질 때 나는 생계 유지가 목적이야.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경제적 의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서 나는 우리나라에 아니면 우리 사회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자, 그걸 우리는 사회적인 의의를 한다. 사회적 역할 분담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으로써 공동체 의식이라던가 소속감, 긍지와 보람 등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아실현이야. 그러니까 내 직업을 가지면서 나는 이걸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능력, 개성, 발휘,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 나 직업을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개인적 의의라고 합니다. 개인적 의의.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제시문에 땡땡이는, 뭐 예를 들어 땡땡이는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다.
이렇게 제시문에 나오고, 이는 직업의 의의 중 무엇에 해당한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직업의 의의는 우리는 세 가지, 공업 일반이니까 세 가지야.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그 중에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개인적 의의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자, 이거 직업의 의의 보시고 되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직업관의 종류, 그 다음 이따가는 직업의식도 한번 볼 겁니다. 자, 직업관의 종류에는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생업, 적 직업과는 직업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보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볼게요. 직업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것으로 본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명적 직업관이라 합니다. 소명적 직업관. 자, 소명적 직업관. 소명적 직업관. 자, 이거와 비슷하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것. 이걸 의식으로 바꾸면 소명의식. 이렇게도 나왔어. 이렇게 소명의식. 자, 그 다음 소명적 직업관, 소명의식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아, 그럼 소명이야. 알겠죠? 소명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또 이거랑 비슷하게 또 이게 천직의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천직의식. 자, 여기 있는 천직의식은 무슨 말이냐면, 자, 천직의식은 하늘로부터 부여받긴 했는데 여기에 끝까지 이 말이 들어야 돼. 긍지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직업의 책임을 다하는 정신까지가 천직의식이야.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천직의식만 나왔어. 그런데 이제 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말이 안 나오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거 천직의식이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자 여기는 직업생활 과정에서 즉 일 자체를 중시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과정을 지향한다. 그래서 과정지향적 지역관이야.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자주 나와. 이거 우리 공업위에서 많이, 공업 일반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걸 선생님이 가르치게 해놓은 거예요. 많이 나온 거. 자, 근데 얘는 얘가 또 다르게 금전적인 보수라든가 명예 권력 등의 일의 결과를 중시한다. 그거는 결과 중심적, 결과 지향적. 자, 지향적 직업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물질지향적, 정신지향적 한번 읽어보시면 돼. 이건 충분히 우리 친구들, 우리 공합이들은 요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7번에 있는 거야. 직업을 선택할 때, 자, 여기 개인의 소질과 적성, 그 다음 능력, 성취도 등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친구들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 직업에 나의 소질이란 적성, 능력, 성취도 등을 중요시하는 건 중요한 거죠. 정말 좋은 거잖아.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업적주의적 직업관이라 합니다. 업적주의적 직업관. 그런데 자,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업적만 주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별로 좋지 않은 직업관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시험 문제 이거 이제 요 용어들이 그대로 나와. 개인의 소질과 적성, 능력, 성취도를 중요시하는 업적주의적 직업관. 이거 체크.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오답으로 좀 많이 나오는 거야. 오답으로 직업이 성별, 부모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정해진 게 있어요. 귀속되어 있어. 신분에 따라서 선택해야 돼.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내 성별에 따라서 하는 거야. 귀속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얘를 귀속주의적 직업관이라 한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개인 중심적 직업관. 자, 개인의 욕구 충족이나 자기 위주의 판단을 중시하는 거고요. 집단 중심적 직업관은, 자, 요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우리 시작했습니다. 집단 내에서 주어진 역할을 중시하는 거다. 집단 내에서 집단 중심력 직업관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한국 표준 직업 분류야. 선생님, 우리 1강에서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배웠어요. 맞죠? 근데 이번에는 직업 분류야.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산업의 유사성에 따라서 분류했는데 직업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했을 때 한번 보세요. 산업 분류는 대분류 항목만 우리가 공부했어. A는 농업, 임업, 이거 기억나요? B는 광업, C는 제조업, 선생님 외우라고 했잖아. 그죠? 이런 것들. 자, 근데 얘는 크게 10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얘도 대분류야, 대분류. 1부터 A까지야. 1부터 10이 아니라 1부터 A까지. A는 군인으로 했습니다. 1부터 10까지 하는데, 크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한번 보면 알수 있어. 자, 최고 경영자, 국회의원, 뭐 기획관리자, 관리자로 분류가 됐죠.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입니다. 연구원이라던가 프로그래머, 공학 기술자, 교사, 변호사 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를 했어. 이게 선생님 뭐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요거랑 헷갈려요. 요거랑 2번과, 자, 이제 7번 가볼게요. 7번.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원 또는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자동차 정비사라고도 나왔습니다. 정비사. 그다음 뭐, 전자기기 수리원, 건설배관공, 전기배선원, 용접원, 자, 용접공. 자, 요런 것도, 요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잖아요. 이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고요. 얘는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술 위주라면 얘는 기능 위주다. 요거 차이. 그다음 보세요. 요거 나는 선생님 요 용어를 좀 이건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우리 친구들 암기하면 충분히 좋을 거예요. 정비원, 정비사,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수리원, 수리공. 이렇게 나옵니다. 공이라고도 나오고 사라고도 나와. 자, 배관공, 배관원. 그쵸? 자, 배선원, 배선공. 이렇게도 납니다. 용접원, 용접공. 이 기능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근데 얘는 기술이야. 기술.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사무종사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종사자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종사자. 요것도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어. 최근 들어서. 자, 서비스 종사자라서 소방관, 경찰관, 미용사, 스튜어디스, 조리사. 요것들이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된다라는 거. 서비스 종사자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판매 종사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농립업 숙련 종사자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헷갈리는 거. 헷갈리는 거. 이거 8번.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있어요. 선생님, 아까 2번과 7번이 조금 헷갈릴 거야 했는데 이번엔 또 다시 7번과 8번이 헷갈립니다. 조작 및 조립 종사자입니다. 조작, 조립, 조조 시작하는 거야. 조작, 조립.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각종 기계의 조작원이 있어요. 조작원. 아니면 어떤 기계 조립원이 나왔어. 제시문에 어떤 기계의 조작원이 나오고 얘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어디에 해당된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능 같기도 하고, 그죠? 전문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구분하는 법, 얘는 기술이지만 얘는 여기 있는 것들만 다 외우자. 그리고 그다음 조작이랑 조립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8번에 속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대분류는 코드가 나왔어요. 코드 뭐 C다, D다, A다. 근데 여기는 코드는 나오진 않았지만 숫자가 또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로 기관사 및 운전. 운전에 관련된 거는 조작 및 조립이다. 기능이 아니다. 운전은 조작 및 조립이다. 요거 차이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단순 노무 종사자, 그다음 군인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선생님이 기출에 나왔던 거요 한번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써보는 거는 요 10가지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반도체. 뭔가 반도체 나오니까 조금 뭔가 전문가스럽잖아. 그치? 그런데 반도체 제조, 기계, 정비원이야. 이건 실제 직업명입니다. 자, 반도체 제조, 기계, 정비원이다. 이랬을 때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자, 정비. 선생님이 정비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7번 항목, 7번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건축.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설비. 기술자야. 자, 이랬을 때 어떻게? 선생님이 기술에 관련된 건 어디인다? 두 번째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 끝에를 봐야 돼. 끝에. 요 끝에를 봤을 때, 예, 기술자니까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2번.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이번에. 그래픽 디자이너. 디자이너야. 디자이너. 디자이너 배우지 않았는데? 요게 하나 기억하세요? 디자이너. 자, 디자이너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한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표준 직업 분류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만 암기를 하면 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암기하셔야 돼. 근데 암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친구도 그냥 헷갈려. 2번과 7번과 8번이 많이 헷갈립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제 공업 분야. 우리 공업이들이잖아. 공업 분야의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이것도 국어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친구들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관리직이냐, 연구직이냐, 생산직이냐, 정비직이냐. 요겁니다. 수능 실전 문제에선 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볼게요. 관리직은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및 근로자의 설비, 제품 등을 관리하는 거야. 안 어렵죠? 자, 근데 두 번째 볼게요. 연구하는 겁니다. 제품이 생산 설비 등에 관련된 기능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게 연구하는 거라고 하잖아.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생산 라인에서 설비를 운영하며 제품 생산 및 품질을 검수를 하는 거, 생산하는 거, 생산에 관련된 거. 네 번째. 생산 현장에서 운영되는 생산 설비의 설치, 점검, 보수, 관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영되는 이 생산 설비의 설치, 점검, 보수, 관리는 정비직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업 분야의 직업의 분류를 한번 놔두면 이거 네 가지. 관리직, 연구직, 생산직, 정비직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공업 직업 세계 사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공업 직업 세계. 자, 공업 분야는 우리 공업 분야가 지금 요즘에는 우리 이제 공업 배웠잖아요. 이제 공업이 뭔지 알아. 있죠. 그죠? 우리 첫 번째. 우리 1강에서 선생님이 산업의 전반적인 거그 안에 이제 제조업, 건설업 관련된 거 공업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공업이나 중화공업이냐 배웠어요. 그리고 4강에 있는 게 첨단 공업이야. 계속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첨단 기술이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급 기술자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요. 자, 물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순 노동 일자리가 감소돼. 누가 대체하여 됐죠? 로봇이 대체됐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공장 자동화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운반 작업도 하고 가공 작업도 하고 조립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를 로봇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즘에 또 이런 고급 기술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뭔가 새로운 걸좀 하긴 시작해야 돼.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 공업이 계속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선생님이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창업 및 창직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직업 세계 사회 문화 볼까요?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연하죠. 예전엔 정말 예전에 선생님보다 더 윗세대는요.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로 그냥 평생 먹거리가 됐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계속해서 개발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해야 돼. 선생님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직업의 변동성과 직무의 이동이 심해지면서 직무 분야에서 발전하는 기술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우리 친구들 지금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앞으로 공부할 게더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건 정말 편하게 공부한다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근무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이거를 ICT, IT라고도 하죠. 얘를 이용한 재택근무제 되고 있고요. 또 유연 근로시간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것 어떤 것들인지 한번 또 볼게요. 자, EBS 플러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평생 직장과 평생 직업의 차이야. 요게 시험 문제 한두번 정도 나와서 선생님이 좀 얘기해 볼게요. 평생 직장, 평생 직업. 다 똑같은데 요게 직장이냐, 직업이냐. 이 말입니다. 평생 직장은
직장을 하나 구한 다음에 그 땡땡 기업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 곳에서 일하는 개념이야.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내가 능력만 있으면 어디든 이직을 하는데 조금 더 연봉을 더 높여서 이직을 하잖아. 그리고 평생 직업은 회사와는 상관없이 평생 동안 일하는 데는

개념으로 평생 교육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한다. 그래서 요즘은 평생 교육을 위한 모든 그 인프라들이 너무 좋아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또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약직 고용 너무 다양해졌고요. 시간제, 파견, 근로제, 자기 고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쪽에 관련된 건 자세한 거는 성직에서 나오지만 우리 공업 일반에서는 이큰 개념만 좀 공부하시면 돼요. 재택근무제, 자, 유연 근로시간제, 안식년제. 크긴 어렵진 않아요. 재택근무제는 말 그대로, 자, 이런 것을 주거지에서 업무 공간을 마련해서 근무하는 거야. 주거지에서. 집에서 한다 생각하면 돼. 집에서. 재택근무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연 근로시간제야. 유연 근로시간제. 자, 유연하게 근로한다. 유연하게 근로한다. 그래서 크게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냐, 선택적인 근로시간제냐, 재량 근로시간제냐. 세 개의 차이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늘렸으면 다른 근로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맞추는 제도.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5일이 된다고 하면 평균 바로 40시간.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 그러니까 한달 내에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종료 시작, 그다음 하루의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유연해졌다는 거죠. 근로 시간이 유연해졌다.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재량 근로 시간제야. 재량 근로. 그래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이 근로자의 대표와 합의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재량 근로시간제라 한다. 예를 구체적으로 묻는 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안식년제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제. 안식년제는 근무의 연속성, 유연화 제도 중 재충전 기회를 주는 거야. 재충전해라. 너무 지쳤잖아. 재충전. 안식년제를 가져라. 그래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내외 휴가를 주는 제도를 우리가 안식년 제도라 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직업과 관련된 사회 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업과 관련된 사회 제도예요.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직업 교육 훈련 기관이 있어. 이 직업 교육을 훈련하는 기관. 직업 교육 훈련 기관. 그러니까 직업을 교육하는, 훈련하는 기관. 직업 교육을 훈련하는 기관이 뭐가 있느냐? 자, 이건 알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는 거 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직업 훈련 기관은 당연히 직업 교육을 훈련하는 기관 맞겠죠. 이거는 우리 친구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평생 교육 기관, 여기 안에서 나의 직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거, 평생 교육 기관 이것도 알아. 자, 산업대학. 그 다음.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훈련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직업교육 훈련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요게 시험 문제 종종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그죠?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교육 훈련 기관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특성화고등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직업교육 훈련 기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는 직업교육기관이야. 직업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실습 과목들인가 이게 다 앞으로의 향후 직업을 위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직무 능력들 하고 있잖아요.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맞다.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다. 맞는 내용이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가기술자격제도입니다. 국가기술자격제도야. 자, 국가기술자격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정형이냐, 그 다음 과정평가형이냐, 요게 있는데, 검정형은 시험을 본다는 얘기야. 시험을 봐서 하느냐. 얘는 과정평가형. 그러니까 그 과정을 평가하는 거야. 과정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들어와서 우리 친구들 막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려고도 했었고, 그쵸? 기억나죠? 자, 그게 바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검정형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 근거는 당연히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급별 응시 자격에 적합한 자야. 선생님이랑 좀 나중에 이따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기능사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그런데 산업기사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이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기사는 4년 이상이거나, 또는 예를 들어 기사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그 관련된 분야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별 응시 자격. 자, 그럼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데 얘는요. 자, 보세요. 필기를 먼저 시험을 봐. 그게 1차 시험입니다. 필기를 본 후에 그 후에 합격을 하면 실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기를. 자,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증이라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검정형 자격이다. 그것은. 근데 두 번째, 과정평가형 자격은 무엇이냐? 자, 과정평가형은요. 얘도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입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그래서 능력 단위별 75% 이상 출석자야. 그러니까 출석자, 능력 단위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 3학년 때. 이런 거 들어봤죠? 자, 우리 성공회의 직업생활에서 배웁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합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직무 능력을 그러니까 A 직무에 필요한 능력들이 있잖아요. B 직무에 필요한 능력들이 있어. 자, 그런 직무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 시켰어. 그래서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은 따라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NCS 밑에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NCS 밑에 능력 단위라고 하죠. 능력 단위. 그쵸? 능력 단위 밑에 또 능력 단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 단위를 별75% 이상을 출석을 해야 되고요. 즉, 내가 수업을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요거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있죠. 자, 그런 학교들에서는 75% 이상 출석과 자, 외부 평가, 내부 평가 합격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과정에 이수를 할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돼. 과정을 평가한다. 과정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과정평가형 그 자격이란 거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야. 여기에 기반한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내부 외부 평가 합격 기준 충족 시 얘를 주는 거야. 국가 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안 봐도 내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우리 학교에 우리 과는 과정형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내가 자격증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시험에 외부 평가에 통과가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 1학습병행제 들어가 볼게요. 1학습병행제.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라는 얘기야. 그쵸? 1학습병행제. 그래서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이 교육과 훈련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학습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 근로자에게 얘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우리는 NCS 기반, NCS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었어요. 자, NCS 기반의 도제식 현장 교육이 있고요. OJT, 자, 사업장 외 OFJT가 있다라는 거. 그쵸? 요런 거.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발급받기도 한다. 일학습평이제 얘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한 문제 통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검정형 자격에, 검정형 자격.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거 검정형 자격 있죠? 여기에서 국가기술 자격이 그 응시 자격 조건 체계를 선생님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야. 자, 아까 선생님 여기서 얘기했던 거야. 등급별 응시 자격에 적합해야만 이걸 할수 있어. 국가 기술 자격. 자, 이거 볼게요. 되게 많은 것 같죠? 자, 최하위 자격증이 여기서부터 최상위 자격증이 기술사 기능장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필기를 시험을 보고 합격한 자에 한해서 실기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필기 면제 자격 검정이라는 게 있어. 필기를 면제해 주는 거야.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기를 시험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합격한 자에 한해서 실기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우리 친구들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필기를 면제해 줘.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실기만 하면 자격증을 하나 취득할 수가 있어요. 실기만 하면. 얘를 면제해 줘. 왜 면제해 줄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자기 과에 관련된 기능사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이 내용들을 충분히 필기를 시험 보지 않아도 합격할 조건에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맞잖아. 우리 공업에도 그거 되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 디자인

과에 있다. 그러면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실습을 통해서 배웠어.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요거를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실기를 보지, 아니, 필기를 보지 않아도 돼. 실기만 봐도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필기를 통해야 실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고등학생에서 하는 게 바로 기능사죠. 기능사. 기능사인데, 최하위 자격증이 기능사입니다. 기능사.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얘 바로 위에 자격증이 뭐냐면, 산업기사야. 산업기사. 바로 위에. 그 다음 또 바로 위가 뭐가 되냐? 기사에 해당이 됩니다. 기사. 바로 기술 분야입니다. 기능사 상위 자격증 산업기사. 산업기사 상위 자격증 기사에 해당이 돼요. 그럼 기술 분야의 최상위 자격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술사에 해당이 됩니다. 기술사. 아시겠죠? 자, 그럼 기능 분야의 최상위 자격증은 또 뭐라고 하냐면, 기능장이라고 그래. 기능장. 기능장.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요렇게 갈수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딱 네모칸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조금 외우기 쉽게 좀 정리 좀 해줄게요. 기능사는요,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어요. 자격의 제한이 없다 나왔지. 기능사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산업기사는 자격 조건이 있어. 얘는 뭐냐면, 얘는 2년 있어야 돼. 2년. 2년. 뭐에? 실무 경력이 2년 있어야 돼. 실무 경력 2년. 이렇게. 실무 경력 2년. 또는, 우리가 전문대는 보통 2년제, 3년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대졸 관련 학과 이렇게. 전문대 보통 2년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물론 4년제도 당연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기 관련된 쪽으로 실무 경력을 2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기 관련된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 내가 어떤 전문 대학에 전기과에 다녀서 졸업했어. 그럼 이거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년입니다. 자, 그런데 기사는요. 기사는 실무 경력이 몇 년이어야 되냐면 얘는 4년 있어야 돼. 실무 경력. 이 실무 경력.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똑같이 4년제 대학에 전기 관련된 과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자, 거기 다녔어. 졸업할 때 우리는 기사, 전기 기사 자격증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기사 자격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년이에요. 자, 실무 경력이야. 여기서 선생님 얘기한 실무 경력이야. 자,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몇년 필요하냐면 9년 필요해. 9년. 기술사. 기능장도 실무 경력 9년이 필요합니다. 실무 경력 9년이 필요해요. 자, 여기에 이제 좀 조용, 이제 여기, 요거까지 우리 지금 암기하셔야 돼.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는 거, 이거 시험 문제는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공업 일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요게 나옵니다, 요게. 자,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전기 관련된 내가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기능사를 가지고 있잖아? 기능사. 그럼 플러스 몇 년만, 실무 경력 몇 년만 있으면 되냐면 1년만 있으면 됩니다. 실무 경력 1년. 이렇게. 실무 경력 1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이면 가능하다. 요런 겁니다. 요거. 그럼 또, 이거 또 볼까요? 여기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기능사를 또 가지고 있어. 전기 기능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실무 경력 몇 년이면 되냐면 실무 경력 3년이면 가능해. 3년. 자, 그런데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무 경력 몇 년이면 되느냐? 1년이면 된다. 1년. 1년. 요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9년으로 가볼게요. 9년. 이거를 9년을 조금 위로 올려볼게. 자, 9년. 실무 경력 9년 있어야 되는데, 9년, 이건 4년, 2년, 그쵸? 자, 그런데 9년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무 경력 몇 년이냐면, 7년. 7년. 7년. 7년 있어야 돼요.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산업기사. 그럼 실무 경력 5년이 있어야 됩니다. 5년. 이거 연수 암기하셔야 돼. 9, 7, 5. 그럼 기사는 얼마일까? 기사는 플러스 4년이 됩니다. 4년. 4년.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던 거. 요거.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기능장도 마찬가지야. 기능장. 기능장은 산업기사 다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다. 얘랑.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 얘몇 년이다? 5년이다.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 7년이다. 7년. 7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 이거를 다 외우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백에 요것 좀 필기 좀 하시고요.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백지에 내가 이거를 다 적을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워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정지하고 요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국가 기술 자격이다. 국가 기술 자격 요건이 반드시 나옵니다. 응시 자격 조건.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직업 의식이에요. 직업 의식. 자, 직업 의식은 우리 직업관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국어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소명 의식. 아까 선생님이랑 소명적 직업관 한번 봤습니다. 다시 볼게. 자신이 맡은 일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여기면 어때? 이게 소명 의식이야. 또는 소명적 직업관이라 합니다. 여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까지도 소명의식이라고 해. 그쵸? 이게 보통 다 나와. 근데 요것만도 뭐라고 한다? 천직의식도 같이. 전직의식. 소명적 직업관. 같이 보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직분의식도 많이 나와요. 직분을 다한다. 그 말이야. 자신이 생계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은 기업의 발전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요 말. 맡은 역할을 다하는 거야. 맡은 역할을 다한다. 직분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 장인 정신은 우리 알잖아. 장인. 그 분야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서 대를 이어서 갑을 승계하려는 자세 장인 정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재심은 몇개 풀어보면 우리 친구들 요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자, 그다음 책임의식이야.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 이것도 괜찮아. 전문의식도 이것도 좀 많이 나와요. 꾸준히 계속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이게 바로 전문의식에 해당이 된다. 이거 전문의식. 평등의식 말 그대로 직업에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연대의식이 우리 친구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연대의식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서로 의존하는 거야.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누어 가지려는 귀속의식이야. 으쌰, 으쌰. 우리 기업을 위해서 으쌰, 으쌰. 우리 다 같이 뭐 해보자. 이 연대의식이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 귀천의식. 귀천의식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귀하고 천함이 있다라고 구분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자, 공동체 의식은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이제 기업의 윤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종종 나와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업이요, 나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런 말들이 나와.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 종사자들의 태도나 행위에 대한 규범 체계를 말하는데요. 그 사회적 책임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해서 요 내용들이 다 나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도 나오기도 하지만. 얘는 무슨 책임이다, 무슨 책임이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맨 처음에 나온 거는 뭐 때문에 나온 거야? 땡땡 기업은 뭐, 맨 처음에 뭐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나온 거야. 그래야 이윤을 창출을 해야만 기업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기업의 어떤 제품이 이윤 창출이 돼야만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한다. 그거야. 경제적인 책임.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 두 번째, 경제적인 책임을 다했으면 두 번째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돼. 그 법적 책임이 기업이 속한 사회가 제정한 법을 준수하는 책임입니다. 속한 사회가 준수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법 안에서 있는 거야. 준법 경영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겁니다. 법을 준수하는 책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거 법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법적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세 번째요. 법적으로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 통념상 윤리적인 기준에 맞는 경영 활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의 품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 법에 써 있죠? 아니잖아. 근데 통념상 윤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다음 자선적 책임은 경영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와봤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첫 번째 1단계가 아까 뭐라고 했죠? 1단계가 경제적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윤대와 고용 창출이야. 근데 두 번째 단계는 회계 투명성 얘 같은 건 법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뭐 고용 안정 이런 거 인적 자원에 관련된 거. 3단계가 윤리적인 거야. 윤리적인 거.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조금 더 환경에 신경을 쓴다던가 여성이나 뭐 이렇게 현지인 이렇게 공정 대우, 공정 가격 설정이야. 네 번째가 자선적 책임이에요. 자선적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요런 예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수능 실전 문제 들어가 보면서 기출 문제 풀면 이쪽에 있는 단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입니다. 1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직업관이야. 자, 그럼 우리 직업관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야. 남들에게 도움을 주며 보람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A씨는 위험을 감수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을 직업으로 선택하였다. 자, 이런 소방관은 우리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르면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자, 요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 이 일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이라 생각하고, 예, 그러면 우리가 소명적 직업감이 있음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하지 않고 누구보다 먼저 활동해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잦은 부상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요게 나왔어. 일 자체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자체. 과정, 지향적 직업관에 해당이 되죠. 격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다음 채용 공고문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용 공고문. 자, 이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용 직종을 봤더니 자동차 정비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동차 정비원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자격 요건 볼게요. 자동차 정비의 자격증이 뭐냐면 국가기술 자격이야. 산업기사 자격증이야. 그쵸? 체크해놓고 보시면 돼요. 우대사항은 이게 가능한 자. 채용 방식을 봤더니 현장수습 대상자 선발 후 3개월간의 현장수습 이후 업무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다.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배우지만 이건 너무 쉬운 거야. 3개월간 현장수습 기간은 인턴이라고 합니다. 그런 뒤에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인턴 사원제야. 인턴 사원제. 그리고 자, 통근버스 운행이라 됐습니다. 통근버스는 모든 기업이 해주는 게 아니야. 우리 기업에서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외복리후생이라 하죠. 그럼 1번 볼게요. 기업 채용 방식에 따라서 인턴 사원제에 해당한다. 이건 인턴 사원제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 자, 그다음 제시된 복리후생은 법정 외복리후생이 된다. 법정 외복리후생. 왜야? 왜? 그쵸? 4대 보험이 법정 복리후생이고 얘는 법정 외다. 맞는 보기. 디귿 볼게요. 자격 요건의 국가기술 자격은 산업기사였어. 선생님이랑 공부했죠? 산업기사는 실무 경력 2년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다. 이거는 기능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 리뷰 볼게요. 채용 직종이 바로 자동차 정비원이었어. 얘는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정비원은 뭐였죠? 기능원이 관련 기능 종사자지 서비스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들린 보기 격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요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직업의식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한번 볼게요. 자, 동물 보호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넉넉하지 않은 후원으로 힘든 순간이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견들을 바라보며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다한다. 책임의식. 그죠? 그다음 유기견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 보호 분야에서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자 꾸준히 노력하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전문의식, 책임의식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의식, 책임의식, 니은과 디귿이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수능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럼 기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의 직업 의식과 직업관이야. 정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직업관만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직업 의식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조합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게 요런 문항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이거는 몇 번만 좀 풀어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 1호인 A씨는 고치기 어려운 차를 고쳐드립니다라는 간판을 내걸고 40여 년 동안 자동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 자체를 즐기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이거 뭐야? 일 자체니까? 자, 과정지향이죠. 자, 그래서 과정지향적 직업과 무조건 이 말이 다 들어가. 항상 일 자체. 과정이죠. 과정. 그죠? 자, 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출시되자마자 직접 구입해서 이를 분해하고 시험하는 등
새로운

자동차 기술과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말들. 기술과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익히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전문의식이죠. 전문의식. 전문의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같이 통합으로 이렇게 문제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직업 간 직업의식은 항상 한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채용 공고를 통해서 문제가 또 이렇게도 항상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직업 쪽에 관련된 단어는 보통 두 문제가 나오는데 간혹 세 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다음은 땡땡기어 공채 설명에 관련 자료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공채 설명에 보면 정비야. 근데 모집 직종이 화학기계 설치 정비원이라고 돼 있어. 요거 체크해야 돼. 선생님이 요거 공부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직무 내용이 화학기계 장비의 설치 및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 조건을 한번 볼게요. 우대 조건. 화학 분석 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고 돼 있어. 자, 사원의 혜택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 기숙사 제공, 우수사와 해외 연수 제공이 있어. 그래서 보통 채용 공고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소가 거의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채용 공고니까 어떤 분야에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반드시 나오는 거야. 항상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뒤에 우대 조건이라던가 응시 자격이라던가 여기에 국가 기술 자격이 항상 들어가.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기사든 기술사든 아시겠죠? 요렇게. 그리고 이제 사원 혜택이 나왔죠. 자, 그럼 기억 보도록 할게요. 사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이겁니다.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한다. 이거 우리 수능 실전 문제 좀 전에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법정 외 복리후생 되는 거 맞죠? 모든 땡땡 기업이, 땡땡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요거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땡땡 기업에서만 해주는 혜택입니다. 복지, 복지야. 법정 외다. 그러면 법정 복리후생은 무엇이냐? 사대보험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니은. 모집 직종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정비원이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한다. 이건 너무나 쉽게 나오지. 근데 요즘은 많이 어렵게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예전 기출이잖아. 근데 요즘은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 생각입니다. 그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자, 가산점이 부여되는 국가 기술 자격은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아니고 기능사는 어때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없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도 요거 알고 있어야 돼. 기능사 이거 아 얘는 없어. 근데 산업기사 요거 같이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몇번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산업기사는 2년, 기사는 4년. 그다음 위에 있는 기술사 그리고 기능장 얘는 몇 년? 9년. 요거 같이 실무 경력이 9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나오다 또 최근에는 그럼 기능사를 가지고 있을 때 얘가 몇 년이냐? 요거까지 나와. 1년. 그죠? 그다음 얘는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1년.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 기능사 그럼 3년. 요거. 그다음 얘는 7년, 5년, 4년. 기능사일 때, 자, 그다음 얘 같은 거는 산업기사일 때, 그리고 얘는 기사일 때, 요거 같이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몇 번의 기출 문제만 파악하면 충분히 가능한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될거 우리 친구들 국가기술 자격 그리고 한국 산업 직업 분류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직업 세계에 있는 내용들 끝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더 가벼워요, 내용이. 그래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완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경제나 정치, 문화 같은 것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깊게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세계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죠. 냉전이 끝나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더 이상 따로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독보적인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화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세계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영향력을 넓혀갔죠. 하지만 미국의 힘은 단지 경제적인 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역사적 흐름과 함께 미국이 세계화에서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계화라는 단어는 1930년대 처음 등장했죠. 당시는 국제교육, 언어교류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춰 세계를 하나로 보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교육적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세계화는 국경 너머로 눈을 돌리자라는 정도의 느낌 그 정도였죠.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세계 경제와 정보 흐름이 국경을 훌쩍 넘어 기업, 금융시장, 공급망, 문화교류 등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한나라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세계화라는 용어가 훨씬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 컴퓨터,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큰 함유선과 비행기도 성능이 좋아졌죠. 그 덕분에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훨씬 자유롭게 넘나들게 됐고 금융시장과 무역이 완전히 글로벌하게 연결되면서 세계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세계화는 단순한 국경 없는 경제가 아니라 IMF, WTO 같은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체제는 자유무역과 자본이동 확대를 핵심으로 각국의 경제정책까지 바꿔놓았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는 한계도 있었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시장은 어디서든 큰 자본이 빠르게 들어오고 나가는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충격을 겪었죠. IMF는 이 위기를 국제구조 문제보다는 각 나라 정책 실패로 보면서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주권이 침해되고 사회 혼란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불만을 품었고 반세계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세계화에 관한 논쟁은 경제적 통합과 불평등, 문화 정체성,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세상은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단일 강국 제조로 재편됐죠.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는 평화 질서도 세웠습니다. WTO, IMF, 세계은행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은 미국 주도로 움직였고 자유무역과 금융시장의 개방,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대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생

생산시설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면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제재는 경제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선 공장들이 엄청 많았죠. 자동차, 전자제품, 신발 같은 것도 다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사람들 월급이 싸고 규제가 덜한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곳에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원자재가 이 나라에서 가공되어 다른 나라로 다시 미국으로 오는 긴 공급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엔진 부품은 멕시코에서, 전자 시스템은 중국에서, 조립은 미국 근처 공장에서 하는 그런 식이죠. 그 대신 미국에서는 공장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비스업과 금융업 같은 일이 크게 늘었죠. IT 기업들이 떴고 은행과 투자 회사들도 엄청 성장했죠. 요즘 미국 경제를 보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정보기술 기업, JP모간처럼 금융 쪽,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두뇌 산업과 서비스 산업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죠. 이렇게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신흥경제국들도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중국을 보면 인구가 엄청나다 보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자리를 차지했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제품이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걸 주변에서 다 봤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제조 경쟁력을 키우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거죠. 인도는 좀 달랐습니다. 공장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콜센터 같은 IT와 서비스 산업에 힘을 쏟으면서 성장을 했죠.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서 세계 기업들이 인도의 IT 아웃소싱을 많이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술과 서비스 중심의 성장을 보여줬죠. 브라질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커피 같은 농산물과 철광석 같은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농업과 광업이 힘을 주면서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덕분에 브라질은 남미를 대표하는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요컨대 미국 기업이 공장 문 닫고 해외로 옮기면서 전 세계가 더 촘촘하게 연결됐고 미국은 새로운 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들은 세계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경제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 과정이 현대 세계화의 큰 그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엔 정보통신기술, 즉 ICT와 인터넷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메카가 되었고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단순히 기업끼리 거래한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었고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무럭무럭 자랐죠. 이런 ICT 혁명은 단순히 경제성장 속도를 높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 나아가 경제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조업이 주도하던 예전과 달리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 덕분에 필요한 만큼 원하는 걸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회사들은 디지털 기술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면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또한 세상은 공장과 물건 중심 경제에서 지식과 디지털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중심 경제로 바뀌게 되었죠. 이 변화는 일자리 구조도 바꾸고 사람들이 버는 돈의 분포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흐르는 데이터 흐름과 사이버 보안 문제, 디지털 무역의

뻔한 국제 규칙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들 간 협력과 갈등 모두 생겨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문제에서 손을 맞잡고 또 어떤 나라는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회와 문화도 달라졌어요.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며 민주적인 참여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격차, 몇몇 대형 플랫폼들의 독점 문제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죠. 한편 미국 내에선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 붕괴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이것이 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만으로 번지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중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확산,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등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직면한 명확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UN, NATO, WTO 같은 다자주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국제협력과 평화 유지에 기여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전쟁, 군사개입, 국제협약 탈퇴 같은 일방적 결정을 내려 국제사회에서 긴장과 불신도 키웠습니다.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동맹국과의 신뢰관계에 균열을 낳았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신흥강국들이 그 틈새를 노려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몇몇 국가는 미국 중심 질서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협력체를 모색하는 등 국제정세가 복잡해졌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경제세계화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1997년 위기 때는 갑자기 들어온 외국 자본이 급히 빠져나가며 여러 나라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죠. 무엇보다 각국이 이런 급격한 자본 변동에 대비할 안전망이 부족했고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지나친 믿음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주택 대출을 묶어 만든 위험한 금융 상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약해지고 위험 분산이 제대로 안 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시장 자유에 대한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이 두 위기는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여러 나라가 협력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위기를 계기로 중국과 신흥국들이 급속히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중심 경제 질서에 균열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 내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심해져 세계화가 대다수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못 준다는 인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과 민족주의가 강해졌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와 무역 재협상 같은 정책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를 넘어서 국제 무역, 외교, 글로벌 정치 질서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 세계화 모델에 대한 재검토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남겼죠.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나라들이 서로 경계를 넘어서 경제, 정치, 사회 여러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경제 세계화이죠. 또 세계화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 경제이죠.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WTO,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을 움직이는
핵심 국가이기에

경제 세계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우리 삶과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TO부터 살펴볼까요? WTO는 1995년에 만들어진 세계 무역기구로 전 세계 나라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그 자동차를 좀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WTO는 이를 위해 여러 나라가 지켜야 할 무역 규칙을 만들고 관세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또 무역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도 하면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죠. 특히 경제가 덜 발달한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시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WTO가 항상 모두에게 공평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크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회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이 불만으로 남습니다. 환경 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WTO 질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IMF와 세계은행 이야기인데, 이두 기관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전쟁 후 유럽과 일본의 재건을 도왔죠. 지금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정책 조언과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IMF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나라에 빌려주지만 조건이 좀 까다롭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합니다. 경제가 안정되는 데 도움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자리 줄고 사회복지 축소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IMF에서 긴급 자금을 빌렸었죠. 그때 IMF가 빌려주는 조건으로 공기업 좀 정리하고 금융시장도 활짝 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덕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실직자가 확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상황은 단순한 경제위기 이상의 사회적 아픔으로 남았죠. 정부가 IMF 조건을 수용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고치긴 했지만 단기간에 겪은 고통도 정말 컸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역시 IMF의 도움을 받았죠. 근데 그 이후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이 더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는 불만이 컸다고 해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게 한 나라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지지 않아서 더큰 갈등을 낳았습니다. 세계은행이라고 하면 대체로 개발도상국들의 도로를 깔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만드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는 기관이죠.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더잘 살게끔 오래오래 도와주라는 게 목표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좀더 나은 교육 환경이나 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움을 줄때 가끔 그 나라 실제 사정과는 좀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농촌 지역에 큰 도로를 짓는 프로젝트를 벌렸는데 그 도로가 사실은 현지 주민이 거의 안 쓰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데 너무 큰 도로나 고가의 시설을 만들었으니

돈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된 것이죠. 또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나라들의 빚이 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꾸준히 빌려 쓰다 보니 갚아야 할 빚이 점점 부담이 커지고 결국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몇 년 전 아르헨티나가 세계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 도로와 전기시설을 확충했죠.

그런데 막상 막대한 빚을 갚느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나 교육 투자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은행도 지금은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나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죠. WTO, IMF, 세계은행은 이렇게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 미국은 이 기구들을 통해 자신의 경제 전략과 안보 이익을 지키면서 동맹국이나 중요한 지역에 영향력을 넓힌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경제 자율권과 주권이 제한되면서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쉽게 말해 군사력이나 돈 같은 강제로 뭔가를 하는 힘이 아니라 문화나 가치, 생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와 미국 팝 문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의 대표 선수로 전 세계의 미국식 문화와 삶의 방식을 널리 퍼뜨리고 있죠. 생각해보면 20세기 초부터 할리우드는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미국식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전파한 매개체였죠. 예를 들어 로키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성공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는 개인주의를 찬양하고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또 E.T. 같은 가족 드라마는 가족과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노트북 같은 로맨스 영화는 젊은이의 사랑과 희망, 낙관주의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식 청춘 감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들은 자유, 개인주의, 낙관주의 같은 미국 문화를 은근하고 강하게 세계에 심어줬죠. 팝음악도 미국 소프트 파워의 한 축입니다. 마이클 잭슨부터 비욘세,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이 스타들은 그 자체로 문화 아이콘이죠. 이들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패션, 언어, 소비 트렌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경과 언어가 장벽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스트리밍 덕에 이런 음악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힙합, EDM 등 미국 음악 장르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문화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 세계화가 모두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 문화가 너무 강하게 퍼지다 보니 현재 고유 문화가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험도 크죠. 어떤 나라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자국 영화 산업이 힘을 잃기도 하고 미국식 팝 문화가 현지 음악을 밀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 파워가 때로는 문화 제국주의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프트 파워는 문화 교류와 융합도 촉진합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점점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반영하면서 여러 나라 문화가 뒤섞이고 새로운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BTS, 블랙핑크, K-POP, 디몬 헌터스 같은 K-POP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화 세계화가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다양한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하는 다원적 세계가 된 거죠. 이 모든 건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 덕분에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쉽게 퍼지면서 각 나라는 자기 문화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세계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가 계속 우위를 점하도록 돕는 동시에 문화 다양성과 경쟁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경제력, 기술 인프라와 결합해 할리우드, 음악,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서 독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힘은 군사력과 연결되면서 미국 외교 영향력을 넓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식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이 세계에 전파되는 건 정치 이미지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미국 안팎의 변화와 세계 경쟁 심화로 미국 소프트 파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권력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다른 나라와 문화들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K컬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단순히 문화 상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협력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문화 세계화란 미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앞으로 문화적 책임과 균형을 요구하는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존중하며 다원적인 글로벌 문화 세계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불고 있는 K컬처 열풍도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깊죠.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문화 산업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세우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K-POP, K-드라마, 영화 기생충 같은 작품들은 국경과 언어 장벽을 넘어 엄청난 팬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K-뷰티, K-푸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문화 제국주의 우려도 있지만 현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진짜 문화 교류 모델을 만드는 중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팬덤 중심의 문화 플랫폼 덕분에 K컬처는 다양한 사회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계 문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소프트 파워 자극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했던 소프트 파워의 다리를 통해 우리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도 이런 다원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흐름이 계속되길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K컬처를 얘기하게 되어서 묘한 마음이 듭니다. 일종의 자부심?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미국사 강의인데 너무 한국인의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국사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강의 때 이 얘기를 했죠. 미국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 얘기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미국사 강의이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전 강의들에서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간접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세계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위치와 이상을 되새겨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세계화는 분명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훨씬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내전이 발발했더군요. 그 중에 우리의 6.25도 포함됩니다. 그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고 이후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한 나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내전을 겪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 중에서 경제, 민주주의, 군사력, 그리고 문화, 그 모든 면에서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 최강국으로 들어선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국경과 민족, 인종을 넘어서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가치를 공유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이후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미국사 강의가 미국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 미국을 통해 세계 속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초비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2: 어! 어! 어! 아! 아! 다리가 안 빠져!
3: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5: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4: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5: 데이비드 커버필드.
4: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5: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4: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5: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0: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특히 좋아하던 이야기들의 유형이 있나요? 가령 추리소설을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삼각관계 이런 이야기만 좋아했다든지 저도 좋아하던 이야기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다 건너 낯선 세계로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디세이아, 걸리버 여행기, 모비딕, 보물섬 많잖아요. 저는 그런 모험담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가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사실 여행가보다는 모험가나 탐험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여행도 그런 여행이고요. 그래서 살면서 흥미를 가졌던 인물들 중에 모험가나 탐험가가 유독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밟은 인물이죠. 어렸을 때 이 아문센이랑 영국의 해군 장교 로버트 스콧이 누가 먼저 남극점에 도달하는지 이렇게 경쟁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외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모험가 탐험가들은 굉장히 많죠. 마젤란, 허드슨, 제임스 쿡, 리빙스턴.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여섯 탐험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미지의 영역을 개척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공통점은 이겁니다. 전사, 실종, 피살, 병사, 동사 전부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집이 최고야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근데 여행가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떠냐면요. 나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이들처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 그런 여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모험에는 다른 뜻도 있잖아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하는 여행도 이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는 게 겁이 나거든요. 불안하고요.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제가 가진 이 직업에서 조금의 희망을 찾자면요. 저는 제가 사람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저만의 모험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이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성체라는 책에서 쓴 문장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를 만든다는 것은 돛을 짜거나 못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게 사회에서 여행가로 살아가고 있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어떻게 해야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각자가 품고 있는 낭만과 호기심에 살짝 불을 지펴주는 거죠. 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설렘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야 주변에 충분히 많이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여행 이야기는요. 저의 모험담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요. 북대서양의 페로제도이고요. 여기서 나눌 이야기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호기심입니다. 페로제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먼저 위치부터 보면요. 아주 낯선 곳은 아닙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영국 사이에 이 북대서양 한가운데 있거든요. 제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8개 작은 섬들의 모임입니다. 국가로 보면 덴마크령이긴 한데요. 자치령이기 때문에 정부, 화폐, 국기, 축구팀 전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대략 5만 명쯤 되고요. 모든 섬의 면적을 전부 합쳐도 제주도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유럽 대도시의 풍경도 페로제도에선 전혀 볼 수 없는데요. 단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이 페로제도엔 에스컬레이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럽이라고 해도 이 현대 문명의 중심부랑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진짜 이 비행기에서 내려다봤을 때부터요. 완전히 저를 위한 세상처럼 이렇게 느꼈어요. 이 두꺼운 구름 속을 딱 비행기 타고 뚫고 내려가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저와 페로제도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어쩐지 북유럽 신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엘프가 사는 섬에

착륙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페로제도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은 그냥 계속 산책만 하면서 이 멍하니 풍경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섬 풍경이 정말로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거대한 절벽들이 바다 위로 솟아있고요. 언덕 사이엔 작은 마을들이 띄엄띄엄 놓여 있습니다. 또 집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페로제도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인데요. 나무 벽에는 방수를 위해 가지고 검은색 타일을 이렇게 칠해놨고요. 지붕에는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두껍게 잔디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럽냐면요. 갑자기 안개가 끼고 돌연 햇빛이 나왔다가 또 금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페로제도에선 하루에 사계절을 다 만날 수가 있다. 아, 근데 저는 그 변덕스러운 날씨조차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장소에 오면요. 내가 원래 살던 세계의 감각이 금방 희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정말로 동화 속 세계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풍경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트레라니파 절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절벽 끝머리까지 올라가면은 바다 위에 있는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검푸른 바다가 거칠게 파도치고 있고요. 그 위에는 잔잔한 호수가 마치 거인의 찻잔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죠. 저는 저녁 8시쯤 이곳에 방문해가지고 운이 좋게도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는 이 9시 넘어 늦게 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몰도 봤고요. 그때 이제 잔디에 이렇게 드러누워가지고 해지는 모습을 천천히 구경했는데요. 이 바람도 워낙 시원하고 파도 소리도 좋고 정말 너무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페로제도를 찾은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사실 이 풍경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먼 북대서양 끝에 섬까지 오게 된 이유는요. 단 하나였어요. 바로 퍼핀이라는 새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이 퍼핀은 북대서양 절벽에 사는 바다새인데요. 이게 좀 펭귄이랑 닮긴 했는데 펭귄은 아니고 오히려 오리랑 이제 가까운 동물입니다. 근데 이 퍼핀이 굉장히 독특한 게 부리가 알록달록한 데다가 막 아이라인까지 그려져 있어가지고 약간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도 바다의 광대라고 불리고요. 제가 처음 이 새의 존재를 알게 된 건요. 전에 아이슬란드 여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퍼핀을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념품샵 이런 데 가니까 막 열쇠고리, 침대, 베개 막 이런 게 다 퍼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만 남겨두고 있다가 이번 여행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퍼핀이 아문센의 남극점이었던 거죠. 미리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페로제도에서도 서쪽 끝에 붙어있는 미키네스 섬이 퍼핀의 주요 출몰지더라고요. 미키네스는 인구가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저는 일부러 이 미키네스로 들어가는 마지막 배를 탔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배가 떠나고 나면은 이 당일치기 여행객들은 당연히 전부 섬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여기는 뭐 숙소 같은 게 뭐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퍼핀과 저만의 시간을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저도 뭐 밤을 이렇게 꼬딱 샌 건 아니고요. 다행히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은 섬에서 캠핑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뒤편 언덕에 텐트를 이렇게 딱 쳐놓고 천천히 해가 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때 텐트 안에 누워서 퍼핀을 기다리고 있던 제 기분을 서술하시오. 설렘? 두근거림?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20점짜리고요. 가장 큰 기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던 감정은요.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만약이라도 퍼핀이 없으면 어떡하지? 생각해보면은 저는 지금 이 새 한 마리 보겠다고 이 북대서양 외딴 섬까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도 이 여행을 위해 가지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 엄청난 시간도 썼고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에너지도 소비했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퍼핀이 안 나타난다? 아, 이게 헛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사진 한 장이라도 못 건져가면은 그 손해가 너무 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는 게 벌써부터 민망하기도 하고요. 웃긴 일이죠. 저는 직업 여행가로 살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좀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이런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곳이 없어서 막막하고요. 우선은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쓰기는 하는데 사실 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우연히도 이 대학교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상 받고 졸업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여행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인터뷰 기사가 여기저기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게 되면서 사람들 반응을 수백 개씩 막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봤던 반응들이 저한테 힘을 준 그런 반응들은 절대 아니고요. 보통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제가 제 주변에서 듣게 되는 조언들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다정하고 상냥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조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긴 해도 아무래도 현실적인 방향 위주로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일 격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굴까요?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안정적이 못한 삶을 살게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온 거죠.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알게 됐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확신 속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을 낯설게 느끼지는 않고요. 굳이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그냥 이 여행가의 삶을 선택한 그때부터 불안이랑 계속해서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퍼피는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봤으면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겠죠? 오후 9시 드디어 저는 카메라를 들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서 마침내 마주하게 된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마리도 아니었고요. 그냥 온 천지가 퍼핀인 거죠. 대충 세도 수천 마리가 넘는 퍼핀떼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서 퍼핀을 보기 위해서 엎드려서 절벽으로 기어갔어요. 바람 때문에 날아갈까 무섭기도 했고요. 그냥 다가가면은 뭐 도망칠 것 같기도 했고요. 풀이 축축해가지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이때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든 이 근사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야겠다 이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기분이 무척이나 특별하고 신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전히 몰입하고 있는 순간인 거죠.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던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때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감동으로 충만했고요. 세상에 저 하나뿐인 것 같았어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는 퍼핀밖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절벽 너머 바다는 그냥 끝없이 북극으로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아마 저는 이런 순간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내가 하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진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자유로운 순간들이거든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요.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그냥 세상에 대한 애정, 삶에 대한 애정으로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죠. 언젠가 인생이 마칠 때가 돼도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끝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 저는 여행이 끝이 났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여행을 반복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많은 여행들을 했는데요. 뭐 이스터 섬에 가서 모아이 석상도 봤고요. 갈라파고스에 가서 바다사자랑 수영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으로 가득한 지금의 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고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두 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많아지는 게 고민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점점 더 겁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불안이라는 거를 꼭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오히려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이고요.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험을 많이 하게 될수록 호기심이랑 자신감은 잃어가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결국 불안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어야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궁금해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그 장면을

국면에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호기심과 자신감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여행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호였습니다.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풍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단어 실력, 또 영어 말하기 실력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You take good care of animals. I'm impressed.
2: Thanks. I love animals.

0: I want to be a vet when I grow up. What do you want to be?
1: I want to be a photographer. I like taking pictures.
2: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Take care of. 이거는 하나의 세트예요. 그리고 impressed. Be, vet, grow up. 하나로 photographer. 이렇게 차례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be예요. be는 우리 뭐뭐가 되다 또는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be라는 걸로 우리 친구들이 볼 일이 많지는 않고 이 be라는 단어가 am, are, is로도 변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은 그런 형태로 많이 봤을 텐데 오늘은 be 모습 그대로 사용할게요. grow up, grow up. grow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건데 up은 뭔가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다 채우는 느낌. 이렇게 자라서 짠! 어른이 되다. 자라다 어른이 되다. 이런 뜻으로 grow up 사용하고요. Take care of. Take care of는 돌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돌볼 수도 있고 동물을 돌볼 수도 있고 뭐 상황을 돌볼 수도 있고 돌보다인데 오늘 우리 대화에서 이따 볼 거인데요. care 앞에다가 good 써서 take good care of라고 하면 잘 돌본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Impressed. Impressed. 조금 어렵고 긴 단어죠. 감명을 받은, 감동받은 이런 뜻으로 impressed. 기억에 딱 남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Vet. Vet. Vet은 수의사예요. 수의사는 동물을, 아픈 동물을 돌보는 의사가 수의사죠. Vet은 줄임말이고 veterinarian이라고 좀 더 긴 단어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vet으로도 충분하다. photographer, photographer. 와, 우리가 배우는 단어 중에 지금 제일 긴 단어 아닐까 싶은데요. 앞에 photo, photo까지가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기록하는 찍는 사람이라서 사진작가, 사진사는 photographer. 어디에 강조 주는지 photographer. 이렇게 강조점도 함께 기억해 둬요.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여자가 You take good care of animals 라고 하네요. 아까 take care of는 돌보다 라고 했는데 take good care of니까 잘 돌보는 거죠. 너 동물들을 참 잘 돌보는구나. I'm impressed. 감명받았어. 감동받았어. Thanks. 고마워. I love animals. 나 동물들을 정말 좋아하거든. I want to be a vet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vet 까지 먼저 보면 want to 뭐뭐 하고 싶은 건데 be가 아까 되다잖아요. 그러면 되고 싶다가 되겠죠. I want to be a vet.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When? 언제? I grow up. 내가 자랐을 때 어른이 되면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I want to be a photographer. 여자아이는 photographer.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want to be 썼죠. I like taking pictures. 왜 사진작가, 사진사 되고 싶나 했더니 I like, 좋아한대요.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거든. 이렇게 대화까지 살펴봤네요. 이제는 배운 단어랑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d 6, topic 109. 109예요. 거기서 977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완성.
3: What do you want to be?
2: 아는 문장이네요. What? What do you want to be? Be.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3: I want to be a vet.
2: 대답이네요. I want to be a vet.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3: I want to be a chef.
2: 되고 싶은 그 직업만 지금 바뀌었어요. I want to be a chef.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
3: I want to be a dentist.
2: I want to be a dentist. Dentist는 치과 의사.
3: I want to be a comedian.
2: I want to be a comedian.

0: 코미디언은 우리말로도 코미디언이죠.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1: I want to be a photographer.
0: I want to be a photographer. 나는 사진사, 사진 작가가 되고 싶어요.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나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요. Step 3, Episode 29. 장래의 희망 말하기네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펭수가 질문을 또 하겠지.
2: Hello.
0: Hi.
3: What do you want to be?
0: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나요? What do you want to be? 그랬더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첫 장면이 나왔어요. 되고 싶다. I want to be a 의사 할 수 있죠? I want to be a doctor.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나요?
3: Very you want good. To be a doctor?
0: Yes, I do.
3: That's cool.
0: Thank you.
3: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0: 왜 의사가 되고 싶냐고 why 물어봤는데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니까 I want to 돕는 거는 help. 사람들은 people. I want to help people. 그렇지. 아픈 사람들을
3: you
0: 돌봐주는 거
3: 돕는
0: 거니까.
3: I'm sure you can make it.
0: Thank you.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나요? 이제는 우리가 펭수한테 물어봐요. What do you want to be? 궁금한데, 얼음 펭귄.
3: I want to be a singer.
0: 가수가 되고 싶대요.
3: I want to be a global star and meet many people.
0: 아하.
3: It was nice talking to you.
0: 엄청난 빅 드림이네요. Bye.
2: Bye.
0: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감동받았을 때, 감명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말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감명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말 알려줄래? 감동받았을 때. I'm impressed. I'm moved. I'm touched. 우리가 배운 impressed도 있네요. impressed는 이렇게 딱 기억에 남을 만큼 감동. I'm impressed. I'm moved도 있네요. 이 move가 옮기는 건데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감동받았다, 감명받았다. 마지막으로 I'm touched도 있네요. 마음이 이렇게 그죠? 찡! I'm touched.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표현 잘 기억하고 꼭 사용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장래 희망 묻고 답하기 배워봤죠. 그럼 선생님 또 친구들에게 What do you want to be? 물어봐야 되겠죠. I want to be 하고 나의 장래 희망 영어로 말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개념완성 물리학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내신 기초 문제를 쭉 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풀지 못했던 내신 기초 문제를 함께 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문항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시간을 함께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대회가 있는 거 아세요?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대회, 그리고 종이 비행기 오래 날리기 대회, 세계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 국가대표분을 저희 학교에 초대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종이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대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20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교실이 있는데 비행기를 그 국가대표분이 싹 날렸더니요. 교실 앞에부터 저 뒤에까지 쫙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종이를 그냥 여러분 날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무 품이 없이 막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종이 비행기로 만들고 또 종이 비행기를 또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면서 만들고 그랬더니 정말로 오랜 시간 멀리 날아가는 훌륭한 종이 비행기가 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는데요. 신기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은 진짜 이런 종이 같은 하얀 백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이 종이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시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종이를 날리면 그냥 제자리에서 흐물흐물흐물 이렇게 떨어지지만 이것을 잘 접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접고 계획적으로 접고 이렇게 접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더 멀리 날아가고 더 오래 날아갈 수 있는 멋진 종이 비행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17페이지에 있는 19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9번이요. 그림 가는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 중에서 추가전자현미경이거나 주사전자현미경이거나 아직 몰라요 뭔지.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나는 가로 촬영한 대장균 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 거기 동그라미 쳐야지. 놓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뭐냐면 2차원 평면상이다 라고 하는 것. 2차원이란 말이 아 이건 추가전자현미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전자현미경은 보고 싶은 시로가 어디 있어요? 요 중간에 있잖아요. 여기 그치? 얇게 시로를 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얇게 만들지 않으면 두꺼운 시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자의 속력이 느려집니다. 전자의 속력이 느려지면 분해능이 좋지 않아져요. 그렇죠? 작은 세상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야. 시로를 얇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 아 이거 2차원 평면상 이거는 주사전자현미경이 아니고요 추가전자현미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기억! 주사전자현미경이다. 틀린 설명이죠. 추가전자현미경입니다. 니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치? 전자의 파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는데 인류는 그것을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거야. 맞아요? 전자의 파동성, 그래서 전자의 물질파 파장, 드브로이 파장 얼마였습니까? 람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었죠? MV분의 운동량분의 H라고 하는 것. 그리고요, MV 대신에 운동에너지로 표현하자면 루트 EM, EK분의 H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이요. 사용하는 시료에서 튀어나온 전자를 관찰한다 라고 했는데요. 전자를 관측한다. 이거는 주사전자 현미경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요. 투과전자 현미경은 시료를 투과하는 것을 통해서 시료의 평면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디귿은 틀린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 정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볼까요? 20번 문제는 그림의 A는 디지털 카메라에 장착된 것으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이미지 센서다. 아셨죠? A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화 결합 소자. CCD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면서 저장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였죠? 우리 스마트폰에서 사용되고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용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미 풀어 오셨어야 됩니다. 풀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었을 법한 문항들을 저하고 이번 시간 맞춰가면서 진정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시간이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 읽고요. 이 파동은 지금 매질 A에서 매질 B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네요. X축과 나란하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어느 순간 모습인 거야. 어느 순간 변이를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거예요. 일단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읽어낼 수 있는 것. 뭐냐면 지금 이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고 있는데 매질이 다르면 파동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맞죠? 빨라질 수도 있고요. 느려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봐봐. 한번 진동할 때. 한번 진동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진동이잖아. 한번 진동할 때 진행한 거리.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가 파장이잖아. 파장에 대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매질 A에서 속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파장은 얼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요. 4 단위가 뭐예요? 미터. 매질 A에서 이 파동의 파장은 4m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질 B를 보니까 파장이 길어졌네. 파장이 길어졌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번 진동이잖아. 그쵸? 요 길이가 파장이에요. 그러면 매질 B에서의 파장을 람다 B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 람다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8m예요. 지금 이 파동은 A에서 B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장이 길어졌습니다. 파장이 길어졌다는 것은 속력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속력이 빨라집니다. 속력이 빨라지면 우리 파동이 진행하다가 속력이 다른 매질을 만나면 진행 방향이 꺾이잖아.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그림을 설명할 수 있죠. 경계, 법선, 경계면의 수직한 선, 법선. 비스막하게 파동이 진행합니다.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까? A, 매질 A. 여기 매질 B라고 한번 해볼까? A에서 B로 진행해요.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파장이 길어졌어. 파장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왜 빨라졌어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뭔데? 파동의 속력은 V라고 한 V는 파장과 진동수를 곱한 것인데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속력이 다른 매질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바로 진동수는 불변이에요. 진동수가 불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의 역수인 주기도 불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지면 속력도 빨라진 거야. A에서 B로 진행할 때요. 이렇게 파동을 표현할 때 A와 B를 이렇게 경계로 놓고요. 파동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진행한다라고 표현을 할때 빨라졌어요. 빨라지면 어느 쪽으로 꺾이죠? 기억나?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꺾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만약에 속력이 그냥 같았으면 쭉 직진할 텐데 직진하지 않고요. 경계면 쪽으로 이렇게 꺾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꺾인다. 만약에 이 그림에서요, 파장이 짧아졌어. 여기보다 매질 비해서 파장이 짧아지면 느려진 거지, 느려지게 되면 이 그림상에서 파동이 어떻게 꺾여요?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이는 거지, 이렇게 법선 쪽. 그치? 그래서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인다. 느법, 이렇게. 느려지면 법선 쪽, 빨라지면 경계면 쪽.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는 계속 읽어보면 그림 나는 P, Q 중에 한 점에서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아, 봐봐. 여기 싹 지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P점인지 Q점인지 몰라. 모르는데 P점이든 Q점이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P점과 Q점 둘 중에 하나가 변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지?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살짝 진행시켜서 그려보자. 그럼 명확해진다라고 설명했잖아요. 파동의 진행 방향은 문제에서 제시를 해 주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요. 진행 방향으로 살짝 이 파형, 파동의 모양을 살짝 진행시켜 봐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 파동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진행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Q점 있는 곳을 오른쪽으로 살짝 가니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만 그려봐봐. 그러면 P점은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위로 올라가네요. 위로 올라가는 점이네. Q점은 어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래로 내려가네. 아래로 내려가요. 여기 보니까 조금 있으면 아래로 내려간대. 그래서 P점과 Q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오른쪽으로 살짝 진행시켜 보니까 요 나의 그림은 누구에 대한? 바로 Q에 대한 그림이구나. Q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제자리로 오는 한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니까 시간 정보. 주기를 알수 있죠. 주기. 주기가 2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주기의 역수관계가 진동수니까 진동수는 2분의 1, 0.5Hz구나. 이런 정보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첫 번째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여기에서의 파장에 대한 정보, 매질 B에서의 파장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A든 B든 변하지 않는 주기와 진동수에 대한 정보를 두 번째 그림 나에서 우리가 읽어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함께 구해 볼게요. 기억. 파동의 진동수는 여러분 매질 A에서든 매질 B에서든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0.5Hz다.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나는 P에서 파동의 변이다. 아니에요. Q에서의 변이에요. 니은은 틀린 설명. 디귿.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6m/s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진행 속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과 진동수를 곱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 B에서 매질 B에서 여기에서 진행 속력 V는 파장 얼마였어요? 8. 그다음에 진동수 얼마? 여기서 구했잖아. 0.5 곱하면 4m/s가 돼야 되네. 근데 여기서 6m/s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기억만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그림에서 각각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과정에서 빨라지고 느려지고 할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물리량, 진동수와 주기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는 그런 문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2번 문제는 조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다라고 판단해 버리면 안 돼. 자, 천천히 읽어봐요. 그림 가는 시간이 0일 때 같은 속력, 동그라미. 같은 방향, 동그라미. 같은 속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PQ의 모습이래요.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파동 PQ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점 A 여기 있죠? 점 A는 X축상의 지점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는 것을 한번더 언급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A에서 여기요. X축상의 점이라고 하는 요 A에서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요 A에서
누구? 파동 피해 변화.

t의 변이. 지금 얼마예요? 여기서 0이잖아. 그치? 0인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봐봐요. 지금 문제에서 p하고 q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동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모르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파동 A, P의 요 A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래로 요렇게 진행하는구나, 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는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그려봐야죠. 그려봐야 돼. 만약에 이 파동이 P하고 Q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파동 P가 조금 있으면 살짝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시킨 것을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진행시켜 봐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 파동의 모양은 이렇게 바뀔 거거든?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러면 A점을 보면요. A점이 어떻게 됐죠? 위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위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 아래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했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구나. 이게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살짝 이동시켜 볼까요? 봐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P를 살짝 이동시켜 보면 조금 있으면 파동의 모양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A점이 어때요?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치? A점이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 지금 파동 P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문제에서 파동 P와 파동 Q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라고 했으니까 P와 Q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괜찮죠? 좋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도 한번 읽어내 볼까요? 파동 P의 진폭에 대한 것도 읽어낼 수 있겠다. 진폭은 진동의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 요게 진폭이죠? 그래서 요 P의 진폭은 2cm. 요게 진폭이고요. Q는 진폭이 진동의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 요게 진폭이야. 그 진폭은 1cm. 이런 정보도 읽어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파장에 대한 정보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진동할 때, 한번 진동이다라고 하면 요게 한번 진동이야. P는 어때요? P는 4cm네요. 그래서 파동 P의 파장은 4cm가 되고요. Q의 파장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 Q는 봐봐. 이게 한번 진동이야. 요게 한번 진동. 그치? 물론 진행방향이 왼쪽이니까 요게 한번 진동이에요. 그러면 어때? 4cm네. 파장이 4cm. 똑같네요. 파장이 똑같아요. 아,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P하고 Q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간다라고 했잖아. 그치? 방향은 둘다 마이너스 X 방향일 테고, 파장에 대한 정보가 둘이 똑같으니까 그럼 주기도 똑같고 진동수도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봐봐. 파동의 속력은 주기로 표현하자면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진동수를 표현하자면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야. 그런데 이 속력이 같대. 파장도 같아요. 파장이 같애 라고 하는 말은 주기가 같다는 말, 진동수가 같다는 말이야.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 정보를 그림 가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 나에서는 요 A점이 요렇게 진동한대. 한번 진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봐봐.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까지 오는 데가 한번 진동이잖아. 한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 4초. 주기가 4초란 이야기죠. 이건 누구의 주기야? 파동 P의 주기고 또 P의 주기와 Q의 주기는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Q도 주기가 4초인 거야. 맞죠? 주기에 대한 정보 읽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란 말이에요.

네, 진동수는 4분의 1Hz, 0.25Hz가 되겠다. 그치? 0.25Hz. Q의 진동수도 마찬가지 똑같아. 0.25Hz. 자, 이러한 정보들을 그림 나에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보기에서 묶고 있는 것을 한번 구해볼게요. 기억, P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아니었죠. 마이너스 X 방향이었습니다. 기억은 틀린 설명이야. 니은, Q의 진동수는 0.25Hz다 맞죠?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잖아. 여기서. 0.25Hz. 니은, 맞는 설명. 6초일 때 A에서 Q의 변이는 잘 봐. 주기가 4초예요. 그럼 6초라는 말은 2분의 3t라는 거죠. 그쵸. 2분의 3t. t를 주기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럼 봐요. 지금 여기를 싹 지운 다음에 지금 가에서요. 그 시간이 0초일 때잖아. 0초일 때. A에서 Q의 변이는 A에서 현재 Q의 변이가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cm야. 마이너스 1cm. 그치? 그 여기서 Q는 이렇게 진동할 거야. 진동은 제자리에서 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를 반복할 텐데요. 한 주기, T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잖아. 그치? 그게 4초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 올라가는데 몇 초? 2초.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고, 내려오는데 2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2초. 맞아요? 그래서 한 주기 후에는 바로 또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6초야, 6초. 그 다시 이렇게 올라가자. 여기 있단 얘기예요. 6초일 때는 여기 있단 얘기야. Q가. 그럼 뭐예요? 변이가 얼마야? 얼마란 얘기야? 변이는 1cm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디귿에서 얘기하는 A에서 Q의 변이는 1cm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 문제 비슷한 문항인데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냐? 진행 방향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진행 방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살짝 오른쪽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면 되고 진행 방향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만약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하면 아니면 만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짝 이동시킨 파형을 한번 그려보는 거지. 그러면서 아, 이거 틀리네. 아, 이게 맞네.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 방향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그림에서 각각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정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보기에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3번 문제로 가볼까요? 3번 문제는 그림은 파장이 람다인 빨간색 레이저 빛이 이중 슬릿 S1과 S2를 통과해서 스크린에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러한 무늬들을 만든 것을 나타낸 것이다. 스크린상의 기억은 이 부분이 밝은 무늬네요. 그 다음에 니은 이 부분이 어두운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다. 그쵸? D는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해라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우리가 학습했을 때, 그리고 지난 시간에 탐구 활동이나 수행평가 그 과정을 봤을 때는 뭐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 X나 아니면 델타 X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 근데 그것은 문항마다 다르게 주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D가 아닌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하면서 마음이 아프거나 뭐 이러면 안 돼.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 아니야? 뭐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문제에서 이게 D라고 했어.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D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D는 어떻게 표현했죠?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거 D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치? 그쵸? 이중 슬릿 간격. 이중 슬릿 간격하고는 반비례 관계.

그다음에 스크린까지의 거리, 일반적으로 L 이렇게 표현하죠. L 스크린까지의 거리하고는 비례관계. 그다음에 파장, 요 빛의 파장, 파장하고는 비례관계.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보기에서 묻고 있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S1, S2를 통과한 빛이 서로 같은 위상으로 중첩된 지점이다. 자, 이 말은요, 봐봐. 같은 위상으로라는 말에 동그라미 맞춰볼래? 우리가 파동이다라고 하면, 마루골, 마루골,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쵸? 같은 위상이다라고 했을 때, 마루마루가 만나고 골골이 만난다는 얘기야. 맞죠? 봐봐.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자라고 했던 게 어떤 파동이었냐면, 첫 번째가 물결파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소리. 음파죠, 음파. 세 번째가 빛. 전자기파였어요. 물결파 같은 경우는 위상이 같은 위상으로 중첩이 되잖아. 마루마루가 만나거나 골골이 만난 거야. 그렇게 되면 더 위로 볼록, 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잖아요, 물결파는. 그치? 소리 같은 경우는 같은 위상이 만나잖아. 마루마루가 만나잖아. 큰 소리야. 큰 소리. 상세 간섭이 되잖아? 그럼 작은 소리야. 이렇게 구분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놔야 돼. 그러니까 물결파 같은 경우는 보강 간섭하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고, 상세 간섭이 되면 물이 어때요? 이렇게 잔잔해지는 거 아니야. 진폭이 작아지는 거죠. 빛 같은 경우는요, 보강 간섭이 되면 밝은 문이에요. 상세 간섭이 되면 어두운 문이야. 소리 같은 경우는 보강 간섭, 큰 소리. 상세 간섭, 작은 소리. 이렇게. 물결파 같은 경우는 보강 간섭하면 위로 더 볼록. 원래의 물결파보다 진폭이 커지는 거죠. 아래로 더 볼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세 간섭이 되면 요게 진폭이 작아지는 거죠. 요세 가지 파동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기억은요, 밝은 빛이래요. 스크린상의 밝은 무늬. 밝은 무늬다라고 하는 것은 보강 간섭이 된 것이야. 보강 간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위상으로 중첩된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니은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어두운 문이야. 어두운 문은 상세 간섭이 된 곳이야. 그러면 S1과 S2를 통과한 빛의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홀수베인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되는 조건은 경로차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경로차가 봐봐. 0, 람다, 2람다, 3람다. 이렇게 나오면 보강 간섭이었어. 이거 어떻게 표현했죠? 파장의 정수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반파장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이때 보강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이고요. 경로차가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2분의 7람다 이럴 때 이때는 상세 간섭이 됐잖아. 이거 반파장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반파장의 홀수배. 그렇죠. 홀수배. 이때는 상세 간섭이 되는 거야. 괜찮아? 니은에서 묻는 게 이거예요. 다시 봐봐요. 니은. 니은은 여기는 상세 간섭이 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S1과 S2를 통과한 빛의 경로차가 2분의 람다 반파장의 홀수베인 지점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죠. 그렇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S1, S2의 간격과 이중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일정할 때, 요 간격이 일정하고요. 봐봐, 요게 일정. 그 다음에 스크린까지의 거리, 요것도 일정. 일정할 때, 파장이 람다보다 긴 파장의 레이저 빛을 이용하면 파장이 길어지면 밝은 무늬 사이 간격, 이건 어때요? 길어진다,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이지. 계속 읽어볼까요?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D보다 작아진다. 아니에요. 커진다가 맞겠어요.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는 3번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는 봐봐.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서술형 답안이 잘 서술돼야 돼요. 당연한 말이지만. 봐봐. 지금 단색광을 일단 단일 슬릿에 통과를 시킵니다. 단일 슬릿에 통과시킨 빛이 이중 슬릿에 통과를 하고요. 여기서 빛이 쫙 퍼지면서 스크린에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때요, 스크린에 이웃한 밝은 무늬 간격이 델타 X인 간섭 무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델타 X, 요게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래. 그럼 일단 델타 X를 표현하는, 요거는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뭐죠? 스크린까지의 거리에 비례하고 파장에 비례하고 이중 슬릿 간격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식으로 한번 써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표는 단색광의 파장,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의 슬릿 간격, D를 변화시킬 때 델타 X,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X1, X2, X3, X1, X2, X3의 크기를 수식으로 나타내고 부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하시오. 이게 첫 번째 서술형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요. 봐봐. 일단 X1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X1은 이중슬릿 간격 얼마예요? D0. D0분의 스크린까지의 거리.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L로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L 써주고, 그 다음에 파장. 2람다 제로. 2람다 제로. 이렇게 되니까요. 2 D 제로분의 L람다 제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X1을. 그럼 X2도 한번 정의해 볼까? X2는 이중 슬릿 간격이 얼마야? ED 제로네. ED 제로분의 L은 일정하게 고정. 그 다음에 파장은 람다 제로. 람다 제로니까요.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요렇게 D 제로분의 L 람다 제로 이렇게 두고요. 여기 앞에 2분의 1. 요렇게. 괜찮죠? 마지막 X3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X3는 이중 슬릿 간격은 3D 제로. 3D 제로. 그 다음에 L 똑같고요. 그 다음에 파장은 2 람다 제로. 그러니까요. 요거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3분의 2 D0분의 L람다 0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두 가지예요. X1, X2, X3를 수식으로 그 크기를 수식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낸 거야.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등호를 이용해서 크기를 비교해라 라고 하는 거야. 요거 똑같잖아. 요거 똑같잖아. 그치? 요 크기 비교하면 되잖아요. 누가 제일 커요? X1이 제일 크네. X1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누구요? X3. X2가 제일 작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문제에서 요구한 것들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번 문제 같이 해결해 봤고요. 자, 2번 문제는 1번에서 X1, X2, X3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 까닭을 델타 X와 람다 D의 관계를 이용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봐봐요. 결국,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L, 스크린까지의 거리 비례해요. 비례하고, D, D하고는 무슨 관계야? D는 이중 슬릿 간격이거든? 이거하고는 반비례 관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람다의 관계를 이용해서 파장과는 비례한다.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식을요, 말로 풀어 설명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L에 비례하고 파장에 비례하고 이중 슬릿 간격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면서 문제에서 요구한 요 관계에 대한 것을 서술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도 이렇게 함께 넘어갔고요.
자,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도 이중 슬릿에 대한 문제네요. 자, 단색광이 파장이 람다고요.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도달했는데 Q, P 두 가지 점이 제시가 됐어요. 봐봐. 단일 슬릿의 중심점 O로부터 S1, S2까지의 거리가 같다. 굳이 이런 설명 없어도요. 사실 우리 물리학 범위 내에서는 같아야 돼. 다르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S1과 S2에서 출발한 빛의 위상이 동일해야 돼요. 어? 동일해야 돼? 그럼 Q점은, 봐봐. Q점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 S1과 S2. 여기서 Q점은 뭐라고 제시가 됐습니까? S1, S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거리가 같다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즐겨 쓰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경로차. 경로차가 0인 곳이죠. 경로차가 0인 곳이면 보강 간섭이야. 보강 간섭이면 어떤 문이? 밝은 문이. 중앙에 첫 번째 밝은 문이, 가장 밝은 문이가 이렇게 Q점에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P점은 어두운 무늬가 생겼대요. P점은 어두운 무늬다. 근데 여기 봐봐요.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로차로 이야기하면 여기 봐봐. Q점은 가장 밝은 무늬, 중앙, 경로차가 0인 곳이고 여기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나타났잖아. 여기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인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밝은 무늬, 요 점이 경로차가 람다인 곳. 그 다음 P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P점은 경로차가 2분의 3 람다인 곳이야. 우리 경로차에 따라서 경로차가 0이냐, 아니면 람다만큼 차이가 나냐, 2람다만큼 차이가 나냐, 보강 간섭에 대한 조건이었잖아. 점점 올라가서, 올라가면서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인 곳, 여기요.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어두운 무늬는 경로차가 2분의 3람다. 세 번째 어두운 무늬는 2분의 5람다. 이렇게 경로차로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기억. P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상세 간섭이 일어날 때요, 문제에서 제시가 된 어두운 무늬가 되는 거야. 보강 간섭이 될때 밝은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Q에서는 간섭한 단색광의 위상이 같다. Q에서는 무슨 간섭이요? 보강 간섭이란 말이야. 경로차가 0이야. 그러면 같은 위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맞는 설명. 그러니까 보강 간섭이 됐다라고 하는 것, 상세 간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묻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 뭐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다, 반파장의 짝수배다, 아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묻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귿 P에서 S2까지의 거리와 P에서 S2까지 거리, 그 다음에 P에서 S1까지의 거리의 차이는 요 경로차가 있을 거잖아. 이만큼 왔고 이만큼 왔는데 여기 좀 조금 더 왔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요, 요만큼 더 왔단 말이야. 이게 얼마라고? 아까 우리가 이미 결론을 딱 정했잖아요. 얼마요? 2분의 3람다가 되는 곳이야. 이 경로차가 2분의 3람다가 되는 곳이 바로 P점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상세 간섭이 되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 거리의 차는 2분의 람다의 짝수배다? 아닙니다. 짝수배가 아니고요. 홀수배예요. 짝수배가 되는 곳은 이렇게 보강 간섭이 되는 곳. 밝은 무늬가 나타난 곳이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거야, 경로차가. 상세 간섭이 되는 곳,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곳은 반파장의 짝수배가 아니고 홀수배가 된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식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기역과 니은이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는 그림 가은은 무반사 코팅이 된 안경에 들어오는 빛이 반사되어 나가면서 반사된 빛 기역과 그 다음에 요 니은이 상세 간섭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나는 이제 안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무번사코

자비야, 상세 간섭을 한다는 것은 반대의 위상으로 만난 거야. 그치? 그래서 위상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니은. 굴절률은 무반사 코팅막이 공기보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공기는 굴절률이 가장 작다라고 생각해도 돼. 실제로 진공이 제일 작거든? 그런데 근사적으로 진공과 공기는 굴절률이 같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반사 코팅막이요, 공기보다 굴절률이 큰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반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뒤집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우리 교육 과정에서 배우진 않아요.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 렌즈를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여러분 봐봐요. 여기는 무반사 코팅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사되는 것을 상세 간섭을 통해서 줄인 거야. 투과되는 빛의 양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어디서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는 설명은 너무나 당연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상세 간섭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강 간섭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악기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줄을 튕겼을 때 줄도 튕겨 소리가 나지만 그 울림통이 함께 진동하는 거예요. 그큰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보강 간섭을 이용한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세 간섭 이용한 사례는 이 안경 여기도 있겠고요. 자동차 배기음 같은 거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거든. 그때요, 경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때요. 어떤 소리는 이렇게 지나가고 어떤 소리는 이렇게 지나간다? 요 차이가, 요 경로의 차이가 이만큼 진행하고 이렇게 돌아 나오잖아요. 이 경로의 차이를 반파장이 되게 만들다라고 하면 두 개의 시끄러운 소리가 만나서요. 상세 간섭이 되는 거야. 그럼 좀 시끄러운 소리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때 사용돼요.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흔히 쓰이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소음을 감지해서 그 소리와 반대되는 소리를 보내주는 거죠. 상세 간섭을 통해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이런 때 사용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7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고요.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공기와 매질 1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단색광 P가 공기와 매질 1의 한점 A에서 굴절해서 진행한다. 아, 여기서 꺾였네요. 그쵸? 꺾였습니다. 1의 굴절률은, 매질 1의 굴절률은 N이고, 공기 중에서 P의 속력은 V다. V. 옳은 설명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절률에 대한 학습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굴절률. 우리가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C라고 할때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가 V였어. 이렇게. 이렇게 정의했었죠? 그쵸? 그래서 굴절률이 크다라는 말이 뭐예요? 굴절률이 크다라는 말은 그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의 절대 굴절률을 비교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상대 굴절률은 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N1분의 N2 이렇게 썼고요. 사인 R. R이 뭐지? 굴절각. 굴절각분의 사인 I. I가 뭐지? 입사각. 이거요. 이 값이 V2분의 V1. 파장. 람다2분의 람다1. 이게 스넬의 굴절 법칙 아닙니까? 상대 굴절률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맞죠? 자, 그럼 이 문제 봅시다. 지금 P가 단색광 P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A점에서 굴절을 했는데, 어떻게 굴절을 했냐면 직진하지 못하고요, 꺾였어요. 이게 경계면이고 이게 법선입니다. 경계면 쪽으로 꺾였어. 그치? 그럼 빨라진 거예요, 느려진 거예요? 빨라진 거예요. 빨라진 거야.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꺾이는 거잖아. 그치?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빨라지면요, 굴절률이 작아요. 굴절률 누가 큰 거냐면, 매질 1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큰 거야.
이렇게 꺾이는 것을 보면서 굴절률의 크기 비교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억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에서 P의 속력은, 매질 1에서 P의 속력은, 봐봐. 굴절률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분에 C였단 말이야. 지금 V를 물어보는 거잖아. V는 N분의 C다.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P의 진동수는 1에서가 공기 중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진동수다라고 하는 것은 진행 과정에서 다른 매질을 만날 때이 경계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쵸?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몇 번, 아니, 너무나 많이 강조했습니다. 진동수는 불변. 그래서 1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P의 파장은 1에서가 공기에서보다 길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디가 빨라요? 여기가 빠르단 말이야. 그치? 빨라져서 경계면적으로 꺾인 거야. 빨라졌다라는 말은요, 봐봐. 속력이 빠르다. 속력이 빠르다. 만약 이게 빨랐어요. 그럼 파장은 람다 2가 긴 거야. 공기 중에서의 파장이 길다라는 거야. 그치? 왜냐하면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를 곱한 것인데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P의 파장은 1에서가 공기에서보다 길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속력이 빠른 공기에서가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7번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 봤고요. 8번 문제부터 17번 문항까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이를 진행할 테니까 지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완성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회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기에서 할 수 있는 해양 관광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11번 문항은 해양 관광에 대한 문항이고요. 4단원에서 출제가 됐네요. 자, 오늘 방학 첫날을 맞이하여 저번 주에 예약해둔 니모 투어에 다녀왔다. 물고기 이름이죠. 니모 투어에 다녀왔다. 자, 아침에는 비가 내려 일정이 취소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비가 그쳐 예정대로 출발했다. 자, 좁은 객실에 앉아 양 옆에 둥근 창을 통해 바다를 내려다보니 가이드는 잠시 후 선체가 천천히 가라앉으며 물속 풍경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설명했다. 자,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학생은 잠수정을 탄 거죠. 잠수정을 타고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좁은 창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비로 인해 물속이 탁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출발 직후에는 산호초와 물고기가 잘 보이지 않아 실망감을 느꼈다. 그러나 반환 지점 부근에서 물고기 떼가 모습을 드러냈고 예쁜 산호초를 구경하며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었다. 자, 물속을 관광하는 거,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해중 관광이라고 얘기하죠. 바닷속을 관광하는 게 해중 관광이고 해중 관광에 잠수정을 이용을 한 거죠. 자, 선박 내에 숙박과 위락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거는 크루즈 관광. 크루즈 관광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잠수정을 이용하여 바닷속 환경, 수중 환경을 볼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어촌의 문화와 해양 자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 관광 활동이다. 이거는 어촌 체험이죠. 어촌 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중 관광에 대한 선택지는 니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2번이 정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사례에서 할 수 있는 정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어느 해양 연구 기관에서는 해양 온도, 그다음에 염분, 수질 데이터를 공개 API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 이제 API라는 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스템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해 주는 인터페이스를 API라고 한다. 자, 처음에는 소수의 대학 연구팀만 이 데이터를 활용했으나 점차 어빈, 수산물, 유통업체,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출항 전이나 작업 직전에 API를 통해 최신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데이터냐? 해양 온도, 그 다음에 해양의 염분, 수질 데이터가 되겠죠. 데이터를 받아 가공 분석해서 새로운 어획 전략 또는 환경 보호 정책 등을 개발하고 있다. 자, 데이터 자체가 복제되거나 소모되지 않으며, 데이터 자체가 복제되거나 소모되지 않는다. 즉,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공유될수록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수록 더 많은 활용 사례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그래서, 자, API 제시문에 나와 있는 API를 통해 최신 데이터를 받아 가공 분석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정보의 적시성에 대한 내용이죠. 적시성. 그다음에 데이터 자체가 복제되거나 소모되지 않는다. 나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내 데이터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보의 비이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이전성. 그다음에 공유될수록 더 많은 활용 사례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누적해서 더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누적 효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적식성, 비이전성, 누적 효과성 이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 정보의 특성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시성이라는 것은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떨어지게 되며 동일한 정보나 유사한 정보는 기존 정보보다 나중에 생산되면 거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그래서 적시에 사용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적시성이 가장 요구되는 것은 내가 오늘 출항하려고 하는데, 현재, 오늘 내가 출항한 이후에 바다의 환경, 뭐, 수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명도라든지, 파고라든지, 즉, 어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는 내가 출항하는 오늘의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어제의 정보는 적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제때 제공되어야 또는 그때 활용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게 적시성이 되겠고요. 자, 비소모성이라는 것은 정보의 비소모성이라는 것은 정보는 사용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품처럼 노후화되거나 감가상각되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 사용한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자, 누적 효과성이라는 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처럼 누적될수록 여러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가치나 효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누적 효과성이고요. 자, 비이전성이라는 것은 자, 정보는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이전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용자가 써서 그 가치가 더욱 증가하는 게 비이전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정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내가 정보를 줘도 내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매체 의존성이라는 것은 정보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형성을 지니며 이러한 정보를 담는 그릇에 따라서
책이라든지 전자문서, 음성,

화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매체 의존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특성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적시성, 비이전성, 누적 효과성, 보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세 가지가 다 제시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세 개,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정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항만 시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씨는 항만과 관련된 가공업, 정비,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 지정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소형 여객선 접안율을 높이기 위해 상자형 부유체를 다수로 고정하고 수심 변화에도 접안 높이가 따라 움직이며 보행 다리로 육상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 여기는 우리 계류시설 중에 부장교를 의미하죠. 부장교. 상자형 부유체를 물에 띄워놓고 거기에 선박이 접안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설이 부장교고, 이러한 부장교는 주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계류 시설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가는 것은 항만과 관련된 가공업, 정비, 물류 산업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을 하죠.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항만 배후단지라는 것은 항만 구역의 지원시설 또는 항만 침수시설, 항만 침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해서 결론은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죠.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 네.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 배후단지를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는 항만 배후단지고 나는 계류시설 중에 부장교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항만 배후단지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나는 부장교는 항구 내부를 외력으로부터 보호한다. 항구 내부를 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외곽시설이죠. 외곽시설. 우리 이 외곽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방파제죠. 항내 정온도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래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방사제고요. 그 다음에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토사가 항내에 쌓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도류제고요. 그 다음에 조류로부터 항내를 보호해주는 게 방조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류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외곽시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항만 배후단지와 부장교는 모두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정박 또는 화물의 하역을 위한 시설이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정박 또는 화물의 하역을 위한 시설은 수역시설에 대한 내용이죠. 수역시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택지는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13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선박의 운항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몸담은 글로벌 해운 동맹 디 얼라이언스

넷플릭스가 이달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로 새 출발한다. 자, 기존의 컨테이너의 가장 최대 회원사인 MM의 글로벌 회원, 가입된 글로벌 회원 동맹 디 얼라이언스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새롭게 가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HMM은 새 동맹 출범과 동시에 대서양과 남미 등의 신규 항로에 진출하며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의 빈자리를 채우고 글로벌 해운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자,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HMM, ONE, 양밍 등 3사가 새롭게 이름을 바꾼 동맹이다. 세계의 대형 선사 HMM, ONE, 양밍 등의 3사가 함께 맺은 동맹이라는 거죠. 여기에 세계 1위 선사인 MSC도 협력 가계로 함께 한다. 이들 기업의 협력 기간은 이달부터 5년간이다. 동맹을 맺어서 함께 해운업의 산업을 추진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5년 동안의 협약을 맺은 거다. 자,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MSC 합류로 인해 기존 디 얼라이언스 동맹보다 유럽 노선이 8개에서 11개로 강화됐다. HMM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통해 MSC와의 아시아, 북유럽 및 지중해 항로 내 9개 노선에서 선복 교환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선복이라는 것은 컨테이너선 또는 화물선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복 교환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협력 노선도 기존 26개에서 30개까지 늘어난다. 자, 미주 서안 12개, 미주 동안 4개, 북유럽 6개, 중유럽 5개, 중동 3개 등이다. 자, 그래서 기사의 내용은 기존의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이 디 얼라이언스라는 해운 동맹에서 프리미엄 얼라이언스라는 새로운 해운 동맹에 가입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가입함으로써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기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전기선 운항 방식은 단독 운항, 그다음에 전략적 제휴 운항,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 이세 가지 형태로 운항이 되고 있는데, 자, 단독 운항이라는 것은 개별 선사가 단독으로 선단을 구성해 운항 스케줄, 기항지, 영업 정책 등을 운영하는 걸 단독 운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로 항해 거리가 짧은 항로에서 이용되는 게 단독 운항입니다. 자, 단독 운항의 장점은 독자적으로 선박을 운항하기 때문에 독자적 운항 및 영업 정책을 수립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단독 선단을 구성할 시에 선박 확보를 위한 과도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전략적 제휴 운항이라는 건 컨테이너 선사 간에 과당 경쟁 및 경쟁 방지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협력해서 운항하는 걸 전략적 제휴 운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협력하느냐, 어떻게 제휴하느냐에 따라서 컨소시엄, 공동 운항, 스페이스 차터 세 가지 형태의 전략적 제휴 운항 방법이 있다. 자,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정기 선사의 운항 제휴 방식으로 선박 공동 스케줄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운송 장비, 그 다음에 터미널 공동 사용, 운임 수익과 화물 수송량 공동 배분 등을 서로 협약해서 운항하는 게 컨소시엄이 되겠고요. 공동 운항이라는 것은 특정 항로에 단독 선사의 선복량 부도시, 즉, 단독 선사가 그 특정 항로에, 선복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사와 함께 운항하는 걸 우리가 공동 운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선사가 공동으로 선복량을 확대해 정기 운항하는 것으로 각 선사별 독자적 운임, 서비스 조건 등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공동 운항이라는 전략적 제휴 운항 방식이고요. 자,

차터는, 스페이스 차터는 선복,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건데, 화물선 선복 부족 시 다른 해운 회사의 화물선 선복을 화물창, 그러니까 화물 실을 수 있는 공간, 즉 컨테이너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선복을 활용해서 화물을 수송하는 게 스페이스 차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였죠. 자, 해운 동맹이죠. 해운 동맹을 대형 선사 중심으로 전 세계적 규모로 구조화한 게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다. 자, 글로벌 해운사 공동 운항 서비스를 협정해서 체결하고 각 해운사가 항로와 선박을 공유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라는 정기선 운항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제시문에서는 우리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보기 선택지에서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에 해당하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자, 스페이스 차터가 포함된다. 스페이스 차터는 전략적 제휴 운항 방식이었죠. 전략적 제휴 운항 방식이 스페이스 차터가 전략적 제휴 운항 방식에 해당하는 거죠. 항해 거리가 짧은 항로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아까 단독 운항이었습니다. 단독 운항이 여기에 해당되고, 글로벌 대형 선사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다.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항로와 선박의 공유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디귿과 리을이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디귿 리을만 정 선택지이기 때문에 14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A씨가 운전하는 컨테이너 하역 설비로 오른 것은 15번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A씨는 출근하자마자 오늘 하루 컨테이너선 화물 작업 스케줄을 확인하였다. 선사로부터 입항 3, 4일 전에 미리 적부 계획서가 오지만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의 작업량을 확인한 A씨는 레일 위로 움직이는 하역 설비를 조작해 야드로 이송된 컨테이너를 지시된 장소에 쌓고 장치하고 쌓는다라는 거죠. 장치는 장치하고 작업 결과를 입력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였다. 자, 레일 위를 컨테이너 야드 CY를 레일 위를 따라서 움직이는 컨테이너 하역 설비는 트랜스퍼 크레인이죠. 트랜스퍼 크레인입니다. 자, 컨테이너 잔치장 내에서 반복되는 작업은 힘들었지만 6단까지 높게 쌓인 컨테이너를 보며 제한된 야드 면적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하역 설비죠. 뭐가? 트랜스퍼 크레인이. 그래서 트랜스퍼 크레인의 특징은 CY, 컨테이너 야드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거나 바퀴를 따라 움직이면서 컨테이너를 가장 높게 쌓을 수 있는 하역 설비가 트랜스퍼 크레인이다. 그래서 A씨가 운전하는 것은 트랜스퍼 크레인이 되겠고요. 우리 컨테이너 하역 설비 계속해서 본 수능에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컨테이너 하역 설비가 컨테이너 크레인이죠. 컨테이너 크레인은 최초 컨테이너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또는 마지막에 수출하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선박에 실는 그러한 하역 설비를 우리가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컨테이너 부두 하역 장비들 중에서 가장 크고 그래서 갠트리 크레인이라고도 얘기하죠. 기본이 되는 설비로 갠트리 크레인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이 갠트리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은 에이프런에서 움직이죠.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이 가능하고, 컨테이너 크레인의 하역 능력이, 터미널 화물 처리 능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컨테이너 크레인, 즉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크레인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터미널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 능력이 결정되는 거죠. 컨테이너 터미널이 아무리 많은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크레인 자체의 개수가 부족하게 되면 화물 처리 능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처리 능력은 컨테이너 크레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트랜스퍼 크레인입니다. 트랜스퍼 크레인. 가장 컨테이너를 높게 쌓을 수 있는 크레인이 7단까지 쌓을 수 있는데 보통 크레인 하역 설비가 트랜스퍼 크레인이다. 자,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컨테이너를 여러 단으로 쌓아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하며 컨테이너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른 야드 하역 장비에 비해서 가장 높게 화물, 컨테이너를 쌓을 수 있어 제한된 야드 면적, 컨테이너 야드 면적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트랜스퍼 크레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스트레이드 캐리어는 암벽 또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들어 올려. 즉, 아까 갠트리 크레인이, 컨테이너 크레인이 컨테이너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에이프런에 내려놓으면, 암벽에 내려놓으면, 야드까지 이러한 형태로 운반하는 게 스트레이드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들어올려 이동시키거나 적재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기동성은 좋으나 길이 방향으로 3단 1열 정도가 적재 가능하여 야드의 활용도가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으로 최대 쌓아봤자 3단까지밖에 적재를 하지 못한다. 자, 야드 트랙터는 자, 컨테이너 부두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컨테이너 부두 내에서만, 컨테이너 야드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트랙터이다.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만, 암벽과 야드 사이에 작업용 컨테이너를 견인하는 차량이 야드 트랙터이다. 그러면 어떤 걸 견인하느냐? 물론 샤시 위에 실어져 있는 컨테이너를 견인하겠죠. 자, 컨테이너 부두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앞에 얘기했던 야드 트랙터에 의해 견인되어 끌려서 암벽과 야드 사이를 운항할 수 있는 장비가 샤시이다.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샤시가 필요하다. 자, 탑 핸들러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가 탑 핸들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리치 스테이커가 있네요. 이게 찍어서 하나씩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 하역 설비가 리치 스테이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15번은 트랜스퍼 크레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어서 컨테이너 하역 설비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실습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실습 보고서네요. 실습 항해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자, 선박에 승선 후 처음으로 화물을 양하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화물을 양하한다라는 것은 육지로 내린다라는 거죠. 교과서에서만 보던 다양한 하역 설비를 사용하는 게 신기했고, 특히 불활성 가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 우리 불활성 가스 시스템,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불활성 가스 시스템은, IG, 불활성 가스 시스템. 불활성 가스 시스템 자체를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라는 것은 다른 원소와
가능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가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 시스템, IGS라고 얘기하는데, IGS 시스템은 주로 원유 운반선이나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탱크에서 화물을 싣거나, 즉 원유나 가스가 되겠죠.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탱크 내를 불활성 상태로 만들어서 화재를 예방하거나 폭발을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이 불활성 가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활성되지 않는 가스, 다른 온소와 반응하지 않는 가스를 주입하는 거죠. 뭐 질소라든지 또는 기관실에서 나오는 운영하면서 나오는 배기가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입함으로써 탱크 내를 불활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용해 탱크 내 이너팅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정말 흥미로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너팅 상태라는 자체가 불활성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모에 보면 승선 경험이 있는 VLCC 이외에도 크기에 따른 선박 분류와 각 특징을 다 알아보고 싶었다. 자, VLCC라는 건, 자, 우리가 지금 실습 보고서를 보면, 불활성 가스 시스템 이너팅 상태 보면은, 하역하면서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화물이라는 거알수 있죠. 원유인지 가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VLCC가 초대형 원유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우리가 VLC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Very Large Crude Carrier라고 해서 Very Large Crude Carrier에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VLCC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 20만 톤에 DWT. DWT는 우리 재화 중량 톤수. 즉, 원유를 20만 톤에서 30만 톤을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원유 운반선을 VLC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화 중량 톤수라는 건 주로 상선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선박의 톤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을 수 있는, 최대로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이 20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라는 걸 의미하죠. 재화 중량 톤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의 화물량으로 선박의 톤수를 표시하는 걸 재화 중량 톤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6번의 제시문을 보면 원유 운반선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원유 운반선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유 운반선은 화물 탱크 내에 슬로싱 현상이 일어난다. 자, 슬로싱 현상이라는 건, 자, 액체 화물이죠. 액체 화물은 탱크 내에 액체 화물이 들어있고, 액체 화물을 선박으로 탱크 내에 실어서 운반하게 되면, 자, 선박은 계속해서 움직이죠. 육자유 운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선박이 움직이게 되면 탱크 내의 액체도 함께 움직이죠. 함께 액체가 움직였을 때, 그때 탱크 벽에 주는 압력, 액체가 움직이면서 탱크 내에 주는 압력을 슬로싱 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슬로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나타나는 게 슬로싱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원유 운반선은 액체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가스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을 통풍해야 한다. 자, 우리 표면 통풍해야 되는 것은 석탄 운반선이었습니다. 석탄 운반선은 가스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해치를 열고 표면 통풍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석탄 운반선,
니은은 석탄 운반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 화물 양아시에 원유의 일부를 분사하여 잔류물을 씻어낸다. 자, 이거 원유 세정 장치에 대한 내용이죠. 원유 세정 장치에 대한 내용. 우리 COW라고 얘기를 하죠. COW. 자, 원유 운반선에서는 원유 자체가 굉장히 끈끈하고 점도가 높죠. 그래서 화물창 내에 엉겨붙어 있습니다. 엉겨붙어 있는데 그러한 화물창의 관리라든지 또는 양화시키는 화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고온으로 데핀 원유를 고압으로 쏴서 잔류물을 씻어 내는 작업을 원유 세정 작업이라고 하고 이때 장치를 원유 세정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원유 운반선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정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원유 운반선에 대한 정 선택지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상황에서 A씨가 즐기려는 해양 내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 본수능에서 가장 쉽게 출제되는 문항이, 즉, 정답률이 높은 문항, 난이도는 낮은 문항으로 출제되는 게 해양 내재 문항이죠. 그래서 제시문만 보더라도 쉽게 정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해양 내재를 즐기려는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 배송되는 물품은 웨이트벨트. 웨이트벨트는 스쿠버 다이버의 층간력을 위해서 허리에 차는 벨트를 얘기하죠. 무거운 납으로 된 벨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이트벨트만 보더라도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걸,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력 조절기 마찬가지로 다이버가 조끼처럼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산소통과 이 부력 조절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양을 많이 주게 되면, 즉, 웨이트벨트보다 더 부력이 크게 되면 위로 떠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낮게 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의 머무르는 그 수층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부력 조절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사용한다.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추진되는 레저 기구는 수상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워터제트라는 것은 물을 뒤로 뿜어, 강력하게 물을 뒤로 뿜어내면서 반작용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워터제트 추진 방식이죠. 수상과 상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은 패러세일이죠. 패러세일입니다. 낙하산 모양의 기구를 보트하고 연결시켜서 보트에서 줄을 쭉 풀어주게 되면 바다 위쪽 상공으로 올라가서 수상과 상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패러세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통을 착용한다. 스쿠버 다이빙은 일정 시간 동안 물속에 머물어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통을 착용한다. 수중의 경치와 동식물을 관찰하는 데 이용한다. 맞는 얘기죠. 스쿠버 다이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19번은 세트형 문항이네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A씨는 5대양 정복하기라는 게임에서 현재 레벨은 4. 직업은 A인선, 타거보트라고 얘기하죠. A인선 선장이다. 이번 미션만 통과하면 5단계로 레벨업하여 다음 직업으로 전직이 가능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현재는 A인선의 선장이다. 자, 정확한 조타 명령을 내려서 배를 지정된 부두 암벽에 접안시켜라. 자, 이게 A인선이고, 타거보트죠. 그 다음에 A인선이 정박시켜야 되는 컨테이너 선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타고 있는
하고 있는

도선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큰 선박을 밀거나 땡겨서 암벽에 안전하게 정박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선박이 애인선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수동조탄 명령을 통해 애인선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제어하기. 부두에 접안하고자 하는 배를 밀거나 당겨서 부두 암벽에 정확하게 접안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애인선이다. 자, 접안을 도와줬던 배에 승선하여 직접 출입항을 안내하는 5단계의 못으로 가로 전직이 가능하다. 자, 접안을 도와줬던 배면 이 선박이죠. 본선에 승선해서 직접 출입항을 안내하는 직업, 뭡니까? 애인선을 통제해서 접안하고자 하는 배를 안전하게 암벽에 접안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조선을 지휘하는 직업은 도선사가 되겠죠. 도선사. 그래서 간은 도선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항. 위 상황에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애인선의 작업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선박 시스템으로 고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애인선의 작업은, 선박을 본선을 밀어주고 또는 땡겨주고 해서 안전하게 정박하는 거죠. 즉, 조타 명령에 의해서, 조타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선박의 진행 방향을 제어하는 거니까 조타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보통의 선박은 애인선이 있으면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할 수도 있는데, 도선사가 예를 들면 미세하게 또는 선장이 횡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스러스터 제어 시스템인데, 스러스터 제어 시스템은 보통은 선수나 이렇게 선미에 횡방향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이 프로펠러로 물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횡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스러스터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이러한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 사용된 시스템은 조타 제어 시스템과 그 다음에 스러스터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조타 제어 시스템은 선박의 진행 방향을 제어하는 시스템. 선박의 진행 방향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얘기하죠. 그래서 비상조타 시스템 또는 수동조타, 자동조타 제어 기능을 갖춘 게 조타 제어 시스템 되겠고요. 자, 스러스터 제어 시스템은 선박을 좌우로 평행이동 시키는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선박의 속력이 4노트 이하일 때만 선박의 횡방향의 제어가 가능하다. 자, 통신사무 자동화 시스템은 선박의 뭐 정보 또는 선박의 재고 또는 뭐 정비 또는 사무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통신사무 자동화 시스템이 되겠고요. 하역의장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선박의 가장 적절한 트림이라든지 보건력, 선박이 하역하는 동안 이 선박이 가장 안전한 보건력과 트림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하역의장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시스템은 애인선의 작업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선박 시스템은 조타 제어 시스템과 스러스트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위 상황에서 A씨가 레벨업 후 전직할 수 있는 직업, 가로 오른 것은,

자, 아까 선생님 답을 얘기를 했었죠. 도선사죠, 도선사. 도선사의 역할은, 선박을 지휘해서, 입항하는 선박이라든지 출항하는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거나 또는 항내 밖에까지 선박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선사라고 할수 있겠고요. 주로 외국 선박에 대해서,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 도선사가 탑승해서 한국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도선사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에 조선 산업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홍보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조선 산업의 시기는 1938년이네요. 1938년이면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이전이 되겠죠.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전의 조선 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를 조선 산업의 산업 태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 태동기. 자, 국내 최초의 강선 건조 조선소라고 얘기를 했네요. 해방 이후 50년대까지 한국에서 약 1000톤 이상의 대형 철선을 건조할 수 있는 유일한 조선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조선 1번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조선중공업이라는 조선소입니다. 1938년에 국내 최초로 390톤급의 철강 화물선을 건조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진실인지 밝혀진다. 그래서 정부 수립 이전의 조선 산업에 대해서 선택지에서 맞는 걸 찾는 거죠. 자, 주로 동력 어선 건조가 활발하였다. 일제 강점기에서는 주로 동력 어선을 건조하는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공업화 과정에서 자주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고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목재선을 건조하며 급속히 발전하였다. 목재선이 아니고 아까 철강선을 건조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주로 군함이죠. 군함. 철강으로 만든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중공업을 일제가 설립을 한 거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출제평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관광의 종류 중에 잠수정을 이용한 해중관광에 대해서 출제를 했고요. 12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정보의 특성 중에 적시성, 비전성, 누적 효과성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3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항만 시설 중에 항만 배후단지, 그 다음에 계류 시설 중에 부장교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14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 방식 중에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컨테이너 정기선 운항 방식은 단독 운항,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 운항,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개념 정리를 했었고요. 15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컨테이너 하역 설비 중에 가장 야드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즉, 컨테이너를 가장 높게 쌓을 수 있는 하역 설비인 트랜스퍼 크레인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6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원유 운반선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 불활성 가스 시스템과 원유 세정 장치에 대한 내용이 제시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17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레저 종류 중에 스쿠버, 다이빙, 부력 조절기와 웨이트 벨트가 제시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18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선박 자동화 시스템 중에 조타 제어 시스템과 스러스트 제어 시스템을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19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 해운 분야의 직업 중에 도선사의 직업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고요. 자, 마지막 20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조선산업의 역사 중에 일제 강점기의 조선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문항으로

출제했습니다. 자,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항 출제평가 요소 분석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오후에 1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6회 1번부터 10번까지 새로운 10문항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는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5회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5회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문안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시작했나 싶지만 시작을 일단 하고 나면 이렇게 벌써 중반부에 와 있고 그리고 조금만 지나서 여러분이 노력하다 보면 벌써 끝났나 싶을 정도로 마무리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분이 뭐 노력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선생님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한번 발을 들여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릿속으로 많은 걱정과 생각들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머릿속의 생각은 잠시 이렇게 젖혀두고 그냥 하는 일들에 몰두해서 시간을 충실히 보내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묵묵하게 여러분의 일들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회의 문제들 새로 이제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문항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1번 문항부터 같이 봐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기사를 통해서

개발 요소임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변함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원리, 여러분 다섯 가지 있는 거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런 다섯 가지 중에서 제시문은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언어 많이 들려줄수록 아이의 사회성이 길러진다입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즐거워 보인다 등의 아이의 감정을 묘사한 말을 아이에게 많이 해줄수록 아이의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학술지 발달과 정신병리학에 실린 논문에서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옥시토신 호르몬은 사회적 유대, 감정적인 결속, 신뢰, 공감과 같은 사회적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호르몬으로 사랑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볼수 있어요? 먼저 시작은 이거였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감정을 묘사한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였죠. 자, 감정을 묘사한 말을 많이 해주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생성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고요. 자,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것은 또한 사회적 유대, 감정적인 결속, 신뢰, 공감과 같은 이런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엄마의 아기에 대한 이런 감정적 언어에 대한 표현 많이 해주는 것이 상당히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글에서 인간 발달의 원리 다섯 개 중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개인차 지금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발달이 일정한 순서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엄마의 감정 묘사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뭐 신체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런 옥시토신 호르몬의 분비는 다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각 영역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발달 영역별로 시기에 따라서 발달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고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원리.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몇년 동안 거의 모든 6모, 9모 수능에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풍성한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한 기출 문항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조금 그림이 귀엽죠? 여러분 재미있게 좀볼수 있는 문항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2023학년도 9모 10번 문화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자료가 있어요. 이런 자료 가와 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 원리는 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료 가부터 봐볼까요? 자료 가 보면, 자, 성적인 발달은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사춘기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 발달 같은 경우에는, 자, 태어나서 한 번, 그 다음에 청소년기 한 번, 두 번의 성장 급등을 겪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뇌 발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애 초반기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점점 느려지는 걸볼수 있네요. 그렇죠? 한 개인 안에서도 이렇게 성적 발달, 신체 발달, 두뇌 발달 각각의 영역별로 똑같이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발달의 속도나 그 발달의 양이 차이가 나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 내에서도 이 발달 영역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동 A, B, C인데요. 천이가 난 시기가 어때요? 각각 다 달라요. 물론 일정한 범주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아이는 5개월에 나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7개월에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비슷하게 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발달 특성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개인 간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 자료에서는 이런 발달에 있어서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거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에서 근원 발달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원 발달의 원리는 몸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가에서 발달 영역별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나에서 발달 영역 간의 상호 관련성은 우리 모르겠고요. 자, 나에서는 이렇게 개인차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인차의 사례로 청소년기에 어떤 친구는 빨리 성숙하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늦게 성숙하는 거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리을 맞는 답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니은과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 발달의 원리,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기출 문항들 만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조금 다른 글로 풀어져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문항이어서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와 관련된 문항들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기를 바래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시문에 글로 풀어져 있고 여기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 2025학년도 수능 9번 문항도 조금 독특한 점이 있어요. 진행자의 인사말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원리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독특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발달의 원리가 5개인데 그 중에서 자, 여기에 나타난 건 어떤 것들이 나타났는지를 모두 고르는 문항입니다. 자, 모두 고르라고 한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에서 자녀가 잠들기 전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자, 책을 읽어주게 되면 자녀의 어휘력이 향상되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을 해서 정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휘력도 향상되고 안정적 애착 형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책 읽어주는 것들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내용만 찾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다른 거 우리가 발달의 원리와 관련해서 찾아봐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영역의 발달이 다른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답지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발달의 영역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나타나고 있고요. 일정한 순서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볼 수가 없죠. 자, 속도에는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한 개만 나타나 있지만 두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이세 가지를 모두 다 녹여서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문이 나왔을 때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한다면 그 안에 더 많은 발달의 원리가 숨어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 끝까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3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2번, 3번 문항은 세트 문항이네요. 실험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실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알아내야 할지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정호 소윤이가 속한 시기의 사고 특성 알아내라고 하니까 시기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다음에, 자, 3번. 이것도 역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정호 소윤이가 속한 발달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니까 시기를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시문을 보고 그러면 어느 시기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아동의 인지 수준을 측정하는 실험이고요. 실험 과정은 1단계,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실험들 여러분 이제는 많이 본 실험이에요. 그렇죠? 피아제의 보존 개념을 물어보는 다양한 상황에서 면접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실험이었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풀이 놓여져 있던 것을 위치를 바꿔서 옮겼을 때 같은지를 물어보고, 자, 똑같은 상황에서 위치만 변경한 거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존 개념을 획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보존 개념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실험이고요. 보존 개념을 획득했다면 이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인 아동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실험에서는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1단계 면접 같은 거 확인했고요. 2단계에서 옮긴 다음에 면적이 같은지 다른지 물어봅니다. 자, 그 결과 정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풀을 옮기기만 했고 다시 같은 칸으로 맞춰 놓으면 똑같이 되기 때문에 풀의 면적은 AB가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우는 보존 개념을 획득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똑같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서 가역성에 근거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소윤이 어떤가요? 풀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옮기기만 했는데 보이는 대로 지금 넓이가 뭔가 더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봐서 많아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존 개념 획득하지 못했고요. 직관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2번 문항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정우, 소윤이가 속한 시기의 사고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자, 정우는 보존 개념을 획득한 구체적 조작기, 소윤이는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한 전조작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의 정우는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조작기의 소윤이는 구체적 사물에 대한 논리적 조작은 할수 없죠. 그렇죠? 자, 정우는 구체적 조작기, 소윤이는 전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해서 보존 개념에 대해서 물어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이 보존 개념과 관련해서 실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풀의 면적이 옮겨졌는지, 아니면 점토의 모양이 변형이 됐는지, 이거를 모양을 변형시키고 무게를 재는지, 자, 물을 옮겨 붓는지 등등의 그런 다양한 상황으로 보존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눈에 익숙하게 담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익숙하게 담아놨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익숙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완전 행운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루하다, 계속 반복되는 뭐 이런 문항이 나오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익숙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2016학년도 6모에 보면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가나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이런 기출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문항은 좀이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를 방금 전에 상황처럼 보존 개념을 그냥 그림으로 피아제의 그 실험에서 나왔던 그림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좀 다른 그런 상황으로 풀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것들과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 여러분이,
이건 뭐지?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문항으로서 풀어보라고 선생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육모에

나온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가나 구분하는 방법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 학습 활동지에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가나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답변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입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지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와 관련된 학습 활동지이고요. 자, 설명이 되어 있고 발달 단계 가나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가는 근데 어떤 단계냐라고 하면 구체적 경험 중심의 인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났다, 탈중심화됐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사물간의 관계를 이해한다라고 해서 가는 구체적 조작기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존 개념만 보고 구체적 조작기 알아내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소하죠. 하지만 뭐 구체적 조작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 구체적 경험 중심의 인지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구체적 조작기를 박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구체적 조작이다라고 가 단계 알수 있습니다. 자, 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 눈, 손, 귀, 입 등의 감각 기관과 운동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이해하고 외부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나 단계는 감각 운동기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 알아냈습니다. 자, 식이 알아낸 걸로 끝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학생이 제대로 답변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볼게요. 질문. 가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인데, 구체적 조작기에 속한 아동은 서열화와 분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쵸? 동그라미예요. 자, 동그라미 한 학생만 그러면 정답을 맞춘 거죠. 학생 A, 학생 C, 학생 E만 정답을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단계 감각 운동기입니다. 자, 감각 운동기에는 추상적 사고 말도 안 되죠. 추상적 사고 할수 없습니다. 자, 할수 없다. X입니다. 자, X를 한이세 명만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자, 가는 전조작기 아니고요. 나는 구체적 조작기 아닙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X. 그래서 X를 한이두 학생만 맞췄습니다. 세 문제 모두 다 맞춘 학생은 누구? 자, 학생 E만 세 문제를 모두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학생 E, 5번을 고르는 이런 문항이네요. 자, 문제 굉장히 새롭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바꿔서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항 함께 풀어볼까요? 자, 3번 문항에서는 정우와 소윤이가 속한 발달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를 건데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해서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우는 아동기, 소윤이는 유아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접근하면 되겠죠. 자, 정우가 속한 시기의 발달 과학은 근면성 획득입니다. 정우가 속한 시기에 기본적인 신뢰감 아니에요. 이건 0에서 1세인 거죠. 그다음에 자, 소윤이가 속한 시기의 발달 위기는 여러분 주도성 대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죄의식 이 발달 위기가 되겠고요. 자, 소윤이가 속한 시기에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주도성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정우가 속한 시기의 단계는 소윤이가 속한 시기의 단계보다 먼저 나타날까요? 아니죠. 소윤이가 먼저, 그 다음에 정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분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아, 분만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구나. 알수 있네요. 자, 이 분만 방법, 어떤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게 허파에 들어가는 첫 공기의 뜨거운 감각보다 더 놀라운 공포는 없을 것입니다. 공포스럽대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속까지 타들어가는 느낌에 전신이 전율한대요. 몸서리치고 항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적을 물리치려고

전력을 다하는데 그게 바로 아기의 첫 울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기가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 이처럼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상당히 공포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만 방법은 출산의 첫 순간 아기의 고통에 집중을 하는 분만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가 태내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을 해준대요. 어둡고 따뜻한 방, 조용하게, 그리고 탯줄 자르지 말고 아기를 어머니 배 위에 5분 정도 두었다가 탯줄을 자를 거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 속에 넣어주는 아기에게 집중한 이런 분만을 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네요. 자, 이런 아기 중심의 아기를 위한 분만 방법, 우리 뭐라고 하죠? 르브아의 분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르브아의 분만과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동양의 요가와 불교의 선이 조화된 분만 방법, 소프롤로지 분만이에요. 따뜻한 물 속에서 자연스러운 자세로 분만하는 방법, 수중 분만입니다. 특별하게 제작된 분만용 그네에 앉아서 분만하는 방법, 그네 분만이고요. 자, 아기 중심 분만이라고도 하지만 폭력 없는 탄생이라고도 해요. 태아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만 방법, 르브와의 분만의 설명으로 적절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진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상법, 호흡법, 이완법 활용하는 방법은 라마제 분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분만 방법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기는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분만 방법이 워낙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풀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맥락으로 해석해서 풀기보다는 각각의 분만 방법의 명칭과 방법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3번을 보실게요. A부터 CC가 언급한 분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AC 먼저 나오는데요. AC는 소프롤로지 분만으로 자, 분만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C의 방법은 소프롤로지 분만이네요. 그 다음에, 자, BC 볼까요? BC는 아기가 태어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해서 폭력 없는 탄생이라고 불리는 분만법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앞에서 살펴봤던 뭐였죠? 르브아의 분만이었죠. 그다음에 자, CC 볼까요? 출산 과정을 부부가 함께하는 분만 방법이고요. 연상, 이완, 호흡 방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자, 라마즈 분만을 준비하고 있네요.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A씨의 분만은 명상과 요가 훈련을 통해서 출산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B씨의 분만 방법은 태아의 인권을 존중하는 아기 중심 분만법입니다. 자, B씨의 분만 방법은 르브아예, C씨의 분만 방법은 라마즈 분만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이렇게 분만 방법하고 그리고 뭐 다른 출산의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도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학년도 6호에 보면 분만 방법 두 개와 그리고 출산의 과정에 대한 내용 한 개가 섞여져 있는 내용이 나온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분만 방법이다라고 하면 딱 분만 방법에 대한 문항만 물어보는 경향이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합쳐서 혼합되어서 문항이 출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출산에 관한 대화에서 기역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자, 기역 라마즈 분만법이고요. 디귿 르브아의 분만법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아기가 산도로 나오는 출산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가 산도로 나오는 출산의 단계는 출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출산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분만 방법하고 그리고 출산의 단계가 섞여 있는 문항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분만 방법을 알아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름을 아예 줬죠. 그죠? 그래서 이 분만 방법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기만 한다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어. 라마즈 분만법인데요. 폭력 없는 탄생이라고 불릴까요? 아니죠. 이건 르부아예입니다. 자, 특별하게 제작된 분만용 그네에 앉아서 분만하는 건 그네 분만입니다. 자, 출산의 과정 중 가장 긴 시기는 개구기입니다. 니은은 출산기예요. 이슬이 비치면서 시작되는 건 이제 개구기인데요. 출산기죠, 니은은. 자, 디귿, 르부아의 분만은 기어, 라마즈 분만에 비해서 태아에게 태내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항 함께 풀어볼게요. 자, 그림에서 알수 있는 임신 검사,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이네요. 자, 어떤 검사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복부에 이렇게 초음파를 통하게 하고 있는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자,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의 여러 가지 뭐 손발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 위치는 어떤지 보는 거 초음파 검사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자, 엄마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아기가 정말 귀여워요. 그런데 제가 고령 임신이라 아기가 잘 자라는지 걱정돼서 육모막에서 육모를 채취해서 하는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검사는 육모막 검사입니다. 육모막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가나 검사와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풍진, 혈당, 혈액형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검사는 뭘까요? 이거는 혈액 검사가 되겠죠? 피를 뽑아서 하는 각종 검사가 해당이 됩니다. 초음파 검사로는 알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알부민 수치를 확인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변 검사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초음파 검사는 아니죠. 자, 나는 육모막 검사인데요. 임신 초기에 실시합니다. 6 내지 8주 사이에 실시를 하고요. 태아의 유전자 이상이 의심될 때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태아의 크기, 쌍생아 여부, 태반의 위치 등을 알수 있을까요? 이거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가는 초음파 검사, 나는 육모막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항 2025학년도 구모 3번 문항을 연관지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육모막 검사 같은 경우에는 6 내지 8주 정도에 실시하는 그런 검사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육모막 검사가 이루어지는 6 내지 8주는 태내 발달 단계 중에서 배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그리고 육모막 검사하고 유사하게 유전자 이상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양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이후에 11주에서 14주 정도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태내 발달 단계 중에서 태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내 발달 단계와 연결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태내 발달 단계와 관련된 기출문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태내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태내 발달 단계 중에서 일기에 속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임신 6주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임신 6주차라고 한다면 배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태내 발달 단계는 발아기, 배아기, 그리고 태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신 6주차이기 때문에 배아기에 해당합니다. 자, 배아기와 관련된 답지를 골라볼까요? 발아기 아니고요.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건 임신 5개월 경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자,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석하는 건 발아기에 해당합니다. 청각이 발달해서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려면 이것도 임신 5개월 이후에

부 정도가 돼야 될것 같아요. 자, 배아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주요 신체 기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지의 행동, 가를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 발달 단계 근거에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이에요. 자, 가를 피아제의 감각 운동 발달 단계 근거에서 여러분, 설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감각 운동기는 6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단계 중에서 가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민지하고 이제 저녁 먹고 인형놀이를 함께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 민지랑 놀다가 민지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을 이불 밑에 숨겼어요. 이불 밑에 숨겼더니 이불을 들고 다른 손으로 토끼 인형을 꺼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이불 밑에 숨기면 바라보다가 찾지 못했는데, 자,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 여러분 대상용 속성 발달 단계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나요? 자, 이불 밑에 숨겼어요. 아예 안 보이게 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들춰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상용 속성 발달 단계에서 자, 4단계에 해당이 되죠. 대상형 속성 발달 단계의 4단계는 여러분,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 발달 단계로 이거를 환원을 해보자면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대상용 속성의 발달의 과정과 그다음에 감각 운동 발달기의 감각 운동기의 6단계는 일치하게 발달이 되는 거, 같이 연결되어서 발달이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상용 속성으로 확인을 한 시기를 감각 운동기의 단계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감각 운동기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단계라고 할수 있죠? 자, 2차 순환 반응기 아니고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에 해당합니다. 자, 바로 다음 단계에서 정신적 표상이 나타나는 것은 3차 순환 반응 단계입니다. 자, 이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에는 특징이 뭐예요? 내가 목적 뭐예요? 토끼 인형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가려져 있는 이불을 치우고 토끼 인형을 꺼냈어요. 자,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인 행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감각 운동 단계와 대상용 속성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감각 운동기 자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상용 속성의 발달 단계 자체를 물어보거나 이 둘을 연결해서 물어보는 문항들이 꽤 어려운 문항으로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2023학년도 6모 함께 볼게요. 다음 육아일기에서 민정이의 변화된 행동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민정이 볼게요. 민정이가 보는 앞에서 한달 전이에요. 한달 전에 보는 앞에서 헝겊 인형을 수건으로 덮으니까 찾지 못하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자, 완전히 덮어버리면 못 찾아. 그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민정이가 보는 앞에서 헝겊 인형을 수건으로 덮으니까 자, 수건을 들추어서 헝겊 인형을 잡았습니다. 자,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대상용 속성 4단계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4단계는 이런데요. 3단계는 어떤 모습이죠?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는 건 찾을 수 있다. 3단계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상용 속성 4단계는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 자,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과 관련된 시기의 정답 찾아보면, 자, 1번에 돼요.
2차 순환 반응에 혈분이 나타납니다.

0: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재적인 표상 능력을 가진다. 정신적 표상이 6단계고요. 자, 근원 반사와 같은 단순한 반사 운동을 보인다. 반사 활동기 1단계입니다.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흥미로운 활동을 반복한다. 1차 순환 반응기 2단계죠. 외부 세계에서 우연히 발견한 흥미로운 사건을 반복한다. 2차 순환 반응기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항도 함께 풀어볼게요. 2016 학년도 6모인데요. 이건 또좀 새로운 이런 모양으로 변형시켜서 문항이 나왔어요. 이렇게 낱말 퍼즐 형식으로 문항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자, A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정수리에 있는 물렁한 부위로 생후 2년에 다친다. 이거 뭐가 들어가겠죠? 대천문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B, 신생아가 물속에서 뜨기 위해서 팔다리를 운동하는 반사다. 자, 수영 반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 C, 신체적 성장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 성장 급등기를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는 대상 영속성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대상 영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물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이제 대상 영속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입주위를 자극하면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반사는 근원 반사입니다. 자, 아이를 심하게 흔들었을 때 생기는 뇌출혈, 골절 등의 질환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죠. 간 기능 미숙으로 생후 2, 3일 무렵 피부가 노란색을 띠는 것은 신생아 황달이고요. 전보와 같이 몇 개의 핵심 단어만을 사용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형태는 전보식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7번 볼까요? 다음 기질 특성 체크리스트에서 진수가 속한 시기 기질 유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기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크게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주 움직이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날 수면, 식사 시간 등이 일정한가요? 그랬더니 규칙적이래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장난감에 쉽게 다가가나요? 그랬더니 쉽게 다가간대요. 자, 변화된 상황에 잘 적응하나요? 그랬더니 빠르게 적응한대요. 자, 순환 기질에 해당이 되네요. 잘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빠르게 잘 적응하는 순환 기질에 해당합니다. 까다로운 기질 아니고요. 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자주 우는 경향 없습니다. 돌보기가 쉽고 평온하고 행복한 정수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나타나는 것이 순환 기질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으로만 되어 있는 2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항을 함께 봐볼게요. 8번 문항에서는 대화가 나올 거고요. 아동들의 행동을 콜버그의 성역할 발달 단계에 근거해서 분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콜버그의 성역할 발달 단계에 적용해서 한번 우리 분석해 볼게요. 자, 민진의 가족이 사촌 동생 진호와 놀이공원에서 퍼레이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해요. 민지, 진호, 지훈이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민지 퍼레이드를 준비하나 봐 이랬어요. 진호가 왕자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며 우와 왕자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민지가 남자 한 명이 머리카락이 긴 가발을 쓰고 드레스를 입는 거를 보면서 저 남자는 공주 역할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진호가 그런가 봐 남자인데 드레스를 입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훈이만 남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왜? 머리가 길고 드레스 입었으니까 여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성향상성을 획득하지 못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머리를 길게 하고 드레스를 입으면 성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민지와 진호는 그렇지 않죠. 이 외모가 바뀌어도 성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성향상성 획득을 보여줍니다. 자, 민지, 남자가 머리 길고 드레스 입었다고 여자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훈이는 아니야. 남자는 아빠랑 나처럼 머리도 짧고 바지를 입는 거야. 난 커서도 남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남자고 커서도 남자야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 정체성도 있고 성 안정성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항상성은 지금 없네요. 그렇죠? 자, 진호는 남자는 아빠처럼 회사 가고 여자는 엄마처럼 집안일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민지는 성항상성을 획득한 상태에 맞고요. 자, 지훈이는 성정체성은 있습니다. 자, 진호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볼수 있었고요. 자, 지훈이는 진호보다 높은 단계인가요? 아니죠. 아직 성항상성 획득 못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화 함께 살펴볼게요. 2016학년도 6모인데요. 다음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아동 A, C의 성역할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동 A, B, C인데요. 같은 반 남자아이 동호회 여장 전후 사진 각한 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자, 1단계 실험자가 동호회 여장 전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의 성별이 무엇인지 질문을 한다. 그래서 모두 다, 자, 셋다 남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2단계 실험자가 동호회 여장 전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가 어른이 되면 어떤 성별이 될지 질문을 합니다. 자, 이거는 성 안정성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남자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B와 C가 성 안정성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3단계 실험자가 동호회 여장후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의 성별이 뭔지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외모가 바뀌어도 성이 같은지 물어보는 성항상성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자, 외모가 바뀌었지만 계속 성이 똑같다라고 대답을 하는 아동 B만 성항상성을 획득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대답하는 건 성정체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자, 아동 A는 성안정성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동 B는 성안전성과 성항상성 획득했습니다. 자, 아동 C는 성항상성은 아직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다음 실험 결과에서 아동의 행동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자, 실험. 어떤 실험이죠? 세 개의 산, 세 산의 실험입니다. 자, 세 개의 산 모형을 탁자 위에 놓고요. A 위치에는 인형 앉히고요. 맞은편에는 아동이 앉습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A, B 위치에서 보이는 세 개의 산 모형의 그림 두 장을 보여주면서 인형 위치에서 보이는 산의 모습을 선택하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동은 자신의 위치에서 보이는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아동이 인형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죠. 그쵸? 자, 이 아동의 행동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보면 가역적 사고 있는 거 아니고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직관적 사고, 그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인공론적 사고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우리 다중지능 검사 결과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중지능 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알수 있는 아동 A의 지능 특성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자, 아동 A의 다중지능 검사 결과를 보면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건 언어지능과 자연지능이 높게 나타나서 이두 가지가 강점 지능인 거 우리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점수가 가장 낮은 건 음악지능과 신체지능이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약점 지능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실존 지능도 꽤 낮은 편이라 할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 그래프의 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 우리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 A는 자연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높나요? 그렇죠. 자연 지능이 높으니까 높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약점 지능으로는 음악, 신체, 그리고 실존 지능 등이 낮은데, 자, 외국어 학습을 할까요? 이거는 언어 지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기자, 변호사 등의 직업 분야에 적합한 지능이 높나요? 그쵸. 언어 지능이 지금 높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 및 가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지능, 뭐죠? 실존 지능이거든요. 이 실존 지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역과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10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회 11번부터 20번 문항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과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17강입니다. 17강에서는 병원, 그 다음에 신체의 불편한 곳을 말하는 그런 그 회화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아랍어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 받을 정도로 아프면, 많이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야 될 겁니다. 요르단 유학할 때, 어떤 아랍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었는데, 한 도시에 한 분이 한국어를 할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한인들이 거기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한국어를 어떻게 하시냐면, 아파, 안 아파, 두 개만 하세요. 이를 두드리면서 여기 뚝뚝 두드리면서, 아파, 안 아파, 여기 아파, 안 아파, 그리고 그냥 아프다를 확 빼버리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했었어요. 의사소통은, 사실은 뭐 맹장이 걸렸다. 무슨 뭐 속이 안 보이는 데가 뭐어뭐 등이 뻐근하다. 이런 거는 사실은 아랍어를 공부했어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그뭐 열이 나요? 감기가 걸렸어요.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지난 시간에 통화하는 내용도 여러분이 크게 통화할 내용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 병에 대한 거,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용어도 많고 표현도 다양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EBS를 강의하는데 너 몰라도 괜찮아요. 뭐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회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병에 대한 거, 약에 대한 걸 공부할 단계가 되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병에 대해서 한다? 다른 언어권에서 많지 않은 그런 그 대화문입니다. 야브두 안나, 무엇으로 보인다. 앞에 나왔던 표현이죠. 무엇처럼 보인다. 야브두 안나카 마리드, 너 아파 보인다. 야브두 안나카 따바나, 따바나, 그럼 너 불편해 보인다. 편찮아 보인다. 이럴 때 야브두 안나카 따바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다툰, 마리다는 마리둔, 그러면 남자 환자, 마리.

톤 그럼 여자 환자. 그래서 아프다 안 아프다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도 되고 아픈이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돼요. 쏟아온. 쏟아오는 두통인데 되게 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냥 병원 가서 이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죠? 팔목이 아파. 이러면 되지. 팔목에 욱신거리고요. 여기서 뭐 바람 든것 같아요. 뭐 이런 말하고 뭐 손발이 저리고요. 뭐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쏟아온 두통입니다. 샤디둔, 그럼 쏟아온 샤디둔, 심한 두통. 이게 되겠죠? 샤디둔. 문두는 언제 이래로, 언제부터, 언제, 영어의 since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언제 이래로. 그 다음에 아하티, 티가 들어간 걸 봐서 투타티 아앗, 투타티 아, 2인칭이 여성이구나.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이 여성이죠. 그래서 당신이 테이크했다. 아하다는 들었다, 가져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시간이 걸리단 말도 되고 무엇인가를 가져가다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다도 돼요. 그래서 무엇을 복용했다 먹다도 되는데 여기서 약을 먹었다 이런 약을 복용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카티 그러면 당신 여자가 약을 복용했다 이렇게 하겠죠. 나와운은 약이에요. 나와운 약입니다. 그 다음에 까블라 깔릴린 앞에서는 바다 깔릴리 나왔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조금 뒤에 다시 전화할게요. 뭐 이렇게 조금 뒤에 전화할게요. 조금 뒤에 연락할게요. 했을 때 나왔죠. 바다 깔릴린. 이번에는 까블라 깔릴린. 조금 전에 이렇게 예주부 안 이하의 내용이 주어입니다. 이 윰키누 안그 마찬가지로 예주부 안 그러면 이안 이하의 것이 주어예요. 이게 주부가 뒤에 길게 나와요. 안 아드로사 뭐뭐뭐 나는 뭐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럴 때 야지부 안 아드로사 뭐 캐시란 리 아드홀라 뭐 자아미아. 대학교를 가기 자아미아탄 아드홀라 자아미아. 그러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할때안 뒤에 전체 내용이 주어고요. 이 전체 내용이 의무입니다. 이런 말이죠. 뭐뭐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루지 이는 앞에가 안 같은 것이 오면 이렇게 안이 오면 안타루지 이 그러면 당신이 돌아온다의 접속법이에요. 여자죠. 여성형. 무바키란 일찍. 무바키란 일찍입니다. 그래서 무바키란 일찍. 그 다음에 다스타리히나 쓰면 정상적인 직설법이에요. 당신이 타니까 당신이죠. 당신이 다스다리 쉬는 것을 요구한다. 당신이 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쉽니다 해서 이 장모음 뒤에 눈이 떨어져 나가서 다스다리히 그러면 앞에가 안 같은 표현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야쥐부 안 다스다리히 캐시란 많이 쉬는 것이 야쥐 의무입니다. 많이 쉬셔야 합니다라는 말쓸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뭐 안 다스타리히 쉬는 것이 뭐뭐입니다. 이렇게 아팔로 내가 뭐 했다. 아타타 야타라고 그랬죠. 미완료 동사에서 주어가 아타타 야타 아가 있으니까 1인칭 단수구나. 그죠? 그다음에 샤파는 치료하다, 낫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 샤파란 말은 일반적으로 좀 능동으로는 잘안 써요. 언제 쓰냐? 너 아프다고 들었어. 너 지난주에 보니까 많이 창백했었는데, 괜찮니? 슈피트, 났어. 다 났어. 했을 때 수동태도 씁니다. 치료가 되어졌어. 이렇게 많이 써요. 슈피트. 수동태로 많이 쓰는데, 동사로 쓸 때는, 이 샤파란 동사 쓸 때는, 알라가 낫게 해주신다라는 말로 쓸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알라가 낫게 해줘서 내가 치료가 되었어. 할때 슈피트라고 그러고, 샤파칼라, 샤파칼라, 알라가 너를 치료해 주시기를.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단어에서, 이 샤파야에서 나온 말이 무스타시판입니다. 종합병원. 무스타시파. 그래서 무스타시판 그러면 병원이에요. 자, 본문 1입니다. 수진이와 라일라의 대화입니다. 수진이 처음에 말을 시작했어요. 야, 라일라야. 엽두 안나키 마리다툰. 엽두 안나키 안나 뒤에

주어가 무슨 격으로 왔어요? 목적격으로 왔다. 항상 얘기하죠.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그러니까 무슨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눈에 셔터가 있는 요 표현들, 접속사가 안나든, 그것이 인나든, 또는 리안나든, 또는 라킨나든, 앞에가 뭐가 됐든, 라킨나든, 이렇게, 라킨나든, 전부 다이 끝에가 눈에 셔터 있는 이 표현들은 뒤에 전부 다 주어가 오는데, 동사가 아니라 주어가 오는데, 명사가 오는데, 목적격 주어가 옵니다. 주격 주어가 아니라 목적격 주어가 와요. 그래서, 아, 이아브두 안나키, 너는 마리다툰, 아픈 것으로 보인다. 네가 아프다는 것이 보인다니까, 너 아파 보인다. 라는 말이죠. 마다 아인다키, 마다 아인다키,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니? 무슨 걱정이니? 아, 무슨 뭐, 어디 아픈 데가 뭐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다 아인다키, 이렇게. 아, 이게 마다 아인다키면, 여기 발에 뾰루지 있어요. 여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할때 보통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앤디, 바르트, 감기 걸렸어요. 앤디 주캄, 콧물 감기, 뭐, 기침 감기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할 때, 마다 앤다키 쓸수 있습니다. 앤다키 썼으니까, 앤다는 그대로 있고, 키가 있으니까,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했으니까, 나에겐 무엇이 있다. 앤디, 답은 앤디죠. 마다 앤다키 했으면 앤디로 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앤디 소다 운 샤디둔. 심한 두통이 있어. 언제부터? 몬도 사바히. 몬도 사바히는 아침부터 두통이 심해. 우리말로 하면 아침 이래로 심한 두통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막 번역이나 통역을 했어요. 아침부터 심한 두통이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아침부터 머리가 많이 아파요. 또는 두통이 심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를 하다 보면은 그대로 번역이나 통역을 하면 조금 어색하게 들릴 때 있어요. 왜냐면 그 말하는 방법이 우리말과 외국어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처음에는 아침 이래로 심한 두통이 나에게 있어요. 라고 해놓고 아침부터 두통이 심해요라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을 한번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수진이가 할 아하티 너와 안 약 먹었어? 정관사 없죠. 무슨 약인지 몰라. 할 아카디 나와 안 그런데 아팠어요. 근데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먹는 약, 이 사람한테 잘 드는 약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약인지 몰라. 그러니까 무슨 약인지 모르니까 할 아카디 나와 안 약이라는 종류를 아무거나 하나 한 가지 먹었어? 뭐 머리 아프다는데 두통이 심하다는데 어떤 약이든 먹었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일라가 나암 그래, 아카투 다와 안. 어떤 약인가는 먹었어. 그죠? 정관사 안 붙이고 했죠. 근데, 아카투 다와 안 까블라 칼릴린. 어떤 약인지 서로 모르고 그냥 약 먹었어? 두통약 먹었어? 두통약 중에 한 가지를 먹었어? 이렇게 했어요. 까블라 칼릴린. 조금 전에 먹었어.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팠을 때, 너 아파 보인다? 야, 너 안나키 마리다 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아하다 다와 안, 약을 먹다. 뭐 이렇게, 약을 몇번 먹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수진이가, 이단, 그렇다면, 야주부 안타르주에이 일랄 베이트. 야주부 안타르주에이 일랄 베이트. 그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의무이다. 너 집에 돌아가야만 해. 언제? 무바키란, 일찍이. 너좀 일찍 집에 가야겠다. 조퇴라든지 아니면 뭐좀 빨리 서둘러서 일찍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 예주부 안타르지에 일랄 베이틱 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무이다. 무바키란 일찍. 그러니까 일찍 집에 가야만 해. 너 일찍 집에 가야겠어. 이렇게 그 권유가 아니라 그럼 그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우아타사리히 케시란 안 뒤에 접속법이 왔어요. 그죠? 눈이 떨어진 접속법. 그리고 쭉 가다가 또 와가 있고 또 접속법이 왔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안타르지이와 안타스타리히. 여기 안이 이 안의 영향이 이동사와 이동사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랍어로는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써놓고 한국말 할 때는 그럴게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스위치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수진이가 샤파키 엘라후, 샤파키, 앞에서 샤파란 말이 나왔어요. 샤파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 뒤에 지금 목적어가 키가 나왔어요. 샤파키. 그럼 이런 목적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두 개가 붙으면 이 알리프 막소라라고 하는 이 막소라는 알리프 장모음의 한 종류예요. 그죠? 알리프 장모음의 한 종류인데 이 뒤에 뭔가가 다른 글자가 오면 이 글자 특성상 알리프 맘두다로 변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알리프 장모음 똑같아요. 아, 샤파 똑같죠. 여기도 샤파 똑같아요.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리프 막수라가 맘두다로, 알리프 맘두다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일자 모양의 알리프로 변했습니다. 샤파킬라후, 알라가 치료해 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이라고 했는데 표현은 치료해 주었다예요. 이 기원문, 이런 게 기원문이라 그래요. 이제 이슬람 쪽에 되게 많아요, 이런 게. 기원, 뭔가를 기원하는 말인데, 이제 알라가 보통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가 복 주시기를. 뭐 이렇게. 알라가 복 주시기 그러면 이제 바라카 라우 피크, 바라카. 과거 동사예요. 알라가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알라가 복 주시기를인데,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그 답하는 사람은 미완료로 답해요. 그러니까 완료로 기원을 하고, 그 답에 대한 답은 또 미완료로 해요. 이게 정형화된 패턴인데, 그러니까 샤파킬라 할때 알라가 너를 치료해 주시기를이라고 해놓고 완료 동사 썼어요. 왜 그러느냐? 알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알라에게는 이 동사의 시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 과거형을 써도 현재형을 써도 다 똑같아. 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가 너를 치료해 주셨다가 아니고 치료해 주시기를 이라고 기원하고 비는 거죠. 그래서 기원문에 쓰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샤파킬라후. 라일라가 이것에 답이 이제 있는데 이슬람식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슈크란 고마워 야 수진 고마워 수진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샤파킬라 했어요. 그러면 고마워 수진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수진은 수진이가 샤파킬라 했으면 수진은 이제 무슬림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수진은 이슬람식 표현을 썼으니까 라일라는 어쩌면 그 수진이가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너 알라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했는데 슈크란 했으면 그 아는 거예요. 아, 당신은 나한테 뭐 복을 비는 그 이슬람식으로 기원을 했지만 나는 당신이 무슬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슬람식으로 답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답 슈크란을 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표현 연구입니다. 파스티삐가 진찰인데 이게 좀 어렵죠. 파스티삐.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 띠뿐 알아요. 띠. 띠분. 띠뿐은 의 치, 뭐야? 그 의료예요. 그래서 의료가 띠인데 여기서 보면은요. 무스타시판 아까 샤파킬라 할때 샤파 있죠. 샤파. 그 단어에서 시평 동사의 파생형입니다. 그래서 무스타시판 그러면 병원이에요. 병원. 그러니까 치료를 요구하는 곳 이런 거 치료를 요구하는 곳. 치료를 요구하는 곳. 바비분 딥 해갖고 딥은 파스는 검사고 딥비가 의료예요. 메디칼인데 딥 했으면 이게 이제 그 의료잖아요. 그 딥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비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의사라고 그래요. 여자 의사는 따비 바툰 이렇게 되겠죠. 따비 바툰. 그다음에 소다운 나왔었죠. 두통. 나와운 약인 거 나왔어요. 사이달리윤, 사이달리윤은 사실은 조금 여지가 있는 말인데 원래는 사이달라니윤 이렇게 써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사이달라니윤 이렇게 쓰면 약사예요. 여기도 약사죠. 근데 사이달리윤 쓰고 사이달리아툰 쓰면 이게 여자 약사인지. 이게 약사가 남자, 여자인지, 여자 약사인지, 약국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혼동되죠? 그래서, 사이달라니윤 쓰면, 남자 약사, 사이달라니아툰, 사이달라니아툰, 사이달라니아툰,

그럼 여자 약사. 약사할 때 이걸 라니, 아니가 또 추가된 거죠. 이렇게 아니가. 추가가 돼서, 아, 이렇게 사람을 나타낸 표현 중에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달라니, 사이달라니아툰. 이러면 약사들인 거예요. 사이달리윤. 물론 약사로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성용입니다. 사이달리아툰이면 이게 약국인지 여자 약사인지 모르는 거죠. 사이달리아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는 아까 했죠. 환자는 마리둔이에요. 마리둔. 환자는 마리둔이고 여자 환자는 마리다툰이에요. 이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을 갖다 뭐라냐면 마라둔이래요. 마라둔. 그러면 이게 병이에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마리둔. 여성용은 마리다툰. 이 병을 돌보는 사람 무마르리둔 그러면 병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이 연관된 거예요. 병, 환자, 간호사. 그다음에 주캄은 감기죠. 그죠? 기침 감기할 때 주캄이에요. 그다음에 하라라툰 하라라는 열입니다. 하라라 나라죠. 하라라는 온도예요. 하라라티 알리아툰. 내가 온도가 좀 높은 것 같아. 체온이 높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하라라툰이에요. 알라준 치료고요. 파하순 검사입니다. 저 위에 파하스 있죠. 파하스티피 검사예요. 파하스. 그래서 파하스 그러면 검사고 알라준 치료입니다. 이런 식의 기본 표현들 중에서 사실은 여러분은 마리둔 따비분 이 정도 알면 될것 같아요. 마리둔 따비분. 많이 알면 사이달리윤. 사이달리온, 예를 들면 사이달리아툰 약국, 요 정도 알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만 이아다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아다툰 이게 클리닉인데 우리도 치면은 동네에 있는 소아과, 내과 뭐 이런 과 있죠. 이게 전부 다 이아다툰이에요. 작은 병원들, 1차 진료소, 2차 진료, 3차 진료소가 돼야지. 아랍어로 무스타시파입니다. 이거는 종합병원급이죠. 그래서 무스타시파 그러면은 소아과, 내과, 뭐 이런 정형외과 이런 게 아니고 전체과가 다 있는 거. 그게 무스타시파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이 에야다를 안 배울 수가 없는 게 기본 어휘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동네 소아과, 내과 같은 그런 이제 그 진료소고 또는 병원이고 저거는 종합병원이다. 무스타시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인 것 같다. 얍두 해놓고 내 눈에 보인다니까 보이는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안나가 쓰인 겁니다. 얍두 안나 현실이니까 얍두 안나카 따바누 지쳐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불편해 보인다. 사람이 불편해 보이는 건 뭐예요? 어디가 아파 보인다도 되죠. 많이 가서 그러니까 너 굉장히 편찮아 보인다. 너 편찮아 보여. 굉장히 불편해 보여. 편찮아 보여. 어디 아프지?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야부도 안나가 다바누 짓단 했습니다. 야부도 안나. 안나 이하가 보인다, 내 눈에. 야부도 안나 엄마후. 그의 어머니께서 마리다툰. 편찮으시다고, 편찮으신 것이, 그의 어머니 편찮으신 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그의 어머니 편찮아 보이신다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 뭐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내 눈에 보기에 그 친구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 같아. 어머니 편찮으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이럴 때 이압도 안나 목적격 주어 움마후 목적격 주어가 와야 된다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연구에서는 마다 아인다키는 지금 이 교재에서는 마다 비키 썼는데 마다 비키와 마다 아인다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다 아인다키는 너한테 뭐가 있어? 라요. 너한테 뭐가 있어? 두통이 있어? 어디 뭐, 그럼 어디 뭐, 어디 뭐 잘못된 곳이 있어? 어디 뭐 다리를 뭐 삐었어? 뭐 이런 걸 물어볼 때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병이 뭐야? 이렇게 되는데 마다 비키는 너왜 그래? 너 이상한데? 너 좀 행동이 이상한 것 같아. 마다 비키. 너왜 지금 이렇게 반항적이야? 마다비키 이렇게 쓸때 쓰는 말이에요. 마다비키가 당신 어디 아픈가요로 쓰지는 않아요. 너좀 삐딱한데? 너왜 그래 오늘? 뭐 이렇게 너 오늘 공부하기 싫어? 뭐 학원 안 가고 싶어? 뭐 학교에서 뭐 공부하는 거 포기했어? 마다비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느낌이 다른데 이게 이제 그 문자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지필진들이 이렇게 쓴것 같은데 이거 같은 거 아닙니다.

네, 잊어버리세요. 마다 에인다 키가 맞는 말이고, 마다 비키는 너 오늘 왜 삐딱하니? 너왜 그래? 뭐 이런 말이에요. 마다 에인다카 야 카리무 카리마, 너 오늘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니? 뭐 걱정이 있니? 어디 아프니? 뭐 이런 거죠. 마다 에인다카. 이건 가능해요. 에인디 쑥함은 샤디둔. 어우, 기침 콧물이 엄청나요. 콧물 감기, 기침 감기. 예를 들면 어떤 그 약을 보는데, 처음에 나도 유학 가기 전에 몰랐어요. 같은 약인데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 약이 있고 분홍색 약이 있어요. 그래서 약이 똑같은 거 아닌가 봤더니 분홍색 약은 먹으면 졸립고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기침을 안 하고 콧물만 난다? 그러면 뭐 목이 칼칼하다? 그러면 노란색을 주고 뭐 이렇게 약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제품인데 병 모양 똑같은데 그 겉에 이제 그 표만 겉에 이제 그 표에 그 색깔만 분홍색하고 이제 저기 저그 노란색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먹으면 졸리는 거, 먹으면 안 졸리는 거. 뭔 차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먹으면 콧물이 급치고 기침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감기 증세에 낫는 거다. 그랬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콧물 감기 뭐 기침까지 하는 걸다 쓰는데 학교에 이제 보건소에 갔더니 그걸 구분해서 주더라고요. 학교에 이제 병원 갔더니 그래서 아인디 주캄 그럼 주캄은 콧물 감기가 있는 거죠. 이제 기침 감기 있는 거예요. 샤디둔은 심한 기침 감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쇼르 비 알람인 알람이 통증이에요. 알람. 그래서 아인디 알람 피 라시 머리에 통증이 있어요. 뭐예요? 두통이 있단 말을 두통이란 단어가 어려워요. 수다운이 어려우니까 아인디 수다 하면 되는데 아인디 알람 피 라시 아인디 알람 피 야디 손에 통증이 있어요. 아인디 알람 피 리줄리 다리에 통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길게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나의 머리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통증을 느끼는 게 뭐예요? 두통이겠지. 설마 뭐그 뇌에 뭐 염증 뭐 염증이 있거나 뭐 그런 뭐 아니 뭐그 뇌염이거나 뭐 이렇게 큰 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통증이 있어요. 아, 좀 머리가 띵하네. 아프네요. 이렇게 말할 때 수다운 대신 쓸수 있는 말. 에인디 수다운 대신 아쇼르 비 알라민 페라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야주부 안 앞에서 얘기했는데 안 이하의 내용이 의무이다. 야주부는 이 야주비라는 말은요, 와자바에서 왔어요, 와자바. 와자바에서 의무란 말이 뭐냐면, 와주비란 말이 의무예요, 와주분. 이 의무인데, 의무로 해야 한다라는 뜻을 야주비라고 써요. 그래서, 와자바에서 이것을 3인칭 남성으로 쓴다면, 야우쥐부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야와 우가 겹치니까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건알거 없지만, 야주부 안타다바. 너는 가야만 해. 어디로? 일라따빕 의사에게 가는 것이 의무이다. 너 의사한테 가야 해. 너 지금 큰일 나. 이렇게 아프다가 이렇게 할 때, 야주반 타다바 일라따빕 야주반 타슈라비 마시는 것이 네가 마시는 거 여성용이에요. 네가 마시는 것이 의무이다. 뭐를 마셔요? 야주반 타슈라비일마 케시란. 그럼 예주반 타슈라빌 마 케시란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그것이 의무이다. 너 물을 많이 마셔야만 해 이렇게 쓴 말이죠. 이렇게 말할 때 예주반 타슈라비 장모음이에요. 그렇죠? 장모음이죠. 그다음에 알이 와서 또 여기가 정관사가 발음되지 않은 알리프가 있어요. 그러면 붙여서 읽을 때 타슈라빌 마가 안 되고 타슈라빌 마 짧게 말합니다. 타슈라빌 마. 그래서 발음할 때는 이 장모음이 약간 줄어들어서 예주반 타슈라 빌마 그러면 아 타슈라 비니까 여성형이구나 예주반 타슈라 발마 그러면 남성형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예주반 타슈라 빌마 캐시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의무이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해. 예주반 우다키라 나는 공부한 것을 기억해야 해. 우다키라는 공부했던 것 배운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냐면 복습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우리말로 공부하다라는 말도 괜찮아요. 야지번 우다키라 도루우시 나의 공부를 다시 상기시켜야 돼. 공부를 다시 복습해야 돼. 뭐 언제요? 꿀라 야우민 매일. 나는 매일 복습을 해야만 한다. 이 사람 뭐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는 매일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야즙습니다. 그러면 왜 타즙을 안 씁니까? 타즙은 뒤에가 남성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남성형. 그래서 실제로 여성형이면 타즙도 될수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오니까 이것이 남성형으로 간주가 돼서 야즙, 야즙, 야즙 항상. 윰키누도 많잖아요. 윰키누, 윰키누, 윰키누도 그래서 윰키누예요. 툼키누 왜안 됩니까? 되죠. 뒤에 여성형 주어가 오면. 그렇죠. 문장이 올 때는 윰키누, 또 여기서는 야즙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복을 아까 쾌유를 바랍니다. 아까 그 기원문이라 그랬죠. 샤파칼라, 샤파킬라 이러면 당신을 낫게 해주시기를 이런 표현입니다. 이슬람적인 이슬람의 기원문 표현이에요. 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 제일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아나 따바누 나는 불편합니다. 어딘가 나 불편해요. 나 편찮아요. 나 아파요. 나는 지쳐요. 이렇게 할때 따바누 씁니다. 지쳤단 말도 괜찮고 불편하다, 몸이 아프다라는 말도 따바누 쓸수 있어요. 아나 마리돈 나는 아픕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아파요. 또는 나는 환자입니다. 아인데 소다운, 소다운 그러면 두통이 4개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되겠죠? 카이파 시하투카, 당신의 건강은 카이파, 어떻습니까? 카이파 시하투카,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카이파 하루카하고 바꿔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카이파 하루카, 카이파 디라사투카, 공부는 어떠니? 카이파 시하투카, 건강은 어떠니? 카이파 우스라투카, 가족은 어떠시니?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갖고 길게 인사를 하는데, 그긴 인사말이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인사를 길게 해. 정신없어. 막 그런 게 아니라, 인사를 길게 해야지 친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어떤 종족은 땡볕에서 인사, 코, 이렇게 비비면서 인사하다가 되게 지쳐 보이는 그런 사람을 봤는데, 이게 이제 인사가 길수록 친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된 겁니다. 카이파시 하투카, 너의 건강은? 카이파, 어떠니? 아쇼르비 알람, 통증을 느낍니다. 어디에? 피 바하리, 바하르는 등이에요. 등에 통증을 느낍니다. 피 바뜨니, 배에 통증을 느낍니다. 피 리줄리, 내 다리에 통증을 느낍니다. 피 야디, 내 손에 통증을 느낍니다. 피 라시, 내 머리에 통증을 느낍니다. 이렇게 아무 데나 붙이면 되죠. 그래서 아쇼르비 알람 뒤에다가 피 해놓고 그 장소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 표현 쓸수 있고요. 어디카다와 그약 당신이 달라고 그러는 그 처방전 갖고 온약 있죠? 의사가 처방해 준그 약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 약을 드릴게요. 그 약이 뭔지 모르지만 약 드릴게요. 이럴 때 호드는 명령형이 호드예요. 호드에다가 원래 스쿤이었는데 뒤에 정관사가 와갖고 발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스쿤인 거예요. 이 스쿤과 이 스쿤이 만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떨어지거나, 하나가 생략되거나, 아니면 하나가 조성모음을 갖거나. 근데 생략될 수가 없으니까, 호디더와가 됐죠. 호디더와. 호드에서 코디가 됐습니다. 호디더와, 살라스 마라틴 야우미안. 하루에 매일 3번 그 약을 드세요. 약을 하루 3번 복용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다나왈, 그러면 드세요. 이건 식사하세요예요. 다나왈, 하다더와, 이 약을 드세요. 뭐예요? 바달 아클리.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바달 아클리. 식후에 약을 드세요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정리. 본문 2의 단어 정리입니다. 아쇼르비, 그럼 나는 무엇을 느낀다? 아픔을 느낀다? 아쇼르비 알라민. 이렇게. 아쇼르비 알라민. 알라민 통증인데 통증을 느낍니다. 아픕니다예요. 피 봤더니 나의 배에서 아픕니다. 또는 아파하스는 내가 검사합니다. 내가 진찰하다. 아파하스 검사합니다. 아우왈란 우선 처음에 이런 말이죠. 우선 먼저 아시프는 내가 약을 처방한다,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프. 그다음에 마르라탄 그러면 몇 번, 몇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살라사 마라틴 그러면 3번, 야우미안 하루에 3번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아호드는 지금 여기서 아하다란 동사 뒤에 아하다 동사 뒤에 앞에 미완료 동사 주어가 아가 붙었어요. 그러면 아으호드

아호 누가 돼요? 아호. 아호가 되는데 같은 글자가 두 개니까 어떻게 해요? 붙여서 이렇게 갈매기 모양의 예, 샷 맞다를 써갖고 아호드가 됐습니다. 아호드 이렇게 쓰면 내가 테이크한다, 내가 약을 복용한다, 또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되죠. 아호드 내가 약을 복용한다. 그다음에 아클 바달 아클 그러면 식후에 식사하고 나서 야우미안 매일 야우미안 그다음에 하드론 알겠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하드 이럴 때 쓰는 말이죠. 하드. 더빕과 마리드의 대화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대화예요. 볼까요? 마다 아인다크.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죠? 웬일이십니까? 어떻게 뭐 오셨습니까?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알 마리드가 아쇼르비 알라민 피 바트니. 복부에 나의 배에 통증이 있어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 종류가 많죠. 소화가 불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빠르게 먹어서 가스가 차갖고 속이 뻑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더 위험한 병도 있죠. 뭐 간이 나쁘거나 뭐 신장이 나쁘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슈르비 알라민 피 바트니 아이고 배가 아픕니다. 아따비비 문두 마타 언제부터 다슈르빌 알람 통증을 느끼셨나요? 배가 아프다니까 언제부터 통증을 느끼셨나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이런 말을 갖다 이렇게 합니다. 문두 마타 타쇼르비 알람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칼 마리두가 문두 라일라티 암시 어제 라일라 어제 밤부터 그러니까 지금 의사한테 온그 바로 전날 밤 밤부터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문두 라일라티 암시 예 그러면 어제 밤부터 사 아파숙 사 카가 아파스에 같이 붙어 있어요. 사처럼 한 글자짜리 단어, 전치사가 많고, 전치사, 와, 파, 뭐 이렇게 있죠. 리, 이런 것들은 뒤에 붙죠.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사도 한 글자짜리니까 뒤에 오는 단어에 붙여 썼습니다. 그래서 사, 아, 파, 하, 수. 그 다음 뒤에도 전미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이렇게 뒤에 붙죠. 그래서 이 짧은 요 어절은 하나, 둘, 세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세 단어가 마치 한 단어의 형태처럼 붙여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랍어가 이런 게 이제 앞에 붙고 뒤에 붙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의 unhappiness 그러면 on과 this가 붙으면 그거는 어떤 한 개의 딱 의미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단어가 다른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아우알란 우선 검사를 해볼게요. 진찰을 해볼게요. 와사 아시프 아시프 약을 처방하겠습니다. 아시프 라카 다와안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검사해보고 약을 처방할게요. 뭐 이런 말이에요. 한 마리드가 환자가 캄 마라탄 몇번 캄이라는 말은 몇번 이럴 때 쓰는데 몇 명의 아들 캄 왈라단 아인다크 너에게는 애가 몇 명이니 캄 왈라단 캄 키타반 아인다크 너에겐 책이 몇 권이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캄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 캄 뒤에 비한정 정과수 없고 단수 그리고 목적격 이렇게 오는 것이 몇번캄 왈라단 아들이 몇명 애가 몇명캄 키타반 책이 몇권 이렇게 된 표현이죠. 그래서 캄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옵니다. 캄 마르라탄 아호더다와 그 약을 내가 복용해야 합니까? 복용합니까? 필야우미 하루에 그 약을 복용합니까? 몇번 복용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살라스 마라틴 세 번이죠. 세 번. 이게 세 번이죠. 세번 야우미안 하루에 매일같이 세 번. 언제? 마달 아클리 식후에. 식후 하루 세번 이런 말이에요. 이세 번이란 말이 마라틴에서 마라, 그러니까 살라스 마라틴 여기 이제 살라사네요. 살라사 마라틴 했는데 이 마라틴의 단수가 뭐냐면 마라툰이에요. 마라툰 무슨 단어예요? 여성형이죠. 이 뒤에 오는 단어의 단수가 여성형이니까 앞에 오는 숫자 이 숫자에는 어떻게 돼요? 타마르부타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 뒤에 오는

단어에, 연결된 뒤에 오는 단어에 단수형을 보면 그 단수형에 타마르부타가 있으면 숫자는 반대로 없는 걸 씁니다. 좀 복잡한데 딱 좋은 방법은 함사트 쿠투빈, 함사트 쿠투빈 하나 외우세요. 책 다섯 권. 어려워요? 살라사트 쿠투빈, 책 세 권. 나머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사와 일반 명사 연결형을 쓸 때 이 단어의 그 반대성이 아니라 이 뒤에 오는 단어의 단수의 반대성,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살라사 마라틴, 하루 세 번, 야우미안 바드라클, 식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알마리두가 하드론, 예 알겠습니다. 하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은 알겠습니다. 슈크란, 감사합니다. 야 독톨, 의사 선생님, 박사님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하죠. 야 독톨, 선생님. 야 뒤에 독토르라고 나왔죠. 정관사 안 붙이고 독토르를 하는데 이 단어는 비한정이 아니에요. 한정 목적격이에요. 이런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야 뒤에 오는 말이 형태만 쓸 때만 비한정으로 쓰는 거지 이건 비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비한정이 아니다. 이 뒤에 만약에 수식어가 온다면 정관사 붙어야 돼요. 뭐 알카림 이렇게 정관사 알카림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친절하신 선생님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야 녹토르에서 녹토르가 정관사 안 붙었으니까 비한정이다? 아닙니다. 한정입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신체 부위. 알지스에서 신체 부위가 짝을 이루는 것. 신체 부위가 두 개가 있는 거 있죠. 팔, 눈, 귀, 다리. 두 개씩 있는 거는 뭐라고요? 여성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형 단어들도 있고 하나밖에 없는 거. 배, 등, 머리 이런 건 하나 있어요. 혹시나 머리가 두 개 이렇게 있으면 골치 아픈데 머리가 하나 있으니까 남성형으로 씁니다. 한번 볼게요. 라, 순, 머리, 남성형. 오드는 귀입니다. 쌍을 이루고 있죠. 짝을 이루고 있죠.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죠? 그 다음에 서드, 가슴. 하나죠. 남성형, 야드, 야드가 양쪽에 있죠. 이것도 여성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와즈, 얼굴 하나 있죠. 남성형, 팜, 입 하나 있죠. 남성형, 캣프, 어깨가 두 군데 있죠. 여성형, 니라오, 팔, 여성형입니다. 니라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갖다 팔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이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가 그 부위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 팔, 어깨 전부 다 여성형이에요. 왜?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니까. 그 다음에 코, 암프, 암프 하나죠. 남성형. 그 다음에 깔브, 심장 하나. 박지성 선수가 뭐 심장이 두 개인 선수다 그랬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문학적인 표현 또는 뭐 아주 어떤 칭찬을 말하는 거고 쉴 새 없이 뛰는 선수 이런 느낌이고 실제로 심장은 한 개예요. 그래서 깔 그럼 심장 한 개 남성형. 다할 등 한 개 예, 남성형. 까담 발 양발이죠. 두 개 있으니까 여성형. 예. 아인 눈입니다. 눈도 두 개니까 여성형. 할크는 목 뒤에 목 구멍이죠. 이것은 하나니까 예, 남성형. 맞든 배 남성형. 리줄 양다리죠. 다리가 양쪽에 있으니까 두 개니까 여성형입니다. 신체에서 중요한 건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형태가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언제 물어보냐? 다음 표현에서 수식이 제대로 된 것을 골라라 해놓고 그러니까 아이눈 쥐밀라툰 아이눈 쥐밀라툰 쓰면은 아인이 남성형 같이 보이는데 뜻은 모르면 그렇죠. 그렇지만 눈이라는 것은 두 개구나. 여성형이구나. 쥐밀라툰 아이눈 쥐밀라툰 맞는 표현이에요. 왜? 수식어가 여성형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남성, 여성형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신체의 기관들은 모두 여성형으로 쓴다. 네. 그 다음에 아쇼르비 나는 무엇을 느낀다. 아쇼르비 알람 통증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쇼르비 사하다 행복도 느끼고요. 아쇼르비 허슨 슬픔도 느끼고 다 느껴요. 느끼는 게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병원이니까

아슈르비 알람, 아프다, 아픔을 느낀다. 아프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피 서드리, 서드르는 가슴이죠. 내이 흉부에 통증을 느낍니다. 흉부에 통증을 느끼는 거는 좀 위험 신호죠. 빨리 응급실 가야 되는. 자, 타쇼로 파리다 투. 파리다는 여자 이름이에요. 파리다. 타쇼로 파리다 투비 알라민. 통증을 느낍니다. 어디에? 피 가다미하. 그녀의 다리죠. 그녀의 발. 아니, 발이죠, 발. 꾸라트 까담 할때그 축구의 그 축이죠. 그래서 발에, 그녀의 발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 발이 아픕니다. 파리다는 발이 아픕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발에 통증을 느낍니다. 뭐 이렇게 말안 하고 발이 아픕니다. 하면 될것 같아요. 문수마타, 마찬가지로 문수마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쭉 지금까지. 그러니까 3년 전에 이게 아니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는 걸 문두를 써요. 자, 문두 마타 타쇼리나 빌 알람. 타쇼리나 2인칭인데 타니까 2인칭인데 이나가 있는 거 보니까 여성용이에요. 언제부터 당신은 느꼈습니까? 알람. 통증을 느꼈습니까?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문두 마타 타드루스 루가탈 아라비아타. 언제부터 아랍어를 공부했습니까? 문드마타 다라스타, 문드마타 타드루스, 문드마타 다라스타 이렇게 다라스타 왠지 과거형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드마타 다라스타 언제부터 공부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드마타 타드루스는 언제부터 공부합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죠? 네, 문드마타 타알라무 아시바하타. 그러면 수영을 언제부터 배웁니까? 아, 그러면 이건 미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배운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 안 배웠는데, 수영 언제 배울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수영을 이미 배운 사람이 언제부터 배울 겁니까? 는좀 그렇죠. 그래서 두 개는 의미상으로 언제부터 아랍어를 공부할 건가요? 미래에 표현하기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영을 언제부터 배울 건가요? 둘다 미래 시제로 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살라사투 아이야민 살라수 마라틴. 앞에 설명했죠. 이렇게 수사는 3부터 10까지는 뒤에 뭐가 와요? 뒤에 복수 소유격이 오죠. 복수 소유격. 복수 소유격이 오는데 단어의 복수 소유격이 어떤 형태인가 보겠습니다. 아이야민 그러면 아 이거 야움의 복수예요. 야움의 복수니까 아이야미 아니고 야움에 대한 반대성. 야움은 그럼 야움은에는 타마로 붙다가 없으니까 살라사투 마라틴에서 마라툰에서 타마르부타가 있으니까 단수에 타마르부타가 있으니까 여기 타마르부타가 안 쓰는 거죠. 살라수 마라틴 이렇게 반대로 수가 뒤에 오는 단어에 단수형의 반대성을 갖는다. 복잡한데 외우세요 몇 개만. 알랄 막타비 그럼 책상 위에는 함사투 쿠투빈 이걸 외우세요. 함사투 쿠투빈 5권의 책이 있다. 함사투 쿠투빈. 왁살투 일라 오마나. 나는 오만에 도착했어요. 문두 함사티 아야민. 5일 전에 오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라부 꼬라탈 까담. 알라부 꼬라탈 까담이 축구를, 그러니까 발공이니까 축구를 나는 합니다. 몇 번? 살라스 마라틴 필 우스부아. 그러면 일주일에 세번 축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와 3에서 10까지 숫자와 뒤에 오는 단어들의 그 연결 형태를 어떻게 쓰는지를 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에 이슬람 관용 표현인데 아랍어를 하다 보면 이슬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랍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슬림들 전파 활동이냐, 선교 활동이냐 그러는데 그건 절대로 오해고요. 아랍어는 또 다른 세상을 여는 새로운 어떤 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여러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슬림이 아니니까 무슬림일 경우에 쓰세요. 비스밀라히. 그러면 알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다는 말을 생략한 거예요. 내가 알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또는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흐마니. 대고 알리프요. 라흐마니 라힘.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내가 시작합니다.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아브다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내가 시작한다. 인샤 알라.

인샤알라는 무슬림들이 항상 쓰는 미래 시제에 대한 막연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걱정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 내일 2시에 만나자. 인샤알라. 못올 수도 있어요. 일부러 늦는 건 아닌데 오다가 버스를 탔는데 마침 버스가 빵꾸가 났어요. 버스가 잘못됐어요. 사고가 났어. 그럼 못올 수도 있는 거죠. 늦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인샤알라가 그런 말이에요. 알라가 원하신다면 2시에 만나자. 만약에 알라가 원하시지 않으면 좀 늦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마샤알라후, 알라가 원하시는 그것. 이 샤는 과거 동사예요. 완료 동사라서 알라가 원한 것인데, 여기서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알라가 원하시는 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알라니까 알라가 원하시는 것 해서 정말 잘했다를 쓸때 있겠습니다. 샤파칼라, 그럼 알라가 당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샤파훌라, 알라가 그를 치료해 주시기를. 샤파할라, 알라가 그녀를 치료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원문 쓰는 때도 이슬람 표현들을 씁니다. 아, 병원, 약,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과 좀 멀었으면 좋겠는데 꼭 써야 된다면 아주 기본적인 용어만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버물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15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된 내용 문제 이제 풀어볼 거고요. 오늘 드디어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항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운동량, 충격량 문항 마무리 먼저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18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9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C를 향해서 운동을 합니다. 자, A, BC의 질량은 각각 라지 M 그리고 MM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A, C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특정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를 반드시 활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게 무엇이었어요? 맞아요. 상대 속도였습니다. 상대 속도.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구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기울기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는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4분의 4니까 1.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초와 3초일 때 이 AC 사이의 거리가 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A가 B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B하고 C는 정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먼저 충돌을 하게 될 거고, 언제? 1초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B는 C하고 언젠가는 이제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게 언제냐면, 그렇죠. 3초일 때. B와 C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초일 때, B의 속력은 2m/s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A는 B하고 4m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1초일 때 A하고 B가 충돌을 꽝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1초 동안에 그렇지 4m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A의 속도가 충돌 전 A의 속도가

4m/s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A 프라임, 그러니까 충돌 이후의 속도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그래프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A하고 C 사이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 나와 있으니 기울기가 상대 속도임을 알수 있잖아요. 자, A, B 충돌하고 나서 A, C 사이의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C에서 A의 속도를 뺐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A는, 그렇지, 충돌 이후에 2m/s여야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C는 이제 계속 정지 있는 상태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A와 B 사이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충돌 전 속도는 4, 그러니까 4 라지 m 더하기 0은 충돌 이후에 A의 속도는 2, 그러니까 2 라지 m 더하기 질량 m에다가 충돌 후 B의 속도, VB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저 VB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B가 충돌을 꽝 하고 나서 이제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C한테로 쭉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AB가 충돌하고 나서 몇초 있다가 B하고 C가 충돌을 하게 돼요? 맞아요. 2초 있다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2초라는 시간 동안에 8m를 이동한 겁니다.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냐면 VB 프라임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 그렇지. 4m/s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4를 그대로 이렇게 넣게 되면 M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E small m이구나라고 정리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2초일 때 B의 속력은 2m/s이다가 아니라 4여야 하겠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충돌 이후에는 B는 4여야 합니다. 속도가.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니은, 라지 m은 E small m이다. 방금 관계식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초일 때 B의 속력은 1m/s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초일 때라고 하는 거는 B하고 C가 충돌한 이후 상황이에요. 충돌한 이후에 B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B하고 C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B의 질량은 m이고요. b는 4m/s의 속력으로 쭉 c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c와 충돌 전에는 4였어요. c는 정지에 있었고, 자, 충돌 이후에 b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 vb 2 프라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충돌 이후에 B하고 C가 이제 충돌하고 나서 A와 C 사이의 상대 속도가 1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들아 잘 봐봐. AB가 충돌하고 나서 A는 계속 몇 미터 퍼 세크로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2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와 C 사이의 상대 속도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C의 속도에서 A의 속도인 2를 뺐을 때 1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 C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맞아요. 3이 됩니다. 3. 그래서 여기에 3 곱하기 C의 질량 m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m을 다 이렇게 지웠을 때 VB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즉 B와 C가 충돌한 이후의 B의 속도는 1m per sec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두 물체 사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충돌했을 때 A가 충돌한 이후의 속도는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때는 이런 상대 속도 자료를 보고서 아, A하고 C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으니까 바로 A의 속도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볼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문제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8번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문항 1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번입니다. 22학년도 수능 13번 문항으로

나왔네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자, AB 사이의 거리입니다. 물체가 다행히도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고요? 상대의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꼭 체크를 해 두시고, 기울기를 바로 구해 보면 마이너스 4, 여기도 바로 구해 보면 4분의 10이니까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지? 자, 두 번째 줄, A의 속력은 충돌 전이 2m/s이고 충돌 후가 1m/s이다. 자, 충돌 후가 1m/s이다라고 하는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지, 방향은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섣불리 여러분들이 당연히 오른쪽 아닌가? 뭐 당연히 왼쪽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A와 B는 질량이 각각 ma, mb이고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을 합니다. 자, 충돌 후, 중요한 조건이겠죠?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A하고 B의 질량 B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개념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두 물체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될 때, 꽝 충돌을 하게 되면, 오른쪽이 B였죠? B가 A에게 가한 충격량의 크기랑 A가 B에게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그 크기는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곱한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럼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들이 1대1이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를 관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속도 변화량의 비가 2대1이었다라는 정보를 찾았으면 두 물체 사이의 질량비를 1대2다라고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거거든요. 얘들아, 질량비가 얼마야?를 물어봤어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를 찾아낸다면 질량비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속도 변화량에 초점을 두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상황을 볼게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A하고 B가 있는데 얘네들이 충돌하기 전에 속도가 있을 거고 충돌하고 나서의 속도가 있을 거예요. 자, 충돌 전은 A 같은 경우에 E에 해당이 되고요. 자, 충돌 전에 이때 충돌하겠죠.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뺐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B의 속도는 마이너스 2여야 하겠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충돌 후가, 즉 A의 충돌 후 속도가 1m/s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플러스 1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충돌 이후에 두 물체 사이의 상대 속도는 3입니다, 3. 그렇기 때문에 B에서 1을 뺐을 때 3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B는? 4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B에서 마이너스 1을 뺐을 때 3이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B의 속도가 2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경우부터 한번 따져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곱한 것과 같은데,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이들은 1대1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즉, 질량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속도 변화량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관계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때는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이때는 속도 변화량의 비가 마이너스 6이 아니라 플러스 6입니다. 그쵸? 크기만 보면 충돌 후 A의 속도가 플러스 1일 경우에는 속도 변화량의 크기 비가

1대6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를 들어서 6m, m 이렇게 나온다라고 세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즉 1대6이기 때문에 6대1의 질량비를 갖게 된다라고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의 그 마지막 조건에서 보면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B가 A보다 크대요. 자, 충돌 후에 속도가 나와 있죠? 충돌 후에 속도가 나와 있죠? 충돌 후에 질량 있어요? 질량 있어요. 자, 질량과 속도를 곱해보세요. 이 둘을 곱하면 6이에요, 6. 그쵸? 이 둘을 곱하면 4입니다. A가 B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조건에 모순인 상황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뒀을 때? 충돌 후 A의 속도의 방향을 플러스로 뒀을 때. 아,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3이 되었네. 이렇게 속도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4네. 아, 플러스 4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속도 변화량의 크기 비가 3대 4니까, 아, 질량비는 뭐 4m, 3m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3대 4이기 때문에 질량의 비는 4대 3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MA 대 MB라고 하는 것은 4대 3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에 대한 이 관계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우리 아마 그 전전 강의에서도 상대 속도와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의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상대 속도를 활용을 할때 이렇게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를 관계를 활용을 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풀 문제들에서도 이 관계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니까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더 연습을 해볼 건데, 그 다음 문항 12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우고 갈게요. 자, 120번입니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하여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나는요, 가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너무 지겹죠, 여러분들? 계속 나오니까.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라고 한다면 기울기를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 기울기의 의미는 그렇죠, 상대 속도. 자, 바로 구해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3.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벽의 충돌 직후에 B의 속력은 충돌 직전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조건이네요. 그리고 AB 질량은 MA, MB이고,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서 0이 되는 순간, 즉 1초일 때는 A하고 B가 충돌을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AB 사이의 거리가 이제 멀어집니다. 그럼 B가 벽을 향해서 가겠죠? 요 3초일 때는 B하고 벽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겠다 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요, A하고 B의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그러면 아, 질량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물체가 이제 충돌할 때 충격량의 크기가 같음을 이용한다면 질량과 운동량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 관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충돌할 때 같으니까요. 근데 지금 충돌하는 거는 A하고 B가 충돌하는 게 있고, B하고 벽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 A하고 B가 충돌을 할 때를 이제 볼 건데, 자, A, B 이렇게 해놓고, A 충돌 전의 속도, 충돌 후의 속도, A, B
각각 한 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1초 동안에 2m를 이동하게 되죠.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2입니다. B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A의 속도는 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충돌한 이후에는 B 같은 경우에는 이 충돌 이후의 속도를 뭐 V라고 한번 세팅을 해본다면, V. 그러면 A, B 사이의 상대 속도가 2분의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뺐을 때 2분의 3이 나오려면 A 같은 경우에는 V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 이제 더볼 건데, 문제 조건에 따르면, 자, 여기 밑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벽까지 추가해서 한번 볼 건데, 그 벽이 여러분들, B하고 충돌을 하게 될 때, V라는 속력으로 충돌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될 때,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라고 문제의 조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죠? 그쵸? 충돌 직전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가 마이너스 V로 바뀔 거예요. 그럼 B하고 벽이 충돌하고 나서 A, B 사이의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B에서 A의 속도를 뺐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려면 이때 벽과 충돌을 하고 있을 때 A의 속도는 마이너스 V에서 플러스 2분의 1이 되어야 여기에서 이걸 뺐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근데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거하고, 그러니까 AB가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도는 B가 벽이랑 충돌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두 값은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요구한 게 뭐냐면, AB의 질량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AB의 속도 변화량의 B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V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에 대한 식을 이렇게 두 개로 두고, 이두 개를 같은 값인 것을 파악했다면 등식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등식을 우리가 풀면 V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V 마이너스 2분의 3이 뭐랑 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V 더하기 2분의 1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V라고 하는 것은 2가 될 거고, V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구나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요 값이라고 하는 것이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는 1.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AB의 운동량의 그 변화량을 찾기 위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아니라 속도 변화량을 찾기 위해서 계산해 볼게요.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바뀐 거겠지. 그치? 그리고 0에서 1만큼 바뀌었어요. 그러면 1만큼 바뀐 거예요. 자, 이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를 보면 몇대 몇이냐면 5대 2임을 알 수가 있어요. 5대 2. 그러면 충돌할 때 충격량의 크기는 같으니까 질량비는 운동량의, 미안해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관계니까 2대 5여야 함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4번 2대 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충돌을 하게 될때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0번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다음 1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1번입니다. 문제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C가 운동을 하고 있고요.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B를 향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V로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B의 속력은 4m/s이고요. ABC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C 사이의 거리가 0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두 물체가 꽝 하고 충돌을 한 거겠지. 이렇게 먼저 충돌을 한 거예요. 자, 이때는 B와 C가 충돌을 한 거겠죠. 자, 그리고 BC 사이의 거리가 또 4초일 때 한번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맞아요. A하고 B가 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보면 0에서부터 7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를 찾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4초까지 그리고 4에서부터 7초까지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뭘 찾아야 되냐면 0에서 4까지의 A의 속도, 4에서 7 사이의 A의 속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해졌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B하고 C가 먼저 충돌을 하게 되니까 BC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와 C의 충돌 전후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B하고 C는 아주 땡큐 조건으로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BC가 충돌을 한다. 똑같이 2kg이니까 질량비가 1대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같은데, 그러면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를 반비례 관계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질량이 1대1이라고 했으니, 속도 변화량의 크기 비도 1대1이 나와줘야 해요. 그럼 결국에는 요 표만 잘 채우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B는요, 플러스 4였어요. 그쵸? 자, 그런데 B와 C가 충돌하기 전에 상대 속도는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 그러면 C가 얼마여야 B를 뺐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올까? 그렇지. 마이너스 2이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따라 A하고 C의 속력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A는 2m/s로 운동을 하고 있었겠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단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B는 충돌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자, BC의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질량하고 속도 다 곱해버리면 8,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8 마이너스 4. 그리고 B의 질량은 2. B의 속도는 뭔지 몰라요. VB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런데 C 같은 경우에는 충돌 이후에 상대 속도가 플러스 4니까 질량 2에다가 VB 플러스 4라고 한다면 우리가 VB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식 올바르게 세워졌죠? 그럼 요 값이 4인 거니까 약분해 볼까? 요렇게 2. 그러면 EV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VB 두개 써볼게요. EVB는 4 넘어가면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충돌 이후에 B의 속도가 마이너스 1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자연스럽게 채워지죠?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3.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뭐 해볼 거냐면, 이제 AB 충돌할 때도 있잖아요. AB를 한번 볼게요. A하고 B. AB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A는요, 충돌하기 전에 계속 2로 달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충돌 이후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속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B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상대 속도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자, C는요, 3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치? 속도가 3인데, BC 사이의 상대 속도가 2예요, 2. 그러면 C에서 B를 뺐을 때 2가 나와야 되는 건데, C가 얼마냐면 3이에요, 3. 그쵸? B의 속도는 충돌 이후에 알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2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충돌 이후에 B의 속도가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A의 충돌 이후 속도를 찾아야 되는데, 자, A는요, 여러분들 3kg이에요. B는 얼마냐면 2kg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B의 질량비가 몇대 몇이야? 그치, 3대 2라는 거죠. 자, 요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충격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봤을 때, 요 값이 1대 1이기 때문에 질량비가 3대이면 속도 변화량 크기의 비는 2대 3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근데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보니까 2만큼 변한 거예요. 그쵸? 그럼 A는 얼마만큼 변해야 되냐면 X만큼 변해야 되는데 그 B가, 잘 보세요. X 대 2가 몇대 몇이 나와야 돼요? 2대 3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3분의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에서 3분의 4가 빠지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3분의 2만큼 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AB가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도가 더 증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B하고 충돌하는 요 시간,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때예요. 4초일 때. 그러면 4초일 때 문제에서 전후로 속도를 찾게 되면 우리는 이제 A가 0에서부터 7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충돌 전에는요, 2라고 하는 속도로 4초만큼 이동을 했고, 더하기 3분의 2라고 하는 속도로 몇 초만큼 이동한 거냐면 4에서 7까지 3초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8 더하기 2니까 A의 이동 거리는 10m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상대 속도 이용했고, 그리고 두 물체가 충돌할 때의 전후 상황을 각각 따지면서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 비가 서로 반비례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정리 잘 해보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5번 문항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인 물체 A씨가 정지해 있는 물체 BD에 각각 충돌을 합니다. A씨는 충돌 전후에 각각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고요. 자, 이제 조건이 나오네요.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A가 C의 5분의 3배이다. 자,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C의 5분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D의 5분의 3배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B하고 D는 지금 정지해 있잖아요. 그리고 AC가 각각 다가와서 이제 속도가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지한 상태에서 AC와 충돌을 하고 나서 나중에 특정 속도를 이제 가지게 될 텐데, 그 속도를 가지니까 운동량을 가지게 될 텐데, 처음에 운동량은 0이었으니까 이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충돌 이후에 B와 D의, 그렇지, 운동량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충돌 이후에 B의 운동량이 얼마냐면 D의 운동량의 조건에 따라 5분의 3배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충돌 이후에 A의 운동량, 뭐 PA, C의 운동량도 뭐 PC, PD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첫 번째 상황에서 P는 PA 더하기 PP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P는 PC 더하기 PD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PA는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PB는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적용해 볼게요. PA는 PC의 5분의 3배.
PB는 PD의 5분의 3배. 요게 바로 P인 거죠. 자, C와 D에 관련된 식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살펴보면은, 자, 5분의 3을 다 곱해보세요, 여러분들. 5분의 3 PC 더하기 5분의 3 PD. 이게 5분의 3 P라는 거잖아요. 이 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무언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C하고 D, 이두 개를 봤을 때, CD는 충돌을 했을 때, D는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팅한 거는 C의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 C의 운동 방향을 반대로 세팅을 한다면, 혹시 식이 성립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한번 이두 식을 이렇게 더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없어질 거예요. 속어가 되겠죠? 그럼 좌변은 5분의 8p, 우변은 5분의 6pd가 될 거고, 문제에서 요구한 충돌 후 d의 운동량의 크기, 얘를 바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5 약분이 되니까, PD라고 하는 거는 3분의 4P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5번 3분의 4P에 해당이 되겠네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122번 정리하고요. 그다음 123번입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은 수평면에서 충돌하는 A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A의 운동 방향은 B와 충돌하기 전과 후가 서로 반대래요. 자, A의 질량은 2kg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B의 질량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물체가 충돌을 했어요. 충돌을 할때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했었어.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그 충격량의 크기인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는데, A하고 B의 운동량의, 속도의 변화량의 B를 보시면, 자, 요게 A죠. A는 5에서 마이너스 3으로 얼만큼 변했냐면, 마이너스 8만큼 변했어요. 그때 B는 얼만큼 변했어? 0에서 2로 2만큼 변했어. 그럼 크기만 보면은 얘는 결국에는 4대 1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질량은 1대 4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비가 1대 1이니까. 충격량의 크기의 비가 1대 1이니까 질량 비 1대 4. 그지?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비의 질량이 얼마냐? A가 2kg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B는? 그렇지. 8kg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문항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긴장을 조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자, 12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질량이 라지엠인 수레 위에 추 A와 B 중 하나를 올려놓고 다른 하나는 수레에 연결된 실에 매단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매단다는 거겠지? 자, 표는 출발선에 가만히 놓은 수레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기준선을 지날 때까지 출발선에서부터 기준선을 지날 때까지의 정보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상황은 수레에 올려놓은 추가 A고 매단 추가 B예요. 그때 시간은 T0,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크게 나와 있고, 두 번째 상황은 수레 위에 B를 올려놓고 실에 A를 매단 다음에 쭉 기준선까지 운동을 시켰더니 시간이 더 걸렸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도 더 큽니다. 그죠? 질량은 MA, MB,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B의 질량과 수레의 질량의 B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출발을 할때 정지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가 기준선까지 운동을 할때 무슨 운동을 하게 돼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관련된 뭐 식을, 개념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경우가 두 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두 경우에 대한 시간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경우는 출발선에서 기준선까지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S는 2분의 1 AT제곱이라는 식을 썼을 때, 자, 첫 번째 항에 있는 V0T는 없앴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자, 이동한 거리가 같아요. 그런데 시간의 비가 지금 1대 3이니까 제곱하면 1대 9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비는 9대 1인 거지. 아, 1번의 경우는 9A, 2번은 A. 이렇게 한번 두고 풀어야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R자임의 관계를 이제 볼 건데, F는 MA에서, R자임은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것에서, 지금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전체 개로 따졌을 때 질량은 똑같아요. 그쵸? 똑같아. 그러니까 요게 1대 1이니까 가속도의 비가 9대 1임을 찾았으므로, 아, R자임의 비가 9대 1이구나. 근데 1번의 경우에는 R자임이 실에 B를 매달았기 때문에 B의 무게일 거고, MBG. 두 번째 경우에는 실에 A를 매달았기 때문에 A의 R자임, A의 무게, MAG.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 MB라고 하는 것은 9MA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보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볼 건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V는 AT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가속도 9대 1. 시간은요? 그렇지. 1대 3. 그럼 속도의 비는, 기준선 지날 때 속도의 비는, 그렇죠. 3대 1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의 속도를 뭐 3V라고 하면은 두 번째 경우에서는 V 이렇게 두고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안쓴게 있는데, 바로 이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쓰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경우는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A가 수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수ић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기만 해요. 그러면 이 9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 그렇죠.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했으니까 네 번째로 920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A의 질량 MA에다가 속도 3V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죠? 정리하면 2분의 9 MAV 제곱임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 여기에서 E0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MAV 제로구나. 이렇게 관계식 하나 또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11E0인데, 술의 위에 올려져 있는 거는 이제 B예요. 근데 A는 실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실에 매달려져 있는 A가 아래로 쭉 내려갈 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B와 술의가 함께 합쳐져서 점점 증가했을 때 증가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11E0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술의 질량 라지 M,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MB. 근데 B의 질량은 MB인데 우리가 MB를 9MA로 구해놨죠. 그러니까 9MA로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이제 B의 질량입니다. 요렇게. 그지? 그리고 속도는 V가 될 거예요.

그지?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하나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제로가 2분의 1 m a의 v 제곱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다 써보면 2분의 11 m a v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러면 e 약분시키고 v 제곱도 약분을 시켜버리면 라지 m 더하기 9 m a가 11 m a가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이 2 m a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m a는 9분의 1 m b니까 9분의 2 m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거예요. mb분의 라지 m이 얼마입니까? 자, 식을 정리를 해버리면 얼마가 돼요? 맞습니다. 9분의 2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해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특정 비로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요. 물리량이 하나, 둘, 셋, 요렇게 제시가 되잖아요. 식에서. 그러면 문제에서 반드시 세개 중에 하나의 물리량은 같다라는 조건을 줄 거예요. 두 상황에서 같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출발선에서 기준선까지 이동한 거리가 같았잖아요. 그걸 캐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1번과 2번 상황에 이동한 거리가 아, 똑같구나. 이거 하나 캐치하면 나머지 두 개, 가속도하고 시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 더 볼까요? F는 MA에서 전체 질량, 전체 개의 질량이 같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세 개의 물리량에서 하나 같잖아. 첫 번째 상황이나 두 번째 상황의 물리량이 1대1이잖아요. 그러면 알짜임과 가속도의 관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 V는 AT 한번 보세요. V는 AT에서 지금 가속도에 대한 정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세 개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다 제시한 건 아니고, 요렇게 찾은 것들이 있어. 그러면 두 개를 찾았잖아.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 V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조건을 몇대 몇입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상황에서 식을 적절하게 꺼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1번, 2번, 3번을 꺼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 꺼낸 식 안에서 주어진 물리량들 중 특정 물리량들이 문제의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네, 또 문제의 조건에서 내가 직접 찾아야 되네,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이런 물리량이 주어진 식에서 하나의 값이 일정하다라고 제시가 됐을 때두 관계를 파악하는 것,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문제에서 이 선생님이 강조한 이 부분을 지금 많이 활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항들 더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권유정입니다. 24강까지 상권 선생님과 함께 잘 공부하고 올라왔나요? 우리 25강부터는 다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7번 볼게요.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억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우리 이제 이런 문제 형식 굉장히 익숙해질 법도 하죠. 가, 나 두 개를 읽어보고 나가 상대적으로 갖는 입장을 X, Y, G부터 하나씩 골라보면 되는 문제의 형식이었는데요. 가부터 살펴봅시다.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 자신의 연구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한대요. 자,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 주고 있네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므로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에서 나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과학자가 지켜야 되는 책임은 어디까지다. 단순히 연구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표절은 없는지 이런 연구 안에서의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가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장은 과학자의 내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외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살펴볼 수 있겠네요. 나 봅시다.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도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대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활동이 인간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검토해야 된다. 아, 나의 입장은 가의 입장과는 살짝 다르죠. 지금 가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도 인정, 나도 인정. 그런데 나는 거기에 넘어서서 내가 만든 어떤 연구 결과가 있으면 그 연구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이 과학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게 혹시 사회에 나쁘게 쓰일 의도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과학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입장은 과학자의 내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또 동시에 외적 책임까지도 긍정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아가 상대적으로 갖는 특징 살펴보면요. 과학자가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가가 높나요? 나가 높나요? 당연히 외적 책임까지 인정하는, 사회적 책임까지 인정하는 나아가 상대적으로 이 X에 대한 특징을 높게 가져가겠죠. Y 보면요. 과학자의 연구 활동이 사회적 책임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정도. 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가에서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무관함을 강조하는 정도는 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Z 봅시다.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윤리적 성찰을 강조하는 정도. 과학기술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그랬을 때 과학자가 지녀야 될 책임, 과학자가 성찰해야 될 이 과학기술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는 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X랑 Z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Y가 낮은 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디귿이 적절한 선지다라고

골라낼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넘어가서 8번 봅시다.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비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기술은 그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래요. 기술을 공허한 힘이다라고 바라보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면요. 결국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아, 기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자체로 봤을 때는 선하다, 악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입장, 과학기술에서 대표적으로 두 명의 학자 봤을 겁니다. 누구였냐면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였어요. 그 중에서 과학기술 자체의 어떤 중립성을 강조하는 학자는 야스퍼스였죠. 자, 넘어가서 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은 은폐되어 존재하는 것을 탈은폐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가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종속되어진다. 자,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단순히 내맡겨져 뿐이다. 그래서 기술에 종속된대요, 인간이. 그러면 기술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가의 야스퍼스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을 사상가는 하이데거였죠. 자, 1번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야스퍼스가 하이데거한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1번. 인간의 개입 없이도 기술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까지 끊어주고 간과한다. 자, 야스퍼스 생각에는요. 기술 자체가 인간한테 해악을 끼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에 지문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활용하는 활용자의 역할일 뿐이지 이 기술 자체가 선한 기술이다, 악한 기술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때 반드시 인간의 개입을 통해서 기술이 인간한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거지 기술 스스로 인간한테 악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야스퍼스 입장에서 애초에 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가 있겠네요. 2번 볼게요. 기술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기술의 본질을 고찰해야 함을까지 또 끊어줘 봅시다. 기술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기술의 본질 자체를 고찰해보겠다라는 입장은 야스퍼스랑 하이데거 둘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하이데거 입장에 더 가까운 거겠죠. 그래서 하이데거 입장에서 기술의 본질을 고찰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선지가 적절한 비판의 방향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3번.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불필요함을 간과한다. 자, 하이데거 생각에는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야스퍼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야스퍼스도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은 필요하고 하이데거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 같은 경우는 둘다 부정할 선지이기 때문에 역시 비판의 방향으로는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4번.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임을 간과한다. 갑 입장, 야스퍼스의 입장에서는 기술 자체가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술 자체는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일 뿐이다. 공허한 힘일 뿐이다. 이건 우리 야스퍼스 입장에서 적절하게 비판의 방향이 출발하는 게 맞고요. 하이데거한테 비판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기술이라는 것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단순히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스퍼스 입장에서 하이데거에게 이런 거를 너가 간과하고 있어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기술은 사물

참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주는 것임을 간과한다. 자, 기술이라는 것은 사물의 진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래요. 자, 이 선지 같은 경우는 하이데거에게 적절한 선지입니다. 우리 원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기술은 은폐되어 존재하는 것을 탈은폐의 길로 이끄는 것이래요. 즉, 기술이라는 것은 뭔가 은폐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 자체를 은폐되어 존재하는 것을 바깥으로, 탈은폐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물의 참모습을 바깥으로 탈은폐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지문에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 같은 경우 하이데거에게 적절한 비판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넘어가서 9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과학자 집단에 필요한 것은 자연적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의 내적 책임일 뿐이다. 과학자 집단에 외적 책임을 부과하면 연구의 범위는 확대되기가 어렵대요. 과학 연구는 과학적 지식이 관찰과 일치하는지, 논리적 기준에 근거하는지의 기초에서 그 타당성을 판단하면 된다. 아, 과학 연구의 타당성 판단은 얘가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 관찰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논리적 기준에 타당한지의 그 여부에 기초해서만 판단하면 된대요. 즉, 다시 말하면 과학자의 내적 책임만 인정하고 외적 책임은 어때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의 경우 내적 책임만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을 봅시다. 과학자 집단에는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이 필요하다. 과학 연구에는 연구자의 과거 경험이나 지식, 사회적 기대가 반영되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된대요. 우리가 과학 연구를 하는 과학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정말 중립적으로 과학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들,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이 있겠죠. 그리고 연구자로서 쌓아온 지식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대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과학자도 이런 기대들이나 어떤 쌓았던 경험들이나 이런 거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외적 책임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학자 집단은 자신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해로운 결과가 예측되는 연구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 과학자에게는 당연히 연구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내적 책임도 필요할 뿐더러 외적 책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과학기술이에 대한 책임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을의 입장이 되겠네요. 자,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연구 대상 선정과 결과 활용에 가치가 반영된다는 것. 연구 대상 선정, 결과 활용에 가치가 반영된다라는 입장. 을도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간과한다라는 이야기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서는 안 됨이라는 거 우리 갑에서 출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자 집단의 외적 책임을 부과하면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기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연구 활성화가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갑이 하고 있는 거죠. 반면 을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사회적 책임까지도 과학자가 져야 돼. 내 기술, 내가 개발한 이 연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게 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과학자 집단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과학자 집단이 준수해야 되는 윤리가 존재한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을 때, 갑 인정합니다. 어떤 윤리? 과학기술 연구하는 안에서 그 연구 윤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요. 그래서 윤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갑 동의, 을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연구 윤리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이 연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윤리 존재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둘 모두가 동의할 선지이기 때문에 비판으로는 적절하지 않고요. 4번. 과학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는 것을
간과한다라는 이야기. 우리 과학이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을도 당연히 동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더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라라는 이야기를 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진 않습니다. 5번. 과학 연구에 사회적 필요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값보다는 의리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과학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과거 경험이나 지식, 사회적 기대가 반영된다. 즉,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 필요,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게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을의 궁극적인 이야기였죠. 그래서 간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0번 볼게요.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역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원자폭탄을 전쟁에 이용한 사람은 정치인들이므로 과학 연구의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과학 연구를 했을 때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활용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과학자의 책임이 아니고, 과학자는 연구로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 지닌다. 내 연구 결과가 어떻게 쓰일지, 뭐 원자폭탄이 전쟁에 쓰일지, 어디에 쓰일지, 이런 거 과학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과학자는 그냥 개발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회에 공표할 그 정도의 책임만 지니고 있다. 라는 입장이 갑의 입장이었다면, 을. 핵무기 개발이 가져올 희망보다 공포를 먼저 생각해야 된대요. 과학자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결과의 모호성과 가늠할 수 없는 파급력이 초래할 위험에 주목해야 된다. 자, 기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호하죠, 사실. 뭐, 우리 AI, 생성형 AI가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이걸 개발한 개발자들이 모든 것을 다 예측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쵸? 결과가 모호하고 또한 가지, 이 기술을 만들었을 때이 사회에 어떤 파급력을 미쳐올지도 사실 위험합니다. 예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것이 과학자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지금 을의 입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에 비해 을이 갖는 특징 골라봅시다. X. 과학기술의 활용 결과를 과학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정도 과학자가 이 기술에 대해서 성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을이 더 강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높게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Y.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된 과학자의 책임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보는 정도, 책임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서 가져간 거는 상대적으로 을이었죠. 그래서 축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 더 낮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Z. 과학자가 과학기술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성찰해야 된다고 보는 정도, 과학자의 책임이 이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 파급력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을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X 높고 Y 낮고 Z 높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지금 그래프에서 골라보자면 디귿에 해당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가브레의 가상 대화이다. 가브레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우리 알수 있죠. 누구예요? 야스퍼스입니다.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야스퍼스. 자, 이어서 읽어보면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을 뿐이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힌트, 기술은 공허한 힘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야스퍼스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과학자가 책임져야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이 과학 연구 안에서의 어떤 윤리들. 그리고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을 보면요. 기술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기술에 무방비한 상태로 내맡겨지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술이라는 것을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최악의 상태에 내맡겨져 있는다는 거죠. 기술을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기술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본질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 하이데거의 입장입니다. 자, 기억 봅시다. 갑. 기술의 활용 결과는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활용 결과에 대해서도

가치 평가의 대상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데거랑 야스퍼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스퍼스는 활용 결과가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기술 그 자체, 생성형 AI 자체가 선한 기술이다, 악한 기술이다. 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그 기술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의 여부, 활용 결과에 대해서는 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야스퍼스 입장에서도.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선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을, 기술에 대해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했었죠. 다시 말하면 기술에 대해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선지 정답이고요. 디귿, 을, 기술에 대해 무관심할 때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에 대해 무관심하고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속박되고 이 기술에 종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 적절한 선지 아니고요. 마지막 리을 갑을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기억 선지와 굉장히 비슷한 선지인데요.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 활용자들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돼서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그 기술이 나중에 누군가가 사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사용자라고 한다면 그 사용자가 어떻게 이 기술을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이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갑도 동의, 을도 동의하기 때문에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둘 다 긍정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활용 방향에 대해 윤리적 성찰을 하는 주체가 다를 뿐이죠. 야스퍼스의 입장에서는 과학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과학자는 그냥 기술만 내놓을 뿐이고 활용자들이 이런 윤리적 성찰을 해야 돼. 라는 것이 야스퍼스의 입장. 하이데거는 물론 활용자도 성찰해야 돼. 그렇지만 그 전에 일단 과학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것이 하이데거의 입장. 어쨌든 이 선지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할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이었습니다. 12번 볼게요.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가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억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갑. 기술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나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다시 말해서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면 안 된다. 개입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우리 이런 이야기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상가 중에서 하이데거가 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하이데거. 을 보겠습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다. 우리가 기술이 선하다, 악하다 그 기술 자체로 놓고는 볼 수 없고 이걸 사용하는 그 방향성, 그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야스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스퍼스가 하이데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선지를 골라보면요. X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정도,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상가 하이데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야스퍼스는 상대적으로 X에 대해서 낮게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Y 보면요. 기술에 대한 연구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 연구에 대해서 이 연구자, 과학자들의 자율성을 보다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야스퍼스가 더 높게 가져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Y는 높게 되겠고요. Z, 마지막 보면 기술 자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도 우리 하이데거 같은 경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관점으로 과학자가 바라봐야지만 이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지 않을 때만 올바르게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도는 하이데거가 더 높게 나타나서 야스퍼스는 상대적으로 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Y만 높으면 되니까 이 4번, 니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3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술시대 윤리학은 인과적 범위가 미래까지 확장되는 행위와 관련된다.

이 행위에는 항상 불완전한 예견적 지식이 동반되며 장기적 결과에 엄청난 규모와 회복 불가능성이 첨가된대요. 자, 이 기술 시대 윤리학을 같은 경우는 이 인과적 범위,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범위가 단순히 현 세대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까지도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요즘 살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보면 환경 오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근데 이 환경 오염이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현 세대에게만 영향을 미치냐? 아닙니다. 그 후세대에 태어날 자손들에게도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위에는 항상 예견된 지식들이 동반되긴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때 미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예견적 지식이 동반되며 또한 가지 장기적 결과에 엄청난 규모와 회복 불가능성이 첨가된대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환경 파괴를 한번 일으키기 시작해서 그 결과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인간의 지식 크기는 행위의 인과적 규모와 같을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가져올 어떤 규모랑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예견적 지식이 우리 행위의 권력을 제공하는 기술적 지식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윤리적 의미가 발생한다. 내가 미래에 대해 아무리 예측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 지식보다는 이 예견적 지식이 훨씬 더 뒤처진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책임을 윤리학의 중심에 세워놓는다. 자, 우리가 이 학자를 정말 이 과학기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골라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미래에 대한 예견적 지식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 단순히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 행위가 자연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가지, 책임. 누구의 책임? 현 세대의 책임, 지금 살고 있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책임을 윤리학의 중심에 세워놓는데요. 누구냐면 요나스입니다. 자, 요나스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기억, 책임의 범위는 기술이 내포한 잠재적 위험까지 포함될 수 없다. 책임의 범위는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된다고 봤어요? 미래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자연에게까지도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요나스가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술이 내포한 잠재적인 위험까지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아, 이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런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이 우리 현 세대가 가져야 되는 책임 의식입니다. 그래서 기역,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결과의 불확실성은 책임의 불가피성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수 없다. 자, 미래에 대한 결과, 불확실하죠. 지금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가 미래에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불확실해요. 아직 불러일으키기 전이니까. 자, 그래서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안 되는 것인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정말 최악의 결과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핵심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불확실성은 책임의 불가피성을 거부하는 명분이 될수 없어요.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나 책임 안 져.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줄 알고? 나 몰라. 이게 아니라 결과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조차도 나의 책임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이 요나스에게 정답인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책임질 능력은 행위 결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동반해야만 생긴다. 우리 어떤 행위를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과학기술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학교에서 무슨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내가 새치기를 한번 한 거에 한것 때문에 우리 학교 전체의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결과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냐? 절대 그 누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능력은 행위 결과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동반해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리을 예견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의 격차에서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는 이야기 우리 지문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밑줄 한 번만 더 쳐볼게요. 미래에 대한 예견적 지식이 우리 행위의 권력을 제공하는 기술적 지식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윤리적 의미가 발생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식이 더 뒤처진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윤리의 필요성,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나스 입장에 따르면 과거에 여러 가지 전통 윤리들이 있었죠. 뭐 유교 윤리, 불교 윤리 많았고요. 그리고 뭐 서양에서는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윤리 원칙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 딜레마에 적용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바로 요나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의 격차에서 새로운 윤리, 과거 전통 윤리에 더해져서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는 이야기 요나스에게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이에요. 자, 14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대 기술은 인간의 힘이 자연에 미치는 범위와 인간 세계 자체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대요. 현대 기술이. 인간 기술의 시대에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덕 철학은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만 해요. 아, 미래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모든 게잘 해결될 거야. 우리 인간은 앞으로 뭐 천년만 년이 지구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낙관적인 생각만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책임 그 누구도 지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낙관적인 일만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이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산화탄소의 증가 비율이 끊임없이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의 예측, 그 누구도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그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피해가 지금 우리 지구를 덮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 미래에는 좋을 거야. 이게 아니라, 미래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거야. 인간은 100년도 채못살 거야. 우리 이렇게 좋은 공기 몇 년도 못 마실 거야. 이런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지만, 미래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연에 대한 책임까지 인간이 지금 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나스가 했던 이야기고요. 기억부터 적절한 선지 골라봅시다. 기억. 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다르게 인간 간의 책임은 호혜적일 수 있다. 정말 여러 번 꼬아서 설명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요나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 세대의 인간은 미래 세대의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만 져야 된다. 이게 정답 선지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선지가 너무 당연한 이유는 또 뭐냐면 우리 지금 미래 세대가 현 세대의 인간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연이 인간을 또 책임질 수도 없죠. 당연히.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단지 지금 현세에 살고 있는 현 세대의 인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책임만 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선지가 구성이 될 때는 뭐현 세대의 인간은 미래 세대의 인간에게 일방적인 책임밖에 질수 없다. 이런 선지가 정답 선지로 나오는데 기억 다시 살펴보면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인간 간의 책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당연히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미래 세대든 현재든 상관없이 자연 자체는 인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간만 자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인간 간의 책임 안에는 현 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지는 책임도 있지만, 현 세대끼리 지는 책임도 있거든요. 현 세대가 현 세대한테 지는 책임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것을 넘어서서 호혜적이기도 해요. 그쵸? 왜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책임지면, 그 책임의 대상이 또 나한테도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상호 혜택을 주는 호혜적인 책임이니까, 인간 간의 책임 중에서, 현 세대의 인간 간의 책임은, 인간 간 책임은, 호혜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역 선지,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기술에 대한 평가는 활용 결과를 배제하고,

기술이 파급되는 그 범위 안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 결과를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논지이기 때문에 니은 틀린 선지고요. 디귿,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악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악을 인식할 수가 없다. 즉,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요나스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스는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디귿 선지,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미래 세대가 존속해야 한다는 정원 명령에 예속되어 있다. 자, 요 선지 별표 쳐봅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런 선지를 통해서 요나스의 입장을 또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이 정원 명령 누구한테 많이 나오는 키워드죠? 칸트죠, 그쵸? 근데 요나스가 이 칸트의 정원 명령을 재해석해서 현대로 끌어와서 생태학적 정원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학적 정원 명령. 우리 먼저 칸트의 정원 명령은 어떤 형식의 정원 명령이었는지 되짚어보면, 칸트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의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라. 혹은 너의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런 무조건적인 명령을 우리가 정원 명령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무조건적인 명령을 현실의 이 생태학에 끌어와서 생태학적 정연 명령으로서 요나스는 너가 어떤 행위를 할때그 행위가 미래 인류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행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정원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때 그냥 현 세대만 생각할 거야. 나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행위를 선택해라. 라는 것이 생태학적 정원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 선지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의무는 미래 세대가 존속되어야 된다라는 정원 명령 안에 종속되어 있다. 맞는 선지죠? 그래서 리을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리을이었어요. 넘어가서 1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임에 대한 요구는 권력의 행위 능력에 비례해서 커진다.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만큼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행위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비례해서 커진대요. 전통 윤리학은 타인의 권리 존중, 불의의 개선 등을 강조해 왔고요. 의무의 대상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류 자신이었대요. 그렇죠. 우리 전통 윤리 생각해 보면 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사랑, 인륜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었죠. 그러나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인간의 책임 역시 지구상 생명체의 미래로까지 확대되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행위 능력이 굉장히 어마무시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능력이 커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책임 능력도 같이 커졌다는 것. 이런 이야기 요나스가 할수 있는 지문이고요.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현 세대의 책임은 미래의 불행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야 된다. 자, 1번부터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이 불행이라는 단어를 요나스식 용어로 다시 재해석해보면 공포죠, 공포. 미래에 대한 공포. 현 세대가 책임져야 되는 범위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가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100년 뒤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요나스에게 적절한 선지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현 세대는 전통 윤리학이 부과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전통 윤리학이 부과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물론 전통 윤리학 그 위에 또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전통 윤리학을 다 무시하냐?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 틀린 선지고요. 3번 인간은 현대 기술이 초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닌다. 그런가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지금 현대 기술이 생성해낸 모든 문제들 지구온난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요나스도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무로 확장될 뿐인 것이지, 인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습니다.

0: 4번, 인류 존속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책임은 상호 모순적이다. 아니죠. 인류 존속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책임, 둘 모두 다 인간, 현세대의 인간이 지녀야 되는 책임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상호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5번, 인간의 책임 범위는 기술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정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죠. 우리 마지막 문장에서도 살펴보면요.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책임도 확대되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즉, 책임이 확대된 것은 기술이 커지면서 확대되었다. 절대 둘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 기술이 지구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그 누적된 결과가 미래 세대의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대요. 미래 세대의 인류,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래 지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의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윤리를 요청한다는 사실이다. 책임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윤리적인 범주를 의미한다. 책임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미래 세대 인류, 이런 키워드들 살펴봤을 때 우리 쉽게 요나스라는 거 유추할 수 있고요.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억. 일상적 인간관계에서는 호혜적인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 일상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면 현세대 사람들끼리 갖는 인간관계예요. 뭐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 여러분과 부모님, 이런 현세대에 존재하는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그 관계 안에서는 호혜적인 책임 발생할 수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졌으면 상대도 나한테 책임을 주는 그 호혜적인 책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미래 세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니은, 인간의 책임 범위는 지구 생태계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요나스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미래 세대 인간 그리고 지구 생태계 전체, 자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논지였기 때문에 니은 정답인 선지고요. 디귿,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함축한다.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지녀야 되는 의무, 우리 생태학적 정언 명령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 인류 존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위해라. 혹은 자연 전체,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면서 행위해라. 라는 그런 생태학적 정언 명령에서 인간의 의무가 발생했고요. 그 의무로부터 우리 인간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한다. 라는 그 책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디귿 정답. 1.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만이 도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인간의 예측 기술, 예측 가능성, 이거 완벽하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만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결과가 예측된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죠. 나쁜 결과가 또 예측될 수도,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한 결과가 예측되더라도 반드시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됩니다. 제외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정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자, 넘어가서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로운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또는 다음과 같다. 미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혹의 동반 대상으로서 현재 선택에 포함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도 있다.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위협하지 말아라. 뭐 어찌됐든 말이 어려울 뿐이지 다 해석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네가 어떤 행동을 할때그 행동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라. 그 행동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연과 미래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 행위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세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현 세대의 존재를 위해 미래 세대를 감히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 그냥 지금 우리들 잘 살자고 미래 세대한테 책임을 떠넘길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나스고요.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새로운 윤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다. 이 이야기가 요나스의 핵심이었습니다. 책임의 범위는 단순히 현 세대의 인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는 거 플러스 미래 세대. 요렇게 확장되는 게 요나스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은 총체적이고 호혜적이다. 자, 요런 이야기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호혜적인 책임, 현 세대 간의 인간 안에서는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래 세대 인간에 대해서는 현 세대는 일방적인 책임밖에 질 수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호혜적인 책임 아닙니다. 3번. 발생하지 않은 사태는 윤리적 고려의 예측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 이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예측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기도 하고 예측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니다라고 해서 틀림. 4번. 책임 윤리는 행위되어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책임 윤리의 핵심이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행위를 할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미래에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책임 윤리였습니다. 오, 말이 꼬이네요. 이 행위되어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요나스가 주장하는 책임 윤리였어요. 그래서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림. 5번.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는 현 세대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지 않죠. 미래에 우리가 50년 뒤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현 세대의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고 촉진시키게 되겠죠.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18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통 윤리학의 모든 도덕적 명령은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었대요. 전통 윤리학은 그냥 현 세대의 인류 간의 어떤 책임을 강조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와 대상 및 결과는 너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전통 윤리의 틀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대요. 우리 행위가 가지는 새로운 종류의 본성은 새로운 책임 윤리를 요청한다. 이제 더 이상 현 세대에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 문제들은 과거 전통 윤리학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된다라는 거죠. 역시 요나스고요. 1번 봅시다. 현 세대는 인류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미래 인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맞는 선지. 근데 틀린 거 고르니까 1번 아니네요. 2번.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는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축소시키나요? 아니죠. 미래에 대한 공포는 오히려 우리가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범위를 확장시키는 그 계기가 됩니다. 틀린 선지는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현 세대에게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윤리 책임이 있다. 그렇죠. 현 세대 사람들은 이 미래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밖에 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 미래 세대는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맞는 선지. 4번. 인간이 책임져야 될 대상에는 비이성적 존재가 포함될 수 있다. 자, 우리 인간이 책임져야 될 대상. 지금 현재 인간, 그리고 미래 인간, 그리고 또 자연. 근데 자연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비이성적 존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5번.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비롯된다. 자, 요것도 역시 요나스의 핵심 문장인데요. 능력에서부터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 미래 세대는 지금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연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없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현 세대의 인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요나스에게 적절한 선지.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19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은 그 규모와 대상, 결과가 너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전통 윤리학의 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나는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하나는 인간의 기술적 힘이 발전하면서 인간 행위의 본질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 행위의 변형된 본질로 인해 윤리학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전통 윤리학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판단하기가, 아니 뭔가 선악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해요. 라는 거 요나스의 입장이었죠. 1번. 인간은 호혜적 관계를 맺는 존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아니죠. 여러분, 이제 좀 요나스 반복하다 보니까 선지가 반복되는 거 느껴지시죠? 인간이 지니는 책임의 대상. 첫 번째, 미래 세대. 당연히 현 세대는 포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연 전체. 그렇지만 미래 세대와 자연 전체에 대해서 인간이 호혜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래 세대랑 자연은 우리한테 책임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연은 이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혜적 관계를 맺는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 있지만, 틀린 거는 뭐냐면, 대해서만 책임이 있지는 않죠. 다른 존재들, 일방적 그런 책임을 맺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2번. 현대 과학기술의 힘은 인간행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요런 거는 우리 잘 읽어보면 골라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어디서? 지금 방금 선생님 표시한 여기서. 인간의 기술적 힘이 발전하면서 행위의 본질이 변화했다. 이번 선지 다시 보면 과학기술의 힘이 행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정말 상반된 선지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3번. 기술로 얻은 힘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간의 책임 범위는 넓어진다. 그렇죠. 이 요나스가 주장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능력이 커지면 혹은 뭐 힘이 커지면 그만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그 의무도 같이 커진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힘 너무 커졌죠. 우주도 갈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 범위도 점점 넓어진다라는 3번이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4번. 과학기술로 인한 비의도적 결과는 인간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자, 우리 모든 결과가 다 의도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생하는 결과들도 있어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과학기술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인한 비의도적 결과라고 할지라도, 내가 의도는 안 했더라도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쳤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되겠죠.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5번. 전통 윤리학은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문 잘 읽어내면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디서 끌어오냐면요. 이두 번째 문장. 전통 윤리학의 틀로서는 더 이상 이 현대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악, 문제점, 해결책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 윤리학 자체는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틀린 선지. 자, 20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의 존속은 부정적 방식으로 강력해진 기술 문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1차적 책임이다. 인류 존속이 우리의 책임이래요. 현재 우리 손에 달려있는 지구의 생명은 그 자체로 우리의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요청은 또 미래 세대에게도 해당된다. 지구의 생명,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인간이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스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문제 상황 봅시다. A는 핵 분열을 유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권위자인데 정부로부터 핵무기 개발을 요청받았대요. A는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지금 A에 대해서 요나스가 할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인류의 존속을 위해 과학기술의 힘을 억제해야 함을 생각해라. 자, 우리 요나스의 입장,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성찰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만약에 자연이나 미래 세대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그 과학기술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인간한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의 존속을 위한 거라면 과학기술의 힘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요나스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지금 이 A의 고민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핵무기 개발이에요. 핵무기 개발이라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정말 그 나라 하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과학기술인데, 그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인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중단하고 억제해야 되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 선지입니다. 2번. 과학기술의 장기적 결과의 위험성보다 단기적 효과를 생각해라. 아니죠.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한테 어떤 위험을 가져오니, 그리고 자연 전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니, 이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 아니고요. 3번.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과학기술이 윤리의 나침반임을 생각해라. 자, 이런 문장들, 뭐,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왔지만, 그치만 쉽게 아니라는 거 바로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 자, 과학기술이 윤리의 나침반이 될수 있나요? 어떤 의미였어요? 지금 요나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거는 과학기술을 성찰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가져올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역량, 자연에 대한 역량, 윤리를 통해서 성찰해라. 이거였는데, 반대로 역으로 윤리의 나침반이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로 윤리를 이렇게 잣대를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죠.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4번. 환경 파괴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대가임을 생각해라. 아니죠. 환경 파괴되면 자연에 대한 책임도 안 지는 거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책임 윤리학자인 요나스가 할수 있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요. 5번. 도구적 이성이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주도해야 함을 생각해라.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할 때뭐 여러 가지 이성이 있죠. 윤리적인 행위를 할때 쓰는 이성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생각해내는 이성도 있는데, 이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은 목적을 설정해두고 그 수단을 강구해내는 그런 이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도구적 이성이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주도하게 되면 그냥 우리 과학기술을 위해서는 아무거나 개발해도 돼. 아무거나 활용해도 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1번이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자, 21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특정한 실험을 금지하는 하나의 원칙을 발견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 전체의 실존과 본질이 도박행위의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자,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할때 인간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걸 약간 담보로 도박처럼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포스러움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라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요나스고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골라봅시다. 1번.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자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생명을 지니는 모든 존재에는 당연히 인간도 포함되지만, 뭐, 동물도 있죠. 식물도 있습니다. 자, 동물과 식물이 자연에 대한 책임질 수 없어요.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져야 하는가? 틀린 선지. 2번. 인간은 자신이 의도한 결과에 한정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의도대로 나타나면 땡큐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도 나쁜 결과면 책임을 져야 된다. 3번.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막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인 속성인가? 자, 이 공포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명확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공포라는 것은 요나스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촉진해주는 마치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지,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뭐, 미래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당장 아무런 과학기술도 개발 안 하고, 집에서도 안 나오고, 쓰레기 아무것도 못 버리고,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막는 공포, 요 내용이 틀린 거죠. 4번.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책임의 윤리학이 요청되는가? 미래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하다고 했어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져도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책임 윤리학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인 선지고요. 5번. 인류 존속은 세대 간의 상호 책임에 근거한 윤리적 의무인가? 자, 미래 세대, 우리한테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책임질 수 있는 존재 누구? 우리. 그래서 상호 책임질 수 없어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나스 그리고 하이데거, 야스퍼스 혹은 뭐 내적 책임, 외적 책임과 관련한 문제 총 15문항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과학기술의 윤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선생님과 지금 처음 만나는데 우리 23번째 강의죠. 22번째 강의까지는 이종훈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맞죠? 지금 중간에 사라진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저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대단원, 4단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이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두 번째 단원까지 이종원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요. 오늘은 대단원 4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시작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계획과 지역개발도 매년 지금 수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지 기출문제 분석 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도시계획과 재개발 그리고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재개발 방법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이죠. 그래서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존재개발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오늘 가장 많이 풀어볼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로 인한 변화 중에 최근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 내용이 선지나 지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간 환경 불평등, 우리 지역 불평등 중에 환경 불평등도 중요한 주제니까 관련된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발 방식에서 성장 거점 개발 그리고 균형 개발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것 또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필요가 하기 때문에 이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 우리가 4차부터는 개발이라는 단어가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네, 1차부터 4차까지 주요 내용들을 개발 방식 그리고 목표 주요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결과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까지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대단원 4단원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종훈 선생님과 공부했었던 파트에서도 특히 두 번째 중단원의 출제 빈도가 높죠. 그리고 오늘부터 선생님과 다룰 이 세 번째 중단원도 매년 수능에 지금 네,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최근 수능에서도 그렇죠. 네, 출제가 되었는데 2026학년도부터 조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고요.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5년 2015 개정교육과정 마지막 수능 한국지리잖아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특히 기출선지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런 선지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아 이런 자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한 네,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풀어볼 48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8번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이었는데요. 정말 최근에 나왔던 네,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다음은 두 지역의 도시 재개발 사례, 즉 도시 재개발 사례가 나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르는 것이 네, 문제입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전에 계속 봐왔던 유형에서 사례만 조금 다르게 제시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를 꾸준히 풀었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도시 재개발의 방법, 네, 이세 가지는 머릿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도시 재개발 방법은 철거 재개발과 그다음에 보존 그리고 수복 재개발 이세 가지를 주로 비교를 하는데 선생님 지금 표시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철거는 동그라미를 치고 보존과 네, 수복은 같은 표시를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철거는 보통 나오고요. 보존이랑 수복은 크게 구별하지 않아도 네,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뭐그 지문이라든지 자료를 보고 이게 보존인지 수복인지 헷갈린다? 그냥 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존 혹은 수복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철거와 비교하는 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크게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하지만 개념을 정리할 때는 좀 세밀하게 해보기는 할게요. 자, 먼저 철거 재개발은 말 그대로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네,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지로서 나올 수 있냐면 기존 건물 활용도 이런 게 지표로 요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기에서 기존 건물 활용도가 뭐 가가 높은지 나가 높은지 이런 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철거 재개발은 기존 건물 활용도가 매우 낮겠죠. 완전히 철거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건축을 했을 때는, 대체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고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주로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고도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철거 재개발과 보존 수복과 비교해서 또 물어보는 네, 선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주 나오는 선지가 원거 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이것도 선지에 정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원거 주민이 이주를 어떻게 하냐, 이주율 혹은 재정착률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주율과 재정착률은 반대 관계겠죠? 그래서 이 철거 재개발은 완전히 그 지역이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거 주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의 이주율이 높고요. 재정착률은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네, 미리미리 좀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 낭비. 이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자본의 투입 규모. 자본의 투입 규모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본의 투입 규모. 그래서 이런 선지들이 철거 재개발과 보존 수복과 비교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히 새롭게 시설물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보존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은 기존의 건물이 온전히 남아있거나 거의 다 남아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자본의 투입 규모에서는 네, 낮은 그런 부분을 볼수 있고요. 일단 보존 재개발부터 보시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의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인데 보통 이제 한옥 보존과 관련해서 선지가 많이 나와요.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례가. 그래서 한옥 보존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거의 똑같이 유지를 하되 정말 수리가 필요한 부분 있죠. 꼭 고쳐야 대들보가 썩었어. 뭐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거나 지붕에 기와장이 떨어졌어. 그런 거를 보수하는 거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다. 뭐 이런 내용. 지역 주민 참여도 이런 내용으로 자주 또 언급이 되는 개발 방식이에요. 지역 주민 참여 도가 철거 재개발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겠죠. 자, 그럼 수복은 뭐냐?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해요. 네, 겉에서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 틀은 비슷하지만 아름답게 뭐 벽화로 꾸민다든지 혹은 내부의 구조 혹은 용도가 변한 경우는 수복 재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형적 그 지역의 마을의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건물의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주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지금 현재는 뭐 공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이용 용도가 바뀐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목 재개발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도 보존하고 좀 비슷한 게, 어쨌든 이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네, 너무 낡았거나 또 너무 이제 오래된 것들은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하거나 개조하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내용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상권이 유지되는 정도, 이런 선지들이 나왔을 때는 철거 재개발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계속 비교를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문제 48번 문제가 바로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지역의 도시 재개발 사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가를 보시면 어떤 마을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집을 수리하였다. 노후화된 집을 수리하였다. 또한 마을 전체에 세계 명작 동화를 테마로 색을 입히고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이거 무슨 재개발 같아요? 그쵸? 수복 재개발입니다. 수복 재개발. 자, 반면에 나를 보시면 이 마을은요, 1960년대 이후 도심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터전을 잡은 곳이었어요. 네. 그런데 현재는 노후화된 건물을 허무는 재개발. 자, 허무는 재개발? 완전히 철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거 재개발이고요. 보통 이런 주거 단지가 철거되고 만들어지는 형태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 단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가나를 분석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요.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철거 재개발 방식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아니고 수복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가는 나보다 기존 건물 활용도 이런 요소들이 선지에 섞여 있다고 했죠. 자, 활용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나는 가보다 투입 자본의 규모 이런 것도 자주 나온다고 했죠. 완전히 없애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투입 자본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 네, 설명드렸고요. 나는 가보다 기존의 지역 공동체가 네,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고 원거주민의 이주율은 높게 나타나는 형태의 재개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49번입니다. 자, 49번도 아주 최근 문제인데요. 다음 글의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 지문을 보시면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 그 길인데, 경의선 숲길. 여러분도 혹시 가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남북 분단 후에 반쪽짜리 철길로 남게 된 네, 경의선의 폐철길을 복원해서 선형의 형태로 조성한 공원입니다. 경의선 숲길.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의선의 폐철길을 복원해서 선형으로 조성한 공원이죠. 원래는 철길이었는데 공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역을 좀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역은 철거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니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용어에서도 기존의 폐철길을 복원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화 시켰기 때문에 네, 수복 재개발의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용도만 바뀐 거죠. 자, 그다음에 이을 보시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조성하였다. 자, 이거 우리 아직 저기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설명할 내용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용어일 것 같아요. 하향식 개발 방식 혹은 상향식 개발 방식. 이거는 의사 전달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여기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서, 네, 정부 쪽으로 반영되어서, 지금 시행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방향이다? 상향식이죠. 하향식이라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야말로 하달하는 그런 방식의 의사 전달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하향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향식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요.

동그라미 디귿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경의선 숲길을 찾으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여기 가보면 정말 아기자기한 그런 가게도 많고, 그리고 되게 맛있는 맛집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최근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라고 이야기했죠.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자주 나왔던 사례들은 서울에서는 뭐 물레동이라든지 혹은 성수동 이런 사례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자, 그곳도 원래는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 과거에 이제 공업 단지들이 좀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이 서울에서 산업시설들이 이전하면서 낙후된 지역이었다가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예술가들과 개성 있는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 인기가 올라가니까 막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그곳에서 소소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예술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의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 이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곳에서 원래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원거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조차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인데요. 자, 이 디귿의 선지를 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정확한 네,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 그래서 정답은 네, 디귿 한 개만 맞는 정답 2번이고요. 이 내용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처음에 들으면 용어가 되게 생소하고 어색해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우리 50번 넘어갈게요. 자, 50번은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유형이었는데 이 문제를 딱 보고 윤리예요. 약간 이렇게 질문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약간 이런 유형이 윤리 파트에서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탐구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이제 서로서로 벤치마킹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처음 봤던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라고 약간 의아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6월 모평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수능 직전 10월 학력평가에서 수능 한달 전에도 또이 유사한 내용이 또 나왔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올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50번. 다음 자료에 관한 도시 재개발 방식 중 옹호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니까 일단 가나가 뭔지 알고 그 상대방 측의 단점을 서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일단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걸 우리가 골라주는 건데, 일단 가나 내용을 보시면서 이게 수복인지 철거인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가를 보시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이동 일대는 1960년대는 네, 서울의 무허가 주택 철거에 따라 이주해 온 사람들이 정착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달동네라고 불렸던 그런 형태의 주거 지역들이 형성이 되었다가 자, 산비탈을 따라 낡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던 이곳은 네, 이 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건축물이 네,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철거 재개발이죠. 여러분들, 수복하고 보존만 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 선생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철거는 나오고, 철거가 하나 있으면 수복 혹은 보존, 혹은 세 개가 다 나오든지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철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나를 보시면 부산의 이 마을, 고향을 떠나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형성된 달동네였다. 이곳은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네,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재개발 방식이네요. 담장과 계단에 벽화가 그려졌고, 노후화된 주택은 주민 편의시설, 기존의 주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용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모했다. 네, 없어진 게 아니라 변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주민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자, 이거는 수복 재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가를 옹호하는 학생은 철거 재개발을 옹호해요. 나를 옹호하는 학생은 수복 재개발을 옹호합니다. 그러면 이 A 방향은 철거 재개발을 옹호하는 학생이 수복 재개발을 옹호하는 학생을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A. 건물 평균 층수가 낮아서 너희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아. 어때요? 괜찮죠? 자, 지금 철거 재개발은 이거를 막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높은 고층 빌딩을 세우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복 재개발처럼 기존의 낮은 건축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네, 비판할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에이, 기억은 맞네요. 자,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같은 입장이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아 자원 낭비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수복 재개발은 장점이 뭐죠?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은 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낮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연히, 네, 여기에 해당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차라리 B에 대한, 네, B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적어 두세요.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복 재개발을 옹호하는 학생이 철거 재개발을 옹호하는 학생에게 비판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데, 저 너희는 원 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잖아. 어때요? 네, 적절한 비판이죠. 그쵸? 여기는 원 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고, 이주율이 매우 높으니까, 네, 적절하게 잘했습니다. 네, 리을을 보시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아니죠. 여기는 새롭게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롭게 세우면서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사회 간접 자본을 완전히 네, 그 인구나 사업 규모에 또 비례해서 잘 갖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A에 대한 네, 비판으로 적절하겠네요.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네, 몰려드는 관광객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늘어나는 인구에 이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B, 이거는 A로 적절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5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는 학생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처음에는 쭉 들어보는 게 좋은 게, 선생님들이 같은 유형의 문제 풀이를 할때 계속 똑같은 말을 안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까 봐. 네, 한 번은 쭉 들어보시면 관련된 유형의 문제에 관련된 개념들을 네, 빠짐없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들어주세요. 자, 일단 51번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제였고요. 이때는 서울시에서 사례가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 지도 보시면 서울인지 알죠? 자, 그래서 다음 자료는 세 지역의 개발 사례이고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를 보시면,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는 동네인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멀리 보면 남산타워도 보이고, 여기가 종로의 북촌이라는 곳인데요. 전형적인 서울의 이제 도심 지역이죠. 여기는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졌냐? 한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외국 관광객들도 그래서 더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옥 형태를 유지하되 카페 등 상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게 뭐 보존이냐 수복이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래도 요거는 좀, 네, 보존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과거에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하던 하천을 복원했다. 이거 누가 봐도 위치상으로도 청계천, 그죠? 그 하천인 것 같은데, 이 복개라는 거는 기존의 하천이나 도랑을 콘크리트로 덮은 것을 복개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덮인 하천을 복개천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개가 둘다 한자어인데 덮을 복자에 덮을 개자예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막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그리고 막 악취가 진동했던 곳이었는데 네, 복원을 잘해서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아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뭐 하천 복원이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하천 복원 사례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달을 보시면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화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서울의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이제 서울의 주변 지역, 주거 기능이 탁월한 이 주변 지역에 과거에는 네, 여기도 많은 좀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불량 주택들이 많았어요. 흔히 달동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이제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변화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나온 거고요. 네, 주변 지역을 따라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철거 재개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개발로 하천 주변 취식 공간이 증가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친구들이 이 기역에서 바로 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걸 내신 시험 문제 낼 때도 일부러 좀 활용하는 편인데요. 기역은 당연히 뭐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가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을 치다 보면, 이게 막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좀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나의 개발은 이거예요, 하천 복원. 그래서 하천 주변 휴식 공간이 네, 증가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축제도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도심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휴식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다의 개발은 네, 전형적인 철거 재개발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디귿. 가의 개발은 다의 개발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막 보존인지 수목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보통 보존과 수목은 철거와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네, 높겠죠. 자, 가에서 다의 개발은 모두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게 약간 조금 다른 이 보기 구성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역,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두 개씩 있지 않고 기역, 디귿, 리을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선지 구성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가? 우리 재개발할 때뭐 주민들이 막 참여하는 것 같고 이런 거는 또 주민들의 의사가 들어가는 것 같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가하고 나는요 지금 사례가 지금 서울 사례잖아요. 이거 둘다 네, 서울시가 주도해서 네,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옥 보존 사업, 그리고 청계천도 서울시가 주도해서, 네, 일어났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선지예요.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는 선지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기역하고 디귿이 확실하니까 정답 2번은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51번은 이렇게 해설을 해봤고요. 우리 5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다음은 신문 기사 일부이다.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앞에서 49번,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과거에 성수동 이야기도 자주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2024학년도 6월 모평이었기 때문에 그 49번 문제보다는 조금 앞서서 출제가 되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보면 떠오르는 동네 성수동은 지금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중소 피혁 업체 등, 그, 가죽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 업체 등, 도심 속 공장과 창고 밀집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도시 재생을 했거든요? 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서울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지역의 정비를 위해 도시 재개발을 하면서 기존의 낡은 공장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 약간 끊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방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 내용은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철거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허물고라는 단어에서. 그다음 이해를 보시면, 기존 형태를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조하는 방식. 이거는 뭐죠, 여러분? 네, 수복 재개발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지 성수동은 기역 대신 니은을 선택했대요. 네, 기역 대신 니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살린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
갤러리 등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되게 네, 독특한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젊은 층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동네로 급부상을 했는데, 하지만 성수